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바뀐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여러분들 잘못 해석하면은 4번을 찍느냐, 5번을 찍느냐 이렇게 갈렸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쉽게 찾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렵긴 했죠. 네. 어쨌든 차이점, 극명하게 나타나는 걸 일단 찾고, 그리고 둘의 차이점을 구분하자라는 게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프에서는요. 자, 넘어갈게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네. 자, 7번입니다. 그래프의 가에서 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단 가에서 바는 각각의 정말 모든 지역이 약간 어벤져스처럼 초일중동했어요. 예, 강원권. 강원권. 자, 강원권. 수도권, 영남권, 제주권, 충청권, 호남권. 모든 권역에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준 게요. 1, 2, 3위 도시 주어졌고요. 군 지역을 주어졌어요. 기타 도시는 이제 시겠죠. 시와 군 나눴을 때.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뭐부터 풀어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항상 제주도가 나와? 그럼 제주부터 푸세요. 제주는 항상 1순위예요. 모든, 어떤 분야이든 제주는 그냥 1순위가 되는 거야. 무조건 첫 번째로 푸셔야 돼요. 웬만하면은. 왜요? 제주는 두 개밖에 없잖아.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둘다 시야. 여기에 두 개밖에 안 나타나는 거 가밖에 없거든. 그럼 가가 뭐가 되는 거야? 가가요? 제주권이 됩니다. 그렇지? 그럼 가는 찾았어. 우리 가는 찾았으니까 지우고요. 나, 다, 라, 마, 바 중에서 찾아보는데요. 아, 여기다 쓸까 헷갈리니까. 네, 여기다가 제주 이렇게 씁시다. 네, 좋아요. 좀 뚜렷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은 군 지역이 아예 나타나지 않은 게 있지.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수도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수도권이에요. 그래서 나는 수도권.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었고요. 다라마바도 미리 좀 써놓자. 자,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의 좀 차이점을 본다면은 라 같은 경우는 군 지역이 그나마 좀 적어. 그치? 내 지역 중에서 군 지역이 그나마 적은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그나마 좀 시지역에 많이 몰려 있어라는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권 중에서는요 영남권이 되겠죠. 라는 영남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면 돼. 그냥 여러분들만의 찾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너무 다양하게 찾는 방법이. 그리고 다하고 바 같은 경우는 군 지역이 정말 많은 것을 볼수 있어요. 이거 두 개는 호남권 아니면은 강원권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일단 말로 하겠습니다. 호남권 같은 경우는 1위 도시가 150만. 2위 도시가 전주예요. 그렇지? 한 70만 정도 됩니다. 네. 절반 정도야, 절반 정도 사실은. 그렇지? 그래서 절반 정도 깎이고 그 다음 3위 도시가 한 30만 정도 됩니다. 그만큼 좀 깎이는 비율이 되게 높아요. 반면에 충청권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대전 당연히 높죠. 근데 청주, 천안 2, 3위가 큰 차이가 안 나. 그래서 2, 3위가 큰 차이가 안 나는 두 개가 뭐가 되는 거야? 충청권 아니면 강원권이 될 거고 큰 차이가 나네 라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호남권이 되겠다. 이렇게 찾으셨어도 돼요. 군 지역 가지고 찾으셨어도 되고요, 여러분들. 호남권. 찾는 방법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제 바 같은 경우는 마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1, 2, 3위가 큰 차이가 안 나. 이게 바로 강원권이야, 강원권. 강원권 같은 경우는 강, 원, 충, 강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거든요. 강원도는 충강, 그치? 원주, 춘천, 강릉. 큰 차이가 안 나요. 30만 언저리입니다. 네. 그래서 바 같은 경우가 강원권이 되는 거고요. 마 같은 경우가 충청권이 되겠죠. 찾고 나면은 별거 아니야. 나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없어요. 충청권에 있습니다. 그치? 다에는 우리나라 수위도시가 있다. 호남권에 수위도시 없어요. 어디 있어? 수도권에 있어요. 가는 바보다 제주권은 가장 적어요. 넓을 수가 없어. 그치? 참고로 가장 넓은 쪽은 영남권이 되겠죠. 영남권, 호남권. 그쵸? 제일 높겠죠. 그두 개가. 4번, 다는 마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호남권하고 충청권을 비교했을 때 지역 내 총생산 이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넘어가도 좋고요. 근데 좀 설명을 하자면은 충청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첨단 산업도 들어서고 있고, 그리고 호남권이 가지고 있는 웬만한 산업도 가지고 있거든. 석유화학이라든지, 그치,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요. 또뭐 자동차도 가지고 있고요. 그치, 또 제철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첨단 산업까지 발달한 거거든. 또 인구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요 지역 내 총생산이 당연히 충청권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내 총생산 어디가 많지? 일자리가 많을수록. 그치? 보통 이제 권역별로 비교한다면 수도권 제외하고서는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당연히 많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는 바보다 1위 도시와 2위 도시 간의 인구 차이가 크다. 진짜 이거는 암기적인 부분이죠. 라, 영남권. 부산하고 대구 간의 차이. 그치? 그리고 파, 강원권의 차이. 강원권은 1, 2, 3위가 큰 차이가 안 나요. 반면에 부산하고 대구는 그래도 100만, 거의 100만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 그 차이가 난 거가 강원의 1위 도시보다도 훨씬 더 많다니까.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정답 5번입니다. 좀 복잡하긴 했지만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좀 쉬운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역시 똑같은 문제인데요.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결국 이 도시 체계는 여러분들이 권역별로 1, 2, 3, 4위 막 이렇게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은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를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원권, 수도권, 영남권 찾아야 되는데요. 일단 1위 도시와 2위 도시 간에 그런 격차가 제일 많이 나요 라고 한다면은 다가 수도권이 될 거예요. 그럼 수도권 중에서도 1위는 서울이고, 2위는 인천이고, 3위는 수원이고, 4위는 용인이 되겠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좋아요가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와 나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강원도의 특징은 1, 2, 3위가 큰 차이가 안 난다라고 했어요. 1, 2, 3위가 큰 차이가 안 나요. 가가 강원도가 되는 거고요. 그럼 1위는 원주, 춘천, 강릉이 되겠죠. 강원도는 춘강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편해요. 네. 나 같은 경우는 영남권이 되겠죠. 영남권 1위 부산, 2위 대구, 3위 울산, 4위 창원입니다. 그래서 100만 초반이기 때문에 둘의 차이가 안 나고요. 대구와의 차이는 한 2.5배 정도 나는 모습. 그치? 2.3배? 4배 뭐그 정도 차이가 나는 모습 보이고요. 부산하고 대구가 큰 차이가 막 나진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대값을 찾아내야 됩니다. 알겠죠? 가의 1위 도시는 광역시가 없어요. 강원도에는 광역시가 없습니다. 총인구도 어디가 많아야 돼? 영남권이 더 많아야죠. 강원도는 권역별로 쳤을 때 제주권을 제외하고는 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전체 인구가 15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강원도는요. 3번, 가는 다보다 1위 도시와 2위 도시 간의 인구 차이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 다를 비교했을 때 1, 2 도시 차이만 봐도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이죠. 900만 대 300만인데, 그치? 다르지. 네. 다의 2위 도시는 인천이고요. 나의 2위 도시는 대구예요. 어디가 더 많아야 돼? 인천하고 대구 중에서 인천이 더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도 모르면 틀려야. 모르면 틀려. 그래서 도시 체계는 확실하게 권역별로 순위를 좀 기억하고 계세요. 계셔야 됩니다. 적어도 3순위까지는 아셔야 돼요. 적어도. 적어도 100만 이상 되는 인구 순위와 적어도 권역별로 3위까지, 4위까지 알아두면 더 좋고요. 네. 그래서 다의 2위 도시 이게 정답이 되겠죠. 더 많으니까. 5번. 나와 다의 행정구역 경계는 맞닿아 있지 않습니다. 가운데 충청권이 껴있죠. 아닙니다. 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9번 문제입니다. 역시 똑같은 문제야. 앞에서 나왔던 문제 계속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똑같이. 그치? 자, 그래프는요. 세 권역의 인구 규모. 이에 따른 도시 및 군지역의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뭐가 주어졌는지만 보자.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군지역도 주어졌어. 군지역 주어지면 너무 땡큐. 군지역만 가지고도 풀수 있어. 어떻게요? 군지역 비중이 가장 높아요 라는 지역이 어디야? 호남권. 가장 적어요 라는 지역이 어디야? 수도권. 그치? 그리고 나는 그 사이에 있으니까 영남권. 이런 것도 보면은 정말 권역별로 체계를 비교했을 때도 진짜 시 지역의 비율이 압도적인 게 수도권 아니니? 가장 어떻게 보면 체계가 높은 거지. 그치? 권역별로 봤을 때도. 그래서 군지역이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인구로 봤을 때는. 네. 자, 이렇게 찾아도 좋고요. 아니면 1, 2, 3위의 그런 비율 차이를 보고서도 찾아도 좋습니다. 1위 도시와 2위 도시 간에 차이가 뭐가 가장 많이 나요라고 했을 때 다가 제일 많이 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다가 수도권. 1위 도시 간에 2위 도시 간에 차이가 가장 비중적으로 비율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적어요라는 게 영남권이거든요. 왜? 부산하고 대구는 100만 차이 정도밖에 안 나거든요. 300 중반, 200 중반.

그치. 근데 호남권 같은 경우는 1위 도시, 2위 도시 간의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나름 두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를 보입니다. 1위 도시가 광주고요. 2위 도시가 전주가 되겠죠. 나머지 3위부터는요, 사실 좀 비슷하게 얹혀져 있어요. 30만대로, 뭐 순천, 뭐 이런 지역들. 그치? 비슷합니다, 사실은요. 자, 보도록 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는 광역시가 3개이다. 다와 관련된 설명이 아니다. 뭐와 관련된 설명이야? 나와 관련된 설명이지. 똑같은 문제 계속 나오지, 그치? 반복되죠? 가외 1위 도시는요, 다 1위 도시보다 인구가 많다? 에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나는 가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요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일단 영남권의 인구가 많을 뿐더러 제조업도 많이 발달하고 서비스업도 많이 발달했어요. 지역 내 총생산 당연히 인구가 많을수록 일자리가 많으니까 인구가 많은 거니까. 그치? 지역 내 총생산 대체적으로 많은 것을 볼수 있죠. 가는 영남권 아니고요. 나는 수도권 아니고요. 다는 호남권. 다 틀렸네. 가에서 다중 나의 총인구가 아니라 다의 총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찾아놓으면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넘어갈게요. 10번 문제입니다. 자, 그래프에 A에서 C 권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면 되는데요. A에서 C는 각각 수도권과 영남권과 충청권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랑 똑같이 또뭐 나왔어? 권역별 인구 구성 1위부터 3위까지의 인구 비율이 나왔어요. 그치? 그 인구 비율로 봤을 때 가장 1위와 2위 간의 극명한 차이가 많이 났다? 그게 바로 수도권이 됩니다. 그럼 수도권부터 찾아볼까, 빨리? 수도권 찾는 거 어렵지 않잖아, 이제. 1위와 2위 간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많이 나요. 비율적으로 봐도 A가 뭐가 되는 거야? 수도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청권하고 영남권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충청권 같은 경우는 2위하고 3위 도시 간의 차이가 많이 안 나고 비율적으로 그리고 영남권 같은 경우는 1위하고 2위 도시 간의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거지. 그치? 그래서 1위와 2위 간의 도시 차이가 많이 안 나요. B가 바로 영남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3위 도시인 울산보다 대구가 거의 한 2점, 2점 한 초반대, 2.3배, 2.4배 그 정도도 많잖아. 그러니까 거의 한 2.5배 정도 많은 그런 느낌이죠. 비율적으로 봐도. 근데 청주, 천안은 사실 막큰 차이가 안 나거든. 85만, 65만 막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C 같은 경우가 충청권이 되는 거겠죠. 네. 물론 인구 이동을 가지고 찾아도 좋아요. 인구 이동은요, 어디가 제일 많아요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는요, 인구 수가 많으면 일단 인구 이동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요, 거리가 가까워야 돼. 그래야지 인구 이동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거리가 멀면은 인구 이동이 잘 일어나지 않지, 당연히. 그치? 그럼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A에는 혁신도시가 있다.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합니다. 혁신도시가 왜 만들어졌어요? 수도권에 너무 인구가 집중하니까 수도권 외에 추가적으로 지방을 좀 개발하고자 만든 게 혁신도시잖아요. 그치? 분산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이잖아. 수도권에 혁신도시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B의 인구 규모 1위 도시는요, 부산이다. 영남권의 인구 규모 1위 도시는 부산이 맞죠. 생각보다 좀 쉽게 그래도 정답이 찾아졌습니다. 3번, C는 A보다 도시 인구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C, 충청권, A, 수도권, 도시 인구. 그냥 사실 뭐예요? 군 같은 거 고려 안 하고 전체 인구로만 비교해도 어디가 더 많아? 수도권이 훨씬 더 많죠. 물론 수도권에 군 지역에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은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비율로 보면은. 그렇지 않니? 인구 도시 C는 A보다 도시 인구가 많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충청권의 인구 다 합해도 수도권의 도시 수도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그치? 자, 4번. C는 B보다 광역시의 수가 많다. 항상 광역시의 수를 비교하면 영남권하고 비교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청권은 광역시가 몇 개? 한 개. 영남권은 광역시가 몇 개? 세 개. B가 더 많아요. 뭐보다? C보다. 그치? 그래서 B가 더 많아야 됩니다. 비교적 최근에 충청권, 그치, 여기 이거 보고 풀라는 거겠죠. 이거는 그래프 보고 풀라는 문제였습니다. 충청권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이동은요,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인구 이동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뭐만 비교하면 돼? 이것만 비교하면 되지. 그치. 어디가 더 숫자가 많아요? 726이라는 숫자가 더 많네. 그치. 단위는 1000명이긴 합니다. 숫자만 볼게요. 그러면은,

결국 이 726은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가는 거지.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인구 이동이 더 많아야죠.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겁니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뭐 정답 찾는 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요. 매번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인구 비율. 특히 1, 2, 3 이렇게 딱 주어지고, 4위까지 주어질 때도 있고. 근데 4위까지 주어지면 너무 큰 힌트다 보니까 3위까지만 주어지는 경우가 많죠. 어쩌면 2위까지 주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치? 뭐가 주어지든 여러분들은 푸셔야 돼요. 그리고 아셔야 됩니다. 이거 도시체계 대략적으로 알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희들 이런 문제 풀기 위해서는 암기가 필수적입니다. 하셔야 돼요. 그치? 인구 100만 이상, 권역별로 1, 2, 3위, 4위까지 알면 더 좋고. 알겠지? 자, 11번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 13번 문제인데요. 역시 수능 문제에서도 계속 똑같은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단, 가에서 단은 각각의 영남권. 이번에 어떤 권역을 줬나 보니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을 줬어요. 이번에는 뭘안 줬어? 수도권 안 줬어. 왜? 수도권은 1위와 2위 도시 간의 그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런 거지. 그치? 그래서, 자, 우리 그냥 여기다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크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닌데. 자,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자, 영남권 같은 경우는 어디가 인구가 제일 많고? 부산, 그 다음 대구, 그 다음 울산, 그 다음 어디예요? 마지막으로 창원. 이렇게 있었지. 1, 2, 3, 4위. 기억해 주세요. 300 중반, 200 중반, 100 초반, 100 초반.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충청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억해요? 대전, 150만, 한100 중반. 그리고 청주, 85만. 천안, 한 65만. 그리고 세종 한 40만.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아예 기억하는 거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 기억하면 너무 유리해. 호남권 같은 경우도요. 광주 한 100만 중반. 그 다음 전주 한 65만. 그치? 그 다음 나머지 30만대. 몰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남권은 그래서 2위까지만 좀 기억을 해두시고, 3위부터는 그냥 몰려 있다.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셔도 충분히 문제 풉니다. 그렇게 봤을 때요. 자, 일단은. 1위와 2위 간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지 않으면서 2위와 3, 4위 간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나가 뭐가 되는 거야? 영남권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1, 2위 간의 차이가 안 나고 3위와 4위, 아니, 2위와 3위, 2위와 4위 간의 차이가 많이 나죠. 그치? 3, 4위는 차이가 안 나고 100 초반이니까. 자, 다음으로 보니까요. 1위와 2위 간의 차이가 가는 더 많이 나면서 2위와 3위 간의 차이가 더 많이 나. 진짜 많이 나죠.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많이 난다. 이렇다라는 것은요. 특정 도시에 몰렸다라는 거야. 자, 특정 도시에 몰렸다라는 거는 사실 균형 잡히게 도시가 성장했다라는 건 아니죠. 그치? 바로 가가 호남권이 됩니다. 호남권은 인구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가 약간 균형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도시의 인구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반면 단은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균형 잡힌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만큼 도시가 많이 발달하고 있다, 최근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바로 충청권입니다. 그래서 1위 도시, 대전, 그 다음 2, 3위가 큰 차이가 안 나죠. 청주, 천안이니까. 그리고 4위. 한두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치? 인구 40만 정도 되니까. 40만 조금 안 되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과거 자료다 보니까 막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정확한 퍼센트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대략적으로 이 정도 비율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기만 해도 충분히 풉니다. 대신 1, 2, 3, 4위까지의 어느 정도 숫자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지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가의 2위 도시는 광역시가 아니죠. 그냥 전주시입니다. 2번. 호남권은요, 충청권보다 총인구가 많다라고, 영남권보다 총인구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남권이 인구가 권역별로 보면은 수도권 다음이에요. 수도권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영남권인 거야. 그치? 아닙니다. 그 다음이 호남권도 아니에요. 그 다음이 충청권이고, 그 다음이 호남권이에요. 호남권이 인구가 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강원권 인구가 적고요. 3번. 가는 다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호남권하고 충청권을 비교했을 때, 이거 우리 앞에서 봤던 기출 내용이었죠. 반복됩니다.
어디가 더 인구가 많니? 충청권이 더 인구가 많아요. 어디가 더 산업이 발달했니? 충청권이 전체적으로 다 많이 발달했어요. 심지어 최근에 첨단 산업도 발달했어요. 충청권은요, 호남권이 가지고 있는 거다 가지고 있으면서 웬만하면은 더 첨단 산업도 발달하고 있어요. 지역내 총생산 어디가 많아야 돼? 다가 많아야 돼. 4번, 나의 2위 도시는요, 영남권의 2위 도시는 대구죠. 다의 1위 도시는 대전이죠. 대구는 대전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200만 중반과 100 중반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는 충청권이 아니고요. 다는 영남권이 아닙니다. 결국, 알면은 쉽게 풀리는데, 모르면 틀리는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도시체계는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암기해야 될건 알려드리잖아요. 이거 암기하면 좋다라고. 그치? 암기하면 좋습니다.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 12번. 오늘 여기까지만 볼 텐데요.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단, 가에서 다는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좀 권역별로 많이 줬었는데 이때는 권역별로 준게 아니야. 그냥 충남 주고요. 충남 주고요. 충청권을 준게 아니야. 충남을 주고 전남을 주고 그 다음, 여기, 경남을 줬어요. 그러면서 준 게, 사실은, 100만 이상 지역, 50만에서 100만, 20에서 50만, 군 지역, 이런 식으로 줬단 말이야.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아니, 권역에서 우리 1, 2, 3, 4위 정도까지는 다 했었잖아요. 그치? 충남에서 인구 50만 넘어가는 거 하나 있었잖아. 그게 바로 뭐였어? 천안이었지, 천안. 천안. 천안이라는 지역이 있었잖아요. 천안. 인구 50만 넘어갔었잖아요. 경남 지역에서 인구 100만 넘어가는 지역이 있었죠. 어디예요? 인구 100만 넘어가는 지역? 바로 창원이었어, 창원. 물론 이제 최근 자료에서 창원은 인구 100만이 안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창원 이렇게 문제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냥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창원은 100만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00만 넘어가는 거딱 하나밖에 없잖아. 전남에서는요, 호남권 자체가 50만 넘어가는 지역이 전주하고 광주밖에 없었어. 그럼 전남에 있는 지역은 전부 다 50만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20에서 50만만 있는 지역인 뭐가? 다가 전남이 될 거고요. 인구 100만이라도 있는 지역이 뭐가 되고? 경남이 될 거고요. 그 사이에 인구 50만에서 100만 사이에 있는 천안이 위치한 나가 충남이 되는 거죠. 아니, 똑같잖아. 뭐가 달라요. 다 똑같이 푸는 건데. 이 권역이나 지역이나. 그렇지. 볼게요. 나의 도청 소재지는, 충남의 도청 소재지는요, 홍성하고 예산입니다. 혁신도시죠. 50만에서 100만 미만 지역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죠. 50만에서 100만 되는 거 하나밖에 없어. 천안. 그 다음이 세종이에요. 알겠죠? 충청권 내에서도. 근데 세종도 50만은 안 돼요. 그리고, 얘들아, 너희들이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혁신도시라고 한다면요, 인구가 되게 많을 것 같잖아.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웬만한 혁신도시들은요, 모든 혁신도시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웬만한 혁신도시는요, 인구가 없기 때문에 혁신도시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치? 인구가 많아서 혁신도시로 지정이 된게 아니야. 인구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혁신도시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인구가 많으면 안 되겠지, 애초에. 그치? 인구가 많은 지역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래서, 기억은 아니에요. 니은, 가는 다보다 시 지역 거주 인구 비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보고서, 그래프 보고서 풀면 되잖아. 비율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프 가지고 풀수 있잖아요. 가, 군 지역이 어느 정도예요? 요만큼이에요. 다, 군 지역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디에 시 지역의 비율이 높아요? 가. 그치? 시의 비율이 높죠. 아니, 그래프 가지고 푸는 문제잖아. 그치? 디귿, 나는 다보다 지역 내 2차 산업 취업자 인구 비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 그리고 다 비교했을 때 충남이 최근에 2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충남이 가지고 있는 거는, 전남이 가지고 있는 건 충남이 이제 웬만하면 좀 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거기다가 첨단 산업까지 발달한 거지. 가는 충남이 아니죠. 나는 경남이 아니죠. 이렇게 풀수 있으면 디귿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리얼이 확실히 아니니까 니은 리얼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니은 디귿. 자, 여기까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좀 혼란이 왔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중요하게 알려준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포인트들 꼭꼭꼭 잘 짚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발 좀 해주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좋은 성적을 위해서 다 도와주는 거니까요. 알겠죠? 그래프 문제 나올 때잘 분석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면 다 할만해요. 어렵지만. 알겠지?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 권윤복입니다. 자, 이번 시간 25번째 시간이죠. 우리 사회이동과 사회계층구조 계속 문제 연습해보고 있고요. 여러분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지난 시간 강의 말미에도 말씀드렸고 먼저 강의 기획서를 참고하셔서 꼭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지금 연습하는 거잖아요. 꼭 먼저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확인하고 또 강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보는 형태로 해야지 이렇게 삼중으로 해야지 여러분의 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점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시간도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문제 풀기에 앞서서 마찬가지로 기출엔 플러스에 남아있는 우리 지난 시간에는 개념어들을 적어보면서 먼저 핵심 개념을 체크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154쪽에 있는 기출엔플러스의 OX 퀴즈로 정리할 수 있는 개념 간단하게 요 세 가지만 먼저 확인하고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겠습니다. 자, 귀족의 딸로 태어난 사람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탕진하고 범죄에 연루되어 노예 신분으로 강등된 사례에 나타난 사회 이동은 수직 이동, 개인적 이동, 세대 간 이동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자, 모두 맞죠. 자, 수직 이동 중에서도 어떤 이동이에요? 자, 귀족의 딸로 태어났는데 노예 신분으로 강등됐다 라고 말하니까 수직 이동 중에서 어떤 이동? 하강 이동에 해당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개인적인 측면으로서 물려받은 재산을 탕진하고 또 범죄의 연류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신분이 또 변동이 생기게 된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부모님의 어떤 영향력 아래 귀족의 딸로 태어났는데 본인 세대에 들어서 지금 노예 신분으로 강등되었기 때문에 두 세대 이상에 걸쳐서 나타나는 세대 간 이동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동그라미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24번입니다. 자,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는 폐쇄적 계층 구조이며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는 개방적 계층 구조이다. 자, 요거 별표. 이거 수능 개념, 수능 특강 강의에서도 개념적으로 엄청 많이 강조 드리는 부분이고 지난 시간 문제 선택지에서도 등장했었던 내용이고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어지는 중요한 개념적인 네, 부분입니다. 자,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여러분들. 얘네 둘을 구분하는 기준 뭔데? 얘네 둘을 구분하는 기준. 바로 계층 구성 비율이죠? 상층, 중층, 하층의 구성 비율이 어떠한지.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 그런데 폐쇄적 계층 구조예요. 그리고 개방적 계층 구조예요. 얘네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뭔데? 이게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계층 이동 가능성, 수직 이동 가능성이라고 하는 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념적으로 맞지 않다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실제적인 사례에서 오늘날 신분제도가 폐지가 되어져서 개방적인 사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나타나는 저개발 국가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반례적인 사례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X가 들어간다라고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번에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에 비례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에서 중층의 구성 비율이 많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에 비해 중층이 가장 적은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에서 사회 양극화 문제가 심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사회 양극화 문제는 일반적으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거꾸로 중층의 구성 비율이 많은 다이아몬드형, 어이구, 떨어뜨릴 뻔했어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같은 경우는요, 사회 안정 관련된 부분을 사회 안정을 실현하기에 유리하다라는 개념으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도 있다 문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121쪽으로 가겠습니다. 2024학년도 10월 학력평가 10번 문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표는 갑국의 객관적, 주관적 차원의 계층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객관적 차원의 계층, 기억이죠?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파악한 것이고, 주관적 차원의 계층, 니은입니다. 자신이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응답하게 하여 파악한 것이에요. 계층은 A, B, C로 구분되며 A, 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입니다. 객관적 차원에서 A에서 B로의 이동은 상승 이동이고, A에서 C로의 이동은 하강 이동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A 계층, B 계층, C 계층을 알 수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게 공통으로 등장하는데, 그 계층은 상승 이동도 하고 하강 이동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계층은 어떤 계층입니까? 그렇죠. 중층이죠. A 계층은 중층이다. 그리고 중에서 지금 B로의 이동이 상승 이동이니까 B는 상층이다. 그다음에 중에서 C로의 이동이 하강 이동이니까 C는 하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표를 보시면은요. 자, 객관적 차원의 계층 나와 있고 얘가 아까 기역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요거 기역이라고 표시하고요. 주관적 차원의 계층은 아까 니은이라고 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니은이라고 표기하고 ABC를 찾았기 때문에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A는 중이었고요. B는 상, C는 하였고 마찬가지로 여기 중, 상, 하 이렇게 적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객관적 차원의 계층 먼저 여기 합계값을 통해서 어떤 계층 구조인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객관적 차원의 계층을 봤더니만은요. 중 35, 상 20, 하 45. 하가 제일 많고 상이 제일 적네요. 어떤 계층 구조예요? 바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인 걸알수 있죠. 상보다 중이, 중보다 하층이 구성 비율이 많은. 주관적 차원의 계층은요. 지금 중이 60이고 상은 9고, 하가 31. 중이 가장 많은 구성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따라서 주관적 차원의 계층은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역 선택지 볼게요. 자, 기역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이다. 객관적 차원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아니라 어떤 계층 구조다?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되는 걸알수 있죠? 자, 오답이고요. 2번에 기역보다 니은이 높은 사람은, 즉, 객관적 차원의 계층보다 주관적 차원의 계층이 높은 사람은 주관적 차원의 계층보다 객관적 차원의 계층이 높은 사람보다 적은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객관적 차원의 계층보다 주관적 차원의 계층이 높은 사람부터 보면은요. 자, 여기 25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과 주관적이 중중으로 일치하는 부분이지. 여기는 아닌 거고요. 이 5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차원의 계층보다 지금 여기는 상이, 중에서 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 차원의 계층이 어떻습니까? 더 높은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 동그라미.

다음에 중에서 하로 가는 여기 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요. 상을 볼게요. 상에서 중, 하나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주관적 차원의 예측이 낮죠?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요. 여기 4는요, 상상, 어때요? 일치하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는요, 상에서 하로 오히려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하를 볼게요. 하에서 중으로 어때요? 하에서 중으로 올라가는 거죠? 객관적 차원의 계층보다 주관적 차원의 계층이 지금 한칸 올라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에서 여기 상이자 상, 어때요? 여기에는 해당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지금 0이잖아요. 0. 그래서 표시는 하지만은 유의미한 숫자는 아닌 거죠. 더했을 때. 그 다음에 25라고 하는 거 하하, 요거 1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객관적 차원의 계층보다 주관적 차원의 계층이 높은 사람은요, 5, 20, 0을 더한 얼마다? 25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런 식의 느낌으로 반대로 한번 찾아볼게요. 주관적 차원의 계층보다 객관적 차원의 계층이 높은 사람. 보면은요, 여기 중중 1치고, 여기 중상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였고, 여기는 5. 바로 요거죠. 요 5가 주관적 차원의 계층은 한데, 객관적 차원은 중이기 때문에, 어때요? 객관적 차원이 더 높은 거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 보겠습니다. 중에서 상이에요. 어때요? 오히려 주관적보다 객관적이 더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상상은 1치니까 아니고요. 여기 하는요, 하에서 상. 객관적은 상이고 주관적은 하기 때문에 요 내용도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요, 다요두 칸은 여기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하하 일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관적 차원의 계층보다 객관적 차원의 계층이 높은 사람은 세모 더하면 얼마입니까? 요거 더하면은 21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25는 21보다 적다가 아니라 많다라고 해야 되겠죠. 꼼꼼하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기억이 하층인 사람 중에서 객관적 차원의 계층, 기억이 하층인 사람 중에서 니은 주관적 차원의 계층이 상층인 사람은 없는가? 요 하층에서 그다음에 요 상층인 사람 0으로 지금 표시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 말은 없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디귿 선택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을에 자, 기역의 계층별 인구 중 자, 객관적 차원의 계층과 주관적 차원의 계층이 일치하지 않는 인구의 비율은 상층이 가장 높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해볼게요. 기준이 지금 객관적 차원의 계층. 요게 지금 기준인 거잖아요. 그러면 상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이 20이죠? 요 상. 요20 중에서 일치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상상을 빼줘야 돼. 상상 뭔데? 4잖아. 4를 뺀 15와 1이 지금 일치하지 않는 거지? 20분의 16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은요. 중은 지금 여기 35죠? 35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중중 어디 있어? 여기 25지. 요거는 빼줘야 돼. 요거 빼고, 5와 5, 요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35분의 1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는요, 45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하, 일치하는 거 25, 요거 빼주고, 20과 0, 요게 일치하지 않는 거죠? 요렇게 45분의 20이 들어가는 것을 알수 있다. 그랬을 때, 가장 높은 건 어디입니까? 어디가 가장 높아요? 바로 20분의 16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요 상층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리을도 어떠다? 정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디귿과 리을 연결시킨 네,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19번, 즉 24학년도 3월 학력 평가 1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19번으로 표기되어져 있어요.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갑국의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 표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계층 이동의 결과로, 요거 잘 읽어야 되더라.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계층 이동의 결과로 형성된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래.
결과로 형성이 되어진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를 지금 여기 ABC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부모 세대에서 부부의 계층은 동일하고 모든 부모의 자녀는 한 명씩입니다. 계층은 ABC로만 구분되고요. A에서 C는 각각 상중, 하층 중 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 동그라미, 요텅 비어 있는 거, 빗금쳐 있는 거, 색깔 칠해져 있는 것은 사람의 수를 나타낸 것이고요. 동그라미 한 개가 나타내는 사람의 수는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동그라미는 계층 대물림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빗금친 동그라미는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한 사람. 그 다음에 색깔이 칠해진 요거 동그라미는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한 사람을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먼저 1번에, 자, 폐쇄적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선택지가 제시되어져 있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요 ABC가 어떤 계층인지, 구조인지, 어떤 계층, 상층, 중층, 하층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알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걸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이것은 계층 이동의 결과로 형성된 거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은 계층 이동을 전제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쇄적 계층 구조가 아니라 개방적 계층 구조, 계층 이동 가능성을 전제한다라고 해서 1번은 오답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ABC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빈 동그라미는 계층 대물림을 받은 사람, 일치를 말하는 거고, 빗금친 거는 상승 이동을 한 사람, 그 다음 색깔 칠해진 거는 하강 이동을 한 사람을 말하는 건데, C를 봤더니만은 대물림과 세대 간 상승 이동, 세대 간 하강 이동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계층이에요. 그럼 어떤 계층입니까? 중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A 같은 경우는 지금 대물림한 거랑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한 사람이 지금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계층 이동의 결과로 형성된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 결과로 형성된 자녀 세대이기 때문에 상승되어져서 형성된 자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겠어요? 상이죠, 상. 상상 일치하는 거랑 중에서 상으로, 하에서 상으로 올라가서 상승 이동에서 형성된 케이스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여기도 B 같은 경우는 일치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요네 개가 뭐예요?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통한 결과로 형성된 자녀 계층 구조이기 때문에요. 일치하는 거랑 떨어져서 형성될 수 있는 거 상에서 떨어져서, 중에서 떨어져서 어디로 떨어지는 건데? 하로 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상하 중 이렇게 ABC를 모두 다 찾을 수 있고요. 또 1번에서도 요 계층 이동의 결과로 형성됐다라는 정보를 통해서 폐쇄적 계층 구조가 아니라 개방적 계층 구조 확인했습니다. 2번에 자,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 지금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인 거잖아요. 중층이 지금 가장 많아요. 그쵸? 동그라미 한 개가 나타나는 사람의 수는 동일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중층이 가장 많아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아니라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에 부모 세대에서 하층 인구의 비율은 50% 이상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즉, 부모에서 자녀로 가게 되는 경우로 생각해 줄수 있어야 될것 같아. 그러면 전체가 지금 요거 하나씩이라고 카운팅하면은요, 20개로 카운팅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자, 부모 하여서 자녀, 여기 상으로 간 거. 그쵸? 그 다음에 부모 하여서 자녀, 여기, 요렇게. 자녀 상으로 가는 거. 부모 하이고 자녀도 하인 거. 그쵸? 그 다음에 부모 하이고 자녀는 중인 거. 요런 식으로 해서 경우의 수를 우리 생각해 볼수 있단 말이야. 최대로. 그러면 요거 다 더하면 얼마야? 9란 말이에요, 9. 그래서 20분의 9. 최대야, 최대. 최대. 최대 얼마인데? 45%가 부모 세대 하층 인구의 비율에서 할수 있는 값인 거지. 그래서 50% 이상이 아니라는 거야. 부모 세대 하층에서 자녀 세대 상으로. 부모 세대 하층에서 자녀 세대 똑같이 하층으로. 부모 세대 하층에서 자녀 세대 중층으로. 이렇게.
경우의 수를

최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3번 50% 이상 아닌 거죠. 최대 45%. 4번에 자녀 세대의 계층에서 계층 대물림을 받은 사람의 수는 상층이 가장 많다. 계층 대물림은 텅 비어있는 동그라미라고 했었죠? 텅 비어있는 동그라미는 지금 여기는 3개, 여기는 2개, 여기는 2개이기 때문에 상층이 지금 가장 많은 걸알 수가 있어요.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5번입니다.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가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보다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확실한 건 자녀 세대는 어떤 계층 구성 비율이, 중층의 구성 비율이 가장 많은 어떤 계층 구조,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가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라고 설명하는 게더 적합한 설명이 되어서 5번 오답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정답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중층이 많을수록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라는 개념 꼭 챙겨 두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4학년도 수능 10번 문항이고요. 교재에는 20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갑국과 을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자, C에서 A로의 이동은 하강 이동이고 C에서 B로의 이동은 상승 이동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좋은 정보가 등장하고 있죠. C가 지금 겹치고 있습니다. C가 겹치고 있어요. 하강과 상승을 다 포함할 수 있는 C는 뭐가 되는 거예요? 중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 C 중에서 A로 이동이 하강 이동이래요. 그럼 A가 뭐가 되는 건데? 하층이요. 그다음에 C에서 B로의 이동이 상승 이동이래요. B가 뭐가 되는 건데? 네, 상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계층은 A, B, C로만 구분되고 A에서 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표가 등장하는데요. 자, 여기 조그만 글씨로 색깔 친 동그라미는 해당 계층의 사람 수를 나타낸 것이다. 각 동그라미에 나타내는 사람의 수는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씩 우리 한번 카운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카운팅 하기 전에 ABC 한번 먼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고요. B는 여기 상이고요. 여기 중, 하, 상, 중. 이렇게. 여기도 지금 하, 상, 중, 하, 상, 중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에다가 하나씩 카운팅해서 합계 값을 적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하, 부모 세대 하층. 2, 4,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 2, 4, 6이고, 그러면 9가 되겠네요. 9. 그다음 여기는 지금 4가 되고요. 여기는 5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쪽에 자녀 세대로 봤었을 때도 합계를 적고 더해주시면은 여기 6이 되고요. 여기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6이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아, 자녀 세대 갑국 같은 경우는 상중하가 666으로 모두 다 똑같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국 같은 경우도 해볼게요. 여기 아래쪽에 개를 적고 부모 세대 기준으로 여기 3, 1, 2니까는요, 여기 6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상은요, 4가 되고요. 중은요, 6, 9, 10이 되네요. 그쵸? 그다음에 여기 자녀 세대도 개를 적고, 여기 10이고, 여기 6이고, 여기 4가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선택지 문제 보도록 할게요. 1번에 갑국은 자녀 세대에서 완전 평등한 계층 구조를 이루었다? 여러분, 자녀 세대에서 지금 상중하가 모두 다 666으로 똑같으니까는 완전 평등한 거네요? 라고 접근할 겁니까? 아니죠. 완전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구성원의 계층이 동일하다라는 거야. 다 상이든, 뭐, 굳이 말하자면 다 중이든, 다 하든, 그쵸? 이런 식으로 다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상중하로 동일하게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모두 다 하나로 다 똑같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오답이고요. 2번에 을국의 자녀 세대에서 중층인 사람의 수는 갑국의 부모 세대에서 상층인 사람의 수보다 많은가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을국의 자녀 세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의

자녀 세대에서 중층인 사람의 수, 여기로 봐야 되겠죠? 4죠, 4, 4. 그다음에 갑국의 부모 세대에서 상층인 사람의 수 얼마예요? 이렇게. 여기를 봐야 되겠죠? 여기도 똑같이 4네요. 많다가 아니라 동일하다, 같다라고 해석해 줘야 되고요. 3번에 갑국은 을국과 달리 부모 세대 중층에서 세대 간 하강 이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자, 갑국부터 먼저 볼게요. 부모 세대 중층 여기죠? 여기 부모 중층에서 세대 간 하강 이동 중에서 하 돼요?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을국과 같은 경우 보시면은 중층에서 하층으로 어때요? 세대 간 하강 이동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가 아니라 모두예요, 모두. 갑국과 을국 모두 부모 세대 중층에서 세대 간 하강 이동 중에서 하로 가는 경우가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모두 발생했다라고 해야 합니다. 4번입니다. 갑국은 개방적 계층 구조, 을국은 폐쇄적 계층 구조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표가 앞에서 어떤 내용이 전제되어져 있었어요? 세대 간 계층 이동 현황을 나타낸 거래요. 갑국과 을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 현황. 그 말은 결국에 뭘 의미하는 거예요? 폐쇄적 계층 구조가 아니라 갑국, 을국 모두 다 개방적 계층 구조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4번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 갑국의 부모 세대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 이렇게 볼까요? 갑국의 부모 세대 하가 제일 많네요. 그다음에 상이 제일 적네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맞고요. 을국의 자녀 세대 계층 구조는요. 중이 가장 적네요. 하가 가장 많고. 그쵸?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 어떻습니까? 맞다라고 해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11번 문항, 교재 21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표는 갑국에서 변국의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에서는 A의 비율이 가장 낮다. 중요한 개념이죠.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에서 A의 비율이 가장 낮대요. 그럼 A는 뭔데요? 바로 중층이죠, 중층. 그다음에 단, 갑국에서 변국의 계층 구조는 각각 피라미드형, 다이아몬드형, 모래시계형 중 하나래요. 그럼 이게 다 각각 피라미드, 다이아, 모래시계형으로 각각 매칭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A가 중층인 걸 확인했죠? A 중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중을 딱 봤을 때, 갑, 을, 병국에서, 을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중이 가장 적습니다. 그쵸? 중이 가장 적은 형태, 계층 구조. 여기 세 가지에서 뭐예요? 바로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죠? 또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에서 중이 가장 적지만은 뭐가 제일 많아요? 하가 제일 많죠? 그럼 이 50이라고 하는 C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가 되는 거고, 남은 B가 뭐가 된다? 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A, B, C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갑국은요? 갑국은 지금 하가 제일 많고, 상이 제일 적죠? 갑국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되는 거고요. 변국은요? 중이 가장 많은 걸알수 있죠? 그래서 변국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 선택지 볼게요. 갑국은 변국과 달리 폐쇄적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여기 내용에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표는 갑국에서 변국에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폐쇄적 계층 구조인지 개방적 계층 구조인지라고 하는 것은 계층 이동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알수 있다 없다, 알수 없기 때문에 오답이 되는 것입니다. 니은의 변국의 계층 구조는요, 을국의 계층 구조에 비해 사회 안정성이 높다. 왜요? 중층의 구성 비율이 가장 많기 때문인 거죠.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니은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귿에 갑국과 변국은 모두 해당 국가에서 상층 인구가 가장 적다. 해당 국가, 그걸 각각 100명이라고 가정을, 각각 갑국 100명.

사회 보장 제도의 발달에 따라서 중층의 구성 비율이 많아지게 되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병국이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죠? 그래서 병국의 계층 구조와 달리라고 말하면 안 되고 병국의 계층 구조로 설명을 해줘야지 옳은 선택지가 되는 것이죠? 오케이, 리을 오답인 걸알수 있습니다. 정답은 니은득에 연결한 3번이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22번이죠, 교재에서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11번 문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갑국의 세대별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조부모 세대, 부모 세대, 자녀 세대가 지금 그림으로 세 가지가 제시되어져 있고요. 아래 조그만 글씨 볼게요. 계층은 A, B, C로만 구분되고 A에서 C는 각각 상중, 하층 중 하나래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조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이고 각 세대의 인구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정보 꼭 챙겨주셔야 돼요. 피라미드형이다. 조부모 세대가. 그러면은 상층보다 중층의 구성 비율이, 중층보다 하층의 구성 비율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조부모 세대에서 가장 많은 C가 뭐가 되는데? C가 하층이 되고요. 가장 적은 B가 뭐가 되는 거고? B가 상이 되는 거고, A가 뭐가 된다? A는 중이 된다. 그래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라고 하는 걸 성립하게 되는 거죠. 부모 세대는요? 부모 세대는 지금 C는 한데, 그다음에 B는 상이고, A가 중인데, 중이 지금 가장 많은 구성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부모 세대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자녀 세대는요? C 이렇게 하, 그다음에 A가 지금 중이고요. 그다음에 B가 상인데 어디가 제일 적습니까? 중이 가장 적은 형태, 다수의 하층. 이거 어떤 계층 구조의 자녀 세대는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분석되시죠? 자, 그러면 기억 선택지 가도록 할게요. 자, 조부모 세대에서 하층의 인구는 상층의 인구의 두 배냐? 자, 조부모 세대를 이제 각 세대 인구가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각 세대 모두 다 100명씩이라고 가정했었을 경우에 조부모 세대의 하층 인구는 70%니까 70명이죠? 상층 인구는 10%니까 10명이죠? 두 배가 아니라 몇 배다? 7배다라고 해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기억 선택지. 니은의 상층 인구는 조부모, 부모, 자녀 세대로 갈수록 증가하는가라고 물어봤어요. 각 세대 인구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따라서 조부모 세대는 10%, 100명 중에 10%였으니까 10명. 부모 세대는 100명 중에 20%여서 20명. 그다음에 자녀 세대는 100명 중에 30%니까는 30명. 어때요? 상층 인구가 조부모, 부모, 자녀 세대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은 선택지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디귿에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조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에 비해 사회 통합에 불리하다? 부모 세대 계층 구조는 중층의 구성 비율이 많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이고, 조부모 세대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인 거죠? 사회 통합에 불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하다? 유리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리을의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 맞죠?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 중층이 가장 적은 모래시계형이다라고 하는 옳은 내용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 연결시킨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3번 볼게요. 교재 23번이고요. 23학년도 10월 학력평가 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고요. 읽어볼게요. 자, 갑국의 계층은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인 A에서 C로만 구분된다. 자, 자녀 세대에서, 잘 보셔야 돼요. 자녀 세대에서 A와 B에는 모두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가 존재하고, A와 C에는 모두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가 존재한다. 표는 갑국의 세대별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녀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지금 알파벳이 겹치죠. 뭐가 겹칩니까? 거듭 앞에 문제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포인트인데, 하강 이동한

자녀, 상승이동한 자녀를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계층, 상중하 중에 뭐예요? 바로 중층인 거죠. 따라서 여기 중층입니다. A는 중이다. 여기다가 똑같이 네, 중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B는 뭐가 들어가냐? B는 중과 어떤 계층은 모두 다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가 존재한다 라고 했으니까 하강 이동한 자녀가 존재해야 돼. 그러면 상에서 중으로 하강 이동하거나 또 중에서 하로, 상에서 하로 이동한 자녀가 존재할 수 있는 거겠지? 따라서 B가 뭐가 된다? 얘가 하가 되는 거예요. 이동한 자녀가 존재한다. 그래서 자녀 세대로 잡는 거, 요거 중요했고요. 이동 한 자녀가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B가 하층인 것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A와 C, 중과 C에는요, 모두 세대 간 상승 이동 한 자녀가 존재한다. 라 그래서 바로 중에서 상으로, 그다음에 하에서 상으로 해서 결국에 상이라고 하는 게 상승 이동한 자녀로서 이렇게 성립될 수 있어서 바로 C는 뭐가 된다? 상이라고 하는 걸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B는 하 적어주시면 되고요. C는 상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부모 세대 계층 구조 어때요? 중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어떤 계층 구조예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다. 그 다음에 자녀 세대는요. 자녀 세대는 지금 하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중이 오히려 제일 적네요. 중이 가장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다라고 하는 거를 정리해 줄 수가 있어야 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1번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1번에 하층 비율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보다 높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층 비율 부모 세대는요, 돼요. 30이죠. 그 다음에 자녀 세대는요, 60이죠. 따라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보다 낮다라고 해야 하고요. 이번에 중층 비율 대비 상층 비율은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중층 비율 대비 상층 비율은 중분의 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녀 세대 같은 경우, 자녀 세대는 중분의 상이 어떠냐? 자, 중분의 상. 15분의 25죠? 15분의 25고요. 부모 세대는 중분의 상이 50분의 2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 15분의 25가 50분의 20보다 크잖아요? 따라서 2번이 어떻다? 정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A에 속한, 즉, 중이죠? 중에 속한 부모의 자녀가 세대 간 상승 이동하면은 B, 하에 속하게 된다? 여러분, 상승 이동인데요? 상승 이동은 뭐야? 중에서 상으로 가는 거지? 따라서 B가 아니라 여기 C라고 해야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오답이고요. 4번에 B에 속한 부모의 자녀가 마찬가지로 중에 속한 부모의 자녀가 C는 여러분 상이죠. 상에 속하게 되는 것은 세대 간 하강 이동의 결과이다. 중에서 상으로 가는 것은 세대 간 상승 이동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4번 오답입니다. 5번에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 여러분,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중층이 가장 적은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고요.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요, 중층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죠. 그래서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보다 사회통합 실현에 유리하다? 아니죠. 오히려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사회통합 실현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5번 오답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답은요, 2번이 정답이고요. 자, 24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23학년도 3월 학력 평가 19번 문항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는 T년, 나는 T 플러스 100년에 각국의 자녀 세대를 전수조사, 전체 다 조사해서 세대 간 계층 이동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분된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가, 나, 나와 있는데요. 연습하는 차원에서 예를 한번 기본표에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기본표에다 가부터 해서 자, 여기 상, 중, 하, 합계. 여러분 처음 하신다고 하면은요, 요거 적는 거 진짜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가 뭐 과거 기출보다는 사회이동, 사회계층구조가 쉬워졌다고 하더라도 머리로 하는 것보다 손으로 하는 게더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적어볼게요.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상상, 요거 한 칸이죠? 그냥 네모, 요 네모의 면적은 해당 계층에 속한 사람 수를 나타낸 것이며, 각 네모의 면적은 가나에서 모두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1이고요. 중은요, 여기 2가 오겠죠? 하는 지금 음영이 칠해진 곳이 없어요. 그래서 0이 됩니다. 여기 3이 되고요. 중은요, 여기 1이죠. 그 다음에요, 중중도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하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하면은 4가 되고요. 부모 세대 하층. 하, 부모는 하고 자녀는 상인 건 없죠? 0이 오고요. 그 다음에 1이 오고요. 그 다음에 4가 와서 이렇게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다 더하면 여기 12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자녀 같은 경우도 여기 2가 오고요. 지금 2개 칠해져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4개 칠해져 있죠? 그래서 여기 4가 오고요. 여기 지금 6개죠? 2개 4개여서 6개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12로 충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도, 여러분, 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 중, 하, 합계. 상, 중, 하, 합계. 제가 요거, 뭐 굳이 저 문제에다가도 할수 있지만은 굳이 적는 이유는 이따가 요걸 통해서도 한번 개념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복습시켜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상상에 들어가는 거. 두 칸이죠, 두 칸. 이렇게. 그 다음에 상중은요, 여기 2가 되는 거고요. 상하는 1이 돼서 5로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상은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중은요, 4죠. 그 다음에 중하는요, 2가 돼서요. 여기 8이 오는 거고요. 하상은요, 여기 2가 되고요. 하중은요, 4. 그 다음에 하하는요, 5가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11이다. 마찬가지로 여기 6이 오고, 여기 10이 오고, 여기 8이 와서요. 얼마가 된다? 24가 채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택지 보기에 앞서서 우리 개념적인 부분 한번, 이 기본표에서 추출할 수 있는 개념적인 부분 연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부터 한번 해봅시다. 가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세대 간 이동해서 계층이 일치, 계층이 대물림 되는 거. 어디죠? 상상, 중중, 하하. 요렇게. 1, 1, 4.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6이. 6만큼이 지금 얼마가 된다? 계층 일치. 일치, 대물림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전체 12에서 일치인 6을 뺐을 때, 나머지 6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세대 간 이동을 말하는 거지. 이동. 이동. 근데 이동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어. 뭐? 상승 이동과 무슨 이동? 하강 이동이 있다라고 했었지? 여기서 상승 이동 어딘데? 상승 이동은 중에서 상으로, 하에서 상으로, 하에서 중으로. 바로 요 영역이 상승 이동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강 이동은 뭐라 그래? 하강 이동은 상에서 중으로, 상에서 하로, 중에서 하로. 이렇게 해서 요 영역이 뭐가 된다? 하강 이동이다. 4가 돼서 더하면은 6이 되잖아. 그래서 일치 6과 이동 6을 더해서 1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 여기서 한 번만 더 해보자. 자, 이쪽 나에서도요. 부모에서 자녀 간의 세대 간 일치 대물림은요. 상상, 중중, 하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6이랑 5에서

11위. 11위 지금 일치 대물림이란 걸알수 있고요. 전체 24에서 11을 뺀 얼마? 13위. 13위 얼마다? 세대 간 이동인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동이 13이 나오는데 상승 이동한 거랑 하강 이동한 게 어떻게 나눠서 13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상승 이동 중에서 상으로, 하에서 상으로, 하에서 중으로, 요게 상승 이동이라고 했었죠? 요거를 다 더해주시면 얼마입니까? 8이죠, 8. 상승 이동 8이고요. 하강 이동은요, 상에서 중으로, 상에서 하로, 중에서 하로, 요게 뭔데? 요게 하강 이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얼마예요?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13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지금 계층 구조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면은 가에서 부모 세대는 상보다 중이 많고 중보다 하가 많기 때문에 부모 세대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인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자녀 세대는요, 지금 상보다 중이 많고 중보다 하가 많으니까 자녀 세대도 지금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인 걸알 수가 있어요. 나를 볼게요. 나의 부모 세대 같은 경우는 상보다 중이 많고 중보다 하가 많으니까 여기도 지금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인 거고요. 그런데 나에서 자녀 세대 같은 경우는 중이 지금 제일 많죠? 그래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게 문제를 푸는데 가장 기본적인 핵심, 기본표 개념이기 때문에 잘 챙겨 두시면서 선택지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기억입니다. 기억. 기억에 간은 세대 간 이동이 계층 대물림보다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가에서 세대 간 이동 찾았죠? 얼마예요? 2 더하기 4. 세대 간 상승 이동, 세대 간 하강 이동. 합해서 6. 세대 간 대물림 1치잖아. 6이잖아. 66이네, 66. 그래서 6, 여기도 6이어서 많다가 아니라 동일하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니은에, 나에는 세대 간 하강 이동이 세대 간 상승 이동보다 적다. 나에서 세대 간 하강 이동 얼마입니까? 5고요. 세대 간 상승 이동은 8이죠. 그러니까 5가 8보다 적어서 니은 선택지는 옳은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나에서 자녀 세대의 인구는 가의 두 배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나의 자녀 세대 인구는요, 지금 하나씩 카운팅 했을 때 24. 여기는요, 12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서 자녀 세대 인구는 가의 두 배이다라고 하는 거, 옳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에, 가와 나 모두 자녀 세대에서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 그런데 가를 봤더니만은 다이아몬드형이 아니라 피라미드형인 걸알수 있어요. 나에서는 다이아몬드형이 맞지만.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가 틀린 거야? 모두. 모두 자녀 세대가 아닌 거지. 즉, 가의 자녀 세대에서는 다이아가 아니라 피라미드형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연결시킨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더 나아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여기에서 계층 일치, 상승, 하강 요거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선택지에서 부모 세대를 기준으로 계층 일치하는 거 혹은 자녀 세대를 기준으로 계층이 일치되는 거 이걸 또 많이 물어봐요. 그 말은 결국 뭐냐? 부모 세대 계층 기준으로 부모 상 기준으로 계층 일치하는 거 그러면은 3분의 1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중 기준으로 봤을 때는 4분의 1, 그 다음에 하는요 5분의 4 이런 느낌인 거야. 부모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계층 일치. 자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계층 일치는요 상일 때 2분의 1 상상, 중일 때 4분의 1, 그 다음에 하일 때 6분의 4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근데 부모와 자녀 기준으로 계층 일치되는 것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계층이 불일치되는 것도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부모 상 기준으로, 3 기준으로 요 1이 일치되는 거니까 얘 빼고 요두 개, 즉 3분의 2가 부모 기준으로 계층 불일치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중은요, 4분의 요 중중 1을 뺀 1과 2를 더해서 4분의 3이 부모 중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계층 불일치 되는 거. 를 의미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자녀 하 부모 하일 때 5를 기준으로

그리고 여기 4는 하하 1치니까 얘를 빼고 0과 1을 더한 5분의 1이 부모 하를 기준으로 계층 불일치하는 형태의 수치를 의미한다. 사는도 마찬가지로 상일 때 2분의 요 1은 상상일치니까 얘를 빼고 1과 0을 더한 마찬가지로 2분의 1이 잔여상 기준으로 했을 때 계층 불일치. 그다음에 잔여 중일 때 4분의 중중 1을 뺀 2와 1을 더한 4분의 3이죠? 4분의 3이 잔여 중을 기준으로 한 계층 불일치. 6, 잔여 하죠? 근데 요 4가 하하니까 얘를 빼고 0과 2를 더한 6분의 2가 결국에 잔여 하를 기준으로 한 계층 불일치. 요런 것들의 대소관계를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꼭 챙겨 두셔야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문항 확인하도록 할게요. 25번이고요. 23학년도 수능 12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료 1은요, 현재 갑국의 계층 구조와 계층 구성 비율에 대한 정보이고요. 자료 2는 t년 후 갑국의 계층 구성 비율에 대한 두 가지 예측 결과입니다. 단 AS, 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이다. 정보가 친절하게 잘 나왔어요. 자,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래요. 다이아몬드형. 어떤 계층 구조가 제일 구성 비율이 가장 많죠? 중층의 구성 비율이 가장, 네,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하층의 비율은 상층의 비율보다 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층의 비율이 상층의 비율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 ABC에서 50%를 차지하고 있는 C가 뭐가 되는 건데? 여기가 중이 되는 거지, 얘들아. 여기가 중이 되는 거고, 하층 비율이 상층 비율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B가 뭐가 되는 거야? B가 하층이고 A가 뭐가 된다? 상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현재 갑국의 계층 구조와 계층 구성 비율에 대한 정보가 자료 1인 거야.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1과 2로 하게 되는 거지. 예측 1을 먼저 볼까요? 예측 1을 봤더니만은요, C, 여기 C죠, 그쵸? 여기 적어볼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중, 그 다음에 여기 하, 여기 상인데요. 중이 50%고, 하가 20%고, 상이 30%. 지금 예측 1 같은 경우는요, 중층의 구성 비율이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측 2를 볼까요? 예측 2를 봤더니만은요, 하가 제일 많아요, 하. B. 하가 지금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중. 중이 지금 15%로 가장 적고, 그 다음에 상이 20%입니다. 중이 가장 적어요. 그쵸? 이거 어떤 계층 구조?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로 예측 2에서는 예측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이것을 토대로, 이 정보들을 토대로 선택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예측 1대로 된 경우, 중층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예측 1대로 했을 때 50%죠? 현재 중층의 비율 얼마입니까? 자료 1에서 C, 중층 50%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측 1대로 된 경우 중층의 비율은 현재 중층의 비율보다 크다가 아니라 동일하다. 같다라고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번에 예측 1대로 된 경우에 상층의 비율. 예측 1대로 된 거, 이쪽이죠? 상층 얼마입니까? 30%죠? 현재의 상층 비율. 현재의 상층 비율은 어디 있어요? 자료 1에서 얼마예요? 10%죠. 그러면은 10%에 30, 얼마입니까? 두 배가 아니라 몇 배다? 세 배가 되는 것을 알수 있어서 2번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3번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3번 선택지는 예측 이제 1이 아니라 2입니다. 예측 2대로 된 경우에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다.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상층의 구성 비율보다 중층의 구성 비율이, 중층의 구성 비율보다 하층의 구성 비율이 많은 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있냐를 물어보는 건데, 이미 먼저 확인했죠. 예측 2에서는요, 중층의 구성 비율이 가장 적고 다수의 하층, 그쵸? 그래서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오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예측 이대로 된 경우, 예측 이대로 된 경우, 하층 비율은 얼마입니까? B가 하층이죠? 예, 65%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또 예측 이대로 된 경우에 중층의 비율, 가장 적은 15%죠? 15%. 그러면은 4배보다 크냐고 물어보는데, 4배보다 크냐. 15에 곱하기 4를 하면 얼마가 나와야 되더라? 60이 나오는 거 맞아, 틀려? 맞죠? 요 60보다 지금 얼마예요? 65이기 때문에 4배보다 크다라고 말하는 선택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5번. 예측 2대로 된 경우, 중층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15%죠? 15%. 그 다음에 예측 1대로 된 경우, 상층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30이죠. 30. 그렇기 때문에 요 중층의 비율은 예측 1대로 된 경우 상층의 비율 30에 이거 두 배보다 크다라고 물어보는데 15의 두 배는 얼마인데? 계산 쉽잖아. 얼마인데? 30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가 30이기 때문에 두 배보다 큰건 아니지. 딱두 배보다 큰게 아니라 요곳에 요 예측 1대로 된 경우 상층의 비율의 두 배보다 크냐? 이걸 말하는 건데 요 30에 얼마를 해줘야 돼? 얼마? 30에 2분의 1을 해줘야 되는 거지. 결국에 2분의 1. 그래서 두 배보다 크다가 아니라 2분의 1배다라고 해야지 5번 선택지는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얘의 두 배가 30이니까 얘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분의 1배를 해줘야지 맞는 내용이 돼서 5번 선택지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25번의 정답은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꼭 챙겨줘야 될 것들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계층 구조 항상 물어보는 게 여러분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그다음에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 항상 물어본단 말이야. 요거 물어봤었을 때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는 상보다 중위, 중보다 하의 구성 비율이 많다라는 정보를 항상 문제에서 줌으로 인해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를 찾을 수 있게끔 하고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는요 어디가 중층의 구성 비율 중층의 구성 비율이 상과 하보다 많다라고 하는 정보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는 반대로 중층의 구성 비율이 가장 적다라고 하는 정보를 통해서 계층 구조 접근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잘 머릿속에 정리해 두셔야 되고 또 중층의 구성 비율이 많을수록 어떠하다?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꼭 챙겨 주셔야 하고요. 또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와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 얘네 둘은 모두 다 사회 양극화의 문제가 부각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까지나 이러한 상중하, 중층이 많다라고 하는 피라미드형이나 모래시계형, 특히 얘네 둘을 비교할 때, 얘네 둘을 비교할 때는 계층 이동 가능성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계층 구성 비율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피라미드형과 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를 구분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꼭 챙겨두시면은 문제 틀리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핵심 개념까지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8문항 함께 풀어봤으니까는요, 꼭 강의가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풀어보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8문항도 꼭 미리 풀어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회문항은 럭키 보키.

개념 완성 사회와 문화의 공부입니다. 단 한 권의 교재와 강의로 완성하는 사회와 문화 베이직 1 이번 시간 37번째 시간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4단원 우리 사회 이동, 사회 계층 구조 관련된 내용들 중점적으로 개념 정리하고 또 문제도 꼼꼼하게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되는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 오늘부터 공부하게 되죠. 그렇죠? 빈곤이나 성불평등 사회적 소수자 그리고 사회복지제도 관련된 부분에서 학교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자료분석 문항을 푸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들, 자료분석의 기초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정리했습니다. 아마 이번 시간, 다음 시간이죠. 다음 시간 문제 풀 때 지난 시간에 정리했었던 그 자료분석의 기초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문제에다가 적용해 나가는 효능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아마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4단원 우리 지난 시간에 사회 불평등 현상과 사회 계층에 대해서 정리했죠. 사실 그 이전 시간이긴 하죠. 그렇죠? 사회 불평등 현상에서는 불평등 현상의 의미, 뭐 유형,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두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 바로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사회 불평등 현상, 또 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계급론과 또 계층론에 대해서 정리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 계층으로 넘어가서는요, 사회 이동에 대해서 정리했었죠. 이동의 기준,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이동 방향, 수평이동이냐, 수직이동이냐, 이동 원인, 개인적 이동이냐, 아니면 구조적 이동이냐. 그 다음에 이동 범위, 다른 말로 세대 범위라고 하죠. 한 개인의 독립적인 생애 내에 집중하는 세대 내 이동이냐, 두 세대 이상에 걸쳐서 나타나는 세대 간 이동이냐라고 하는 걸로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 개념이 잘 녹아져 있는 부모와 자녀 간의 뭐 기본표라고 했었던 그런 매트릭스 기억나십니까? 네, 세대 간 이동 양상을 파악해서 대각선이 부모와 자녀 간의 계층 일치고 대각선 기준으로 위쪽이 상승이동, 아래쪽이 하강이동 이런 것들 정리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사회 계층 구조 넘어가서 계층이동 가능성, 수직이동 가능성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폐쇄적 계층 구조, 그리고 개방적 계층 구조, 또 계층 구성 비율이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삼각형 모양, 뭐였죠? 그렇죠.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와 또 이제 마르모 형태, 뭐였어요? 그렇죠.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보화와 세계화 측면에서 정보화 세계화를 낙관적으로 예측했을 때 조금 더 중층이 많아지는 거예요. 뭐였죠? 바로 타원형 계층 구조. 그리고 정보화 세계화를 비관적으로 예측했을 때 중층이 홀쭉해지는 거예요. 뭐였죠? 맞습니다.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 이런 것들을 함께 정리하고 각각의 계층 구조의 특징 같은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또 지난 시간이었고 관련된 문제들도 풀어봤어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에 대해서 개념을 잡는 시간일 거고요. 여기에서는 학교 시험에서 세 가지 주제가 출제된다. 첫 번째로는 얘들아 빈곤이야 빈곤. 빈곤. 빈곤은 크게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두 가지 빈곤을 비교하는 유형이 단골로 출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성불평등 문제. 성불평등 문제. 뭐 개념적으로 외워야 될 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요 파트가 자료를 분석하는 파트로 좀 어렵게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요 파트에 관련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항들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아 요런 식의 느낌으로 출제가 될 수 있겠구나를 좀 잘 대비하시면은 학교 시험 우리 교재를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참고하세요. 또 부교재로 아마 많이 쓰실 겁니다. 교과서와 더불어서 부교재로

EBS 개념완성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와 있는 우리 문항들을 학교 시험에서 응용해서 출제를 많이 할 거여서 이 강의를 통해서 반복해서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적 소수자. 자, 여기 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크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고요. 여기도 뭐 이제 사회적 소수자의 특징, 그 다음에 성립 요건, 뭔가 이걸 외운다라기보다는요, 제시문을 읽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비교하는 그 정도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의 파트가 학교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기본적인 큰세 가지의 주제다라고 잡고 차근차근 빈곤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142쪽 가겠습니다. 142쪽이고요. 빈곤의 의미와 원인 보도록 할게요. 자, 빈곤의 의미부터 보시면은요, 인간의 기본적인 욉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의 결핍이 지속되는 상태를 우리가 빈곤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욕구다라고 말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의식주와 같은 것들로 대표되는 거죠. 그렇죠? 먹을 거, 그 다음에 입을 거, 그 다음에 거주할 수 있는 아주 쾌적한 환경,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부족하거나 결핍되어져 있는 상태 같은 것을 우리가 빈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빈곤의 원인은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봤을 때, 먼저 개인적 측면을 보시면은 경제적으로 뭐 실업이라든가 실직을 통해서 경제적인 소득이 끊어지게 되어져요. 경제적인 소득이 있어야지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면서 개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 어려운 말로 영위할 수 있잖아. 그쵸? 때문에 실업이라고 하는 측면. 그 다음에 몸이 건강해야지 근로활동, 노동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얻어서 그 소득을 가지고 개인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갑자기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거나 왕성한 경제활동을 할수 없게 되어져요. 그것도 개인적 차원의 빈곤으로서 갈수 있게 되는 원인이 될수 있겠지. 그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근로 능력의 상실이라든가 성취 동기 부족, 이런 것들이 개인적 측면의 빈곤의 원인이고요. 개인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죠. 복합적으로 사회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 사회 복지 제도의 미비, 또 경제 수준의 뭐 낙후화, 이런 것들, 정치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럼 전 세계 뭐 미디어 같은 걸 보시면은요, 뭐 이제 저개발 국가들, 뭐 흔히 말하는 개발도상 국가라고도 하죠. 아니면 정말 경제적인 수준이 낮은 국가들,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 그런 국가들 가끔 이제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뭔가 전 세계 국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광고라던가 홍보라던가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등장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을 보면은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국가적 차원의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들도 이 사회적 측면의 빈곤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게 빈곤의 유형입니다. 빈곤의 유형이에요. 괄호 1번에 절대적 빈곤이 나오는데, 지금 괄호 1번에 절대적 빈곤 볼 거고, 2번에는 상대적 빈곤 볼 건데요. 둘다이두 개를 묶어서 객관적 빈곤이라고 합니다. 객관적 빈곤. 이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묶어서의 우리는 빈곤의 유형으로서 객관적 빈곤의 유형을 볼 거예요. 객관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빈곤 가구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빈곤 가구에 해당하는지를 뭐 하겠다?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모두 다 적용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이걸 왜 적고 시작하냐면은 이번에 보게 될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개념을 요 개념의 틀에 잡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주관적 빈곤이라고 하는 개념과 헷갈리게 되어져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주관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지표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이 느끼는, 개인이 체감하는, 개인이 인식하는 형태의 빈곤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아, 나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너무 빈곤해, 나 너무 가난해, 나 너무 부족해 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많이 부유하지 않아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만족하고 자족해서 빈곤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형태의 빈곤을 주관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객관적 지표,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된 절대적 빈곤과 괄호 2번의 상대적 빈곤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방금 말씀드린 주관적 빈곤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아셨죠?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절대적 빈곤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인간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라고 하는 표현이 학교 시험에서 나 절대적 빈곤이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중요한 워딩, 프레이즈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최소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부족한 상태를 절대적 빈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경제적인 수준이 아주 낮은 형태, 저개발 국가에서 주로 부각이 됩니다. 강조가 되고 나타나요. 하지만 그래서 경제 성장 과정을 통해서 산업화나 공업화나, 그쵸? 경제 성장 과정을 통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저개발 국가에서 부각되지만은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절대적 빈곤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성장해서 이제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선진국에서 그러면 안 나타나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진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즉 결론은 뭐냐? 저개발국가에서 부각되지만은 선진국에도 나타난다. 저개발국가, 선진국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다? 절대적 빈곤이라는 거예요. 저개발국가에서 부각된다라는 그 표현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안 나타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신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역사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이후에 정말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여러분 책으로 배웠죠? 저도 책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살아계셨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맨날 제가 밥투정하고, 아, 반찬! 아, 너무 싫어. 왜 자꾸 반찬 이렇게 해? 소세지 반찬. 아, 햄 반찬.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안 해주는 거야? 어렸을 때 투정하면은 막 꼴방한 데 맞으면서 정신 차려, 이놈의 자식아. 이렇게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젊었을 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와, 이제 진짜 흙뿌리 같은 거 있잖아요. 흙뿌리가 아니죠. 그 나무가 흙의 안에 있는데 그 뿌리 같은 걸 캐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죽 끓여 먹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힘들었다. 한국전쟁 이후에 피난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막 하시면서 그 1950년대, 60년대 그 보릿고개 시절이라고 하는 걸 책에서 배우셨을 텐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어려웠고 그 미군 군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어떤 군대 물품 같은 걸 가지고 이제 배급받아서 먹기도 하고 어려웠던 시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 지금 밥투정하는 거 진짜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살기 얼마나 좋냐고 이런 식의 꾸중을 들었었던, 애정어린 꾸중을 들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어려웠는데, 책에서 배우셨죠? 정부 중심의, 국가 중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굉장히 단기간에 고도 성장해서 정말 전 세계에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굉장한 경제 대국, 잘 사는 국가가 되어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개발 국가에 우리나라 한국전쟁 이후 때, 부각이 되어졌지만은 경제 성장으로 감소했죠. 하지만 지금 여전히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지만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빈곤 가구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 존재하잖아요. 단적으로 빈곤 가구가 어디 있나요라고 물어봤을 때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가지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 심심치 않게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뭐 지하철역 가거나 기차역 가면은요 볼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일반적으로 최저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금액. 최저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판단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을 때 얘를 뭐라 그러냐? 얘를 적어주세요. 절대적 빈곤선이라고 한다. 절대적 빈곤 선. 오케이? 그래서 절대적 빈곤 선.

수단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일반적으로는 최저 생계비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절대적 빈곤 가구를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선이다라고 하는 거, 선. 빈곤 선이니까 라인, 뭐 줄 같은 거. 그런 느낌처럼 받아들이실 텐데, 여기서 말하는 빈곤 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금액입니다. 금액.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 그런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금액이 일종의 하나의 경계, 선이 돼서 그 기준 선보다 낮을 경우에 빈곤 가구에, 절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확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 거. 절대적 빈곤선이라 절대적이라는 말 때문에 절대적인 거니까 절대로 안 바뀌겠네요.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거 계속 동일하겠네요. 1960년대 최저생계비와 2026년의 최저생계비 절대적이니까 동일하겠네요. 맞아요? 아니죠. 경제가 성장했잖아요.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 선이다라고 하는 것도 시대와 사회에 따라 최저 생계비라고 하는 절대적 빈곤선도 다르게 책정되고 적용되어진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셨죠? 이 부분도 굉장히 쉬운 내용이지만은 공부를 안 했을 경우에 그냥 말만 보고 오, 절대적이니까 똑같겠네?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 빈곤 가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적 빈곤이 조금 더 학교 시험에서 매력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별표 해두시고요. 자, 의미를 읽어볼게요. 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원이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 뭔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적으니까요. 이런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하는 말이 약간 느낌이 이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주관적 빈곤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하는 게 주관적 빈곤을 말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적 빈곤 이퀄 주관적 빈곤으로 놓으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관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체감하는, 느끼는 빈곤을 의미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 기준에 따라서 판단되어지는 절대적 빈곤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얘가 왜 절대적 빈곤의 객관적 지표에 들어가냐라 그랬을 때 바로 상대적 빈곤을 판단하는 기준, 특징 세 번째 먼저 보세요. 이것 때문입니다. 중위소득 등 한 사회의 일반적인 소득 수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대요. 금액을. 그러니까 얘가 주관적 빈곤이 아니라 객관적 지표에 해당하는 객관적 빈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중위소득이 뭐냐? 좋은 질문입니다.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한 사회의 가구에 소득이 적은 가구부터 많은 가구가 있겠죠. 뭐 한 달 기준으로 소득이 200만 원 가구도 있겠고요. 500만 원 가구도 있겠고요. 700, 800, 900, 1000만 원인 가구도 있겠죠. 그러면 적은 가구부터 많은 가구까지 일렬로 쭉 줄을 세워보는 거야. 그랬을 때 처음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소득을 무엇이라고 한다?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중위소득. 그리고 여기 중위소득 등이라 그랬는데 중위소득 말고도 상대적 빈곤에 적용되어지는 그 객관적인 지표 기준에는 평균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활용될 수 있어요. 평균소득. 그래서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얘는 같은 건 아니죠, 당연히. 얘는 소득을 일렬로 쭉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소득이 중위소득이라는 거고 평균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시험 보면 뭐 해요? 과목별 평균 내죠? 국어 몇 점, 수학 몇 점, 영어 몇 점, 우리 사회와 문화 몇 점, 맞은 거 개별 점수 더한 다음에 그 시험 보는 과목, 그걸 총 뭐 다섯 과목 봤다. 그 나누기 5 했을 때 나오는 그

평균값. 그걸 말하는 거죠. 어쨌든 중위소득이든 평균소득이든 이러한 구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상대적 빈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중위소득이나 평균소득에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50%. 50%.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이 500만 원이다, 만약에. 그러면은 25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가 상대적 빈곤 가구로 들어가게 되는 걸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아셨죠? 이렇게 먼저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소득 격차가 심화된 국가에서 부각이 되어진다. 요거 별표. 요거 별표. 자, 요건 이따가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따로 떼어서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드릴게요. 더 나아가서 이것의 세부적인 의미가 또 뭐가 있냐면 하나 추가적으로 메모해두세요.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의, 결국에 한 사회의 가구의 소득 분포를 고려하는 개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사회의 가구의 소득 분포를 고려한다. 그래서 소득 격차가 심화된 국가에서 부각된다며. 소득 격차가 심화된 국가. 그러니까 소득의 분포가 격차가 심한지 덜 심한지 그랬을 때 격차가 심할수록 지금 정리하고 있는 상대적 빈곤 이것에 더욱더 특징이 부각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거 이따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메모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선진국과 같이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선진국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도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저개발 국가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선진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절대적 빈곤과 마찬가지로 저개발국, 선진국 모두 다 나타날 수 있는 게 절대적 빈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상대적 빈곤이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요거 보시면은 상대적 빈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사회의 소득 분포를 고려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소득 격차가 심한 사회에서 더욱더 부각되어진다. 라고 했었죠? 그 내용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과 을국을 둘다 일렬로 쭉줄 세워 봤어요. 가구 소득별로 해서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소득을 아까 뭐라 그랬었죠? 무슨 소득이라고 했었죠? 좋습니다. 중위소득이라고 했습니다. 중위소득은 이렇게 제가 잘 보일 수 있게 200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위소득에 아까 몇 퍼센트? 중위소득에 몇 퍼센트? 50%. 이것을 뭐라고 했었죠? 바로 상대적 빈곤선이라고 한다. 우리 최저생계비를 절대적 빈곤선이라고 했다면은 우리 아까 앞에서 봤었던 요 내용이 결국에 상대적 빈곤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그럼 200만 원에 50%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상대적 빈곤선. 갑국과 을국 모두 얼마입니까? 네, 100만 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죠? 요 1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가 상대적 빈곤 가구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갑국 같은 경우는 몇 가구가 들어가는 걸알수 있어요? 네 가구가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하지만 을국은요? 한 가구만 들어갑니다. 중위소득이 똑같고 상대적 빈곤선도 갑국과 을국이 똑같은데 어떤 국가는 네 가구가 상대적 빈곤 가구고 또 어떤 국가는 한 가구만 상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합니다. 왜 그런 거죠? 갑국과 을국의 소득 분포, 가구별 소득 분포가 다르기 때문인 거죠. 구체적으로 봤을 때 갑국의 소득 분포는 10, 40, 70, 90, 200, 500, 800, 900, 1000. 소득 격차가 어때요? 큽니다. 커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을국 같은 경우는 90, 120, 160, 190, 200 쭉쭉쭉 봤을 때 갑국에 비해서는 소득 격차가 덜하게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소득 분포를 고려해서 판단하면서 플러스 소득 격차가 심화된 사회에서 상대적 빈곤 문제가 더욱더 부각된다. 어디에서? 갑구에서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을국보다 더 많은 가구가 상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케이. 이 개념 시험에 잘 물어볼 수 있으니까는 잘 챙겨 두시고요. 자,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만 추가적으로 두 개만 더 간단하게 정리하고 갈게요. 또 이것도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바로 상대적 박탈감이다. 상대적 박탈감이다. 라고 하는 개념 물어볼 수 있거든요. 말 그대로 뭔가, 내가 남보다 부족해라고 했을 때 느끼는 열등감, 박탈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굉장히 주관적인 체감인 거죠? 자, 이것은 앞에서 정리했었던 절대적 빈곤,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 모두 다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셨죠? 절대적 빈곤만 박탈감을 느끼고 상대적 빈곤은 안 느끼고 이런 개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빈곤 선이라는 것과 빈곤율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정리해 놔야 될것 같아요. 빈곤 선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봤었던 최저 생계비 절대적 빈곤 선. 중위소득의 50% 우리나라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선. 어때요? 구체적인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이에요, 금액. 반면에 빈곤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가구 100가구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가 20%야. 그러면은 100가구 중에 20가구가 절대적 빈곤 가구다. 전체 가구 100가구 중에 상대적 빈곤율이 30%야. 그러면은 100가구 중에 30가구가 상대적 빈곤 가구다라는 거죠. 그 전체 가구에서 해당 빈곤 가구가 차지하는 정도를 말하는 거죠. 정도. 정도. 100 중에 20%, 100 중에 30%. 그 정도를 말하는 거랑 구체적으로 최저 생계비가 얼마냐? 중위소득의 50%가 얼마냐? 금액이 얼마냐? 이건 다른 거잖아요. 그쵸? 빈곤선과 빈곤율을 또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문제에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탐구 간단하게 확인할게요. 상대적 빈곤율 나와 있죠? 상대적 빈곤율. 그래서 이렇게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중위소득의 50%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대적 빈곤율을 추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에 처한 가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회적인 배제나 소외 이런 것을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리고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떤 불안정이라던가 또 소비가 감소될 수도 있고 또 사회적인 불만이나 정치적인 갈등, 또 복지 부담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의 안정성 같은 것에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이 상대적 빈곤율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위소득 같은 경우도 아까 한 사회의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쭉 나열했을 때, 적은 가구부터 많은 가구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소득을 중위소득이다라고 했었고요. 이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빈곤 파트에서도 중요하지만은요, 사회복지 들어갔었을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하는 공공부조의 한 유형을 정리할 텐데, 그때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되는 개념이 중위소득이기 때문에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곤 문제 해결 방안, 개인적 측면, 빈곤층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자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빈곤층을 배려하고 지원하려는 공동체 의식 및 공존의 가치관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기 침체를 억제하는 정책 및 소득 재분배 정책을 실시한다. 소득 재분배 정책. 바로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거야. 경제적인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누진 소득 세제를 취할 수 있는 게 소득 재분배 정책인 거죠. 그 다음에 고용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빈곤층을 위한 사회 복지제도 이런 것들을 사회적 측면에 해당한다라고 챙겨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성불평등 현상 간단하게 가볼게요. 자, 생물학적 또는 사회 문화적인 성별의 차이를 이유로 남성과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죠. 이러한 성불평등 현상의 원인 대표적으로 두 가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별적 사회화입니다. 차별적 사회화.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화의 과정, 쉽게 말해서 학습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지게 된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은

이런 식으로 너무 이분법적으로 남자들은 굉장히 외향적이고 능동적, 적극적인 존재로서 의미를 부여하셨고, 여자들에 대해서 수동적이고 정말 집안일 중심적으로 사회 경제활동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사회화를 시키시고 의미를 부여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딱 누적이 되어지고 사회화가 이루어지면은 그런 것들의 성불평등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좀 전통적인 맥락인 거죠. 그 다음에 불평등한 사회 구조 및 제도, 대표적으로 가부장제. 가부장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살았을 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 집은 엄마가 짱이에요. 엄마가 사령관님이야. 엄마 말안 들어? 그럼 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정말 매우 매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도 친한 선생님들도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우리 뭐좀 좋은 뭐 오늘 수업 끝나고 커피 한잔 할래 했더니만은 커피 못 먹겠대. 커피 왜요? 했더니만 용돈이 없대요. 아니 제가 사줄게 했더니만 또 그건 안 된대. 본인이 사주겠대. 근데 다음 달 용돈 받으면 사주겠다고 그래서 용돈이 얼마인데요? 놀라지 마. 20만 원이야, 한 달에. 막 이러면서. 아내의 용돈 너무너무 소중해. 이번에 막만 원만 올려달라 그랬는데, 와이프한테 엄청 혼났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과거와는 다르게, 또 이제, 가정 안에서 또 어머니의 영향력이 또 커지고 했었던 게또 약간 농담처럼 약간 이렇게 대화가 오가긴 하는데요. 옛날에는 완전 남성주의. 성이 굉장히 심했었죠, 그쵸? 그래서 남성 중심적인 지배 질서를 일컫는 가부장제에 따라서 남성에게 사회적 위세와 권위가 집중되었고, 여성을 남성에게 의존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했었던 그런 가부장제, 더 나아가서 가족 중심에서 사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서 불평등한 사회 구조 및 제도, 이런 것들이 또 성불평등 문제에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약간 제가 설명드린 예시들이 약간 남성 중심적으로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성불평등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의 개념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간단한 개념 체크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빈곤 관련된 부분 중심으로 가보겠습니다. 1번에 절대적 빈곤은 주로 저개발국에서 나타나지만 선진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죠. 2번에 상대적 빈곤은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득 격차가 심화된 국가에서 부각된다. 아까 확인했었죠. 3번에 성불평등 현상은 남성, 여성. 그렇죠. 모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동그라미고요. 4번에 인간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부족한 상태. 최소한의 생활 유지. 이게 중요한 키워드라 그랬죠? 절대적 빈곤. 5번에 다른 사회 구성원보다 자원이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 사회 구성원 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 이거 상대적 빈곤입니다. 주관적 빈곤이 아니라. 6번에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가지게 된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차별을 정당화하고 성불평등 문제를 야기하는 거 차별적인 사회화. 7번에 경기 침체를 억제하는 정책을 쓰고 소득 재분배 정책 같은 걸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적 측면의 해결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결핍이 지속되는 상태. 자, 빈곤이죠, 빈곤. 8번에 빈곤 적어주시면 되고요. 9번에 성불평등 현상은 사회 문화적인 성별의 차이. 또 앞부분에 뭐죠? 생물학적. 생물학적.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생물학적 또는 사회 문화적인. 생물학적인 남성, 여성. 그다음에 사회 문화적인 남성다움, 여성다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줘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0번에 중위소득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상대적 빈곤 니은이고요. 11번에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 기역, 절대적 빈곤이 되겠습니다. 상대적 빈곤선, 절대적 빈곤선. 12번에 사회적 측면의 빈곤 원인, 교육제도에서 불평등 디귿이 오면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불평등의 양상으로 넘어가서요.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가정 내 성차별적 역할 분담, 뭐 음식 준비, 빨래, 설거지, 집안일 이런 것들은 다 여자가 해야 되고, 뭐 바깥에서 경제활동하고 돈 벌어오는 것은 뭐 남자가 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전통적으로 역할의 고정관념이 드리워져 있는 거, 이런 것들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막 심심치 않게
여전히 아직 좀

기성세대에서는 그냥 뭐 남편이 와이프를 부를 때 와이프라고 하지 않고 집사람이라고 약간 이렇게 흔히 부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표현 같은 것들도 굉장히 여자를 집에서만 한정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약간 고정관념을 드리울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조금 다르게 볼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다음 대중문화에 의한 왜곡된 성의식 및 재생산. 요즘에는 그런 컨텐츠가 많이 줄어들긴 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남자 주인공은 재벌 2세, 3세 엄청 부자로 나와요. 그다음 여자 주인공은 굉장히 좀 가난하지만 억척스러운 존재로 나와서 이 둘이 만나서 성공하는 스토리. 뭔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이 여성 등장인물이 남성 등장인물의 도움을, 조력을 받아서 뭔가 꿈을 펼치게 되는 뭔가 그런 스토리가 많이 사용됐었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성 불평등 양상으로 봤었을 때는 충분히 또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 대중문화 컨텐츠 프로그램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별에 따른 취업 및 승진 제한, 성별 임금 격차, 더 나아가서 정규직, 비정규직, 뭐 이런 부분들은 또 경제적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정치적 측면에 성별에 따른 정치 참여 기회의 차별, 고위공직자와 같은 정치 권력을 담당하는 지위의 차등 배분, 이런 것들도 정치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료 탐구 보니까는 우리나라 성불평등 양상에서 성별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도 지금 남성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고위직에서도 4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18.8%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면서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더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정치적 측면에서의 불평등 양상을 또 보여주고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의 불평등 양상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해결 방안 개인적 의식적 측면 한번 읽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버리고 양성평등 의식 함양해야 되고 성별의 차이를 인정하되 당연히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것이 차별로 이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측면에 불합리한 성차별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은 제재를 강화해야 되고 양성평등이 정착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더욱더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 사회적 소수자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회적 소수자, 신체적, 문화적 특징 때문에 차별받으며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인데요. 요 의미는 조금 이따가 자료 탐구를 통해서 사회적 소수자의 성립 요건이라는 주제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전통적으로 사회적 소수자다라고 하면은 뭐 소수 민족, 소수 인종, 그다음에 여성, 그다음에 뭐 장애인, 노인 이런 분들이 전통적으로 사회적 소수자의 유형으로 분류가 되고 있죠. 자, 이러한 사회적 소수자의 일반적인 특징은요. 첫 번째, 시대나 장소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화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분들. 우리 동남아시아나 이런 저개발 국가에서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자국, 동남아 자국에서는 굉장히 고학력자이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그런 주류 사회 구성원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인 근로자로 일했을 때 사회적 소수자로서 차별을 받으면서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라고 인식하는 사회적 소수자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 따라서 처한 환경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는 주류 사회 구성원이지만은 뭐 유학을 갔어요? 돈을 벌기 위해 해외에 나갔어요? 그랬을 때그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로 차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사회적 소수자 규정의 상대성이에요. 그 다음에 소수자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된다. 이게 사회적 차별 대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따가 성립 요건 자료 탐구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중요한 내용이죠. 시험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회적 소수자,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수적으로 소수인 것만은 아니다. 수에 비례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수에 비례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대표적

대표적인 예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줄여서 남아공의 흑인이 차지한 인구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100명이라고 그랬을 때뭐 60명, 70명 가까이 굉장히 많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수잖아요. 그럼 소수자가 아니어야 될것 같잖아. 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흑인이 인구 비중은 많지만은 사회적 소수자로서 권력층과 기득권층을 가지고 있는 백인 사회로부터 차별받고 있는 소수자 집단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수에 비례하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적어두자, 얘들아. 4번이라고 하고요. 뭘 적어두냐면요. 사회적 소수자는요. 중첩될 수 있다. 중첩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하는 걸로만 소수자가 규정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야. 대표적인 예로서 내가 사회적 소수자로 차별받는데 그 이유가 소수 민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별받으면서 동시에 내가 믿고 있는 그 종교. 종교가 주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차별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 개가 아니라 두개 이상의 이유에 의해서 소수자 집단으로 분류가 돼서 차별을 받을 수 있다. 반드시 한 가지 이유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첩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 이상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수민족이면서 내가 믿고 있는 종교에 의해서 사회적 소수자로 중첩되어서 차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요즘에 학교 시험에서 또 많이 출제하고 있는 출제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잘 챙겨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소수자의 사회적 소수자. 발음이 참 어렵네요. 소수자의 성립 요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식별 가능성이다. 자, 요건 좀 외워두셔야 돼.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으로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외워두세요. 식별 가능성. 신체적, 문화적 특징에 의해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서남아시아, 즉 이슬람 문화권에서 여성이 사회적 소수자로 분류, 남성 중심적인 사회가 좀 지배적이잖아. 그래서 그 서남아시아,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쪽 지역 여행을 가보시면 여성분들이 히잡, 부르카, 차도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몸에 두르거나 머리에 두르거나 하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식별할 수가 있는 거죠. 거동이 불편하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분들을 보면서 식별할 수 있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보행에 도움을 주는 기구를 가지고 보행하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식별할 수 있고, 이렇게 신체적, 문화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존재하면서 뚜렷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식별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력의 열세, 경제적, 사회적 지위, 정치 권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 제목이 권력의 열세라 그래서 정치 권력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 사회, 문화적, 정치 권력. 다양한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차이, 권력의 열세를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 사회적 차별. 한 개인이 단지 그 집단의 성원이란 이유만으로,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성원이란 이유만으로 차별의 대상이 된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역량, 능력, 이런 것보다 그 집단의 구성원이야.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구성원이야. 그 이유로 인해서 차별의 대상이 될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집합적 정체성. 아까 의미에서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속해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었죠? 자, 그 맥락에서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의 구성원이라고 인식 또는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 인식과 소속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시위하기도 하고 또 모여서 소수자로서의 어떤 권리 증진, 권리 어떤 부분을 더욱더 보장해달라는 목소리를 내면서 축제를 하기도 하고, 페스티벌을 하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하기도 하고, 모여서 교육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연대감과 소속감과 정체성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요네 가지가 사회적 소수자의 성립 요건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차별 양상. 장애인들은 사회적 편견으로 고용해서 차별을 받고 있고,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휠체어로 이동하시는 분들의 이동권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죠.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은 부당한 대우와 인권 침해, 임금 체불 등의 불이익을 겪기도 하며, 외국인 범죄를 이유로 외국인 이주민들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지역도 네,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결 방안에서는요,

0: 개인적 측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사회적 측면에서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하는 측면에 별표 쳐두세요. 이제는 동일하게 똑같이 형식적으로 기회만 주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너무 오랫동안 차별받아왔었던 대상이고 존재이기 때문에 보다도 그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요. 대표적으로 가산점을 주자. 그 다음에 일정 인원을 무조건 소수자 집단에서 뽑자. 할당제.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게 적극적 우대 조치이고, 대표적인 예가 장애인 의무 고용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요, 오히려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 아닌 사람들을 역으로 차별할 수 있다 그래서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 챙겨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념 체크로 한번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1번입니다. 성불평등 현상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성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버리고 양성평등 의식을 함양해야 됩니다. 개인적 차원의 해결 방안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에 사회적 소수자는 반드시 수적으로 소수인 것만은 아니다. 수에 비례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했었죠? 동그라미가 되겠고요. 4번에 사회적 소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의 다원화된 가치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관용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 사회적 소수자 문제 해결의 개인적 측면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 5번에 불합리한 성차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적 측면이죠. 사회적 측면. 그 다음에 6번에 사회적 소수자는 시대, 장소 등에 따라 변화는 상대적인 소수자 규정의 상대성, 외국인 근로자의 사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7번에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공존하려는 자세, 공존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개인적 측면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8번에 성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의식을 함양해야 되겠죠. 양성평등 의식. 9번에 사회적 소수자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구성원이란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된다.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9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기에서 골라볼까요? 10번에 사회적 소수자 지원 정책. 단순히 기회만 동일하게 보장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적극적 우대 조치. 예, 기억이죠? 가산점을 준다. 할당제를 적용한다. 대표적인 장애인 의무 고용제가 있다고 했었고요. 또 문제점은요.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집단이 역으로 차별받을 수 있다. 역차별의 문제가 오면 되겠고요. 다원화된 가치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관용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빈곤, 성불평등, 사회적 소수자 관련된 내용도 꼼꼼하게 정리했고요. 특히 빈곤에 조금 힘을 더 많이 줘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만큼 세 주제 중에서 빈곤이 가장 밀도 있게 학교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부분 제가 강조해드린 부분들 꼼꼼하게 잘 정리한 다음에 문제 한번 먼저 풀어오셔서 다음 시간에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문제 먼저 풀어오시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사회와 문화는 럭키모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들아, 오늘도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오늘 사진은 특히 좀 동글동글 귀여워. 능소아는 여름에 담장에서 쉽게 볼수 있는 꽃인데, 아름다운 생김새와는 다르게 의미가 담대하고 멋지대. 그래서 저 능소아가 저렇게 애매한

하면서 멋있는 척 하고 있어. 다음 그림 보면 바로 하늘에 능가하는 꽃이라는 뜻이래. 그래서 능갈 능, 하늘 소, 꽃 화. 그래서 이름이 능소화인 거야. 담장에 타고 하늘 향해 오르는 기세와 다음 그림 보면 8, 9월 무더위 장마 등 궂은 날씨에도 지지 않고 보란 듯이 피어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괜찮다. 능소화도 호락호락하지 않으니. 다음 그림 보면 능소화처럼 어떤 상황에도 기꺼이 살아내고 끊임없이 피어나자라는 내용이야.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늘 평탄하고 늘 순탄한 길만 걸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저렇게 능소화가 겪는 그 8월, 9월의 무더위처럼 우리가 지내는 삶에서도 그렇게 뜨거운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도 있을 텐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괜찮아. 우리도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그런 마음으로 능소화처럼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버텨줄 수 있었으면 해서 준비한 사진이었어.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요 마지막 고난도 문항 3번 문제 풀다가 중간에서 풀이 끊겼었지. 자, 다시 한번 좀 볼게. 지금 X값에 범위가 주어져 있었고, 그리고 방정식이 나왔는데, 그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었냐면, 좀 복잡하게 생겼어. 그래서 그 방정식을 가지고 내가 간단하게 정리했지. 사인을 S, C, 코사인을 C라고, 그리고 탄젠트는 최대한 문자 개수 줄일 수 있도록. 우리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었지. 그래서 그렇게씩 정리해서 한쪽으로 넘겨서 공통인수 만들었더니, 예쁘게 인수분해가 됐고, 그 전체 값이 0이 된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 사인하고 코사인이 같아지는 순간 풀어야 됐었고, 그리고 코사인이 사인 5분의 파이가 되는 그 방정식을 풀었어야 됐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풀었냐면, 사인하고 코사인이 같아지는 순간까지는 풀었어. 그래서 우리 요 그래프에서 하얀색 그래프가 y는 사인 x 그래프였고, 나 여기 등장하는 노란색 그래프가 y는 코사인 x 그래프였지. 그래서 그두 개가 지금 만나는 순간이 궁금해. 두 개가 같아지는 순간이 궁금해. 그래서 두 개가 같아지는 순간 그림 안에서 읽어봤더니 탕탕 몇 개가 등장했냐면 두 개가 등장했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 우리 90도보다 작은 각도에서 두 값이 같아지는 그 순간 45도. 그러니까 4분의 파이인 건 찾았다. 근데 우리 삼각함수 그래프는 구석구석 대칭이었지. 그럼 여기가 4분의 파인데 나이 지점도 궁금해. 근데 그 4분의 파이는 사인, 코사인 그래프 기준으로 볼게. 우리 코사인 기점으로 가운데에서 4분의 파이만큼 움직였지. 우리 코사인을 기점으로 가운데에서 얼만큼 움직이냐면 4분의 파이만큼 움직여야 되거든. 그래서 그 지점은 뭐가 되냐면 파이에서 오른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움직였어. 그러니까 결국 4분의 5파이가 됐겠다. 그래서 둘이 같아지는 그런 지점이 지금 두 개가 나온 거야. 한 번은 4분의 파이, 다른 한 번은 4분의 5파이. 그래서 그거 적어놓자. 그래서 한 번은 4분의 파이가 나왔고 또는 다른 한 번은 4분의 5파이였어. 이제 나머지 방정식 한번 풀어볼까? 우리 방정식이 지금 두 개가 나왔는데, 나머지 방정식은 C-sin 5분의 파이가 0이 됐으면 좋겠대. 나 원래 모습으로 돌리면 C라는 건 코사인이었지. 나 코사인 X가 4분의 5분의 사인 5분의 파이가 되는 그런 지점이 궁금한 거거든? 근데 우리 사인 5분의 파이, 이런 건 하나의 고정된 상수값이지. 근데 지금 요 방정식을 풀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함수는 코사인이야. 근데 주어진 값은 사인으로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비교하기 좋게 우리 저 사인에 대한 표현을 코사인에 대한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자. 지금 5분의 파이 걸렸는데, 코사인에 대한 표현을 바꾸자 그랬어. 우리 사인이 코사인으로 언제 바뀌지? 코사인이 사인으로 언제 바뀌고? 그지? 까칠한 애들, 우뚝 서 있는 애들이 기준이었지. 그래서 2분의 파이가 기준이었어. 2분의 3파이로 풀었어도 되고. 그럼 나 2분의 파이 만들었는데 내가 원하는 건 사인 5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뒷부분 5분의 파이 만들어주자. 그럼 90도만큼 갔다가 조금 돌아왔어? 일사분면. 우리 일사분면에서 코사인은 뭐가 돼야 돼? 항상 플러스. 그러니까 이값 그대로 고쳐보면 2분의 파이니까 사인으로 바뀌고, 뒤에 있는 각도 그대로 따라오고, 부호 플러스로 유지되니까 위아래 있는 값은 같은 값이지. 그럼 내가 얘를 가지고 뭐라고 고칠 수 있냐면, 코사인. 나 이거 덩어리 두 개인 거 싫어서 하나로 합쳐버리자. 우리 이거 10으로 통분했어. 그랬더니, 나 얘는
10으로 통분했으니까 5 곱해서 5파이였고, 10으로 통분했으니까 2파이였고, 나 5파이에서 2파이 빼주니까 결국 10분의 3파이가 되는 거지, 코사인. 그럼 이제 어떤 식이 되냐면, 코사인

x가 코사인 10분의 3파이가 되는 그런 순간을 찾는 거야. 그럼 10분의 3파이에서의 함수값하고 같아지는 그런 순간들을 읽어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나 그림 한번 그려보자. 나 이번 그림은 주인공이 코사인이야. 코사인. 그래서 0이 있었고, x 있었고, y 있었고. 우리 코사인은 아무리 커야 1, 아무리 작아져봐야 마이너스 1. 코사인이니까 0,1에서 시작해서 한번 메롱하게 생긴 거였어. 물론 우리 그래프가 뚝뚝뚝뚝 끊겨져 있긴 해. 정의되는 x값의 범위가. 그래서 일단 10분의 3파이가 되는 그런 지점부터 한번 찾아보자. 우리 10분의 3파이는 어디일까? 지금 우리 네 위치 다시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2파이. 나 그거의 절반이니까 파이, 절반이니까 2분의 파이, 절반이니까 2분의 3파이. 그럼 내가 원하는 건 10분의 3파이에서의 코사인 값이야. 그럼 10분의 3파이가 어디인지를 찾아주면 되는데 정확하게 찍을 순 없지만 2분의 파이보다 어때? 작지. 나 10분의 5파이가 2분의 파이잖아. 그러니까 10분의 3파이를 하나 만들자. 한 요쯤. 나그 10분의 3파이에서의 함수값이 여기였어. 그럼 내가 원하는 건그 코사인 값에 갖는 x가 몇개 있는지, 그건 어딘지가 궁금한 거잖아. 그래서 선을 한번 그어봤어. 나 결국 저 초록색 선은 지금 y는 코사인 10분의 3파이인 거지. 그렇게 그림 그렸더니 10분의 3파이 값에 갖는 순간이 두번 나와. 탕탕. 한 번은 10분의 3파이였을 거고, 나머지 한번 값을 구해야 되지? 근데 우리 구석구석 대칭이니까 이만큼이 10분의 3파이면 요만큼도 누구야? 그지? 10분의 3파이. 근데 나 오른쪽 끝이 누구였어? 그치? 2파이였지. 그럼 2파이에서 어디로 움직여야 되냐면 왼쪽으로 10분의 3파이만큼 움직여주면 되는 거지. 마저 계산했더니 10으로 통분했어. 나 10분의 20이었고 거기서 3 뺐으니까 10분의 17파이였겠다. 즉 여기에서 나오는 값은 x가 10분의 3파이이거나 또는 나오는 x값이 누가 또 있는 거냐면 10분의 17파이가 있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위 안에 다 끼는 애들이지. 그래서 이제 x값을 4개 다 구했어. 이제 최종적으로 뭐 구해야 되냐면 그걸 만족시켜주는 x값 중에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해서 그 둘을 더해달라 그랬어. 그럼 나 제일 작은 순간, 제일 큰 순간 한번 생각해보자. 나 일단 제일 작은 순간은 2분의 파이보다 작은 10분의 3파이가 후보이거나 아니면 우리 왼쪽으로 넘어가 보자. 우리 아까 전에 어떤 값이 나왔냐면 처음으로 같아지는 그 순간 x가 4분의 파이이거나 아니면 x가 4분의 5파이가 됐었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방정식 풀었을 때요두 개의 값이 나왔단 말이지. 그래서 총 4개 중에서 제일 작은 애, 제일 큰애 골라내는 중이야. 그럼 여기에서 작은 건 4분의 파이인 거고, 우리가 두 번째 풀었을 때 작은 건 10분의 3파이인 거고, 바로 비교할 수 있으면 좋고 잘안 되면 통분시켜야지. 그래서 오른쪽에서 써볼게. 지금 가능한 x값이 4분의 파이. 또 가능한 x값이 4분의 5파이. 그리고 가능한 값이 10분의 3파이. 그리고 가능한 값이 10분의 17파이였어. 그럼 나이 중에서 작은 거에 후보가 될수 있는 건 얘네 둘이잖아. 4하고 10이니까 20으로 통분하면. 나 분모 20으로 고쳤어. 그러면 분자는 5 곱했으니까 5파이. 나 이거 20으로 고쳤어. 6파이지. 그러니까 작은 건 누구? 그치, 4분의 파이였겠다. 따라서 얘가 최소값인 거고, 우리 같은 방법으로 최대값을 찾아보자. 요두 개의 값만 비교해주면 되겠네. 근데 두 개의 값 봤을 때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이거 바로 고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가 최대값. 그럼 이제 최대 최소 다 구했고, 마지막 마무리는 둘 더해주는 거야. 그래서 최대는 10분의 17파이였고, 최소값은 4분의 파이였고, 나 이거 20으로 통분해서 계산할게. 나 20이었으니까 34파이. 나 20이었으니까 5파이. 그두개 가지고 더할 거니까 39파이. 더 이상 약분 안 되겠다. 그 우리 문제에서는 합을 좀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0분의 39파이인 거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방정식을 두번 푸는 문제였어. 근데 내 생각엔 이 부분을 제일 어려워했을 것 같아. 코사인에 대해서 식 정리해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인값 같은 경우는 코사인으로 구하는 게 비교하기가 좋잖아. 그래서 사인을 가지고 코사인에 대한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이런 식의 형태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방정식을 가지고 예쁘게 식 정리를 할수 있어야 되지. 그래서 최대한 문자를 간단하게 정리해 준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마지막 문제인 3번.

1학년이었고, 그리고 내가 중간에 진짜가 나타났다, 만들어 놨거든? 내가 지난번에 강의하면서, 우리 지난주가 수능이었어,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우리 이번 수능 문제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기출 문제를 좀 갖고 왔어.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은 잠깐 화면 멈춰놓고 꼭 직접 풀어보자. 나 우리 수능이라 그래서 정말 엄청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문제들 안에서 정말 나와. 어디선가 한 번쯤 본것 같은 문제? 대신에 범위가 워낙에 넓다 보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8번 문제였지. 그래서 사인하고 코사인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오고 코사인에 대한 식 하나 나오고 내가 원하는 건 사인 값이야. 나 우리 코사인에 대한 표현부터 좀 정리를 해보자. 우리 코사인이었는데 지금 뭐 걸렸냐면 파이 걸렸어. 각정리부터 해야 되지. 파이 180도 순둥순둥 모양 그대로 유지되면서 뭐가 되냐면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호결정. 나 파이만큼 갔다가 조금 돌아왔다. 이사분면 얼싸안고 플러스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지. 나 그게 지금 뭐가 된다 그랬냐면 양수야.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부호가 뭐가 된다는 뜻이냐면 음수란 얘기지. 나 코사인의 부호 지금 만들어낸 거야. 그리고 관계식에 뭐가 하나 나오냐면 사인에다가 3코사인을 더하면 0이 된대. 나 지금 문자가 두 개잖아. 식도 두개 필요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식 하나 있지.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하면 무조건 1이라는 거. 그럼 내가 이 식을 이용해서 문자 개수 좀 줄여보자. 나 사인 대신에 뭐라고 쓸수 있냐면 마이너스 3코사인이라고 쓸수 있지. 그럼 사인 대신에 마이너스 3코사인이라고 정리해서 그 관계식에다가 대입 한번 해볼까? 그럼 나 마이너스 3 코사인의 제곱이니까 9c제곱. 거기다가 c제곱. 지금 뭐가 되냐면 10c제곱. 그게 지금 몇인 거냐면 1인 거지. 그러니까 코사인의 제곱은 뭐가 되냐면 10분의 1이었던 거야. 근데 우리 제곱했을 때 10분의 1이 되는 건 원래는 두 개지? 풀마? 근데 지금은 우리 코사인이 뭐가 된다 그랬냐면 음수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가능한 값은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1. 예쁘게 유리화시키면 마이너스 10분의 루트 10.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을 구해달래. 근데 우리 관계식 하나 만들었는데. 사인이 뭐가 됐어? 그치, 마이너스 3만 곱해주면 되지?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던 사인 세타는, 나 여기다가 마이너스 3만 곱해주면 되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10. 10분의 3 루트 10이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인 값을 읽어내주는 문제였어.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10분의 3 루트 10인 거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개념들이 생겼냐면 사인하고 코사인에 대한 관계식이 나왔고 코사인에 대한 부호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사인하고 코사인을 제곱해서 더했을 때는 항상 1이라는 거 저런 내용 알아야지 이 8번 문제 풀수 있었겠지? 그리고 우리 작년 기출 문제도 한번 풀어보자. 수능 6번이었어. 우리 코사인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아직 각 정리가 덜 되어 있네. 우리 저 각부터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첫 번째. 나 우리 코사인인데 2분의 파이 걸렸다. 저거 몇 도? 그지? 90도? 우뚝 서 있어. 까칠까칠해. 우리 코사인이 뭘로 바뀌냐면 사인으로. 나 90도만큼 갔다가 조금 더 갔어. 이사분면. 이사분면은 얼싸안고였으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 그게 지금 누구냐면 마이너스 5분의 1.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사인 값이 나와. 사인은 5분의 1이었던 거야. 그럼 이제 관계식을 좀 정리해 볼 건데, 이 값을 구해달라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식 하나,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하면 무조건 1이다. 그럼 나 여기서 분모 좀 한번 살펴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지. 그거 누구야? 그치? 얘만 넘어간 거니까 이거 사인 제곱이잖아. 그럼 내가 저 식을 가지고 그대로 다시 한번 써보면 분모가 사인 제곱이다. 그리고 분자는 사인이야. 그럼 약분시키니까 뭐가 되냐면 사인분의 1이야. 나 우리 사인이 5분의 1이었어. 역수니까 뭐가 돼주면 되냐면 5인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저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인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도 굳이 사인을 가지고 코사인을 구해서 대입할 게 아니라 식에 대한 표현을 이해하고 있다면 훨씬 더 간단하게 구해졌을 거야.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3점이었는데 우리 이번에는 4점짜리 문제 하나 해보자. 닫힌 구간 0부터 2파이까지였어. 우리 그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었거든? 근데 우리 그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코사인에 대한 함수네. 그래서 코사인 앞에 지금 a 곱해져 있지? 그래서 코사인 bx에다가 a 곱해서 3만큼 들어올린 함수가 fx야. 근데 그 fx가 3분의 파이에서 최댓값 13을 갔는데 우리 이거 비슷한 거 올림포스에서

풀어봤지, 얼마 전에. 그때 우리 두 자연수 AB의 순서상에 대해서 두 개를 더한 게 제일 작았으면 좋겠대. 나그 AB는 조건이 지금 뭐였냐면 자연수야. 자연에 존재하는 숫자, 개수 세기 위한 숫자.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하는 이런 숫자가 지금 ABC인 거지. 나 우리 이런 문제가 정말 시험에 나왔다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자. 그때는 내가 일반화 시켜가지고 풀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답을 찾는 게 목표야. 근데 FX가 나왔는데 최대값이 등장을 했어. 나 우리 최대값을 찾는 방법은 코사인은 원래 가장 클땐 1이었거든. 거기다 a 곱했으니까 빵 커졌지. 근데 그 a가 자연수니까 양수값 그대로. 저 최대값은 a에다가 얼만큼 들어올렸냐면 3. 그게 뭐가 돼야 돼? 13. 그래서 a는 바로 나오지. 문제는 이 다음이지. 그 최대값을 어디에서 갔냐면 3분의 파이에서 갖는다 그랬어. 이 위치를 알려주는 건 주기하고 연관이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함수의 주기를 찾고 싶고 그 주기는 저 bx가 2파이가 되는 순간이 궁금한 거고 식 정리해봤더니 나 bx가 언제 2파이가 되니? 내가 원하는 그 x는 누구였냐면 b분의 2파이였어. 나 b가 자연수니까 굳이 절대값이 필요가 없지? 그럼 이제 내가 요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 fx는 코사인 함수야. 메롱하게 생긴 함수거든. 나 메롱을 한번 했어. 내 위치 다시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게 뭐였었냐면 주기. 근데 그 주기가 지금 몇인 거냐면 b분의 2파이인 거야. 그럼 내가 메롱을 한번더 해. 즉한텀더 움직였단 얘기지. 그건 누굴까? b분의 2파이만큼 한번더 움직였으니까. 그치? b분의 4파이가 될 거고. 내가 만약에 한번더 움직였어. 그때는 또 뭐가 되냐면 b분의 6파이가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b값을 지금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0부터 2파이까지 어떤 그림이 들어갈진 몰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두 개를 더한 거에 최소값이야. 근데 a는 이미 정해졌어, 10으로. 그럼 저두 개를 더했을 때 가장 작단 얘기는 b가 가장 작은 순간이지. 근데 b가 어디 들어있는지 봤더니 요게 들어있어. 주기 안에. 그럼 b가 가장 작기 위해서는 결국 그 b라는 값 자체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뒤로 갈수록 점점점점 값의 형태가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순간 찾아주면 되냐면 3분의 파이가 되는 그런 순간 찾아주면 되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 순간. 그럼 내가 식 정리해보면 파이하고 파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넘겨주면 b가 뭐가 되는 거냐면 6인 거지. 그래서 시계 형태 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식 자체가 기가 6이었어. 가장 작은 순간. 내가 원하는 건 둘을 더한 거에 최소값. 나 A는 10, B는 6. 둘 더하니까 16이었겠다. 그래서 굳이 일반화시켜서 구하지 않고 이렇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작은 순간을 구했어도 돼. 나 얘가 3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 얘가 3분의 파이가 될 때, 얘가 3분의 파이가 될 때, 그렇게 나눠서 구해봤어도 괜찮아. 얘가 우리 수능에서 나왔던 10번 문제였고, 우리 두 번째 삼각함수 등장하는 개념 하기 전에 씨앗톡톡 잠깐 하고 가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애들이 더 어려워하는 부분이 나와. 왜냐면 도형 친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 근데 그 도형이라는 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중요한 개념들이 정말 많아. 그래서 여기서는 그 내용 공부할 때 필요한 애들을 잠깐 복습을 좀 할게. 첫 번째로,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삼각형에서의 얘기를 잠깐 해볼 거야. 나 우리 삼각형이 있었고 삼각형에 이름 붙일 때에는 각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지. 그래서 A였고 B였고 C였어. 얘는 전 세계적인 약속이야. 너희들 마음대로 ABC 오른쪽으로 돌리면 안 돼. 우리 문제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그림을 그려냈는데 저 ABC를 어디에 찍는지에 따라서 변의 길이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약속이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돼. 그럼 첫 번째, 내가 여기서 알수 있는 내용 뭐 있냐면 삼각형이니까 A랑 B랑 C랑 몽땅 더하면 무조건 몇 도? 그치, 180도. 이런 내용들이 중요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 우리가 변의 길이의 이름을 붙일 때도 각 A에 대한 대변 small a, 각 B에 대한 대변 small b, 각 C에 대한 대변 small c 이렇게 붙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삼각형에서의 지금 각이 세 개가 존재했는데 그세개 중에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인 세타의 부호를 결정하는 게 가능해. 삼각형 안에서는 나 우리 사인 그래프 떠올려 보면 아무리 커봐야
1이었고 아무리 작아져봐야 마이너스 1이었지. 사인은 0,0에서 시작해서 한번 메롱 꾸물하게 생긴 거였어. 나내 위치 다시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게 2파이지. 그럼 내가 원하는 그 사인 세타라는 값은 세타가 삼각형 안에 있는 각 중에 하나인 거야. 누가 될지 몰라. 근데 우리 삼각형은 세 각을 더했을 때 180도지. 그러니까 아무리 각도가 커도 180을 넘어설 수는 없지. 그러니까 삼각형 안에 들어있는 세타라면 반드시 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은 애다? 그럼 내가 그런 범위에서 사인 그래프를 살펴보자면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은 범위니까 어떤 범위냐면 요 범위야. 그럼 나그 범위에서는 사인값 항상 뭐 나와? 그치, 양수 나와. 그래서 만약에 어떤 각도가 삼각형 안에 있는 각도라면 굳이 내가 사인에 대해서 막 얼싸안고 하면서 보호 결정할 필요 없이 사인은 무조건 플러스야. 그래서 삼각형 안에 있는 각에서는 사인값 항상 플러스라는 거, 요 내용을 꼭 기억을 해놔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원 안에서의 얘기 잠깐 해보자. 원. 이제 각도에 대한 표현들이 등장을 하게 될 거야. 근데 어떤 각들을 좀볼 거냐면 우리가 원 안에서 이름 붙인 그런 특별한 각들이 있었거든. 나 여기가 원의 중심이었고 탕탕 내가 홀을 고정시켰어. 우리 그랬을 때 원의 중심하고 이어서 만든 요 각을 뭐라고 불렀었냐면 세 글자 중심각이라고 불렀지. 내가 그 중심각을 잠깐 2세타라고 부를게. 사이즈를. 그럼 이제 중심각 등장했으니까 누가 나올 차례야? 그치, 저 끝자락에 닿아서 만드는 점, 즉 원주각에 나올 차례지. 나 홀은 지금 고정되어 있어, 탕탕. 그럼 내가 여기서 그릴 수 있는 원주각은 몇 개가 있냐면 수없이 많아. 저 끝에 닿아질 수만 있게 그려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저 수없이 많은 원주각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저 원주각들은 전부 다 사이즈가 동일하지. 내가 그릴 수 있는 원주각들은 수없이 많아. 근데 걔네들이 전부 사이즈가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원주각의 크기를 어떻게 구할 수 있었지? 지금 중심각의 사이즈가 뭐였었냐면 2세타였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원주각의 사이즈는 그거의 절반이었지. 그래서 원주각이라는 건 중심각의 사이즈에 뭐가 성립했냐면 2분의 1, 절반이었어. 너무 중요해. 그래서 중심각의 사이즈가 주어져 있다면 원주각을 구할 수 있고, 원주각이 주어져 있다면 중심각도 구해줄 수 있는 거야. 우리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한 애 하나만 좀 체크를 해볼까? 나 누구를 좀 체크해 볼 거냐면, 원이 있었어. 그때 원의 중심이 있었고, 나 우리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 뭐라고 불렀지?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 그지, 지름이지. 근데 지름도 역시나 현이잖아. 원에서 그릴 수 있는. 즉, 내가 이 양쪽을 톡톡 기준으로 삼았어. 그럼 그랬을 때뭐할수 있냐면, 원주각 만들 수 있거든? 근데 지금 중심각이 몇 도야? 그치, 180도지. 평평하니까. 원의 중심 지나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 절반이니까 90도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름이었다면, 내가 홀을 갖고 있는데 그 홀에 대한 기준이 지름이었다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몇 도? 90도. 즉, 무슨 삼각형 만들어지는 거야? 직각 삼각형. 그래서 그 직각 삼각형에서의 빗변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지름. 그래서 뭐가 되냐면, ER이 되는 거야. 요런 내용들이야. 그래서 문제 안에 요런 개념들이 쏙쏙 숨어 있어. 중심각이 180도니까 원주각은 그거의 절반이라서 90도일 거야. 근데 그 90도기 때문에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위치가 빗변이 될 텐데 빗변은 결국 지름. 그러니까 반지름의 두 배인 거지. 그래서 요런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진짜 주인공인 사인 법칙을 한번 시작을 좀 해볼게. 우리가 배우는 게 사인 법칙인데 갑자기 뭐가 그려져 있어? 그치, 원이 그려져 있지.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삼각함수를 배울 때도 그러지 않았어? 원이 먼저 등장을 했었잖아. 그래서 이번에도 원으로부터 시작을 할 거야. 근데 그 원에다가 뭐할 거냐면 내가 이 안에다가 삼각형을 좀 끼워 넣을 거야. 그럼 결국 저 원은 삼각형을 둘러싸고 있지? 밖에서 접하지? 이렇게 밖에서 접하는 원을 뭐라고 불렀냐면 외접원이라는 표현을 썼어. 외접원. 그래서 외접원이 하나 등장을 했고 내가 그 안에다가 예쁘게 삼각형을 만들었다. 그때 우리 이름 붙일 때에는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나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였어. 근데 우리 그 순간에 내가 뭐를 좀 해볼 거냐면 그 삼각형에서 수없이 많은 애들을 다 그릴 수 있겠지. 수없이 많은 원주각들을 그릴 수 있을 텐데 그 원주각들은 전부 다 사이즈가 어때?
동일해. 나 여기가 A고 여기가 A'였다면 그 둘의 사이즈는 같았을 거야. 원주각이니까. 근데 내가 특히 언제 원주각을 그려볼 거냐면 수직이 되는 그 순간. 나 90도가 되는 그 순간으로 원주각을 한번 만들어 보자. 90도가 되는 그 순간으로. 그럼 나 90도가 되는 그 순간에 가지고 원주각을 만들었어. 나 여기가 90도야. 지금 요 장면이야. 그럼 우리 방금 전에 복습했던 거 한번 떠올려 보자. 나 얘도 지금 각 중에 하나지. 근데 90도 나왔어.

여기가 90도란 얘기는 요 변이 뭐가 된다는 뜻이야? 지름,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 이알이라고 쓰겠지. 우리 보통 외접원에서의 반지름을 뭐라고 쓰냐면 대문자 알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 그래서 내가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냈고, 직각삼각형이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빗변이 지금 이알에 위치지. 그래서 나저 삼각형만 또 떼와볼게. 오른쪽에다가 나 직각삼각형 하나 생겼어. 근데 그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아래쪽에다가 요런 직각삼각형. 나 여기가 B였고, 여기가 C였고, 여기가 직각이었어. 원래대로라면 스몰 C라고 쓰겠지만, 그 스몰 C라는 애가 지금 길이가 어떤 역할이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두 배. 왜냐면 지름이니까. 그리고 우리 이 위치는, 사실 정확히는 A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원조각들은 어차피 사이즈가 전부 동일하잖아. 그래서 나 가게 사이즈 같아서 A라고 쓸게. 그럼 나머지 변의 길이에도 이름 붙이자. A였으니까 스몰 A고, B였으니까 스몰 B가 되겠지. 그럼 이때 내가 뭘 읽어볼 거냐면 사인 법칙이니까 사인을 좀 읽어볼 거야. 나 우리 사인에 대한 정의가 뭐였었냐면 빗변 따라서 싹 넘어가는 게 사인이었다. 나 A에서 출발해서 빗변 따라 싹 넘어갔어. 몇 분의 몇이 되는 거냐면 2R분의 A가 되는 거지. 괜찮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정의 쓰는 중. 나 이번에는 사인 B 한번 읽어볼까? 나 B에서 출발해서 싹 넘어가는 게 사인이었어.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2R분의 B가 된다? 근데 규칙을 좀 봤더니 사인 A는 2R분의 A, 사인 B는 2R분의 B. 그러니까 사인 C는 어떻게 생겼겠어? 이거? 그치, 2R분의 C였겠지. 그럼 나 이번에는 요 관계식을 가지고 주인공만 바꿔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어떻게 바꿀 거냐면 2R이 주인공이 되게 정리 한번 해보자. 나 2R로 정리하겠다는 얘기는 둘이 자리 바꾼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가 되냐면 사인 A분의 A가 된다? 나 여기에서도 2R이 주인공에게 고치게 되면 사인 B분의 B가 되지. 여기도 2R이 주인공인 걸로 고치게 되면 사인 C분의 C가 됐어. 근데 요세개 값이 지금 전부 다 모인 거야? ER인 거야. 그러니까 이세개 값이 전부 다 모인 거야? 같은 값인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로 관계식 한번 만들어 보자. 나 사인 A를 가지고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두 번째 관계식은 뭐냐면 2R을 주인공으로 쓰는 거야. ER. 내가 2R 입장에서 썼더니 어떻게 쓸수 있냐면 사인 A분의 A였어. 근데 이 값이 전부 다 2R이었으니까 사인 B분의 B가 되는 거고, 전부 다 2R이었으니까 사인 C분의 C가 되는 거야. 얘네들이 전부 다 똑같아. 근데 모양을 봤더니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 역시나 분모가 더 길쭉하게 생겼어. 글자 수가 더 많아. 그리고 A일 때 A, B일 때 B, C일 때 C인 거야. 나 이제 마지막 형태로 한 번만 정리해보자. 나요 관계식을 뭐라고 정리할 거냐면 A가 주인공에게 정리해볼까? A는 뭐였어? 그치, 변의 길이. 나 여기서 스몰 a만 남기려면 사인 a만 넘어가주면 되지. 그래서 스몰 a는 2r 곱하기 사인 a야. 그럼 스몰 b를 뭐라고 쓸수 있을까? 나 여기서도 b만 남기면 되니까 사인 b 넘겨줬어. 그래서 2r 곱하기 사인 b인 거고. 나 c를 가지고 주인공으로 쓰자면 2r 곱하기 사인 c겠지. 요렇게도 정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모양을 봤더니 앞에 있던 공식들은 전부 다 삼각형 모양이었거든? 세모세모 모양이었는데 얘는 길쭉하게 생겼어. 그냥 우리 a라는 거, b라는 거, c라는 거 변의 길이잖아. 변의 길이라서 공식도 길쭉하게 생긴 거야. 나오는 애들 다 곱해. 2r하고 사인 a, 2r하고 사인 b, 2r하고 사인 c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볼게. 그래서 공식이 크게 세 가지 형태야. 첫 번째는 사인 A가 주인공일 때, 각이 주인공일 때야. 우리 사인 법칙은 항상 무거운 게 아래로 내려가는 삼각형 모양이야. 세모 모양이다. 그럼 사인 A가 나왔으니까 나머지 건 2R분의 A. 사인 B였으면 2R분의 B. 사인 C였으면 2R분의 C. 무거운 게 아래로 내려가는 삼각형 모양. 근데 오른쪽에서 이번에 2R로 정리해봤어. 그랬더니 또 어떻게 생겼어?
무거운 게 아래로 내려가는 삼각형 모양. 근데 또 A하고 A, B하고 B, C하고 C 문자가 맞아 떨어져야 돼. 그리고 이번에는 스몰 ABC는 변의 길이. 나 변의 길이니까 길쭉하게 나오는 애들을 전부 다 곱해. 그래서 A는 ER 곱하기 A였으니까 각도 A, B였으니까 각도 B, C였으니까 각도 C인 거야. 그래서 이제는 이 공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도대체 저 사인 법칙을 언제 쓰는 건지 기억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꼭이 부분은 따로 적어놔야 된다. 나 지금은 우리가 사인 법칙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문제를 풀때 무조건 사인 법칙을 쓰거든? 근데 다음 시간에 코사인 법칙을 배우고 나면 헷갈리기 시작해. 무슨 공식을 쓰는 건지. 그래서 도대체 이 공식을 언제 쓰는 건지 그 사용법까지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 사인 법칙은 맨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어? 그치, 원에서. 자, 만약에 문제에서 외접원이 등장하잖아? 그러면 사인 법칙 쓰는 거 아닌가 하고 의심해 볼수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문자가 맞아떨어져. 각 A면 스몰 A, 각 B면 스몰 B, 각 C는 스몰 C. 그래서 각하고 변이 쌍을 이룰 때쓸수 있는 공식이 사인 법칙이야. 내가 하나만 정해져서 쓸수 있는 게 아니라 A하고 A, B하고 B, C하고 C 저렇게 각하고 변의 길이가 세트로 나와야 돼. 그리고 그림에서 얘기를 하자면 나 A라는 각이 여기였어. 그럼 변의 길이는 어디야? 그 A가 쳐다보고 있는 요 대변이지? 그래서 각하고 변의 길이가 마주 볼때그두 가지 정보가 같이 주어졌을 때 쓰는 게 사인 법칙이야. 그래서 각하고 변의 길이가 같이 주어져야지 쓰는 게 사인 법칙인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 사인 법칙인데 우리 하나만 응용을 더 해보자. 여기까지는 꼭 기억해야 돼. 반드시 외워야 되고 한 단계만 더 응용을 좀 해볼게. 나 어떤 식도 쓸수 있냐면 가끔 너희가 문제 풀때 이렇게 사인 값에 b를 줄 때가 있어. 사인 값에 b. 근데 우리가 각도에 대한 표현보다는 변의 길이에 대한 표현이 익숙하잖아. 우리 이 값을 가지고 변의 길이로 고쳐볼까? 우리 사인 나왔어. 항상 사인은 무거운 게 아래로. 그러니까 사인 a는 er분의 a였고, 사인 b는 er분의 b였고, 사인 c는 er분의 c였지. 근데 우리 비례식을 쓰는 중인데 지금 er, er, er이 똑같아.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쓸수 있냐면 a 대 b 대 c라고 쓸수 있는 거야. 나 사인 값의 b는 뭐하고 똑같냐면 변의 길이의 b하고 동일해. 각도의 사이즈하고 동일한 게 아니야. 사인 값이야. 그래서 삼각형에서 각도에 대한 사인 값에 대한 표현은 변의 길이에 비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요 내용을 알고 있으면 문제 풀때 중요하게 쓰일 거야. 그래서 반드시 공식 외워야 되고 우리 문제로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 1번부터. 지금 삼각형 ABC가 있었어. 그리고 그 삼각형 ABC에서 AB 길이 각도 A, 각도 C 주고 있고 BC의 값하고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야. 외접원의 반지름. 나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표현이 나왔어. 나 그거 보자마자 뭐 떠올려야 돼? 의심해야 되지. 이거 사인 법칙 아닌가? 지금이야 무조건 사인 법칙이지만 나중에는 이런 표현을 보고 골라낼 수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사인 법칙을 쓰는 것 같아. 내 실제 목표가 R을 구해주는 거니까. 그럼 이제 문제 나와 있는 표현을 고쳐줘야 되는데 처음이니까 그림 한번 다 그려보자. 나 문제를 읽었을 때 무서울 때에는 그림 그려서 눈으로 보면 조금 더 만만해져. 우리 삼각형 그릴 거고 약속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게 약속이었어. 나 AB가 얼마였냐면 길이 4였고 A라는 각은 누구였냐면 60도였고 C라는 각은 누구였냐면 45도였어. 그때 내가 원하는 건 반지름의 길이 R인 거야.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궁금하니까 이 R은 이라는 공식 쓰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공식은 항상 세모세모처럼 생겼고 근데 사인 법칙 언제 쓰는 거야? 각하고 변이 쌍을 이룰 때야. 마주보는 세트가 완성됐을 때야. 내가 만약에 A로 공식 쓰고 싶어. 근데 뭐를 몰라? 그치? A에 대한 변의 길이 BC를 지금 모르잖아. 대신에 누군 알고 있냐면 각 C가 45도였고 변의 길이는 4였어. 여기가 지금 완성되어 있네. 적합 갖고 와보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쓸수 있냐면 사인 C분의 C라고 쓸수 있는 거지. 각하고 변이 쌍을 이뤄야지 쓸수 있어. 즉 얘는 사인 45도 분의 C라는 변의 길이는 4였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도 만약에 사인 45도에서 막혀.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이런 값들 바로바로 써야 돼. 사인 45도 얼마?
루트 2분의 1. 근데 역수됐으니까 루트 2, 즉 4루트 2인 거지. 나 2알이 지금 4루트 2야. 문제에서는 반지름을 물어봐. 그러니까 절반이라서 반지름은 뭐가 돼주면 되냐면 2루트 2인 거지. 다시 한번 보자. 나 지금 문제에서 ABC 있었고, AB 알려줬고, 60도 알려줬고, C 알려줬어. 그래서 반지름까지는 구했고, 그 다음 단계. 나 BC의 값도 한번 찾아보자. 우리 BC가 어딘지 봤더니 요만큼이네. 나 그 기억

우리를 구할 건데 요거 스몰 A인 거잖아. 그럼 내가 방금 전에 반지름을 구해놨거든. 그래서 저 스몰 A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사인하고 사인으로 식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R 써도 되고. 우리 스몰 A에 대한 공식 떠올려 볼까? 스몰 A는 뭐야? 변의 길이 공식 어떻게 생겼어? 길쭉하게 나오는 애들 다 곱해. 나 2R이었고 A였으니까 사인 A인 거야. 여기다가 그대로 넣기. 우리 방금 전에 외접원의 반지름 2루트 2 나왔어. 두배할 거니까 4루트 2. 거기다가 사인 A인데 사인 A가 지금 사인 60도였네. 그 우리 사인 60도는 누구였냐면 2분의 루트 3이었지. 그래서 아랫줄에다가 마저 정리해보면 우리 분모했던 2하고 없어져서 2만 남았고 루트 2하고 루트 3 곱했으니까 결국 2루트 6인 거지.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정리해보자. 나 반지름의 길이하고 BC의 값 구하달라 그랬어. 그래서 BC는 길이 뭐 나왔냐면 2루트 6이었고,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은 2루트 2였던 거야. 그래서 사인 법칙을 쓰는 방법은 요렇게야. 그래서 문제에서 나와 있는 정보 가지고 뭐 했냐면 그림 완성시켰고, 항상 마주 보고 있는 애들이 완성돼야지만 내가 사인 법칙 써줄 수 있어. 그래서 유형 1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요제 1번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그림 없이 한번 볼까? 그림 없이? 이게 그림 없이 보면 공식 쓰는 게더 낯설어.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대문자 ABC, 그리고 스몰 ABC가 나오거든? 그거 이름 붙이는 거 보여줄게. 나 대문자 ABC가 있었어. 그때 우리 요 A가 쳐다보는 걸 스몰 A, B가 쳐다보는 걸 스몰 B, C가 쳐다보는 게 스몰 C였지. 근데 문제에서는 스몰 ABC로 주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들을 줘. AB, BC. 그럼 내가 저런 표현들을 가지고 스몰 문자로 바꾸는 게 중요하거든? 그때 어떻게 바꾸냐면, 스몰 A는 BC다. 즉, A를 뺀 나머지 문자야. 우리 스몰 B는 AC다. B를 뺀 나머지 문자고, 스몰 C는 AB야. C를 뺀 나머지 문자야. 그럼 내가 얘네들을 고치자면, AB는 빠진 문자 C일 거고, BC는 빠진 문자 A일 거야. 그럼 너희들한테 지금 스몰 C, 스몰 A를 알려주고, 각 A를 줬어. 나 A, A 세트 완성된 거야. 그럼 A하고 A 세트가 완성됐으니까 사인 법칙 쓸수 있을 거고, 내가 원하는 건각 C인 거지. 그럼 이제 사인 법칙을 떠올려야지. 한 세트는 완성됐으니까 사인 A분의 A라고 쓸수 있고, 항상 무거운 게 아래로 내려와. 얘는 누구랑 똑같았냐면 사인 C분의 C랑 똑같았잖아. 내가 여기서 모르는 건 누구밖에 없냐면 얘밖에 없어. 얘가 지금 주인공이야. 그럼 이제 식 안에다가 다 대입해주면 사인 C 구해줄 수 있겠다. 그럼 이따 왼쪽부터 대입. 사인 몇인 거지? 3분의 2파이. 거기다가 스몰 A가 지금 누구인 거냐면 문제에서 2루트 2 줬고, 얘가 지금 누구랑 똑같냐면 사인 C분의 스몰 C인 건데, 그 스몰 C가 지금 요거는 A였지. A만 한번 다시 넣자. 나 A가 누구였냐면 여깄어. 2루트 3인 거고, 나 C가 누구였냐면 2루트 2였던 거야. 요 관계식 만족시켜주는 값 찾아주면 돼. 그럼 양쪽 봤더니 2하고 2는 일단 지우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식 때문이야. 내가 이런 식 때문에 굳이 정리하는 걸 알려준 건데, 3분의 2파이 내가 바로 구하기 어렵지. 식 바꿔야 되는데 얘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잖아. 내가 원래대로라면 이런 값을 계산할 때막 부호 결정하고 갔다가 돌아오고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이제는 우리 사인이라는 거 어떻게 나와? 무조건 플러스야. 나 이거 사인 3분의 파이로 나오는 거야. 그럼 사인 3분의 파이니까 몇 도? 60도. 값은 얼마냐면 2분의 루트 3인 거지. 그럼 이제 식 정리하자. 내가 원하는 건 사인 C니까 우리 저 식을 가지고 사인 C에 대한 형태로 한번 써볼까? 사인 C는 나 요거 사인 C만 절로 갔어. 그럼 내가 사인 C가 갔단 얘기는 나머지 식으로 그치 다 넘겨주면 되는 거지. 이거 한 번에 하기 어려우면 마저 식 계산을 해도 괜찮아. 지금 분모가 누구였냐면 2분의 루트 3이었어. 2분의 루트 3. 그리고 분자가 누구였냐면 루트 3밖에는 안 남았어. 나 오른쪽에 누구 남아있냐면 우변에 사인 C 남아있었고, 분자에 누구 있냐면 루트 2 있었어. 그럼 내가 요 좌변을 조금 더 정리하면 요거 1분의 G, 즉 루트 3분의 뭐가 되는 거냐면 곱했으니까 바깥쪽 곱해서 2루트 3인 거고, 그럼 루트 3끼리 없앴으니까 결국 2인 거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인 C 값은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지.

값은 4분의 파이에 대해서 구석구석 대칭이니까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였을 거야. 즉 몇이냐면 이거 4분의 3파이지. 나 4분의 3파이하고 3분의 2파이 더해봐. 값 어떻게 돼? 굳이 180 넘어간다. 그래서 가능한 값 누구밖에 없냐면 4분의 파이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각을 물어보고 있어. C는 4분의 파이였겠다. 그래서 원래 2분의 루트 2가 되는 그런 값들은 두 개가 존재하지만 문제 조건에서 나머지 각들에 대한 표현까지 꼼꼼하게 봐야 돼. 그리고 나서 봤더니 나 이번에는 굳이 그림 그리지 않고 문자만 이용해서 풀었어. 그래서 사인이라는 거 각하고 변이 쌍을 이뤘을 때쓸수 있는 게 사인 법칙이야. 그래서 나는 지금 분수 값에다가 하나씩 다 넣어서 대입해서 마지막에 식계산까지 해줬어. 얘가 유제 1번 문제였고 우리 이번에는 유형 1번 한번 보자. 얘도 한번 고쳐볼까?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으로. 나 AB가 지금 2루트 6이래. 우리 그 안에 문자 안 나오는 걸로 바꿔주면 돼. C인 거지. 나 C의 길이 알려주고 A, B, 그리고 BC의 값을 물어봐. A 물어보는 거지. 나 스몰 A가 지금 내가 물어보는 값, 그리고 A 봤더니 4분의 파이. 일단 A들은 요렇게 생겼어. 근데 각은 B를 알려주고 길이는 C를 알려줘. 나요두 개로 할수 있는 일이 지금 없지.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도형이 무슨 도형이야? 삼각형이잖아. 우리 삼각형이면 두각을 알려줬을 때 나머지 C까지 구해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제 C 한번 찾아보자. 나 우리 A하고 B하고 더한 다음에 이거 각이야. 거기다가 C까지 더하게 되면 그거 무조건 180도 나와줘야 돼. 근데 지금 봤더니 A는 4분의 파이, B는 12분의 5파이야. 저둘 한번 더해보자. 둘 더했더니 12로 통분시켜서 더할게. 12분의. 나 3파이였고, 12분의 5파이였고, 그러니까 12분의 8파이가 되고, 약분시키니까 4로 3분의 2파이가 됐어. 나 둘을 가지고 더한 게 3분의 2파이야. 근데 세 개를 몽땅 더한 값은 파이가 돼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C는 뭐가 되는 거냐면, 3분의 파이일 수밖에 없는 거지. 나두 개를 더한 값이 3분의 2파이, 세 개를 더하면 파이. 그래서 C 값의 사이즈가 나왔어. 그럼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A하고 A. 방금 전에 C 구했으니까 C하고 C가 완성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사인 법칙 한번 제대로 써보자. 나 내가 원하는 건 A였어. 그러니까 사인 A분의 A는 또 하나 싹 완성된 게 C였으니까 사인 C분의 C인 거지.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건 A 값이니까 즉 사인 C분의 C에다가 사인 A를 곱해주면 되겠다. 이제 가지고 있는 값을 하나씩 넣자. 나 사인 C였어. C가 누구였냐면 3분의 파이. 거기다가 스몰 C였으니까 2루트 6인 거고 곱하기 사인. 나 A였는데 우리 A는 누구냐면 4분의 파이네. 요 값들을 계산해주면 돼. 나 이거 사인 몇 도? 그치, 60도. 원래는 누구야? 2분의 루트 3. 근데 지금 분모에 내려가 있는데 역수되니까 루트 3분의 2인 거고 사인 4분의 파이지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인 거지. 이제 합쳐보자. 그래서 2 루트 6인 거고 나이 값을 가지고 내가 분모에 있어서 이렇게 쓴 것뿐이야. 거기다가 루트 3분의 2인 거고 그리고 뒤에 뭐 있냐면 2분의 루트 2 있었고 얘네들 다 정리해볼까? 나 2하고 2하고 없어졌고 루트 6, 루트 3 약분시키니까 루트 2만 남았어. 루트 2랑 루트 2랑 만나서 2가 되고 그 앞에 2 하나가 더 곱해져 있네. 그러니까 얘는 4인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BC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네. 그러니까 길이는 4가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첫 번째 단계에서 주어져 있지 않은 각을 내가 스스로 구하는 게 중요해. 삼각형이니까 가능한 거야. 세 개를 더한 게 180도야. 그럼 나머지 거두 개를 알려줬으면 나머지 하나 남은 각까지 구해줄 수 있는 거지. 얘가 유형 1번에서의 1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2번 문제 한번 보자. 지금 둘레의 길이가 6파이니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에서 A가 얼마였냐면 45도고 내가 원하는 건 BC야. 나 우리 원도 나왔으니까 그림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원이 하나 있었어. 근데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가 있었대. 삼각형 ABC. 한번 그려보자. 얘가 ABC였어. 그때 그 ABC에 대해서 뭘 알려주고 있냐면 A가 45도였대. 그리고 너무 중요한 조건 나와. 둘레. 나 우리 원에 내접한다 그랬으니까 저 원이 바깥에 있지? 저 원의 이름은 뭐인 거야, 지금? 외접원인 거지. 그 외접원이 등장했으니까 무슨 공식? 사인 법칙.

쓰겠구나 하고 의심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일단 원이 등장했는데 둘레길이야. 우리 원둘레 공식은 2파이 r이지. 그게 지금 얼마냐면 6파이지.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이 얼마냐면 3인 거지. 나 외접원의 반지름까지는 구했어. 근데 내가 원하는 거 뭐냐면 BC야, 요 길이. 나이 길이 잠깐 X라고 놓을까? 나 각하고 변이 지금 쌍을 이뤘어. 각 알고 있고 변의 길이가 내 목표야. 그럼 변의 길이인 X에 대한 표현 써주면 되겠네. 우리 변의 길이는 길이니까 공식이 길쭉하게 생겼다. ER 곱하기 뭐야? 주인공인 각도, 사인 A인 거지. 그래서 2였고, 외접원의 반지름 3이었고, 사인 A였는데, 즉 사인 45도인 거고. 사인 45도 먼저 계산해보면 루트 2분의 1인데, 유리화시키니까 2분의 루트 2인 거지. 그래서 식 봤더니 2하고 2하고 약분돼서 없어졌어. 그래서 남은 거 뭐밖에 없냐면 3루트 2였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BC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니까 정답 3루트 2인 거지. 그래서 요 문제는 외접원이라는 걸 눈치채고 둘레 길이를 활용하는 게 중요한 문제였어. 자, 요게 오늘의 마지막 문제고, 오늘 뭐 했나? 정리 한번 좀 해보자. 옛날 했죠? 도형 이야기. 당연한 얘기들인데, 그 당연한 얘기들이 문제 안에 숨어 있으면 당황스러워. 삼각형에서 세각을 더한 건 항상 180도. 그러니까 사인 값이 항상 양수인 거야. 그리고 원주각, 중심각 사이의 관계, 그런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의 주인공은 두 번째 내용인 사인 법칙이었어. 공식 외우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언제 쓰는 건지 외우는 거더 중요해. 우리 사인 법칙은 항상 무거운 게 아래로 내려오는 삼각형, 세모세모 모양이야. 근데 변의 길이를 물어볼 때는 공식 길쭉하게 생겼다. 그래서 사인 법칙을 잘 해놔야 우리 다음 시간에 코사인 법칙도 배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복습 잘 해가지고 오자. 안녕.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헌 끝판왕 정중영입니다. 도함수의 활용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다른 단원들에 비해서 조금 개념의 수도, 유형의 수도 많죠.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쌓아오셔야 해요. 조금씩 개념들이 더 쌓여가면서 이제 도함수의 활용 기본적인 개념은 이번 시간에 끝이 납니다.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시간에 끝이고요. 다음 시간은 조금은 다른 챕터, 점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럼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3차 함수, 4차 함수의 다양한 그래프 개형들을 그리고 해석하는 일들을 이제 할 수 있었어요. 3차 함수에서의 비율관계도 압니다. 그걸 적절히 사용하면서 앞으로 문제들을 풀어나갈 텐데요. 이제는 방정식과 부등식의 그래프를 활용해서 어떻게 사고할 것인지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죠.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이제는 방정식, 부등식의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이 방정식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이런 거예요. 함수의 그래프가 있고요. 그리고 함수

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프를 보면 식을 찾을 수도 있고, 식으로부터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이게 왔다 갔다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보면, 아, 그래프를 먼저 떠올리는 것이 편할지, 아니면 식을 먼저 찾는 것이 편할지, 이두 가지를 둘다 사용하거나, 어느 하나를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 그 이후에 찾거나, 그러니까 문제별로 어떤 상황에 어떻게 사고하는 것이 더 수월한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길이 보여야 되겠죠. 근데 그래프와 식 왔다 갔다 하는 그 연결고리는 인수정리에 있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루었던 인수정리. 만약에 x에 1을 넣었는데 0이 되더래. 왜? x-1이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x에 2를 넣었는데 0이 돼요. 왜? x-2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대입해서 0이 되는 값을 알면 그러면 1차 식의 인수들을 찾아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이두 개의 상황들을 한번 봅시다. 지금 fx가 3차 함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방정식 fx는 0. 의 실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y는 fx라는 곡선과, 그리고 y는 0, 누구야? x축이죠.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3차 함수 fx가 있어요. 지금 x축이랑 언제 만나는지를 압니다. 그럼 얘들은 지금 세 개의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0을 넣었을 때에도, 2를 넣었을 때에도, 6을 넣었을 때에도 얘가 전부 다 0이에요. 이런 이야기죠. 그럼 이 상황을 보고 fx를 인수분해한 형태들을 찾아준다는 거죠. fx는 말이야, 최고차의 개수, 얘는 모르지만 x라는 인수가 있어, x-2라는 인수가 있고, x-6이라는 인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아, a가 양수구나, 이런 것도 압니다. 이때 극대값이 2네? 라는 것으로부터 fx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른쪽도 가봅니다. 이제는 3차 함수 y는 fx와, 그리고 직선, 얘를 gx라고 한번 해볼까요? fx는 gx라는 방정식의 실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당연히 y는 fx와 y는 gx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하죠. 그럼 지금 조건이 몇 개가 보여요? 선생님, 여기 교점 두 개가 보여요. 근데 교점 이것으로부터 조건을 두 개밖에 못 찾냐? 그러면 그렇지 않거든. 뭘 알아? f-1이 1인 것도 알고요. 그리고 f2가 4인 것도 알지만, 여기 접하고 있는 거 보이지? 접하고 있는 걸 보니까 f'2. 2에서의 미분 계수도 압니다. 직선의 기울기까지. 지금 fx에서 나는 최고차 한 계수를 몰라요. 그래도 함수값 두 개, 그리고 미분계수 하나, 그래서 이제 식들을 표현할 수가 있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교점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수 있냐면, fx는 gx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누구야? x는 마이너스 1과, 그리고 x는 2인데, x는 2에서 중근입니다. 이런 거죠. 얘는 어떤 방정식의 실근과 같냐면, fx 빼기 gx는 0, 이 방정식의 실근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이 근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아, fx 빼기 gx 알았어.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지만 누가 있어요?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는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fx는 k배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의 제곱, 여기에 gx 뒤에 짜잔 더해주시면 되겠죠. 물론 이 경우에도 k는 무슨 수? 양수입니다. 까지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함수값이나 극값 정도를 알고 있으면 바로 끝나겠죠. 자, 방정식에서는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식을 찾거나, 혹은 식에서 그래프를 찾거나, 이 방정식에서의 실근이라는 것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도 문항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교점의 개수로 새롭게 정의된 함수예요. 지금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이랬죠. 우선 첫 번째 해석을 먼저 해줘요. 곡선 y는 fx와,

그리고 Y는 T. 라는 건 얘는 직선입니다. 가로줄이죠. 그러니까 T의 값에 따라서 이 가로줄이 움직이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점점 올라오는 상황들을 생각을 하는데, 이때 교점의 개수를 세로 함수 GT라고 하자. 무슨 말이야? T의 값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변한다는 거죠. T가 변하면 교점의 개수가 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T에 대한 함수구나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고난도 문항들은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가 등장하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3차 함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극값을 갖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 y는 fx가 있어요. 그럼 가로줄을 그었을 때 교점이 몇개 생기는지를 생각하는 거야. 교점이 안 생길 순 없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쭉 올라오고 있으니. 그치? 그럼 여기 y는 t. 교점 몇 개? 한 개지. 아, 극소값을 스몰m이라고 해볼까요? 얘가 y는 스몰m. 그럼 교점 몇 개? 두 개. 다시 교점이 세 개가 되었다가 극대값을 라지m이라고 해봅시다. 교점이 다시 두 개가 되었다가 위에 올라가면 교점 하나 되는 거 맞죠? 그럼 이제 이 상황들이 눈에 보여야 돼요. 만약에 절대값을 포함한 형태더라도 꺾어 올리고 나서 가로줄 그으면서 교점의 개수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t의 값이 변하면 교점의 개수 gt가 변합니다. 이렇게 먼저 표현을 해볼까요? 스몰m, 라지m을 경계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자, 처음에 스몰m보다 작을 때 교점 몇 개? 한 개. 스몰m이 되었을 때 교점 몇 개? 두 개. 스몰m과 라지m 사이, 극대극소 사이 몇 개? 세 개. 다시 극대의 2 위에 올라가면 1 이렇게 되겠죠. 이 상황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T축입니다. T의 값이 스몰m, T의 값이 라지m. 얘네들이 중요하구나. 교점의 개수가 변화하는 순간들이 있죠. 교점의 개수가 변하는 순간 아주 특수한 경우. 보통은 극값이나 혹은 뾰족점 아니면 불연속점 접할 때 이런 특수한 경우에 교점의 개수가 변합니다. 근데 교점의 개수를 나타내는 함수가 GT잖아요. 교점의 개수가 변화하면 그 순간 GT가 불연속이 되는 거죠. 가볼까요? 처음에는 1이었어요. 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스몰m에서는 2가 되고요. 다시 사이에서는 3이 되는 이런 모양이죠. 얘가 y는 gt야. 불연속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불연속인 순간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들을 구분해서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뭐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3차보다 훨씬 더 다양하지만, 그리고 4차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4차 함수가 있어요. 왼쪽이 많이 내려오고 오른쪽이 적게 내려온 형태의 4차 함수 y는 fx야. 얘도 생각해 봐. 처음에 교점이 없죠. 그러다가 삑 알파라고 합시다. y는 알파. 또 올라가다 보면 삑 y는 베타. 이렇게 교점의 개수가 변하는 순간 이 순간들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y는 감마까지. 그러면 t의 값이 한번 생각. 알파가 되고 베타가 되고 감마가 되고 그때 교점의 개수 어떻게 되니? 얘는 알파보다 아래에선 교점이 있어 없어? 없죠. 0. 알파일 때 교점이 하나. 알파와 베타 사이 교점 몇 개? 둘. 베타에서 교점 몇 개? 셋. 베타와 감마 사이 교점 몇 개? 넷. 감마일 때 교점이 셋. 그 위에서 항상 두 개. 이렇게 되지. 그러니 역시나 접하는 순간, 교점의 수가 변하고 있어요. y는 gt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당연히 불연속이 되는 순간이 세번 있는 거겠죠. 자, 이러한 사고 과정들을 뭐 절대값을 가지고 오든 조금 더 복잡한 함수를 가지고 오든 해서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새롭게 정의한 함수, 고난도 문항, 4점짜리 문항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소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교 시험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고난도 문항으로 자주 출제가 되니까 다양한 상황에서 많이 그려보고 많이 관찰해보고 경험들을 쌓아나가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처음에 이제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까지 왔어요. 이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두둥, 부등식 이야기로 갑니다. 부등식은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작다, 크다, 작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함수값이 커, 그럼 위에 있는 거고, 함수값이 작아, 그럼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곡선을 그렸을 때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아래에 있는지 상대적인 위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어진 구간에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함을 보이시오. 이 증명하는 과정에서도 뭐가 쓰인다는 거야? 함수의 그래프가 쓰인다는 거예요. 우선은 주어진 구간들을 잘 관찰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할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프를 먼저 그려요.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두 번째, 주어진 구간으로 자르죠. 구간 밖은 알 필요가 없으니까요. 구간 앞만 보는 거니까 구간으로 잘라요. 자르고 나면 구간 내의 경계의 양끝점과 구간 내의 특이점들 있죠? 대표적으로 극값. 얘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구간 양끝과 극값을 비교하면 이 안에서 이제 최대값, 최소값들이 나오잖아요. 구간 안에서 항상 fx가 k보다 큽니다. 라고 하면 얘가 이런 거야. 얘가 만약에 y는 fx라고 하면 얘가 y는 k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거죠. 이게 2차 함수에서는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 판별식을 가지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3차, 4차 차수가 높아지면 이 판별식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자르고 그 구간 안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라고 했을 때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 k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지. fx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누구보다 k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그래프 그리고 구간 잘라서 최소값 구해주세요. 이런 이야기 되겠죠.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갑니다. 곡선이 두개 있어요. 함수 fx와 gx 두 개가 있는데, fx가 gx보다 항상 크대. 아! fx랑 gx 둘을 비교하는데, fx가 항상 크니까, 이거 어때? fx의 무슨 값과, 최소값과, gx의 무슨 값이, 대값이 비교했을 때, fx 중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애랑 gx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애랑 비교했더니 얘가 이러면 되잖아요. 맞나? 아니죠. 이런 이야기가 아니야. fx가 gx보다 항상 위에 있습니다라고 했으니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y는 fx가 있어요. y는 gx가 있어요. fx가 gx보다 항상 위에 있어요. 맞아, 틀려? 맞죠? 근데 이제 그래프에서 보면 fx의 최소값과 gx의 최대값을 비교했을 때, gx의 최대값이 더 위에 있을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얘를 넘겨요. fx 빼기 gx가 항상 0보다 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위와 다르지 않죠? fx 빼기 gx라는 새로운 함수가 등장합니다. 얘를 차함수 hx라고 하고요. 그러면 차함수 hx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0보다 어떻게? 크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위와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가 두 개가 주어져 있어? 곡선이 두 개가 주어져 있어? 아니야. 한쪽으로 넘기고 나서 하나의 함수로 바꾸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함수를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혹시라도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변하지 않는 것을 좌변 한쪽으로 다 모으고 변하는 것을 우변으로 모아서 얘들을 각각 따로 해석을 해주는 것이 한 함수라도 고정시켜 놓고 그래프를 딱 박아놓고 가는 것이 사후 과정이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고정할 수 있는 함수는 한쪽으로 다 모아서 얘를 그려놓고 나서 변하는 애들을 관찰하는 겁니다. 되겠죠?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났고요. 올림포스 문제풀로 갑니다. 유형 7입니다.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보여요. 몇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세요. 우선 이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두 가지인데, 이 왼쪽에 있는 얘를 하나로 생각을 해요. fx는 x의 세제곱 더하기 4x의 제곱 빼기 3x 더하기 k. 얘랑 y는 0,
뭐야?

X축이죠. 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K만 넘겨요. 그래서 두 번째, FX는 얘를 고정해버려. X의 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3X와 Y는 마이너스 K. 얘를 이렇게 고정해버려. 그러면 FX가 얘는 결정이 되는 거고요. 이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K의 값에 따라서 FX가 이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은, 대략적인 개형은 나타나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다. K 값에 따라서 변하니까. 뭐 간단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왼쪽과 같이 생각하든 오른쪽과 같이 생각하든 관계가 없고요. 근데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하나를 고정해놓고 변하는 걸 모으는 이두 번째 방법이 더 간단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상황이 복잡할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두 가지 어떤 경우로 가지고 오든 교점이 몇개 생긴다는 거예요? 세개 생긴다는 거예요. 위가 좋아요? 아래가 좋아요? 아, 왼쪽이 좋아? 오른쪽이 좋아? 일로 갈까요? 자, 두 번째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텝 1. 그래프 그릴로 가죠. F 프라임 X는 불러보세요. 3X의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3이고요. 3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함수의 그래프 안 그려도 할수 있지. 할수 있어야 돼요. 극값을 갖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입니다. 자, 왼쪽 언제 극값을 가져요? x가 3분의, 다시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일 때 극대값. 오른쪽 x가 3분의 1일 때 극소값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극대값, 극소값을 찾아야 되겠죠. 왜? y는 마이너스 k가. 가로질러 그어서 교점이 3개가 생기려고 하면 짜자잔, 짜자잔, 이렇게 그려져야 될 테니. 교점이 하나, 둘, 셋, 3개가 생기려면 마이너스 k가. 누구랑 누구 사이? f3분의 1과 f-3. 둘 사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함수값만 구하면 끝이네요. 스텝 2. 극대값 구하러 갑니다. f-3. 넣어요. 마이너스 27 플러스 36 플러스 9 해서 18이고요. F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냥 3분의 1이죠. 3분의 1 집어넣으면 얘는 27분의 1 플러스 9분의 4 마이너스 1입니다. 앞에 거 계산하면 얘는 27분의 13될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27분의 14네요. 여기에 이제 짠, 짠 넣고 나면 결국에 K의 범위를 찾으려고 하면 부등호방향이 한번더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K의 범위는 마이너스 18보다는 크고 24분의 14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네. 근데 이걸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죠.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6, 땡땡땡, 마이너스 1, 0까지예요. 그러니까 음수가 17개, 0까지 하면 몇 개야? 18개. 정답 18 되겠습니다. 자,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왼쪽과 같이 그리든 오른쪽과 같이 그리든 관계없겠죠? 어쨌든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이 그래프, 3차 함수의 그래프와 그리고 가로줄이 교점이 3개가 생겨야 돼. 그래서 극대 극소 사이를 지나는 가로줄을 쫙 긋고 해석할 수 있으면 끝. 유형 7번이었습니다. 자, 유제 7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4차항, 3차항, 2차항, 상수항 이렇게 있어요. 얘도 왼쪽에 있는 애를 그대로 통째로 생각을 하면 X축과의 관계죠. 근데 넘기면, 아, 고정된 4차 함수랑 Y는 K 사이의 관계 되는 거 맞죠? 자, 이렇게 갑니다. 스텝 1. FX는 말이야, 4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X의 세제곱, 2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3입니다. 얘랑 Y는 K예요. 4차 함수의 그래프가 y는 k보다 항상 위에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 fx의 최소값이 k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인데. 근데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보니까 fx가 이뻐요. 뭐가 이쁘다는 거야? 4차 함수잖아요? 근데 4차항, 3차항, 2차항 있는 누가 없어? 1차항이 없어. 상수항은 y축에 대한 평행이동을 생각하면 되니까 우선 얘만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가 3차 함수

숙소에서도 1차 항이 없을 때 상수항 빼고 나서 인수분해 하고 나서 생각한 적 있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혹시나 될까봐. fx는 4분의 1x 제곱 묶어봐.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더하기 3이니까 와우! 4분의 1x의 제곱 x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 플러스 3 됐습니다. 오케이! y는 3을 경계로 y는 3에 접하고 있어요. 언제? 0에서 접하고요. 4에서 접합니다. 왜? 인수가 두 개, 두개 있거든. 짜잔! 퉁 치고 퉁 치고 얘가 바로 y나 fx죠. 뭐야? 최소값이 3이네. 여기 밑에 y는 k가 이렇게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 k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최대값을 구하세요. 정답 3. 이렇게 되겠죠. 항상 미분하던 것에 익숙해지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걸 잊어버리고, 아, 무조건 미분해야지만 그릴 수 있나 봐.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무언가를 배우더라도 예전에 알고 있었던 것들을 아예 지워버리면 안 돼요. 그런 것들로 얼마든지 쓸모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치?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에다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쌓아간다고 생각을 해야지, 예전의 걸 버리고 새로운 걸 택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러면 미분해서도 한번 그려봅시다. 당연히 그려지겠죠.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8x고요. x를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 됩니다. 자, 도함수가 언제 부호가 바뀌냐? 0에서 2에서 4에서 3차 함수 y는 f'x고요. 지난 시간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 이야기를 할때 얘들 사이에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오, 똑같잖아. 그럼 x는 0, x는 2, x는 4. 간격이 동일하니까 얘는 완전히 x는 2에 대하여 대칭인 W자 모양의 곡선이 그려집니다. 라고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럼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요. 0일 때랑 4일 때랑 똑같을 테니까 F0이 얼마야? 생각해보면 얘가 3 하고 나오겠지요. K가 3이야? 정답 3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함수의 그래프 한번 그려보았고요. 유형, 유제 전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유형 확인 6개 같이 풀어볼게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혼자 힘으로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방경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양수의 예값. 이런 거 중요하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조건도 있고 양수의 예라는 조건도 있습니다. 지금 A를 묶어내고 나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스텝 1. fx를 누구로 잡을까? a를 묶어내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그리고 y는 10입니다. 자, 3차 함수의 그래프와 y는 10 가로줄이 교점이 두개 생겨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3차 함수 대략적인 그래프 기형들을 알잖아요. 만약에 얘가 쭉 증가만 해. 잠깐 멈췄다가 올라가더라도 얘는 가로줄을 그으면 항상 교점이 몇 개? 한 개밖에 없어요. 계속 증가만 하는 1대1 대응이니까 그런 거야. 그럼 얘는 극값을 가져야 되네. 극값을 갖는데 교점이 두개 생기려고 하면 언제? 극대, 극소, 땅땅 걸치는 이두 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중에서 양수의 예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네. 상황이 이해가 되죠? 스텝 2 그려봅시다. f'x는 누구야? a인 앞에 그대로 모셔두고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되니까 3도 묶어낼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인수분해 시작. 불러보세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됐습니다. 극대, 극소 갖는 3차 함수예요. 자, 왼쪽 극대값이야. 언제? x가 마이너스 1에서 x는 3에서 극소값입니다. 결국에 y는 10이라는 애가 이렇게 짠, 이렇게 짠, 이렇게 걸쳐지면 되잖아요. 되겠지? 그럼 극대극소 찾아야 되겠네? f-1이 얼마야? f-3이 얼마야? 이두 개의 계산만 하면 끝입니다.

자,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A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에서 5A가 됐네요. 얘가 Y는 5A예요. 그러면 이제 3 넣었을 때 극소값만 찾아주면 되겠죠? A배에 3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A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F3을 구하고 나면 결국에 Y는 5A인지 Y는 마이너스 27A인지 이두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내가 찾고 싶은 건 Y는 10과의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10인지를 찾아달라는 거죠. 아, 5A가 10일 수밖에 없어. 왜? A가 양수니까. 따라서 정답 A는 얼마? 2 되겠습니다. 우선 극대값과 극소값들을 먼 A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봐요. 근데 A가 양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Y는 10을 그었을 때 교점이 두 개가 생기려면 당연히 극대일 때 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건딱 보더라도 느낌이 오죠. 자, 29번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4차 방정식이고요.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4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범위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주어진 이 4차 함수가 있잖아요. 얘도 넘기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3번. fx는 말이야.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x의 3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이에요. 얘랑 y는 k. 가로줄을 그었을 때 이번에는 교점이 몇 개? 4개 생겨야 됩니다. 4차 함수의 그래프 가로줄을 딱 그으면 교점이 최대 4개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생기는 상황들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얘도 이제 아까 1차항 상수항이 없는 모양이니 만약에 x제곱 묶어볼까요? 3분의 x제곱을 묶어내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되네요. 됐나요? 얘도 인수분해가 되네? 그러면 fx가 누구야? 3분의 x제곱에 x-6x 플러스 2가 되니까. 그럼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네. 얘는 x축이랑 0에서 접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에서 뚫고 가, 그리고 6에서 뚫고 가. 이런 거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한번 뚫고 내려왔다가 접하고 많이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얘가 바로 y는 fx네요. 근데 이런 모양이 그려진다고 하더라도 교점이 4개가 생기려고 하면 x축보다 살짝 아래에 얘가 y는 k가 될 텐데 그럼 결국에는 극소값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인 그래프의 개형은 인수분해로도 찾을 수 있지만 결국에 그래프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미분한 도함수에서 극값들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제 스텝 2. fx 미분해 보세요. f'x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8x니까 4x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어서 4x의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극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 그 다음 0에서 극대값 플러스 2에서 극소값 이런 거야. 근데 딱 보더라도 왼쪽은 조금 내려가고 오른쪽은 많이 내려간 거 보이지? 그러니까 많이 내려갔을 때 함수값 얘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지. 극소값 중에 더큰 애, 얘만 필요하지. 아, 내가 찾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F-1보다는 K가 넘어간 마이너스 K죠. 마이너스 K. 넘어간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가 얘보다는 크고, 그리고 F0. 0보다는 작아.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F-1만 알면 끝나네요. F-1은 1 플러스 3분의 4 마이너스 4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5 되겠습니다. 그쵸? 그럼 마이너스 3분의 5보다는 마이너스 K가 크고요. 얘는 0보다 작아요. 따라서 k는 0보다는 커, 3분의 5보다는 작아. 이렇게 되겠죠. 그럼 a가 얼마야? a가 0이죠. b가 얼마야? 3분의 5죠. 따라서 a 플러스 b는 정답 3분의 5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1인 4차 함수가 있어요. 4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냥 인수분해를 하면 x축과의 교점을 구할 수 있고요. 미분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도함수의 부호를 알수 있어요. 결국에는 함수의 그래프를 해석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는 필수적이거든요. fx 인수분해되나 혹은 도함수가 인수분해되나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x축과의 교점의 좌표도 알고 그 값을 갖는 순간들도 압니다.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4차 함수에서는 왼쪽이 많이 내려가는지 오른쪽이 많이 내려가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극소값 중에 큰 애와 극대값 사이를 짠 지나는 y는 마이너스 k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0번으로 넘어갑니다. fx는 3차고요. gx는 2차예요. 근데 fx와 gx가 같아. 저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래. 그러니까 원래 주어진 표면상의 해석은 이렇잖아요. y는 fx와 y는 gx가 3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교점이 두 개가 생깁니다. 이런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할까요? 얘가 3차 함수 y는 fx야. 그리고 2차 함수 y는 gx. 그냥 안 만나네요. 여기도 조금 더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교점이 하나, 둘 생기는 이런 y는 gx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3차 함수의 그래프, 2차 함수의 그래프 따로따로 그리는 건 귀찮다는 거죠. 생각하기가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새로운 함수, 두둥, 차 함수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먼저 방정식을 만들어 봐. EX의 세제곱 플러스 17X는 15X의 제곱 마이너스 19X 플러스 K야. 근데 딱 보더라도 K. 얘만 남기고 나머지는 넘겨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함수 HX를 만들죠. EX의 세제곱 마이너스 15X의 제곱 플러스 36X와 Y는 K가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괜찮죠? 스텝 1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큰 그림은 스케치가 끝이 났고요. 이제는 똑같아. HX 함수의 그래프 그리면 되니까. 스텝 2. HX 그려봅시다. 미분할까요? H'X는 6X의 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36이고요. 6을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의 그래프 정도야. 이제는 전혀 어려움이 없잖아요. 극값을 갖는 거죠. 그려주고. 자, 왼쪽 x는 2에서 극대값을. 오른쪽 x는 3에서 극소값을 갖습니다. 그러니 y는 k가 H3을 구하면 되고, H2를 구하면 되네요. 그러니까 극대값과 극소값만 구하면 게임 끝이라는 거죠. H2는 얼마야? X를 하나 묶어낼까요? X를 묶어내면 두 배의 2X의 제곱. 8 빼기 30 더하기 36. 계산하면 14의 두 배, 28이고요. H3은 3배의 2x의 제곱, 18, 마이너스 15 곱하기 3, 45, 플러스 36, 이렇게. 27이네요. 자, y는 28, y는 27. 그래서 가능한 k는 이렇게 두 개. 합을 구하는 거죠? 정답 55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주어진 fx 3차 함수와 gx 2차 함수, 얘들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방정식을 만든다고요? 방정식에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정리하면 되잖아. 얘를 넘기고 나면 3차 식과 y, k 이렇게 되니까 3차 함수의 그래프와 y는 k의 교점으로 해석을 하면 그냥 3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면서 끝나는 거죠. 그래프 하나만 그리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유형 확인 30번이었고요. 31.

1번으로 갑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기본적으로 fx라는 애가 2x의 4제곱,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플러스 32입니다. 지금 4차항과 2차항과 상수항, 차수가 짝수인항과 상수항만 있잖아요. 차수가 홀수인항이 없어요. 그럼 얘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인 우함수입니다. a의 값이 주어져 있다면 이게 보기차식의 형태라서 뭔가 이수분해를 하려고 시도도 하겠지만 이게 지금 a의 값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한번 미분해서 상황을 해석해 봅시다. f'x는 누구야?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2a제곱 x예요. 이 상태로는 인수분해 되는 거 맞지? 2x를 묶어내면 누가 남아요? 4x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남으니까 2x에 2x 플러스 a, 2x 마이너스 a까지 깔끔해졌습니다. 얘가 스텝 1이죠. 자, 도함수의 부호가 언제 바뀌느냐? 0에서 마이너스 2분의 2에서 플러스 2분의 2에서. 당연히 y축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라는 사실을 아니까 y축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가 x는 0, x는 마이너스 2분의 a, x는 플러스 2분의 a까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줄 겁니다. 갈까? 자, 내려오다가 극소값, 올라가서 극대값, 다시 내려와서 극소값 이렇게 대칭 형태로 y는 fx가 있어요. 자, 이제 스텝 2. 결국에 얘가 최소값이 0 이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값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겠지. 얘가 x축보다는 이렇게 위에 짠 하고 그어져야 하니까 내가 찾고 싶은 건 뭐야?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걸 얘를 찾고 싶은 거죠. 그럼 최소값은 언제야? 똑같죠. 2분의 2나 마이너스 2분의 2나 그럼 f2분의 2 나 f 마이너스 2분의 2는 값이 같을 겁니다. 넣어보세요. 그러면 2 곱하기 16분의 a 4제곱 마이너스 4분의 a 4제곱 플러스 32가 될 텐데. 그럼 계산. 결국에 8분의 a 4제곱 마이너스 8분의 2a 4제곱이니까 그럼 32 마이너스 8분의 a 4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지. 넘어가고 8배죠. 그럼 a의 4제곱이 작거나 같습니다. 32 곱하기 8보다. 이게 256인데요. 2의 5제곱, 2의 3제곱 하니까 2의 8제곱 이렇게 되잖아. 결국 a는 누구야? 라고 했을 때 a는 마이너스 4와 플러스 4 사이 이렇게 되겠죠. 4의 4제곱이 256 이렇게 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 사이. 내가 찾고 싶은 건 누구? 자연수 a예요. 이게 정수 a인지 자연수 a인지에 따라서 또 상황이 달라지니까 이런 부분들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연수 누구 있어요? 1, 2, 3, 4몇 개? 4개. 그래서 정답 4 되겠습니다. 지금 y축에 대하여 대칭인 4차함수고요. 4차함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뭔가 대칭성이 있거나, 그래도 아니면 도함수를 구했을 때 인수분해가 이쁘게 되거나, 이런 형태들만 주어지니까 그래프 그리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요. 대신에 이제 왼쪽이 많이 내려오는지, 오른쪽이 많이 내려오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되겠죠. 자, 32번으로 넘어갑니다. x가 0 이하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뭐 k의 범위가 나오겠죠. 근데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그릴 겁니다. 그러면 fx가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하고요. y는 마이너스 k. 얘들 사이 관계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야?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의 최대값이 누구보다 마이너스 k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양을 세팅을 한 거예요. 스텝 1이죠. 그래프 길로 갑니다. 스텝 2.

미분해 보세요. F의 프라임 X는 12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이고요. 자, 6을 묶어내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니까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맞지? 자, 이제 fx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고요. 언제 그 값을 갖는지를 알아요. 얘가 y네, fx야. 자, 왼쪽 언제야?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오른쪽 x는 1일 때입니다.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건 말이야.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예요. y축이 이쯤에 짠 있어주면 여기 왼쪽만 보겠다는 거잖아? 그럼 최댓값, 찾았습니다. 스텝 3.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말이야. 그때 fx는 누구보다? f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k보다 작으면 게임 끝! 이렇게 되는 거지. f-2분의 1이 얼마인지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뭐 fx 모양을 조금만 고칠까요? fx는 뭐 2x 묶어내고 x제곱 2x 묶어낼 수는 없네요. x를 묶어내고 4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3 빼기 6 되니까 자, 안에 것부터 계산 2분의 5를 빼는 거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7 나오고요. 그러니까 4분의 7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k가 4분의 7보다는 커가 되니까 k는 작아 마이너스 4분의 7보다가 되겠죠. 자, 이걸 만족하는 정수 k의 제곱값이에요. 이렇게 다 풀어놓고 틀리면 안 돼. 마이너스 1 돼야 안 돼. 안 되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가는 거니까 가장 큰 애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32번이었습니다. 지금 주어진 3차 함수를 k를 둔 채로 그대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계속 그냥 일관적으로 k를 넘겨서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마이너스 k이기 때문에 부호해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또 종종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셔도 돼. 넘겼을 때 k가 양수면 넘기고 아니면 지금 이 상태가 양수면 이 상태로 그리는 게 낫겠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경험치들을 쌓아가는 거죠.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이 있을 테니까요. 어쨌든 실수 없이 계산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패턴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형 확인 33. 이번 시간 함께 할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두 함수 fx, gx가 있어요. 범위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 주어져 있네요. 스텝 1. 나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만 살피려고 해. 근데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2x가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놓고 계산할지는 않을 거지. 어떻게 할 거야? K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넘겨줄 거야. 적어보세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뭐야? 깔끔한데? 그럼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스텝 2. HX만 잡으면 되잖아. HX를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내가 살피고 싶은 건 누구예요? HX예요. HX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K보다 크면 됩니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 그릴 수 있나요? 그럼 이 상태로도 그릴 수 있겠는데요? X제곱에 X 빼기 1이니까 X축과 만납니다. 0에서 접하고요. 1에서 만나고요. 그럼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y는 fx, hx야.

선생님, 이 정도 극값은 알아요, 저도. 2대 1 되게. 3분의 2에서 극소값이고요. 얘랑 같은 높이는 누가 있어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어요. 그러니 최소값은 어디에서 나타나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마이너스 2에서 잘라, 플러스 2에서 잘라. 오케이. 최소값은 마이너스 2일 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 h-2가 k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네요. 마이너스 2를 뿅! 넣어봐. 4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테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a는 마이너스 12야. 물론 이 상황에서도 지금 hx. 선생님, 저는 이렇게 인수분해에서 x축과의 교점은 알겠어요. 근데 비율 관계가 아직은 익숙치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익숙치 않아요. h'x는 미분해 보면 되죠. 3x의 제곱 마이너스 2x니까. 역시나 x가 0일 때, 그리고 x가 3분의 2일 때 극값 갖는 거 보이죠? 근데 여기 한 칸이잖아. 얘가 한 칸인데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죠? 근데 0에서 왼쪽으로 한 칸가. 얘가 더 아래 있을 거야. 왼쪽으로 한 칸만 가도 아래 있을 거야. 근데 왼쪽으로 두칸 가니까 당연히 더 밑에 있겠지. 이 정도 3차 함수에서의 변화율에 대한 관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가 가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감이 아니라 그래프에서 변화율로부터 이제 당위성들을 찾고 나면 이제 최대값, 최소값 혹은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도 어디가 제일 아래에 있는지, 어디가 가장 위에 있는지 이렇게 곡선을 바라보는 눈이 좀 길러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시간에 걸쳐서 도함수의 활용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도함수의 활용해서 이제는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를 뭐 어렵지 않게 자신감 있게 그리고 해석하는 것들이 가능해야 하고요. 여기까지 하면 도함수의 활용에서 큰 흐름은 끝이 났어요. 다음 시간은 별도의 작은 챕터 점의 운동 마무리하고 우리 미분을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전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원급 하나! 정종용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왈랑왈랑해지는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자, 오늘 하면 유형 파트가 이제 끝이 나요. 독립시행의 확률은 사실 공부할 때는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파트인데 하면 할수록 할 말이 없어지는 파트야. 쉬워서.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이 단독으로 해서 독립시행의 확률만 나오는 문제는 사실 거의 많이 없어지고요. 아니면 나오면 되게 쉽게 나오겠지. 얘들아 이거 점수 가져가라 하는 형태로 등장을 한 거거나 아니면 이제 조건부 확률 같은 거랑 엮으면서 여러분들 확률 계산할 때 어머나 이거 확률을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해야 되겠다. 요 정도의 소스로 쓰이는 것이어서 여러분들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좀 편안해지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난도까지 서술형과 고난도를 풀 건데 그 다음에 또 대단원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확률이 우리를 놔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단원 종합문제까지 풀어야 비로소 여러분들 확률을 모두 다 이제 끝마칠 수 있는 파트로 가게 됩니다.

원래 비염이 잔뜩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면서 얘가 이제 내 새로운, 내 인생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된 거야. 자꾸 코를 훌쩍거리죠. 하게 되는 거죠. 코를 훌쩍거리고, 오늘은 왔는데, 그, 우리 메이크업 해주는 선생님께서, 선생님 코에 뭐가 날려나 봐요. 그래서, 오, 아닌데요. 그래서 만져봤죠. 근데 여기 빨개요. 그래서, 아, 휴지를 많이 써서 그랬더니, 아, 선생님. 이러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약간, 훌쩍훌쩍하는 그인데 그런 게 자꾸 다시 생기는 거야. 이제 없어졌다가 여러분 이 진짜 너무 슬퍼요. 그 비염인들의 백만 비염이네. 몰라 몇명 있는지 알수 없어. 어쨌든 간에 백만 비염이네. 그 슬픔을 원래 제가 같이 갖고 있다가 솔직하게 말하면 몇 년간 좀 사라졌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좀 어른이 되면서 없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나는 안형 비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다시 돌아왔어. 자꾸 그래서 코끝이 간질간질하거나 아니면 눈이 간질간질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돌아다녀요.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들. 다시 비염이네 그 고민을 다시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공기 많이 맑은 공기 많이 마시세요, 여러분. 우리는 나아질 방법이 없어요. 잠시 없어진 정도인가 봐.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그러더라고. 완전 나을 리는 없고 그냥 잠깐 몸에서 좀 걔가 이렇게 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지. 원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시더라고. 아무튼 진짜 갖고 있는 게 많은지 아무튼 진짜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제가 코를 훌쩍훌쩍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줘. 아픈 건 어쩔 수 없잖아. 자 당당해야 돼 원래. 독립인 시행을 합니다. 그것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독립인 시행의 확률을 계산한다 입니다. 독립인 시행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여러 번의 무언가를 할 거예요. 거의 대부분 문제가 그런 상황이야. 어떠한 시행을 여러 번할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시행을 N번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다 독립인 거야. 무슨 이야기냐면, 1회 때, 2회 때, 3회 때, 이런 식으로 해서 N회까지 갈 건데, 잘 생각해봐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어. 앞에서 슛을 넣었을 때 슛을 넣을 확률, 슛을 넣었을 때안 넣을 확률, 이런 식으로. 앞의 상황이 연결되는 것들은 어때? 독립 아니야. 근데, 독립시행이잖아요. 1회 때그 슛을 넣는 상황이 성공을 하건 말건, 2회에 하건 말건, 3회 하건 말건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이 없는 거. 그것을 독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독립인 시행이에요. 그러면 이 각각의 시행이 독립이라는 것을 판단하려면 원래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계속 강조를 해. 각각의 시행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P라고 할게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P라고 고정된 확률로 등장을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이때는 일어나고 이때는 안 일어났을 때의 확률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1회에는 일어나고 2회에는 안 일어날 확률을 각각 여러분들 교집합으로 묶어냈어. 그렇지? 동시에의 확률일 때 이것이 1회에 일어날 확률과 2회에 일어나지 안을 확률을 각각 구해서 곱해가지고 성립하면 독립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잖아. 그죠? 그죠? 근데 그렇게 N번에 대해서 서로 서로의 독립성을 여러분들 보여줘야 된다면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냐는 거지. 지난 시간 19번부터도 이미 여러분들 어떤 표현을 제가 써왔냐면 그렇죠. 사건의 확률이 고정된 확률로 떠요. 이 고정된 확률이라는 말의 의미가 갖는 것은 독립을 판단하는 두 번째 하나 더 방법이 있죠. 정의. 사건 1회에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2회에 일어나건 말건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1회에 그 사건이 일어났을 확률이 2회에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았건 영향이 있냐고 없냐고. 없지. 왜? 얘는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확률 P라고 고정이 되어 있거든. 그러면 고정된 확률이라는 덕분에 사실상 우리가 그 각각의 시행이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를 매번 매번 판단할 필요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땡큐야.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시행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독립시행이라고 부른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제는 눈에 들어오죠. 각각의 시행이 서로 독립일 때 우리는 그 시행을 독립시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독립시행을 N번 할 거예요. 그랬을 때 나오는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확률이냐면요. 내가 어떤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P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A가 R번만 일어난다고 할게요. 딱 요게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그 생각보다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 간단해서 문제가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별게 없는 거야. 자, 내가 원하는 사건이 딱 R번만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R번만 일어난다. N번 중에서 언제 R번이 나올지를 골라야겠죠. 고르는 방법의 수는 NCR이에요. 맞아? 그 다음에 그렇게 나왔을 때 나오는 각각의 확률들을 계산해 보자고. 어차피 곱셈으로 연결될 거야. 동그라미, 즉 사건 A, 즉 P의 그러니까 확률. 확률이 P가 나오는 게몇번 있냐면 R번 있을 거고요. 안 일어날 확률은 1-P죠. 그게 몇 번? 나머지 횟수에 해당하는 거야. 이게 계속 나올 겁니다. 몇 번? NCR번 나오겠죠. 그들을 배반 사건의 확률에 덧셈 정리니까 싹다 더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것을 NCR번 더한다라고 할때 우리는 어떻게? 곱하잖아. 그래서 P의 R제곱, 1-P의 N-R제곱 이렇게 해서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산하게 된 겁니다. 자, 알파벳이 싫으신 친구들을 위해서 한글로 한번 적어볼게요. 시행 횟수 중에서 골라요. 사건의 횟수. 사건이 언제 일어날지를 골라야 되니까 사건의 횟수를 고르세요. 언제 일어날지 고르고 그 다음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일어날 확률이라고만 쓸게요.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게 몇 번이야? 몇번 일어나야 된다 그랬지? 사건의 횟수만큼. 횟수만큼 그 일어날 확률이 곱해질 거고요. 나머지는 안 일어날 확률만큼 몇번 곱해줘야 돼? 남은 횟수, 나머지 횟수. 글씨를 많이 써도 팔이 안 아픈데 이거 쓰면 항상 팔이 아파. 왜 팔이 아프냐? 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이거 꼭 써야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솔직히 여러분도 했을 거라고. 여러분도 한번 써봐요. 쓰다 보면 알파벳으로 쓰는 게 얼마나 편안한지를 느끼거든. 왜 알파벳으로 나오겠어? 편하니까 알파벳으로 나오겠지. 여러분 알겠어? 자, 시행 횟수입니다. N번 시행하잖아. 시행 횟수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이 언제 일어날지를 골라야 되겠죠? 그 과정이 먼저 있고, 그 다음 여긴 되게 쉬워. 그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 고정된 확률 P로 등장하잖아. P가 몇번 곱해져 있어요? 언제 곱해지는 곱셈은 순서 바꿔도 똑같잖아. 그치? P가 몇번 곱해질 거냐면 그 사건의 횟수인 R번만큼 곱해질 거예요. 그러면 안 일어날 확률은 자연스럽게 1-P가 되는 거고 그 1-P가 몇번 곱해지겠어? R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N-R번만큼 곱해지겠지라는 뜻이에요. 알파벳으로 외우려고 하면 너무 부담스럽고요. 의미를 이해하면 알아서 저절로 정리가 됩니다. 게다가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까? 여러분도 이미 알아요. P가 2분의 1로 나오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다 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래서 계산이 좀더 쉬워집니다.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인 경우가 많아. 여러분의 계산의 양을 줄여주려고. 그러니까 계산을 우리가 테스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이 진짜 많이 나와요. 쉬울수록 2분의 1이 안 나와. 쉬울수록. 자, 22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팔을 걷으면 춥고, 팔을 내리면 자꾸 팔을 걷고, 이런 약간 이상한. 자, 당첨 확률이 4분의 1인 룰렛 게임이 있습니다. 그치? 당첨이 될 확률은 4분의 1이에요. 그럼 당첨이 되지 않을 확률은 4분의 3이라고 알아서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 8명이 한 번씩 이 룰렛 게임에 참여했을 때, 3명만 당첨이 될 확률은 이렇다. 이렇게 되어 있어. 요 모양에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이 풀어봐. 8명이 한 번씩이야. 그러면 1번 친구, 2번 친구, 3번 친구, 4번 친구, 5번 친구, 8번 친구, 이렇게 한 거야. 3명이 당첨됐대. 그럼 우리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점을 여기다 쓰고 1, 2, 3번이 당첨됐다고 할까? 나머지 다 실패하고 이런 형태겠지. 그죠? 근데 이렇게 당첨될 친구를 고르는 방법만큼 있을 거 아니냐는 거지.

번. 당첨된 친구를 고르는 방법이 몇번 있어? 8명 중에 3명을 고르는 거야. 맞아. 그리고 이러한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당첨됐을 때는 4분의 1이야. 4분의 1이 몇번 곱해져? 3번 곱해져. 나머지는? 안 일어날 이니까 4분의 3이겠지. 1 마이너스 4분의 1 하니까. 그게 몇 번? 당첨 안 되는 친구들 5명만큼. 요렇게 더하는 걸 83번 더하다 보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시행횟수 8번 중에 3번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 4분의 1이 3번 일어나고요. 얘네들이 똑같이 안 일어날 4분의 3이 몇번 일어나는 거예요? 8 마이너스 3만큼 5번 일어나는 거예요. 독립시행의 확률을 어렵게 느낀다면 연습이 부족해서입니다. 못됐죠. 근데 못됐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독립시행의 확률이 어렵다는 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인 거야. 처음 하고 있으니까 연습이 안 됐죠.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이 연습의 횟수가 쌓이면 진짜 쉬워요. 정말이야. 해석만 잘하면 돼. 이게 끝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사실상 이렇게 쓰는 것도 이제 필요가 없죠? 자, 정리할까요? 뭐만? 아, 이것만 남았네. 이 부분만 정리해서 쓰면 될것 같아요. 64분의 83이 얼마예요? 나 56인 거 알거든? 근데 혹시 틀릴까봐. 그 다음 약분할까요? 8로 나누면 8분의 7. 그래서 P분의 Q가 8분의 7이고요. 그 둘을 더하래요. 정답은 15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8분의 7 곱하기 4분의 3의 5제곱으로 써놓으면 와닿겠냐고. 전혀 와닿지 않지. 이거 식 계산한 거예요. 그냥. 요거 계산한 거야. 그치. 그래서 그냥 식 정리하세요. 라는. 숫자 계산하세요라는 정도라고 보시면 사실은 될것 같아요. 괜찮나요?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23번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은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은 해석을 어렵게 하는 거야. 해석 파트에서 난이도를 되게 높이면 되더라고요. 해석 파트만 쭉쭉쭉쭉 올리면 여러분이 어렵다고 느끼거든. 근데 사실 해보면 별거 없어. 그치? 자, 흰 공, 두 개, 검은 공, 세 개가 들어있습니다. 한 개를 꺼내서 흰 공이면 동전을 여섯 번 던져. 자, 일단, 흰 공이 나올 확률은 고정된 확률로 5분의 2입니다 하면서 신났는데 갑자기 어떤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동전으로 바뀌었어요. 자, 더 읽는 게 의미가 없어요. 쓰세요. 흰 공이면 여섯 번 던질 거야. 동전을. 이런 걸 써놔, 여러분. 그 다음에, 검은 공이면 네 번을 던진대. 근데 앞면이 나온 횟수와 뒷면이 나온 횟수가 서로 같을 확률입니다. 뭔 소리지? 그죠? 자, 케이스를 아예 나눠야 돼. 왜? 흰 공이 나오느냐, 검은 공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동전을 던지는 횟수 자체가 달라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흰 공을 던져서 동전의 앞면, 아니, 흰 공을 뽑아서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나온 횟수가 서로 같을 확률을 먼저 계산을 하시고요. 검은 공을 나오게 해서 앞면과 뒷면의 횟수가 서로 같은 확률을 각각 구하시고요. 얘네들은 어때요? 서로 배반이죠. 어떻게 하면 돼? 확률끼리 더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일단은 흰 공이 나올 확률 먼저. 여섯 번을, 자, 정확하게는 동전을 여섯 번 던지게 될 확률을 먼저 계산해 볼까요? 흰 공이 나와야 돼. 5분의 2. 그 다음에, 자, 왜 곱하기로 썼겠어? 너는 이제 저쪽 뒤로 가서 쓸게요. 왜 곱하기로 썼겠어, 여러분? 흰 공이 나왔고, 엔드. 동전 6번을 던져서 그 중에서 앞면, 뒷면이 같게 나오면 돼요. 자, 근데 흰 공이 나오게 하는 사건과 동전 6번을 던져서 앞뒤가 같게 나오는 사건의 확률이, 사건들이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이 있어, 없어? 없어요. 각각의 고정된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이죠. 근데 엔드로 묶이는 거야. 흰 공을 뽑았을 때 동전 6번을 던져 앞뒤가 같아. 인 거니까. 그치? 자, 흰 공을 뽑았고, 6번 중에 앞뒤가 같으려면, 제가 그냥 계속 얘기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이미 눈치를 챘을 거예요. 뭐지? 앞면 3번, 뒷면 3번이에요. 그러면 여섯 번 중에 앞면 세 번이 언제나 여기에 그 칠판 가루가 내려가다 보면 갑자기 목구멍이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무튼 다시 자 웃은 거 아니야. 자 여섯 번 중에 앞면이 세번 나와야 되는데 언제 나올지를 우리가 골라야 되잖아, 그렇지? 그게 63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은 웃고 싶은 상황이야. 왜지?
동전 앞뒤잖아요. 자, 2분의 1 앞면이 3번 나오고 뒷면이 3번 2분의 1로 나올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의 연습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 제가 이렇게 적어놨지만 당연히 내가 이렇게 쓰겠어? 아니지, 나 뭐라고 쓰겠어? 63, 5의 2분의 1의 6제곱 이렇게 씁니다. 당연하잖아, 그치? 최대한 적게 쓸수록 좋은 거야. 2분의 1의 그 특수한 행복을 내가 놓칠 수는 없지. 아,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라 그랬지? 검은 공을 뽑았어. 그러면 4번이 되니까. 일단 검은 공을 뽑아볼까요? 5분의 3. 그 다음에 4번인데 앞뒤가 서로 같아야 돼. 그러면 4번 중에 앞면이 2번 나오면 돼요. 뒷면도 2번 나왔겠죠.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오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4제곱으로 쓰면 되죠. 네, 계산을 좀더 편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 독립식의 확률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 어떻게 더하는 거죠. 이 형태가 봐봐. 확률의 곱셈 정리. 물론 독립이지만 확률의 곱셈 정리, 독립시행의 확률, 각각 배반 사건의 확률의 덧셈 정리까지 그냥 다 쓰고 있는 건데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언가 여기서 분배를 하고 계산을 할때 우리가 뭐 분배 법칙을 활용하고 여기는 곱셈인데 교환 법칙이 활용이 되고 계수끼리인데 교환 이런 말 써요? 안 써. 그냥 너무 당연한 것처럼 왜 곱하고 왜 더하는지를 일일이 생각하지 않고 풀게 될 겁니다. 제가 그럼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배운 기념이 여전히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걸 더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씩 더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그치? 자, 이제 계산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계산은 사실 좀 있어. 왜냐하면 2의 6제곱이 깔리잖아요. 얘만 먼저 계산을 하시면 2의 6제곱. 뭐, 정리 안 해도 돼. 얘 6제곱으로 놔도 되거든? 얘가 얼마야? 20이죠. 그러면 4를 지워버려. 그러면서 두 개가 없어지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16분의 5인데, 16분의 5에다가 한번더 곱해지니까 일단 지울게. 얘네도 지울게. 그럼 8분의 1이죠? 자, 첫 번째 케이스에서 8분의 1이 나왔고요.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옵니다. 여기는요. 2의 4제곱 16분의 6, 요 정도는 깔끔하니까. 그리고 5분의 3, 요렇게 됩니다. 더 약분할 곳이 마땅히는 없어요. 여기서는 40분의 9. 그리고 그들을 더해야 되겠죠? 얘를 40분의 5로 볼까요? 40분의 14가 됩니다. 정답은 20분의 7 이렇게 오는 문제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23번도 마찬가지. 단독으로 독립시행의 확률의 힘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진 않았어. 봐도 알겠지만. 그죠? 그냥 독립시행의 확률은 살짝 도울 뿐. 그 전에 흰 공, 검은 공, 그 다음에 횟수가 다르고 어쩌고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해주는 걸로 가겠죠. 그죠? 됐어. 이렇게 갑니다. 자, 24번까지 한번 볼게요. 24번. 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6의 약수의 눈의 수가 나오면 2점을 받고요. 6의 약수가 아닌 눈의 수가 나오면 1점을 얻는 시행을 4번, 4번 반복할 때. 자, 내가 이걸 4번으로 읽었다는 건 내용을 알겠다는 내용 이야기야, 모르겠다는 이야기야. 아, 모른다는 이야기. 그냥 읽고 있다는 이야기지, 그치? 자, 어쨌든 간에 슈르륵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야 돼. 뭐라고? 6의 약수라고 하면서 뭐라고 쓸것 같아요, 이제? 습관적으로. 1, 2, 3, 6보다는, 네, 3분의 2로 쓰게 돼요. 3분의 2의 확률로 2점을 얻게 됩니다. 괜찮아? 또! 약수가 아닌 3분의 1의 확률로는 몇 점을 얻게 되는 거예요? 1점을 얻게 됩니다. 네번할 거예요. 네번할때 5점을 받아야 돼. 자, 두 가지의 풀이가 있어요. 6의 약수가 예를 들어 X번 나왔다면 6의 약수가 아닌 경우가 몇번 나오는 거야? 아니, 아닌까지 동그라미 해야지. 가 아닌까지가. 총네번 중에 4 빼기 X번 나오겠죠? 맞아? 멋있는 풀이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5점이 언제 나오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6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마다 2점씩이니까 2x점을 받았을 거고요. 6의 약수가 안 나오는 4-x번마다 1점을 받았으니까 요래 쓰면 되겠죠. 이게 5점이면 되잖아. 그 횟수가 나는 궁금한 거니까요. 맞습니까? 정리를 하시면 x는
1이 됩니다. 그렇구나. 해서 6의 약수가 한번 나올 확률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4번 주사위를 던져 6의 약수가 한번 나올 확률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건 굉장히 간단하게 뭐예요? 독립시행의 확률이잖아. 그죠? 네번 중에 한 번이 언제 나올지를 고를게요. 4C 1. 6의 약수가 3분의 2의 확률로 한번 나와요. 나머지는 3분의 1의 확률로 6의 약수가 안 나와야 되고 3번이겠죠. 이렇게 푸는 거야. 독립시행의 확률은 딱 여기에 등장을 시킨 겁니다. 계산할 때. 그럼 이제 이런 데에서 난이도를 올리면 돼. 뭐 했을 때 이럴 때는 뭐 2점을 받고 저럴 때는 1점씩 뺏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계산 좀더 복잡하게.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이렇게 풀면 봐봐. 안 그래도 힘든 세상에 문자 하나가 더 들어오잖아요. 그거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봐. 별거 없어요, 여러분. 2점, 1점 합해서 4번인데 총합 5점. 이 되려면 생각해봐. 2점을 두 번보다 많이 받으면 되겠냐고. 이 2점이 두번 나오고 얘가 두번 나오면 몇 점이에요, 여러분? 6점이야, 이미. 아, 더 줄여. 그럼 2점이 몇번 나오면 돼? 2점이 한번 나오고 네번 나오면 어떨까 생각해봐. 아니, 세번 나오면 어떨까 생각해봐. 합이 4니까, 그치? 그러면 2 더하기 3은 5, 예스. 이렇게 찍으면 돼. 그 횟수를 뽑아내면 돼요. 굳이 멋있게 식으로 써낼 필요 없어. 마치 우리 이항정리 때 일반항을 사용하지 않고 그 공이 각각 몇개 들어갔는지를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2점이 몇번 나오면 되는지를 잘 생각해서 5점이 나오는 그것만 잘 판단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잘 판단되면 그냥 끝나요. 어때? 됐네.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네번 중에 한 번만 2점이 나와. 그게 언제인지를 고르시고요. 그러면 2점 나오는 6의 약수가 3분의 2의 한 번이고요. 나머지가 3분의 1이 세 번이구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은 여긴 어때요? 무조건 해야지. 분모가 뭐야? 3이 네번 등장을 하니까 분모는 3의 4제곱 81이고요. 4 곱하기 2 합니다. 8 되겠죠? 그래서 81분의 8 됩니다. 끝. 정답은? 81분의 8로 넘어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 문제가 되게 몇개안 되게 우리 교재에 등장을 했더라고. 그만큼 이제 좀 소스가 떨어진 것도 있고 다행히도 뭐 대단원 종합 문제 형태로 가면은 여러분들 당연히 더 만나게 되는 것도 있어서 여기까지만 나온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것만 하실 수 있으면 사실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어려운 건 없어요. 오히려 뭐 여사건의 확률이라든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뭐 확률의 곱셈 정리랑 그다음 배반 사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그런 소스가 좀더 얹어져서 출제가 되지 여사건 자체가 아니 여기 독립시행의 확률 자체가 우리를 막 굉장히 힘들게 하는 파트는 없어. 여러분 알겠죠? 편안하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우리 이제 서술형 연습장을 할 건데요. 여기 찬찬히 보시면서 이제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소개하는 시간.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그것도 나오고 하니까 그치. 독립시행 확률 연습해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가볼까 봐요. 자, 오늘도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거기 이 예능에 그 잉쿠씨라는 있어. 그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선수가 등장을 하는데 약간 이 선수의 성장기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 보통 이제 캐릭터가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캐릭터, 주인공 캐릭터가 좀 생기잖아. 근데 아무튼 그 친구랑의 이 서사가 좀 생겨요. 근데 어쨌든 이 선수가 잘할 수 있는데 잘 못해. 그리고 뭔가 약간 그 김연경 감독이 볼 때의 게으른 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상담처럼 하면서 이런 걸 얘기를 해. 자꾸 핑계대고, 자꾸 이유대고, 그렇게 되잖아. 그게 루저 마인드야. 이걸 화를 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서 더 약간 마음에 박혀요.
핑계대고 이유대고 그러지. 되려고 하면 그런 핑계랑 이유는 수백 가지, 수만 가지도 될수 있어. 근데 그게 뭐냐면 루저 마인드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루저 마인드야. 그래서 그런 루저 마인드를 갖지 말고 그 익스큐즈, 그러니까 너의 그뭐 이러한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솔루션으로 바꾸라고. 어떻게든 해결책을 제시하는 형태로 바꾸라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핑계대고 이유를 대고 탓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루저 마인드래요. 그래서 되게 뼈를 맞으면서도 동시에 맞는 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많은 것들에서 핑계를 대요. 그래서 안 해도 될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고 싶은 이유를 되게 많이 찾거든요. 근데 그러기 시작하면 발전의 기회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핑계는 진짜 계속 될수 있어요. 우리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학교 앞에 제일 가까이 사는 친구가 제일 지각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핑계거리 많아.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핑계가 있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 핑계거리 있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뭐 시간을 어쩌고저쩌고 뭐 아니면은 가까이 있어서 되게 이 길이 가까워 보이겠지만 사실은 우리 집 입구로 나가가지고 학교까지 돌아가면 담벼락을 다 돌아야 되기 때문에 가깝지 않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 있었거든. 진짜 학교 담벼락에서 그 집이 보여요. 근데 그 친구 제가 제일 많이 했었거든요. 나는 참 신기했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도 항상 핑계거리는 있었어.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거 많잖아. 뭐,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뭐, 진짜 핑계라는 것은 여러분 만들려고 하면 엄청나게 만들 수 있어요. 모든 이유에 내 탓이 아닌 것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면 그럴 수 있어. 근데 내가 만들어낸 그 핑계라든지 그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들에게도 정말 그 납득이 되는, 그들도 오케이가 되는 그런 핑계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담벼락을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멉니다라는 이야기를 그 친구가 하고 있을 때그 누구라도, 정말 멀게 왔겠구나. 이렇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흠. 했을 거 아니야,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내가 핑계를 대고 내가 이유를 대봐야 아무 의미 없어. 남들이 볼 때는 루저 마인드. 이게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핑계 대고 싶은 일이 생길 때입 닫자.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핑계거리를 찾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솔루션을 찾으라고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죠? 해결책을 찾는 형태라고 하잖아. 그 T의 이야기를.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나갈 건지. 그 다음 계획을 구체적으로 줘봐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알겠죠, 여러분들? 우리는 더 이상 그 루저 마인드를 갖고 가지 맙시다. 까짓 거 해보는 거지, 뭐.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건 아니야. 적어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건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죠? 걸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뽕 보내주고요. 오, 저 방금 딱 맞지 않았니? 약간. 달려봅시다. 재밌는 내용들이 총총총총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저는 서술형 협상 1번부터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문제도 사실 여러분 재밌어. 그거는 제가 일단 1, 2, 3번을 열심히 가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상자 A에는 흰 공 1개, 검은 공이 3개 들어있고, 상자 B에는 2개와 검은 공이 4개 들어있습니다. 두 상자 A, B 중에서 임의로 1개의 상자를 택했습니다. 택한 생자에, 내가 택한 생자라고 읽는 순간, 눈에 안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갈게요. 결국은 그냥 이렇게 네 줄을 읽는 것은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미도 없다니까. 서술형인데요, 선생님. 뭐, 써, 똑같이. 일단 A에 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가셔도 되는데, A가 흰 공이 하나, 검은 공이 세 개. 어차피 평소에도 나는 이렇게 문제를 풀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상황을 보여주는 거야. B는 흰 공, 두 개, 검은 공, 네 개. 요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상자 A, B 중에서 임의로 한 개의 상자를 택해. 아, 그렇구나. 얘네 둘 중에 하나를 택해. 그래서 택한 상자에서 임의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 얘를 택하면 여기서 두 개, 얘를 택하면 여기서 두 개를 꺼낸다는 거지. 또 눈으로 정리해 놓을게요. 그죠? 그랬을 때 꺼낸 공이 모두 검은색 공이야. 근데 두 개가 모두 검은색. 모두 검은. 일때 A를 택했을 확률입니다. 자, 이 문제의 유형은 지금 보니 조건부입니다.
끝까지 읽고 나서야 이것이 조건부 확률임을 알았어요. 상관이 없거든. 결국 너무 괜찮게 나왔어. 여기서 보면 A를 선택해서 검은 공이 나왔을 경우와 B를 선택해서 검은 공이 나왔을 경우를 각각 계산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할것 같아, 나는? 1번과 2번 중에 누가 올라가는 거야? 그것이 A였을, 즉 1번이 올라가는 가장 완벽한 조건부 확률 스타일로 문제가 나왔네요. 너무 땡큐 아니야? 그치? 자, 그럼 1번 케이스부터 여기다 적어볼게요. 일단 A를 선택해야 되잖아. 2분의 1. 그 다음에 갑니다. 자, A를 선택해서, 자, 잠깐. 그 전에. 1번, 2번 중에 1번을 올리는 조건부 확률입니다. 잠깐 그 전에 우리 갔다 올게요. 조건부 확률 계산할 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맨날 이 얘기를 했었는데. A의 경우의 수 분의 겹치는 부분의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하면 돼. 그래서 확률을 물어보면 나는 있잖아. 경우의 수 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할 거야. 확률 말고 확률끼리 지지고 볶고의 문제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확률로 계산을 해. 라고 해놓고 지금 내가 뭐라고 했어요? A를 뽑을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걸로 계산한다며.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한다며. 근데 왜나 갑자기 확률로 해? 이런 건데 중요합니다. 보세요. 자, 내가 A 상자를 뽑고 B 상자를 뽑는 것은 각각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로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굳이 A를 뽑을 경우의 수한 가지, B를 뽑을 경우의 수한 가지로 가도 상관이 없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A를 뽑게 되면, 전체가 어때요? 네 개야. 네개 중에 두 개를 뽑는 것이 전체인 거고요. B를 뽑게 되면, 여섯 개 중에 두 개를 뽑는 것이 전체예요. 자, 어떤 부분이 달라지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가기에는, 그 전체의 상황 자체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쵸. 검은 공, 여기도 뭐 4개고, 여기도 4개고, 이러면은 상관이 없어. 근데 기본적으로 표본 공간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가는 그 부분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어때? 전체가 얘는 4개가 됐고, 얘는 6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4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면, 전체 경우의 수 자체가 얘는 4C인데, 얘는 6C야. 그게 달라. 그러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못 풀어요. 뭐로 가야 돼요? 확률분의 확률로 가야 돼요. 이 생각을 해야 돼. 중요해요. 확률분의 확률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A의 확률, 그 다음에 B를 선택했을 확률로 가는 거야. 자, A를 선택할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4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 그게 둘다 검은 공일 확률은 3C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어때, 얘는?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그래서 4분의 1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 갈게요. 이 그림 그려놓으면 나도 이해하기가 좋고, 서술형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보여주기 좋고, 완전 좋지, 그치? 자, 두 번째는 B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6개 중에 2개를 고를 건데, 검은색 4개 중에 2개를 고르면 되는 거잖아. 얘는 어때요? 15분의 6이 되니까, 15분의 3이 되니까, 5분의 1이 됩니다. 됐어. 그래서 마무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중에서 4분의 1을 올리는 형태로 저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에다가 20 곱해서 5 더하기 4 하면 9죠? 20 곱하면 5가 됩니다. 정답은 9분의 5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어때? 괜찮아. 그러니까 상황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상황 분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검은 공을 뽑게 될까? 네개 중에 두 개고, 여긴 여섯 개 중에 두 개야. 전체 경우 자체에 대해서도, 그냥 이 자체가 똑같으면, 2 곱하기 4C, 2 곱하기 4C가 분모에 똑같이 깔렸으면, 여기도 분자만 체크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확률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런 것들이 약간, 다 생각하고 움직이나요? 아니, 약간의 본능이야.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알아서 몸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것을 할지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A는 공이 4개고 B는 공이 6개니까 상황이 다르니까 이러면서 찬찬히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지?
재밌는 문제였어. 서술형은 뭐 어떻게 하느냐.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첫 번째 케이스를 구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케이스를 구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로 전체 경우, 전체 분모에 깔리는 거 구할 수 있는가, 분자 구할 수 있는가, 그 정답 찾는가. 그 과정이에요. 딱 조건부에 딱딱딱딱 들어맞는. 그 느낌. 그죠? 2번도 볼게요. 자, 2번 읽어보면요. 어느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이공계열로 진학한 학생의 비율이 40%.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공계 진학과 기하에 대한 이야기를 쭈루룩 하고 있어요. 보통은 그 표로 나타내면서 가는 문제로도 많이 가는데 이 문제는 조금 달라.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공계 진학이 나오고 기하가 나오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길어질 거라서 알파벳으로 놓고 갈까요? 아무튼 자, 이공계만 먼저 제가 한글로 쓸게요. 이공계 진학할 확률이 얼마예요? 0.4, 즉뭐 5분의 2라고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그지? 일단 정리. 그 다음에 기하를 이수한 학생 중 이공계로 진학한 학생이 75%입니다. 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기하를 선택했어. 이수했어. 그 중에 이공계로 간. 이공이라고 쓸게요. 요게 어떻게 되느냐? 4분의 3입니다. 로 왔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더. 기하를 이수하지 않고, 그죠? 기하 이수하지 않았으니까 기하의 여사건으로 놓을까요? 기하를 이수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한 학생들 중에서 이공계로 진학한 친구가 얼마라고 했냐면 10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정리를 쭈루룩 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택한 학생이 기하 과목을 이수하고 and 이공계로 진학한 학생이에요.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으로 갈 거냐? 마무리를 이렇게 갈 겁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기하를 이수하고 그리고 이공계 진학이니까 교집합이죠. 자,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요, 확률의 곱셈 정리의 흐름을 타고 가는 거거든. 무슨 이야기냐면, 얘네 둘에 대한 것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기하를 선택한 친구의 확률 분의 뭘로, 곱하기 뭐로 가면 돼? 이공계인데 뭐로 가요? 기하를 택했을 때인 거잖아.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살짝 사용을 하는 거 아시겠죠?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인데 A가 일어났을 때 바뀐 상황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얼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4분의 3으로 그냥 뿅 들어가집니다.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건 뭐예요? 기하를 선택했을 확률 하나 열심히 찾아주면 되겠군. 자, 그럼 지금부터는 기하를 선택했을 확률을 찾아서 가야 되겠죠. 자, 지금 보니까 기하를 택했을 때 이공계, 기하를 안 택했을 때 이공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그러면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가볼까요? 이공계를 선택한 학생의 확률은 두 가지로 나뉘죠. 어떻게? 기하 택했거나, 기하를 안 택했거나. 이거는 확실하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니까, 그치? 기하를 안 택했거나, 로 나뉘게 됩니다. 맞아요. 요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어차피 요렇게 둘로 쪼갠 다음에 우리는 무언 확률의 곱셈 정리를 활용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요로 갈게요. 자, 기하를 택했을 때 곱하기 얘는 어떻게 돼요? 이공계를 택했는데 기하를 택했을 때 이공계를 택한 확률을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좀 길게 갈게요. 기하를 택하지 않은 확률에다가 곱하기 뭘로 가요, 여기도? 이공계의 확률이기는 한데, 기하를 택하지 않았을 때 이공계, 요렇게 흐름을 타고 가야 되겠죠. 괜찮아, 그치? 들을 정리를 해보면 요렇게 됩니다. 주어진 값이 여기 둘이 주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기하를 택했을 때에 대한 거, 기하를 안 택했을 때에 대한 이공계를 택할 확률, 얘네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확률의 곱셈 정리로 적용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럼 요 부분은 어떻게 들어가요? 4분의 3. 여긴 얼마야? 10분의 1이고요. 나는 지금 기하를 택했을 확률이 궁금합니다. 요건 내가 알파벳으로 스몰 p로 놓을게요. 괜찮? 스몰 p로 놓을게요. 그럼 정리해보자고. 얘가 얼마가 돼? 4분의 3p. 얘는 얼마가 돼? 기하를 택하지 않았을. 난 근데 기하를 택했을 확률만 원해. 1-p로 갈까요? 그럼 10분의 1. 1-p 이렇게 되고요. 이공계를 택했을 확률은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5분의 2라고. 그죠? 이렇게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가 20을 곱해서 정리를 아예 해보도록 할게요. 양변에 20 곱하시면은 428, 535p 더하기 2-2p가 되어주겠죠. p만 남기고 넘겨주시면 p값이 얼마라고 나와? 13분의 6이 되어주겠네. 오케이. 그럼 쫑쫑쫑쫑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마무리였잖아. 그치? 13분의 6만 대입해서 거기에 4분의 3만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로 정리가 되어요. 2, 3 가니까 26분의 9가 되어주겠습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확률을 계산하시오의 정답은 26분의 9로 마무리가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어진 정보들을 알파벳 AB로 놓고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해설지에서. 끝까지 이공계랑 그냥 기하로 쓰게 됐었는데, 주어진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 나는 지금 기하를 택했을 때 이공계를, 기하를 택하지 않았을 때 이공계를 갈 확률, 요런 것들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건 이공계를 갔을 확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을 이용해가지고 확률의 곱셈 정리 흐름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하를 택한 확률이 나오지 않았다 보니까 그거부터 여러분들 찾아주려고 노력을 좀 해야 했죠. 그죠? 자, 요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번에 해당하는 서술형 연습장도 풀게요. 독립시행의 확률과 관련해가지고 문제 마무리를 별로 많이 안 해봐가지고 여기서 딱 풀기가 좋아. 그치? 자, 3번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져. 그렇군. 곱이 9의 배수가 아닐 확률이에요. 곱이 9의 배수가 아닐 확률이라는 멘트를 보고 왜 나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라고 하신다면 곱이 9의 배수가 아닐 확률인 거니까 우리는 전체에서 뭐 9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를 제외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9의 배수가 아닌 경우를 찾아주셔도 되는데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어때? 아, 그죠? 3도는 6이 문제인 거야. 3 또는 6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3의 배수야. 그러면 9의 배수가 되었다는 건 9의 배수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엄청 편하지. 3 또는 6이 두번 이상 나오면 9의 배수가 돼요. 9의 배수가 되려면 3 또는 6이 두번 이상. 이럼 다 9의 배수야. 그지? 그러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나오는 게 전부 9의 배수니까 9의 배수가 나온 경우를 전체에서 제외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사건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3의 배수가 두번 이상 나오면 9의 배수가 돼. 근데 나는 9의 배수가 아니길 원해.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요? 아주 쉽게 정리가 되죠. 3 또는 6은 이 서술형이 내가 쓸까? 3 또는 6이 몇 번? 한번 또는 0번 나오면 됩니다. 이것만 쓰면 돼요. 그지? 그럼 끝나는 거잖아. 이런저런 이야기까지 안 써도 괜찮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 뭐뭐를 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주는 거니까. 자, 그러면 갑니다.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3 또는 6이니까. 그지? 그러면 총 5번 중에서 한 번만 3의 배수가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와로 마무리가 되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한 번만 나왔어. 또한 번도 안 나오는 3분의 2만 다섯 번 나오게 되면 되겠죠. 3의 배수를 기준으로. 이 끝이에요. 서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 요것의 채점 기준은 엄청 간단해. 그냥 이거 구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한 번인 거 구할 수 있는가? 해서 이제 얘네 둘이 더할 수 있는가? 케이스가 딱딱딱 두 가지니까. 계산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러나 저러나 이 문제는 슬퍼지는 이유가 뭐냐면 분모가 그냥 3의 5제곱은 깔고 가야 돼. 약분이 되든 안 되든. 통분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3의 5제곱이 얼마야? 243. 분해. 얘는 어때요? 16 곱하기 5 하니까 80 되어주고요. 얘는 3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43분의 112가 되어주겠죠. 만에 하나 여러분들, 얘가 3의 배수로 끝날 수도 있어요. 가능하지. 그러면 약분을 해야 돼. 왜냐면, 각각은 3의 배수가 아니었어도 더해가지고 3의 배수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3으로 나누어 올수 있도록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안 되더라고. 1 더하기 1 더하기 2 하면 4니까 3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자신 있게 243분의 12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9의 배수가 아닐 확률 이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여사건 유도 문제 같잖아. 그죠? 여사건 유도 문제 같아. 그냥 전체에서 9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제외시키고 싶거든. 근데 한번 따져봤더니 9의 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3 또는 6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나와야 돼. 1에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나오는 확률을 각각 구한 다음에 다 더해서 1에서 누가 빼겠어? 이렇게 갈 이유가 없지. 심지어 얘가 원하는 것 자체가 9의 배수가 아닐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아, 3 또는 6, 즉 3의 배수가 한번 나오거나

한 번도 안 나오거나겠구나라는 판단만 해주는 거예요. 이 판단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오히려 독립시행의 확률에서의 계산 자체가 그렇게 복잡 어렵지는 않아요. 복잡 어렵지 않고 이 횟수에 대한 판단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문제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딱 하나요. 독립시행의 확률 같지가 않아. 그지 않아? 주사위를 던져서 3 또는 6이 몇번 나온다거나 이런 고정된 확률이 보여지는 아니면 아까 전에 했던 문제들처럼 뭐 6의 약수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 6분의 4, 즉 3분의 2로 고정됐는데 이런 흐름을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9의 배수가 아닐 이렇게 딱 등장을 해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9의 배수를 어떻게 만들지로 가면서 아 그럼 3의 배수가 2회 이상 등장하면 9의 배수구나. 아 그럼 3의 배수가 1회 이하로 등장해야 되겠구나라는 흐름을 따라오는 거. 요 해석이 컸지 계산하는 과정이 더 어렵거나 힘들었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죠? 자, 옆에 있는 서술형 문제도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재밌게 풀어볼 수 있어. 여섯 번 던져서 앞면이 네번 나왔대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도 여러분들 독립시행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는데다가 첫 번째, 여섯 번째 모두 앞면 나왔으니 있잖아요. 그죠? 요 문제는 풀이가 밑에 있어서 아마 쉽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뒀거든요. 요거 한번 읽는 것까지 해가지고 오늘의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고난도 문항으로 넘어가면서 재밌어지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문제 잘 따라서 풀어주고 오도록 하시고요. 저랑은 다음 시간에 내신, 수능, 고난도 문항으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고생 많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개념 생명과학원의 박수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잖아요. 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당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지 없는지, 혹시 틀리더라도 그 보기 하나를 지금 끙끙대면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한번 고민해봅시다. 그런 시간들이 모여서 여러분들 실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당부를 했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채점을 했을 때 뭐 너무 결과가 좋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너무 정상이고요. 지금 이 한 문제 한 문제 경험하면서 우리는 100가지 서로 다른 유형을 다 경험한 다음에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험하는 과정이다. 틀리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오늘은 1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볼 거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풀어보면서 어떤 힌트들을 어떻게 얻는 건지 그런 것들 같이 연습을 해볼 예정인데, 그래서 하나하나 이 한 문제 한 문제가 여러분들을 단련시켜주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그림이 3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핵형 분석 문제 유형 또는 세포 분석 유형이다. 선생님이 보통 이렇게 부르는 편이고요. 요런 문항들이 한 문제 정도씩은 잘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항에서는 그림은 같은 종인 동물인데, 같은 종이니까 당연히 핵형이 뭐 성염색체 빼고는 다 동일하겠죠. 그쵸? 그래서 EN일 때는 염색체수 총 6개인 것으로 계속 다 동일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런 동물 1과 2의 세포 가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과 2는 개체에 붙여진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체는 같은 종이에요. 하지만 서로 다른 생물인 거죠. 1과 2로 개체가 나뉘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 개체는 두 개체인데 지금 그림에 나타나 있는 세포는 3개입니다. 가나다. 그러면 이 중에 두 개는 뭐 원거라든지 아니면 한 개가 원거고 나머지 두 개가 투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1:2로 이제 갈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찾아볼 건데 그 가나다 세포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이거는 굉장히 기초 유형이기 때문에 모든 염색체가 다 그려져 있는 상황이고, 요즘 많이 출제되는 트렌드 유형은 X염색체랑 Y염색체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하고 그립니다. 그래서 그게 생략된 게 무슨 염색체일까? 그리고 걔가 생략되어 있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얘의 성별을 어떻게 유추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아직은 기초를 다져봅시다. 그래서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그런 그림이다. 가는 원 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는 원의 세포이고 이 동물의 성염색체는 암컷 XX, 수컷 XY 조성. 우리는 앞으로 사실 우리가 풀어내는 문제는 항상 이런 조건으로 제시가 될 겁니다. 성염색체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가에 대해서 이 세포의 상태를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가는 N이에요? EN이에요? 짝꿍 있나요?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심지어 일단 염색체 수가 홀수면 EN일 가능성은 없죠. EN이면 곱하기 2 돼 있으니까 염색체 수가 항상 짝수로 존재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얘는 N이면서 염색체는 3개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어때요? 나는 짝꿍끼리 예쁘게 잘 옆에 그려줬죠. 그래서 EN이면서 전체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는 얘도 짝꿍끼리 잘 눈에 띄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EN이면서 전체 6개의 염색체인데, 일단 나와 다는 복제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은 상태냐의 차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세포의 그림을 분석하는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일단 EN인 세포들부터 먼저 분석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다부터 분석하는 게 제일 빨라요. 다에서는 두 개씩 짝을 짓고 나니까 얘네 둘이 짝꿍이어야만 하는데 수상하게 모양과 크기가 다르죠. 이렇게 짝꿍인 게 분명한데 모양과 크기가 같지 않다면 그거는 큰 게 X염색체, 작은 게 Y염색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의 세포를 갖는 개체는 성별이 XY예요. 근데 나의 세포에서 보면 지금 요 그림에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염색체가 성염색체인데 그게 같은 걸로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건 XX 조성의 암컷이란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개체인 걸 알 수 있겠죠. 성별이 다르면 당연히 다른 개체일 수밖에 없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쪽부터 접근해서 풀기 시작했다면 나의 그림을 다보다 먼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를 봤더니 이 중에 뭐가 아직 성염색체인지는 모르더라도 다 모양과 크기가 같다.
세 쌍이 모두 모양과 크기가 동일하다. 그러면 이거는 XX 조성이라는 걸 여기서도 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뭐만 모르냐면 이세쌍 중에 뭐가 X 염색체 쌍인지는 모를 수 있지. 성염색체인지는. 상염색체 두 쌍과 성염색체 한 쌍이 있는데 아무튼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일단 성염색체도 XX겠구나까지 유추 가능해요. 그리고 나서 얘를 본 다음에 아, 그럼 이게 X고 이게 Y였으니까 요게 성염색체구나.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순서는 크게 상관은 없다. 자, 그러면 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봅시다. 가는 요게 지금 성염색체여야 하는 그런 조성이죠. 그쵸? 근데 얘가 어떻게 생겼어? 조그맣게 생겼어요. 이게 Y 염색체. 그러면 원은 Y 염색체를 갖는 XY 조성의 수컷이었다. 그래서 원이 XY 수컷. 그럼 지금 여기서 암컷이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2가 XX 조성의 암컷. 그러면 요 나세포가 2 거고 수컷의 세포인 다세포가 원꺼였다. 이렇게 풀이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2는 수컷이다. 아니죠. 2는 암컷이니까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나와 다의 핵상은 같다. 핵상은 뭐만 보면 돼요? N인지 EN인지만 확인해주면 돼요. 나 EN이고, 다 EN이네요. 그럼 핵상은 동일합니다.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기억. 요 염색체에는 히스톤 단백질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어떻다고? 모든 염색체, 염색사로 풀어져 있어도 히스톤 단백질과 DNA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염색체를 가지고 물어봐도 히스톤 단백질은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맞을 수밖에 없고, 선생님이 히스톤 단백질 말고 다른 걸로 물어봐도 맞는 보기라고 했었죠. 그게 뭐였냐면 뉴클레오솜. 뉴클레오솜. 그래서 히스톤 단백질 주변을 DNA가 감고 있는 이런 구조 자체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뭐 간기로 물어보든 분열기로 물어보든 어떤 염색체로 물어보든 히스톤 단백질과 뉴클레오솜은 존재한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이 되는 문제.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도 세포의 그림을 분석하는 문제. 그림은 세포 가나다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 여기서도 모든 염색체 체크해 두시고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 각각은 개체 A와 B의 세포 중 하나래요. 근데 지금 개체 A는 EN일 때 염색체 수가 4개고 B는 EN일 때 염색체 수가 8개입니다. 그러면 A와 B는 같은 종일까요? 다른 종일까요? 염색체 수가 서로 다르다? 다른 종이에요. 이렇게. 같은 종은 EN일 때 염색체 수가 같아야 됩니다. 뭐 돌연변이로 뭐한개 정도 뭐 이렇게 차이 날 수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뭐 얘는 4개고 얘는 8개다? 다른 종이죠. 그래서 A와 B는 다른 종인데, 그러면 세포를 분석해서 알아내 봅시다. 간은 N인가요? EN인가요? 짝꿍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럼 얘는 N이죠. N인데 전체 염색체 4개입니다. 그러면 누구 거야? B 거죠. EN일 때 4개 염색체를 갖는다는 건 N일 때는 그 절반, 2개만 갖는다는 얘기고요. EN일 때 8개 염색체를 갖는다는 건 N일 때 절반, 4개의 염색체만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4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다? 그러면 B 거란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나의 그림 보겠습니다. 짝꿍 있나요? 없나요? 짝꿍? 다 다르게 생겼죠. 제각각입니다. N이네요. 그리고 전체 4개의 염색체입니다. 그럼 이것도 B 거죠. 자, 다의 그림 봤더니 얘네 둘이 닮았고 얘네 둘이 짝꿍으로 닮았죠? 그럼 짝꿍이 있으니까 EN이다. 근데 전체 염색체 수는 4개죠. 그럼 이거는 A 거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렇게 지금 가와 나가 같은 개체의 서로 다른 두 세포잖아요. 이렇게 N짜리 세포 두 개를 같이 분석을 해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보면은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 짝꿍이 그 닮은 애들끼리 이렇게 짝을 지어봤을 때 요런 애들끼리는 닮았는데 지금 얘랑 얘가 같은 종류여야만 하게 생겼는데 근데 모양과 크기가 다르죠. 이거가 얘가 X, 얘가 Y. 그래서 B가 원래는 X, Y 다 갖고 있었는데 감수 분열하는 과정에서 X가 간 그런 세포가 간 거고 그다음에 Y가 간 세포가 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나눠줄 수 있다. 그럼 B는 뭐였다? 수컷이었다. 이렇게 알수 있겠죠? 그럼 A는 지금 성별이 뭘까요? 뭐가 성염색체고 뭐가 상염색체인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둘 중에 뭐가 성염색체든 둘이 똑같은 거 갖고 있잖아요. 생김새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로 갖고 있다. 그러면 요거는 암컷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성별을 조합해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B는 암컷인가요? 아니죠. XY 조상이 수컷이고요. A가 암컷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다는 A의 세포이다. 염색체 수로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가와 나의 핵상은 모두 N이다. 맞죠? 맞습니다. 복제가 돼 있고 안돼 있고는 다를 수 있지만 그거는 핵상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핵상은 상동 염색체가 이 세포에 같이 있느냐, 없느냐, 딱 그것만 보고 판단하는 게 N과 EN이니까. 이 세포 안에 짝꿍이 없어. N이고. 얘도 세포 안에 짝꿍이 없어. 그러면 똑같이 N이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맞는 보기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세포가 하나 늘었죠? 세포 4개가 등장했습니다. 그림은 세포 가나다라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모든 체크.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개체 ABC. 이번에는 개체 수도 늘었어요. 개체도 A와 B와 C의 서로 다른 세 개체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개체 셋이 두 가지 종으로 구분된대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사람 두 명과 강아지 한 마리.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개체는 셋인데 종은 두 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찾아낼 거고, 모두 EN일 때 염색체 수가 8개로 같답니다. 그러면 N일 때는 4개겠죠? 절반. 그래서 종이

아예 다른 종인 C로 봐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A의 세포가 갖는 염색체랑 B가 가지고 있는 거랑 얼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요거랑 비교하면 더 비슷하죠? 그래서 A와 B는 같은 종이고 C가 혼자 다른 종으로 너무너무 다르게 생긴 염색체를 갖는구나.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요런 그림 나오면 일단 EN인 세포를 먼저 접근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N과 EN을 먼저 한번 따져볼게요. 가는 짝꿍이 있어요. EN입니다. 전체 염색체 수 8개. 근데 짝을 짓고 나니까 얘네 둘이 짝꿍인데 모양 크게 다르죠? XY네요. 수컷. 그 다음에 B의 N자리 세포. 짝꿍 없이 전체 4개의 염색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의 세포는 N이고 전체 4개의 염색체. 그 다음에 B의 라 세포는 EN이죠? 짝꿍이 있어요. 그래서 EN이고 전체 8개의 염색체인데, 근데 보면은 얘네 둘이 성염색체 짝꿍이어야 되는데 똑같은 걸로 갖고 있어서 XX 조성의 그런 암컷이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수컷, B는 암컷, C는 N자리 세포 하나만 나와서 성별은 모르고, 이렇게.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가와 라는 같은 종의 세포이다. 가와 나와 라는 일단 종은 같죠? 그죠? 그래서 같은 종의 세포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X 염색체 수는 라가 나의 두 배이다. 라에는 X 염색체가 두개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나에는 이 중에서 요게 X 염색체죠. 요게 하나가 X 염색체니까 나의 두 배이다가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B와 C의 핵형은 같다. B와 C는 지금 서로 다른 종이에요. 핵형이 같을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핵형은 염색체의 모양, 크기, 숫자 같은 그런 외형적인 특징인데, 지금 B랑 C가 어떤 세포로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개체에 핵형이 같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서로 다른 종에서 절대 같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이 맞고요. 요거를 혹시라도 핵상으로 잘못 봐서, 맞는 거 아닌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B의 세포 중에 뭔지도 지금 언급이 안돼 있으니까, 그냥 아예 틀린 보기로 전부터 의도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기억님.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은 이제 이 세포 분석 문제의 마지막 연습 유형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일 좀 복잡하겠죠.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서는. 이제 유전자형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림이 4개가 나와 있고요. 그림은 같은 종인 동물, 원, 투. 이제 종은 다시 줄었습니다. 종은 같은 종이고, 한 종이고, 거기에 나오는 개체 두 개체. 그래서 같은 종인데, EN일 때 6개 염색체를 갖는 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 투의 세포 가나 다라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 체크,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근데 만약에 이 뒤에 요 문장이 없고, 가나다라가 세포 1, 2의, 개체 1, 2의 세포들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이 1과 2가 각각 1대 3으로 이 4개의 세포를 갖게 되는지, 2대 2로 갖게 되는지, 3대 1로 갖게 되는지 모르는 채로 이제 풀어내는 거고, 그럼 우리가 끝까지 그걸 밝혀야 되거든요? 근데 요 문제에서는 그래도 조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가나다라 중두 개는 원 거고, 나머지 두 개는 투 거다. 그래서 이런 식의 개수를 정해주는 문장이 있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두 개는 원 거, 두 개는 투 거. 왜냐면 이럴 때는 두 개만 딱 정해주잖아요? 나머지 거는 주인이 그냥 자동 확정되는 거라서. 그래서 좀더 수월하다. 자, 이 동물종의 특정 성질은 대리미전자 라지 스몰A, 라지 B 스몰B에서 결정이 되는데, 원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A, 라지 B, 라지 B. 2의 유전자형은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입니다. 이 그림에서 동그라미 기역 자리에는 라지 B와 스몰 B 중 하나가 들어간다. 근데 이 문제가 복잡하게 생겼는데 안 어려운 그런 문제로 대표적인 유형인데요. 보면 지금 이 세포에 스몰 A 보이죠? 스몰 A를 가질 수 있는 건 원밖에 없어요. 이거 원 거. 자, 이 세포에 스몰 B 보입니다. 스몰 B를 가질 수 있는 건 2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2는 라지 B 하나, 스몰 B 하나 같거든요. 동그라미 기억에 라지 B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세포들의 상태를 좀 살펴보자. 얘는 N이죠. N이면서 3개의 염색체. 얘도 N입니다. 3개의 염색체. 얘는 짝꿍이 있네요. EN입니다. 총 6개의 염색체를 갖는데, 근데 뭐가 보여? 얘네

둘이 짝꿍이어야 하는데 모양 크기가 다르죠. 그죠? 그러면 XY 조성의 성염색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2는 수컷이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포는 짝꿍이 있습니다. EN이면서 전체 6개 염색체 다 갔는데 지금 요렇게 얘네 둘이 성염색체여야 되는데 모양과 크기가 같잖아요. 그러면 얘는 XX죠. 그러면 성별이 서로 다르면 당연히 다른 개체잖아요. 이게 2 거면 얘는 1 거여야지. 그러고 나니까 1거두 개가 확정됐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2 걸로 개수 맞춰줘야죠. 이렇게 하면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보기 기억에 동그라미 기억은 라지 B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가와 다의 핵상은 같으냐? 핵상은 N인지 EN인지만 보면 돼요. 가는 N이고 다는 EN이니까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라는 2의 세포냐? 아니죠. 1 거죠. 그쵸? 그래서 성별이 다른 걸 통해서 다른 개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고.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을 많이 쓰거든요. 얘가 XY인데 얘가 2라는 개체 거야. 근데 얘는 성별이 달라. 그렇다면 다른 개체 거지. 이런 식의 흐름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기억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5번 문제 풀어볼게요. 5번은 일단 초반이기 때문에 그래프에 좀 익숙해지기 좋은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 문두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림은 어떤 동물의 감수분열 과정에서 이렇게 대놓고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감수분열의 DNA 상대량 변화 그래프는 한번 복제하고 두번 연속 분열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한 번만 분열하는 걸로 그려져 있어. 내가 알던 감수분열이랑 다른데? 근데 감수분열 과정의 그래프를 끝까지 다안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만 언뜻 보면 그냥 체세포 분열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체세포 분열이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문장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한번더 분열이 일어날 거다. 그래프에는 없지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DNA 상대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요것만 한번 체크해볼까요? 첫 번째 절벽. 요거 전에는 EN, 요거 지나고 나면 N. 그래서 여기서 염색체 수도 다 바뀌고. 그런 거. 그래서 보기 기억에. A에서 염색체 수가 두 배로 증가한다. 어때요? 아닙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신경 써서 잘 들었다면 맞출 수 있었을 텐데, 선생님이 이 전체, 이 DNA 상대량 변화 그래프에서 염색체 수가 증가하는 사건은 없다고 했어요. 딱한번 여기서 감소하는 일만 일어난다. 그래서 증가하는 사건은 없습니다. 그냥 DNA 상대량이라고 그냥 한 가닥 더 만드는 거야. 하나였는데 염색분자 한 가닥 더 만들어서 두배된 거예요. 염색체 수는 그대로 한 개다. 이렇게.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다음에 니은 B에서 이가 염색체를 관찰할 수 있다. 이가 염색체 아주 중요한 구조죠. 언제 볼수 있는? 감수 1분열. 전기부터 중기까지만 딱볼수 있는 구조. 근데 얘가 뭐냐면 지금 G2기 끝나고 감수 1분열이란 말이에요. 그쵸? 여기까지 G2기니까. 그럼 감수 1분열이면 일단 여기서부터 전기는 어디까지 있겠지? 전기가 포함된 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가 염색체가 관찰이 될 겁니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C에서 핵상의 변화가 일어난다. C 구간 중에 요기가 있죠. EN에서 N으로 변하는 그런 첫 번째 분열이 일어납니다. 맞고.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C 구간에서 핵상의 변화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염색체 수도 반감하고 그 다음에 DNA 상대량도 그래프에서 보여주다시피 반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모든 것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요첫 번째 절벽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6번. 6번은 이제 조금 더 분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봅시다. 그림은 세포 가나다의 염색체를 모두 그렸대요. 빠짐없이. 그리고, 이 가나다 각각은 동물 X와 동물 Y의 세포 중 하나인데, 동물 X는 EN일 때총 4개의 염색체 갖는다는 걸 알려줬고, 동물 Y는 EN일 때 염색체 수안 알려줬습니다. 아마 염색체 수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가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가는 염색체 몇 개일까요? N일까요? EN일까요? 상동 염색체가 옆구리가

붙어 있죠. 옆구리가 붙어 있으려면 존재한다는 얘기죠. 같이 이엔입니다. 그리고 전체 하나, 둘, 셋, 네 개의 염색체. 그리고 이가 염색체 개수로는 두 개. 이가 염색체는 그냥 상존 염색체가 붙어 있는 그 통째로 이가 염색체라고 하니까 이가 염색체로는 네 개지만 그냥 염색체 수 물어보면 하나, 둘, 셋, 네 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얘는 X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개. 그다음에 나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이 하나도 닮은 애들이 없어요. 각각 다 다르게 생겼어요. N이죠. N이면서 네 개의 염색체. 그러면 이거는 X 거는 아니다. 그죠? X 거려면 N일 때두 개의 염색체만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요게 Y 거면서 Y는 EN일 때는 8개 염색체를 갖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는 이거 EN이면서 4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지금 얘네 둘의 관계는 뭐야? 염색 분체잖아요. 요런 그림일 때는 후기의 그림일 때는 중기 그림으로 바꿔서 일단 생각해 주세요. 아직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얘가 지금 후기입니다. 그러면 분리되기 전에 중기는 얘네 둘이 붙어 있었겠죠? 요렇게 합쳐져서 그려지거든요. 얘네 둘도 붙어 있었겠죠? 요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됐을 텐데, 중기에서. 근데 얘랑 얘랑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각각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럼 서로 다른 종류의 염색체가 각각 하나씩 총두개 있는 상태의 세포가 될 겁니다. N 상태에서 진행되는 분열. 요거는 감수 2분열이죠. 그래서 얘는 N은 원래 N은 E였는데 그 상태에서 진행된 후기다. 후기에 대해서는 얘가 N이냐, EN이냐, 염색체 수몇 개냐 이런 거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감수 2분열 중이다. 그것만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감수 2분열 후기다. 그래서 얘는 원래는 누구 거였겠어? N은 E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는 것은 X 거였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가와 나는 모두 X의 세포냐? 나는 아니죠. 가와 다가 X의 세포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염색 분체 수는? 염색 분체 수는 요한 가닥 한 가닥의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X의 체세포 분열 중기 세포. 자, 생각해보자. 자, 하나씩 뜯어볼게요. 일단 선생님이 모든 중기는 복제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염색체 수에다가 곱하기 2 해줘야 염색 분체 수가 나와요. 지금 우리의 초점이 염색 분체 수니까. 복제가 돼 있다면 곱하기 2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X의 체세포 분열 중기 세포는 염색체 수가 몇 개냐? 체세포 분열은 항상 EN인 상태로 진행이 되잖아요. X는 EN일 때 염색체 4개란 말이에요. 그럼 4개의 염색체를 갖는데 그게 각각이 다 곱하기 2 되어 있는 상태니까 얘이 세포에 지금 여기서 밑줄 친 세포의 염색 분체 수는 총 8이겠죠. 8. 4개의 염색체인데 각각 곱하기 2 되어서 복제되어 있는 상태라서 염색 분체로 물어보면 8개다. 그리고 나에서는 4개의 염색체인데 얘도 각각이 복제돼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닥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염색 분체 수는 얘도 8이죠. 그래서 니은 맞는 보기 됩니다. 지금 이 니은과 디귿이 비슷한 방식으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 중기 세포의 염색 분체 수 뭔가요? 그러면 이게 복제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체세포 분열 중기일 때는 염색체 수가 요렇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Y의 감수 1분열 중기 세포. 같은 방식이죠?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일단 중기니까 곱하기 2인데, 여기서 뭘 물어봤을까? 이가 염색체를 물어봤습니다. 이가 염색체. 좀 신선해요.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가 염색체잖아요. 전체 4개의 염색체를 가진 X는 이가 염색체를 만들었을 때 두 묶음의 이가 염색체를 만듭니다. 그럼 종류가 4종류로 늘어나 있는 Y는 이가 염색체를 만들면 4덩어리의 이가 염색체가 있겠죠. 얘가 각각이 상동 염색체가 옆구리가 붙어가지고 있는 상태가 이가 염색체잖아요. 지금 얘는 상동 염색체가 헤어진 이후의 세포의 그림이고 헤어지기 전에 얘네들이 이런 모양으로 각각이 이가 염색체를 이루고 있었겠지. 그래서 Y의 감수 1분열 중기 세포에는 4개의 이가 염색체가 존재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한 가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거는 이가 염색체가 존재할 수 있는 시기를 잘 물어봤는가. 만약에 감수 2분열 중기의 이가 염색체를 물어본다? 감수 2분열 중기에는 이가 염색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함정을 파놓지는 않습니다. 사실 생명과학 분야에서.

근데 혹시 우리가 이제 제대로 좀 알고 있는 걸 체크를 하자면, 그래서 1분열 중기에, 아, 2N 상태인데, 그때 입가음수체가 있다면 몇 개인지, 이렇게 이제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과학의 문제가 굉장히 뭐, 함정을 많이 심어 놓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또 그렇진 않거든요. 굉장히 뭔가 치사하거나 이런 함정은 잘 없는 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쓸데없이 많은 거를 의심하느라고 시간을 버리지는 마시고, 대신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건 초기 단계니까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점검하는 의미에서 한번 들여다보란 얘기죠. 그다음에 7번입니다. 그림은 유전자형이 라지 H, 스몰 H인 어떤 동물의 체세포 분열 과정과 수정 과정에서 세포 한 개당 DNA 양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T2는 중기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의 이 자료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것도 좀 옛날 문제라서 그때는 이 개념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좀 구성을 해보자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근데 뭐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긴 있죠. 근데 우리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부분들 한번 뽑아내 보자.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 복제가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번 분열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복제하고요. 한번 분열하고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복제하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서 일어난 이한 번의 분열은 종류가 뭐야? 한번 분열하고 끝났다면 이건 체세포 분열이에요. 그 다음 분열도 마찬가지죠. 한번 복제, 1회 분열. 근데 그 다음 복제는 2회 연속 분열했어요. 그럼 이거는 감수 분열입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두번 연속 분열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그래프에서 많이 봤어. 요 정도 그림은. 근데 갑자기 얘가 또두 배가 돼. 이건 뭐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DNA 상대량 두배 되는 거는 복제하면서 슬금슬금슬금슬금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간 거 봤는데, 얘는 그냥 그 즉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분열할 때처럼, 분열할 때 내려가는 것처럼. 이건 뭐냐면 수정입니다, 수정.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포 분열 과정과 수정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감수 분열로 어떤 생식세포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걔가 또 다른 생식세포랑 수정하는 순간, 두 개의 생식세포가 갖고 있던 DNA 상대량이 합쳐지면서 그 순간 증가하는 거를 보여준다. 그러면 요 이후부터는 자손의 세포겠죠. 자식에 해당하는 그런 수정란에 해당하는 그런 세포가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T2는 감수 1분열 끝나고의 어떤 시점인데 중기랍니다. 그럼 감수 2분열 중기겠죠? 1분열 끝난 상태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절벽, 여기 체크해주고. 여기 전에는 EN이었고, 지나고 나면 N인데. 지금 이게 N과 N이 만나서 수정되면서 다시 EN을 회복한 그 시점이 이제 이 이후가 되겠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T1부터 T3까지 이 수정까지 봤을 때 체세포 분열이 3회 일어났는가? 아니죠. 체세포 분열 2번에 감수 분열 1번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세포의 핵상은 T2일 때와 T3일 때가 서로 다르다. 어때요? T2일 때는 첫 번째 절벽 지난 다음에, 감수 1분열 끝난 다음이니까 N입니다. 근데 T3는 N과 N이 만나서 EN을 회복한 이후니까 EN이죠. N과 EN이니까 서로 다르다가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 세포 한 개당 라지 H 수는 T1일 때가 T2일 때가 서로 같은지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T1일 때는 체세포 분열하기 전에 G1기, 복제 전에 G1기란 말이에요. 이때는 그냥 유전자형이 요거죠. 라지 H도 한개 있고 스몰 H도 한개 있어. 복제됐다가 나눠 가져도 라지 H, 스몰 H 하나씩 그대로 처음이랑 똑같이 나눠 갖는 분열이 체세포 분열이니까, 대신에 세포의 수가 그냥 두 개로 늘었겠죠. 자, 그다음에 또 체세포 분열합니다. 체세포 분열이니까 결과물은 죄다 라지 H, 스몰 H예요. 대신에 세포 수가 늘었겠죠. 그렇죠. 유전자 조성은 똑같고 세포 수 늘리는 분열이 체세포 분열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감수 분열합니다. 복제하고 났을 때는 각각이 두 가닥씩이 돼가지고 곱하기 2 됐을 겁니다. 근데 감수 분열에서는 뭐가 분리된다 그랬어? 염색 분체를 한 가닥씩 쪼개서 갖는 게 아니고 상동 염색체가 통째로 간다. 통째로 나눠져서 간다. 그래서 한쪽 세포에는 라지 H로만 두개 갖게 될 거고, 다른 쪽의 딸 세포에는 스몰 H로만 두 개를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T1일 때는 G1기 세포니까 라지 H 몇 개예요? T1일 때는 한 개겠죠. 한 개. 라지 H 하나, 스몰 H 하나. 근데 T2일 때는 라지 H로만 가지면 두 개인 거고, 라지 H 안 가는 세포 같은 경우에는 0개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0 아니면 2란 얘기죠. 라지 H는 수는. 뭐 1은 아니니까 같을 수가 없지. 그래서 서로 같다는 잘못된 내용. D급과 같은 부분들을 포인트로 잡아서 물어보는 문항이 많거든요.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비교하는 것 중에는. 그래서 체세포 분열을 하면 하나씩 복제한 걸 나눠 가지고 결국에는 종류별로 하나씩 골고루 받게 되는데,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는 그냥 복제된 거 통째로 가서 하나씩 나눠 갖지 않는다.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비교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답은 니은. 그다음에 8번은 비교적 좀 간단한 문항인데, 어떤 식물 세포, 어떤 다른 식물 가나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와 대리미전자를 나타냈대요. 그래서 얘네들의 유전자형만 써놓고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얘는 뭐라고 유전자형 쓰면 될까? 우리가 복제되어 있는 거는 무시하고 복제 안돼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읽어주면 된다고 했어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됩니다. 얘는 라지 T, 스몰 T, 라지 D, 스몰 D라고 읽어도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 알파벳 순서대로 좀 적는 어떤 규칙이 있어서 라지 D, 스몰 D에 라지 T, 스몰 T 유전자형이라고 적어볼게요. 복제되어 있는 거는 굳이 두번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보기 기억에 유전자 라지 A와 라지 B는 연관되어 있다. 그쵸? 라지 A와 라지 B가 같은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고 스몰 A와 스몰 B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내용은 맞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니은, 유전자 라지 T와 스몰 T는 하나의 생식세포에 들어가느냐? 우리가 생식세포는 무조건 그 종류의 유전자 둘 중에 하나만, 최대치 하나만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라지 T가 있거나 스몰 T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상태에 이 염색 분체가 네 가닥 있잖아요. 요 각각의 네 가닥의 염색 분체가 서로 다른 네 개의 딸 세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각각이 다 헤어져야 되는 거고, 라지 T와 스몰 T가 같이 들어가는 일은 정상적으로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틀렸고. 그다음에 D급. 나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이 8가지인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일단 T와 D는 독립되어 있으니까 서로 따로 조합하면 되고, T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라지 T가 뽑히느냐, 스몰 T가 뽑히느냐. D에 대해서도 라지 D가 뽑히느냐, 스몰 D가 뽑히느냐. 조합하면 총 4가지. 유전자형을 적어봤을 때, D 중에 하나 뽑고 T 중에 하나 뽑힌 그런 생식세포는 라지 D, 라지 T일 수도 있고, 라지 D의 스몰 T 조합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몰 D의 라지 T 조합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몰 D의 스몰 T 조합. 이렇게 네 가지의 유전자형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조합하다 보면 처음에 잘 모를 때는 그러면 이제 두 자리씩의 어떤 유전자형이 각그 생식세포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이니까 라지 T, 스몰 T로 이렇게 갖고 있는 생식세포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갖게 되면 D라는 유전 정보를 아예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눈을 만드는 정보라고 칩시다. 이걸 코로 만드는 정보라고 치자고요. 그럼 눈 만드는 정보만 두개 갖고 코 만드는 정보는 안 주는 거예요. 아예.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눈 만드는 정보도 어떻게 이제 종류별로 하나 골라서 주는 거고 코 만드는 정보도 골라서 하나는 줘야 코를 만들 수 있다. 물론 이제 눈코가 그렇게 간단히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9번 문제. 여기도 그림 자료는 간단하죠. 그림은 어떤 사람의 체세포에 있는 두 쌍의 상염색체와 한 쌍의 성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원래 몇 쌍의 염색체가 있어야 돼? 다 합치면. 사람은 2N일 때몇 개의 유전자가 있죠? 아, 몇 개의 염색체가 있죠? 2N일 때 46개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럼 몇 쌍이야? 23쌍이 있는 거죠. 그 23쌍 중에 3쌍만 그렸다. 20쌍은 너무 귀찮고 고된 일이니까 생략했다. 여기서 필요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두 쌍의 상염색체와 얘가 성염색체겠죠? 성염색체 조성이 XY 조성이네요. 자,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G2기 세포의 핵에는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을 구성하는 DNA가 모두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이 뭔지 봤

더니 서로 염색 분체 관계입니다. 얘네 둘은 염색 분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 뭘 물어보고 싶은 거야? 쥐투기 세포 핵에는 DNA 복제가 되어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 어차피 기억과 니은 서로 복제본의 관계입니다. 그 복제본을 구성하는 DNA가 있으려면 S기, 지난 다음, 복제 끝난 세포여야 되잖아요. 근데 S기 다음이 G2기잖아. 복제 끝나면 우리가 G2기라고 하잖아요. 그럼 G2기 세포의 핵에는 복제된 DNA가 존재하겠죠. 그거를 나중에 응축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DNA는 G2기에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이 사람의 생식세포 중 유전자형이 라지A, 라지B인 생식세포의 비율은 50%냐. 그러니까 지금 처음 이제 감수분열할 때 이렇게 먼저 나눠지는 거잖아요.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는 게첫 번째 분열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염색분체가 각각 분리가 되죠. 근데 이쪽 염색분체는 어쨌든 조성이 라지A, 라지B고 이쪽 염색분체 스몰A, 스몰B입니다. 그러면 이네 가닥을 서로 다른 생식세포 네 개가 나눠 가졌을 때 라지A, 라지B 갖는 게두 개, 세포. 스몰A, 스몰B가 있는 가닥 갖는 게또두개 세포. 그러니까 절반을 라지A, 라지B를 갖는 거죠.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디귿, 동그라미 디귿, 요 염색체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냐. 근데 큰게 X 염색체, 작은 게 Y 염색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자는 XX 조성이고, 남자는 XY 조성입니다. 이 사이에서 XY 조성의 아들이 태어났다면, Y 염색체는 누가 준 거야? 아빠가 줘야죠. 왜? 엄마는 Y염색체가 없거든. 아빠한테 온게 확실해. 그럼 나머지 하나 X염색체는 엄마로부터 왔겠죠. 그래서 남자가 가진 X염색체는 무조건 엄마가 출처입니다. 아빠는 Y염색체를 줬으니까. 그래서 디귿의 X염색체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디귿 보기는 틀렸다. 기역, 니은 맞는 보기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의 어떤 유전자 배분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또 다른 종류의 문제인데, 그림 가는 어떤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이 라지A 스몰A인 사람의 세포 분열 과정 일부에서 핵한 개당 DNA 상대량 변화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가의 서로 다른 시기에 관찰되는 세포 기역 니은 디귿에 대립 유전자 라지A가 얼만큼 있느냐? 예, DNA 상대량을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은 저 1, 2, 3중한 구간에서 관찰되는 세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요 자료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좀 해볼게요. 일단은 이 그래프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 이 어떤 사람의 세포 분열 과정의 일부라고만 얘기했습니다. 체세포 분열인지 감수 분열인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한번 분열하고 마는 체세포 분열일 수도 있고, 뒤에 한번더 연속 분열할 건데, 그거를 생략하고 앞에만 나타낸 감수 분열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뭔지를 찾자. 뭘 보고. 나의 이 자료까지 확인해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라지A 스몰A의 어떤 유전자형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G1기의 라지A 스몰A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저 원이라는 시기는 언제예요? 복제 이전이니까 G1기에 해당하는 것이 원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S기에 복제 일어날 거고, 2 시기는 G2기랑 분열. 근데 여기서는 분열이 체세포 분열인지 감수 분열인지 아직 모르죠. 만약에 이 분열이 체세포 분열이라면, 3 시기는 체세포 분열인 경우에는 다시 G1기로 돌아올 거고, 감수 분열이라면, 얘는 한번더 분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수 2분열 진행 중이겠죠. 그래서 분열의 종류에 따라서 3 시기의 상황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나의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좀그 독특한 점은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자료에서는 어떤 DNA, 그 유전자 한 개당 DNA 상대량을 계속 1로 잡아요. 근데 그거는 요즘에 출제되는 모든 문제에서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를 한번 변칙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예 라지A가 없는 세포가 동그라미 기억이고요. 그 다음에 라지A가 0.5만큼 있는 게 니은입니다. 그 다음에 1만큼 있는 게 디귿이거든요. 그럼 라지A가, 있다 많은 건가?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한 개를 0.5로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상대량이니까. 상대적인 비율로 표현해주기만 하면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라지에이 한개 있는 걸 0.5로 잡은 거고, 그러면 값이 1이다? 그럼 라지에이가 두개 있는 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요렇게. 그럼 지금 저기에서 이 G1D의 세포는 라지에이를 한개 갖겠죠. 한개 가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복제 이후에 2, 이 시기의 세포는 라지에이와 스몰에이가 각각 복제돼서 두 개씩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포들 중에 하나 가는, 라지에이를 하나 가는 세포랑 두개 가는 세포는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저 자료의 내용상. 그러니까 지금 여기 0.5개 한 개가 사실은 한개두 개였다. 그럼 한개 갖고 있는 애가 G1기 반드시 존재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기억 리엔디그 중에. 그래서 요게 원시기. 얘 세포, 원시기에 해당하는 세포고, 디귿이 복제 이후에 2시기에 해당하는 세포다. 그러면 지금 하나도 안 가진 얘는 3이어야만 합니다. 그죠? 이거 가지고 이 분열의 종류가 감수 분열인지 체세포 분열인지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만약에 체세포 분열이라고 쳐요. 그러면 라지에이 두 개, 스몰에이 두개 복제된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얘가 분리돼서 만들어진 두 개의 딸 세포. 체세포 분열이면 한번 분열해서 두 개의 딸 세포 만들었을 테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유전자 조합은 라지에이 복제된 거 각각 하나씩 나눠 갖고, 스몰에이 복제된 거 각각 하나씩 나눠 가질 거거든요. 이게 체세포 분열의 결과 만들어진 딸 세포입니다. 그러면 라지에이가 하나도 없는 세포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라지에이가 없는 세포가 존재해야 되는데, 체세포 분열인 경우에는 전체 모든 종류의 세포에서 라지에이가 없을 수가 없어요. 스몰에이도 없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요 분열의 종류는 감수 분열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수 분열이라면, 여기에서 이제 감수 1분열 진행 중인 거고, G2기와 감수 1분열 진행 중인 세포가 여기 있는 거고, 이 3시기는 감수 2분열 진행 중인 세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1분열 결과 만들어진 두 개의 딸 세포는 라지A를 나눠 갖는 게 아니고, 라지A만 갖거나, 스몰A만 갖거나, 그럼 지금 이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하는 세포가 스몰 A만 가져서 라지 A는 하나도 없는 그런 세포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풀이를 해볼 수 있다. 요게 3식이. 그리고 요걸 보고 이거는 감수 분열이구나라는 거를 알아내는 겁니다. 자, 보기 기억 볼게요. 보기 기억에 구간 1에서 뉴클레오솜이 관찰되느냐? 뉴클레오솜은 언제나 관찰되는 구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어느 식이나. 그래서 1으로 물어봐도, 2로 물어봐도, 3로 물어봐도 뉴클레오솜은 항상 관찰된다. 이거 뭘로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다? 뭐 히스톤 단백질이라든지 DNA라든지. 왜냐하면 뉴클레오솜이 히스톤 단백질과 DNA라는 물질의 합이니까. 뭐이 중에 뭘로 물어봐도 얘는 존재는 반드시 한다라는 거또 한번 정리할게요. 그래서 기억 맞고. 그다음에 니은 구간 2에서 이가 염색체가 형성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은의 질문은 조금 돌려 말한 거죠. 돌려 돌려.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고 싶었어? 이 분열이 감수 분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어. 감수 분열스?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거를 돌려 말한 겁니다. 여기 이가 염색체가 나타나는 때가 있나요? 왜? 이가 염색체는 감수 1분열에서만 나타나는 구조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면 같은 의미거든요. 만약에 이게 체세포 분열이다? 그러면 이가 염색체는 형성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돌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감수 분열이 맞죠? 감수 1분열 진행 중이면 감수 분열 전기, 중기도 여기 포함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이가 염색체가 구간 2 중에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니은 맞다.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니은은 구간 3에서 관찰이 되느냐? 동그라미 니은은 지금 0.5개 복제 전에 해당하는 그런 개수를 갖고 있죠? 그래서 3가 아니고 1에서 관찰되는 G1기의 세포의 상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잘못됐고.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같이 풀어본 문제들이, 앞으로 풀어볼 유형들의 기본, 연습형. 그래서 나오는 조건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보면은 지금 여기서도 이 라지 A가 없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게? 체세포 분열인지 감수 분열인지 구분하는 키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습을 조금 한 겁니다. 사실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연습을 해야 되지만.

0: 일단 요 정도 우리가 할수 있는 거를 좀 시간을 확보를 해본 거고,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보면은 이제 드디어 DNA 상대량하고 우리가 배웠던 4단 그림을 같이 매치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들 힘을 풀어보세요 했을 때는 손도 못 댔을 수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랑 그래도 10문제를 같이 풀어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 이 조건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감이 좀 생겼을 거고요. 그럼 뒤에 있는 문제들 다시 한번 풀어봤을 때 접근이 가능한 문제가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거 끝나고 나면 그냥, 다음 거는 선생님이랑 같이 풀면서 내가 정리해야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힘으로 그거를 찾아나가는 연습 지금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문제, 8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 선생님이랑 맞춰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윤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3강이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HR도 조금 보고요. 별의 진화를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의 진화 우리가 공부한 이유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구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있고요. 이 물질들은 다양한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 원소들이 과연 어디서 만들어졌느냐를 묻는다고 한다면 지구에 존재하는 이 원소들은요, 지구 안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우리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주된 원소는요, 지구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럼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이 원소가 만들어진 것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원소의 생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별에서 어떠한 원소가 만들어질 수 있으며 이 별에서 어떻게 물질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물질이 우주 공간에 어떻게 뿌려지면서 지구와 같은 이런 행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러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들을 보다 보면 우주와 별을 이렇게 동경하거나 표현하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게 한편으로는 좀 선생님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 지구를 이루고 있는 원소가 결국엔 별에서 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와 별을 동경하고 표현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서론을 하도록 하고요. 자, 개념의 맵부터 보고 오늘 배울 내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HR도 공부를 했고요. HR도에서 대부분의 별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요 라인에 걸려있더라. 대부분의 별이 모여있는 요 별의 집단을 우리가 주기열성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 백색외성, 일부 거성, 일부 초거성, 이렇게 얘기했었고, 이 주기열성에서 왼쪽 위에 놓여있는 주기열성일수록 광도가 커요, 표면온도가 높아요, 에너지를 많이 방출해요, 질량이 커요, 대신에 에너지를 짧은 시간에 많이 방출하기 때문에 수명은 짧아요, 뭐 이런 얘기했었고요. 맞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던 한 가지 추가하자면, 잘 보면요, 요 HR도에서 오른쪽 위에 놓일수록 반지름이 크다, 이런 얘기.

얘기했었고, 왼쪽 아래에 놓일수록 반지름이 작다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HR도에서 반지름을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잘 보시면 여기 별의 집단과 집단 사이에 주계열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선생님이 대략적으로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잘 보면 등 반지름선이 주계열 라인에 약간 누워 있는 상태로 약간 누워서 경사져 있는 상태로 등 반지름선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그리고 왼쪽 아래로 갈수록 반지름이 작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반지름이 크다는 얘기는 밀도가 작아요와 같이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별에서 밀도라고 하는 것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별은 구형이거든요. 구형이기 때문에 이 구의 부피를 얘기할 때이 부피가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어떠한 별이든지 간에 질량의 배율보다 요 반지름에 따른 부피의 배율이 더 커요. 그래서 반지름이 큰 별일수록 이 식에서 부피가 너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밀도가 작다. 반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여기 있는 별이 질량도 작지만 질량보다 반지름이 작아지면서 나타나는 부피의 작아지는 이 감소 효과가 더 커서 밀도가 크다. 아셨죠? 그래서 위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요, 밀도가 작아요. 위로 갈수록 반지름이 작아요, 밀도가 커요. 이 관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자, 오늘 배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요거. 태양종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그래서 진화 단계에 따른 이러한 내부 상태와 그 다음에 진화 단계에 따른 요 HR도 상의 변화가 나와 있는데 요두 관계를 모두 연결시켜서 내 머릿속에 저장하셔야 됩니다. 체크! 꼭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용어만 간단히 좀 설명을 해보면 지금 여기 잘 보면 연소라는 표현들이 종종 보입니다. 연소. 연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화학에서 얘기하는 그 연소와 좀 달라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연소는 핵융합 반응을 의미합니다. 핵융합 반응. 아셨죠? 가벼운 원자핵이 융합을 해서 큰 원자핵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그 다음에 여기 껍질이라고 하는 게 있죠. 껍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심핵 주변에서 핵융합 반응을 할때 중심핵 주변의 핵융합 영역을 우리가 껍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거 하나. 그 다음 쭉 보면 뭐가 있냐면 수축, 그 다음에 수축이 있어요. 수축을 한다?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예요. 사이즈가 줄어들면 그 과정에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나온다. 그런 거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념을 맥 봤고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HR도 조금 보고요. 별의 진화 얘기할게요. 자, HR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왼쪽 가로축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아요. 분광형은 O형으로 가는 거고, 색깔은 파란색 쪽으로 가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빨간색 쪽으로 가는 거고, 분광형은 M형으로 가는 거고, 표면 온도가 낮은 거고. 광도는 위로 갈수록 큰 값. 절대 등급은 아래로 갈수록 큰 값. 아셨죠? 그래서 집단, 주계열, 대부분의 별은 주계열이다. 그 다음에 백색의 성, 그 다음에 여기에 거성, 그 다음에 여기에 초고성. 이렇게 놓인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체크하실 것은 이 HR도 상에서 태양이 가지고 있는 물리량은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를 직접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태양과 비교해서 묻는 내용들이 많아서 기억하시면요. 태양은요, 분광형이 G2예요. G2. 그렇기 때문에 G와 K 사이에 있다. 색깔은 황색 대략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나이는 46억년 정도 돼요. 진화 단계는 주계열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은 약 플러스 4.8 정도, 표면 온도는 약 5800K 또는 5800K. 아셨죠? 뭐 또는 그냥 5800도 해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이 우주에서 별의 어떤 온도를 얘기할 때 절대 온도와 섭씨 온도를 막 그렇게 막 의미 있게 구분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5800도 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자, 중심 온도는 대략 1500만 K. 아셨죠? 요 정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HR도에서 태양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HR도상에서 제일 많은 별이 분포하는 이 주계열의 특징,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자, 왼쪽 위에 놓일수록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는 주계열성이에요.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다는 얘기는 질량이 크다는 얘기고,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다? 그만큼 뜨겁다는 얘기고, 그만큼 크다는 얘기고.
대신에 에너지를 방출할 때이 만들어낸 에너지를 만들어낸 반응이 연쇄 반응이기 때문에 연쇄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의 시간은 짧아요. 진화는 빠르지만 수명은 짧다. 아셨죠? 이제 이런 것들 주결성의 특징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HR도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도 계급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HR도를 가지고 다시요. 표면 온도를 가지고 별을 구분을 할 때, O형부터 M형까지 구분을 해서 뜨거운 별, 차가운 별을 구분했어요. 여기서 O형부터 M형까지 별을 구분한 기준은 뭐냐면, 스펙트럼을 가지고 나타나는, 스펙트럼 상에서 흡수선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어떠한 흡수선이 뚜렷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그 흡수선이 뚜렷하게 보이려면 표면 온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 별인데, 를 가지고 분광형으로 별을 분류했어요. 그래서 HR도 상에서 이렇게 분광형 표시하고, 얼마큼 밝아 보이는데를 가지고 광도를 가지고 또는 절대 등급을 가지고 이렇게 별을 분류했는데, 그렇게 분류하고 났더니 조금 이상한 점이 생기더라. 어떤 이상한 점이냐면 볼게요. 분광형이 같은데, 분광형이 같다는 얘기는 스펙트럼 상에서의 특징이 같은데, 뚜렷하게 보이는 어떠한 흡수선의 위치가 똑같은데, 그 안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 자, 선생님,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다가, 광도 곡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또는 뭐, 플랑크 곡선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완전한 플랑크 곡선은 아니고, 흡수선이 있는 그런 곡선. 똑같은, 비슷한 개형의 곡선을 하나 그릴게요. 서로 다른 별이에요. 서로 다른 별이고, 파장, 그 다음에 여기 에너지, 이렇게. 에너지. 아셨죠? 지금 이 별에서, 자, 거의 파장이 똑같은 위치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보고, 이 별에서 여기에서 흡수선이 이렇게 나타난대. 여기 흡수선이 나타난대. 다른 곳보다 여기에서 흡수선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난대. 얘도 거기에서 흡수선이 뚜렷하게 나타난대.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별도 여기에서 흡수선이 나타나고, 여기도 여기서 이렇게 흡수선이 나타나고, 봤더니,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파장대에서 흡수선이 다른 곳보다 뚜렷하게 나타나?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얘는 표면 온도가 똑같네? 분광형이 똑같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두 별을 보면, 엄밀히 요 흡수선을 보면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흡수선의 폭이 좁아요. 그런데 얘는 흡수선의 폭이 넓어요. 자, 얘를 옆에다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대략적인 어떤 느낌을 주겠습니다. 얘는 흡선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는 흡선이 어떻게 나오냐면, 위치는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됐나요? 어떤 느낌을 아시겠어요? 얘는 이렇게 폭이 좁게 나오는데, 얘는 폭이 이렇게 넓게 나오더라. 분명히 다른 곳에서 흡수선은 잘안 나타나고, 요 물질에 의한 요 위치에서 흡수선이 잘 나타나서, 분광형은 똑같아. 표면 온도는 거의 똑같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도 차이가 있더라. 요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별과 이 별을 실질적으로 밝기를 관측을 해봤더니, 밝기가 다르더라. 얘가 더 밝은 별이더라. 얘가 덜 밝은 별이더라. 아셨죠? 온도는 똑같은데, 온도가 똑같아서, 다른 위치보다 흡수선이 잘 나타나는 어떤 특정한 물질의 흡수선이 잘 나타나는 건 맞는데 요 폭이 달라서 얘와 얘의 어떤 차이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실제 밝기가 다르더라. 얘가 더 밝고 얘가 어둡더라. 요 폭을 가지고 밝기를 구분해내서 그 밝기에 따라서 별을 다시 분류해낸 분류 방법을 광도 계급이라고 얘기해요. 아셨죠? 광도 계급.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 A0형 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A0형 별. 여기 A0가 있다고 할게요. 표면 온도가 만도인 A0형 별이 있는데, 백색 외성이 있고요. 여기에 초거성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초거성 같은 경우는 스펙트럼 상에서 흡수선이 좁게 나타난다고. 좁게. 지금 A0형이니까 어떠한 물질의 중성수소의 흡수선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좁게 나타나더라. 그런데 백색외성 같은 경우는 스펙트럼 상에서 중성수소의 흡수선이 이렇게 넓게 나타난다고. 아셨죠? 그러니까 이러한 특징이 있더라. 요걸 가지고 봤더니,
좁게 나타난 녀석들은

밝더라. 넓게 나타나는 녀석들은 어둡더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광도 계급을 요렇게 요렇게 1부터 7까지 구분해 냈고, 구분해 내서 우리는 1형을 밝은 녀석들 초고성, 7형을 어두운 녀석들 백색에서 요렇게 구분해 냈다. 이런 걸 우리가 광도 계급. 됐죠? 읽어 보겠습니다. 같은 분광형을 가진 별들을 광도에 따라 분류했다. 분광형이 같을 때 광도 계급 숫자가 클수록 반지름과 광도가 작고 스펙트럼 수소의 선폭이 넓게 나타나더라. 넓게 나타나더라. 아셨죠? 이건 별의 밀도, 그다음에 별의 크기와 좀 관련이 있어서 별이 크기가 작고 밀도가 크면 별의 크기가 작고 밀도가 크면 이렇게 선폭이 넓게 나타나더라. 흡수의 선폭이. 별의 크기가 크고 밀도가 작으면 이렇게 좀 좁고 조금 깊게 약간 이렇게 나타나더라.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광도 계급을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실 것은 1형, 그 다음에 3형, 그 다음에 5형, 그 다음에 7형. 1, 3, 5, 7 해서 1은 초고성, 3은 거성, 5는 주계열성, 7은 백색에서. 그래서 똑같은 분광형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1이 붙어요? 그러면 A0의 초고성. 여기에 만약에 3이 붙어요? 그럼 A0의 거성. 여기에 만약에 5가 붙어요? A0의 주계열성. 여기에 만약에 7이 붙어요? A0의 백색에서. 그러면 똑같이 중성수의 흡수성이 잘 나타난다 하더라도 폭이 다른 특징을 갖고 보일 수가 있다. 아셨죠? 요렇게.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광도도 비교할 수 있다. 요렇게 해서 우리가 광도 계급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 별의 진화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별의 진화 얘기할 때 먼저 좀 얘기해야 될 부분은 바로 힘입니다. 힘. 우리 별이라고 하는 건잘 생각해 보시면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굉장히 뜨거운 기체 또는 뭐 유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기체와 약간 플라즈마 상태, 전자가 이원화된 상태일 테니까 굉장히 뜨거운 어쨌든 이 기체인데 이 기체 주변을 생각해 보세요. 얘는 기체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고 그 주변은 거의 진공에 가깝거든. 그러면 이 기체가 어떻게 여기 이렇게 모여 있을 수가 있지? 아, 기체를 모아낼 수 있는 힘이 있구나. 그 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중력이라고 합니다. 중력에 의해서 얘는 모여 있다. 아셨죠? 그런데 중력만 작용한다라고 하면 기체가 계속 모이고 모이고 모이고 모이다 보면 쪼그라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는 밤하늘에 있는 대부분의 별들은 다 어느 정도 사이즈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지. 그 얘기는 중력에 반하는 힘도 존재한다는 얘기야.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무슨 힘? 아, 여기는 기체가 많이 모여 있고 주변은 진공이야. 그럼 기체는 기체가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진공 상태로 퍼지려고 하는 힘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 힘. 그 힘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 아셨죠? 그래서 별은 중력과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이 계속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주기열성은 크기 변화가 잘안 나타나요. 우리가 태양을 굉장히 오랫동안 봤잖아요. 근데 태양의 크기가 늘 그렇게 보이잖아. 늘 일정하게 보이잖아. 그 얘기는 태양은 중력과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의 크기가 거의 같은.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근데 어떤 별 같은 경우는 중력이 기체 압력 차의 힘보다 크다고. 그러면 모이려고 하는 힘이 크니까 이런 별은 수축을 하겠지. 어떤 별 같은 경우는 중력이 너무 작아, 상대적으로. 기체 압력 차의 힘보다. 그럼 이런 별들은 팽창을 한다고. 아셨죠? 두 힘의 크기가 같으면 이제 평형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러한 평형 상태는 일종의 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크기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크기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등속으로 서서히 나타날 수가 있는. 아셨죠? 그얘 같은 경우는 중력이 커서 수축. 얘 같은 경우는 기체 압력 차이의 힘이 커서 팽창. 얘 같은 경우는 평형. 그래서 별은 이러한 어떤 상태 변화, 크기 상태 변화를 계속하면서 진화를 해 나간다고요. 아셨죠?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별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얘기해 볼게요. 자, 별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저온 상태의 고밀도 성운에서 만들어진다. 성운이라고 하는 건 성분물질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서 우리가 봤을 때 구름으로 보이는 영역이에요. 즉, 성분물질이 많이 있다? 아, 그곳은 중력이 꽤셀 수가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저온이야. 저온이란 얘기는 입자들이 차가워서 운동을 잘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고밀도야. 입자가 많이 모여 있어. 아,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자체 중력이 굉장히 큰 곳이야. 큰 상태. 그렇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물질이 모일 수 있어요. 모이면, 모이면, 모이면, 모이면, 모이면, 모이면, 점점 사이즈가 줄어들고, 사이즈가 중력에서 줄어드는 걸 우리가 중력 수축이라고 합니다. 중력 수축을 하면 그 과정에서 무슨 상태가 되냐면, 무슨 에너지가 생기냐면,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중력 수축 에너지. 일종의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볼게요. 요렇게

물질들이 있었는데 이 물질들이 중력에 의해서 모여. 그래서 사이즈를 줄였어. 그러면 여기 있는 물질이 이쪽으로 떨어진 거야. 이쪽에 있는 물질이 이쪽으로 떨어진 거라고요. 그럼 떨어지는 과정에서 위치 에너지의 손실이 발생한다. 그럼 그 위치 에너지의 손실, 그게 이 공간의 다른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런 관점. 이렇게 위치 에너지의 손실이 일어나는 이유는 중력 때문에. 그래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 위치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고 그런 상태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 중력 수축 에너지는 결국에 이 공간의 온도를 높이는데 관여.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 자체 중력이 커서 점점 수축을 합니다. 그럼 온도가 올라가요. 아시죠? 온도가 올라가다가 요 공간의 온도가 이제 꽤나 높아져. 꽤나 높아져서 얘가 꽤나 강한 복사. 여기서 꽤나 강한 복사라고 하는 건 적외선. 그 정도의 복사를 방출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우리가 원시별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계속 수축을 해요. 그러다 보면 내부 온도가 계속 올라가겠죠? 중심부 같은 경우는 중력이 더센 곳이니까 수축을 더 많이 해서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가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 별이 수축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뜨거워서 가시광선을 지속적으로 방출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럼 우리가 그 별을 주기혈성이 되었다. 주기혈성이 된 별, 영살. 영살이 된 별, 영살이 된 별, 영년 주기혈성의 탄생.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 그래서 별은 이렇게 저온 고밀도의 성운에서 자체 중력 수축으로 인해서 온도가 막 올라가요. 사이즈를 줄이면서. 그러다가 중심부 온도가 1000만 도가 되면 드디어 여기서 더 이상 수축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뜨거워서 가시광선을 방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때부터는 얘가 일정하게 가시광선을 방출할 수 있는 어떠한 온전한 상태의 별이 된다. 그러한 별, 영년 주기혈. 그럼 우리가 봤을 땐, 가시광선이 일정한 상태로 어떠한 천체가 빛을 방출하고 있네? 주기혈성이 탄생했네? 별이 탄생했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 관점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별은 성운에서 만들어진다. 저온 고밀도의 성운에서 만들어지는데, 처음부터 굉장히 거대한 구름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덩어리는 자체 중력이 워낙 세니까 굉장히 빠르게 수축하는 거고, 처음부터 이 구름이 좀 작았다. 수축하고 있는 이 덩어리가 좀 작았다라고 한다면, 자체 중력이 작으니까 조금 서서히 뭉치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큰 질량을 가지고 있었던 구름이라고 한다면, 빨리 수축해서 빨리 주기혈성이 된다. 질량이 굉장히 큰 주기혈성이 된다. 처음부터 이 구름의 질량이 좀 작았다라고 한다면 천천히 수축해서 질량이 작은 주기혈성이 된다. 아셨죠? HR도상에서 주기혈성을 표현을 했을 때 왼쪽 위에 있는 주기혈성이 질량이 큰 주기혈성, 오른쪽 아래에 있는 주기혈성이 질량이 작은 주기혈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수축하는 구름이 덩어리가 컸으면 자체 중력이 크니까 빨리 수축해서 빨리 주기혈성이 된다. 시간의 경과를 보세요. 시간의 경과를 보면 여기는 10의 4제곱. 시간의 경과를 보세요. 10의 7제곱 이상. 시간의 경과를 보면 10의 8제곱. 아셨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축하는 질량 덩어리가 작았다라고 한다면 꽤나 수축 시간이 길구나. 질량 덩어리가 크면 꽤나 수축 시간이 짧구나.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또볼 것은 질량이 큰 구름은 덩어리는 수축을 하는 과정에서 점점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도는 잘안 올라가. 온도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광도는 잘안 올라간다고, 광도는. 광도는 거의 일정한 상태. 그 얘기는 뭐죠? 온도가 올라가는데, 광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수축을 굉장히 많이 한 거지. 아셨죠? 사이즈를 많이 줄인 거지. 그 다음에, 질량이 작은 별 같은 경우는, 질량이 작은 덩어리 같은 경우는, 수축을 하는데, 온도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도가 줄어든다는 거지. 수축을 하면서 사이즈를 줄이니까 사이즈가 줄어든 것만큼 광도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더라.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원시별에서 주기혈성이 되는 요 과정을 생각을 할때 질량이 큰 별과 질량이 작은 별을 좀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화 속도는 당연히 질량이 큰 별이 빠른 거예요. 질량이 큰 별이 작은 별보다 크다. 그 다음 HR도상의 변화를 따지면 질량이 큰별 같은 경우는 수평적으로 영년 주기혈에 접근. 질량이 작은 별 같은 경우는 수직적으로 영년 주기혈성에 접근. 됐죠? 이렇게 해서 중력 수축을 하다가 원시별에서 주기혈성이 된다. 중력 수축을 하다가 원시별에서 주기혈성이 된다. 라고 하면 주기혈성이 된 시점부터는 더 이상 수축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축을 하지 않고

정도를 일정하게 빛을 내면서 유지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의 별이 되면 이 상태는 더 이상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하지 않고 중력과 기체 합력이 평형을 이루면서 어느 정도 크기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 아셨죠? 평형 상태. 또는 뭐 관성에 의해서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긴 하지만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드러나지 않는, 유의미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셨죠? 그 주기열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질량이 큰 주기열성일수록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요. 질량이 큰 주기열성은 사이즈도 커요. 질량이 큰 주기열성은 그만큼 뜨거워요. 대신에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만들기 때문에 수명이 짧고 진화 속도가 빨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주기열성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주기열성이 되면, 자,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원시별일 때는 중력에 의해서 사이즈를 줄여갑니다. 계속 사이즈를 줄여가고요. 그런 과정에서 내부의 온도를 높인다. 중력 수축 에너지가 내부의 온도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기열성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요 중심부에서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도가 돼요. 지금 여기 가장 바깥에 있는 요 선은 원시별에서 수축하고 있는 모습이 된 거고, 주기열성이 됐을 때는 얘는 이제 없는 겁니다. 없는 상태가 되면, 주기열성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네 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바뀔 수 있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요 에너지가 중력에 저항하는 힘을 만들어줘요. 중력에 저항하는 힘을 만들어주면서 그 힘에 의해서 더 이상 중력에 의해 수축하지 않도록 저항하는 힘을 만들어주면서 딱딱딱 힘의 평형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너지가 일정한 빛을 우리에게 방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그러면서 이 상태를 꽤나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자신의 일생의 90%를 이러한 모습으로 유지하게 된다. 아셨죠? 그리고 나머지 별은요, 여기에 수소와 헬륨이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녀석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상태. 별의 주성분은 수소와 헬륨이기 때문에 아셨죠? 요게 주기열성의 특징 됐죠? 요런 단계를 지나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별은 거성과 초거성이 된다. 그래서 태양 정도로 질량이 좀 작은 별이라고 한다면 주기열성 이후에 거성이 되는 거고요. 태양보다 좀 질량이 큰 별이라고 한다면 주기열성 이후에 초거성이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 주기열성이 어떻게 진화를 하느냐는 선생님 여기다 그림을 가지고 조금 크게 좀 표현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이 여러분들도 연습장 꺼내시고요.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그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림을 다 동그랗게 그리면 공간이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선생님은 요렇게 피자 한 조각으로 그릴 거고 여러분들은 동그라미로 그리시면 돼요. 자, 주기열성 상태가 되면요. 볼게요. 주기열성 상태가 되면 중심부에서는 네 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맞죠? 그리고 주변은 핵융합 반응을 하지 않고 남아있는 원래 별의 주성분인 수소와 헬륨이 일부 남아있는 상태. 요게 주기열성이에요. 주기열성. 됐죠? 주기열성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 안에 있는 수소가 전부 다 헬륨으로 바뀝니다. 요 안에 있는 수소가 전부 다 헬륨으로 바뀐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에 헬륨만 차 있어. 그리고 여기는 반응하지 않는 수소와 헬륨이 그냥 있는 상태. 전부 다 헬륨으로 바뀐 거야. 그러면 전부 다 헬륨으로 바뀌었으면 수소핵융합 반응이 끝난 거니까 수소핵융합 에너지가 사라진 거야. 수소핵융합 에너지가 사라졌어? 중력은 충분히 센데 수소핵융합 에너지가 사라졌어? 그럼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중력에 의해서 얘가 수축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럼 중력에 의해서 얘가 수축을 하면 이 헬륨으로 가득 차 있는 이 공간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쪼그라들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얘가 쪼그라들면서 이 공간이 다시 중력 수축을 하면서 중력 수축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고 중력 수축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그 에너지가 이 공간의 온도를 높임과 동시에 이 헬륨으로 둘러싸여 이 헬륨이 차 있는 이 중심의 주변까지 가열을 하게 돼요. 그럼 그 주변에 1000만 도 영역을 만들어내면서 주변에 있는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영역을 우리가 이제 수소껍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수소껍질 연소가 일어난다. 그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림이. 자, 이렇게 여기는 헬륨이 가득 차 있는 헬륨이 수축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수축을 하고 있는 상태. 중력 수축을 하고 있는 상태고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만들어진 중력 수축 에너지가 이 주변에 있는 수소를 가열. 그럼 이 주변에서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하는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수소껍질. 얘가 수축할수록 수소껍질은 더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커지는 거고, 이때 에너지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에너지가 어디에 쓰이느냐? 별의 크기를 크게 만드는데, 별의 크기를 키우는데 이 에너지가 활용이 됩니다. 그럼 별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팽창. 아셨죠? 여기는 그냥 수소 반응하지 않은 헬륨인데, 얘가 수축하면서 만들어진 중력 수축 에너지가 이 주변 공간의 온도를 높여주면서 천만도를 만들어주면서 수소껍질 연소 영역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 영역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별의 크기를 키우는데 쓰인다고. 그래서 별이 막 커지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별을 뭐라고 부르냐면 준거성이라고 불러요. 준거성. 또는 주계열성이 적색 거성이 된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 별의 크기가 커진다고. 됐죠? 그럼 별의 크기가 커지면서 여기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점점 소모가 되는 거야. 소모가 되니까 별의 표면 온도는 사실 굉장히 낮은 색깔, 낮은 상태. 그래서 빨간 색깔로 보여요. 그래서 적색 거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에너지가 부피가 커지면서 우리 단열 팽창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 덩어리 상승하면서 팽창하는 거. 부피가 커지면서 에너지를 소모하니까 실제 표면까지 도달하는 에너지 양은 줄어드는 거고 표면의 온도가 내려가서 빨간색으로 보인다. 아셨죠? 그래서 수축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 공간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공간의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 공간의 온도가 처음엔 1000만도였는데 쭉 올라가서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이 공간의 온도가 1억도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다시 반응이. 좀 밑으로 그리겠습니다. 또다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여기서 이제 헬륨이 탄소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요. 이 앞에 있는 개수는 생략하겠습니다. 헬륨이 탄소로 바뀌는. 아셨죠? 그리고 그 주변은 뭐예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껍질이 있는 거고, 여기서 물론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고. 자, 헬륨이 탄소로 바뀌면서 여기서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헬륨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되죠? 그러면 요 에너지로 인해서 더 이상 중심부가 수축하지 않고 저항하는 힘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더 이상 중심부는 수축하지 않아요. 요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아셨죠? 그러면 별은 더 이상 팽창을 잘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사이즈가 또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영역이 됩니다. 여기는 반응하지 않은 수소와 헬륨. 됐죠? 우리가 이런 상태를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적색 거성이라고 불러요. 아셨죠? 그래서 꽤나 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안에 탄소가 충분히 또 쌓이겠지. 또는 여기 안에 있는 헬륨이 전부 다 탄소로 바뀌겠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한번더 일어나는 거야. 그 탄소가 다시 수축을 하면서 어떤 그림이 되냐면 탄소로 이루어진 요 중심부는 다시 수축을 합니다. 다시 수축. 그러면 요 주변에 뭐가 생기냐면 헬륨이 탄소로 바뀌는 영역이 생기는 거고, 요 주변에 뭐가 생기냐면 원래 있었던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영역이 생기는 거고, 여기는 그냥 수소와 헬륨. 그러면 다시 별은 커져요. 다시 별은 커진 팽창이 변화가 일어난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죠. 요 탄소가 수축을 할때 질량이 큰 별이든 작은 별이든 여기까지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는데 여기서 질량이 작은 별 같은 경우는 얘가 수축을 할때 만들어낸 에너지가 요 공간의 온도를 1억 도까지 만들어줘야지 헬륨 껍질이 생기게 되는 건데 1억 도라고 하는 온도가 질량이 작은 별 같은 경우는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만들어낼 수 있는 온도는 아니야.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요 헬륨 껍질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별이 확 커지는 거고 충분히 확보가 안 되면 별이 다시 작아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질량이 작은 별 같은 경우, 태양 정도 되는 별 같은 경우는 요 1억 도가 되는 요 영역이 충분히 확보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별이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커졌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하는 그러한 변광성 상태가 돼요. 아셨죠? 그러다가 그걸 몇번 반복하다 보면 질량이 작은 별 같은 경우는 이 중심부와 외곽부가 분리가 됩니다. 그게 행성상성운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외곽부가 날아가 버리고 얘만 남아요. 그게 백색이성이 되는 거야. 그게 질량이 작은 별. 아셨죠? 근데 질량이 큰 별은 뭐냐? 질량이 큰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얘가 수축하고 얘가 1억 도가 되는 영역을 충분히 오랫동안 만들어낼 수 있어. 질량이 큰별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얘 온도 영역 그대로 유지가 되고 탄소는 계속 수축을 하고 그러다 보면 탄소가 수축을 하다가 1억 도에서 이제 수억 도가 돼요. 그럼 얘가 다시 핵융합 반응을 해. 그럼 핵융합 반응을 하면 탄소보다 무거운 산소를 만들어내고. 아셨죠? 그러다가 산소가 또 충분히 핵융합을, 산소가 또 충분히 쌓이면 산소가 다시 또 수축을 해요. 그러면 수축을 하면 중심부 온도가 또 올라가. 그러다 보면 다시 산소가 또 핵융합 반응을 해서 그거보다 더 무거운 온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반응이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나지.

0: 그래서 나중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질량이 큰별 같은 경우는
1: 자,
0: 중심부에 뭐까지 만들어진다? 철까지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바깥은 철보다 요 녀석보다 조금 더 가벼운 녀석, 그 다음에 이 바깥은 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녀석이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만들어져서 마치 양파 껍질 같은 구조가 만들어진다. 아셨죠? 중심부에 철이 충분히 쌓이면 이제 이 별은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 돌입을 하게 된다. 맨 마지막에 이 녀석 어떻게 되냐면 너무 무거워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중력 수축, 맨 마지막 중심부에 중력 수축을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중력 수축을 하면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만들어내요? 그럼 그 에너지를 이 별이 버티지 못하고 폭발하게 된다. 우리가 그런 걸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는 거고요. 초신성 폭발을 하면 그때 굉장히 많은 양의 물질들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 그럼 이 중심부는 어떻게 되느냐? 이 철에게 중력 수축을 하다가 아주 작은 녀석으로 뭔가가 남아요? 그럼 우리가 중성자별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마저도 남지 않고 완전히 중력 수축하면 블랙홀. 아셨죠? 자, 여기까지. 다시 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질량이 큰 별이든 질량이 작은 별이든 주결성 이후에는 헬륨 핵이 수축을 하게 되고 수소 껍질 연소가 일어나면서 외곽부가 팽창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거성이든 초거성으로 진화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그래서 점점 커지다가 중심부의 온도가 1억도가 되면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제 요런 식으로 그림이 표현되는 겁니다. 아셨죠? 중심부가 수축을 합니다. 주결성 이후에 수소와 헬륨을 만들어내고 헬륨이 충분히 쌓여요. 중심부 헬륨이 가득 차요. 그럼 얘가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에너지가 없으니까 충분히 무거워진 요 녀석이 수축을 하면서 온도를 높여. 온도를 높이고 여기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주변으로 공급이 돼서 천만 K가 되는 영역을 만들어주면 수소 껍질 연소가 일어나고 여기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별의 크기를 키우는 데 사용이 됩니다. 별의 크기가 커진다고. 그걸 우리가 준거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결성이 적색거성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다가 중심부의 온도가 1억도가 됩니다. 그러면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해서 탄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 여기는 아까 있었던 그 천만도 영역. 되다가요. 충분히 탄소가 쌓여요. 또는 여기 있는 헬륨이 다 탄소로 바뀌어요. 그러면 얘가 다시 수축을 하면서 얘의 온도는 올라가는 거고 그 주변에 1억도 영역이 확보가 되면 헬륨 껍질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는데 요 1억도가 생각보다 질량이 작은 별에서는 잘 확보가 잘안 된다고. 그래서 1억도가 충분히 확보가 되면 별의 크기는 확 커졌다가 1억도가 확보가 잘안 되면 별의 크기가 다시 작아졌다가 그렇게 변광성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행성성 성운이 돼서 생을 마감하는 게 질량이 작은 별. 아셨죠? 질량이 큰별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확보가 계속된다. 그러다가 중심부가 계속 수축을 하다가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면 수억도가 되면 얘가 다시 핵융합 반응을 해서 좀더 무거운 원소. 아셨죠? 그럼 그 무거운 원소가 다시 쌓이면 다시 수축. 그러다가 다시 온도가 올라가서 15도 이상 되면 또다시 핵융합 반응을 해서 좀더 무거운 원소. 나중에 뭐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철까지. 철까지 만들어지면 맨 마지막 반응으로 연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량이 큰 별, 질량이 작은 별 모두 다 주결성 이후에는 거성과 초거성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정리했고요. 이걸 이제 HR도상에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질량이 큰 별이든 질량이 작은 별이든 어쨌든 질량이 큰 별이든 질량이 작은 별이든 주결성을 떠나면 무조건 반지름이 커지는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HR도상에서는 오른쪽 위로. 근데 여기서 자, 태양 질량의 15배 되는 별은 질량이 매우 큰 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초거성이 되는 거고 태양 질량의 4배나 1배 정도 되는 거 태양이랑 같은 거죠. 이런 별들은 이제 거성이 되는 거고 아셨죠? 질량이 큰 별과 질량이 작은 별의 기준은 뭐냐면 8배 태양 질량의 8배가 기준이에요. 태양 질량 이렇게 표시합니다. 태양 질량의 8배가 기준. 그래서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볼게요. 자 태양 질량의 8배보다 작아요. 태양 질량이 8배보다 작아요. 그럼 결론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중심부가 탄소가 충분히 쌓입니다. 얘 수축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헬륨 껍질이 연소를 하는 과정에서 별의 크기가 커졌다가 작아졌다를 반복하다가 이 외곽부가 날아가 버린 단계. 행성성 성운 단계가 되고 중심부의 탄소는 수축을 하다가 남아서 백색에서 이렇게 태양 질량의 8배보다 커요. 그러면 그 별은 무조건 어디까지 만들었는다? 중심부에서 수축 핵융합을 계속 반복하다가 철까지 만들어낸다. 철까지 만들어내면 그 철이 만들어진 시점에서 맨 마지막 수축을 하다가 더 이상 그 온도를 별이 버티지 못하고 폭발을 하게 된다. 초신성.

그러다가 중심부의 철, 수축하고 있었던 그 철액이 수축을 계속하다가 무엇인가가 남으면 중성자별이 되는 거고, 그것마저도 안 남고 완전히 수축해버리면 블랙홀이 돼버린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요거를 요렇게. 자, 태양 질량은 정도의 별이라고 한다면, 즉 질량이 태양 질량이 8배보다 작아요. 그러면 적색 거성 이후에 탄소 핵이 수축을 합니다. 헬륨 껍질, 수소 껍질이 있는데 헬륨 껍질이 커졌다 줄어들었다. 별의 크기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맥동병성. 그러다 보면 중심부와 외곽부가 분리가 일어납니다. 행성광성운. 나중에 요 물질은 요 행성광성운을 이루고 있는 물질은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물질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면 우주 물질 순환이 일어나는 거고, 이 중심부 탄소, 주로 탄소로 이루어진 이 중심부 수축을 해 나중에 백색에서. 자, 그다음에 질량이 태양 질량의 8배보다 크면 이 별은요, 나중에 뭐까지 만들어진다고요? 철핵까지. 철핵까지 만들어진다, 중심부에. 이 철핵이 맨 마지막에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하면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에너지 너무 커요. 별이 버틸 수가 없어요. 별은 폭발을 해요. 철핵이 수축을 하다가 무엇인가가 남으면 중성자별. 그것마저도 남지 않고 아예 공간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면 블랙홀. 이렇게 진화를 마감하는 거고, 이렇게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무작위적으로 충격파에 의해서 결합이 되면서 뭐 금도 만들어질 수 있고, 은도 만들어질 수 있고, 우라늄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래, 철까지는 별의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핵융합 반응을 거쳐서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질량이 큰별 같은 경우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무작위적인 충돌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럼 얘가 이제 우주로 방출되면서 우주에서 물질의 순환이 일어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뿌려진 물질들이 어딘가에 모여서 행성이 되고, 어딘가에 모여서 다시 또 다른 별의 재료가 되는 거고. 아셨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지구를 이루고 있는 물질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입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과학적인 거.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별의 진화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을 다 했고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요것들. 태양의 진화를 이렇게 내부 구조 상태 변화와 같이 설명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거를 HR도에 옮겨서 표면 온도가 감소하는 과정, 그 다음에 광도가 커지는 과정, 맞죠? 그 다음에 광도가 커졌다가 다시 광도가 줄어들면서 표면 온도가 증가하는 과정. 그랬다가 다시 광도가 커지면서 표면 온도가 감소하는 과정. 얘를 내부 구조와 같이 연결시켜서, 내부 구조와 같이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가 있느냐. 얘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꼭이 장면을 그림으로 찰칵 찍어서 같이 좀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선생님이 이제 이 내용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학교 자료실에 읽을 거리로 좀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 체크하도록 했고요. 그럼 이제 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이 별의 진화는요, 개념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 설명을 두 번, 세 번, 네 번은 좀 들으셔야 될것 같고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좀 질문을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지구과학을 하고 있다. 천문학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지구과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과학 수준에서 일단 이해하면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려움은 없어요. 아셨죠? 그렇지만 궁금하면 또 궁금증을 해결해야 되니까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볼게요. 자, 그림은 HR도의 별 가라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얘가 주계열이야, 주계열. 얘가 주계열이 되는 거고, 얘는 뭐 거성이나 초고성이 될 겁니다. 거성 정도 될것 같네요. 그다음에 이제 백색애성이 될 건데, 문제 보겠습니다. 별의 평균 밀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볼수 있는 거, 가와 나를. 가와 나는 절대 등급이 같다. 절대 등급이 같다는 얘기는 광도가 같다. 광도가 같은데 표면 온도를 따지면, 보자고요. 표면 온도를 따지면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란 말이지. 광도를 따지면 광도는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 그러면 나는요, 가보다 표면 온도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광도를 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 얘가 반지름이 굉장히 큰 거야, 반지름이. 반지름이 큰 별. 반지름이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밀도가 작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평균 밀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 얘가 작으니까 얘가 큰게 맞지. 가가 나보다 크다. 아셨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면 좋아요. HR도를 그렸죠? 그럼 여기다 주계열성을 표현합니다. 주계열을 표현하면 주계열보다 요 기울기보다 조금 더 완만하게, 조금 더

하게 조금 더 완만하게 등 반지름선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이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요.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작아요를 표현할 수 있으면 더 좋다. 그렇죠? 자, 단은 초신성 폭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 단은 백색혜성이에요. 백색혜성은 초신성 폭발 과정을 거치지 않았죠. 초신성 폭발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뭔가 남았다라고 하면 중성자별이 될수 있는데, 중성자별은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요.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서 HR도에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광도가 나오질 않는다. 아셨죠? HR도에 표현할 수 있는 별의 물이라고 한다면 제일 작은 게 백색혜성이야. 중성자별은 그보다 훨씬 작다고요. 얼마나 작냐면 얘가 수축을 너무 심하게 해서, 중심부에 수축을 너무 많이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의 기본적인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잖아요. 근데 수축을 너무 많이 해서 전자가 원자 핵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 거야. 양성자가 전자까지 흡수해서 전부 다 중성자밖에 없는 거야. 너무 수축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중성자별이에요. 그러니까 중성자별은 너무 작아서 광도가 작다. 표현이 안 돼. 아셨죠? 자, 별의 수명은 가가 라보다 작다라고 했죠? 가랑 라를 비교하면 질량이 큰 주기화성이니까 수명이 작아요. 맞네. 기역티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자, 원시별 A와 B가 각각 주기화성 A', B'로 지나는 경로라고 했고요. 나는 A와 A' 중 하나의 별표면에 작용한 힘이라고 했는데, 보면 충력이 더 크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수축하고 있어. 수축하고 있는 상태고, 얘는 지금 원시별이고 주기화성이고, 원시별이고 주기화성이에요. 됐죠? 주기화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A가 B보다 길다. 질량이 큰 녀석일수록 빨리 간다고. 그러니까 짧지, 짧지. 그 다음에 별의 반지름은 B가 B'보다 크다. 얘가 수축을 해서 얘가 되는 거니까 얘가 더 크겠지. 그러니까 B가 B'보다 크다. 나는 A'의 별 표면에 작용한 힘이다. 얘는요, 지금 주기화성이잖아요. 주기화성은 힘의 평형 상태라고. 근데 얘는 지금 수축하고 있잖아. 그럼 얘는 A여야 되겠지. 수축을 해야 되니까. 아셨죠? A'이 아니라.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니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그림 간의 ABC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ABC의 물리량을 기억리는, 지금 ABC가 여기 기역리는 뒷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지. ABC는 각각 주기화성, 적색거성, 백색혜성 중 하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기화성, 적색거성, 백색혜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보면 보세요. 표면 온도가 낮은데 절대 등급이 이렇게나 작아? 그러니까 광도가 이렇게나 커? 그럼 반지름이 엄청나게 큰 녀석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적색거성일 수밖에 없지. 그러면 적색거성이니까 얘가 A겠지. 큰 녀석. 반지름이 큰 녀석. 그 다음에 얘는 표면 온도가 이렇게 큰데 절대 등급이 이렇게 커? 그러니까 광도가 이렇게 작아? 반지름이 압도적으로 작단 얘기겠지. 그러니까 얘는 백색혜성이 되겠지. 백색혜성. 그럼 저기서 따지라고 하면 얘는 C가 되겠지. 그럼 얘가 B겠네. 됐죠?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문제는 좀 간단하죠. 그러니까 A의 물리량은 기억이다. A의 물리량은 기억이 아니라 디귿이죠, 디귿. 그 다음에 복사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복사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의 반비례한다고요. A보다 B가 짧다. A랑 B를 비교해보면 얘가 온도가 더 낮으니까 람다 맥스가 더 길겠지. 그러니까 A보다 B가, 이거 맞네. A가 길다? B가 짧다. A보다 B가 짧다. 맞죠? 별의 평균 밀도는 C가 가장 작다. 평균 밀도라고 하는 건 반지름이 클수록 밀도가 작다고요. 아셨죠? 반지름이 클수록 밀도가 작다고요. 그러면 지금 ABC 중에서 반지름이 얘가 제일 크네. 그럼 얘가 반지름이 제일 크니까 밀도는 얘가 제일 작아야 되겠지. 그러면 평균 밀도는 C가 가장 작다가 아니라 A가 가장 작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됐네요? 그럼 니은만 맞는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고를 수가 있고요. 자, 보면 별의 진화가 문제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몇번 반복이 필요하다. 아셨죠? 자, 여러분의 지구력 업을 위한 선생님이 준비한 퀴즈 보시면요. 자, 광도 계급 가지고 이제 밀도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떠한 원소가 별의 내부에서 별의 질량을 가지고 비교해 봤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느냐. 자, 요거 퀴즈 꼭 해보시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이번 시간에 HR도와 별의 진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했던 거 조금 더 추가해서 별의 진화 내용 더해지면서 별이 어떻게 진화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를 쓰느냐. 그 다음에 별의 내부 구조는 또 어떠한가에 대한 내용. 이번 시간에 약간 보충 느낌으로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원석입니다.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생명과학원의 7강입니다. 자, 여러분들 3회까지 박수현 쌤이랑 열심히 공부하고 왔죠. 이번 4회부터도 좋은 문제들이 많으니까 쌤이랑 해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총평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9월 모평, 10월 학평 정도의 난이도라고 쌤이 한 줄 평을 작성해 봤습니다. 9월 모평, 10월 학평도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꽤나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정도 선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유전과 비유전 파트를 한번 난도 체크를 해보면 유전은 난도가 중상 정도이다. 그래서 아주 극상의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문제를 이제 연습하기에 너무나 좋은 문제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비유전 파트에서 흥분의 전도와 전달, 근육의 수축,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중상 정도의 난이도고 너무 쉬운 문제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하기에 너무나 좋은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점으로 난도 한번 체크해보면 별 5개가 이제 가장 난도가 높다라고 하면 4개 정도라고 쌤은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우수문항, 여러분들이 꼭 한번 다시 풀어봤으면 좋은 문항은 6번, 13번, 15번, 17번, 18, 19번. 그래서 유전 파트에서 이제 문제들이 있고요. 13번은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6번은 방역법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여기 문항들은 꼭 한번 다시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쌤이랑 1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생물의 특성하고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어져 있습니다. 갑오징어가 나와 있어요. 갑오징어 A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천천히 읽어볼게요. 피부의 색을 주변과 비슷하게 만들어 위장하면 먹잇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먹잇감을 쉽게 사냥할 수 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밑줄 친 게 나왔다 라고 한다면 보기에서 얘네들이 생물의 특성 중에 무엇에 해당하느냐 이런 거 꼭 물어봐요. 그쵸? 자, 그 중에서 요즘에 아주 가장 많이 나오는 생물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적응과 진화죠, 여러분들. 근데 이 적응과 진화는요, 수능이나 모의평가 이런 데서 보면 항상 어떠한 식으로 이제 끝 마무리가 되냐면 무엇무엇 하기에 적합하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합하다 나오면 적응과 진화의 예야 라고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는 건데, 여기에 무엇무엇에 적합하다 한번 넣어볼까요? 먹잇감을 쉽게 사냥하기에 적합하다. 딱 성립하죠. 아, 이러면 적응과 진화에 해당한다. 이렇게 바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다. 이렇게 먼저 골라놓고 다음에 두 번째 자료를 보면 암실에서 눈에 빛을 비추어주면 둥근 동공 모양이 W자 모양으로 변한대요. 그때 이는 강한 빛에서도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고, 최근 이에 착안해서 역광에서도 선명한 사진을 찍는 W자형 카메라 조리개가 개발되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니은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 볼게요. 비는 자극에 대한 반응에 해당한다. 이 비가 무엇이었냐면 빛이라는 자극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반응을 했어요? 동공 모양이 W자 모양으로 변하였죠. 아, 자극에 대한 반응에 의해다 라고 바로 이렇게 옳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보기 디귿에서 C는 생명과학과 공학이 통합적으로 연계된 사례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문과 연계해서 같이 발달하는 통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중에서 여기 C에 대한 내용은 생체 모방 기술하고 비슷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생명과학적인 내용과 공학적인 내용을 통합해가지고 연계된 사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디귿도 맞는 보기 되겠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 모두 골라주시면 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으로 가면 이제 물질 대사하고 관련되어서 세포 호흡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ATP와 ADP의 전원 관계가 출제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가에서 세포 호흡 과정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기역이 CO2하고 O2 중에 하나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세포호흡 하면 여러분 반응물하고 생성물은 확실하게 정리해 두셔야 되죠. 포도당이 세포호흡에 사용이 되는데 완전 분해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냐면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O2다 라고 이렇게 골라줄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 노폐물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세포호흡을 통해서 포도당이 완전 분해되면 CO2하고 H2O라는 생성물이
생성이 되죠. 아, 그래서 이 노폐물에는 CO2와 H2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고, 요 에너지, 요것이 중요한 것인데,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어떠한 에너지가 발생하느냐라고 한다면, 우선 열 에너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부 에너지가 어디에 저장돼요? ATP에 저장돼요. 그래서 어떠한 보기선지가 잘 나오게 되는 것이냐면, 여기 보기 니은 것 같은 가에서 과정 B가 일어난다라는 이러한 보기선지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B 과정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ATP하고 ADP하고 무기인산, 요거 이 사이에 전환관계가 나와져 있는 것인데, B 과정은 무엇이냐면 ADP하고 무기인산이 결합이 돼서 ATP가 생성이 된다라는 과정이에요. 즉,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되면 ATP가 합성된다라는 거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까 뭐라 그랬어? 요 나온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를 만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B 과정이 세포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 보기 D은 맞는 보기다라고 이렇게 골라놓을 수 있겠네요. 다음, 반대로 ATP가 ADP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 ATP라는 물질 한번 보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에 인산이 이렇게 3개 연결된 거잖아요. 그치? 그때 이 고에너지의 인산 결합을 하나 깨서 ADP가 되는 과정, 이 A 과정을 보게 된다면 이때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는 것이고, 이 에너지를 우리가 어디에 사용한다? 바로 생명활동에 사용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보기 기억부터 가볼게요. 기억은 CO2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때요? 기억은 O2였죠. 틀렸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고, 보기 D긋 골격근이 수축할 때 과정 A가 일어난다. 그럼 골격근이 수축한다라는 것은 무엇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봤었던 생명활동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우리 근수축에서 ATP가 사용된다라는 것은 자주 나오는 보기죠. 그래서 과정 A가 일어난다라는 것도 맞는 보기. 이렇게 골라주시면 니은 디귿 정답으로 해가지고 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까지도 쉽게 우리가 해결해봤고, 다음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림 가가 동공 크기의 조절에 관여하는 자율신경이 중추신경계에 연결된 경로를 나타냈다.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자율신경이라는 개념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율신경이 뭐였죠? 그렇지,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 그 둘은 서로 기량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이 그림만 보고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게 교감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인지를 맞춰낼 수 있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

그래프는요, 빛의 세기에 따른 동공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X축, Y축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그림 가부터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율신경, 교감하고 부교감 둘 중에 무엇에 해당하느냐라는 거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중추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뉴런하고 뒤에 뉴런, 즉두 개의 뉴런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뉴런이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신경절 이전 뉴런 또는 시냅스 이전 뉴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쌤은 그냥 쉽게 앞에 뉴런이라고 표현할게요. 앞에 뉴런이 길고 뒤에 뉴런이 짧다? 그럼 이건 뭐다? 부교감 신경이다. 그래서 이 둘은 부교감 신경을 구성하는 신경절 이전 뉴런과 신경절 이후 뉴런이다. 그럼 기억은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요, 앞에 뉴런이 짧고 뒤에 뉴런이 기니까 앞에 뉴런이 짧은 이 니은하고 디귿은 교감 신경을 구성하는 두 개의 뉴런이고, 얘는 신경절 이전 뉴런, 얘는 신경절 이후 뉴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여기 쉽게 얘네들 그림만 보고서 알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교감 똑같은 글자 들어가는데 얘는 앞에 한 글자 더 들어가잖아. 붓자라는 앞에 한 글자 더 들어가지. 그러면 앞에 게 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부교감이다라는 거 고를 수 있었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잘 물어보는 것들이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요 축삭돌기 말단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는 것인데,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 이후 뉴런, 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 여기서는 모두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죠. 반면 여기 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만 여기에서 무엇이 분비가 되냐면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쌤이 어떻게 기억하면 좋다라고 했었냐면, 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만, 교감 신경의 뒤에 뉴런에서만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고 나머지는 모두 아세틸콜린이야. 이렇게 외우면 우리가 쉽게 헷갈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돼서 이 교감하고 부교감 신경이 동공 반사에 관여를 하게 돼서 이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데 기량적으로 작용한다 그랬죠. 기량적이라는 말은 서로 반대로 작용한다. 그러면 교감 신경은 동공을 어떻게 해요? 확대시키고, 부교감 신경은 동공을 반대니까 축소시킨다.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 이 나의 그래프야 함께 적용을 해보면, 빛의 세기에 따라서 빛의 세기가 점점 커질수록 동공의 크기가 작아져요. 그러면 지금 P1이라는 빛의 세기일 때는 동공의 크기가 크죠? 이때는 동공의 크기를 확대시키는 신경이 더 활성화되어 있을 테니까, P1에서는 교감 신경이 더 활성화되어 있을 것이야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을 것이고, P2 같은 경우에는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 상황이니까 부교감 신경이 더 활성화되어 있을 것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지. 됐어. 자, 그럼 이제 보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에서, 기억의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의 말단은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말단이니까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라고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틀린 것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니은의 신경세포체, 얘네들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게 되는 것인데, 교감신경은 고민할 것도 없어요. 교감신경은 모두 어디에서부터 뻗어져 나온다? 척수에서부터 뻗어져 나온다. 그러면 니은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이것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지금 기역, 니은, 디귿으로 해서 표시는 안돼 있지만,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어디에 존재합니까? 얘네들은 바로 이 동공반사를 조절하는 중추에 존재한다. 그게 어디였냐면 중간뇌였다. 이것까지도 여러분들 개념을 메꾸어서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보기 디귿으로 가볼게요. 디귿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의 양분의 기억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의 양은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크다. 이렇게 비교하는 문장 생명과학에서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비교를 해줄 때 주어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P1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아까 P1일 때 교감신경이 더 활성화되어 있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 디귿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의 양이 많고, 상대적으로 기억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의 양은 적겠죠. 그러면 분모는 크고 분자는 작으니까 전체 값은, 그렇지, 작다라고 해줘야 되죠. 근데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 작다로 고쳐주시면 니은만 정답이 되는 것이고 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거죠. 네,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기관계에 대해서 사람의 혈액순환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기역과 니은 각각 간, 폐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A와 B는 콩팥과 연결된 동맥과 정맥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그림만 보고 여러분들이 기관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기역 같은 경우는 폐다라는 거 우리가 바로 볼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니은은 간입니다. 이런 그림들도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곳이 콩팥이에요. 뭔가 콩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콩팥인데, 이때 연결된 콩팥 동맥과 콩팥 정맥을 A와 B로 나타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동맥과 정맥을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심장입니다. 심장에서 나오면 동맥이에요. 이 B는요, 심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콩팥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심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얘가 콩팥에 연결된 동맥, 콩팥 동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A는 심장으로 들어가고 있죠. 콩팥에서 심장으로 들어가고 있으니, 콩팥 정맥입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 골랐으니까 보기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역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네, 폐 기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체 교환이죠.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는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기역 맞는 보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보기 니은, 니은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정말 중요한 보기 중에 하나죠.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해. 그러다 보니까 독성이 조금 약한 요소로 전환시켜 주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기관은 바로 간입니다. 그러니까 니은이 맞는 거죠. 다음 보기 디귿. 단위 부피당 요소의 양은 A의 혈액에서가 B의 혈액에서보다 적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콩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얘네들은 요소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요소가 걸러져서 오줌으로 나가게 되니까 나올 때 요소의 양은 줄어들게 되겠죠. 아, 그렇게 되니까 단위 부피당 요소의 양은 콩팥 동맥에서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A의 혈액에서가 적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한 말과 일치하는 거죠? 얘에서 많고 얘에서 적으니까 A의 혈액에서가 적다, 맞는 보기다라고 해서 기역, 니은, 니긋 모두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는 이제 4단원에 들어가서 가장 쉬운 유형 중에 하나인 세포 주기하고 분열과 관련된 문제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 간은 어떤 유전형질의 유전자형이 라지티 스몰티인 어떤 동물 체세포의 세포 주기를 나타냈대요. 아, 유전자형이 라지티 스몰티구나. 이런 거 나오면 동그라미 쳐 두시고, 그 다음에 나는 이 동물의 체세포 분열 과정 중에 디귿시기에서 관찰되는 세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디귿시기래요. 여기래.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지금 무엇이 딱 보여요? 응축된 염색체가 보이죠. 아, 이렇게 응축된 염색체 모양이 관찰되는 시기는 언제뿐이다? M기, 분열기뿐이다 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디귿이 바로 세포 주기 중에 M기, 분열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화살표의 방향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세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분열기 전이 무엇이겠어? G2기, 그치? 그 다음에 니은은 S기, 기역이 지원기, 이렇게 해가지고 G1, S, G2, M기를 다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요, 이제 체세포 분열이라고 했으니까, 체세포 분열 중에서도 염색체가 이렇게 중앙에, 적도면에 배열되는 시기를 언제라고 볼수 있어요? 중기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을 것이고, 요 A하고 B는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예요. 그치?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은 염색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상동 염색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보기 기역에서, 기역 시기에 세포에서 핵막이 관찰된다라고 했으니까 세포 주기 중에 간기 시기에는 핵막이 관찰되죠. 간기는 어디냐면 지원기부터 G2기까지가 모두 간기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이든 S든 G2든 어디가 나온든 간에 핵막이 관찰된다라는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고, 보기 니은에서 니은 시기에 핵에서 DNA 복제가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니은 시기는 S기니까 이때 DNA의 합성, DNA 복제가 일어난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니은도 맞고요. 다음에 이제 디귿, B에 스몰티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염색체 A에는 스몰티가 있다라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염색체 A에는 스몰티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옆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얘는 염색 분체잖아요. 복제됐어야 되니까 스몰 t가 이렇게 존재할 건데.

B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이게 괜히 주어진 게 아니라 그랬죠? 괜히 동그라미 치라고 한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전자형이 라지 T 스몰 T니까 대립 유전자로 라지 T를 상동 염색체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B에는 라지 T가 있어야지 스몰 T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B에 스몰 T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보기다. 이렇게 골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됐죠? 그럼 기역 니은 정답이 되는 것이고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체세포 분열이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체세포 분열, 체세포 주기다라는 걸 알려주고서 보기에서 함정으로 어떤 거 많이 나오냐면, 디귿시기에 상동 염색체 접합이 일어난다. 이러한 함정 보기 많이 나와요. 얘네 체세포 분열의 세포 주기라고 여기 주어졌잖아요? 근데 상동 염색체 접합은 감수 분열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틀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해 줄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웃음은행이라고 했었던 6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개념만 열심히 공부하고 모의고사나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지 않은 친구들은 처음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조금 난감해한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요, 어떤 지역의 식물 군집을 크기가 동일한 20개의 방영구를 이용해서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거래요. 자, 이 방영구 수를 이용하는 문제가 있고 이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방영구 수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기역과 니은은 상대 밀도와 상대 빈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자, 그러면 우선 상대자가 들어간 애들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퍼센테이지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그치?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모두 합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100%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디폴트처럼 디폴트 값으로 생각하고 100을 맞춰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 나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상대 피도에 이 하나가 이렇게 비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을 모두 합쳐가지고 100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럼 100에서 여기 16, 15, 21, 18 이거를 빼주게 된다면 요가 얼마나 나오죠? 30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합치면 70이 되니까요. 자, 그리고 개체수하고 출현한 방영구수가 주어져 있는데, 개체수는 무엇을 나타내주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바로 밀도죠. 왜냐? 면적분의 개체수란 말이에요. 그치?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방영구 하나당의 면적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지금 20개의 방영구라는 것만 나와 있지, 면적은 주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상대 밀도를 구하느냐? 이 개체수에 비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출현한 방영구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방영구수가 나와 있으니까 계산을 할수 있지만, 그걸 계산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얘네들 방영구수에는 이제 상대 빈도가 관련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것과 연결을 지어서 한번 풀어보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기역이 숫자가 좀 많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 개체수랑 방영구수의 숫자가 주어진 게 B하고 D예요. 자, 그럼 이 숫자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쌤이 동그라미 친 숫자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자, 보면 어떠한 그 숫자 간의 관계를 봤을 때 어색하지 않은 애들이 있습니다. 26대 16. 뭔가 어색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2로 나누면 13대 8이 될 텐데, 얘는 46이랑 20이니까 2로 나누면 23대 10이거든요. 그치? 아, 그럼 비율이 안 맞잖아. 근데 8하고 16, 10하고 20은 딱딱 두 배로 떨어지잖아. 아, 그러면 이 방영구수하고 기역이 관련되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방영구수를 가지고 우리 무엇을 계산할 수 있다? 그렇지. 상대 빈도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기역이 상대 빈도입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방영구수하고 상대 빈도가 몇배 차이 난다는 소리예요? 두배 차이 난다는 소리예요. 아, 그러면 요 값에 두 배를 해주면 되겠구나. 그럼 여기 물음표는 12의 반이 될 테니까 6이 될 것이고, 요 A도 20의 반이 될 테니까 10이 될 것이고, 여기 물음표는 16의 2배가 될 것이니까 30이다. 쌤, 이거 맞나요? 검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다 더해보세요. 그래서 100이 나오면 제대로 구한 거죠. 100이 나올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 개체수를 가지고 우리는 상대의 밀도를 구할 수 있는데, 니에는 자연스럽게 상대 밀도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비율을 한번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어때요? 하나씩을 다안 알려줬죠. 이게 출제자의 의도예요, 여러분들. 아,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구하는 방식인지를 알고 있느냐. 그래서 쌤이 괜히 웃음문항이라고 한게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딱 막힌 친구들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그렇지. 여기 합이 100이라는 걸 이용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쌤이 여기에 주어진 물음표를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B하고 X의 값을 더한 값은 10, 15, 39를 더한 값을 100에서 뺀 값이죠. 자, 그러면 이 값이 얼마냐면 10하고 15하고 39를 빼면 내가 39를 더하게 되면 얘네들 64가 나옵니다. 그치? 그러면 그 100에서 64를 빼면 36이 나오겠죠. 이렇게 36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아까 얘네들이 이제 비율이 맞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B하고 D 부분을 더해봐야겠죠. 26하고 46을 더해볼게요. 얼마가 나오냐면 72가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러면 얘네들 더한 값이 2분의 1, 반의 값이네. 그러면 여기에서 B의 값은 26의 반이다. 13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46의 반이다. 그러면은 23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하고 23 넣으면 36 딱 나오네요. 그렇지. 이렇게 해서 나머지 값들을 모두 구할 수 있고 그럼 여기 A의 개체수는 20이 될 것이고요. C의 개체수는 15의 2배니까 30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E의 개체수는 39의 2배니까 78이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여러분들?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 보기 디귿처럼 우점종이 무엇인지를 가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점종을 구할 때는 중요치라는 것을 계산해 줘야 되는 것이고 중요치는 어떻게 구한다? 네, 상빈이, 상밀이, 상필을 더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구한 값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대략적으로 큰 값을 딱 찾았을 때 가장 큰 값, 대충 보니까 얘야 하고서는 바로 우점종이 2다 라고 골라도 되지만 연습이니까 계산 한 번씩 해보게 된다면 A의 중요치는 38이 나오고요. 얘는 44.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 더하면 56. 그 다음에 얘는 61. 그리고 얘가 좀 압도적으로 차이 나죠? 101 이렇게 나오면서 우점종이 2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상대 밀도이다 라고 했는데 상대 빈도였어요. 그러니까 틀렸고 A 더하기 B의 값은 23이다. A의 값은 얼마였냐면 10이었고 B의 값은 13이니까 더하면 23이 맞네요. 그래서 니 앤 디귿 정답으로 골라주면 4번이 답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이죠.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연구법을 이용한 계산 문제까지도 함께 살펴봤고 다음 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정상인에서 A와 B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구간 1에서는 운동을 하고 구간 2에서는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써놓을게요. 구간 1에서는 운동을 했고 구간 2에서는 휴식을 하였다. 그 다음에 이 A하고 B라는 값을 가려놨는데 이것이 체온하고 혈중 인슐린 농도 중에 각각 하나씩이다.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운동을 했을 때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자, 운동을 한다라는 건 우리의 세포들도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일을 한다라는 건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운동했을 때는요, 열 발생량이 커지기 때문에 열 발생량이 열 발산량보다 커지겠죠. 자, 열 발산량 바로 나와야 돼요. 얘는 우리 몸에서 뺏기는 열의 양,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열 발생량이 증가를 하게 돼서 열 발산량보다 커지게 되면 운동했을 때는 체온이 어떻게 되겠어? 상승하겠지. 그러고 보니까 이 B의 값은 줄어들고요. A의 값은 증가해. 아, A가 체온이 되겠군. 골라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B는 혈중 인슐린 농도가 되겠군 라고 이렇게 매칭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지? 아, 그러면 인슐린 농도는 왜 떨어질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운동을 할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포도당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운동을 할 때는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면서 혈당량을 상승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보기 기억에서 A는 혈중 인슐린 농도이다 라고 했는데 A는 체온이 되는 거니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닐은 간에서 단위 시간당 합성되는 글리코젠의 양은 T1일 때가 T3일 때보다 많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요거 한번 생각해 봐요. 단위 시간당 합성되는 글리코젠의 양. 이게 왜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슐린의 역할을 쌤이 한 줄로 바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죠. 무엇이었냐면 이자의 배인 간에서 포글포글 요거 한 줄만 기억하면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은 끝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자가 베타세포

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것이고 인슐린의 표적기관이 간이고요. 그럼 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강조하려고 한 번 더 포글포글이라고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된다라는 것은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바뀐다라는 것이니까 글리코젠이 합성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합성되는 글리코젠의 양은 언제가 높겠어요? 인슐린이 분비량이 많을 때. 이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T1이랑 T3일 때 인슐린 그래프를 보는 거야. T1일 때 인슐린이 더 높고 T3일 때 인슐린의 농도가 더 낮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글리코젠은 언제 많이 합성된다고요? 인슐린의 농도가 높을 때. 그럼 T1일 때가 많다라고 했으니까 보기 D는 맞는 거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다음에 디귿, 열 발생량분의 열 발산량은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크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T2하고 T3일 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T2일 때는요, 체온이 상승하는 시점이에요. 상승하는 구간 중에 한 시점이고 T3일 때는 체온이 낮아지는 구간의 한 시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체온이 상승하고 있을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열 발생량이 열 발산량보다 클 거고 체온이 낮아질 때는 반대일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이렇게 비교 문장 나오면 누구를 기준으로 생각한다? 주어를 기준으로 생각한다. T2일 때 보게 된다면 아까 본 것처럼 열 발생량은 높고 분모는 크고 열 발산량은 낮다. 분자는 작으니까. 전체 값은 어떤 거야? 작은 거죠. 그래서 크다가 아니라 작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니은만 정답이 될 것이고요.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이죠. 되겠죠? 좋습니다. 다음에 8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8번은 우리가 좀 부담없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자료 해석형 문제니까요. 문제를 꼼꼼하게 읽는 거 그 정도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나방의 날개꼬리의 효과에 대해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가에서 박쥐가 나방의 날개꼬리를 공격하다가 사냥에 실패하는 것을 보고 나방의 날개꼬리가 포식자인 박쥐를 피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러한 문장도요. 힌트가 되는 문장이에요. 자, 무엇무엇이라고 생각했다. 이건 뭐예요? 잠정적인 결론이잖아요. 가설이에요. 무엇무엇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가설이구나 라고 바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가설에 해당한다. 맞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 나방 집단 A와 B를 준비하고 A에 속한 나방만 날개꼬리를 모두 제거했다. 아, 그러면 A 집단 같은 경우에는 날개꼬리가 없는 애들이네요. 그치? 그 다음에 B에는 제거를 안 했으니까 날개꼬리가 존재하겠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나서 각 집단에 각각 박쥐를 풀어줬어요. 포식자인 박쥐를 풀어줬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집단 1과 2에서 박쥐에서 잡힌 나방의 비율을 봤더니 그림과 같았대요. 아, 2에서보다 박쥐에 잡힌 나방의 비율이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1과 2가 기억과 니은 중에 어떤 것인지 고르려면 1과 2가 A와 B 중에 누구인지 고르려면 결론까지 봐야 돼요. 나방의 날개꼬리는 포식자인 박쥐를 피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즉 아까 우리가 말했었던 가설하고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날개꼬리를 가진 애들이 잘 잡아먹히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잡아먹혔다 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날개꼬리가 없다라는 거죠. 아까 날개꼬리 없는 애 누구였어? A였잖아. 그래서 여기 1번 집단이 A가 되는 것이고 2번 집단이 B가 됩니다. 이렇게 골라주는 거지. 됐어. 자, 그럼 이제 보기 니은에서 니은은 조작변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조작변인이랑 종속변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조작변인은 원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꿔줬냐면 요 날개꼬리를 제거했는지 제거하지 않았는지 이걸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날개꼬리의 제거 여부가 조작변인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박쥐에 잡힌 나방의 비율이 달라지게 된 거잖아요. 이거는 결과값이다. 결과값은 우리가 조작변인이라고 하지 않고 종속변인이라고 해줘야 되는 것이니까 니은은 틀린 보기다.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리고 보기 디귿 1은 A다. 이렇게 골라냈으니까 기억 디귿 정답으로 골라주면 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9번 문제. 이제 4단원 파트에서 슬슬 난도가 올라가는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염색체에 그림을 주고서는 여러분들이 같은 종인지 그 다음에 핵상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쌍을 짚고 있지 않으니까 얘는 핵쌍이 n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핵쌍이 n이죠. 그럼 누가 2n입니까? 이렇게 모양 크기 짝을 이루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2n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자 얘도 모양 크기 짝을 이루고 있으니까 2n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염색체 그림이 주어졌으니까 같은 종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선 가하고 나를 보면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염색체가 하나도 없죠. 그치? 아 그러면 가하고 나는 다른 종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하고 다를 보니까 얘는 얘하고 같고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아 얘네들은 같은 종이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다하고 라를 비교해 보니까 같은 염색체가 하나도 없어. 아 그럼 얘는 다른 종이야. 그리고 나서 가라를 보니까 요렇게 크기가 큰 염색체와 요렇게 작은 염색체가 모양 크기가 똑같네. 아 그러면 얘네 둘이 같은 종이겠구나. 아 그러면 여기에 지금 ABC 세 개체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한 개체에 두 가지 세포가 나와져 있는 것이네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치? 그럼 이제 어떠한 힌트를 사용해야 되냐면 얘네들 성별이 같다 라는 걸로 이제 ABC를 가려내야 되는데, 먼저 A를 한번 찾아볼게요. 얘가 성염색체 X와 Y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지금 나의 세포를 보니까 얘는 X든 Y든지 간에 총 염색체니까 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성염색체니까 나머지 2개가 상염색체고 하나가 성염색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네 둘이 같은 종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핵쌍이 N일 때 3개의 염색체를 가진다면 2N일 때는 당연히 6개의 염색체를 가져야 될 거예요. 그치? 그러면 4개의 상염색체와 성염색체 2개를 가질 건데, 지금 성염색체 2개가 생략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A가 X염색체와 와요. 그러면 X만 나타냈고 Y가 생략되어져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YY를 가져야 되는데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 A가 Y염색체입니다 라는 거를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X염색체 2개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고, 그럼 여기에 XX를 쓰는 순간 다의 성별을 알 수 있죠. 다는 암컷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Y염색체 가지니까 수컷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A가 Y염색체다라는 것을 찾았으니까 아 얘도 X염색체가 생략된 2N짜리 세포고 4 플러스 XY구나. 그럼 얘도 수컷이구나 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찾았어. 봐봐. 나하고 라는 분명 다른 종인데 성별은 같아. 그럼 A하고 B 중에 하나이죠? 근데 지금 아까 다른 성별인 다 세포가 암컷의 세포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게 나머지 하나인 C의 세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다는 C의 세포이고 C는 암컷이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니까 A와 B는 수컷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얘네 둘이 같은 종이니까 나가 B의 세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라는 A의 세포가 될 것인데, 같은 종이 가가 같은 종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A의 세포다. 아 그러니까 핵쌍이 2N인 세포에서 분열 과정에서 N짜리인 세포가 나왔는데 X가 생략된 세포구나, A의 세포구나 라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보기 가볼게요. 보기 기억. A는 Y염색체이다. 네 맞죠. 보기 니은 가는 B의 세포이다 라고 했는데 A의 세포로 바꿔줘야 됩니다. 보기 디귿. A의 체세포 한 개당 A의 수, 즉 Y염색체의 수죠. 자, A 같은 경우에는 체세포가 이러한 세포일 거예요. 2N짜리 세포 하나를 갖잖아요. 그리고 C의 감수 1분열 중기 세포 한 개당 염색 분체 수, 염색체 수인지 염색 분체 수인지 잘 봐야 되고 몇 분열 중기의 세포인지를 잘 봐야 되는 건데, 1분열 중기일 때는 핵쌍이 2N이에요. 그러면 C는요, 2N일 때 몇 개의 세포를 가지냐면 6개를 가져요. 염색체 수라면 1분의 6으로 6이 맞겠지만 염색 분체 수니까 염색 분체는 1분열 중기 때 하나의 염색체당 두 개의 염색 분체를 가집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여섯 개의 염색체에다가 2를 곱해줘야 된다. 이거를 까먹지 말자. 6이 12. 그래서 6을 12로 고치게 되면 디귿은 틀린 보기. 그러면 기억만 맞는 보기가 될 것이고 답은 1번이다. 이렇게 골라주는 거죠.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넘어가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러한 문제 나오면 기억과 니은을 고르는 게 부담스러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분명 있을 거예요. 어찌저찌 맞히지만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 있는데, 쌤이 하는 방법대로 한번 써보면 아 이런 문제 유형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될 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표...

T로카는 사람 ABC에서 티록신과 TSH의 혈중 농도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티록신 조절 이상의 원인, 1, 2, 3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람 ABC가 1, 2, 3 중에 각각 매칭이 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기억과 니은이 과다와 부족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티록신이 어떻게 분비되는지, 이제 음성 피드백의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간내의 시상하부에서 무엇이 분비가 되냐면 TRH가 분비가 되고, TRH의 표적기관은 뇌하수체 전엽입니다. 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가 분비가 되면 얘의 표적기관이 갑상샘이기 때문에 갑상샘에서 티록신의 분비를 유도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티록신이 많아지게 되면 얘네들이 줄어들게 되고, 얘가 줄어들게 되면 얘네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 정상적인 음성 피드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원인 1, 2, 3에 의해서 이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람 1 같은 경우에는 갑상샘에 이상이 생겨서 티록신의 분비량이 과다하대요. 그러면 여기다 바로 넣는 거야. 갑상샘에 이상이 생겼어. 그래서 티록신의 분비량이 과다해. 이렇게 샘이랑 화살표로 표시를 해볼게요. 얘가 과다하게 되면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TRH는 줄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TSH의 분비량이 줄고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겠죠. 그치? 얘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변했다. 표시를 한 거야. 그 다음에 2 같은 경우에는 시상하부에 이상이 생겼대요. 간내의 시상하부에 이상이 생겨서 TRH의 분비량이 과다한 상황이랍니다. 과다해졌더니 TSH 어떻게 될까요? 많아지겠죠. TSH 많아지면 티록신 많아진다. 이러한 상황이 유도될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생겼대요. 여기에 이상이 생겼어. TSH의 분비량이 부족해졌대. 그러면 갑상샘에서 티록신의 분비량이 줄어들 것이고, 얘가 줄었어? 그럼 간내 시상하부가 TRH를 증가시키겠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기 1, 2, 3가 ABC 중에 누구냐라는 거를 가려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봤더니 지금 A 같은 경우에는요, TSH가 과다하대요. 그쵸?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쓴것 중에 TSH가 과다하네. 화살표가 위쪽으로 된 애는 누구 하나밖에 없어? 2밖에 없어. 아, 그러면 A가 2구나라고 이렇게 바로 고를 수 있겠고, 그때 티록신 어떻게 됐느냐? 올라갔어. 그치? 그러면은 기억이 과다하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매칭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C부터 볼게요. 이게 둘다 나와 있으니까. 티록신 과다, TSH 부족. 이거는 무엇이 있냐면, 티록신 과다하고 TSH 부족. 이거 두 개잖아요. 그치? 이게 딱 매칭되는 거 1번밖에 없네. 그래서 얘가 로마 숫자 1이다. 그럼 나머지 B는 로마 숫자 3이 되는 것이고, 이때 티록신하고 TSH가 둘다 부족하니까, 리은이 부족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매칭만 시키면 된다라는 거. 할수 있겠죠? 그럼 이제 보기 기억해 볼게요. A는 TRH의 표적 기관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A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뇌하수체 전엽이란 말이에요. 얘가 A예요. TRH의 표적 기관. 맞네. 다음, A의 티록신 조절 이상 원인은 2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A 같은 경우에는 2이다 라고 했으니까, 맞다 라고 되어져 있고, 그리고, ㄷ, 기역과 ㄷ은 모두 과다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역과 ㄷ은 하나는 과다, 이에는 부족이니까 모두 과다이다. 틀린 거죠. 그리고 쌤이 아까 여기에서 사람 1이라고 했는데, 얘네들 원인 1, 2, 3고 그것이 사람 ABC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 매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다음 1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우리가 좀 부담 없이 풀수 있는 질병과 병원체 문제 나와져 있습니다. 이런 거 당연히 여러분들 맞춰 주셔야 됩니다. 표는 질병 ABC의 병원체 종류와 특징을 나타낸 것인데, ABC가 결핵, 독감, 말라리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문제는 병명을 보고 무엇이 병원체구나라는 거 바로 알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결핵 같은 경우에는 병원체가 무엇입니까? 결핵균이라는 세균이 되는 것이고, 독감이라는 것은 바이러스죠. 그리고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원생 생물. 이걸 딱 떠올리고 바로 특징을 보는 겁니다. 그러고 봤더니 세균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이 질병 B는 무엇이 될 것이다? 결핵 되는 거죠. 결핵. 그럼 나머지가 이제 독감과 말라리아인데, 모기를 매개로 전염되는 거. 이렇게 곤충을 매개로 전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생 생물이죠.

아, 그러니까 이 나는 원생 생물이 되면서 씨는 말라리아. 쌤이 말만 쓸게요. 자, 그러면 A는 독감이 될 것이고 병원체는 바이러스다. 이렇게 되겠네. 보기 갑시다. 보기 기억해서 A는 독감이다라고 했으니까 맞다. 보기 니은. 치료에 항생제가 이용된다는 A에 해당한다라고 됐어요. 우리 세균에 의한 질병은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치료에 항생제가 이용된다. 맞는 것이고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원생 생물이에요. 그래서 틀렸으니까 기역, 니은 정답으로 골라주면 4번. 이렇게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2번 바로 가보죠. 그림은 어떤 식물 군집에 시간에 따른 기역과 니은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 기역과 니은은 총 생산량과 호흡량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들 이름 하나가 떠올라야 됩니다. 자, 성은 총이고, 이름은 호순이. 총, 호순.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러면 총생산량이라는 것은 이 호흡량과 순생산량을 더해준 값이니까 호흡량보다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 중에 그래프가 더 위쪽에 있는 기역이 바로 총생산량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니은은 호흡량이 될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생산량이라는 것은 광합성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의 식물이 만들어낸 총 유기물의 양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총은 호순이니까 요 차이만큼은 무슨 값이 되겠어요? 순 생산량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주고 이제 보기를 보면서 그래프 해석하시면 됩니다. 보기 기역, 기역은 총 생산량이다. 바로 물어보네. 맞고. 보기 니은, 초식 동물의 호흡량은 니은에 포함된대요. 니은 호흡량이니까 맞네. 이렇게 바로 고르시면 땡이죠, 여러분들. 이것도 자주 나오는 기출 보기 선지예요. 맞죠? 자, 이 초식 동물의 호흡량은 어디에 포함이 되느냐? 우리 총호순에서 순생산량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피, 고, 생 끝에 낙이 온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피, 고, 생, 낙, 피식량, 고사량, 낙엽량, 생장량 이렇게 되는 것인데, 요 피식량이라는 게 섭식량이잖아요. 초식동물의 섭식량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섭식량은 동화량 더하기 배출량, 섭동배가 되는 것이고, 요 동화량에 호, 피, 자, 생. 호, 피, 자, 생. 이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그 초식 동물의 호흡량은 여기 이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호흡량은 니은에 포함된다. 틀린 것이다. 용어만 비슷해 보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다음에 디귿. 순생산량은 구간 2에서가 구간 1에서보다 많다. 순생산량이라는 것은 요 그래프 값의 차이만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구간 1에서는 이만큼이 차이가 날 때, 구간 2에서는 더 적게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구간 1에서가 큰 건데, 더 많은 건데, 구간 2에서가 많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보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기억만 정답이 될 것이고, 답은 1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2번 문제 봤고요. 이제 또 우수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마리즙 신경 A와 B의 흥분 전도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제 전달까지는 껴있지 않지만 전도에서 낼수 있는 문제 중에 요 정도의 난이도가 거의 높은 난이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하기에 되게 좋은 문제니까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림은 A와 B의 지점 D1에서 D4까지의 위치를 이렇게 나타내줬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리고 표는 A의 P와 B의 Q의 역치상의 작용을 줬대요. 그러면 이렇게 굳이 A의 P, B의 Q라고 준 것은 자극을 준 지점이 다르다라는 표현 아닐까요, 여러분들? 자극이 뭐 이제 지점이 다르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르게 알파벳을 썼다라는 건 다른 지점일 거야라는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과된 시간이 4ms일 때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쌤은 문제 풀때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이 4ms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총 경과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총 경과 시간이라는 것은 그 지점까지의 이동 시간 더하기 막전이 변화 시간을 합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각 지점에서 다른 막전이 값이 이런 값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알려준 것인데, 지금 D2에서 D4까지는 로마 숫자 1,

3으로 이렇게 가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역니은 디귿이 플러스 30, 마이너스 70, 그 다음에 마이너스 80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플러스 3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이 의미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값들은 요 그래프에서 이제 찾아보는 것인데, 막전이 값은요, 무엇이 결정하는 거냐면, 요 X축에 막전이 변화 시간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나타내진 이 0123ms이라는 것은 막전이의 변화 시간을 나타내 준 것이고, 이 막전이 변화 시간이 막전이 값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막전이 변화 시간으로 막전이 값을 결정해야지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때 30, 플러스 30이 나오는 것부터 볼게요. 플러스 30의 막전이 값을 가진다라는 건 막전이 변화 시간이 얼마라는 거예요? 2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총은 이동 시간 더하기 막전이 변화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막전이 변화 시간을 뒤에 썼을 때 이만큼의 막전이 변화 시간이 변했다라는 거야. 막전이가 2ms 동안 변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동 시간은 그 지점까지의 이동 시간은 얼마라는 거죠? 2ms이다라는 거죠. 왜? 총 경과 시간이 4니까 4에서 1을 빼서 2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쌤이 2 플러스 2인 지점이 이러한 플러스 30의 값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70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마이너스 70은 값들이 꽤나 많은데, 그 중에서도 휴지전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4일 때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70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마이너스 70은 그 중에서 막전이 변화 시간이 4일 때도 마이너스 70이다라는 거 하나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이동 시간이 얼마예요? 0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마이너스 80은 어떻게 될까요? 본다면 마이너스 80은 3ms일 때 마이너스 80의 값을 가지니까 막전이 변화 시간이 3이다. 그러면 이동 시간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값들을 이용해서 내가 기역니은 디귿이 무엇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로마 숫자 1, 2, 3이 어떠한 지점인지를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게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 풀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자극을 준 지점을 찾는 겁니다. 즉, A의 P와 B의 Q 지점을 찾고 나서부터 이제 뭐 속도를 찾던 어느 지점인지를 찾던 그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을 준 지점을 가려는 문제에서는 자극을 준 지점부터 찾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쵸? 근데 어떠한 힌트가 있는지라고 봤더니 별 힌트가 별로 없어요.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할수 있는 거는 대입이다. 막 이제 기역에다가 마이너스 70 넣고 니은에다가 플러스 30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거 연습하기엔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실전이니까 이제 쌤이 어떻게 접근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극을 준 지점. 이러한 자극 지점에서는 이동 시간이 얼마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동 시간은 0이라는 거예요. 왜냐? 자극을 준 지점에서는 바로 막전이가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치? 그럼 자극을 준 지점에서 이동 시간이 0이라는 거는 4ms 동안에 막전이가 변해서 총 경과 시간이 4라는 거죠. 그치? 0이면 4다. 그러면 막전이 변화 시간이 4가 되는 거니까 요것처럼 그 자극을 준 지점은 값이 얼마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마이너스 70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제 아까 쌤이 A의 P와 B의 Q가 각각 다른 지점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알파벳을 다르게 줬으니까. 그러고 보여서 막전이의 값이 같을 수 있는 애들. 보니까 여기 A의 기역과 B의 1번 지점이 기역으로 갔죠. 근데 여기 기역이 또 있어. D1에도. 그럼 얘네들은 어차피 같은 지점이니까 얘네들이 자극을 준 지점이 각각이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하나 들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니은이 있어요. 니은이 여기에도 있어. 아, 그러면은 A의 1과 B의 2가 각각 PQ가 아닐까? 또는 A의 1과 B의 3도 있잖아요. B의 3가 PQ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어. 기억이. 아,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것인데, 기억이 여기가 자극을 준 지점이라면, 이 B의 D1과 B의 1과, 각각이 P와 Q, 둘 중에 하나가 Q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쌤, 저는 기역을 마이너스 70으로 놓을까요? 아니면 니은을 마이너스 70으로 놓을까요? 이게 잘안 돼요. 이런 친구들은 쌤은 이렇게 접근해요. 우선 얘는 가능성이 더 많잖아. 기역은 D1이 얘랑 같을 수도 있고 얘랑 같을 수도 있고. 그치? 이두 개가 이렇게 같을 수 있으니까 뭔가 그 가능성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으로 먼저 가정하고 시작을 해본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니은을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마이너스 70이다. 자극을 준 지점이다. 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A에서 1번 지점이 마이너스 70, 자극을 준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나머지 지점에서 같은 막전위 값을 가진 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70을 뺀 나머지가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80일 텐데 같은 막전위 값을 갖는다라는 건 같은 거리만큼이 떨어져 있어서 같은 시간 동안 이동을 했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A에서 D2, D3, D4가 1번 중에 하나가 될 것인데 같은 지점이 떨어질 수 있는 후보가 누가 있냐면 D1하고 D4는 안 돼요. 얘는 한 지점 이렇게 얘가 2cm 떨어지는데 또 같이 2cm 떨어진 지점이 없고 D4도 마찬가지로 4cm 떨어진 지점이랑 또 4cm 떨어진 지점 같은 데가 없으니까 D2 아니면 D3 이둘 중에 하나가 P가 된다. A에서 자극을 준 지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A의 D2가 자극을 준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되면 얘는 여기 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죠. 우선 속도가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속도가 1이라고 한다면 2cm를 2ms 동안 갑니다. 그러면은 얘는 총 경과 시간 4니까 2 플러스 2. 아까 플러스 2면 막전위 변화 시간이면 30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30. 뭔가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속도가 이제 얘가 1이어가지고 여기까지 이동을 하게 되면 6cm 떨어져 있으니까 6ms 동안 이동을 하니까 아직 도착도 못했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70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지? A에는 기역, 니은, 디귿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플러스 30이 다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80이 안 나오니까 모순이 생기죠. 안 된다 이거예요. 쌤 그러면 속도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속도가 2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1만큼 갔어요. 그러면은 1 플러스 3, 1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야. 자, 근데 여기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얼마만큼 가냐면 얘는 6cm 떨어져 있으니까 3 플러스 1, 1인 거 있었나요? 아까 여기에서 막전위 변화 시간이 1인 건 없었죠. 이런 막전위 값을 가지는 애가 없으니까 주어진 조건과 위배된다. 아, 그래서 D2는 아니올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D3가 P인 지점이다. 이걸로 확정.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같은 거리가 떨어진 애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여기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D1하고 D4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1번은 D3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D1과 D4가 나머지 같은 지점을 준 지점, D1하고 D4니까 여기가 D4, 나머지 여기가 D2다.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기역하고 디귿의 막전위 값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서 이제 속도까지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여기가 4cm 떨어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얼마만큼 가겠어요? 얘가 속도가 4인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반밖에 안 되는 거니까 좀 너무 크고 속도가 2라고 봤으면 여기가 4cm 떨어져 있으니까 2ms만큼 이동할 것이고 막전이 2만큼 변하겠죠.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30. 그러면 D1일 때 플러스 30이니까 기역의 값은 플러스 30. 여기 D4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떨어져 있으니까 플러스 30. 자, 여기 D2 같은 경우에는 2cm 떨어져 있으니까 1 플러스 3 돼서 여기 D2가 디귿의 값이고 디귿이 마이너스 8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니은의 값은 마이너스 70이다라고 구해냈고 기역의 값은 플러스 30이다 이렇게 다 구해내게 된 것이며 그러면 여기 니은 B에서는요 누가 Q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막전위를 가지려면 거리가 똑같이 떨어진 애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D2가 Q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플러스 30이 나왔다라는 것은 여기도 똑같이 2 플러스 2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얼마다? 1이다. 그래서 2cm를 2ms 동안 간 거다. 그래서 A의 속도는 2cm/ms, B는 속도가 1cm/ms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 가보도록 할게요. P는 1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P는 1, 여기 D3, 여기가 D3점. P 맞죠? 그래서 기역 맞는 보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B의 흥분 전도 속도는 2가 아니라 얼마였어요? 1이었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 A가 3ms일 때라고 되어져 있어요. 총 경과 시간을 3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A의 3 지점이 어디냐면 D4예요. A의 3까지는 가는데 2ms이 걸렸거든요. 아까 이동 시간이. 그러면 2 플러스 1. 그러면은 1만큼 막전위가 변하니까 탈분극 시점일 거고, B의 원도. B의 원은 어디예요? B의 원은 D3. 자, D3까지도 여기까지 가는데 속도가 1이니까 2죠. 자, 그러면 얘도 2 플러스 1이니까 1만큼 막전위가 변한다. 막전위가 상승하고 있는 탈분극 시점이다.

둘다 탈북극에 일어나고 있다. 맞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기역 디귿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3번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쌤이랑 13번 문항까지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14번 문항부터는 다음 강에서 함께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감만족 지구과학의 이윤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에까지 박용 선생님과 열심히 1회차부터 3회차까지 풀어보셨죠? 이제요, 선생님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 4회차부터는 선생님과 함께 풀이를 진행해 볼 겁니다. 근데 우리 이 4회차 문제가요, 아마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요, 우리 수능에서도 실제로 어렵게 나오는 파트에서 역시나 이 모의고사에서도 꽤나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제들 자세히 살펴보면서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줄 테니까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막혔었는지 잘 기억을 하셔서 우리 같이 한번 문제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 문제이니까요. 우리 역시나 1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자료 해석을 기본으로 하는 문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린 간은요. 기후 변화 요인, 기역만을 고려하였을 때 기온 편차를 나타낸 것이고 또 관측된 기온 편차도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자료 나가 좀 중요한데요. 약 25년간 관측한 대기 중에 CO2 농도를 나타낸 것인데 세 곳의 온도를 나타냈습니다. 농도를 나타냈는데 하와이와 남극 전 지구에서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나타낸 것이에요. 네, 여러분들 교재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우리 EBS 정오표에도 이제 실려 있는데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는 남극이 얇은 실선으로 되어 있고요. 전 지구가 굵은 실선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굵은 선이 남극이어야 하고요. 얇은색 실선이 전 지구여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고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사실 우리 기역, 니은, 디귿 풀 때는 그래도 답은 그대로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제대로 바꾼 다음에 풀어주셔야겠죠. 자, 일단 기역 보겠습니다. 가에서 1980년 이후에 기역만을 고려한 지구의 평균 기온은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라고 했거든요. 자, 지금 보니까 가에서 기역만을 고려한 게 점선이거든요. 그런데 1980년대 이후에 전체적으로 계속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타나져 있잖아요. 따라서 아, 기역은 기온을 상승시키는 요인이구나. 따라서 기역은 맞는 복이구나 라고 간단히 풀어줄 수가 있겠고요. 니은입니다. A기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과 전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라고 했어요. 자, 지금 보니까 관측 기온 편차가 우리 실선으로 나타나 있거든. 그래서 A기간 동안 관측 기온 편차도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같이 높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니은도 맞는 보기 해주시면 되겠고. 자, 디귿입니다. 2005년부터 2010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의 평균값은 하와이가 남극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 요 그래프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확대되어 있는 곳을 잘 봐주시면 자, 지금 점선이 하와이거든요. 점선이 하와이이고 굵은색 실선이 남극입니다. 요게 남극이에요. 그리고 요 얇은 실선이 전 지구예요. 자, 그럼 지금 디귿에서 이 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의 평균값은 누가 더 높냐라고 했거든요. 그럼 보면은 하와이가 최대값이랑 최소값의 중간값을 따져보더라도 남극보다 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잖아. 따라서 하와이가 더 크다라는 디귿까지 맞는 보기. 따라서 답은 5번이다라고 풀어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 문제에서요. 기역, 니은, 디귿의 답을 고르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이런 걸 푸는 이유가 지금 이거 수능 아니잖아요. 이 문제 맞춰서 끝이 아니라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걸까? 요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나의 자료를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의 자료에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 그것이 하와이건, 남극이건, 전체 지구이건,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증가하고 있구나, 라는 거 일단 체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봐봐요. 하와이도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즉, 계절별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계속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남극도 달라지고 있어. 남극도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보면은 이 둘이 반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하와이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졌을 때는 남극은 낮아요. 하와이가 낮아졌을 땐 남극은 높아. 얘네들이 왜 이렇게 반대로 나타날까를 따져보면 하와이는 북반구에 위치하지, 북반구. 남극은 남반구에 위치하죠. 아, 북반구와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잖아. 계절이 반대니까 이산화탄소의 농도 차이도 반대 양상으로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계절별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왜 달라지느냐?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여름보다 겨울에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작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식물들은요, 광합성을 하지.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대기 중에 있는 걸 흡수해버리고 사라지게 만든단 말이야. 그런데 여름철에는요, 이 식물의 활동이 활발할 거야. 따라서 광합성을 더 많이 하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아지고, 겨울철엔 높아지고, 요런 걸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식물이 있어야지 광합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남극은 급지방이잖아. 기본적으로 식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식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계절별 차이가 훨씬 적은 겁니다. 근데 하와이는 식생이 많잖아. 그러니까 계절별의 차이가 더 심해지게 되겠지. 그래서 이 그래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석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우리가 5번이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보시면요. 허블의 은하 분류 기준으로 우리가 외부 은하를 분류한 것이에요. 자, 지금 보니까 가나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은하의 모양이 규칙적인가에 대해서 나가 X래. 아, 규칙적인 형태가 없구나. 너 불규칙 은하구나라고 해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선팔이 있는가에 다만 O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 나선팔이 있는 나선 은하구나라고 해줄 수 있겠고, 그럼 자연스럽게 가는 타원 은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은하의 종류에 따라 은하의 특성을 비교할 때는요, 선생님은 이걸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하를 보았을 때이 은하가 나타내는 평균적인 별의 색깔이 있거든요. 그 색깔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색깔을 암기해 놓으면 뒤에 따라오는 특성들은 줄줄이 소세지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타원 은하는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띈다 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불규칙 은하는 전체적으로 파란색을 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나선 은하는 둘다 있습니다. 붉은색을 띠는 부분과 파란색을 띠는 부분 둘다 있더라라는 거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색깔을 외우는 방법도 또 있습니다. 어떻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느냐? 우리 은하에서 구의 형태, 둥근 구의 형태가 나오면 그거는 붉은색이에요. 그리고 구의 형태가 아니면 전부 다 파란색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타원 은하는 전체적으로 구의 형태를 띠고 있잖아. 그러니까 붉은색. 불규칙 은하는 규칙적인 형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란색. 자, 그런 다음에 나선 은하는요, 구조가 좀 복잡했지. 중심에 있는 중앙 팽대부나 아니면 헤일로 같은 부분은 구의 형태를 띠고 있거든.

그럼 여기는 붉은색. 그런데 이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중앙 팽대부를 둘러싸고 있는 은하 원반 나선팔은 구의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파란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편평도에 따라 세분할 수 있는가? 이곳은 타운은하에만 해당하는 성질 맞죠? 따라서 기억 맞고요. 자, 니은입니다. 전체 주계열성에 대해서 O형 주계열성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O형 주계열성이라는 건 표면 온도가 되게 높은 주계열성이잖아. 우리 표면 온도가 높으면 무슨 색을 띈다? 그렇지. 파란색을 띠겠지. 자, 근데 가는요, 전체적으로 붉은빛 띠고요. 나는 전체적으로 파란빛을 띠니까요. 나가 더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다. 자, 디귿입니다. 다에서 새로운 별은 은하 중심부에서 생성된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파란색 별의 비율이 높다라는 건 O형 주계열성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O형 주계열성은 질량이 되게 어때? 질량이 되게 크잖아. 질량이 되게 큰 별은 수명이 어때? 수명이 되게 짧아요. 수명이 막 천만 년밖에 안 돼. 그런데 이 별이 전체적으로 은하가 파란색을 띈다는 건 수명이 짧은, 즉 나이가 젊은 별들이 많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계속해서 새로운 별들이 막 생성되고 있다는 거지. 별의 생성이 활발하다는 뜻이고요. 그럼 별은 어디에서 많이 생성되느냐? 성감물질에서 별이 생성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것은 성감물질의 함량이 높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은하 중심부는요, 지금 붉은색이거든. 우리 붉은색은 성감물질의 양이 적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별이 존재하는 거고요. 따라서 다에서 새로운 별은 주로 은하 원반, 나선팔에서 생성이 될 겁니다. 답은 기억만 맞아요.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3번에 이런 자료 우리 기출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점토로 우리 지층의 퇴적 아니면은 뭐 풍화침식 이런 걸 나타내는 그림인데 자, 한번 볼게요. 지점토 가부터 보겠습니다. 지점토 판 세 개를 수평으로 쌓았대. 아래에서부터 위로 차곡차곡 쌓았으니까요. 요거는 퇴적작용에 해당하겠다. 퇴적. 자, 그 다음에 나에서 이렇게 퇴적된 것을 1번과 같이 중심부가 위로 볼록하게. 우리 위로 볼록 나오자마자 아, 이거 습곡 구조 중에서도 배사구조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거 체크되시죠. 그리고 우리 습곡 구조가 생겼어? 여기에 무슨 힘 작용했다? 그렇지. 양옆에서 미는 힘, 횡압력 작용했구나. 요거 바로 떠올라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 보겠습니다. 2번과 같이 구부러진 지점토 판의 위쪽을 수평으로 잘라버렸대. 아, 우리 지층이 깎여 나가는 과정이구나. 이 지층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풍화와 침식작용을 받은 거구나 라고 체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잘림 지점토 판 위에 다시 새로운 지점토 판을 수평으로 쌓았대요. 아, 우리 풍화침식작용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이게 지층이 수면 아래로 내려왔구나. 수면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다시 퇴적작용이 일어났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번의 그림을 보면요. 여기에 지금 불연속적인 경계면이 보여요. 이 불연속적인 경계면 부정하게 되겠지. 부정한 면이 관측돼요 라는 것까지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기억과 같은 변형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장력이 작용해야 된다? 아니지. 우리 습곡은 양옆에서 미는 횡압력 작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다는 다가 지금 풍화침식 작용이었어요. 따라서 융기된 지층, 수면 위로 드러난 지층이 침식되는 과정 나타내는 거 맞고요. 디귿입니다. 경사부정압이 나타난다. 그렇지. 지금 부정한 면을 경계로 상부지층과 하부지층의 지층의 지금 기울기가 다릅니다. 이것은 경사부정압에 대한 그림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니은 디귿이 답이라서요.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4번. 이런 문제도 역시나 기출에서 많이 보았던 형태입니다. 특정한 사건들이 적혀져 있고요. 그 사이에 생긴 사건을 맞추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질시대에

각각 무슨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일단 로디니아가 형성이 되었대. 아, 우리 로디니아가 형성된 건 판게아 이전에 있었던 초대륙이고요. 원색 누대지. 원색 누대 중반 정도에 로디니아가 형성이 됐고요. 자, 그러다가 에팔레치아 산맥이 형성됐습니다. 에팔레치아 산맥과 칼레도니아 산맥. 이거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요.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만들어질 때 형성된 산맥이에요. 따라서 이것이 형성되는 시기는 판게아가 형성되던 고생대 말이구나라고 체크해 줄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대서양이 확장됐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대서양 확장된 거잖아. 우리 판게아가 분리됐던 시기는 중생대 초반이죠. 중생대 초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고. 자, 마지막으로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됐다라고 합니다. 남극 대륙 주변에 있었던 인도 대륙이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서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는 거. 아, 이거 신생대에 있었던 일이고요. 신생대 팔레오기. 초반에 있었던 일이구나라고 체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지질시대 기간의 길이는 A 기간이 B 기간보다 길다라고 했는데,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 수능에서 좀 많이 나왔던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성캄브리아 시대를 시생누대랑 원색누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었죠.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시생누대가 지구의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지만 시생누대는 언제부터가 시생누대야? 맞아요. 40억 년 전부터가 시생누대입니다. 요거 46억 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25억 년까지가 원색누대였지. 25억 년부터 원색누대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5억 4,100만 년 전부터가 현생누대, 고생대로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2억 5,200만 년부터 중생대, 6,600만 년 전부터 신생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 적어보면은 여기가 시생누대, 여기가 원색누대, 그리고 고생대, 중생대, 여기 가장 짧은 게 신생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여기서 체크하셔야 될 거. 모의고사랑 수능에서 많이 나왔던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여러분들이 요건 잘 알아요. 우리 현생누대 중에서는 고생대가 제일 길고요. 그 다음이 중생대고요. 그 다음이 신생대예요. 이건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뭘 많이 헷갈려 하느냐. 시생누대랑 원생누대를 비교할 때 시생누대가 더 길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시생누대가 약 15억 년 정도 지속이 되었고, 그 다음에 원생누대가 거의 20억 년이 지속이 되었거든. 그러니까 원생누대가 실제로 더 길이가 긴 겁니다. 요게 우리 문제에 많이 나왔었어요. 기출문제 풀어본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 체크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기간들을 이 밑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디니아가 형성되기 시작한 거는 원생누대 한 중반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에팔레치아 산맥이 형성되기 시작한 게 고생대 말이잖아. 그럼 고생대 말이면 여기잖아. 그러니까 이만큼이 A인 거야. 자, 그리고 대서양 확장이 시작한 건 중생대 초거든. 그럼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초니까 B 시기는 되게 짧겠지. 그리고 중생대에서 신생대 초반으로 가면서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됐으니까 여기가 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해서 볼게요. 지질시대 기간의 길이는 A 기간은 지금 고생대의 거의 전체를 포함하고 있고 원생누대도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요 B 기간보다는 훨씬 깁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구나 해주시면 되겠고, 니은입니다. B 기간에 속시식물이 출현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출현과 번성을 잘 비교를 해 주어야겠지. 자, 일단 속시식물이 출현한 건 언제예요? 맞아요. 우리 니은 정리해 볼게요. 속시식물이 출현한 거는 중생대 마지막 기, 백악기입니다. 근데 속시식물이 번성한 건 언제냐? 그 이후인 신생대에 번성을 했거든. 자, 그럼 니은 다시 보시면 B 시기는요, 고생대 말부터 중생대 초야. 이때 속시식물 출현?
아직 안한 거예요. 중생대 말에 출연하는 겁니다. 따라서 니은 틀렸다. 디귿입니다. 시기간에 매머드가 멸종하였다 라고 했는데, 시기간은 지금 신생대 팔레오기, 이거 말 아니고 팔레오기입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쓸게요. 팔레오기. 자, 그럼 팔레오기에는 아직 매머드가 등장을 안 했거든요. 매머드는 제4기에 등장해서 멸종했었지. 따라서 시기간 아니다 해주시면 되겠고, 기억만 맞아요.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5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마그마와 관련된 문제네요. 자, 5번 문제를 보시면요. 마그마가 생성되는 서로 다른 지역 A랑 B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그 조건 기역과 니은을 맨틀의 용융곡선과 함께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기억할 거. 우리가요, 이 용융곡선을 완성을 시켜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마그마의 생성 조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때 두 개의 물질이 용융될 수 있거든. 첫 번째, 우리 문제에서 나온 맨틀이 용융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맨틀이 용융되면 만들어지는 마그마의 종류는 현무암질 마그마. 바로 나와야 돼요. 아, 맨틀이 용융되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구나. 자, 두 번째로 대륙지각이 용융될 수 있습니다. 또는 화강암이라고도 할수 있지. 화강암이 용융될 수 있더라. 그럼 이때 만들어지는 마그마는 유문암질 마그마예요. 일단 여러분들 요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래프를 완성을 해보면 지금 여기에 용융곡선, 맨틀의 용융곡선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이 중에 이렇게 직선에 가까운 거, 아래로 들어갈수록 깊이가 깊어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게 물을 포함한 거야, 안한 거야? 물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가 이런 형태로 생기죠. 물을 포함하지 않은 맨틀의 용융곡선이 되겠고, 요 점선이 지금 물을 포함했을 때 맨틀의 용융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때 이 지금 그래프가 굉장히 휑하잖아요. 그럼 이 그래프를 채워주려면, 자, 일단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지하 온도 분포를 그릴 수가 있겠지. 우리 깊이가 깊어지면 지하의 온도도 높아지니까 요런 식의 그래프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직접 그려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륙지각의 용융곡선은 사실 우리 이 문제에서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한번 그려보면은, 우리 대륙지각은 맨틀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용융이 되고요. 항상 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되는 거 여러분들 익숙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고, 이때 기역과 니은이요, 지금 마그마가 생성되는 조건이거든. 자, 그럼 우리가 어떨 때 기역과 니은으로 되느냐. 자, 우리 깊은 곳에 맨틀 물질이 존재했어요. 근데 이 맨틀 물질이 기역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 깊이가 얕아지는 곳, 압력이 감소되는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 맨틀 물질이 상승할 때 기역과 같은 곳에서 우리 마그마가 생길 수 있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니은은요. 지금 맨틀 물질의 온도 자체는 변하지 않았는데 맨틀에 물이 없었는데요. 물이 공급되면서 용융점이 낮아진 경우가 니은이 되겠지. 자, 그럼 우리 옆에 있는 가의 그림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지금 A가 발산형 경계 내에 맨틀 물질이 상승하는 곳이네. 따라서, 아, 기역이 A에 해당하는 거구나라는 거 체크해 줄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B는요, 섭입대입니다. 섭입하는 판에서 물이 방출되어서 맨틀에 공급되잖아. 그러니까 물이 공급되는 B가 니은이구나라는 거 체크해 줄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역 볼게요. 기역은 A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조건 맞는 얘기가 되겠고, 자, 니은입니다. 니은에 의해 생성된 마그마는 주위 맨틀 물질보다 밀도가 작다. 그렇지. 여기에서 지금 마그마가 생성이 되었어. 밀도가 작으니까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요 밑에 고여서 대륙지각 하부를 가열하게 되겠지. 따라서 밀도가 작은 거 맞고요. 디귿입니다. A와 B에서 생성되는 마그마의 SiO2 함량 물어보았어요. 자, 근데 지금 A와 B에서는 전부 다 맨틀 물질이 용융이 되었거든. 근데 우리 맨틀 물질이 용융되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긴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현무암질 마그마의 SiO2 함량은 52% 이하잖아. 따라서 요 값이 52% 이하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60%보다 많다라는 디귿 틀렸습니다. 기역 니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6번 문제로 가볼까요? 6번 문제.
보시면은 이제 그림이 안 나와 있고요.

간단한 모식도로 나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림 상황을 알아야지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보니까 판 A부터 D까지 나와 있는데, 판 ABC는 대륙판이에요. 그리고 D만 해양판입니다. 자, 그럼 일단 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하고 있대. 마치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 요런 관계이죠. 자, 이렇게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면은 이때는 충돌형 경계가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역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는 해구가 발달한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해구. 무슨 해자일까? 이거 바다의 자예요. 바다에 있는 구.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간은 대륙이랑 대륙이 충돌을 한 거거든. 그런데 바다에 골짜기가 생길 수가 없겠지, 없겠지. 따라서 해구 발달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 해구는 어떨 때 발달하더라? 맞아요. 우리 해구는요, 판이 섭입할 때, 섭입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 판의 섭입은 아무 판이나 섭입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 대륙판이랑 해양판 중에 누구만 섭입할 수 있더라? 그렇지. 우리 섭입은요, 밀도가 큰 해양판만 섭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구는 바다에서만 생기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 해구는요, 음양측시법 문제에서도 좀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은 거. 우리 해구가 골짜기잖아, 골짜기. 골짜기이기 때문에요, 수심이 되게 깊습니다. 우리 해구의 수심이 몇 미터 이상이게요? 여러분들이 음양측시법 문제를 풀 때, 아, 수심이 6,000m 이상이다? 그러면, 아, 얘 해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음양측시법 문제면은, 우리 수심은 2분의 1 VT 요 공식 사용하잖아요. 이 값에다 수심을 넣어주면요. 그때 이 초음파의 왕복 시간은 8초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초음파의 왕복 시간이 8초 이상이거나 아니면 수심이 6,000m 이상이다? 그러면, 아, 여기 해구구나. 아, 해양판이 섭입하는구나. 이렇게 연결 지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해구 잘 알아두시고. 자, 니은 보겠습니다. 나에서는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 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형 경계예요. 우리 발산형 경계는요, 그게 대륙판과 대륙판이건, 아니면 해양판과 해양판 관계이건, 무조건 멘틀 물질이 위로 상승합니다. 그럼 우리 방금 앞에 봤던 문제처럼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 압력이 감소하면서 현무암질 마그마 생길 수 있었지. 멘틀의 용융으로 현무암질 마그마 생길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디귿 여러분들 잘 봐주세요. 디귿. 다 부분에서 섭입되는 C와 D 중 D의 하부에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봐봐요. 똑같이 수렴형 경계야. 근데 이번에는 판 D가 해양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해양판이 있는데 수렴형이다? 무조건 섭입형 경계가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여러분들 잘 봐주셔야 될 거, 디귿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 지금 C가요, 대륙판이에요. 대륙판 두껍지? D는요, 해양판이에요. 해양판 얇지? 자, 그런데 밀도는 누가 더 크다고? 얇은 게 밀도가 큽니다. 해양판이 밀도가 더 커요. 우리 두 개가 만나고 있어, 수렴하고 있어. 그럼 누가 아래로 내려간다? 맞아요. 밀도가 큰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이렇게 섭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양판이 지금 섭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어디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어디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지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우리 지진은요, 판 위에서 발생하는 거거든. 지금 보시면 해양판이요, 이렇게 겉에도 존재하지만 안쪽으로 이렇게 깊게 들어가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 섭입형 경계에서는 천발 지진뿐만 아니라 중발, 신발 지진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섭입하는 해양판 위에서 멘틀 물질에 물이 공급되면서 마그마 생길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 마그마가 분출하는 화산 활동이 이렇게 대륙판 쪽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요. 반을 뚝 잘라서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자른 거냐? 대륙판, 즉 밀도가 좀 작은 판이랑 밀도가 큰 판을 자른 거야. 봤더니요, 여러분들. 딱 절반에 놓고 보니까 밀도가 작은 판 쪽에 진앙도 다 분포하고 있지. 진앙은 지표면으로 올렸을 때 위치이니까. 그리고 마그마가 분출되는 것도 밀도가 작은 판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하부의 베니오프대.

침대가 위치한 것도 밀도가 작은 판에서 일어나고 있지. 또는 습곡 산맥이 발달한 것도 밀도가 작은 판이지. 만약에 이게 해양판이었으면 호상열도가 발달한 것도 밀도가 작은 판 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우리 서비평 경계에서 두 개의 판이 만났을 때 밀도가 큰 판은 섭입을 하고 밀도가 작은 판은 섭입을 당할 거야. 이때 요란한 판. 즉 진앙이 분포하고 화산활동이 일어나고 습곡산맥 또는 호상열도가 존재하고 하부에 베니오프대가 존재하는 이런 요란한 판은요. 항상 밀도가 어떤 판이더라? 작은 판이더라. 섭입을 당한 판이 요란하더라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디귿을 한번 다시 봐봐요. 섭입대가 어디 하부에 존재하냐. 그러니까 어느 판이 더 요란해?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요란하려면 밀도가 작아야 돼요. 그럼 대륙판과 해양판 중에 밀도가 더 작은 판은 대륙판이 되겠지. 따라서 시의 하부에 존재하게 될 겁니다. 디귿 틀렸다. 니은만 맞아요.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심층 순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봐보시면 대서양의 심층 순환을 모식도로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여기가 적도고 북반구 고위도, 남반구 고위도가 되겠고요. 그린란드 해역에서 북대서양 심층수 형성되어서 아래로 침강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극 저층수, 남극 대륙 바로 주변에서 남극 저층수 아래로 침강하고 있는 거 체크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보니까 조금 더 남극 저층수보다 조금 더 저위도 쪽에서도 침강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누굴까? 남극 중층수겠지.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세 가지 수계들 전부 다 형성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A해역 부근에는 용승이 침강보다 우세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A해역에서 남극 중층수 침강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침강이 더 우세한 겁니다. 용승 우세하지 않고요. 자, 니은입니다. A해역에서 표층의 수는 주로 서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중위도 지역이거든. 위도 30도부터 60도까지. 우리 중위도 지역에서 부는 대기대수는 편서풍이지. 편서풍은 서풍,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단 말이야. 따라서 이때 생기는 해류도 서에서 동으로 흐르게 되고요. 우리 남극 대륙을 한 바퀴 순환하죠. 따라서 이 해류의 이름이 무엇이더라? 남극 순환 해류이더라. 따라서 남극 순환 해류는 서에서 동으로 이동합니다. 주로 서쪽으로 이동하는 거 아니더라. 자, 디귿 보겠습니다. 해수의 밀도 비교. 자,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심층수를 주고요. 해수의 밀도를 비교하라는 건 누가 더 아래쪽에 있어요? 누가 더 위쪽에 있어요? 라는 걸 비교하라는 문제거든요. 자, 지금 B랑 C를 보시면 C가 더 아래쪽을 내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더 위쪽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B가 더 위고요. C가 더 아래예요. 그럼 우리 밀도는 누가 더큰 거겠어? 밀도가 클수록 아래로 가라앉을 거 아니야? 따라서 C 지점의 밀도가 더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수의 밀도는 B 지점이 C 지점보다 작다라는 디귿만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만 답이라서요.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 딱 보니까 이제 온대적이한 문제인데. 일단 자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 가는 어느 온대저기압의 이동 경로에 T1, T2 시각의 온대저기압의 중심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더라. 그런 다음에 나는요, T2일 때 관측소 P, 여기에서. T2일 때 관측소 P에서 관측한 기상요소를 나타낸 것이더라. T1에서 T2 동안요, 전선 하나가 P를 통과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럼 우리가 T2일 때 관측소 P의 상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을 통해서 알아볼 건데,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 텅 비어 있다는 건 구름이 존재한다, 안 한다? 구름이 존재하지 않고 맑다는 거예요. 맑은 날씨, 구름 없어. 맑아. 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몸통의 방향을 보면 바람의 방향을 알 수가 있더라. 바람의 방향 지금 요렇게 머리 쪽으로 불어오는 것이더라. 따라서 남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 방향으로 저기압의 중심을 향해서 불어들어 오더라. 자, 그럼 이 중에서 남서풍이 불고 있는 곳은 어디냐? 여기가 되겠네. 따라서 T2일 때 P는 전선과 전선 사이에 위치했겠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지금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T1과 T2가 되는 사이에 전선 하나가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온대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 전선이 어떻게 나를 관통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우리 온대저기압은 중위도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죠. 우리 중위도에서 항상 부는 지상풍, 편서풍. 따라서 이 온대저기압도요, 편서풍을 타고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가오는 거야. 다가오는데 사실 P 지점은 혼자 가만히 있잖아. 그러면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다가가서 스쳐 지나가는 동안 내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온대저기압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건데 내가 느끼기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얘가 이렇게 통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내가 이 온대저기압을 동에서 서로 관통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거야. 이해됐죠? 얘가 사실은 서에서 동으로 지나가는 건데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마치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될 거다. 자, 그럼 봐봐요. 내가 여기 원래 온난전선 앞쪽에 있었어. 그러다가 온난전선이 통과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전선이 먼저 통과하냐? 온난전선이 먼저 통과하더라.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에 한랭전선이 통과하더라. 그래서 전선의 통과 순서가 이렇게 되더라. 그런데 지금 T2일 때 온난전선이 통과한 후란 말이야. 그러니까 T1일 때가 요 지점이 되겠지. 그러니까 T1에서 T2 동안은 온난전선이 통과했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기간 동안 P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했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봐봐요. 지금 온난전선이 통과하기 전 T1일 때는 남동풍이 불었거든. 남동풍이 먼저 불었거든. T1일 때. 그러다가 T2일 때 남서풍이 불었거든요. T2일 때 남서풍. 그럼 이게 바람의 방향이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변한 거지. 따라서 기억은 맞는 복이구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억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할 말이 있는 게요. 우리 온대저기압이랑 태풍이 관통할 때 항상 풍향이 시계 방향이냐 시계 반대 방향이냐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온대저기압 태풍 둘다 저기압의 일종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저기압이 통과할 때 풍향 변화는요, 사실 하나로 묶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 요렇게. 자, 기억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해보면, 저기압이 이렇게 통과해요. 근데 이 저기압은 사실 요렇게 통과할 수도 있고, 이렇게 통과할 수도 있고, 뭐 요렇게 통과할 수도 있고, 뭐 통과하는 방향은 다 다를 수 있어. 근데 여기에서 공통적인 거. 저기압이 통과할 때 오른쪽에 있는 지점, 그리고 저기압이 통과할 때 진행 경로의 왼쪽에 있는 지점을 비교를 해보면, 저기압의 중심의 위치가 이렇게 달라진다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 항상 저기압은 공기가 부족하니까 공기가 저기압 중심 쪽으로 불어 들어갈 거거든. 그러면 바람이 요렇게 변해야 되겠지. 저기압의 진행 경로의 오른쪽에 있는 곳은요, 바람이 이렇게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요 지점도 저기압이 요렇게 통과를 하고 있는 거잖아. 저기압이 요렇게 통과할 때 P 지점은 저기압의 진행 경로의 오른쪽에 있는 지점이거든. 그러니까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셨죠? 반면에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여기서도 지금 저기압의 중심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럼 요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게 온대저기압이건 태풍이건 저기압이기만 하다면 지금 저기압이 통과할 때 저기압의 진행 경로의 오른쪽은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할 거고요. 왼쪽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할 겁니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T1일 때 저군용 구름. 자, T1일 때는 온난전선의 영향을 받을 때이고요. 온난전선 영향을 받을 때는 저군용이 아니라 층운용 구름이 발달하겠지. 니은 땡. 자, 디귿 잘 봐주세요. 성공의 전선면 나타난다. 이거 진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포인트인데, 자, 상공의 전선면이 나타나요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거 지울게요.
자, 우리가요.

상황의 전선면, 이거 진짜 기출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이때 우리 전선의 상황을 좀 봐줘야 돼. 이거는 온난전선, 한랭전선, 전선의 종류에 상관없습니다. 어디서든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우리 전선이라는 건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생기는 게 전선이잖아. 그죠? 자, 그런데 항상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 중에 누가 더 가벼워? 따뜻한 공기가 더 가벼워요.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쪽으로 기울어지거든, 요렇게. 그래서 전선면은요, 항상 찬 공기 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선면을 따라서 공기가 위로 상승하면서 구름이 생길 거야.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상공의 전선면이라는 표현은 사실 뭐랑 동의어라고 볼수 있느냐? 찬 공기 구역이니? 라는 걸 묻는 거랑 동의어가 되는 거야. 왜냐? 상공의 전선면이 있으려면 전선이 위치하는 곳 중에서 찬 공기 쪽에서만 전선이 위치할 수, 상공의 전선면이 있을 수 있거든. 그리고 요것은 구름이 껴있거나 비가 내리는 구역이니? 이거랑 또 동의어입니다. 왜냐? 상공의 전선면이 있어야지 그 전선면을 따라서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릴 수 있거든. 자, 그럼 디귿 한번 다시 봐봐요. T2일 때 P에 찬 공기 구역이니 또는 구름이나 강수가 내리는 구역이니 라는 뜻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보니까 구름이 있어, 없어? 구름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이거 찬 공기 구역 아니구나. 상공의 전선면 없구나. 라는 것까지도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맞는 게 기억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풀룸 구조론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자, 9번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은데, A는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밀도가 큰 차가운 플룸이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겠고, B는 위로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 요거 지금 뜨거운 플룸이구나. 가벼워서 위로 뜨는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어요. 기억 볼게요. A는 같은 깊이에서 주위보다 온도가 높다? 차가운 플룸이니까요, 온도가 더 낮은 겁니다. 니은입니다. 비는 태평양의 화산섬을 형성할 수 있다. 그렇지. 뜨거운 플룸은 열점에 의한 화산섬 형성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게 태평양에 있는 하와이 열도가 되겠지. 니은, 맞는 얘기. 자, 디귿입니다. 기역의 물질은 대부분 부분용융 상태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기역은요, 상부 멘틀보다 아래쪽에 있는 하부 멘틀에 해당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부분 용융이 일어나는 곳은 하부 멘틀이 아니라 그 위쪽에 연약권에 해당하는 상부 멘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따라서 하부 멘틀은요, 굉장히 단단한 고체 상태입니다. 대부분 부분 용융 상태로 있는 거 절대 아니더라. 니은만 맞아요.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별표가 쳐져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뭐 1, 2, 3회차 풀 때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별표가 체크되어 있는 문제는 좀더 유심히 보고, 요것과 비슷한 닮은꼴 유형 문제도 선생님이 소개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런 지구 기후변화의 천문학적 요인, 이런 문제 기본적으로 좀 어려워하잖아요. 자, 일단 살펴보면은, 가는 현재 지구가 원일점에 위치할 때라고 했어요. 원일점. 근데 이 문제 사실 조금 친절한 문제입니다. 왜냐? 사실 우리 지구가 원일점이에요라고 얘기를 안 해줘도 지금 가에서 태양의 방향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북극과 남극의 위치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북반구와 남반구의 계절을 알 수가 있잖아. 그럼 사실 이게 원일점의 상황인지 근일점의 상황인지 사실 외워두셔야 돼요. 자, 어떻게 외워두셔야 되느냐? 원일점일 때, 이거 아직 안 외우신 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북반구는요, 원일점일 때가 여름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남반구는요, 원일점일 때가 겨울입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북반구 연교차가 작고요, 남반구 연교차가 크기 때문에 태양이랑 멀때 북반구는 여름, 남반구는 겨울이다라는 거 외워주셔야 된다. 근데 혹시 외우지 않았더라도 이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친절하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계절을 판별하는 방법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은 북극과 남극이 그 반구의 대표 주자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태양 방향이잖아. 북극은요, 중심에서 태양 방향 쪽으로 기울어졌지. 태양을 향해서 기울어졌죠. 그러면 북반구의 전체 계절 여름이 되는 거예요. 계절 판별하는 방법.

아셔야 됩니다. 남극은 태양을 등지는 쪽으로 기울어졌잖아. 그러면 아, 나 태양이랑 등질래, 추워질래. 남반구 전체 계절이 겨울이구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사실 외워주셔야 되는데, 외우지 않았더라도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더라. 자, 그런 다음에 나는요,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세차 운동도 고려하라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요런 문제가 나오면요, ABC식이 현재가 있잖아요. 요거 좀 보기 좋게 이렇게 표시를 미리 좀 해주는 편이에요. 해주고, 지금 보니까 세차 운동을 고려를 해야 돼. 우리 세차 운동의 주기는 2만 6천 년. 그러니까 2만 6천 년에 한 바퀴 360도를 도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에서 2만 6천 년 전으로 갔어. 그럼 이건 사실 현재랑 똑같은 거지. 360도 돌았다는 건 그냥 현재랑 같은 상태. 그런데 1만 3천 년. 요거는 360도의 절반이니까 180도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달라진 거고요. 그러니까 계절이 현재와 반대가 될 겁니다. 반대. 자, 그런데 13,000년에서 26,000년에 더해주면 39,000년이잖아.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현재와 반대라는 뜻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경사 방향이 반대라는 건 북반구와 남반구의 계절이 반대로 뒤바뀌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기 볼게요. 이런 문제는요, 보기에서 내가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되게 좀 어렵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기억. A 시기의 기억에서 A 시기의 기억이라는 건 기억은 지금 북반구 중위도, 그러니까 북반구를 대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북반구에서 태양의 남중고도 물어봤거든요. 태양의 남중고도.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요 파트를 잘 하려면 남중고도를 물어봤어? 그럼 내가 이 남중고도를 알기 위해선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가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선생님은 떠오르거든요. 어떻게 체크해 주면 되느냐? 첫 번째, 남중고도는 기본적으로 계절에 따라서 다르더라. 당연히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남중고도가 높겠지. 근데 만약에 계절이 같을 수도 있잖아. 계절이 같으면 그때는 경사각을 비교해서 남중고도를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순서예요. 계절 먼저 판별. 근데 계절에서 판별이 안 되면 경사각으로 가줘야 된다. 이게 벌써 남중고도를 보자마자 떠올라야 돼. 자, 그럼 봐봐요. 지금 A 시기라고 했어요. A 시기는요, 현재와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반대가 된 시기입니다. 자, 그럼 봐봐요. 북반구는 현재 원래 원일점에서 여름이었거든. 근데 지금 계절이 반대가 됐잖아. 그러니까 현재 원일점에서, A 시기에는 원일점에서 겨울이 될 거야. 그러면 근일점에선 여름이 되겠지. 어머나, 우리 계절이 다르면 남중고도 비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벌써 계절이 다르네. 근일점에서는 여름, 원일점에선 겨울이네. 그럼 당연히 근일점일 때가 더 높겠구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이 맞는 복이구나라는 걸 해줄 수가 있는 거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지구가 원일점에 위치할 때, 원일점이라고 딱 정해줬어. 원일점에 위치할 때, 니은에서의 평균 기온. 니은은 지금 어디냐? 남반구예요. 니은 지금 남반구입니다. 남반구를 대표하는 거. 남반구. 남반구에서의 평균 기온은, 자, 이것도 봐봐요. B시기랑 C시기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B시기는 현재와 경사 방향이 똑같아. 그러니까 원일점에서 남반구 겨울철이야. 겨울철. 근데 C시기는 현재랑 반대가 된 시기거든. 현재랑 반대가 된 시기. 그러니까 원일점에서 남반구 여름철이야.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계절이 달라져 버리니까 기온, 무조건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더 높은 거지.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기긋도 봐봐요. 가에서 밤의 길이를 물어봤어. 그럼 여러분들, 밤의 길이 이것도 똑같아. 결국엔 계절 먼저 비교를 해야 돼요. 무조건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밤의 길이가 길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판별 안 되면 그다음에 경사각을 봐줘야 돼. 근데 지금 보니까 가에서 기역 북반구랑 니은 남반구를 물어보았거든. 근데 지금 북반구 여름이고요. 남반구 겨울이거든. 그러니까 밤의 길이는 여름이 더 짧은 거지.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기역니은 디귿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사실 문제에서 경사각, 요 자료가 주어졌지만 사실은 함정이야. 경사각을 문제에서 한 번도 활용을 안 했어. 한 번도 활용을 안 해도 여름과 겨울만 판별해도 남중고도 평균 기온 밤의 길이를 전부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요것과 닮은 꼴 문제는 어떤 것이냐? 우리 추가 자료를 보시면, 자, 자료를 봐보면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문항 코드 있습니다. 우리
문안코드 이거

진짜 좋은 게 EBS 너무 잘돼 있는 게 그냥 검색만 해요. 문안코드 검색하면 자료도 다 나오고요. 이것에 대한 해설도 나오고요. 해설 강의까지 볼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이거 꼭 진짜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료가 되게 비슷해요. 좌전축의 경사각도 변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역시나 경사 방향, 세차운동 고려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두 개의 요소를 고려를 해 주어야 돼. 근데 우리 방금 풀어본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왜 그러냐? 우리 방금 풀어본 문제는 결과적으로 계절만 비교하면 우리가 문제를 맞출 수가 있었어. 그런데 이 문제는요, 계절만 비교하면 안 되고요. 기온의 연교차도 비교하라라는 문제가 있고, 또는 우리가 아까 현재랑 같을 때랑 현재가 반대일 때만 봤잖아. 근데 지금 A랑 C 시기를 보면 현재랑 같거나 반대가 아니라 막 90도 회전, 270도 회전했을 때의 상황도 물어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수능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어보시면서 아,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까지도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거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그다음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 간은 지금 딱 보니까 뇌 후에 무슨 단계예요? 이제 막 구름이 송글송글 생기고 있는 상승기류만 발달한 적은 단계이구나. 아, 아직 강수현상은 일어나지 않겠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가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우박이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박이 잘 생기려면요, 가장 포인트는 계속 하강, 상승, 하강, 상승, 하강, 상승을 반복해야 돼. 근데 우리 아래로 하강하던 게 다시 상승하려면 상승 기류를 잘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상승 기류를 잘 받으려면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느냐? 구름의 상층부와 하층부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둘의 온도 차이가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래로 내려가던 게, 온도가 높아 상승기류 하면서 다시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지 우박이 잘 형성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기억 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구름의 최상부 온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적은 단계에서 구름이 계속 성장하면서 키가 이렇게 커질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 온도라는 건 아래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최상부의 높이가 높아지니까요. 최상부 온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게 될 거예요. 기억 틀렸고요. 니은입니다. 나에서 상승 기류가 강할수록 우박의 크기가 커진다. 그렇지. 우박의 크기가 커지려면 상승하강, 상승하강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층에서 상승 기류가 강해야 되더라. 니은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박은 주로 한겨울에 많이 발생한다? 자, 여러분들. 하층의 온도가 높아야지 우박이 크게 성장한다라고 했어요. 상승 기류가 강해야 돼. 근데 겨울철은 지표면의 온도가 너무 낮아서요. 상승 기류가 잘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겨울철에는 우박 많이 발생하지 않더라. 그럼 한여름은 어떨까? 한여름에는 우박의 크기는 커질 수 있어. 근데 내려오다 너무 더우니까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우박을 찾기는 쉽지가 않더라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겠죠. 따라서 답은요, 니은만 맞아요.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로 12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별 문제 나왔습니다. 자, 지금 가에서 기역과 니은 별의 지금 상대적인 복사 에너지의 세기를 나타낸 것인데요. 지금 기역과 니은이 둘다 주계열성. 자, 주계열성이고, 보니까 기역은요, 우리 요렇게 곡선을 이쁘게 이어주시면 람다 맥스 위치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니은도 곡선을 예쁘게 이어주시면, 흡수선이 잘안 나오게 이어주시면 람다 맥스의 위치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번 추정을 해볼 수가 있더라. 그렇게 보았을 때 람다 맥스가 기역이 더 짧거든. 그럼 우리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에 반비례하잖아. 따라서 표면 온도가 기역이 더 높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주계열성이니까요. 주계열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더라? 질량이 클수록 표면 온도 높고 반지름 크고 광도 크더라. 그리고 수소를 연소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수명은 짧더라라는 이 주계열성의 특성은 여러분들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거예요.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알아주셔야 된다. 그럼 지금 표면 온도가 기역이 더 높으니까요. 질량을 비교할 수가 있더라. 둘다 주계열성이라고 했을 때 질량은 표면 온도가 높은 기역이 표면 온도가 낮은 니은보다 크더라. 자, 그러고선 나의 자료를 보니까요. A와 B가 기역과 니은 중에 각각 하나래. 근데 반지름이

0: A가 더 큽니다. 그러면 우리 주계열성은 질량이 클수록 표면 온도 높고 반지름도 크다며. 그러니까 A 너가 기역이구나, B 너가 니은이구나까지도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역 보겠습니다. 수소 흡수선의 세기는 기역이 니은보다 강하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요거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거나 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기역 보시면 우리가요, 연속 스펙트럼은 요렇게 부드럽게 하나도 곡선이 뭔가 빠진 곳 없이, 이가 빠진 곳이 없이 쭉 연결되는 게 연속 스펙트럼. 근데 여기에서 흡수선이 나타난다는 건 중간중간에 요렇게 이가 빠졌다는 거지. 쑥쑥 빠진 부분이 있는 게 흡수 스펙트럼. 방출은 특정한 파장에서만 요렇게 강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 게 방출 스펙트럼. 자, 이때 여러분들, 흡수선의 세기가 강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봐봐요. 흡수가 많이 돼야지 흡수선의 세기가 강한 거잖아. 그러면 흡수가 많이 된다는 건 아래로 깊숙하게 들어갈수록 흡수가 많이 된 거겠지. 그냥 이렇게 살짝 들어갔다? 그럼 이건 흡수가 덜된 거잖아. 그러니까 요게 지금 더 흡수선의 세기가 강한 겁니다. 방출선도 마찬가지예요. 요만큼 방출이 된 거랑 이만큼 방출이 된걸 비교를 하면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방출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더 방출선이 강하게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역과 니온의 흡수선의 세기를 비교를 해보면 둘다 중성수소의 흡수선이 나타나는데 기역은 훨씬 더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니은은 훨씬 더 약하게 수소의 흡수선이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역이 니은보다 강하다라는 건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선 비교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래쪽으로 얼마나 깊숙이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흡수선의 세기를 비교하는구나 라는 거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색지수는 피로 적절하다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표면 온도가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라고 했거든. 높다라고 했거든. 근데 우리 색지수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작은 값을 가져야 하잖아요. 따라서 이 색지수는 기역이 니은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P도요, 기역이 니은보다 A가 B보다 더큰 값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로 색지수는 적절하지 않더라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자, 디귿입니다. 기역은 A다라는 거 우리 이미 판별했었죠. 따라서 디귿 맞는 얘기더라. 답은요, 지금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이렇게 1번부터 12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중간에 우리 뭐 지구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 여기서 좀 어려운 내용들도 있었지만, 우리 다음 시간에 풀어볼 내용에서는요,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다시 풀어보시면서, 내가 막혔던 부분 어디에인지 체크해 두셔야지, 선생님이랑 같이 해설을 보실 때, 이런 부분에서 내가 막혔었구나, 이런 부분을 내가 놓쳤었구나, 라는 거 훨씬 더잘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뒷내용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시면서, 막힌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13번 문제 부터 같이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이랑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1: 우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 남자 요한중입니다. 아, 오늘 이제 수능 기출의미래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호르몬과 항상성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아, 지난 시간에는 주로 피드백, 음성 피드백 원리, 티록신을 중심으로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아, 그리고 오늘 주로 이제 혈당량 조절 뭐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체내 환경이 바뀌더라도 일정하게 내 몸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혈당량 조절, 그 다음에 체온 조절, 삼투압 조절. 가장 이제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되는 비중이 있는 게, 예, 혈당량 조절과 삼투압 조절 문제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기출문제도 그쪽 파트의 문제들이 당연히 기출문제 실어놓은 거니까 많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도 몇 문제 풀어봤는데, 우리, 혈당량 조절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집중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6번 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딱 탄수화물 섭취했다라고 제시해주고, 두 개의 호르몬, 항상 이제 이자에 인슐린과 글루카곤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인슐린이 어떤 그래프고 글루카곤이 어떤 그래프냐, 그걸 찾는 문제인데, 자,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포당의 수치가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포당이 올라가면 혈당이 증가하면 그걸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의 분비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당의 변화와 인슐린의 변화 그래프의 모양이 비슷하게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탄수화물을 섭취했다, 그럼 혈당량이 올라간다, 그럼 인슐린 농도도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죠? 네, 인슐린 때문에 혈당량이 떨어지면 다시 인슐린의 양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번이 이제 인슐린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외우실 때 제가 이제 항상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니까 베타인슐린이다, 이렇게 외우자 그랬어요. 그럼 이제 니은이 자동적으로 이제 글루카곤이 되겠고요. 뭐 알파글루카곤인데 하나를 외우시면 나머지는 따라가니까 둘 다 뭐 이렇게 붙여서 외우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반대죠? 그죠? 글루카곤은 혈당이 낮을 때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 인슐린은 혈당량이 높을 때 혈당량을 낮춰주는 호르몬. 네, 이렇게 여러분이 반대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기억 보기 볼게요. 기억은 인슐린은 세포로의 포당 흡수를 촉진한다. 이제 두 가지라 그랬죠. 이제 인슐린은 혈당량, 혈액에 있는 포당을 간의 다당류인 글리코젠의 형태로 합성을 촉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이제 세포로의 흡수를 촉진해준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인슐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반대로 이제 이렇게, 예, 글리코젠 저장되어 있던 것을 포당으로 다시 분해시켜주는 녀석이 글루카곤 되겠죠. 요게 글루카곤이고, 요거 인슐린, 인슐린.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번, 네, 확인하셨고요.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혈중 포당 농도는 이라고 했어요. 포당 농도, 인슐린 변화 그래프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농도가 높다라고 하면 이제 포당 농도가 높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쉬워요. T2와 T1. 자, T2보다 T1일 때 인슐린 값이 높잖아, 그지? 혈당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그래서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높다고 했으니까, 네, 이건 틀린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에서 기억과 니은은 좀 익숙해. 디귿번 보기가 조금 여러분들이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일단 뭐 한번 봤던 친구들이야 기출문제가 익숙하겠지만,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은 이런 디귿번 보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기억과 니은의 분비를 조절하는 중추. 이게 중간내 아니죠. 뭐 중간내라고 했으니까 좀 쉽긴 한데, 예, 간내 시상하부일 수도 있고요. 네, 간내 시상하부가 이제 자율신경을 통해서, 그죠? 이제 교감신경을 흥분시킨다.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면은 이게 이제 이자의 알파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다 써볼까요? 여기로부터 이제 글루카곤의 분비가 증가하는 것이고, 부교감신경이 이제 흥분을 하게 되면 이자의 베타세포로부터의 인슐린 분비가 촉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있고요. 이게 이제 간내 시상하부 없이 그

그냥 바로 이자가 혈당량을 감지해가지고 글루카곤과 인슐린을 분비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꼭 이제 간내 시상하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요루투보다는 주로 직접 이자가 혈당량 변화를 감지해서 혈당량이 높을 때는 인슐린을 합성 분비하고 혈당량이 낮을 때는 글루카곤을 합성 분비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우리 기억번. 네,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97번 가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혈당량 관련된 문제를 좀 주로 보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여기 이제 체온도 나와 있지만 혈당량 문제가 이제 주 테마다. 혈중 포장도가 감소하면 자, 포장도가 낮아요. 낮을 때 분비가 촉진되는 게 뭐라 그랬죠? 글루카곤의 분비가 촉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기억은 글루카곤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 체온 조절 중추. 체온 조절 중추는 뭐예요? 네, 간내 시상하부입니다. 간내 시상하부. 네, 여기에 A라는 자극을 주면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이 증가한다. 혈관이 확장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고온 자극 시에. 그러니까 더울 때 얼굴이 화끈화끈거리죠? 네, 우리 피부 근처의 혈관이 확장되어서 열 발산량을 증가시켜서 체온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럼 기억하겠습니다. 기억은 간에서 글리코젠 합성을 촉진한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건 인슐린입니다. 인슐린. 지금 우리가 기억으로 찾은 건 글루카곤이니까 반대죠. 네, 글루카곤은 글리코젠. 네, 이름이 좀 비슷하죠.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합성이 아니라 분해겠죠. 글리코젠 분해를 촉진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기억번호는 틀렸고, 니은 번, 간내에 체온 조절 중추가 있다 그랬어요. 뭐, 간내, 네, 간내 시상하부. 네, 맞죠? 그 다음에 A는 우리가 이제 고온 자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저온 자극과 고온 자극 이제 보실 텐데, 뭐, 아주 쉽게 보시면은 이제 저온 자극이다. 이러면은 이제, 어때요? 온도를 올려야 되겠지, 그지? 체온이 떨어졌으니까 항상 일정한 36.5도 유지해야 되니까. 발생량을 증가시켜야 되겠지.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열 발산량은 어떻게 될까? 발산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열 발산량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 몸의 항상성 조절 기작이 일어난다는 얘기고, 자, 지금 문제처럼 고온 자극이야. 더워. 예. 날이 더워요. 그러면 보일러 꺼야 되겠지. 열 발생량은 줄이고, 열 발산량. 양은 늘려준다. 요게 이제 기본입니다. 여기 이제 세부적으로 열 발생량을 어떻게 늘리느냐, 발산량을 어떻게 줄이느냐, 요런 것들은 우리가 체온 조절 문제 가서 조금 더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디귿 A는 고온 자극이다. 맞는 설명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니은 디귿 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더, 설 말은 없고요. 그다음에 98번 가볼게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탄수화물을 섭취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 조건 보시면은 혈중 X의 농도라고 했는데 X가 또 역시 이제 늘 나오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겠네.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겠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한 글자만 쓸게요. 인슐린입니다. 앞에다가 외울 때 외우기 편하게 베타 인슐린 이렇게 외우자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인슐린이라고 했고 포당 유입량 자, 세포로 유입되는 포당의 유입량이 많아지겠죠. 자, 인슐린이 많아지면 세포로 혈액에 있는 포당을 옮겨줘야 혈액에 있는 포당의 양을 낮춰줄 수 있겠죠. 혈당을 유지해 줄수 있겠죠.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억번. X는 이자의 베타세포. 자, 베타세포 인슐린. 우리가 배웠어요. 니은, 단위 시간당 혈액에서 조직세포로의 포당 유입량은, 자, 조직세포로의 유입량은 인슐린이 많이 분비될수록 유입량이 많아지겠죠. 그죠? T1일 때, T2일 때, 자, T2일 때가 인슐린 농도가 높으니까 더 세포로의 유입량이 많아지겠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조직세포로의 포당 유입량은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많다.
예, 맞죠?

네, 얘도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디귿 번. 간에서 글리코젠의 분해는, 자, 글리코젠의 분해는 인슐린이에요? 글루카곤이에요? 글루카곤이죠. 얘는 글루카곤이에요. 인슐린 아니에요. 그것만 잘 잡으시면 돼. 그러면 요 혈중 X의 농도에 따라서 세포로의 푸드당 유입량, 예, 요거 보시고 설명해도 되고, 아니면 요 그래프와 거꾸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요 그래프와 거꾸로 움직인다. 될까요? 네, 그러면 C2에서가 C1에서보다 활발하다? 자, 여기 이제 여기라고 했으니까 요 모양이랑 반대로 보시면 쉬워요. 요 모양이랑 반대로 보시면 쉬워. 인슐린 농도가 높잖아. 낮잖아. 그럼 이거 반대라고 보시면 C1일 때가 C2일 때보다 더 많아야 되겠지. 뭐는? 글루카곤은.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C2에서 C1에서보다 활발하다고 그랬으니까 틀린 설명이죠. 이건 인슐린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치? 디귿 번은 틀렸다. 정답, 기역, 니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우리 혈당량과 관련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좀 짧죠? 2024년도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X는 이자의 베타세포. 자, 베타세포. 인슐린이네, 그죠? 인슐린. 인슐린에 대한 얘기구나. 세포로에 분비되며 세포로의 푸드당업수를 촉진한다.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뇨병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경우. 자, 인슐린을 제대로 합성을 분비를 못해.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이런 당뇨병이 있고요. X에 인슐린의 표적 세포, 주로 이제 간 세포나 우리 조직 세포들, 예, 세포가 X에 반응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혈중 푸드당 농도가 정상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번. X는 간에서, 인슐린은 간에서 A가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촉진한다. 자, 뭐 다르게 바꿔보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한다 이 말이잖아, 그지? 인슐린에 대한 얘기 맞고요. 그 다음에 순환계, 순환계 하면 여러분들 혈액이잖아, 혈액. 우리 호르몬,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서 특정 세포, 표적 세포로 전달된다, 운반된다, 맞죠? 그 다음에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X의 분비가 억제된다. 자,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인슐린의 분비가 억제가 아니라 촉진돼야 되겠죠. 자, 포도당도가 증가하면 뭐의 분비가 억제될까요? 글루카곤의 분비가 억제되겠죠? 여기서 지금 X는 인슐린이니까 억제가 아니라 촉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이 문제에서 묻진 않았지만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당뇨병이 있고 이러한 당뇨병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걸 문장에서 한번 읽어봤고요. 그러한 문제들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00번 가겠습니다. 100번. 100번. 자, 발문 보세요. 그림과는 탄수화물 섭취했다. 자, 왼쪽 그림 보시면은 탄수화물 섭취한 그림 나와 있죠? 예, 그러면서 혈중 호르몬 농도라 그랬어요. 탄수화물을 섭취한 다음에 예, 어떤 호르몬의 농도가 증가할까요? 탄수화물을 섭취했으니까 혈당이 올라가겠지. 혈당이 올라가면 분비가 증가하는 호르몬 뭐예요? 인슐린이죠. 역시. 자,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하는 것도 알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나는, 자, 오른쪽 그림 보세요. 나는 세포 A와 비해서 세포 밖 푸당 농도에 따른 세포 안 푸당 농도. 조금 이제 그림이 좀 생소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 세포 안으로 유입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인슐린이. 쉽게 얘기하면 인슐린이 세포의 문을 열어서 혈액에 있는 푸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으니까 혈액에 있는 당의 양, 혈당량을 낮출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세포 밖 푸당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세포 안 농도가 증가하는 얘가 지금 인슐린에 의해서 세포로 포당이 이동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기역은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에 하나다라는 걸 찾았고, 그 다음에 A와 B 중 하나에만 처리했대. 뭐를? 인슐린을. 그럼 누굴까? 여기에 처리했다는 얘기지, 그지? 왜요? 세포 안 농도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세포 안으로 포당의 유입이 증가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요 그림이 조금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지 못했던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기역번. 인슐린이다. 네, 깔끔하게 보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자의 알파세포냐?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알파냐, 베타냐? 이게 중요한가 봐. 네, 문제에서 알파인지 베타인지를 많이 물어봐요. 우리가 친구들이 공부할 때는 뭐 알파세포, 베타세포 이렇게 유심히 보지 않거든? 그냥 인슐린

중국학원 많이 공부하시는데 실제 기출문제 보시면 알파인지 베타인지 굉장히 많이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베타인슐린이라고 강조해드린 거예요. 베타인슐린. 그 다음에 B에 처리된 것이 아니라 A 처리됐다. 왜? 우리 인슐린이라고 하는 녀석은 세포로의 포도당의 이동, 흡수를 촉진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세포한 농도가 올라가는 A가 인슐린 처리가 된 것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101번 가겠습니다. 자, 101번 볼게요. 101번 발문 볼까요? 그림 가와라는 정상인 1과 2라 그랬습니다. 정상인 1과 2에서 기역과 니은의 변화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그랬는데요. 기역과 니은은 그세 번째 줄 보시면 역시 또 나왔던 것처럼 글루카곤 농도와 혈중 포도당 농도입니다. 이거는 인슐린 글루카곤 물어본 것이 아니라 글루카곤과 포도당이랍니다. 글루카곤과 포도당.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1과 2중한 사람에게만 인슐린을 투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슐린을 투여하면 혈당이 어떻게 될까요? 혈당량이 낮아지겠지. 포도당의 양이 줄어들겠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그림에서 이게 이제 혈당량이라고 포도당이라고 한다면 얘한테 이제 인슐린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지. 여기에 인슐린을 집어넣어서 지금 포도당 양이 줄어들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 그럼 이제 요걸 포도당이라고 본다면, 얘가 그러면 뭐로 가야 되는 거야? 글루카곤으로 가야 되겠지. 그지? 네, 포도당 양이 줄었어. 그죠? 인슐린이 첨가돼서, 이게 여러분 인슐린 아니에요. 인슐린이 아니라 포도당 양이야. 포도당 양이 줄었으니까, 포도당 양이 줄어야 분비가 증가하는 게 뭐예요? 글루카곤이죠. 보세요. 2번 줄었잖아. 늘었잖아. 그지? 예, 이해되실까요? 시간이 T1에서 T2로 감에 따라서 포도당량이 줄었어. 그래서 글루카곤량이 늘었어.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럼 보기 가겠습니다. 기억번, 인슐린은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이건 인슐린의 해석입니다. 여러분이 인슐린이 하는 역할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본 거예요. 뭐 특별히 뭐 이걸 위에 걸 가지고 푸는 것이 아니라. 자, 그다음 니은번, 니은은 혈중 포도당 농도입니다. 니은이 글루카곤. 네, 기역이 혈중 포도당 농도니까 얘는 틀렸고요. 네, 그 다음에 T2, T1 나와 있는데, 뭐, 요거 볼까요, 요거? 2번 볼까요? T2 볼까요, T2? T2의 2를 보시면 요 값이 크잖아. 그렇죠? 네, 요 값은 작잖아. 그지? 네, 요 값이 크잖아. 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분모가 분자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T2일 때 값이 작겠지.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크다? 작다라고 설명이 되겠지. 됐죠?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을 찾을 수 있느냐라는 거고요. 요게 이제 포도당 농도니까 인슐린 처리해가지고 포도당도가 내려갔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1번. 네, 기역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또 이제 글루카곤 농도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102번이에요. 102번. 그림은 정상인이 1과 2일 때 혈중 글루카곤 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줄, 1과 2는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은 상태와 포도당도가 낮은 상태다 그랬어요. 예, 글루카곤은 언제 분비가 촉진된다? 혈중 포도당도가 낮을 때. 자, 혈중 포도당 농도가 있단 말이야. 이게 낮을 때 이자의 알파 세포로부터 뭐가 분비된다? 글루카곤이 분비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혈중 포도당도가 낮을 때 이자 알파 세포로부터 글루카곤이다. 그러면 지금 글루카곤의 농도가 높으니까 얘가 뭐겠어요?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낮은 경우다. 네, 이렇게 여러분이 이 그림을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혈중 포도당도 높으면, 이게 높으면, 그렇죠. 이자의 베타 세포로부터의 인슐린의 분비가 촉진되는 거고요. 이렇게, 네. 이것만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이 문제 쉽게 풀수 있다. 자, 그러면 보기 가겠습니다. 기억번. 1은 혈중 포도당도가 높은 상태다. 자, 지금 요거 설명 충분히 여러분에게 해드렸으니까 이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글루칸이 분비된다. 이것도 이제 암기입니다. 그죠? 알파세포 글루카곤, 베타세포 인슐린. 근데 이제 알파 글루카곤을 외우지 말고 베타 인슐린을 넣어라. 그럼 알파는 무조건 글루카곤이구나라고 여러분이 해석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디귿번. T1일 때, 여기 T1일 때 혈중 글루카곤 농도 1 볼까요? 1. 높잖아, 높잖아. 크잖아. 분모가 크니까 1에서가 2에서보다 작다라고 해야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한 지점을 딱 잡아가지고 여러분이 익숙하게 보이는 것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게 높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읽어주시면 쉽게 보기가 해결될 수 있다. 자, 이제 103번 가겠습니다. 요번에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자의 그림을 줬다. 이자의 그림. 자, 기억과 니은은 우리 앞서 봤던 그래프에서 확인했으니까 탄수화물을 섭취했다. 혈당이 올라간다. 그럼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 뭐? 인슐린. 그럼 얘가 인슐린. 얘가 글루카곤. 자, 기계적으로 베타 인슐린 이렇게 외워보자. 자, 그러면 이제 이자 나왔어요. 이자. 이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하는 일이 많아요. 내분비샘이면서 외분비샘이죠. 소화액도 분비하잖아, 그지? 우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우리 소화요소 분비되는 곳이고, 그 밖에 이제 내분비샘으로서 우리 호르몬 두 가지가 분비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호르몬 기억은 뭘까요? 예, 인슐린입니다, 인슐린. 호르몬 니은은 뭘까요? 글루카곤입니다. 한 글자씩 썼어요, 한 글자씩. 그럼 여기다 쓰라는 건 뭐예요? 베타세포라고 쓰라는 거야. 베타세포. 뭐 쓰라는 거야? 알파세포 쓰라는 거야. 베타세포와 알파세포를 적어주시면 되겠다. 됐죠? 자, 기억 볼게요. 기억과 니은은 혈중 포당 농도 조절에 기량적으로 작용한다. 기량적으로 작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작용한다. 항상성 유지의 두 가지 유지 조절 기작. 첫 번째가 이제 음성 피드백, 두 번째가 기량작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포도당과 글리코젠을 놓고 보시면 돼요. 간이라고 하는 표적기관에 작용한단 말이야. 두 가지 호르몬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시켜주는, 그래서 혈당량을 낮춰주는, 여기에 작용하는 호르몬이 인슐린. 그죠?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시켜주는데 작용하는 호르몬 글루카곤. 이렇게 이제 같은 표적기관에 서로 반대로 작용하여서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 이러한 작용을 우리가 기량적으로 작용, 짧게 얘기하면 기량작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생명과학 원에서 기량작용의 두 가지 예가 바로 인슐린과 글루카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배웠었던 신경계의, 그렇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기량관계다. 기량적으로 작용한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니은번. 니은이 이제 글루카곤 되겠습니다. 글루카곤. 간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촉진한다. 자,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촉진하는 건 뭐예요? 예, 기억이죠, 기억. 기억이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 디귿번에 X는 알파세포입니다. 여기 지금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뭐 세포까지 쓰지 않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필요는 없어요. 베타, 알파 이렇게 간단하게 쓰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된 거는 기억번, 우리가 맞는 설명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그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림. 그림. 뭐 그림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떤 위치가 뭐다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요 호르몬만 이름만 기억하지 말고 요 호르몬이 어떤 세포에서, 요 호르몬이 어떤 세포에서 분비되는지까지 여러분이 정리해 주는 게 중요하다. 자, 얘는 이제 그림 없이 아주 심플하게 나왔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알파세포, 베타세포 나왔죠? 여기가 인슐린, 여기가 글루카곤, 여기 썼고요. 그 다음에 조금 발문을 더 보셔야 돼. 104번의 발문을 좀 보시면 세 번째 줄 A와 B는 각각 포도당과 글리코젠 중 하나다 그랬어요. 자, A와 B는 각각 우리 포도당과 글리코젠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억 과정 1을, 기억은 과정 1을, 요렇게, 요렇게. 기억은 과정 1을, 그 다음에 니은은 과정 2를 촉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글루카곤이고, 이게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얘를 얘로, 글루카곤은 얘를 얘로.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예요.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인슐린이 편하세요? 그러면 포도당을 뭐로 바꿔줍니까? 네, 글리코젠으로.

글리코젠은 간의 저장체입니다. 다당류. 자, 글루카곤은 글리코젠 다당류를 푸당으로 분해시켜주고, 인슐린은 푸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시켜주는데 관여하는 호르몬이다. 뭘 통해 이동한다? 혈액을 통해 표적세포로 운반된다. 이런 얘기들. 자, 보기 가겠습니다. 기억번. B는 글리코젠입니다. 자, 우리가 A가 글리코젠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문제에서 줬으니까요. 얘가 기억에 작용하고, 얘가 니은에 작용한다. 기억이 글루카곤이다. 왜?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니까. 니은이 인슐린이다. 왜?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니까. 자, 정확히 한번 짚어주셔야 됩니다. 자, 틀렸고요. 그다음 니은 번. 니은은 세포로의 푸당 흡수. 자, 이보기 우리가 여러 번 봤죠.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우리 혈당량 관련된 문제 풀면서 이보기를 여러 차례 봤습니다. 니은, 인슐린. 네, 됐죠. 그 다음에 디귿, 혈중 푸당 농도가 증가하면, 자, 푸당 농도가 증가하면 뭐가 분비가 촉진됩니까? 인슐린. 인슐린 분비가 촉진된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하는 일이 뭐야? 요거, 요거, 요거. 이 과정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근데 1이 촉진된다고 그랬으니까 틀렸다. 정답은 니은 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5번 갈게요. 105번. 자, 우리 지금 계속 혈당량과 관련된 문제 풀고 있는데 문제마다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들을 짚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보통 탄수화물 뭐 섭취 이런 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제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 여러분 이제 운동하면 어떻게 할까요? 운동하면 에너지를 많이 쓸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에너지는 어떻게 공급됩니까? 혈액을 통해서 우리 양분이 세포로 이동하여 세포에서 산소와 함께 우리 ATP 합성 해가지고 우리가 근수축하고 운동한단 말이야. 그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혈액에 있는 푸당이 감소할 거란 말이야. 운동하니까. 그죠? 혈액에 있는 푸당이 감소하니까 점점 운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의 분비량이 증가할까요?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증가해야 되겠죠. 왜요? 글루카곤은 혈당량이 낮을 때, 감소할 때 분비가 촉진된다고 그랬으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이건 이제 혈중 푸당 농도, 푸당 농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혈중 기역의 농도. 운동을 하면 분비량이 떨어져요. 자, 올라가는 게 뭐라 그랬지? 글루카곤. 떨어지는 건 인슐린이지, 왜? 왜? 아, 운동하니까 푸당량이 부족해지니까 인슐린은 분비되면 안 되겠지, 그치? 인슐린은 혈당이 높아졌을 때 분비돼야 되니까. 뭐에 따라서? 항상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얘는 인슐린입니다. 운동하게 되면 분비량이 줄어드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가볼까요? 기억번.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외운 겁니다. 암기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알파 글루카곤, 베타 인슐린. 니은. 기억은 세포로의 포장 흡수. 기억이 뭐니까? 인슐린이니까 인슐린이 하는 일이 이게 맞니? 라고 물어봤어요. 자, 됐죠? 그 다음, 디귿번. 간에서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푸당의 양은, 자, 간에서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푸당의 양. 이게 무슨 말일까? 글리코젠이 분해돼야 푸당이 되는 거잖아. 그치? 간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글루카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글루카곤의 농도와 관련되어 있겠죠. 그래서 운동 시작 시점일 때가 T1일 때보다 많다고 그랬는데, 운동을 하면 점점 당이 감소할 테니까, 간에서 글리코젠이 분해돼서 포당으로 바뀌는 양이 많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더 많아져야 되겠죠. 뭐가?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많아져서, 네,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포당이 많아져야 되겠지. 될까요? 네, 이건 조금 이해를 여러분이 좀 하시고 보기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시작 시점일 때가 많다? 아니죠. 틀렸죠. 네, 운동을 시작할 때보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당의 양이 줄어들 테니까 간에서 글리코젠의 분해량이 많아져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기역 니은 번. 네. 그다음 106번 가보겠습니다. 네, 106번은 또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비슷한 그림. 탄수화물을 섭취했으니까 두 개의 호르몬, 뭐가 높아지고 뭐가 낮아지는지를 구분할 수 있겠죠? 탄수화물을 먹었다. 그럼 혈당이 올라가니까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의 분비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죠? 포당량이 늘어났으니까 포당량을 증가시켜주는, 혈당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인 글루카곤의 분비량은 줄어야 되겠다. 왜? 이 둘의 관계가 뭐니까? 기량적으로 작용하니까. 됐죠? 네, 기량적으로 작용하니까. 그래서 이런 혈당량 변화를 감지해주는 거는 누구다?

환자가 직접 감지해주기도 하고 주로 또는 이제 간내 시상압으로부터 자율신경,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간내 시상압 있잖아요. 간내 시상압. 간내 시상압. 네, 뭐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친구들이 또 대비를 좀 해주기 위해서. 간내시상하부가 교감신경을 흥분시킨다. 자율신경을 통해서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우리 이자의 알파세포, 이자의 알파세포로부터의 우리 글루카곤의 분비가 촉진되는 거고요. 이런 순서, 네, 교감신경, 이자, 알파세포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부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자, 베타세포, 인슐린, 이런 순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하나만 추가되는 겁니다. 이자에서 이제 직접 분비된 것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간내시상압으로부터 자율신경계를 통해서도 이렇게 혈당량 조절에 관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교감신경은 이제 촉진이죠, 일반적으로. 소화액 분비라든지 소화관 운동은 억제고,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동공 확장, 방광 확장, 심장 박동 촉진, 그죠? 대부분 업의 느낌, 혈당량 증가, 그죠? 혈당량 증가, 혈당량 증가, 요 화살표가 위로 간단 말이야. 교감신경 흥분하면. 그다음 부교감신경은 어때요? 동공 축소, 심장 박동 억제, 방광 수축, 그다음에 지금 보이시는 혈당량 감소. 요렇게 이제 따라가시면 됩니다. 외우실 때도. 자율신경 공부하실 때. 예외가 뭐만 있다? 교감신경 흥분했을 때 이제 다 업인데 다운되는 거. 소화관 운동. 억제. 소화액 분비. 억제. 부교감신경 흥분되면 다 다운인데 업되는 거. 소화관 운동 촉진. 소화액 분비 촉진. 그것만 여러분들이 예외로 보시면 되겠다. 됐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지금 우리가 인슐린이라고 찾았고, 요거는 이제 글루카곤이라고 찾았다. 그럼 여기에 지금 글루카곤을 집어넣으래. 글루카곤을 집어넣으라고 문제에서 나왔고. 그러면 A와 B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 있겠죠? 여러분, A와 B는 그렇죠. 푸르당과 글리코젠이래. 그럼 얘는 뭐를 뭐로? 글리코젠 다당류를 포도당으로 간에서 분해시켜주는 분해를 촉진시켜주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써 적어주면 되겠죠. 자, 기억할게요. B는 글리코젠입니다. 자, B는 포도당이라고 찾았죠. 이거 많이 물어보네요. A하고 B, 글리코젠, 포도당. 니은, 혈중 포도당 농도. 자,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나왔다. 뭘 보자? 인슐린 그래프를 보자.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쉬워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낮다. 자, T1, T2. 자, 어디가 높다? 여기가 높다. 아, 혈당이 높으니까 인슐린 분비가 높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낮다라고 한 설명은 틀렸다. 그러면 기역니은 틀렸으니까 답은 나왔는데. 자, 디귿번. 기역과 니은은 혈중 포도당 농도 조절의 기랑 관계, 기랑 작용, 기랑적으로 작용. 이 얘기도 우리 여러 차례 했습니다. 디귿번 보기는 이제 쉽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실 수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우리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07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당뇨병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당뇨병에 두 가지. 뭐 이거 판서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요거 보시면 돼. 여기 당뇨병에 두 가지입니다. 뭐 1형이다, 2형이다 이렇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 예. 여러분들이 가와 나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의 당뇨병이 있구나라는 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게 있느냐? 이자에 무엇이 파괴되어서 인슐린이라는 단백질, 자, 인슐린 호르몬 단백질, 요 녀석이 생성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자에 뭐가 파괴됐을까? 자, 인슐린을 합성 분비하는 데가 어디예요? 베타 인슐린, 베타 인슐린, 그죠? 이자의 베타 세포가 파괴되어 가지고 인슐린이 생성되지 못해요. 혈당량을 낮추지 못한단 말이야, 그죠? 이런 당뇨병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의 당뇨병은 인슐린은 잘 만들어. 이게 무슨 말일까? 이자의 베타 세포는 파괴되지 않았어. 이자의 베타 세포는 정상이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인슐린이 합성이 돼. 자, 그래서 분비가 됐어. 근데 이 녀석이 혈액을 통해서

넣어주면 혈당 낮출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가 A가 되겠죠. 얘가 B죠. 혈당을 정상으로 낮췄으니까 B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인슐린을 넣어줬어요. 인슐린을 넣어줬는데도 혈당량을 낮출 수가 없어. 이유는 뭐예요? 인슐린은 뭐 넣어줘봤자 표적세포가 반응을 못해. 예, 그러니까 혈당을 조절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A구나라고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기억번. 기억은 베타세포입니다. 확인했고요. B의 당뇨병은, 자, B의 당뇨병은 간대요. B 당뇨병이 나라고 했으니까 네, 틀렸고요. 이거 정상인에서 혈중 포장도가 증가하면 정상인, 자 우리 정상인에서 포장도가 증가하면 인슐린 분비가 어떻게 될까요? 네, 촉진돼야 되겠죠. 혈당량이 증가하면 분비량이 늘어나고 촉진되는 게 바로 인슐린이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기억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의 당뇨병이 있다. 라는 걸 확인해 주시고, 이자 베타세포가 파괴되어서 인슐린이 생성되지 못하는 케이스. 그리고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베타세포로부터 합성되는데,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작용해야 될 표적세포가 인슐린인지를 인식을 못해. 그래서 작동하지 않는 혈당량을 조절해 주지 못하는 이러한 두 가지의 당뇨병 케이스가 있다는 걸 정리해 주시고, 이 문제 아주 자료가 좋은데, 인슐린을 넣어줬는데 혈당량이 조절된다는 얘기는 지금 요 과정을 상쇄시켜준 거지? 넣어줬으니까. 대신 넣어줬으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이 있더라도 뭐를 바꿔주지 않으면, 표적세포의 고장을 고쳐주지 않으면 안될거 아니야. 그래서 혈당량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래프로 그려졌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고. 108번 가죠. 네. 108번 보시면, 일단 그림 바로 가볼까요? 탄수화물을 섭취했어요.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혈당량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혈당량을 낮추기 위해서 혈당량을 감소시켜주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량이 늘어난 겁니다. 늘어났다가 이제 혈당이 낮아지면 다시 이제 인슐린의 분비량이 감소하는 그런 정상인의 그래프고요. 얘는 지금 분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인슐린 농도가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앞서 문제에서 봤지만 이거 안 보더라도 아, 뭐에 문제가 있구나. 이자 베타세포가 파괴됐나 보다. 그래서 인슐린이 합성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지금 농도 자체가 안 올라가니까. 그죠? 네, 그래서 가번 보시면 아까는 이제 이게 뭔지를 찾았지만 이렇게 안 보여주면 여러분이 이거를 무슨 세포인지 찾을 수 있는지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자의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지금 A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볼수 있어요. 네, 또 다른 케이스의 당뇨병은 인슐린은 베타세포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는데 표적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지 못한다. 우리 앞서 문제, 우리 107번 문제와 짝꿍 문제야. 그죠? 네, 107번, 108번은 당뇨병과 연결시켜서 혈당량 문제를 풀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억번, A의 당뇨병은 가에 해당합니다. 해결했고요. 니은, 인슐린은 하는 일이 뭡니까? 인슐린은 글리코젠의 합성을 촉진합니다. 또요, 네, 세포로의 포장 흡수를 촉진합니다. 두 가지. 네, 인슐린이 하는 역할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자. 됐고. 그 다음에 T1일 때, 여기 T1 보시고. 혈중 포장 농도가 A가 정상인보다 낮다 그랬어요. 자, T1일 때 혈중 포장 농도가 A가 정상인보다 낮다. 얘는 이제 혈중 인슐린 농도가 높기 때문에 혈당을 낮췄겠죠. 예, 탄수화물 양을 낮춰줬겠죠. 포장량을 낮춰줬을 텐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슐린이 농도가 낮죠. 인슐린이 분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혈당을 낮출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낮다가 아니라 높다라고 해야 되겠죠.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니까. 네, 이렇게 높고 낮음, 요거 여러분들 비교하는 거, 이런 보기들이 잘 나오니까 네,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기역번과 니은번,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109번부터는 다른 유형의 질문을 하고 있어요. 체온 조절입니다. 체온 조절. 우리가 앞서 체온 조절 잠깐 봤었는데, 이 문제에 앞서서 체온 조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저온 자극. 네. 네, 저온 자극 시에는 두 가지로 작동한다 그랬죠? 간내 시상하부가 감지하는 거예요.
관내 시상 하부가

감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작용하냐면 골격근 떨림. 근육이 떨려요. 이건 이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겠다는 거죠.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피부 근처 혈관. 피부 근처 혈관. 자, 확장이에요? 수축이에요? 수축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열이 바깥으로 나가는 걸 막겠다는 얘기야. 열 발산량을 낮추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을 만드는 호르몬. 여러분들 어떤 게 있어요? 뭐, 티록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 요것도 이제 우리 체온 조절과 관련된 호르몬입니다. 요런 애들의 분비량이 늘어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물질 대사와 관련돼 있어요. 열 발생량을 높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네, 우리 티록신, 에피네프린. 물론 이제 티록신의 분비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간내 시상압으로부터 TRH, 갑, 그 다음에 뇌하수 전역으로부터 TSH, 그 다음에 갑상샘으로부터 티록신. 이런 순서고요.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간내 시상압으로부터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분비가 촉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감신경. 그래서 여러분, 저온 작업 시에는요, 교감신경 흥분을 좀 생각해 주세요. 교감신경. 네. 교감신경의 작용이 강화되어서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된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좀 예전 기출 문제에서 좀 나왔던 문제예요. 우리 이제 수능 기출의 미래에서도 조금 예전 문제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만 좀 기억해 줍시다. 우리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또 예전에 나왔던 문제지만 나올 수 있으니까 저온 작업 시는 교감신경 요거 하나 좀 기억해 주시면서 공부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저온 작업 시에는 간내 시상하부가 이제 중추고요. 체온 조절 중추는 간내 시상하부야. 골격근 떨림, 열 발생량 증가, 피부 근처 혈관 수축, 열 발산량 감소, 티록신이라든지 에피네프린의 분비량이 증가. 이것도 열 발생량 증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 정도 하시면 뭐 체온 조절과 관련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고온 자극 시에. 역시 중추는 간내 시상하부. 중추도 많이 물어보니까 간내 시상하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온도가 높아지면 체온이 올라가면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땀 분비가 증가하고. 땀 분비 촉진. 그 다음에 피부 근처 혈관 확장.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호르몬, 뭐 티록신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뭐 에피네프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분비가 감소해야 되겠죠. 열 발생을 줄여야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작용한다 정도로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피부 근처 혈관 확장 이런 것들은 열 발산량을 늘리겠다는 얘기죠. 네, 열 발산량을 늘리겠다는 얘기고. 티록신 같은 양이 분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열 발생량이 줄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다가는 여러분이 부교감신경을 쓰시기보다는 그냥 남겨두세요. 여기는 뭐 우리 피부 근처 혈관 확장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 작용 억제.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부교감신경을 쓰지 마시고 이것만 저온 자극 시에만 이제 교감신경을 여러분들이 하나 확인해 주시면 문제 풀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체온 조절과 관련된 문제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9번인데요. 그림은 정상인이 운동할 때 체온의 변화와 기역니은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기역과 니은은 열 발산량과 열 발생량이다. 열 발산량은 열 방출량이라고도 하고요. 열 발생량은 열 생산량이라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열 발생량과 열 발산량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가로친 그림은 글은 여러분이 모르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여기 그림 보시면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운동하면 여러분들, 몸이 좀 화끈화끈하죠?

0: 열이 납니다. 그래서 체온이 올라갑니다. 예, 체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열을 발생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열 발산량이 열 발산량보다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체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이 녀석이 이 녀석보다 좀 높죠? 그죠? 열 발생량이 기억이고, 요 점점점 찍은 요게 열 발산량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운동을 종료하면 체온이 내려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보기 가겠습니다. 기억번. 기억은 열 발산량이 아니라 열 발생량이라 그랬으니까 틀렸고, 니은번. 체온 조절 중추 많이 물어봅니다. 뭐 간내 시상하부. 네,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자,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 자, 이게 많을수록 열 발산량이 크겠죠? 그럼 열량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지금 T1일 때가 열량이 크죠? 그죠? T2일 때가 열량이 작죠? 그러면 T1일 때가 더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죠? 혈액량이.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적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크다라고 설명해야 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번.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10번 가볼게요. 자, 110번. 티록신 또 나왔는데요. 예, 이제 체온 조절 문제지만 이제 같이 연결되어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성에 대한 자료라고 했고요. 갑원부터 보시면 티록신은 음성 피드백으로 기억에서의 TSH 분비량을 조절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기억은 뭐 여러분들 뇌하수체 전엽 생각하시면 되겠죠? 뇌하수체 전엽으로부터의 TSH 분비니까요. 그 다음에 나번, 니은, 체온 조절 중추 그랬어요. 체온 조절 중추 우리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내 시상하부라고 그랬습니다. 자, 간내 시상하부에 A를 주면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한다 그랬어요. 자, 피부 근처 혈관 수축은 언제라고 그랬죠? 저온 자극이죠, 저온 자극. 저온 자극 시에 피부 혈관이 수축해야 열 발산량을 줄여서 체온이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기억번. 티록신은 혈액을 통해 표적 세포로 이동한다.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이동한다. 맞죠? 됐고. 니은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뇌줄기다. 자, 신경계와 조금 단원통합형으로 낸 건데, 뇌줄기는 여러분들 우리 중간뇌, 뇌교, 예, 연수입니다. 자, 해당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틀렸고. 그 다음 디귿번. A는 고온 자극이 아니라 예, 저온 자극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셔야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기억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로 이제 혈당량 조절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체온 조절과 삼투압 조절 관련된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1: (목소리)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선생님,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 이번 2027 수능특강 정치화법은요, 개념편과 문제편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일 거야. 사실은 수능 개념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수능 개념부터 내가 차근차근 공부한다라는 의미였지만, 우리 수능 특강은 연계 교재의 개념이 60%, 문제가 40%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문제집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편과 문제편으로 나누었고, 우리 이 시간에는요, 개념편의 첫 번째 시간, 정치화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미리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혹시 몰라서 약간 높아지면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우리 개념편을 공부할 때에는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모든 개념들을 그대로 선생님이 제공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수특의 재구성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다시 정리해서 소화시켜 드리려고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뭐예요? 선생님 자료실에 미리 올려놓은 수특의 재구성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지만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선생님이랑 개념편의 제일 첫 번째 정치화법 첫 번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치화법은요, 제일 첫 번째 단원이면서 당연히 제일 첫 번째 대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제일 첫 번째에 해당하는 대단원은요, 민주주의와 헌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해. 정치화법을 처음 배우는 단원이야. 그러니까 정치가 무엇이고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요번 요 정치화법 1단원의 내용을 개념편에서 3시간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용이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정치에 대한 내용도 다뤄야 되고 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도 일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합치면 내용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시간에 걸쳐서 선생님이 쭉 진행을 할 거고 근데 이렇게 쭉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어서 들어야 돼, 여기까지는 잠깐 끊어서 들어도 돼라는 거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거 조금 명심해 두시면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첫 번째 정치화법은요, 크게 내용 요소가 네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정치가 무엇인지 먼저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이 무엇인지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정치랑 연결시켜서 과연 민주주의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배울 겁니다. 그 다음 법과 연결시켜서 법치주의는 무엇이고 법치주의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선생님이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요번 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런 거야 라는 거 먼저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별 표시 보이시죠?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네, 바로 출제 빈도를 의미합니다. 출제 빈도를 토대로 우리가 이제부터 배울 내용의 포인트도 여러분에게 다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첫 번째, 정치의 의미와 기능 배울 겁니다. 정치의 의미와 기능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당연히 개념을, 첫 시간이니까 조금 설명해줄게. 당연히 개념을 꼼꼼하게 공부하는 거 중요하지. 근데 내용 요소가 솔직히 많아. 근데 이 많은 내용 요소들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고 출발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아, 진짜 쉽게 설명하면은 내가 어딘가 여행을 가려고 해. 근데 저 장소에 가야지, 내가 열심히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거랑 내가 저 장소에 버스를 타고 가야지, 나는 저 장소에 운전해서 가야지라고 미리 포인트를 잡는 것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겁니다.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나잘 따라올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머릿속에 포인트를 먼저 담아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정치의 의미와 기능의 제일 첫 번째 포인트는요, 1번 문제에 출제됩니다. 아니면 어떡해요? 내가 지금까지 평가원 단위의 시험을 싹 봤는데 1번 문제 출제가 늘 됐었어. 물론 아닐 확률 0.2% 정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할 거야. 정치화법이라는 이름으로 보는 마지막 수능이에요. 부담이 되죠? 약간 자부심도 느껴. 나는 마지막 정치화법 세대야 라고 자부심 느끼셔도 돼요. 이제 정치화법이라는 과목은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세대예요. 그럼 과연 1번 문제 출제를 안 할까? 할것 같아. 그 말은요, 98.8% 확률로, 99.8% 확률로 1번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배우고 나면은요, 수능 20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 맞출 수 있게 됩니다. 복습을 진짜 딱 10분만 투자하면은요, 그리고 수능 특강 몇 문제만 풀어보면은요, 우리 1번 문제 맞춥니다. 20문제 중에 하나를 맞춘다라는 건 굉장히 높은 확률 아닙니까? 1번에 출제된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발문 알려줄게. 정치를 바라보는 갑과 을의 서로 다른 관점이다.

라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선지에는요, 각각에 해당하는 정치를 보는 관점들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건데, 요거 기억하자, 공통점 시험에 나옵니다. 선지 중에 하나, 두개 정도는 두개 모두에 해당하는 공통적인 요소가 나오니까 포인트 1번에 출제가 된다. 서로 다른 내용이 선지에 출제가 된다. 그리고 공통점이 꼭 나온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생님이랑 정치의 의미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요 화면 끝내면은 한 문제 맞춥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따라옵니다. 자, 우리 정치라고 하는 거는요,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좁은 의미의 정치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직관적으로 떠올려 보면은 좁은 의미의 정치가 있다면은, 그렇죠, 바로 넓은 의미의 정치도 있겠죠? 근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 좁은 의미랑 넓은 의미는 뭔가 정치를 범위를 좁게 보고 넓게 보고의 의미 같은데, 둘을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라고 한다면은요, 둘을 나누는 기준은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가 어디까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가지고 둘을 나누게 된 겁니다. 자, 요거 명심해 주시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첫 번째 좁은 의미의 정치는요, 머릿속으로 좁은 거 한번 떠올려봐.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의 범위가 좁아. 정확히는 딱 하나야. 정치라고 하는 거는 바로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야라고 보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여기서 당연히 내가 노란색으로 썼으니까 국가라는 단어가 중요하겠지. 근데 조금 더 중요한 거 뭐냐면요, 의외로 여기 나와 있는 조사입니다. 내가 이게 왜 중요한지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 다시. 우리 좁은 의미의 정치는요, 정치는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는요,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행사하는 활동에 한정된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딱 하나야. 누구? 바로 국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머릿속에 넣었으면요, 굉장히 쉽지만 굉장히 매번 시험에 나오는 내용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잘 봐. 그럼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국회의 입법 활동, 대통령의 조약 체결 행위, 그리고 마지막 학급 회의 중에 정치에 해당하는 걸 뭐라고 볼까요? 좁은 의미의 정치는 계속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 국가와 관련된 사람들이 하는 활동만 정치야. 그러니까 국가랑 관련되어 있는 국회 입법활동 정치로 봐요. 대통령의 조약 체결 행위도 당연히 정치로 봐요. 하지만 학급 회의는 정치로 보지 않겠죠. 왜? 국가와 관련 없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외로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물론 예시가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올 뿐이지, 어쨌거나 기본 기조는 요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이제부터 선생님이 여기 나와 있는 국가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서 설명해 줄게. 선지 이렇게 나오면 너무 좋잖아.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국가라는 단어를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소수, 통치, 엘리트의 활동에 국한된다라는 표현 많이 활용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표현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해. 자, 우리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해. 이것은 바로 법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이 학교에서는 법과 비슷한 거 교칙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교칙을 나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여러분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죠. 교칙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런 불이익을 얻게 돼. 그러니까 나는 지켜야지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교칙이 있는데 아무런 어겼을 때 불이익이 없어. 교칙을 어겼을 때 불이익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나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어겨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면 지킬 거예요? 솔직히 안 지킬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으려면, 이거 우리 줄여서 실효성이라고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으려면은 법을 어겼을 때 물리적 강제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한 기구에서만 나타나는 게 정치야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국가라는 거 그냥 국가라고만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소수 통치 엘리트의 활동,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한 기구의 활동이라고 나온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얘들아, 그럼 이제부터 세 번째 내용도 선지로 그대로 나온다. 잘 생각해봐. 그럼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의 활동과 다른 사회 집단의 활동이 같다고 볼까? 다르다라고 볼까? 이거 쉽게 요것도 올려봐, 헷갈리면은. 봐봐. 어디에서만 나타나는 게 정치야? 국가에서만. 국가가 아닌 다른 사회 집단에서는 정치가 아니야!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게 정치, 다른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건 정치가 아니므로 국가의 활동과 다른 사회 집단의 활동은 서로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점으로는요, 국가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라는 한계점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마지막 복습이야. 자, 좁은 의미의 정치는 어디에 존재를 전제로 하는 거야? 반드시 여기서만 나타나는 게 정치니까. 그렇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거야. 그러면은 국가가 있기 이후의 상황들은 설명할 수 있어. 왜? 국가라는 게 존재하니까. 근데 반대로 국가가 있기 이전의 상황에서는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국가가 있어야지만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국가가 없어. 없는데 어떻게 설명해? 그러니까 국가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적합하지 않다. 왜냐면은 사실은 국가라는 공동체가 있기 이전에도 뭔가의 권력 현상이라든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국가라는 게 없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한계점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좁은 의미의 정치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넓은 의미의 정치입니다. 자, 우리 넓은 의미의 정치는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얘들아, 우리 1번에 들어갈 내용은 선생님이 쓰는 거본 다음에 한번 적어볼까? 잘 봐. 자, 일단 넓은 의미의 정치는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갈등 해결 과정이 정치야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회 집단에는 누구도 들어가는 거냐면은 국가를 포함한 요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들아, 사회 집단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둘 이상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뭐 교류하는 그런 집단들이야. 예를 들면 가족, 학급, 학교, 마을, 다 나름의 사회 집단이 될수 있어. 그런데 이게 점점 늘어나다 보면은 국가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그러니까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갈등 해결 과정을 정치야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2번 바로 내려가 봐.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정치는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가 당연히 더 다양하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정치는 상대적으로 좁은 의미의 정치에 비해서 현대사회의 다원화된 갈등 과정을 설명하기 더 쉽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아니,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이 그냥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국가의 권력 활동뿐만이 아니라 학급에서도, 노사관계도, 뭐 학교에서도, 아파트에서도 계속 나타나잖아. 즉, 현대사회의 다양하고 다원화된 갈등 해결 과정을 설명하기 훨씬 더 용이하다라고 하는 두 번째 특징이 있는 겁니다. 얘들아, 그러면은 요 내용들 가지고 한 번만 생각해볼까? 이번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연습해보자. 국회의 입법 활동, 대통령의 조약 체결, 학급 회의. 자,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 정치로 보는 거 뭐겠어?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게 정치니까 우리 뒤에서부터 해보자. 학급 회의. 여기서 뭔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정치.

봐요. 대통령의 조약 체결 행위랑 국회의 입법 활동은 국가의 활동에 들어가잖아.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에서 나타나는 게 정치니까 대통령의 조약 체결 행위, 국회의 입법 활동까지도 정치로 보는 거예요. 되셨죠, 여기까지? 요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엔 이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국가의 활동과 다른 사회 집단의 활동이 그 결이 같다고 볼까, 다르다고 볼까? 이건 조금 헷갈려.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해. 국가에서 나타나는 것도 정치, 학급회의도 정치, 아파트 주민회의도 정치, 노사 갈등 관계의 해결 과정도 정치. 그러면은 국가에서 나타나는 것도 정치고 다른 사회 집단에서 나타난 것도 정치야. 그러니까 두 사회 집단의 활동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것도 여기서 나타나는 것도 여기서 나타나는 것도 다 정치니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날 수 있는 한계점 바로 연결시키세요. 국가의 특수성을 간과한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학급회의를 통해서 뭐 체험학습을 어디로 갈지, 체험학습 가서 뭐 할지, 우리 이번에 단합 뭐 할래? 이런 거 정하는 거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정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게 솔직히 대통령의 조약 체결 행위와 같은 급입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단합이 더 커? 여러분의 일상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대통령의 조약 체결 행위, 국회의 입법 활동이 그 규모나 그 사이즈가 훨씬 더 중요하고 큼에도 불구하고 넓은 의미의 정치는 그냥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다 정치라고 보니까 국가의 특수성을 간과한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1번에 정치를 바라보는 의미가 나오면은요, 98%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2%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은 여기서 선지로 반드시 나오는 거 하나만 정리해 드릴게요. 둘의 공통점이 있어. 둘의 공통점. 그렇지, 바로 요거야.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에서만, 넓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그 내가 방금 얘기했던 것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두 단어가 있었지. 두 글자. 그렇지. 바로 국가와 관련된 활동을 둘다 정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서 조사 요거 잘 봐야 돼라고 하는 게 국가에서 나타나는 게 정치다. 요거랑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걸 정치로 본다. 조사가 다르잖아. 요 조사는 여러분들이 지금 막 고민하지 마시고요. 좀 이따 선생님이 숙제 내줄 거야. 숙제 내줄 때 수능 특강 한번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정치는요, 이제 정리할 거야. 국가 또는 집단 수준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는 과정이야. 그래서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거야라고 범위를 좁게 보는 게 좁은 의미의 정치.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게 정치야라고 보는 게 넓은 의미의 정치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우리 이제 1번 문제 나오면은요, 여러분 99%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나머지 1%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의 기능이에요. 자, 정법을 공부를 해본 친구들은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정치의 기능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아, 또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되지. 안 나왔었어. 앞으로도 아마 안 나올 거야. 근데 정치의 기능이 정확히 설명하면 한 번도 안 나온 건 아닙니다. 단독 문제로 출제된 건 아니지, 정치의 기능이 선지로는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1% 채워볼 거야. 결국 정치가 하는 일이 뭔가요? 라고 물어본다면요. 제일 첫 번째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해 나갑니다. 우리가 갈등만 존재한다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거야. 무질서해질 거야. 근데 이러한 갈등을 조절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 때문이라고? 갈등을 해결하고 조절하니까. 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또한 정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사회적으로 뭔가 부족한 점을 봐. 요즘 왜 이렇게 날씨가 이상기온이지? 아무래도 이상기온이 조금 계속 너무 추워지니까 난방비가 올라갈 거야. 우리 난방비랑 관련된 뭔가의 정책을 바꿔보자 라는 식으로 사회적 목표를 세웁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을 사회 구성원에게 알려줌으로써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 1% 채울 겁니다. 자, 이러한 정치의 기능은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 나타나는 걸까요? 넓은.

0: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 나타나는 걸까요?
1: 둘
0: 다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왜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갈등 해결 과정을 조정하는 과정을 국가에서만 해라고 하면 좁은 의미의 정치야. 근데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해라고 하면 넓은 의미의 정치가 되는 거야. 즉 정치의 기능은 좁은 의미의 정치건 넓은 의미의 정치건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의 범위로 나눌 수 있었으니까. 되셨죠? 그럼 이제 우리 진짜로 1번 문제 나왔을 때 20개 중에 하나 맞추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우리 좀 기출선지 한번 정리해보면서 마지막으로 진짜 싹 다지면 되겠죠?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회 집단과 구분되는 국가만의 특수성을 전제로 하는 건? 그렇죠. 좁은 의미의 정치죠. 두 번째,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소수 통치 엘리트에 의해서 조사 잘 봐야 돼. 소수 통치 엘리트 두 글자로 줄여. 무엇과 관련된 거? 국가와 관련된 사람들. 조사 빨리 확인해야 돼. 만 정치가 이루어진다라고 본다. 좁은 의미의 정치. 자,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의미의 정치와 달리 넓은 의미의 정치는 막 이렇게 나와. 뭐뭐와 달리 나오잖아. 여러분 일단 패스해. 뒤에 먼저 읽어. 정부의 재해복구 지원금 집행. 자, 정부 어디랑 관련된? 국가랑 관련된. 얘들아 조사 잘 봐. 그냥 정부의 재해복구 지원금 집행을 정치로 보는 관점, 국가랑 관련된 걸 정치로 보는 관점은 어디야? 좁은 의미의 정치 당연히 들어가. 넓은 의미의 정치는 요거 중요해. 해당 돼, 안 돼? 되죠.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이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잘 봐야 돼. 그냥 요거 자체를 정치로 보는 거는 넓은 의미의 정치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둘다 정치로 보는 거니까. 자, 이제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왜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 내용들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복습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복습하신 다음에 수능특강 문제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것만 딱 풀어보시면은, 아, 선생님이 왜 조사 잘 보라고 했는지, 왜 공통점을 포인트로 잡아주셨는지 알겠다라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제일 첫 번째 시험 빈출 주제 1번 마무리했고요. 두 번째, 법의 의미와 이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의미와 이념, 요거를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별표가 하나도 없네요? 예, 없어요. 이걸 안 나오네요? 라고 할 텐데, 내가 그래서 이번에 포인트를 요렇게 잡아왔어. 과연, 마지막 수능에서 언급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아니, 이게 정치화법 교과서 5종에는요, 언급 자체는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언급된 수준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해. 근데 언급은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제 한번더 문제로 언급이 될 것인가? 요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강의를 쭉 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 내가 수능 개념에서는 잘안 했었는데 수능 특강에서는 할 거야. 왜냐면 수능 특강에서는 정치화법의 최근 트렌드가 단원과 단원을 넘나들어요. 분명히 예를 들면 2단원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갑자기 5단원에 해당하는 선지가 싹 끼어. 이게 최근 트렌드야. 요런 문제들이 꽤 늘어나. 그래서 선생님이 단원과 단원을 계속 넘나들어서 알려드릴 겁니다. 연결되는 요소들이 있거든. 자, 요 내용이요. 우리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요. 죄형법정주의랑 연결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를 거야. 근데 어느 정도 설명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거고요. 알려드린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50%만 이해할 수 있어. 괜찮아. 그렇게 물음표 띄워놓은 상태로 뒤로 슉 가서 죄형법정주의 공부하면은 이게 이거였구나. 라고 그때 나머지 50% 채우실 수 있습니다. 되셨죠? 정리합니다. 법의 의미와 이념.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이제 언급이 될 것인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선지로 비스무리하게 다른 단원과 엮여서는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거 선생님이 같이 설명해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정치와 법이잖아. 정치가 뭔지는 방금 봤어. 이제 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여기 세 가지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바로 규범이라고 하는 거야. 규범은 진짜 진짜 쉽게 설명하면은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선이야. 이거를 해도 돼, 안 해도 돼라고 하는 일종의 기준을 보이는구나. 일종의 기준을 규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행위 규범이라는 건요. 진짜 말 그대로 어떤 행위를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요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 선지로 민법과 형법을 구분하면서 평가한 단위의 시험 9모 때 한번 나왔었어. 민법과 형법을 구분하면서 둘다 행위 규범이다라고 나왔어. 둘다 법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해도 되는지, 해선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재판 규범이에요. 자, 사람들 사이에 권리 행사라든지 혹은 이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했어. 자, 만약에 재판으로 갔어. 그럼 재판에서 판사가 그때그때 자기의 기분대로 뭔가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추우니까 그냥 빨리 하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내리지 않아요. 재판에서도 당연히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강제성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나름의 기준이 되는데, 도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냥 양심의 가책을 얻게 돼요. 하지만 법이라는 걸 지키지 않게 됐을 때에는 일정한 규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재가 들어가죠. 그래서 강제성이 있는 기준입니다. 규범이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어. 그럼 기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는요, 단계적 구조입니다. 요거 아는 친구들은요, 일단 선생님이 설명 쓰는 동안 여러분은 쭉 여러분이 알아서 적으세요. 내가 제대로 외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세요. 요거 처음 듣는 친구들은 나랑 같이 하시는 겁니다. 자, 법이라고 하는 게 모든 법들이 다 같은 위계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최상위 법부터 그 밑에 점점 그 구조가 달라지게 돼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학급의 규칙 있지. 근데 학급의 규칙은 학교의 규칙을 따라야 돼. 학교의 규칙은 지역교육지원청의 규칙을 따라야 돼. 지역교육청의 규칙은 전체 교육청의 규칙을 따라야 돼. 전체 교육청의 규칙은 예를 들면 교육부의 규칙을 따라야 돼. 라는 식으로. 위계가 다르듯이 법도 위계가 다릅니다. 제일 위에 있는 법을 헌법이라고 하고요. 그 밑에 법률. 그 밑에 명령, 그 밑에 조례와 규칙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일 첫 번째 포인트, 제일 상위법이 누구야? 제일 위에 있는 법은? 그렇지, 바로 헌법이 되는 겁니다. 헌법 밑에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있는 거고요. 요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다시 한번더 뭐라고요? 헌법 제일 위에. 그다음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순서로 단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 끝났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세 가지 내용을 들어갈 겁니다. 바로 법의 이념이에요. 쉽게 법이 추구하는 가치예요. 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정의, 합, 목적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입니다. 자, 시험 문제에 이세 가지가 언급이 되진 않더라도 각각의 내용들이 정치화법의 다른 내용과 연결시켜서 충분히 선지로 구성될 수 있으니까 조금만 꼼꼼하게 봐주세요.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정의라고 하는 거는요, 진짜 쉽게 설명하면은 그의 몫이에요. 얘들아, 그의 몫이라는 게 선생님 더 헷갈리는데요? 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생각해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뭐 고의나 우리 뒤에 가서 배울 거야.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쳤어. 피해를 끼쳤어, 쉽게. 그럼 그 손해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돼?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돼. 내가 만약에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행동을 했어. 국가에서 이건 해서는 안 돼라고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하면 안 되라고 정해놓은 거 형법이에요. 그거를 어겼어. 범죄예요.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을 받아요. 예를 들면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회사라고 하자. 내가 회사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어. 그럼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성과급을 받는 거. 이것도 나의 몫을 받는 거예요, 다른. 되셨죠? 이걸 우리는 바로 정의라고 합니다. 자, 또한 정의의 두 번째 내용은요, 옳고 그름의 판단 근거입니다. 이게 옳은지 잘못된 건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자. 결국 정의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에게 우리 막 정의를 지킨다, 정의를 구현한다 이런 말 하잖아. 그의 몫을 주는 거야. 저 사람의 권리야, 저 사람에게 주자. 저 사람이 잘못했어. 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하도록 해주.

살자라고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우리는 바로 정의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정의에 대해서 혹시나 뭐 윤사나 세윤을 듣는 친구들은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다 배우는 거는 우리의 교과목과 맞지 않죠. 자, 그 많은 사람들도 그래도 다 같이 끄덕끄덕 할수 있는 첫 번째는요,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정의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인 정의의 본질적인 내용이 바로 평등이라는 점이야. 그래서 이 평등을 기준으로 정의를 나눠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면은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라고 되어 있죠?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평등을 바탕으로. 왜? 그 정의의 안에 있는 본질적인 속성을 보니까 평등이었어. 그래서 평등을 바탕으로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는요, 차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건요, 서로 다른 차이를 나는 몰라, 그냥 모든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할 거야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겠죠.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배분적 정의는요, 사람들의 상황, 능력, 필요에 따른 차이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만약에 사람들끼리 같은 것이 있다면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할 거야. 근데 만약에 사람들 사이에 다른 것이 있다면은 상황, 능력, 필요에 따라서 다른 거겠구나. 그럼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할 거야라는 걸 배분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이를 고려해서 사람들 사이에 서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과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는 두 가지의 정의를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평균적 정의 예시는요, 차이를 고려해야 하네? 안 해. 그럼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우해. 예를 들면은 내가 투표하러 갔어. 그러면은 한 사람에게 한 표씩 준다면은 옆에 사람한테도 저기 맨 뒤에 있는 사람한테도 한 표씩을 주는 거. 이게 대표적으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는 거겠죠. 자, 반면에 상황, 능력, 필요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서 서로 다르게 대우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우리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저시력자 수험생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별도로 배정해서 더 늦게 끝납니다. 왜냐면 이게 저시력 수험생의 경우에는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들었었는데 글씨를 이렇게 키워주는 그런 기계가 있대. 글씨를 확대해주는. 우리가 이렇게 보는 시간과 이렇게 확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읽어야 되는 시간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때로는 수능 시험지가요, 점자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점자로 있는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은 당연히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고려해서 상황, 능력, 필요에 따른 차이를 인정해서 서로 다르게 대우해서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 시간을 더 늦게 배정해 주는 것들은 바로 배분적 정의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은요, 정의라고 하는 거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평등한 대우와, 왜? 우리가 때로는 투표권과 같이 절대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들도 있잖아. 평등한 대우와 공정한 대우, 상황, 능력, 필요를 고려해서 서로 다르게 대우하는 평등한 대우와 공정한 대우를 서로 유지하고자 하는 걸 우리는 바로 정의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제일 첫 번째 이념, 정의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 목적성입니다. 얘들아, 우리 1번에는 합 목적성의 의미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합이라는 단어랑 목적이라는 단어 찾아서 동그라미 해봐. 합이라는 단어랑 목적이라는 단어 찾았어? 법이 해당 시대나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걸합 목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쉽게 비유를 들면은 여러분 주변에 뭐 학교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내 친구가 다니는 학교랑 내가 다니는 학교가 서로 다르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 근데 학교별로 원하는 목표라든지 학교별로 교칙이 다 다르죠. 왜냐면은 학교별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그냥 일반계 뭐 고등학교야. 그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뭐 학생들의 진로와 이걸 살려가지고 뭐

진학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진로를 살리는 건 목표로 하지. 근데 특성화 고등학교야. 그러면은 아무래도 대학 진학보다는 취업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뭔가의 교칙들이 바뀌는 거지. 만약에 예술 고등학교라면은 음악, 뭐 무용, 뭐 이런 것처럼 좀더 예술적인 활동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지. 비슷해. 법이라는 것도 해당 시대나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2번 먼저 보고 들어가자. 그러니까 법의 구체적인 방향이나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쪽 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용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시대가 또 바뀌었네요. 이제 요렇게도 가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법의 내용이나 목적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반영된 걸 합목적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대표적으로 근대 자유방임주의 국가에서는요, 국가가 개인의 삶의 영역에 개입하지 않도록 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근대 자유방임주의 국가에서는요, 가장 최고로 삼았던 가치가 바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 존중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내용의 법들이 막 만들어졌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한 거예요.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개인들끼리 알아서 하도록 냅두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가 보호되지 않아. 사람들 사이에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 되겠다. 여전히 개인의 자유 존중할게. 그런데 우리 어느 정도는 권리의 공정성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즉, 사회의 공공복리,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고, 이러한 내용으로 법이 수정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바로 합목적성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 법적 안정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쉬워요. 법적 안정성은 쉽게 법의 권위를 믿고 안심해서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법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심해서 생활할 수 있어. 개인의 사회생활이 법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보호되는 겁니다. 법이 있으니까 법을 지키니까 다들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거지. 어우, 안심돼라고 보는 게 쉽게 법적 안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을 믿고 안심해서 생활하기 위해서는요, 법이 함부로 폐지돼서는 안 되고요, 함부로 변경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폐지나 변경 가능해요. 근데 막 다음날 만들어지는 게그 다음날 폐지되고, 어제 변경된 게 오늘 또 변경되면은 사람들이 법을 믿겠어? 안심하겠어? 못하겠죠. 함부로 폐지되거나 변경되지 않아야 되고요.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됩니다. 법이 만약에 모호하게 되어 있어, 잘못하면 혼나라고 적혀 있다면 법을 믿을 수 있어요? 아니죠.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야 사람들이 법을 믿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국민의 법의식과 합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의 조건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법의 이념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정의 뭐였죠?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그래서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를 평등을 기준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합목적성은 시대나 사회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거니까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방임주의 국가와 현대복지국가 나눴었죠. 법적 안정성, 법의 권위를 믿고 안심해서 생활할 수 있는 걸 법적 안정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도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왜냐면은 시험 문제에서 법의 이념이 나오게 된다면은 방금 봤던 세 가지가 나올 확률보다는 사실은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도가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다른 단원과 연계되기 때문이에요.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제일 첫 번째 법률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자, 우리 법적 안정성이 뭐였는지 떠올려? 법의 권위를 믿고 내가 안심해서 생활할 수 있는 거야. 법률의 효력은요, 시행일로부터 발생합니다. 시행일에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소급이라는 단어 모르는 친구들 있을 겁니다. 소급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소급이라는 단어가 간간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일단 기억하자. 소급이 뭐라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해야 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시행일 이전의 사건

사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할수 없습니다. 왜 그런 건지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선생님이 아예 수특에 나오는 단원의 내용과 연결시킬게요. 왜냐하면 시험에 나온다면 결국 이게 나오게 될 거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법률이 만들어졌어. 그럼 언제부터 이 법률을 어겼을 때 처벌해야 돼? 만들어지면 그 시행일 다음부터 처벌해야 되는 거죠. 야, 우리 이제 만들었다. 근데 앞으로 사람들이 잘 지키겠지? 근데 이전에 안 지켰던 사람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고 싶어. 그 사람들 왜 이전에 안 지킨 거야? 너무 화가 나. 1년 전, 3년 전, 5년 전에 잘못했던 사람들, 이 행동 했던 사람들 다 잡아내서 벌주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슷한 겁니다. 자, 우리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거 배울 거예요. 그 중에서도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즉, 똑같은 의미예요. 형벌이라고 하는 건 소급 적용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 뒤에가 한번더 설명해 드릴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의 목표는 50%만 이해하는 거예요. 범죄와 형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형벌 법규는 여기서도 너무 중요해.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법률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얘랑 비슷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뭐 길을 가다가 예를 들면 진짜 내가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볼게. 내가 막 길을 가다가 막 기지개를 폈어. 근데 아 어떻게 이게 기지개 펴면은 다른 사람들을 칠 수도 있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길에서 기지개 펴는 건안 돼라고 하는 법률이 만들어졌어. 그럼 시행일 다음부터 길에서 기지개 펴는 사람들은 가가지고 뭐 벌금을 부과한다라든지 뭔가의 제재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요. 그 이전에 CCTV를 돌려봐서 길거리에서 기지개 폈던 사람들을 다 형벌을 주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선생님, 근데 그게 왜 법정 안정성이랑 연결이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는 만약에 이게 없다면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불안한 거야. 아, 이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기지개 폈는데 기지개 펴는 거를 금지하는 게 만들어져서 이게 없다면 나 예전에 처벌받은 적 있어. 이게 과거로 거슬러 올라와서.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길거리에서 이렇게 재채기를 해. 그 이것도 1년 뒤에 법이 만들어져서 지금의 재채기한 나를 처벌하면 어떡하지? 내가 만약에 길거리에서 이렇게 허리를 막 돌렸어. 허리가 너무 뻐근해가지고 친구 기다리다가. 근데 이거 만약에 내일 법이 만들어져서 지금의 이 행동을 규제하면 어떡하지? 라고 불안해지는 거죠. 아, 그러지 않아도 돼. 법률은 시행일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 적용할 거야. 이전으로는 소급 적용하지 않아. 안심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바로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도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50%만 이해하셨으면 돼요. 뒤에서 한번더 하면서 또50%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법의 의미와 이념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선생님이랑 민주주의 의미와 발전 과정을 아주 조금만 나갈게, 얘들아. 아주 조금만. 조금만 나갈게. 자, 민주주의 의미와 발전 과정을 아주 조금만 나갈 건데요. 이것도 사실은 선생님이 빈도 포인트로는 하나만 줬어요. 최근에 한 4년 동안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평가원 단위의 시험에서. 굉장히 오래전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솔직히 정치화법이 마지막이 아니라면은 그냥 야, 또 나올 수 있어 뭐 언젠가 나오겠지 이럴 텐데 이제 마지막이니까 다 불안한 거야. 마지막이니까 안 나왔던 거싹 내면은 우리는 그걸로도 난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오래전에 출제되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꼼꼼하게 볼 거야. 자, 발문에 나왔을 땐 이렇게 나왔어요. A, B, C는 각각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 근대 민주정치, 현대 민주정치 중 하나이다. 일단 기본 틀은요, 고대 근대 현대로 넘어가는 틀이에요. 이렇게 한 문제가 출제된 적 있고요. 요거보다 빈도가 조금 낮긴 하지만 우리 수능특강 문제에도 있는 거. 근대 민주정치의 사상적 배경 중에 사회계약설이 있습니다. 사회계약론자 갑을병의 주장이다라고 해서 미리 살짝 얘기할게. 홉스, 로크, 루소를 비교하는 문제도 출제가 예전에 됐었으니까 또 불안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빰 나온다면은 그걸로도 난도가 높아진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에 마지막 민주주의 발전 과정까지 볼 건데 미리 얘기할게요. 이제 여러분이 막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을 거야. 막 법의 의미와 이념까지 공부하느라

넓습니다. 지역적 범위가. 또한 노예가 있었어요. 따라서 노예는 농경을 담당해요. 또한 여성은 가사일을 담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가 아닌 당시에 신분제도가 있었으니까 자유민인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시간도 남아돌아. 근데 게다가 사람도 별로 인구도 많지 않아. 영토도 좁아. 시간도 많은데 할 일도 없는데 영토도 좁은데 사람도 몇 명 안 만나.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하는 거냐면요.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겁니다. 굳이 대표를 뽑을 이유가 없는 거죠.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정치의 형태를 우리는 바로 직접 민주정치라고 부릅니다. 대표가 중간에 끼지 않고요. 시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다른 외부 세력이 쳐들어왔는데, 우리 얘네 어떻게 막을래? 우리 이번에 법 만들 건데, 이거 어떻게 만들래? 우리 중에 조금 위험한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 뺄래? 말래? 어떻게 할래? 이런 거를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걸 우리는 바로 직접 민주정치,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자, 이때 시민은요,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시민의 범주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 범주의 시민은 바로 자유민인 성인 남성만을 의미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내용 빠르게 한 번만 정리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지만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 사람이 적고 영토가 좁아, 거기다가 신분제도가 있어서 노예가 일해, 여성은 가사 일해, 이제 할 일이 없는 자유민인 성인 남성들이 모여서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정치. 따라서 이때 시민은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그 시민과 범주가 다르다. 자유민인 성인 남성만을 의미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1강 이제 숙제 내드립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 8쪽과 9쪽에서 배운 것까지 자료실에 본문 자료와 함께 복습을 해주세요. 또한 문제 푸세요. 얘들 요거 빨리 봐. 체크해 지금. 기본 문제 246, 실전 문제 236 푸세요. 요거 풀고 나면 이 시간에 배운 내용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2강 이어서 수강하셔야 돼요. 우리 고대 그리스 아테네 여기까지 끊었다. 나 다음 시간에 여기 빨리 복습하고 바로 이어서 할 거니까 2강 바로 이어서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번 강의 퀴즈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퀴즈 바로 올려주시고요. 선생님은 바로 2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와 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2단원의 시작인데요. 일단 원자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너무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실험을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다 같이 단원을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2단원의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제가 조금 친절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의 구조는 총 2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원자의 구성 입자 발견한 과정도 살펴보고, 그리고 동위원소 개념을 화학식량과 몰에서 배웠었는데, 다시 한번더 동위원소 무엇인가 문제도 같이 적용하는 게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요, 기존에 있는 이 원자의 구조랑 그리고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말하는 것들이 약간 불일치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가를 이 5강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책 기준으로요, 6강에서는 이제 주기율표를 보면서

원세 주기적 성질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중요한 유니크 프리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원자를 구성한 입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전자와 원자이겨.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요. 자, 그런데 이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포함해서 우리는 질량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들은요, 질량수 구해봐, 양성자 구해봐, 중성자 구해봐, 전자 구해봐 라고 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원자와 이온을 구분하셔야 돼요. 원자라면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양성자와 전자 수가요, 같아야 되거든요. 그걸 활용해 라는 게 바로 원자라고 힌트가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원자와 이온을 구분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배웠던 내용과 이 화학식량과 몰에서 배웠던 이 몰이라는 건 질량에다 화학식량 나눈 값, 질량이라는 건 몰과 화학식량 곱한 값,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게 되는데요. 오늘도 몇 가지 문제 풀어볼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게 줄을 이루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원자를 구성한 입자 발견한 실험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요, 전자를 발견한 실험을 보도록 할 건데요. 톰슨이라는 과학자 등장하게 됩니다. 자, 톰슨이 살던 시대에는요, 이미 음극선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음극선이 무엇인지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이건 음극선관이라는 건데요. 이 진공관에다가 전극을 연결해서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어디극에서 어디극으로 빛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음극선이에요. 어디극에서 나와야 될까요? 음극선이니까, 그쵸? 음극에서요, 양극으로요, 나타나는 이 빛의 흐름을 바로 우리는 음극선이다라고 했어요. 사실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요, 음극선관에 형광물질을 발라놔서 빛을 낼 때 우리는 이 음극선의 경로와 성질을 판단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톰슨은 이 음극선을 가지고 세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음극선이 지나가는 이 경로에다가 바로 장애물을 설치해놔요. 자, 그러면 이 음극선이 이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관찰할 수 있겠죠. 쭉 봤던 뒤에 뭐가 생겼어요? 그림자. 그래서 이제 알았다. 음극선은 직진하는 성질이 있구나. 그래서 직진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음극선의 진로에 장애물 설치했어요. 그랬더니 직진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어요. 두 번째, 또 여기 음극선 경로에다가 여기에 바람개비를 설치를 해줬어요. 근데 바람개비가 움직이더래요. 그럼 음극선은 뭘 가지고 있는 입자다? 질량. 질량을 가지기 때문에 힘을 주면서 저 바람개비 쿡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개비를 설치했더니 회전을 하더라. 음극선이 질량을 가진 입자의 흐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는 전기장을 걸어줄 건데요.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얘가, 이 음극선이란 얘가 전하를 띈다면 휘어질 거고 전하를 안 띄면 안 휘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휙 휘어졌어. 어느 쪽으로? 플러스 극 쪽으로요. 그럼 정확히 무슨 전하를 띌까요? 그렇죠. 음전하를 띌 겁니다. 그래서 전기장을 걸어주었더니 플러스 극 쪽으로 휘었네. 그래서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여기서 또 사실은 전기장의 방향을 반대로 해도 똑같이 플러스 극으로 휘는 것을 통해서 얘는 음전하를 띄고 있어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에 도달해 볼게요. 자, 직진하고 질량을 가졌고 음전하를 띄고, 그래서 톰슨은요, 아, 음극선이 질량을 가지며 음전하를 띈 입자의 흐름이다 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음극선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톰슨이 물질을 구성한 입자라면 내가 금속의 종류를 바꿔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볼게요. 마이너스 극으로 사용한 금속의 종류에 상관없이 어떤 물질이든 간에 상관이 없었나 봐요. 음극선이 같은 특성을 보임으로, 아, 음극선의 구성 입자가 지금 질량을 가지고 음전하를 띠는 이 특징이 모든 물질에 공통적으로 있는 어떤 입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대 과학자들은 이를 뭐라고 했냐면 전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톰슨이 이제 원자 모형을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럼 아마도 이럴 거야 라고 예측을 하겠죠. 그 당시에는 원자라는 게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톰슨은 음전하를 띠는 입자를 발견했죠. 그럼 이미 무엇이 있어야 돼요? 플러스 전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러스 전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여기에 콕콕콕콕 뭐가 박혀 있는 거예요? 전자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톰슨은 원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인 전자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가 고르게 분포된 공 속에는 당연히 무슨 전하를 띤 전자가 있어야 돼요? 음전하를 띤 전자.

원자가 박혀있는 원자 모형이어야 돼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톰슨의 원자 모형이고요. 사실 톰슨 시대에 영국에서는요, 플럼푸딩이라고 건보다 콕콕콕 박히는 케이크를 많이 먹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플럼푸딩 모델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톰슨의 원자 모형, 무언가 콕콕콕콕 박혀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개념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49쪽으로 이동합니다. 음극선의 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은 바로 음극선이 직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기장에서 음극선의 진로가 플러스 극적으로 휘는 것은요, 인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극선이 무슨 전하를 띈다? 바로 음전하를 띠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톰슨의 제자 이야기하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톰슨의 제자 러더퍼드는요, 방사성 물질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알파 입자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알파 입자는요, 플러스 2 전하를 띠고요. 그리고 전자보다요, 질량이 컸습니다. 자, 이두 가지, 그리고 빠르기도 했고요. 이두 가지 특징을 통해서 톰슨의 원자 모형이 옳다면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을 이제 해봤어요. 알파 입자를 탁 쏴줬을 때, 탁 쏴줘요. 그럼 이 톰슨이라는 건 플러스 전하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데에다가 마이너스가 콕콕 박혀 있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하도 크고 이제 2 플러스고 질량도 크고 하기 때문에 이 원자를 툭 통과할 거야라고 이제 예측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실험을 했더니 실험을 했어요. 알파 입자를요 금박에 쏘아 주었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부분은 그대로 통과를 했지만 예측과 다르게 크게 휘어지거나 아예 튕겨져 나온 알파 입자가 있더라고요. 이 알파 입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이 주변에 이 형광 스크린이라고 해서 형광 물질을 묻혀 놓음으로써요, 이 알파 입자가 산란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실험을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다라고 하게 된 거예요. 튕겨 나오고 크게 휘어지는 걸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기존의 톰슨의 원자 모형과 다르게 대부분이 통과가 됐어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거 보이나요? 통과했어요. 그런데 극히 일부다라고 강조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작은 공간에서만 휘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두 가지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금박을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라고 봤더니, 비어 있더라. 금박을 구성원이 있는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더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빈 공간이더라. 자, 그럼 두 번째, 극히 일부의 알파 입자, 극히 일부예요. 왜 극히 일부야? 이 작은 공간, 작은 공간, 극히 일부의 알파 입자는 경로가 크게 휘거나 튕겨서서 나왔어요. 그럼 여기는 아주 매우 크기는 작은데 질량은 또 커. 근데 또 알파 입자는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플러스 전하를 띈다 했죠? 그럼 반발력에 의해서 튕겨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측할 수 있었던 게 입자는 크기가 매우 작고, 그리고 서로 다른 전하에서 인력이 작용했을 텐데 반발력에서 튕겨서 나오네.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띠며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발견해요. 이것을 원자 핵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핵을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톰슨의 원자 모형에는 원자핵이 없었죠. 그래서 톰슨이 발견한 전자와 원자핵을 모두 고려하여서 원자 모형을 제안합니다. 자, 러더퍼드는요, 이 하단의 그림처럼요, 바로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가 원웅도하는 모습을 나타내요. 마치 태양계처럼요, 전자와 원자 사이 정전기적 인력이 구심력이 작용하여서 전자가 이제 원웅동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고전역학에 의하면요, 이 전자는 사실은 전자기파를 방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원자에 떨어질 거고 결국에는 원자는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 안정성에 대해서 설명은 안 되지만요, 그래도 이 전자라는 건 운동을 일단 시켜야 돼. 그래서 러더포드가 설명한 건 플러스 전하를 띠는 매우 작은 크기의 원자의 여기 중심에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원자의 주위를 돌고 있어 라고는 제안을 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이제 이슈였던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해 드리지 못했고요. 수소 원자가 왜선 스펙트럼을 띠는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설명을 할 수가 없었고 아까 말했듯이 이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곧 배울 건 바로 보어의 원자 모형과 현대 원자 모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톰슨과 러더퍼드는 그래도 전자
원자 원자이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쪼갤 수 없어라는 거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개념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톰슨은 플러스 전하가 고르게 분포된 공 속에다가 마이너스 전하를 띤 무엇이 박혀 있다라는 것을 제안하게 되었을까요? 전자가 박혀 있다라는 것을 제안하게 되었고요.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현대의 원자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봐주시면요. 원자핵과 전자가 있습니다. 자, 원자핵 주위 전자가 있는데요. 이 원자핵을 더 자세히 봐주시면 중성자와 양성자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은요. 이 원자핵이 차지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양성자와 중성자 질량이 전자보다도 매우 커요. 자, 다시 한번 더 상대적 질량을 볼까요? 양성자, 중성자는 비슷하지만 전자는 0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현을 할 때는 보통 질량수랑 원자량이 비슷하다라는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반드시 같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전자도 사실은 질량이 있지만 우리가 거의 무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원자핵이라는 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양성자가요.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고요. 중성자는요, 바로 전하를 0이죠. 그래서 이거는 전하를 안 띄고 있어요. 양성자 때문에 원자핵이 플러스 전하를 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양성자의 전하량 크기는 같지만 부호가 반대인 애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전자입니다. 그래서 전자는요, 전하량 크기가 바로 양성자 전자 같죠? 하지만 여기 전하 보시면 여기 플러스 부호, 여기 마이너스 부호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실 때 양성자다라고 하는 거, 중성자다라는 거 묶어서 원자핵. 근데 우리가 이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같이 표현한 거 뭐였죠? 질량수다라고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질량수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화학식량과 몰에서 12인 탄소에 대해서 여기에서 12인 탄소다 할때 12는 질량수인데 양성자 수는 6이지만 중성자 수는 6이야. 그래서 얘네가 10이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닌 경우도 있나요? 탄소인데? 그래서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무엇이 다르다라고 했을까요? 중성자수요. 같은 원소라면 뭐가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양성자는 같아야 돼요. 그래서 양성자 수가 그 원소를 결정하게 되고요. 주기율표상에서 우리는 원자 번호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양성자 수는요, 같은 원소라면 같지만, 자, 동위 원소라는 건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르게 됩니다. 자, 또한 여기서 이제 양성자를 제가 편의상 P라고 나타낼 건데요. 프로톤의 약자이고요. 중성자는 뉴트론의 약자 N. 자, 여긴 일렉트론에서 E가 바로 전자에 대한 약자로 제가 표현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자, 바로 원자 번호다라고 하는 거 원자의 종류를 나타내고요. 원자핵 속에서 무엇이다? 바로 양성자 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양성자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로요. 정한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원자 번호는 뭐라고요? 양성자 수요. 근데 원자다라고 하는 건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래서 원자일 때다라고 하면 힌트가 바로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아요. 이걸 이용해서 문제 푸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더. 그럼 양성자서 중성자 항상 같다, 다르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반드시 같은 건 아니다. 그래서 둘의 합은 뭐라고 했어요? 질량수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여기 봐주시면 이 C라는 건 원소 기호고요. 좌측 하단은 바로 원자 번호, 양성자 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얘가 원자라면 여기 우측 상단에는 전하를 표시하게 되는데 표시가 아무것도 없죠? 그럼 얘 지금 원자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원자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와 또 누가 같다? 전자 수가 같을 것이다.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 이게 바로 전자 수를 의미한다. 자, 여기서 좌측 상단 보니까 10이라는 숫자는요, 일단 질량수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중성자 수. 왜냐하면 양성자 수가 6이니까 10에서 6 빼주면 중성자 수가 6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죠. 그래서 동위원소다라고 할 때는요, 좌측 상단을 봐주시면 중성자의 차이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 수는 같아요. 하지만 그래서 원자번호는 같아요. 하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원소입니다. 양성자 수가 같아요. 자, 그래서 화학적 성질은 비슷한데요. 질량수가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 성질은 다르다라는 특징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하나만 더 추가로 제가

제가 알려드리면, 자, 리튬이 있습니다. 리튬에다가 상단에 제가 플러스를 하나 표기해 놨는데요. 자, 그럼 얘는요, 지금 원자일까요? 이온일까요? 이온이에요. 자, 힌트 하나 더. 양성자 수를 드렸어요. 전자수 맞춰볼까요? 자, 이 뜻은 뭐예요? 아, 여기서 양성자 수는 3. 원자라면 전자수도 3이었을 텐데, 지금 플러스 1이다라는 건 전자 하나 잃었네. 그래서 전자 몇이다? 2다라는 걸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원자일 때, 이온일 때 특징을 구분해서 힌트로 알아가줘야 된다. 됐나요? 자, 좋아요. 그럼 우리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개념 체크 들어갑니다. 51조. 1번,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중 무엇은 양성자와 질량이 거의 같으며 전하를 띠지 않습니다. 자, 원자를 구성하는 건 원자일까 전자. 원자에는 양성자, 중성자가 있다라고 했었죠. 전하를 띠지 않으니까 뭐다? 중성자다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2번, 원자를 구성한 입자 중 양성자와 무엇은 전하의 크기는 같고요. 부호는 반대예요. 전하일 땐 띄어야 돼. 양성자는 플러스야? 그럼 반대니까 마이너스. 누구예요? 전자죠. 3번, 이제는 13인 탄소예요. 여기서 양성자 수 6이라고 알려줬죠? 그럼 중성자 수는요, 얘가 바로 질량 수,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 합이다. 이게 13인데, 양성자 수 몇이라고 알려줬다? 6이요. 그럼 여기서 6 빼주면 7이보다 중성자 수다라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자, 문제를 풀 때는요, 많이 지금 계속 구성 입자만 물어보기 때문에요, 질량 수가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 그리고 여기에서 원자 있으면 전자도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원자인가, 이온인가를 잘 구분해 주시면 돼요.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표는 원자 가해자 라에 대한 자료이래요. 뭐라고요? 원자요. 자, 원자기 때문에요. 일단은 중성자수, 전자수, 질량수가 주어졌는데, 전자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바로 아셔야 돼요. 뭐예요? 그렇죠. 원자이기 때문에 양성자수와 같다. 제가 P라고 나타내기로 했었죠. 자, 그럼 얘가 지금 10일이에요. 그럼 질량수다라고 하는 건, 아, 여기에서 양성자수와 중성자수 합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양성자수를 알면 질량수의 차이가 바로 중성자수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기억부터 가보겠습니다. X값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23은 양성자수와 중성자수 합이기 때문에 11을 빼주면 몇이 된다? 12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도 12, 다도 X 있네 12, 여기에서 라는 12에서 2 더해주니까 14다라고 가주면 되겠죠. 그럼 기어, X는 12다. 네, 12가 지금요? 맞고요. 그럼 이건 맞고, 니은. 나는 다의 동위원소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동위원소라는 건 뭐가 같아야 된다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여기에서 동위원소 의미는 양성자 수가 같아야 된다. 중성자 수는 당연히 다르겠죠. 자, 그럼 나와 다를 봤더니요. 여기에서 제가 안 구해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반대로 질량수에서 중성자 수 빼주면 바로 양성자 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11을 빼주니까 12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다? 같다. 그럼 나와 다는 뭐다? 동위원소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맞고요. 디귿. 가에서 라중 원자 번호는 라가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원자 번호다라고 하는 걸 뭐와 같다라는 걸 알아야 될까요? 양성자 수와 같구나라는 것을 알아야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11, 12. 그럼 라만 안 구해졌네. 여기도 동일하게요. 질량수에서 중성자 수 빼주면 바로 양성자 수가 13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서요. 가장 큰 양성자 수는 13. 이것이 바로 원자 번호. 그래서 라가 크다. 기역니은 디귿 이렇게 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요? 5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질량수에 대한 의미, 그리고 원자라는 힌트. 원자라는 건 전자수와 양성자수가 지금 같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고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니은 디귿이니까 5번 정답이었고 2번 갑니다. 2번에서도요, 원자도 있고 이온도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원자, 아까 풀었던 힌트 그대로 갖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원자 또는 이온, 가에서 다를 모형으로 나타낸 건데요. 여기에서 이온은 한 가지고요. 여기 나타나져 있는 거, 흰색, 회색, 뭐 분홍색, 이거에 대한 건안 알려줬지만, 하나는 양성자, 하나는 중성자, 하나는 전자일 거야, 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기역니은 디귿 중에 베릴륨과 붕소가 지금 들어가 있어서 원자 번호가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4번과 5번 써놓고 시작할게요. 그럼, 가나 다 중에 누구 찾아야 돼요? 원자 2개, 이온 하나.
그러면 일단 원자라는 건 뭐와 뭐가 같다라는 걸 알아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을 겁니다. 그럼 가를 봤을 때 여기 회색, 검정색이요. 바로 흰색이랑 개수가 같고 분홍색도 같아요. 그럼 얘는 확실히 뭘까 지금? 원자일 거예요. 그럼 나에서 보니까 나는요. 이 회색과 흰색을 보니까 같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어때요? 달라요. 그럼 만약에 여기는 무조건 전자죠? 얘가 전자인데 만약에 얘가 양성자라면 당연히 여기는 이온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양성자일 수도 있겠구나. 그럼 얘가 지금 중성자이겠구나. 그럼 얘가 이온이라면 일단은 다까지 확인해 볼까요? 다 봤더니 여기서 전자가 두 개, 흰색 두 개, 분홍색 두 개. 모두 다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예요? 원자입니다. 그래서 이온을 판단해 줘야 되는 건 나로부터 해줘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나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아, 이 흰색이 중성자, 분홍색 양성자, 아, 여기 끝에 있는 애가 바로 전자구나라는 걸 구분했습니다. 기억 갑니다. 자, 그럼 분홍색이 양성자죠? 네, 맞습니다. 니은. 가에서 다 중 질량수가 가장 큰 거를 골라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질량수다라고 하는 건요. 뭐 더하기 뭐예요? 바로 양성자와 그리고 중성자 수를 더한 값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거 양성자, 중성자 구분하지 않아도 이 원자, 얘네들의 알갱이만 봐도 빠르게 질량수가 판단이 돼줘야 되긴 해요. 근데 우리 한번 연습해볼까요? 중성자 하나에 양성자 하나니까 여기 질량수가 2. 여기선 중성자 하나에 양성자 두 개니까 3. 여기서 중성자 두 개에 양성자 두 개니까 4. 그래서 가장 큰 애 누구다? 4인 다가 가장 클 것이다. 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디귿을 가보도록 할 건데요. 디귿에서는 원자 번호가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 원소 기호 하단에다가 바로 4 이렇게 써놓은 걸 볼 수 있거든요. 자, 제가 이 4를 써놓은 이유는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원자번호이자 원자번호가 곧 무엇을 의미한다? 양성자수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와 5, 이 양성자수고 이 상단에 있는 9와 10은 뭘 의미한다? 바로 질량수를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방금 푼 문제에서는 질량수다라고 대놓고 주어졌지만 이제 앞으로 문제에서 조금 더 많이 자주 나오는 표현은요. 원자 표시가 조금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번 더 여기 원소기호 있고요. 좌측 상단에 9다라고 하는 건 의미하는 게 뭐가 된다고요? 질량수. 그럼 질량수는 뭐와 뭐를 더한 값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한 값이다. 바로 제가 여기에도 써놨었어요. 그래서 원자번호, 이 양성자 수를 하단에 나타냈기 때문에 이 차이값에 대한 건 뭘 구할 수 있다? 중성자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중성자 수. 그럼 지금부터 이 흰색에 대한 걸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건데요. 흰색은 뭐다? 중성자 수입니다. 그럼 중성자 수를 구해봐. 이 뜻은 뭐예요? 질량수와 양성자 수에 대한 차이. 9와 4에 대한 차이니까 5. 여기는 10과 5에 대한 차이니까 몇이에요? 5다. 그럼 둘은 어떻다? 같다라는 걸 찾아주라. 그래서 맞습니다. 기역과 니은, 디귿 모두 맞으니까요. 답은 5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여러분들이 원자다, 이온이다 라는 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아까도 제가 강조했지만 여기도 중요하다. 그래서 유니크 킥은 바로 여기서도 원자, 이온 구분하자. 이건 모형으로도 나타냈을 때 원자 안에는 중성자, 양성자가 있고 그 주변에는 전자가 있기 때문에 전자는 확실하게 딱 콕 집어서 찾아내고 나머지는 이렇게 일치도를 보면서 이온인 거 찾아내주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많이 이 원자 표시를 이제 계속 쓸 거예요. 다음 시간에 동의어서 할 때는 더 많이 쓸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를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원자만 계속 우리는 표시를 하고 있어서 이온에 대한 표시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55쪽 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요.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를 찾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비율 3:3:4 4:5:5가 실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값을 맞춰줘야 된다가 이 문제 포인트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발문 가볼까요? 그림은 리튬 원자와
산화 이온에 각각 들어있는 기억에서 디귿수의 비율을 나타냈고요. 여기는 양성자 전자 그리고 중성자 수에 대해서 비율을 나타냈고 각각에 대한 걸 나타냈습니다. 자, 여기 원자 번호로 힌트를 하나 줬는데요. 리튬, 산소, 플로린 혹시 몰라서 줬고요.

자, 여기 볼까? 리튬, 그리고 산화이온 봤더니, 리튬이라는 건 원자라고 했기 때문에 무엇과 무엇이 지금 같아야 돼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아야 되고요. 여긴 지금 이온이에요. 자, 이온이다라고 하는 건 양성자 수와 전자가 같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적어도 요 정도는 알아야 돼요. 양성자 수에서 전자는 얼마큼 많을 것이다? 전자 두 개를 얻었다 정도는 알수 있겠죠. 그럼 이 비율을 한번 숫자로 나타내 볼게요. 3대, 3대, 4요. 리튬 원자 번호 몇 번이라 돼 있나요? 3번이요.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 수가 3.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건 뭐예요? 전자 수. 이 4는 뭘 의미할까요? 중성자 수.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중성자다라는 거 알게 되었고, 이 디귿이 중성자요라는 것까지 써둘게요. 자, 그러면 나머지 여기서 양성자와 전자를 구분할 수 있는 건이 음이온에서만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비율 숫자로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4대 5대 5. 산소의 원자 번호는 8번. 그럼 여기가 실제 값이 아니라는 거. 그럼 이거 두 배를 해주면 몇이 돼요? 8대 10대 10으로요. 아하, 실제 값이 드디어 나왔어요. 자, 그럼 이 8이 뭐가 된다? 양성자 수야. 그럼 이것보다 두 개가 더 커야지 전자다라고 했고, 나머지 하나는 중성자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리튬을 통해서 얘가 중성자라는 건 찾아냈으니까, 이제 얘가 바로 양성자, 얘가 바로 전자구나라는 것만 찾아내주면 돼요. 그래서 기역에서는요, 전자고요, 니은에서는 양성자다라는 거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주어졌을 때 실제 값으로 바꾸는 거 연습 먼저 해주셔야 돼요. 기역. 기역은 양성자다라고 돼 있는데요. 기역에서는 전자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그럼 산화이온의 질량수를 판단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질량수다라고 하는 건 양성자와 중성자 수 합이니까 8 더하기 10이니까 18이라서 틀렸다. 디귿. 이번에 식구인 플로린이나 이온이에요. 거기서 기역과 디귿인데, 기역이다라고 하는 건 전자였고요. 디귿이다라고 하는 건 중성자죠. 그럼 식구인 플로린에서 의미는 식구다라고 하는 건 질량수. 여기에서 질량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 더한 값인데 원자 번호 몇 번이래요? 9번이래요. 그러면 양성자 수 9일 때 중성자 수는 10. 그러면 여기에서 중성자 10 구했는데요. 전자 수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여기 양성자 수랑 원래 원자라면 전자 수는 같아야 돼요. 그런데 전자는 얻었다라는 뜻이니까 9에서 1 더해주면 10이 돼주겠죠? 그래서 서로 어떻다? 같다. 그래서 답은 디귿만 맞으니까요. 3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바로 여기 비율을 맞춰줘야 된다. 자, 우리 조금 더 원자 표시에 대한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번에는 56쪽에 1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56쪽에 1번은 가장 좋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맞춰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저는 해설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하겠지만, 그 풀이보다는 딱 보자마자, 얘 누구네? 딱딱 맞춰주는 게 사실은 더 좋긴 합니다. 그게 시간 더 줄일 수도 있고요. 자, 같이 표는 세 가지 원자 또는 이온에 대한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힌트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전자수가요, X이온과 Z이온이 같다라고 주어졌어요. 그때 기억부터 가볼게요. 자, 양성자수는요, 구해봐라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 구해볼까요? 여기 식구인 Y가 가장 원자이기 때문에 깔끔합니다. 얘를 활용해 볼 건데요. 원자라면 중성자수 빼기 전자수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랑 뭐가 같기 때문에 전자와 양성자수가 같기 때문에 이 차이는 사실 중성자수와 양성자수의 차이가 1이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차이가 안 나도록 할 거면 이 질량수다라고 하는 건 중성자수와 양성자수의 합이니까 차이가 안 나게 할 거면 그냥 이 차이만큼 1을 더해주면 얘네가 똑같다는 뜻인 거죠? 그럼 다시 1 더해줬더니 20이에요? 그러면 하나는 몇이어야 돼? 10. 하나도 10. 그런데 차이가 발생했대요. 몇? 1만큼. 그래서 양성자수가 얼만큼 작아야 된다? 1. 그래서 얘가 군 거예요. 하지만 직관적으로 19일 때, 얘네가 1 차이 나니까 하나 10, 하나 9. 근데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줬네? 중성자 10? 그럼 양성자 9. 이렇게 가주면 좋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Z로 한번 가볼 건데요. 여기에서는 23이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똑같이 중성자 더하기 양성자가 23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진짜 전자수를 고려해줘야 되거든요. 이 전자를 기존의 양성자에서 하나 잃어버리면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중성자에다가 전자수니까 그냥 요거를 넣어줄까요? 양성자에서 1을 빼줬네? 그럼 이 차이가 2래요. 그러면 중성자와 양성자수 차이는 여기 넘어가주면 얼만큼 있다? 1만큼이다. 그럼 똑같이 풀이해주면 되겠다. 옆에 있는 거랑. 1만큼이 중성자랑 양성자수 차이니까 그냥 더해줘. 그럼 24를 반으로 나눠줘. 그러면 아 여기에서 중성자 수는 이거 지우고서 써볼까요? 중성자 수는 반으로 나눴을 때 12. 그럼 여기 양성자 수도 12. 하지만 얘네가 지금 1만큼의 차이가 나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12가 아니라 몇이에요? 11이에요. 이렇게 찾아주면 좀 눈에 잘 보이죠. 그래서 여기 봤더니 아 여기 Z라는 애는요 양성자 수가 11이고요. 그리고 Y라는 애는 양성자 수가 9이기 때문에요. Z가 Y보다 아 이만큼 큽니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다. 그 다음 이제 니은 가려고 X 이 이온을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전자수가 같대요. 그럼 얘가 양성자수가 11이었는데 하나를 뺐을 때 전자수니까 몇이에요? 10. 그럼 얘가 지금 10으로 같아야 됩니다. 그럼 얘가 8만큼 더 얻은 거기 때문에 원래 얘에 대한 전자수가 몇이어야 돼요? 원래는 얘는 지금 1을 얻은 거기 때문에 1을 빼주면 8. 그러면 원래 원자일 땐 양성자수랑 같죠? 그때 양성자수가 8이니까 여기 질량수, 양성자수와 중성자수 더한까 16이죠? 그래서 여기가 8이 됩니다. 그럼 이제 중성자수와 전자수를 빼주면 이거는 원자일 때예요. 그럼 실제 전자수는 10이죠? 그래서 8 빼기 10이니까 A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니은 16X2-X 이온은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성자수가 8, 중성자수 8. 그래서 네, 맞습니다. 디귿 A는 마이너스 2가 맞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모두 맞으니까요. 답은 5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한테 이온과 원자에서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 찾아라라고 돼 있는데 사실 직관적으로 푸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여기 문제는요. 하지만 처음 한 친구들이 서툴까 봐 제가 나름의 식을 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식을 쓰다 보면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생님 저 눈으로 보여요. 이게 산소 아니고 이게 플로리 아니고 이런 식으로 딱 보여요. 맞아요. 잘하고 있는 거야. 그대로 가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 연습이 안 된 친구들은요. 머릿속으로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 주시면 잘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도 제가 원자랑 이온을 조금 더 구분하는 연습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56쪽에 2번 보도록 할게요. 원자 또는 이온인데요. 이번에는 12인 탄소와 그리고 17인 산화 이온에 대해서 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졌고요.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를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요. 기억에선 이미 얘네가 뭔지 물어봤으니까요. 요거 먼저 맞추고 들어갈게요. 12인 탄소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탄소라는 거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6번. 그럼 양성자수 몇이어야 돼요? 6. 그럼 양성자수가 6이고 이때 양성자수와 중성자수 합이 10이래요. 그럼 중성자수 몇이에요? 12. 얘 원자거든요. 12가 아니라 6이죠. 12에서 6을 빼줬으니까 제가 생각 없이 10이라고 썼어요. 6. 자, 근데 여기에서는 원자이기 때문에 전자수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서 6. 그럼 이제 나머지 정리해 볼 건데 다 666이야. 그럼 666 나와야 되니까 여기도 6, 여기도 6이 나와줘야 되니까 이 A값은 몇이어야 돼요? 2. 그럼 이 B값은 몇이 돼줘야 돼요? 3. 이거 구분하기는 어렵다. 옆으로 이동해 볼까요? 이동해서요. 이제 2와 3을 넣어줬더니 얘가 10, 얘는 지금 15. 아니 9네요. 9. 9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산소라는 거 원자번호 몇 번이래요? 8번. 그럼 양성자 수가 8이니까 어? 얘가 바로 뭐야? 양성자네. 그럼 여기 17에서 8을 빼주면 바로 이게 중성자죠? 그럼 얘가 바로 몇이다? 9다. 그래서 디귿이 중성자고요. 전자 하나를 지금 얻었어 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양성자 수에서 이만큼 더해주면 10이 바로 전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기억. 니은 전자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니은 A분의 B를 구해보세요. A라는 거 2, B라는 거 3, 2분의 3 맞습니다. 디귿. 자, 가는 원자이다. 가를 이제 알아볼 건데요. 가에서 양성자 수가 12. 자, 그런데 전자수는 2 곱해주면은 여기서 10.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자가 아니구나라는 것도 보이고요. 조금 더 제가 나타나면 10이라는 건 사실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마그네슘이고 얘는 원자 번호 12. 그리고 전자를 지금 2개 잃었죠? 10이었던 게 2개 사라졌으니까 2 플러스.
자, 요거까지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가 지금 12이기 때문에 중성자수와 양성자수 더해주면 24에 대한 질량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이온이다. 틀렸다. 요거까지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전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답은 기억님 맞으니까 3번 가주시면 되고요. 원자 이온을 구분하도록 연습 충분히 이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유형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앞에서 배웠던 원자의 표시 그대로 질문을 할 건데요. 더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이 안에서 바로 질량과 그리고 이 몰, 양 구할 수 있겠니?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화학식량과 몰에서요. 질량이다 라고 하는 건 이 몰에다가 화학식량 곱해주면 질량 구할 수 있어요. 라는 걸 너무 당연스럽게 했었죠. 이제 그대로 또 해주시면 되고요. 화학식량에 대해서 값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럼 우리는 그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또는 그 화학식에 있는 모든 원자들의 원자량을 다 합해주면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의 표시에서 그대로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보통 대개는 계산 좀 쉽도록 질량수와 원자량을 갖도록 주는데요. 혹시 아닐 수 있으니까 문제 읽을 때 항상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질량수와 원자량을 갖다 그럼 여기 있는 질량수를 원자량으로 생각해서 화학식량 계산해주면 된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같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3번, 57쪽에 있는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드디어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원자 A인 X와 B인 Y에 대한 자료인데요. 이제 이 문장으로 비교해서 찾아봐 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교해서 찾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거고 자 질문은 A인 X의 중성자수 분해여 B에 대해서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제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요. A인 X 그리고 B인 Y 쓰고 여기서 지금 양성자수와 그리고 중성자수 이렇게 좀 표처럼 나타내 볼게요. 첫 번째, B인 Y는 중성자수가 전자수보다 할 만큼 크다. 아까 지금 발문에 원자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수다라고 하는 건 양성자수와 같아야 돼요. 그럼 제가 임의로 B인 Y한테 너 양성자수 P라고 표현할게. 그러면 중성자수는 양성자수보다 1만큼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전자를 빠르게 양성자로 바꿔서 표현을 했어요. 두 번째, A인 X는 B인 Y보다 양성자수와 중성자수가 2만큼 크대요. 모두 다 이만큼 커요? 그럼 여기서 이만큼 크니까 P 플러스 2, 여기도 이만큼 크니까 P 플러스 3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A인 X와 B인 Y의 화학식은 42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한테 준 거는 질량수지만 가로 열고 뭐라고 써있냐면 이 A인 X와 B인 Y의 원자량은 A와 B다. 이 뜻이 뭐냐면 그냥 원자량과 질량수를 같다라고 풀면 돼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조금 풀 때 편하도록 이렇게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럼 다시 질량수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양성자수와 중성자수 합한값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 합한값 이게 바로 A, 이게 바로 B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화학식량은 이 원자량 A와 이 원자량 B에 대한 값이 바로 42. 쉽게 말하면 이 모든 걸 더 더해준 몇이다? 42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P가 몇 개예요? 4개. 거기에서 2 더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다 더해준 몇이 돼요? 6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이다? 바로 4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4P에 대해서 정리한 몇이에요? 36이 됩니다. 그럼 36이면 P 몇이다? 9다 라는 게 빠르게 나오겠죠. 그럼 P9야. 그럼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건데요. B요. B는 요거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9, 여기에다가 1 더한 값 10. 그럼 B는 19다. 그럼 A인 X의 중성자수는요. 9 넣어주면 몇이에요? 12요. 그래서 12분의 19다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 가주면 돼요? 1번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동위원소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자료 형태예요. 그래서 많이 헷갈려. 그럼 저처럼 표를 작성하고 자 여기서 양성자수 근데 전자수를 돌려서 말했네. 같잖아. 이렇게 해서 하나를 임의로 기준 잡고 나머지를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를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같이 할 거는 바로 5번입니다. 5번이고요. 2점으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55쪽 5번. 자 여기에서는 지금 사실 두 번째로
또 많이 나온 유형 중 하나는 이 용기 안에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비교해봐라는 겁니다. 그림은 용기

가에서 나에 들어있는 기체를 나타낸 건데요. 가와 나에 들어있는 기체의 전체, 중성자의 양은 같다. 가와 나에 들어있는 거가 지금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무엇이 중성자에 대한 양? 그때 A부터 구해봐라 라고 했으니까요. 일단 A는 가려져 있어. 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부터 건드릴 건데요. 자, 나에서 수소에 대한 거는 지금 질량수가 1이기 때문에 원자 번호 1이어서 중성자가 0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여기선 지금 37인 염소죠? 그럼 원자 번호 17이니까 빼주면 몇이에요? 20. 근데 얘가 이몰이래. 그럼 몇개 있어야 돼? 2개요. 그래서 얘는 40. 아하! 그럼 얘네 40으로 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럼 여기서 봐봐요. 그럼 얘는 중성자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원자니까 2배. 근데 1몰이니까 여기선 굳이 안 곱할게요. 이게 몇이라고요? 40. 그럼 얘 중성자 몇이어야 돼요? 반 나눠주니까 20이요. 그래서 A라는 건 중성자 20에다가 양성자 17을 더해주면 37이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A는 37 맞고요. 니은. 나와 나에 들어있는 기체의 전체 양성자의 양은 같다. 그러면 나와 다에서 양성자를 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전안 구하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수소, 염소 모두 다 염화수소예요. 그러면 양성자 수는 어떨까요? 같겠죠. 같은데 들어있는 양도 어때요? 몰도 이몰로 같아요. 그럼 얘는 어떨까? 같을 겁니다. 그래서 같습니다. 그래서 안 구해도 돼요, 사실은. 똑같은 애들이잖아. 근데 만약에 중성자 수를 구해라, 그럼 제가 구했을 거예요. 여기에서 염소와 여기에서 염소, 그리고 수소가 모두 다 동위 원소. 양성자 수는 같은데, 여기서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디귿에서 질문은요,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의 질량을 묻고 있어요. 그럼 질량이다라는 거, 아까 제가 연습했었죠? 질량을 구해라라고 하면은, 몰에다가 화학식량 곱해야 돼라고 했는데, 지금 몰이라는 거 이몰로 같아요. 그럼 염화수소라는 화학식량만 구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발문에 의하면, 바로 질량수와 원자는 같도록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위에 있는 애들만 더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 더해주면 몇이에요? 38. 여기 더해주면 몇이에요? 37. 이것이 바로 뭐야? 화학식량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화학식 양만, 이몰은 똑같기 때문에 화학식 양만 이 질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네요. 그럼 누가 더 커요, 화학식 양? 나, 38이니까. 그럼 질량도 누가 더 커요? 나가 더 크겠죠. 그래서 답은 기역과 니은입니다. 그래서 몇 번? 3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실 때는요, 약간 우리가 수월하게 풀수 있는 거는, 아, 굳이 안 그래도 이렇게 보이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때 무조건 식을 작성하기보다는 이 단원에서는요,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수 있는가를 봐주면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9번입니다. 굉장히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화학식량과 몰을 열심히 배웠던 친구는 아마 쓱싹쓱싹 푸셨을 것 같고요. 제대로 안 듣고 왔어요? 그럼 다시 듣고 오시면 됩니다. 발문 갑니다. 다음은 T도 1계합에서 실린더, 가와 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인데요. N분의 X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부터 이제 자료 해석을 해볼 건데, N이라는 건 여기 있고요. X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가와 나에 들어있는 기체의 종류와 양을 봤더니, 이산화탄소는 X몰, 그리고 여기에서 메테는 1몰, 그리고 여기서 CnH2n은 2몰 있습니다. 그때 실린더에 들어있는 기체 밀도비예요. 밀도비 기억나시나요? 밀도라는 건 부피분의 질량인데, 우리한테 지금 아까 발문이 뭐라 돼 있어요? T도 1기압. 온도랑 압력이 같을 때는 우리가 같은 부피 속에 분자수가 같아. 부피와 분자수는 비례관계야라고 했기 때문에 밀도라는 건 뭐로 보기로 했다? 바로 분자량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거 있습니다. 단위 기체일 때 분자량이고요. 혼합 기체일 때는 평균 분자량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평균 분자량 구하는 게 어려워하면은 여기서 1몰, 3몰, 1몰이랑 2몰이죠. 3몰이 아니라 1몰과 2몰이기 때문에 더해서 3몰. 그래서 3몰 분해요. 얘네들에 대한 질량을 하나하나 더해준 값에 대한 비를 가져야 돼요. 근데 얘는 이미 우리가 알잖아요. 왜냐면 밑에 지금 원자량 있으니까. 그래서 분자량 구해볼까요? 자, 12인애가 하나, 16인애가 두 개. 그래서 더해주면 44. 그러면 실제로 이 비는요, 44가 돼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4배 됐으니까 얘도 4배준 몇이 돼줘요? 24가 돼줍니다. 그럼 24에 대한 평균 분자량, 또는요, 그냥 우리는 3분의 가까이 질량을 더해줘도 된다.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여기에서는요, 메테인이죠?

더하기 4니까 몇이에요? 16이고요. 여기서 내가 몰라요. 그래서 12n 더하기 2n, 다시 말해서 얘는 14n입니다. 자, 그때 한번 이거 계산해 볼게요. 24는요, 아까 말했듯이 산물분의 질량의 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곱하기 3을 해버릴게요. 그럼 얘가 72죠? 그럼 72에서 얘가 지금 1몰이니까 16을 빼줄게요. 그럼 얘는 지금 몇이 돼요? 56이 됩니다. 그럼 56에서 얘가 14 곱하기 2를 해준 질량이 56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14에는 몇이다? 이거에 대한 반절 28이다. 그래서 n은 몇이다? 2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또는 내가 평균 분자량을 구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요, 그냥 여기에서 가장 작은 애가 16, 그리고 여기에서 얘가 가져야 되는 값이 몇인가를 판단해주면 되는데, 얘가 지금 평균값이 24가 돼줘야 되죠? 24네요. 28이 아니라 24가 돼줘야 돼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얘는 몇인지 모르겠어. 평균이 24야. 근데 얘네들에 대한 몰비가 몇 대 몇? 1대 2. 그러면은 많은 애가요, 바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애죠? 얘는 내가 모르는 애잖아. 얘가 거리가 더 가까워야 되니까 2대 1이라고 표현해줬을 때 이 차이가 지금 몇이에요? 8. 그럼 이 차이는 몇이 돼야 돼요? 2대 1이니까 4요. 그래서 4 넣어주면 28. 그래서 이 분자량 몇이다? 28이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풀이가 있는데 우리 이걸로도 해도 충분해요. 이거는 평균을 사용한 풀이다. 자, 그럼 두 번째 힌트를 이제 활용해 볼게요. 자, 실린더에 들어있는 기체의 전체 양성자 수 B는요, 가대 나는 22대 21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에서 봤더니 탄소에 대한 건 6, 산소는 8인데 2개 있다 해서 16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22예요. 그럼 22에다가 X만큼 곱해준 값 때 여기 가볼게요. 탄소가 6, 여기 수소가 4, 그럼 10이죠? 그럼 10 더하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구해냈어요. 몇이라고 했어요? 2.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2, 12에다가 여기 잠깐 써놓을게요. 그리고 2, 2, 4. 그래서 4죠? 16인데 중요한 건 2몰이에요. 그래서 32몰입니다. 그럼 얘가 44야. 그럼 여기가 실제 44니까 2배 해줬네? 44대 42가 돼줘야 돼요. 42죠? 제가 44라고 했는데 이거를 더해주면 42네요. 자, 여기는 42, 여기는 44. 2배 해줬으니까 44대 42. 자, 그럼 여기 몇 배 해줘야 된다? 2배. 그래서 몇 몰이에요? 2몰이다. 그래서 X는 2, N은 몇이다? 2, 이 비율은 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에요.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 차근차근 정리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크 킥은요, 원자 구성 입자들을 배웠죠? 그래서 원자와 이온을 구분해서요, 전자와 양성자 수 같을 때, 다를 때, 그리고 기체의 양을 다시 구하는 거, 화학식량과 뭘 복습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유니크 킥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Y와 이 X에 대해서 질량수와 양성자 수 줬거든요. 동의 원소인가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OX로 해서요, 수강 후기에 올려주세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한문의 김재호입니다. 우리 공부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힘겨워질 때 이런 문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힘이 나지 않을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로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자고요. 오늘은 20강이고요. 1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153쪽을 펴시고 힘차게 출발. 첫 번째 시는 추일작이라는 제목이네요. 추일은 봄날이 되겠죠? 아, 봄날, 가을날이죠. 가을날. 추일작, 가을날에 짓다라는 제목입니다. 가을 그러면 뭔가 조금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시도 그런 시일까? 한번 상상하면서 가보도록 하죠. 산에 비가 내리나 봐요. 산비 정도로 풀면 되겠고요. 야, 시간적 배경이 나오네요. 밤에, 그쵸? 산속 비가 밤에 명죽, 울 명자, 울릴 명자에 대나무 죽자니까 대나무를 울리고 상상이 되나요? 산 깊은 곳에 비가 내리고 그 비가 대나무를 탁탁탁탁 때리면서 내는 그 소리가 울린다라는 얘기죠. 청각적 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초충 풀 벌레가 되겠죠. 가을에 근상, 상자, 평상 상자, 침상이라고 풀이를 해도 좋겠죠. 아, 그러니까 풀벌레, 가을날에 침상에 가까워지네. 여기서도 풀벌레, 진짜 벌레가 기어서 침상으로 온다라기보다는 풀벌레가 내는 그 소리, 그 소리, 가을날 침상에 더 가까이 들려온다. 우리가 보통 가을 그러면 귀뚜라미, 귀뚤귀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년 흐르는 해, 흐르는 시간, 흐르는 세월, 나, 어찌라는 뜻의 나자입니다. 어찌의 뜻을 가진 한자가 나왔네요. 보통 어찌의 뜻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한자 다섯 개다 그러면 요 글자들을 떠올리자 했었던 것 기억나시죠? 안녕, 하기, 언, 안녕, 하기, 언, 어찌라는 뜻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한자 다섯 개, 안, 녕, 하, 기, 언, 이렇게 다섯 글자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나자도 어찌의 뜻입니다. 가짜, 뭐뭐 할수 있다의 뜻으로 많이 쓰인다는 것 기억하시죠? 가, 능, 득, 뭐뭐 할수 있다로 쓰인다는 것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자는 머무를 주자, 멈출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해, 흐르는 세월, 어찌 멈출 수 있겠는가? 멈출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사람의 힘으로 어찌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백발은 발자, 머리털 발자죠. 그러니까 하얀 머리털, 하얀 머리카락은 불금, 금할 수가 없다, 금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장, 장자도 길다의 뜻도 있고, 자라다의 뜻도 있고, 어른의 뜻도 있고, 우두머리의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길게 산 사람이 어른이고, 그 어른은 그 동네의 우두머리이고, 그 우두머리는 그 동네 사람들 잘 자라게 해주는 거고, 뭐, 요렇게 연관을 지어서 외우자라고 선생님이 초반에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네요. 백발이 자라남을 금하지 못하네. 검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얀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것을 금하지 못하네. 그러니까 이 백발이 의미하는 건 와우, 화이트로 아주 멋지게 염색했어. 이게 아니죠. 하얗게 물들어가는 머리. 그러니까 늙음이 되겠죠. 늙음이 자라나는 것을 금할 수가 없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월 흐르는 것에 덧없음, 늙음에 대한 한탄을 노래하는 그런 시 바로
추일짝이었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가을날의 그 쓸쓸함 이런 것들과 겹쳐져서 나이 먹어가는 서글픔 이런 것을 노래한 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보의 부수라는 제목이네요. 두보는 중국에서는 시의 성인이다. 시성으로 일컬어지죠. 부수 부자 별표입니다. 시험에 아주 잘 등장하는 한자 중에 하나죠. 다시라는 뜻으로 쓰이면 부로 읽어야 하지만 회복하다, 돌이키다, 돌아가다, 돌아오다라는 뜻으로 쓰이면 복으로 읽어야 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제목을 부라고 음을 달아 놓았죠. 다시 수, 근심 숫자니까 다시 근심하다 정도가 됩니다. 볼까요? 만국, 정말 만 개의 나라라고 풀기보다는 온 나라, 모든 나라 이렇게 푸는 것이 더 매끄럽겠죠. 숫자 10, 100, 1000, 만. 한문에서는

는 여전히 융마한데 융자 가운데 요거는 갑옷을 본뜬 한자고요. 나머지는 찔러 죽이는 창을 본뜬 한자입니다. 아, 이 글자 자체가 전쟁과 관련된 글자다라는 얘기겠죠. 아, 그래서 요 융자에는 병장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쓰이는 모든 것들을 일컫는 병장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 맞자가 오는데 이말 역시 전쟁에 쓰이는 말입니다. 따라서 융마가 의미하는 건 전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나라가 여전히 전쟁 중인데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고원 원자는 동산 원자 고향이라고 안 하고 고원이라고 한 것. 동산 원자 단순히 내가 태어난 곳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었던 그곳 고원 고원이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고향이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더 많이 쓰니까 풀이는 고향으로 하도록 할게요. 고향은 지금 약하 어떠한가 약 바꿔 쓸수 있는 한자가 뭐다? 여 여약 여약 여약 여약 여약 여약 여약 여약 약하 이꼴 여하가 되겠죠. 여하를 뒤집으면 하여. 앞서서도 이방원의 하여가 이야기를 잠깐 했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트렁 칠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여하는 하여는 어떠한가라는 뜻입니다. 여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야기부터도 당연히 약하 어떠한가의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고향은 지금 어떠한가 정도가 됩니다. 모든 나라가 여전히 아직도 전쟁 중인데 나의 고향은 지금 어떠할까? 이 정도가 되겠죠. 옛날에 돌아가 서로 아느니 적었는데, 알다식자인데, 서로 안다라는 건 서로 알아보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됩니다. 옛날에 돌아갔을 때 서로 아는 사람이 적었는데, 정도가 됩니다. 아, 옛날에도 고향으로 한번 돌아간 적이 있었나 봐요. 그때 서로 아는 사람이 적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죠? 알고 있던 사람들 다 캠핑 갔을까요? 다 이사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일찍이 이미, 조자는 일찍 조자, 이자는 이미 이자, 그치다의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미의 뜻으로 풉니다. 일찍이 이미 요것이 많아서 이리라. 요건 뭐냐면 전장이니까 요 장자는 마당장자입니다. 운동장 할 때의 장자. 그러니까 전쟁하는 마당이니까 전장은 전쟁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찍이 이미 전쟁터가 많아서 이리라. 전쟁터가 많았기 때문에 서로 아는 사람이 적었다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쟁터에서 죽어간 사람들, 희생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적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장을 전쟁터라고 풀지 않고 무덤으로 푸는 그런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고 그것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적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이 느껴지는 그런 시였고요. 집중탐구 두 번째로 갑니다. 동풍 3월시에 동풍은 봄바람이란 뜻으로 많이 쓰이죠.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요. 3월의 때에 3월시라는 말로 보아서 계절적 배경이 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봄바람 부는 3월의 때에, 이건 좀 맛이 떨어지니까, 봄바람 부는 3월에 정도로 풀면 되겠고요. 곳곳에서 떨어진 꽃이 흩날리는구나. 됐죠? 아, 그러면 지금 떨어진 꽃잎이 흩날리고 있으니까, 봄의 절정은 아닌 것 같아요. 초봄도 더더욱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봄의
끝자락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3월인데 봄의 끝자락.

손가락인가요? 한문에서 나오는 시간은 음력입니다. 음력. 음력 3월이니까 4월 말 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늦봄이 되는 거고, 떨어진 꽃잎이 흩날리게 되는 거죠. 녹기 상사국이라도 녹기는 한나라 때 사마상여가 가지고 있던 검은 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작가인 매창이 아끼는 검은 고가 녹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녹기는 그냥 검은 고 정도로 풀면 됩니다. 검은 고로 상사곡을 연주하더라도 정도가 되겠죠? 상사곡, 상대를 향한 생각의 노래 정도가 됩니다. 곡자, 채련곡 할때 배운 것처럼 구불구불 하다가 아니라 악곡이나 곡조로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녹기로 검은 고로 상사곡을 연주하여도 튕겨보아도 뭐이 정도가 되겠죠. 강남으로 간 사람은 돌아오지 아니하네 정도가 됩니다. 강남으로 간 사람은 돌아오지 아니하네. 강남은 진짜 지명이라기보다는 님과 떨어져 있는 마음의 그 곳,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 아마 강남으로 떠나간 님께서 꽃이 지기 전에 돌아오신다고 약속을 한것 같아요. 지금 늦봄이 되어서 꽃잎이 다 떨어져 흩날리고 있는데도 님이 돌아오질 않아요. 검은 고를 꺼내어 상사곡을 튕겨보아도 네, 님 돌아오지를 않네요. 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시였습니다. 다음 시를 볼까요? 형숙의 제자은탑이라는 제목이네요. 자은탑은 당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시안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장안이라고 그랬고, 지금 시안에서는 대안탑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막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그 당나라를 대표하는 자은탑의 짓다. 쓰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제자도 한번 나왔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국, 대한민국 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국 할때 한자 잘 보셔야 되죠. 대한민국 할때 한자 아닙니다. 장기에 빨간 나라 왕, 그 한나라 한자가 되죠. 유방이 세웠던 한나라 한자. 그 한나라에 산하는 그대로 있다. 산과 내는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나라 때의 시인이에요, 형숙은. 당나라 훨씬 이전에 한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유방이 세워서 400년간 지속된 그 한나라도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도 산하는 그대로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한나라는 무너지고 사라졌는데 그 산하는 그대로이다라는 얘기 이해되시죠? 그리고 한나라 앞서서 있었던 진나라, 그 드넓은 중국 땅덩어리를 최초로 통일했던 진나라의 황제 진시황의 릉 무덤, 무덤릉자 언덕의 뜻도 있고 무덤의 뜻도 있죠. 진시황의 무덤은 풀과 나무가 깊구나. 풀과 나무가 깊다라는 건 풀과 나무가 무성하구나라는 겁니다. 풀과 나무가 무성하다는 이야기는 진시 황제의 무덤을 관리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방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시 황제의 무덤이지만 세월이 흘러 흘러 이렇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쇠퇴하고 있구나라는 거죠. 저녁에 구름 천리를 색칠하니 아주 맛이 떨어지네요. 색칠하니 그러니까 색자 빛깔이란 뜻도 있고 얼굴빛이라는 뜻도 있고 색칠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물들이다 정도로 풀면 더좀 멋들어지지 않을까요? 저녁 구름은 천리를 물들이니 와. 천리, 정말 사방팔방 쫙 구름이 물들이고 있는 아주 장관이에요. 그런데 그런 장관을 바라보는 시적

자의 마음은 어떠냐? 마음 아프지 아니한 곳이 없구나. 그 드넓은 장관을 바라보면서도 그 풍경 하나하나하나하나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라는 겁니다. 마음 아프지 않은 곳 없다라는 것. 모든 곳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프구나라는 이야기죠. 왜냐? 지금 나의 조국 당나라도 언젠가는 쇠퇴할 지리니 당나라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점점 쇠퇴하여 질 것이니 그것이 참 마음이 아프구나.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죠. 집중탐구 세 번째로 갑니다. 서거정의 봄날이라는 제목이네요. 춘일이라는 제목 볼까요? 금, 입. 금이 들어가요. 골드가 들어가나 봐요.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수양버들로 들어간다. 정말 황금이 슝 날아갔고 수양버들 나무에 박히는 것이 아니겠죠. 황금빛, 황금빛이 수양버들, 그 가지가지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이니까 수양버들 가지가 황금빛을 띠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옥빛은, 옥빛은 매화를 떠나가네. 사자, 살해하다 라는 뜻도 있고, 사양하다, 사과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물러나다의 뜻도 있습니다. 우리 시들다의 뜻이 있다라는 건 배우고 왔죠. 그렇죠. 물러나다. 그러니까 꽃이 물러나면 시드는 거니까 시들다의 뜻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옥빛은 매화를 물러난다라는 건 매화를 떠나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옥빛. 옥빛은 하얗잖아요. 아, 매화 나무에 하얀 꽃잎이 떨어져서 떠나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제목이 봄날이니까 봄이 됐으니 매화 꽃잎은 떨어져 지겠죠. 그걸 이렇게 시각적으로 멋들어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황금빛은 수양에 들고 수양버들에 들고 옥빛은 매화를 떠나는데 정도가 됩니다. 작은 연못의 새로운 물. 이 작은 연못, 겨우내 꽁꽁 얼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봄이 와서 하나, 둘, 스르르 녹으면서 새로운 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벽 어수라, 푸를 벽자, 익기 보다 푸르네 정도로 풀이가 되겠죠. 어짜 무엇 무엇 보다로 풀이 됐습니다. 김제 호 어우 에에에 어디 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 보다의 뜻으로도 쓰이고 비교를 나타내는 무엇 무엇 보다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여기서가 보다의 뜻이죠. 그러니까 작은 못에 새로운 물 익기 보다 푸르네. 역시 시각적인 효과가 눈에 띄죠. 봄날의 근심과 봄날의 흥. 봄날 그러면 와, 드디어 봄이야. 하고 기지개를 펴죠. 기대하고 설레고 흥이 일어나요. 흥은 이해가 되는데 수는 뭔가요, 선생님? 근심수. 아, 그런데 이 봄이 왔으니 이 봄이 곧또 물러가겠지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고, 봄이 왔으니 내가 나이 한 살을 더 먹었네 하는 근심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오만 가지 감정이 다 교차하지 않겠어요? 봄이 온다고 해서 마냥 설레지만은 않겠죠. 봄날의 근심과 봄날의 흥, 어떤 것이 깊고 얕은가? 숫자, 누구의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여기서는 무엇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무엇이 더 깊고 무엇이 더 얕은가. 자, 마지막 결구입니다. 사구, 연자, 제비를 일컫는 말이 되겠죠. 자자는 아들의 뜻 아니고 열매의 뜻 아닙니다. 여기서는 접미사 정도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어감을 좋게 하거나 뭐 이런 역할을 하죠. 연자는 제비입니다. 탁자, 모자 할 때의 자자, 의자 할 때의 자자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비는 오지 아니하고 꽃은 열리지 아니하였네.
꽃이 열린다라는 건 꽃이 핀다라는 거니까 꽃은 피.

지 않았네. 어? 1구, 2구를 보니까 완전 봄이 온건줄 알았는데 마지막 4구를 보니까 제비도 오지 않았고 꽃도 피지 않았네. 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봄이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얼마나 봄이 오는 걸 간절히 기다리면 요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아, 이 시는 봄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담은 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를 볼까요? 다음 시는 제 장안주인벽이라는 제목입니다. 장안의 주인집 벽에 쓰다 정도가 되겠죠. 장안에 아마 갔던 것 같아요. 여관에서 하룻밤 묵었던지. 여관집의 그 주인. 그 주인의 여관벽, 그 여관벽에다가 아마 쓰는 것 같아요. 그 장안에 잠깐 들렀었던 집의 그 주인, 그 주인집, 벽에다가 쓴다란 얘기가 되겠죠. 감사했어요. 그동안, 아침 조식 완전 굿이었어요. 잠자리 침대 짱이었어요. 이렇게 써주나요? 어떤 내용을 쓰는지 보도록 할게요. 세상 사람들, 세인, 세상 사람들, 사귐을 맺을 때에는 맺을 결자에 사귈 교자 사귐을 맺다 사귄다는 거죠. 그렇죠? 교류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세상 사람 교류함에는 사귐을 맺음에는 반드시 황금이라 하니 숫자 모름지기 숫자죠. 모름지기 숫자 필요하다라는 뜻도 있으니 황금을 필요로 하니라고 풀어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 서로 교류함에 황금을 필요로 하니, 큰 돈을 필요로 하니, 이 정도가 되겠죠. 황금이 많지 않으면 사귐도 깊지 아니하네. 현실을 뭐 그냥 적나라하게 직설적으로 노래하고 있죠. 종령, 종자는 세로의 뜻도 있지만 설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설령, 요고 일지라도 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록 요고 일지라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록 그래요, 그러해요 하고 낙하여 승낙하여 잠시 동안 서로 허용할지라도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깊이 한번 잘 사귈까요? 예, 그래요. 하고 승낙해서 잠시 서로 허용을 할지라도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요 락자나 허자나 우리가 허락하다라고 많이 하는데 똑같은 뜻 아닌가요? 물론 이것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낙은 그냥 바로 그 앞에서 예스, 오케이 하는 겁니다. 우리 배고픈데 밥 먹으러 갈까? 이게 낙입니다. 우리 돈가스 먹을까? 그래. 이게 낙입니다. 그런데 허는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서 인정하는 게 허입니다. 그 앞에서 그래! 하고 승낙하고 잠시 서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이런 얘기가 되겠죠. 끝내. 종자, 마치다, 끝. 끝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마침내 끝내 라는 뜻도 있죠. 마침내 멀고 멀리 아득히 길을 가는 마음이로구나. 시자는 서술형 어미인 모모이다라고 풀었습니다. 끝내는 잠깐 동안은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것처럼 허락할 수는 있지만 끝내 멀고 먼 길을 가는 그런 마음일 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유대 관계가 없는 그런 사이일 뿐이다 라는 얘기죠. 아마 이 장안에 가서 주인에게 호되게 조금 당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마음에 한이 된것 같아요. 그 벽에 이런 시를 썼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집중 탐구 네 번째로 갑니다. 정지상의 송인 님을 보내며 정도의 풀이가 되겠죠. 님을 보내며 일단 보낼 송자가 제목에 들어갔으니까 이 시의 주제는 이별의 슬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읽고 시를 풀이해 볼게요. 우헐, 비가 다한 거예요. 비가 그친 거죠? 비가 오다가 비가 그쳤어요. 어디에? 긴두 개. 둑 제자죠. 방파제 할 때의 제자입니다. 비가 긴 뚝에 그쳤다란 얘기예요. 비개인 긴 뚝에는 풀빛이 다 많다 다자 되겠죠. 풀빛이 많고 이상하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강둑에 풀들이 자라 있어요. 풀 위에 먼지가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비가 왔어요. 그래서 풀 위에 먼지를 싹 씻어서 내려갔어요. 비가 그치니까 풀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빛깔들, 고유의 색깔들을 다 드러낸 거예요. 우리는 뭉뚱그려서 초록색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초록색 안에도 우리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빛깔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양한 빛깔들이 다 드러난 것을 만을 다. 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욱 푸르다, 더욱 짙다.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죠? 비개인 긴 뚝에는 풀빛이 푸르고 괜찮고요. 풀빛이 짙고 이것도 괜찮습니다. 풀빛이 많고는 조금 이상하죠. 비개인 긴 뚝에는 풀빛이 더더더더욱 푸르고 읽고만 보면 왠지 프레쉬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입구 볼까요? 그대를 보내는 군자, 임금의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인칭 대명사 그대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인칭 대명사로 쓰이는 대표적인 한자 세 개. 선생님은 남자, 넌 여자군. 선생님은 남자, 넌 여자군. 여자군. 여기서의 군자가 이인칭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대를 보내는 남포에는 남포는 고유 명사입니다. 대동강 하구에 있는 포구의 이름인데 중국 문학에서도 남포 그러면 이별의 대명사로 쓰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대를 보내는 남포에는 슬픈 노래가 움직이는구나. 아, 맛이 조금 떨어지죠? 노래가 어떻게 움직여요? 그쵸? 슬픈 노래가 움직인다, 슬픈 노래가 들려온다 정도로 풀이를 하시면 좋겠고, 요 슬픈 노래는 정말 내가 님과 헤어지는데, 어떤, 그룹 사운드가 와갖고, 잘 가요, 내 소중한 사람, 막 노래 불러주고, 연주, 이런 거 아니겠죠? 글쎄요, 손님 생각하기에 이 슬픈 노래는 님과 헤어지는 그 곳에 바람 소리, 물결 소리, 새 소리, 아이들 떠드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모두가 슬픈 노래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대를 보내는 남포에는 슬픈 노래 들려오네. 대동강 물은 어느 때이니까 언제가 되겠죠? 언제 다할 것인가? 강물이 다 한다라는 건 강물이 마른다라는 얘기겠죠? 대동강물은 언제 마를 것인가? 진짜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죠. 이게 삼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시의 반전이 일어나는 곳이죠. 대동강물은 언제 마를 것인가? 엉뚱한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 안에는 대동강물은 절대로 마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대동강물은 언제 마를 것인가? 절대로 마를 수 없어. 왜? 왜? 태고적부터 흘러온 강이니까가 아니라 이별의 눈물, 년, 년.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해지 누나. 대동강물이 절대로 마를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님을 보내고 흘리는 그 이별의 눈물이 대동강의 푸른 물결을 꽉꽉 채울 것이기 때문에 대동강물이 마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뻥이죠.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려도 어떻게 대동강물을 꽉꽉 채울 수가 있어요? 이별의 슬픔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시로 갈게요. 산행이라는 제목이네요. 산길을 가며 요 정도의 풀이가 되겠죠. 멀리 차가운 산 위, 한산 위에 왜 차가울 한자를 썼을까요? 뭔지 모르게 더 서늘하고 적막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멀리 한산 위로 돌길은 기울어졌다.
사다 기울 사자죠. 경사가 몇 도다 할 때의 사자입니다.

돌끼리 기울어져 있다라는 건 돌끼리 구불구불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멀리 한산 위로 돌길은 구불구불한데 정도가 됩니다. 흰 구름 피어나는 곳에는 생자, 뭐 생기다 이런 뜻도 있으니까요. 흰 구름 피어나는 곳을 사람의 집, 인가가 있구나 정도로 풀이가 됩니다. 아, 뭔지 정말 그림 같지 않나요? 저 한산 위로 아, 돌길이 구불구불 이렇게 나 있고 흰 구름이 일어나는 곳, 아, 그곳에 인가가 있는, 어우,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수레를 세우고 멈추고 앉아서 늦은 저녁에 단풍 숲을 즐기나니 정도가 됩니다. 아, 단풍 숲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계절적 배경 알 수가 있죠.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이건. 아, 가다 보니까 이 단풍 든 숲이 석양에 쫙 비춰지면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안 멈출 수가 없어요. 수레를 멈추고 앉아서 석양에 비친 그 단풍숲을 즐기나니 애자 사랑하다 아끼다의 뜻도 있지만 즐기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결구 네 번째 구 아주 아주 너무너무 유명한 식구입니다. 상엽 홍어 이월하라 상 서리상자죠. 잎 옆자 서리 맞은 잎은 단풍을 이야기합니다. 단풍잎. 단풍잎은 이 월의 꽃보다 붉구나 정도가 됩니다. 어자 나왔죠? 김제 호아우 호아우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보다 여기 보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선생님 2월에 되게 추운데 무슨 꽃이 펴요? 2월의 꽃보다 붉다. 이게 말이 되나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문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은 음력입니다. 음력 2월이니까 한창 꽃이 필 때가 되겠죠. 봄날에 피는 그런 꽃보다도 단풍잎이 더 붉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전 문제로 갈게요. 자, 실전 문제 보도록 하죠. 세 문제가 연관이 되어 있죠. 19강에서도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실제 수능에서는 지금까지 한시와 관련돼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문제는 1번과 같은 유형, 빠박빡빡빡 밑줄을 그어놓고 시어의 풀이를 잘 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한 문제는 시를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번, 기역과 니은의 풀이가 모두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네요. 역시 풀이와 관련된 문제고요. 2번, 오, 이런 내용은 조금 어렵네요. 그렇죠? 시의 내용도 이해를 해야 하고, 그리고 주어진 1, 2, 3, 4, 5번의 짧은 문장도 풀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3번은 시 전체를 잘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산에 비, 밤중에 대나무를 울리고, 풀, 벌레는 가을날 침상에 가까워지네. 흐르는 해 어찌 막을 수가 있겠는가? 백발이 자라는 것을 금하지 못하네. 밑줄 쳐져 있는 기역 자라다라고 풀었습니다. 따라서 우두머리 장점이라고 되어 있는 이 3,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세상 사람들 사귐을 매짐에 황금을 필요로 하네. 황금이 많지 않으면 그 사귐도 깊지 아니하네. 비록 그러하다라고 승낙하고 잠시 서로 허용할지라도 끝내는 멀고 멀리 길을 가는 마음이라네. 밑줄 쳐져 있는 니은은 끝내 마침 정도로 풀이가 되겠죠. 기역은 자라다. 니은은 마침으로 풀이가, 끝내라고 풀이가 되니까 1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나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 것을 골라라. 아, 황금이 많지 않으면 사귐도 깊지 않아요. 황금이 없으면 다 떠나가요.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1번, 공을 쌓은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풀이가 되죠. 정성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 관련 없고요. 천리의 길도 천리를 가는 것도 발 아래에서 시작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뜻인데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다. 3번, 이익으로서 사귄 자, 이익 때문에 사귄 자, 이익이 다하면 흩어진다. 아, 3번과 내용이 관계가 있네요. 4번은 위태함을 보면 목숨을 바치고 이득을 보면 의로운가를 생각하라라는 문장이고요. 마지막 5번, 삼가하면 조심하면 위태함을 면하고 질박하면 졸자 못나다의 뜻이 있지만 꾸밈 없다, 질박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질박하면 욕됨이 없다, 치욕이 없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 시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겠죠. 3번 봅니다. 위 시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가의 첫째 구에는 청각적 심상이 드러나 있다. 산비가 밤에 대나무를 울린다. 대나무를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청각적 심상 관련 있고요. 2번. 가에는 시적 화자의 아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아, 그렇죠. 흐르는 해.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는가? 백발이 자라나는 걸 금할 수가 없다. 이러니까, 그렇죠? 늙음을 아쉬워한다라는 마음 담겨 있죠. 3번. 가에는 시인이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시인이 지향하는 삶의 모습과는 관련이 없겠죠. 따라서 3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나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세태를 살펴볼 수가 있다. 황금을 필요로 한다. 황금이 많지 않으면 사귐도 깊지 않다라고 하니까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5번. 나는 바람직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죠. 돈이 전부가 아닌데요. 4번, 5번 가겠습니다. 4번 역시 시어의 풀이 묻고 있고요. 5번 시를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볼까요? 온 나라, 모든 나라는 여전히 전쟁 중인데, 기역 여전히 아직도로 풀이가 되는 상자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그런데 1번 기역 드디어라고 엉뚱하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라고 풀어야 되겠죠. 고향에는 지금 어떠할까? 고향은 지금 어떠할까? 옛날에 돌아가 보니 서로 아느니 적었는데 니은 돌아가다라고 풀이가 되죠. 2번 맞는 설명. 일찍이 이미 전쟁터가 많아서 이리라. 디귿은 임이라고 풀이가 됩니다. 나시 갑니다. 수양버들의 금빛이 들고 옥은 매화를 떠나가는데 밑줄 친 리을은 매화 매자 매화라고 제대로 풀이가 되어 있죠. 작은 연못에 새로운 물은 익기 보다 푸르구나. 봄날의 근심과 봄날의 흥, 근심 숫자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 4번에 5번 근심이라고 제대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무엇이 더 깊고 얕은가? 제비는 오지 아니하였고, 꽃은 피지 아니하였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5번. 위시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가의 시적 화자는 고향 걱정을 하고 있군. 입구를 보아도 알 수가 있겠죠? 고향은 지금 어떠할까? 라고 걱정을 하는 모습 알수 있습니다. 2번. 가의 셋째 구에서는 과거를 회상하고 있군. 셋째 구는 여기네요. 옛날에 돌아가 보니 서로 아는 이가 적었네. 옛날에 돌아간 그 모습을 회상하고 있으니 2번도 맞는 설명. 3번. 나의 둘째 구에는 색채감이 선명히 드러나 있어. 작은 연못에 새로운 물, 익기보다 푸르다라고 얘기하니까 색채감이 선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4번. 나에는 계절적 배경을 알수 있는 시어가 쓰였다. 나의 삼구를 보면 봄춘자가 거듭해서 나오지요. 4번도 맞는 설명. 그러나 5번. 가와 나에는 모두 과장적 표현을 사용했구나. 가, 나. 어디에도

과장된 표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5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죠. 6번, 7번 두 문제와 연관된 시로 갑니다. 역시 6번은 시 어휘풀이를 묻는 문제, 7번은 시를 잘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 수능에 출제되는 한시와 관련된 두 문제의 유형을 그대로 지금 6번, 7번에 실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쪽 바람, 동풍 부는, 동쪽 바람 부는 3월의 때에 바람 풍자에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1번 기역 바람이라고 제대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곳곳 에서 떨어지는 꽃 흩날리네, 떨어진 꽃 흩날리네, 떨어질 낙자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2번 떨어지다라고 제대로 풀이가 되어 있죠. 검은 고를 들어 상사곡을 연주하니 강남으로 간 사람은 돌아오지 아니하네, 나시입니다. 멀리 차가운 산 위로 찰 한자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디귿 차갑다라고 제대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돌길은 비스듬한데 흰 구름이 일어나는 곳에는 인가가 있구나. 수레를 멈추고 리을 멈추다 그치다 정자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4번 멈추다라고 제대로 풀이가 되어 있네요. 앉아서 석양에 단풍 숲을 즐기나니 서리 맞은 잎이 서리 상자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6번에 5번 미음 서리라고 풀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생각하다라고 풀었으니 잘못된 설명. 6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서리 맞은 잎즉 단풍잎이 2월의 꽃보다 붉구나. 이렇게 풀이가 되죠. 7번 위시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가의 첫째 군은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 3월이라는 말로 보아 봄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1번은 맞는 설명. 2번 가의 넷째 군에는 떠난 님에 대한 시적 화자의 마음이 나타나 있어. 요거죠. 사학군은 강남으로 간 사람은 돌아오지 않네. 매우 매우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2번도 맞는 설명. 3번 나의 셋째 꾸 여기죠.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장면이 떠올라. 그렇죠. 수레를 멈추고 그렇죠. 석양에 비친 그 단풍숲이 쫙 펼쳐져 있는 그림과 같은 모습이 떠오릅니다. 3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가와 나의 둘째 꾸에는 모두 시각적인 묘사가 두드러진다. 곳곳에 떨어진 잎이 흩날린다. 오, 흩날리는 모습이 눈에 보인 듯해요. 흰 구름 일어나는 곳에 사람의 집이 있구나, 인가가 있구나. 진짜 눈에 보이는 듯하죠? 맞는 설명이 됩니다. 5번, 가와 나 모두 시적 화제, 출신을 알수 있는 시어, 출신을 알수 있는 시어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7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죠? 8번에서 10번 갈게요. 8번 문제는 단어의 짜임을 묻는 문제입니다. 단어의 짜임을 묻는 문제도 매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한 문제씩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더 알아보기 23강에서 짜임을 설명드리고 그때 짜임과 관련된 문제를 몰아서 풀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9번은 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걸 골라라. 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10번 문제는 나의 시상을 표현한 그림으로 옳은 것을 역시 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가의 시를 볼까요? 한나라 산하는 그대로 있는데 한나라는 이미 망하고 사라지고 없는데 산하 자연의 모습은 그대로이고 진시 황제의 무덤은 풀과 나무가 무성하구나. 뭔가 덧없음, 인생 무상,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저녁 구름은 천리를 물들이는데, 마음 아프지 아니한 곳이 없구나. 밑줄친 가가 나왔습니다. 9번 문제죠? 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걸 골라라. 왜? 마음 아프지 아니한 곳이 없냐면, 한나라도 사라지고, 진시 황제.

0: 무덤도 관리도 안 되고 참 더럽고 인생 무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란 얘기예요. 1번, 시리에 빠지지 않고 희망을 찾겠다? 관련 없죠. 2번, 기다려도 오지 않는 님에게 서운하다? 아니고요. 3번, 아무도 찾아와 주는 이가 없어 쓸쓸하다? 아무 관련이 없겠죠. 4번, 끝내 무관심해지는 것이 인간들의 마음이다. 역시 관련이 없겠죠. 5번, 영원한 것이 없음을 알고 시름에 잠기게 된다. 모든 것이 쇠퇴해 감을 알고 시름에 잠기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10번 문제입니다. 나의 시상을 표현한 그림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다시 앞으로 가서 나의 시 풀이를 하지 않았죠. 나의 시 풀이하고 10번 문제 답을 찾아보도록 하죠. 비개인 긴두 개는 풀빛이 푸르고 그대를 보내는 남포에는 슬픈 노래 들려오네. 대동강물은 언제 마를 것인가?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해지는구나. 이런 시입니다. 자, 10번 볼까요? 나의 시상을 표현한 그림 볼까요? 컬러가 아니라 조금 그림이 딱 눈에 들어오지 않을지라도 1번은 밭을 갈고 있는 거니까 관련이 없겠죠. 2번은 수레가 있고 수레를 멈추고 서 있는 모습이네요. 관련 없죠. 지금 송이는 님을 보내면서 쓴 시인데 4번은 뭐 소나무도 보이고 어린 아이가 무언가를 묻고 있는데 관련이 없습니다. 5번도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 관련이 없겠죠. 3번 님을 보내는 남포에는 슬픈 노래 흩날린다. 대동강도 나오니까 그렇죠. 님을 보내고 눈물 흘리는 여인의 모습이 담긴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오늘 20강은 여기까지였고요. 21강부터는 더 알아보기로 꾸몄습니다. 더 알아보기도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Schülerinnen und Schüler, einen wunderschönen guten Tag und herzlich willkommen zu unserem Deutschunterricht.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독일어의 정혜영입니다. 오늘도 혜영쌤과 함께 열심히 독일어 공부해요. 자, 우리 학습 목표 보면서요. 우리 오늘 강의 시작해 볼게요. 우리 뭐 할 거냐면요. 오늘은요. 9강의 문화 보고요. 수능 실전 문제 다 풀 거고요. 10강 문화도 보고 그 다음에 10강 수능 실전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9강 먼저 봐야겠죠? 바로 독일어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선생님이 처음에 독일어 전공한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담임선생님이 야, 독일어 배우면 밥 먹고 살기 힘들 건데 라고 말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밥 잘 먹고 살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사실 독일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언어이기 때문인데요. 이 독일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단어 먼저 보시면요. In the Europäische Sprachfamilie 하면은 인도 유럽 어족이란 뜻이고요. Bibel Übersetzung 하면 성경 번역. Jahrhunderte는 세기.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은데 이렇게 볼게요. 표 먼저 볼까 우리? 독일어는요 일단 인도 유럽어에서 뭐 게르만어, 로망스어 뭐 이렇게 언어들이 있는데 그중 게르만어에서도요. 북게르만어, 서게르만어, 동게르만어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언어들 중에서도요. 이 서게르만어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독일어, 영어, 네덜란드 얘네들은 이렇게 되게 가까운 친척, 마치 형제 자매처럼 이렇게 가까운 사이.

회의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일단 알고 한번 그 본문 읽어볼게요. 자, 봅시다. Deutsche Gehörzur in der europäischen Sprachfamilie und ist mit der englischen, der niederländischen, der dänischen, der norwegischen und der schwedischen Sprache verwandt. 오, 되게 어렵다. 한번 읽어보자. 독일어는요, 어디에 속해 있냐면, 주 삼격이죠? 어디에 속해 있냐면요, 인도 유럽 어족에, 유럽 그, 가족, 즉 유럽 어족에 속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인도 유럽어족이야. 여기서 이렇게 게르만어가 나온 거고요. Und ist 그리고요. 뒤에 쭉 가면 Verwandt입니다. 누구랑 Verwandt다 하면 누구랑 친척 관계다. 친족 관계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랑 친척 관계냐면요. 얘네 언어들하고 친척 관계래요. 누구랑 Englishen 영어하고도 친척이고요. Niederländischen 네덜란드어하고도 친척이고요. Danish은 덴마크어하고도 친척, Norwegian은 노르웨이어하고도 친척, 그리고 Swedish은 스웨덴어하고도 친척. 뭐 나머지도 사실 친척이겠지만 얘네랑 다 친척인 사이입니다라는 뜻이죠. Wichtig für die deutsche Sprache war die Bibelübersetzung durch Martin Luther im 16. Jahrhundert. 오,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네. 뭐가 중요했냐면, 독일어에 뭐가 중요했냐면요, 비벨 위버제츠, 성경 번역이 중요했대. 누구에 의한?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있죠? 마틴 루터에 의한 그 성경 번역이 독일어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거 몇 년도야? 16세기. 16세기에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가가 독일어를 번역했대. 그게 굉장히 중요했대요. 성경을 번역한 거. 요건 여러분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굉장히 부패했잖아요. 여러분 아마 배웠겠지만, 뭐, 그 성직을 판매한다든지, 뭐, 면죄부를 판매한다든지, 이런 거, 온갖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였는데, 그때 왜 그런 일이 이렇게 실행이 됐냐면, 성경이 라틴어로 써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인들은 독일어밖에 못하는데, 라틴어는 너무 어려운 언어여서 성경에 그렇게 써 있대 하면 이제 믿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교회의 비리, 부패를 또 밝히려고 이 마틴 루터라는 종교 개혁가가 뭘 했어? 성경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죠. 그 번역을 하고, 동시에 또 당시 구텐베르크의 활자술이, 인쇄술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 성경이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마틴 루터를 독일어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버지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독일어의 표준화에 기여한 독일어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이 마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독일어는 이 마틴 루터가 당시에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그 독일어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된 거죠. 그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럼 독일어가, 이 중요한 독일어가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에 관한 이야기도 이제 해볼게요. Verbreitet, 전파된, häufig, 빈번한, Muttersprache, 마더니까 이제 모국어. 그쵸? Deutsch ist die am weitesten verbreitete Muttersprache in der EU. 독일어는요, 일단 뭐냐면, 가장 널리 전파된 모국어래. 어디서? EU에서. 그러니까 EU에서 제일 널리 쓰이는 그런 언어가 독일어고요. 모국어로는 독일어고요. Und steht auf dem 11. Platz der am häufigsten gesprochenen Sprachen auf der Welt. 그리고 steht auf니까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11. Platz래. 뭐의 11. Platz야? 11위. 뭐의 11위에 위치하고 있냐면요. 가장 많이 말해지는 언어, 세상에서 언어들이 많이 쓰이잖아. 그 중에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언어 11위래요. 굉장히 또 많이 쓰이는 언어입니다. Ungefähr 130 Millionen Menschen in Deutschland, Österreich, der Schweiz, Luxemburg, Belgien, Liechtenstein und Südtirol, Italien sprechen Deutsch als Muttersprache oder als Zweitsprache. 그리고 대략 1억 3천만 명의 사람들. 어디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리히텐슈타인, 그리고 이탈리아의 남티롤. 여기서 1억 3천만 명의 사람들이요. Sprechen Deutsch, 독일어를 말합니다. 뭘로? Muttersprache, 모국어로 하거나 아니면 제2언어로 사용을 한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독일어를 모국어 또는 제2언어로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Etwa 15,5 Millionen Menschen lernen Deutsch als Fremdsprache. 대략 15,5 Millionen이니까요. 1,550만. 대략 1,550만 명의 사람들이요. 독일어를 외국어로 배웁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중에 하나죠. Etwa 12% aller Bücher dieser Welt sind in deutscher Sprache geschrieben. 그리고 대략 12%가. 뭐의 12%냐면, 이 세상의 모든 책의 12%가요. 독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100권이 있으면 12권이 독일어래요. 독일어 진짜 사실은 많이 쓰이는 언어예요. 우리나라에서만 좀 적게 쓰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언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독일어 아무도 안 해.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요. 독일어 정말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요거는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아까 그 표로 가시면요. 그 독일어랑 영어랑 네덜란드랑 친척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거 형제 자매 정도로 가깝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나 비슷하게 생겼는지 한번 그 GPT한테 물어봤거든. 이거 번역해 보라고. Ich trinke Wasser, er spielt Fußball. 나는 물을 마시고 그는 축구를 한다라는 이 문장을요. 영어랑 네덜란드어로 번역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I drink water, he plays football. 영어 굉장히 또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우리가 네덜란드어는 잘 모르잖아요. 선생님도 읽을 줄은 몰라요. 그랬는데 요렇게 쓴대. I drink water, he spilled football. 뭐 이렇게 읽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요렇게 생겼대요. 근데 여러분 네덜란드 이렇게 그냥 봐도 무슨 의미인지 알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만큼 얘네 세계가 서게르만어에 속해 있어서 굉장히 비슷하다. 굉장히 가까운 친척, 거의 형제 자매급이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독일어 다 배웠다 싶으면 네덜란드어 한번 배워보세요. 이거 아마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아마 이렇게 가깝다라는 거 한번 보여주려고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은요, 우리 독일 속담 한번 볼게요. 속담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아, 사람 사는 게다 비슷하구나. 독일에 있는 속담도 우리나라에 다 있고요. 이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쭉 읽으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조금 비슷한 것끼리 묶어봤어요. 완전히 비슷하진 않은데, 그냥 조금 비슷한 내용끼리 먼저 묶어봤어요. 자, 일단 해라, 움직여라. 뭔가 시작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하는 속담들 한번 볼게요. Alle Anfang ist schwer. 모든 시작은 어렵다. 그러니까 시작하기가 어렵지, 시작만 하면 시작이 반이다. 그런 뜻이겠죠? Der Appetit kommt beim Essen. 식욕은 먹으면서 온다. 그러니까 일단 먹어야 식욕도 난다. 일단 일을 시작해야 의욕이 생긴다. 그러니까 역시나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Wer sucht, der findet. 관계대명사를 사용했네. 구하는 자가 찾는다. 그러니까 구하면 찾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뭔가 시작하는 거의 중요성이랑 좀 연관이 되어서 넣었고요. Messerspit als nie. nie는 아예 안 하는 거잖아요. 영어에 never잖아요.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늦는 게 낫다라는 말.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 있죠. Morgen, morgen, nur nicht heute, sagen alle faulen Leute. 내일, 내일, 오늘은 아니야. 라는 건요. 모든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즉,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이러는 거죠. 우리 뭐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이런 말 하는데, 그 미루지 말라, 이런 이야기고요. Alle guten Dinge sind drei. 모든 좋은 것들은 세 개다, 세 번째다, 라는 말인데, 요거 3, 4번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세 번은 해야 한다. 우리도 막 가위바위보 계속 쳐도 야, 한 판만 더 해, 세 판은 해야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번 실패해도 세 번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되게 똑같지 않아요? 아니면 우리가 뭐 개그맨 시험을 봐. 근데 뭐두번 떨어졌어. 그래도 야, 3세 번은 도전해야지 하면 이게 세 번째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도전에 대한 정당성을 주는 말. 3세 번. 우리도 이런 말 하잖아요. 독일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이 지나야 된다. 뭐 시간의 이렇게 흐름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도 한번 볼게요. Zeit und Stunde warten nicht. 시간은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Ende gut, alles gut. 뭐 시작은 이렇게 우당탕탕 했지만 Ende gut, 끝이 좋으면 alles gut. 다 좋다, 만사가 좋다라는 말도 있고요. Die Zeit ist der beste Arzt. 시간이 최고의 의사다. 세월이 약이다.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 우리나라 속담이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자, 세 번째는요.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산다라고 해서 어떤 인간 관계에 대한 이야기하는 속담 모아봤습니다. Vier Augen sehen mehr als zwei. 네 개의 눈은 두 개의 눈보다 많이 본다.

나, 그러니까 두 명이 한 명보다 낫다라는 거죠. 눈네 개인 게두 개보다 낫다. 똑같은 표현으로요. Zwei Köpfe denken besser als einer. 두 개의 머리가 한 개의 머리보다는 이제 잘 생각한다. 여기서 einer라는 거는 커프를 받는 거지. 이게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두 개가 하나보단 낫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wie du mir, 네가 나한테 하듯이 so ich dir, 내가 너한테 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거고요. 15번도 되게 좋아. Eine Hand wäscht die andere. 손 하나는 다른 손을 씻는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손 씻을 때 이렇게 씻지 않잖아. 이렇게 씻지 않잖아요. 이렇게 씻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 나를 씻음으로써 얘도 씻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상부상조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Auge um Auge, Zahn um Zahn. 차는 이제 대응하는 이야 아니 움은 이제 대응하는 이야기거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성경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복수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눈을 다치게 하면 눈만 다치게 돌려주고 이를 다치게 하면 이만 다치게 돌려주라. 그러니까 복수를 할때 이렇게 다친 만큼만 해라. 뭐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사람이 보고 듣고 말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Kleider machen Leute. 사람을 만들어. 뭐가? 옷이. 그러니까 옷이 날개다라는 표현이고요. Die Wände haben Ohren. 벽이요. 귀가 있다라는 말. 그러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 속담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벽에도 귀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라. 말 조심하라. 이런 뜻이겠죠? Man glaubt einem Auge mehr als zwei Ohren. 사람은 뭘 믿냐면요. 눈 하나를 뭐보다 더 믿네. 뭐 믿냐면 두 개의 귀보다. 그러니까 두 개의 귀가 있어도 눈 하나로 제대로 보는 거, 그걸 믿는다는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5번, 인생이 뜻대로 안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Lachen ist die beste Medizin. 웃음이 최고의 약이다.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런 말이고요. Ein Unglück kommt selten allein. 불행은 혼자서 잘안 온다. 혼자서는 드물게 온다. 즉, 엎친 데 덮친다. 설상가상이다. 이런 말이겠죠? Aus Fehlern lernt man. 실수로부터 사람은 배운다. 즉,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Aus nichts wird nichts.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뭔가 이렇게 시도를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못 배운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속담들이 있었고요. 여러분, 속담 문제는 뭐 이렇게 쓰고 말하는 것보다는 어떤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 어떤 속담이 어울리는지 고르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속담들도 한 번씩은 봐두세요.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1번부터 우리 쫙 풀어볼 건데요. 1번은 역시 발음 문제죠. 발음 한번 볼게요. Wohin fahren Sie in Urlaub? 월라업을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는지 휴가지를 묻는 거죠. 그랬더니요, 인디 베악에 산으로 갑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산은 산 속으로 가니까 인이라는 전치사를 썼고 이렇게 사격을 썼네요. 중요한 건 발음이죠. 모음의 발음이에요. 모음의 발음은 일단 강세를 먼저 보고 봐야겠지. 강세가 여기 베악에 있고요. 자음이 뒤에 두 개나 옵니다. 강세를 받는 모음이 뒤에 자음이 단자음 두개 이상 오면은요 이렇게. 배악을 하고 에 발음을 하죠. 이거랑 똑같은 거 찾아볼게요. 일단은 제, 에두개 있으면요. 중복된 모음이라고 해서 중모음이고 특징은 길게 말하기. 한 번만 길게 말하기. 제니까 이렇게 다르게 생겼네. 그 다음 브리프 강세는 여기 오는데요. 이 에는요. 강세를 받을 때이 하고 길게 말하는 특징이 있었죠. 브리프. 그래서 얘는 이가 길어져. 얘도 아니네. 3번 가블. 가블. 강세가 앞에 와요. 강세를 못 받는 애는요. 어떻게 되지? 약화돼. 약모음이 돼요. 약해져. 강세가 없는데 누가 세게 말하겠어. 가블. 약해지죠? 하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아직도 안 나왔네. 4번 램프. 마찬가지예요. 강세가 여기 와서요. 강세를 못 받는 애는 세게 말할 수 없어. 약하게 말해. 얘랑 똑같이 약 모음이 됩니다. 요렇게요. 답은 그럼 5번이겠네. Moment.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그 강세 부분 때문에 나오거든. Moment. 이강세예요. 강세 받는 모음 뒤에 자음 두 개. 얘랑 지금 같은 상황이네.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생긴 애

있다 할 때 S 기프트 사격 외웠죠? 이 S 기프트 사격. 요거는 요 표현이네. 아, 그러면 요 개벤도 요나스라는 주어, 3인칭 단수 주어를 만나서 여기도 기프트 하면 되겠다. 그래서 답이 뭐예요? 1번이죠? 그러니까 2번은 여기 마크트도 되지만 이두 번째 거가 기프트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 기프트로 해야 하는 거예요. 다음 넘어가서 3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 찾아볼게요. Endlich haben wir Ferien. 야, 드디어 휴가다. 드디어 방학이다. Wollen wir nach Spanien fahren? 우리 스페인 갈래? 독일은 워낙 유럽의 중심에 있어서 이렇게 휴가 때막 외국으로 엄청 많이 가요. 우리 스페인 갈래? 그랬더니요. 뭐라고 하고? Die Idee ist gut. 아이디어 좋은데? 좋은데? 했으니까 갈래 해야겠지? 갈래 고르자. 1번 Gleichfalls. 너도 이거는 뭔가 기원을 했을 때 너도 그래라 라고 하는 거니까 아니고요. Ich bin dafür. 나 찬성이야. 이거 맞네. Ich hab Angst. 나 두려워. 외국 가는 거 무서워. 뭐 이런 거 아니죠? 그 다음 4번. Es gibt nichts zu sagen. 아무것도 없다. Nothing to say.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참 없네. 이거 아니고요. Es ist besser, wenn du das nicht tust. 뭐 하는 게 낫다? 네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게 낫겠어. 이거 아니죠? 뭔가 조언하는 상황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었습니다. 넘어가서 우리 4번도 보자. Was kann ich Daniel schenken? Schenken 동사 기억나세요? 영어의 수여 동사처럼 성격, 사격, 목적어 오는 거야. 내가 다니엘한테 무엇을 선물할까? 다니엘 생일인가 보다, 그치? 그랬더니, Schenk ihm doch einen Ball. 그한테 공 하나 선물해. Seit 2 Monaten spielt er Fußball. 두달 전부터 걔 축구하거든?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 Ich hoffe, darüber freut er sich. 그것에 대해서 그가 기뻐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얘가 하는 말에 뭔가 동의해야겠죠? 동의 골라볼게요. Einverstanden. 바로 나왔네. 동의해라는 표현. Es geht mir gut. 나잘 지내. 갑자기 안부 묻는 거 아니죠? Ich bin dagegen. 나 반대야. 아니죠? Das ist mir egal. 난 상관없어. 아니고요. Das ist nicht wichtig. 야, 그거 안 중요해. 아니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아이, 쉽다. 그치?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가 계속 나와요. 이번 단원에서는. Ich mache heute Abend eine Party. Eine Party machen 많이 쓴다고 했죠? 나 오늘 파티를 할 건데, kommst du? 너 올래? 그랬더니, Ich kann nicht kommen. 나못 와. Viel Spaß. 재밌게 보내라. 나못 와. 못와 고를게요. 1번, das geht. 그거 가능하다. 여기서 게이는요, 가다 아니고 가능하다예요. 가능해 아니죠? Freue mich는요, 처음 만났을 때 만나서 반가워요 표현이잖아. 예, 아니고요. Tut mir leid. 미안해, 유감스럽지만 나못 가. 오, 괜찮다, 요거네. Ich hab viel Zeit. 나 시간 많아. 그러면 와야 되잖아. 이거 틀리고요. Mach dir keine Sorgen. 걱정하지 마. 아니죠? 답이 그래서 3번이었습니다. 다음 6번. Ich habe keinen Bleistift. 나 연필이 없는데, Kannst du mir bitte einen von dir leihen? 네거 하나만. 이 하나라는 거는 요걸 받는 거지. Der Bleistift예요. 네거 하나만 빌려줄래? 그랬더니 Danke schön, das ist nett von dir. 너참 친절하다. 빌려주겠다는 거지. Nein, danke. 아니, 아니고요. Tut mir leid. 미안해. 아니고요. Aber natürlich. 당연하지. 요거예요. 3번. 아버가 있다고 그런데니까 부정어다 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강조의 아버. 야, 당연하지. 란 뜻입니다. Nicht danken. 고마워할 필요 없어. Das ist keine gute Idee. 좋은 생각 아니야. 아니죠? 다음 7번. Wollen wir am Wochenende schwimmen gehen? 우리 주말에 schwimmen gehen 할까? 라고 하면서 wollen. 제안할 때 많이 쓴다고 했어요. 이 조동사. 그랬더니요. Gehen wir lieber wandern. 우리 그냥 하이킹 가자. 그럼 schwimmen 안갈 거잖아. Das ist gut, 좋아. Ich hoffe dich später an. 이따 전화할게인데요. 안 가는 거 골라줘, 안 가는 거. Ich finde es gut, 좋아 아니고요. Das ist mir egal, 상관없어 아니고요. Das macht nichts. 이거는 괜찮아, 이런 거니까 아니고요. Ich habe keine Lust. 안 하고 싶어, 그럴 마음 없어. 이거네. Ich bin deiner Meinung. 관용적 익격으로 나 너랑 의견이 같아한데 이거 아니죠? 반대하는 거니까 답이 4번이었습니다. 자, 8번. Hallo, wie geht's dir? 어떻게 지내? Morgen habe ich eine wichtige Prüfung.

0: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어. 제방 스타 4, es viel gelernt habe. 많이 공부하긴 했는데 너무 무서워.
1: Dann brauchst du dir doch keine Sorgen zu machen. 너 brauchen zu 표현 쓰였다. 뭐뭐 할 필요 없다. 야, 너 그럼 걱정할 필요 없어. Hals und Bein bruch. 목 부러지고 다리 부러져라. 갑자기 뭐 저주야 뭐야? Hals bruch은요, 목 골절. Bein bruch는 다리 골절이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에? 목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라고? 뭐나 시험 못 보라고? 이거 뭐야? 이제 질문하는 거죠. 뭐라고? 하니까 kennst du das nicht? 너 그거 몰라? 그말 몰라? Das bedeutet viel Glück. 이거는 목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가 아니고 행운을 빌어라는 뜻이야. Man sagt das oft vor einer Prüfung oder einer schweren Aufgabe. 사람들은 이 말을 뭐 전에 하냐면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어려운 그 미션 같은 거 있을 때 어려운 과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Es soll Glück bringen. 그것이 행운을 가져온대. Oh, es muss noch viel lernen. 아직 나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 독일어 참 어렵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 Hals und Bein bruch는요. 표면적인 의미는 목 부러지고 다리 부러져라지만 진짜 부러지는 거 아니고 행운을 빌어라고 뭔가 반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영어도 이거 똑같은 표현이 있더라고. 그 브레이크 이게 브레이크가 부르잖아. 브레이크 레그 하잖아요, 영어도요. 영어도 어떤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야, 다리 부러뜨려. 이 말은 뭐냐면 진짜 다리 부러지지 말고 사실은 잘하라는 뜻으로 반어적으로 축원을 하는 거죠. 반어적으로 기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오히려 그 반대로 된다는 미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독일어도 똑같이 진짜 부러져라가 아니라 행운을 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Gehen wir am Freitag ins Konzert? 우리 콘서트 갈까? Wann sollen wir uns treffen? 언제 만날까? 8 Uhr, 8시. 그럼 좋아요지? 좋아요 어디 있어요? 자, stimmt. 맞고 안 맞고 아니고요. Aber sicher. 아버는요, 여러분. 강조의 아버야. 아버나 튜얼리시처럼. sicher. 당연하지. 이거 맞네요. Nicht zu danken. 고마울 거 없어. Ich habe keine Lust. 안 가고 싶어. Ich bin anderer Meinung. 나는 반대야. 이런 거다 아니죠? 10번. Fahren wir in den Schwarzwald. 우리 검은 숲, 슈바츠발트에 가자. 이 검은 숲은 그 헨젤과 그레텔이 과자 집으로 갈때길 잃은 곳 있잖아. 거기가 슈바츠발트예요. 그 숲에 가재. 그러니까 Dort soll es schön kühl sein. 거기 되게 시원하다던데. Nein, 안 갈래. Ich möchte lieber ans Meer fahren.
0: 나는 차라리 바닷가로 갈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뭔가 안 갈래? 싫어? 반대야? 이런 거 넣어야겠죠?
1: Du hast recht. 네 말이 옳아 아니고요. Ich bin dagegen. 여기네. 2번이네. 반대일세. Das finde ich gut. 좋아 아니고요. Das ist eine gute Idee. 좋은 생각 아니고요. Ich bin deiner Meinung. 너랑 생각이 같아. 아니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아라는 사람이요. Ich habe zwei Karten für das Beethoven Konzert am Mittwoch. 나는 두 개의 그 티켓이 있는데, 뭐를 위한? Beethoven Konzert를 위한 티켓이 있어. 수요일 날. Hast du Lust? 너 생각 있어? 베토벤 콘서트 갈래? 하니깐요. Danke, 고마워. 하지만, ich habe einen Termin. 약속이 있어. 그러면은, 가고 싶지만, 약속이 있어. 1번, lieber nicht. 차라리 안 갈래 아니고요. Es passt nicht. 안 맞지만 약속이 있어 아니죠? Das ist mir egal. 상관없지만 약속이 있어 아니고요. Ich bin anderer Meinung. 나는 다른 생각이지만 약속이 있어 아니고요. Ich möchte gerne mitkommen. 나 가고 싶지만 약속이 있어. 답이 5번입니다. 좀 끝까지 읽어야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12번. 이거는 문법이네. 되게 친절한 문제네요. 여기 밑줄 부분만 보면 돼. 여기가 틀렸는지 맞는지만 보면 되고요. 딱 보니까 분리동사나 비분리동사의 현재 완료형이 맞는지를 보는 겁니다. 아부터 Hast du das Buch mitgebracht? 너그책 가져왔니? 뭐 이런 말인 것 같은데 bringen이라는 동사는요. 이 PP 형태가 bringen 아니에요. 믿게까지는 맞는데 Fragt로 고쳐야 합니다. 땡. 4번. Das Hemd hat mir sehr gut gefallen. 그 셔츠 나한테 되게 마음에 들어. gefallen이란 동사는요. 비분리 동사에서 게 따로 안 붙이고요. 그냥 gefallen 그대로 쓰고.

그렇게 생겼어요. 맞아요. Der Arzt hat den Kranken untersucht. 그 의사는 환자를 검사했다, 진료했다라는 문장인데요. 아래에서 찾는 게 아니라 진료하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비불리 동사입니다. 비불리 동사는 게안 붙이죠? 요게 fallen처럼 게안 붙여서 얘도 맞아요. 네 번. Er hat die Prüfung zweimal wiedergeholt. 그는 그 시험을 두 번이나 제시했다, 재시험 봤다, 다시 반복했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 같아. 근데 다시 가져오다가 아니라 반복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 비불리 동사로 쓰였습니다. 즉, 비더가 비불리 전철이라는 거지. 비불리 전철의 특징은 비불리 전철이 강세를 받지 않고 뒤에 강세가 오는 특징 1번. 그 다음 특징은 뭐냐면 과거 분사에서 게를 붙이지 않는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 비불리 전철인지 분리 전철인지 구분하는 거.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분리 전철일 때도 있고 비분리 전철일 때도 있기 때문에 그거 구분하는 거. 되게 뭔가 컴팩트하게 압축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아셔야겠네요. 답은요, 매와 채가 있는 4번이 정답입니다. 이건 좀 별표 쳐놓고 꼭 알아두세요. 다음은 표지판 이해하기. 독일에서요, 표지판 중에 이렇게 보통 네모난 것들은 정보를 제공하는 표지판이에요. 여기서는 이거 할수 있고, 여기서 이거 할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표지판이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독일어로 이, 영어의 I라고 있는 건요, 인포마치온의 그 I예요, 그 E예요. 그래서 안내를 표현하죠. 보통은 관광지나 이런 데 안내소에서 이런 표시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information bekommen 정보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어에서 정보는요 이렇게 복수로 쓸수 있어. information bekommen 정보들을 받을 수 있다. 뭐뭐 할수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kann 씁니다. 자, 두 번째 요거 책 읽는 거잖아. 누가 봐도 도서관이란 뜻이겠죠? Here kann man Bücher lesen. 여기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kann이죠. 이거는 먹는 데네, 그치? Here kann man etwas essen. 여기서 무언가를 먹을 수 있습니다. 역시나 칸입니다. Polizei 써 있네. 경찰서죠? 여기서는요. Kann man Hilfe bitten. 뭐할수 있냐면 bitten 사격 해가지고 보통 뭐뭐를 요청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Wenn es gefährlich ist, 위험할 때, 뭔가 응급 상황일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역시나 kann 동사 쓰는 게 좋겠죠? 자, 요거는요, 여러분, 요거 뭐 같이 생겼어? 달팽이라고 하는 친구들 많은데, 이거 달팽이 아니에요. 이거 나팔이 뿌뿌, 나팔이에요. 나팔. 우편 나팔이라고 하거든. 우편이 포스트 혼이라고 해서 우편 나팔을 말합니다. 옛날에는요, 이렇게 편지, 우편 마차가 도착하면 편지가 왔다는 걸 알리려고 뽀뽀 불면서 편지 도착했습니다 하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거든. 자기 편지나 자기 소포를 받으려고. 그때 그 불었던 그 우편 나팔에서 착안해서 이 독일 우체국의 기호는 요 나팔이에요. 여기서 그럼 뭐할수 있어? Here kann man Briefe oder Pakete schicken. 편지나 소포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는요, 여러분 책에는 없는데 선생님이 추가했어. 이거 되게 중요해서. 여러분 독일에서 아프면 안 되잖아요. 아프면 약국 가야 되니까 약국 기호 추가해 봤습니다. 이렇게 아라고 있는데요. 아포테케겠죠? Here kann man Medikamente bekommen. 뭐할수 있어? 약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포테케의 아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표지판 한번 봐봐.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 있고요. 이렇게 대각선 찍찍찍찍 있으면 독일에서 이 표지판들은 보통 금지를 나타내.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조동사 뭐였어? müssen nicht 아니라고 했어요. müssen nicht는 필요 없다였고, dürfen nicht 써야 금지였지? 자, 첫 번째부터 보자. 여기서 이거 안 되니까 뭐야? 먹으면 안 된다. 여기서는 음식 섭취 안 돼요라는 말. Here darf man nicht essen. 먹으면 안 됩니다. 금지. 식사 금지.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담배 뭐야? 금지. Here darf man nicht rauchen. 담배 금지. 아니면 요거 좀 기니까 그 흡연 금지. 이렇게 하고 싶잖아. 그래서 rauchen ist verboten 해도 괜찮습니다. 많은 표지판들에서 이것도 기니까 ist를 이렇게 생략하고

Hunfair Morton 이렇게 되게 많이 써요. 대거 모금지야. 이렇게 뭐 박물관이나 교회 같은 데 들어가면 요 표시 많이 있거든. 사진 촬영 금지. Here, darf man 명사를 부정하니까요. Keine Fotos machen. 사진 찍으면 안 됩니다. 동사를 부정할 때는 Here, darf man nicht fotografieren. 사진 촬영 안 됩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이거는 뭐겠어? 이거 핸드폰이지? 핸드폰 안 돼요. Here, darf man das Handy니까 kein Handy benutzen. 여기서 kein Handy benutzen. 핸드폰 사용 안 돼요. 아니면 전화 안 돼요로 해도 되겠다. Here, darf man 동사니까 nicht telefonieren. 전화 통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표지판이라는 게 뭔가 국제적으로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글씨 없어도 사실은 이 표지판 그림만 봐도 뭔지는 알겠죠, 그쵸? 그 다음도 해봅시다. 그대로 해도 되겠다. 여기까지만. 자, 이거 수영 금지. 독일은요, 막 강호수 이런 게 많아서 아무 데서는 막 우통 벗고 막 수영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이 표지 있는 데서는 하시면 안 돼요. Hier darf man nicht schwimmen. 수영하면 안 돼요. 개안 돼요. 독일은 또 개도 되게 많이 키우잖아요. 그럼 개가 들어올 수 있는 뭐 식당이나 뭐 어떤 장소도 있지만 개가 들어올 수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Hier darf man nicht가 아니고 keine Hunde mitnehmen. 개들을 데리고 올수 없습니다. 아니면요, 개의 입장에서 개는 밖에 있어야 돼라는 표현. Hunde müssen draußen bleiben. 개들은 밖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요거 좀 중요하다. 요거 우리나라 이렇게 달려가는 표시 있으면 그 뭐라 그러지? 그 아우스강 엑싯 표시잖아. 그 나가는 문. 그게 아니라 비상구 이런 게 아니라 독일에서 이거는요. 달리기 금지예요. 달리기 금지. Here darf man nicht laufen 하면 달리기 금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슈빈맨 같은 거는 아까 그 슈빈맨 페어 모튼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라우펜 같은 것도 라우펜 페어 보튼 이렇게 써 있기도 한데 어쨌든 이 표지판을 봤을 때 이러한 의미가 있더라라는 거 아시면 좋고요. 사실 이걸 배운 이유는 그 듀펜니시트라는 화법 조동사 표현 배우려고 한 거거든요. 화법 조동사랑 이렇게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꼭 보세요. 자, 이제 넘어가서요. 우리 1번 보겠습니다. What is here in kiosk? 키오스크 어디 있나요? Gleich da vorne. 저기 앞에요. 바로 앞에요라고 했는데 이 키오스크 발음 먼저 보자. S라는 자음이요. 뒤에 자음 앞에 있잖아. 자음 앞에 있으면요. 그냥 스로 발음합니다. 뭐, 키오스크, 우리도 이렇게 발음하죠. 블루제. 이때 S는요. 모음 앞에 있기 때문에요. 즈로 발음하고요. 카세. 역시나 S 두 개는요. 그냥 스로 발음하잖아. 뭐야. 같은 거 이거네. 2번. 베주흐도요. 보시면 뒤에 모음 앞에 있죠. 그럼 1번처럼 그냥 즈로 발음하고요. 슈프라흐에서 이거는 사실 슈프가 하나의 그 묶어져 있는 거거든. 하나의 자음 단 덩어리예요. 덩어리이기 때문에 슈프 자체를 봤을 때 슈프라는 말이 단어의 맨 처음에 있으면 슈로 발음하지. 슈. 슈프에서 슈잖아. 그래서 이건 슈 발음이어서 아니고요. 연필. 블라이슈티프트도 마찬가지다. 연필이란 단어는 사실 요거랑 요거가 합쳐졌거든. 블라이가요. 그납 연이야. 그러니까 떼고 슈티프트 따로 보면은요. 슈트가 단어의 또 처음인 거지. 합성어니까. 그래도 얘도 이렇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었습니다. 여러분 독일에서 키오스크는요. 그 우리나라로 치면 뭐 신문이나 뭐 로또나 이런 거 음료수, 담배 이런 거 파는 가판대 있죠? 그게 키오스크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키오스크를 그런 매점 간이 판매점보다는 그 이렇게 터치스크린으로 주문하는 그걸 키오스크라고 하잖아요. 미국도 이제 그 의미가 확장돼서 터치스크린으로 주문하는 걸 키오스크라고 하는데 독일은 그거 아니에요. 독일은 키오스크는 아직도 전통적으로 그 매점을 말합니다. 간이 판매점 있죠? 가판대 그걸 말해요. 자, 넘어가서 요거. 요거 아까 배웠는데, 그치? Wohin gehst du? 너 어디가? Ich gehe zur Apotheke. 나 아포테케가 약국 가. Ich muss 이걸 사야 하거든. 약국에서 뭘살수 있죠?
당연히 메디카멘트 약들을 사러 가겠죠. 약을 뭐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산다든지 아니면 처방전 없이 사는 약을 산다든지 어쨌든 약을 사는 곳이에요. 이 아는요 당연히 뭐에서 왔겠어? 여기 있는 아에서 왔고요. 독일 약국 기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여기 이거 보여? 이게 뱀이고요. 이게 약사발 같은 사발이거든. 휴게이아의 그 사발이라고 해가지고 휴게이아라는 그 그리스 여신 아시나요? 신화에 나오는 이 사람은 건강과 위생의 여신이거든. 휴게이아라는 그 사람 이름에서 나온 명사가 독일어에는 휴기에네. 휴기에네야. 휴기에네 하면 요거 영어의 하이진이잖아. 위생, 건강 이런 뜻이죠. 독일어에서도요. 휴기에네 하면 위생, 건강 이런 뜻이거든. 요 단어랑 또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휴게이아의 그뭐 뱀사발이라고 해서 약국을 상징합니다. 뱀 자체가 치유 이런 상징이 있고 이 약사발의 상징도 당연히 치유 그런 상징이 있기 때문에 건강과 또 위생 이런 걸 표현하는 의미로 뱀사발을 이렇게 약국 기호에 해놓고 있어요. Gehen wir zusammen auf ein Konzert? 우리 콘서트 갈래? 뭐라고 하면서 Wann treffen wir uns? 우리 언제 만날까? Drei wäre es gut. 3시가 좋겠는데? 간다는 거죠? Nein, danke, 안가 아니고요. Tut mir leid, 미안한 거 아니죠? Es geht mir gut, 잘 지내 아니고요. Das finde ich gut, 좋아 이거네. 5번, Ich habe keine Zeit, 시간 없어 아니죠? 정답이 4번입니다. 4번, Du sprichst gut Deutsch, 너 독일어 잘한다. Danke, 고마워. Seit einem Jahr lerne ich Deutsch. 1년 전부터 나 독일어를 배우고 있거든. Aber ich mache noch viele Fehler. 그치만 난 아직도 많은 페일러 오류를 만들어. 뭐라고 하면서 Wenn du jeden Tag fleißig Deutsch lernst, 네가 매일 독일어를 열심히 공부하면 wirst du bald noch viel besser sprechen. 너는 bald noch 너는 훨씬 더 잘할 거야. 잘 말할 거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들어가면 좋을까? 이건 좀 넣어볼게요. Gute Idee, 좋은 생각이야 아니고 Danke sehr, 고마워 아니고요. Keine Sorge, 걱정 마. 너 열심히 하면 잘할 거야. 이게 좋겠다, 그치? 걱정 마. 너 열심히 하면 잘할 거야. Ich mag dich, 난 너를 좋아해. 갑자기 고백하면 안 되죠? Das mache ich, 그렇게 할게. 이것도 아니죠? 답이 3번이었습니다. 이거는 예측은 좀 힘들었고 하나씩 넣어서 소거하는 방법으로 좀 풀어야겠는데요, 그쵸? 5번. Hast du schon zu Mittag gegessen? Zu Mittag essen 하면 점심 식사를 하다 이런 뜻이죠? 너 벌써 점심 먹었어? Nein, noch nicht. 아니, 아직 안 먹었어. 그럼 뭐라고 하겠어? 같이 먹을까? Ja, gern. 좋아. Gut, 좋아. Treffen wir uns in 10 Minuten draußen vor der Tür. 우리 10분 뒤에 밖에서 문 앞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같이 먹을까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Schmeckt dir das Essen? 맛있니? 맛있어? 이거 아니고요. 2번. Hast du das Essen gekocht? 너그 음식 요리했니? 아니죠? Hast du nach dem Essen eine Prüfung? 너밥 먹고 나면 시험 있니? 아니고요. Wie wäre es wenn? 요거 가능성 있다. 제안하는 거잖아. 뭐 하면 어떨까? Wie etwas essen gehen? 우리 무언가 먹으러 가면 어떨까? 요거 맞네요. 5번. Treffen wir uns morgen Abend mal wieder. 우리 내일 저녁 다시 만나자. 아니죠? 답이 4번이었습니다. 자, 6번. Gehen wir am Freitag spazieren? 우리 금요일 날 산책 갈까? Ja, warum nicht? Warum nicht? 이거 알아두세요, 여러분. Nicht가 있어서 부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영어도 why not? 이잖아. 왜안 되겠어? 당연히 되고 말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되는 거야. 당연히 되지. Wann hast du Zeit? Um eins oder um zwei? 언제 시간 돼? 1시 아니면 2시? 뭐라고 하면서 Am Freitag habe ich den ganzen Tag frei. 금요일 날나 완전히 frei haben이야. 자유야. 언제? Den ganzen Tag. 사격이네요. 하루 종일. 나 하루 종일 자유야. 자유 시간이야. 그러니까 아무 때나 상관없어. 라고 가야겠죠? Das stimmt. 맞아 아니고요. Das ist mir egal. 상관없어. 1시든 2시든 상관없어. 답이 2번이네요. Nichts danken, 고마워할 거 없어 아니고요. Ich habe keine Lust, 안 하고 싶어 아니고요. Das finde ich nicht gut, 별론 것 같아 아니죠? 답이 2번입니다. 자, 7번. Der Koffer ist zu schwer für mich.
가방 너무 무거워. 이렇게 보통 캐리어 같은 거 있지? 트렁크 같은 거? 그런 걸 코퍼라고 합니다. 가방 너무 무거워.

뭐라고 하니까, 야, 나 튜얼리쉬 당연하지. Danke, dass Sie nett von Ihnen. 감사합니다. 이거 지를 말했으니까, 가방 너무 무거워요. 도와주실래요? 이렇게 가서, 아,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참 친절하시네요. 이렇게 가는 게 자연스럽죠? 뭔가 상식적이죠? 도와주실래요? 같은 거 찾아봅시다. Ist das Ihr Koffer? 이거 당신의 가방인가요? 아니고요. Kann ich Ihnen helfen?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죠? 지금 도움을 받아야 돼. 요청해야 돼. Wie schwer ist der Koffer? 그거 얼마나 무겁나요? 아니고요. Finden Sie das Fach schwer? 그 과목 어렵다고 생각해? 이 문장은요, 이 schwer가 어려운 이란 뜻도 있고, 무거운 이란 뜻도 있잖아. 요거 가지고 좀 말장난한 거네. 요거 아니고요. Könnten Sie mir bitte helfen?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Könnten이라고 접속법 이식을 써서 굉장히 공손하게 요청을 하는 상황이죠.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8번. Hier kann man ein Paket schicken. 아, 요거는 우리 배웠다. 그치? Paket 하면 소포잖아요. 소포를 보낼 수 있는 곳은 뭐야? 바로 우체국이었죠. 2번. 이거 포스트혼이라고 해서 우편 나팔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체국은 그 비둘기가 상징이잖아. 독일 우체국은 이렇게 우편 나팔이 상징입니다. 9번. Wollen wir am Nachmittag schwimmen gehen? 우리 오후에 수영하러 갈까? 뭐라고 하고, Wann treffen wir uns? 언제 만날까? 하는 거 보니까 얘갈 거야. Ich komme um 2 Uhr zu dir. 내가 2시에 너한테 갈게. 그러면 가자, 고르는 거야. 가자. 아버지셔, 당연하지, 요거야. 이 아버는요, 여러분, 부정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강조의 아버입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요렇게요. Ich bin dagegen. 반대하는 거 아니고요. Das macht nichts. 별거 아니야. 괜찮아. 아니죠? Ich hab schon was vor. 나 무언가 벌써 vor haben 하고 있어. 계획이 있어. 아니고요. Leider habe ich keine Zeit. 나 시간 없는데. 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간다는 거는요, 여러분 1번밖에 없었네요. 자, 10번 볼게요. Was willst du studieren?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뭐 하나씩 보면 되겠다. 너 무엇을 전공할 거야? 전공할 계획이야? 이렇게 원래 동사 써서요, 계획이나 소망을 묻고 있는데요. 뭐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형태를 보면 되겠죠? Do니까요, will로 변하고 st 붙었어요. 예, 맞습니다. 너 무엇을 전공할 거니, 공부할 거니? 요거 답은 아는 일단 맞고요. 4번. Darf ich Sie kurz stören? 제가 당신을 잠깐 좀 방해해도 되나요? 진짜 막 이렇게 방해하는 게 아니라 잠깐 시간 내줄 수 있나요? 이런 느낌인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형태인데, 듀펜 동사가요, 일시일 때 나프로 변하는 거 맞죠? 7번. Er möchte eine Tasse Kaffee. 그는 cup of coffee.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다. 뭐 이런 문장을 만드는 것 같아. 이렇게 단위명사 잘 썼고요. 물질명사 뒤에 왔어.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네. 에어일 때요. 3인칭 단수일 때는요. 1인칭 단수 is처럼요. 똑같이 써서 여기 테를 붙이지 않습니다. 예, 틀렸네요. 답이 그럼 3번. 아와 배가 있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11번도 볼게요. 아, 요거 좀잘 알아두라고 그랬어. 졸렌이란 화법 조동사는요, 의미가 일단 뭐 도덕적 의무를 나타내거나 지시나 조언을 나타낼 때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거 뭐냐면 제3자의 말을 전달할 때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죠. 이 출처는 불분명한데 야 그렇대, 야 저렇대 뭐 이렇게 전달하는 거 있죠. 요때 쓴다고 했거든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Sollen wir einen Liegenschirm mitnehmen? 이때 졸은요, 뭐뭐 해야만 한다. 정말로 그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를 나타내는 거지. 물론 안 해도 큰일은 안 나. 하지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졸렌 동사 씁니다. Sollen wir einen Regenschirm mitnehmen? 우산을 가져가야 될까? 질문을 하니까요. 야, heute Nachmittag, 오늘 오후에 es regnen, 비가 온대. 비가 온다더라. 그러니까 내가 뭐 날씨를 보고 예측하는 게 아니라 야, 그렇다던데 오늘 비 온다던데 누가 그러던데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할 때 쓴다라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 졸이네.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뭐냐면요 형태가 중요한데요. 이 주어가 s네. 주어가 s면은 s는 3인칭 단수네. 에야지 s 똑같은 거. 그럼 is일 때나 에야지 s일 때나 요거 같이 똑같이 생겼잖아. 그게 뭐지? 졸 그대로 쓰는 거였죠? 정답 1번입니다. 이 형태는요, 여러분, 졸렌 그표꼭 보셔야 돼요. 이 씨일 때, 두일 때, 에어지 에스일 때, 변화 어떻게 하는지 답 1번입니다.

자, 마지막 12번도 봅시다. 표지판의 내용 이해해 볼게요. 이거 뭐해? 얘는 시소 타고 있네. 여기는요, Kinder Spielplatz예요. Spielplatz는 이제 놀이터 같은 거라서 Kinder Spielplatz니까 애들 놀이터, 유아 놀이터, 뭐 애들 놀이터 정도로 번역을 하면 좋겠어요. 근데 얘네들은요, für Kinder, 애들을 위한 건데 몇 살의 애들이냐면 unter 14 Jahren, 14세 미만의 애들을 위한 놀이터다. Geöffnet, 열린 상태, 언제? von 8 bis 20 Uhr.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열린 상태다라고 표시하고요. 요거 안 된대요. 1번. Rauchen ist verboten. 맞죠? 담배 안 돼요. Fahrradfahren darf man nicht. 자전거 타기 안 됩니까? 맞아. 안 돼요. Man darf keine laut Musik hören. 크게 음악 듣는 거안 돼요. Hier darf man kein Handy benutzen. 핸드폰 얘기는 없죠? Hunde können nicht auf den Spielplatz. 개들은 못 오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우리 12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츄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7학년도 수능특강 인간발달의 계라쌤입니다. 자, 오늘은 교재 15강 성년기의 두 번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함께 이것만은 꼭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 스턴버그의 사랑에 대한 것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배우자 선택의 여과망 이론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옛날에는, 뭐 옛날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자, 선생님이 처음에 그래도 학교에 갔을 때는 이런 사랑 이야기, 배우자 선택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성년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은 여전히 이제 내가 앞으로 배우자로서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을 찾는, 사랑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배우자를 함께 찾아서 결혼을 하고 이 결혼 생활을 해 나가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가지고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오는 내용은 뭐 재미있게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지만 이 성년기와 관련해서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이니까요. 이 두 가지 꼭 빠뜨리지 않고 이 중에서도 좀 더 여러분이 집중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년기의 두 번째 시간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할까요? 먼저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성년기에 굉장히 중요한 발달 과업 중에 하나가 직업 선택이어서 이제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직업과 관련된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직업 선택을 앞두고 있으니까 직업 선택을 할 때 어떤 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택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과 가볍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년기에 굉장히 중요한 발달 과업 중에 하나가

직업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특히 요즘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사회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직업의 세계가 계속 변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직업을 행하는 거에 있어서의 요구되는 지식들도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측한 직업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말은 할수 있는데 사실 이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직업의 기능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직업이 우리에게 주는 기능들은 이런 것들이 있죠. 일단 경제적인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얻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생활에 규칙을 부여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이 됐네. 직장에 가야 되네. 그리고 토요일이 됐으면, 이제 주말이니까 쉬어도 되네. 이와 같이, 뭐, 주일과 주말로 나뉘는 이런 그 생활의 패턴들도 이런 직업에 의해서 부여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행동 규범을 제공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로 사회복지사가 나와 있지만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선생님이다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디엔가 나가서 뭔가 역할을 해야 할때 나의 직업에 맞는 좀더 이렇게 점잖아야 하고 그리고 뭔가 틀리지 않아야 하고 그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행동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거죠. 행동 규범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체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를 표현할 때 이름으로도 표현을 하지만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밝혔을 때 나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밝혀지기도 하고 그런 정체성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것이 꼭 경제적인 보상만을 위해서 다니지는 않습니다. 이런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우리가 직장 생활에 쏟아붓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보람도 있어야지 되겠고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얻는 기쁨도 있는 이런 일이어야 됩니다. 그런 보람과 기쁨, 그리고 어떤 가치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생활 경험을 제공을 하는 것이 바로 직업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직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리고 직업 세계의 변화에 대한 내용, EBS 플러스에 나와 있는데요. 직업의 사전적인 뜻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읽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직업 생활의 변화에서는, 이거는 너무 뭐 변화한 지 이미 오래돼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을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었다라든가, 이제는 한 직장에 들어와서 쭉 계속 다니기보다는 평생 직업이라는 의미로 계속해서 뭐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할 일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평생 직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 고학력 고급 기술 인력이 증가하고 있고 정보를 수집하는 일, 그다음에 전문화된 직업 등등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직업을 선택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 첫 번째,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본 적성과 흥미를 고려해서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적성이라는 건 이런 거죠. 내가 이 일을, 그냥 처음 해봤는데, 되게 잘하네? 나하고 잘 맞네? 라고 하는 것이 적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흥미라고 하는 것은, 잘하네 보다는 재미있네? 라고 하는 것이 흥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흥미는, 하는데 잘 되지는 않지만 뭔가 이걸 계속하고 싶고 너무 재미있고 좋아. 라고 하는 것이 흥미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해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잘하는 것 같아라고.

하는 것이 적성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걸 자랑하기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이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적성과 흥미 외에도 우리는 근무 조건 및 환경을 고려해서도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근무 조건 및 환경에는 뭐 급여 수준, 그다음에 근무 환경, 그리고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 근무 시간, 그리고 그 외에 주어지는 복지제도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 어느 정도의 급여 수준에 맞는지, 그다음에 일하는 시간이 적절한지, 그리고 관계가 뭐좀 나는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는데 라고 하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연구직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일하는 것이 좋아 라고 하면 이렇게 함께 팀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전 가능성 및 안전성도 고려해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발전 가능성이라는 건, 뭐, 개인적으로 내가 성장하는 것도 발전 가능성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그룹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도 발전 가능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한 10년만 배우면 나는 정말 장인 정도에 이르를 수 있겠다. 개인적인 성장을 되게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직장인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도 발전 가능성일 수 있고, 그리고 현재는 이 직업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뭐한 3년, 5년이면 이 분야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해서 사회의 주가 될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도 발전 가능성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럼 미래에 발전 가능성을 보고 지금은 별로 내가 급여라든가 복지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낮지만 앞으로 미래에 더 나은 상태가 될수 있을 거라는까지 계속 다니는 직업으로서 대표적으로 꼽아지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고 나면 계속해서 고용이 보장되는가 여부가 이제 안정성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 외에도 이것도 중요해요. 직업 윤리, 나의 가치관. 이런 부분도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는 저건 전혀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회사에서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방향으로 추구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에 있으면 굉장히 괴로워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 등도 여러분 직업을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거죠. 직업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자, 요즘에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평생 직장이라는 말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평생 직장이다라고 하는 말은 사라졌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끝까지 일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일생에 걸쳐서 다양한 직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해진 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직업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력을 계속해서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인생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년까지 대비한 그런 직업으로서의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 적응과 부적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뭐 되게 일반적인 여러분이 쉽게 뭐 당연하게 알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직업에 있어서 잘 적응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직업에서 이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겠지만 직업에 나와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큰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직업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업에 부적응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면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홀랜드의 직업 흥미 유형에 대한 내용을 심화 자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홀랜드가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성격 유형이 6가지

가지 유형이 있더라. 자, 이런 자신의 성격 유형에 맞게 알맞은 직업을 선택하면 조화를 이루어서 잘 해나가기 더 쉬워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격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지 성격 유형 6가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먼저 현실형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현실형이다라고 하는 유형은 실제적이고 현실성이 강하고요. 그리고 체계화되고 분명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구체적으로 주어진 것을 좋아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기계, 도구, 사물 이런 거 조작하는 활동 선호합니다. 그리고 사람 아이디어 다루는 일보다는 사물을 다루는 일을 선호해요. 사람이라던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리고 사람 깊이를 알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눈에 보이는 정확하고 체계화되고 분명한 거 좋아하는 유형이 현실형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기계를 다루는 이런 기술자, 농부, 운전자, 그다음에 운동선수, 측량 기사 등등이 이에 어울리는 직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탐구형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탐구형은 어떻게 보면 현실형하고 되게 극단에 있는, 양극단에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탐구형은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하는 이런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걸 좋아하는 유형이 탐구형입니다. 자, 탐구형은 그래서 창의적이고 분석적인 일을 선호해요.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일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주 딱 질색이야. 이런 유형인 거죠. 그래서 뭔가 학문적인 활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사용하고 정보를 분석하는 일, 이런 걸 좋아하는 게 탐구형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탐구형. 딱 누가 해야 되겠어요? 과학자, 뭐 의사, 컴퓨터 전문가 등뭐 이렇게 과학자라기보다 학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공부하고 해내는 유형이 탐구형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예술형은 정말 그냥 모든 예술적인 것과 관련된 형 유형. 이 되겠습니다. 음미체 예체능에 해당하는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창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활동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뭐 작가도 있고 화가도 있고 음악가도 있고 작곡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예체능에 해당하는 유형 예술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유형 사회형 보겠습니다. 자, 사회형은 사회형이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여러분 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네트워킹 돼 있는 걸 좋아하는 유형. 이게 이제 사회형이라고 할수 있어요. 사람 사귀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부침성이 있어요. 뭐 우리가 MBTI로 치자면 E 유형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E 유형 중에서도 막 이렇게 착착착 계획적이라기보다 정말 사람 좋은, 사람 만나는 것들 좋아하는 그런 좀 따뜻한 그런 유형이 사회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 나누고 사람 도와주는 거 좋아하고 막 퍼주는 거 좋아하고 이런 유형이 이제 사회형이라고 할수 있어서 주로 봉사적인 그런 업무들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기업형 보도록 할까요? 기업형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하고 네트워킹 돼 있는 걸 좋아하는 유형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MBTI로 봤을 때, 자, E에 해당하는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을 그냥 관계 맺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자기가 우두머리에 서고 싶어 하는 유형이 기업형이라고 할수 있어요. 권력 지향적이고 지배적이에요. 그리고 타인 설득하는 거 잘하고요. 지시 관리하는 거 잘합니다. 그래서 자,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정치가, 경영자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자, 마지막 유형인 관습형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관습형 같은 경우에는,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해오는 걸 따르는 것을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고 치밀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원래 해왔던 권위, 규칙 지키는 거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은행원이라던가 아니면 사무행정가라던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일을 계속해서 지키면서 하는 것.

것을 선호하는 유형이 관습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역시 사무행정 전문가, 공인회계사, 은행원 등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성격에 맞게 직업을 선택한다면 조화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라고 홀랜드가 제시하고 있는 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 특성과 직업 환경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EBS 플러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개인적인 특성이라는 건 흥미, 성격, 적성 등을 이야기하고요. 직업 환경은 직업 수행에 요구되는 자질, 작업 환경을 얘기하는데 얘네 둘이 같다면 성공적으로 직업 생활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방금 전에 홀랜드가 이야기한 거죠. 자, 슈퍼의 직업 선택의 발달 이론 살펴보시면요. 자, 슈퍼는 직업 발달에 있어서 8단계를 거쳐서 자, 직업 선택의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청년기가 직업 선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라고 봤습니다. 직업의 정체감 확립은 일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된다라고 봤다는 점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20대 그리고 20대 후반 실행기와 확립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직업 선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결혼과 부모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성년기의 주요한 발달 과업이 친밀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친밀감이 두 가지이기는 했었죠. 그죠? 가족을 형성하는 친밀감,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의 동료를 얻는 친밀감 있었었지만, 그 중에서도 어쨌든 가장 중요한 친밀감은 바로 결혼을 할 배우자를 만나고, 그래서 내 가족을 형성하는 친밀감이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발달 과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성년기의 발달 과업인 친밀감의 완성은 결혼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은 성년기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탑머그가 이야기하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학자도 여러 명이 있지만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사랑은 스탑머그의 사랑. 입니다. 자, 스턴버그는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삼각형이 되느냐 하면 사랑의 구성 요소를 세 가지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세 가지가 꼭지점으로 해서 삼각형의 모양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첫 번째 요소인 친밀감부터 살펴볼까요? 자, 친밀감. 사랑의 정서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누군가와 가깝게 느끼는 감정, 저 사람하고 나하고 굉장히 친밀해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터놓고 얘기했더니 이런 부분이 참잘 맞아. 라고 하는 부분이 친밀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 친밀감은 타인과 생각, 활동 등을 모두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고요.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 이해, 정서적인 지원, 편안한 관계 등을 이야기합니다. 자, 사랑을 느끼는 데 있어서, 저 사람하고 잘 맞아, 저 사람하고 관계가 참 따뜻해라고 느껴지는 사랑의 정서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요소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요소는 열정입니다. 자, 이렇게 그냥 뭐저 사람하고 따뜻하다, 가깝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사랑한다라고 할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빨간 하트가 떠오르고요. 빨간 하트 하면 이렇게 두근두근대는 심장이 함께 떠오를 거예요. 자, 그런 두근댐. 과 관련된 사랑의 요소가 바로 열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 열정은 사랑의 동기유발적인 요소예요. 아, 저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알고 싶다, 가까워지고 싶다라고 하는 자, 그런 동기유발적인 요소라는 거죠. 봤는데 되게 매력적이다, 너무 좋다.
라고 하는 그런 심장이 두근댄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 열정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신체적 매력, 성적 욕망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에너지를 열렬하고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요소가 열정입니다. 자, 동

출발적인 요소인 만큼 우리가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이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이 열정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급상승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이제 점차적으로 사라져서 사랑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제일 먼저 사라지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요소 살펴볼까요? 세 번째 마지막 요소는 헌신, 결심의 요소입니다. 자, 사랑의 인지적 요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 머릿속으로 하는 사고에서 나오는 그런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약속, 그 다음에 의무, 책임감, 지속하기 위한 헌신, 이런 것들이 우리 헌신, 결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지. 자, 이게 헌신, 결심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오랫동안 알아오고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다 보니까 앞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책임지고 내 인생을 함께 하면서 계속해 나가야겠어. 뭐 우리가 왜그 결혼식 축사할 때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때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사랑에 대해서 책임지고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요소가 바로 헌신 결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내 사랑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사랑의 구성 요소는 이와 같이 이 그래프와 같이 변화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열정 요소는 처음에 폭발적으로 나타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사라집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자, 그빈 자리를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더 내적인 친밀감을 더 가지게 되고요. 이 사랑에 대해서 지켜야지 되겠어 라고 하는 마음도 커지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이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이제 모두 다 갖춰져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겠는데요. 이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모두 다 갖춰져 있는 사랑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의 구성 요소의 결합에 따라서 스턴버그는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사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자, 사랑이 아닌 세 가지 구성 요소 중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사랑이 아니겠죠? 그쵸? 자, 그 다음 나오는 세 가지는 사랑의 요소가 한 가지씩만 있는 사랑에 해당합니다. 자, 첫 번째, 친밀감만 있는 사랑의 유형이에요. 자, 친밀감만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의 친구도 여러분 친밀감 느끼잖아요. 그죠? 좋아해. 그리고 쟤랑 나랑 친한 친구야. 이렇게 생각하는 우정. 좋아함의 사랑이다라고 봅니다.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인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사랑의 유형을 볼까요? 열정만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자, 열정만 존재해요. 딱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금 내 마음이 쟤만 보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설레고 너무 좋아. 자, 이런 사랑이 눈먼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감정에 지금 눈이 멀었어요. 이런 열정에 취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눈먼 사랑, 도취적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열정만 있는 사랑입니다. 그다음에 자, 공허한 사랑 살펴볼까요? 공허한 사랑은 결심, 헌신만 존재하는 사랑입니다. 이게 가능해? 결심, 헌신으로 사랑이 있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죠. 시간이 원래는 이제 뭐 사랑하는 관계여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열정은 식어버렸고 서로 간에 가까웠다고 느꼈던 부분들이 뭐 오해가 쌓이면서 멀리 느껴지고 그래서 결혼의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헌신 결심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상태. 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얼굴도 보지 않고 집안에서 맺어준 이런 혼인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자, 집안에서 맺어준 혼인으로 결혼한 경우 그렇게 혼인했다라고 하는 것만 있는 관계잖아요. 자, 그런 결혼이 공허한 사랑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다음

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직 헌신, 결심, 결심을 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얼빠진 사랑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얼빠진 사랑은 첫눈에 반했어. 그런데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겠어까지 결심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얼빠진 사랑에 해당합니다.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아직 다 알아보지도 않고 나와 잘 맞는지 친밀한 관계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지도 않았는데요. 벌써 결혼하겠다, 결혼해야겠다, 책임져야 되겠다의 생각을 하는 고운 사랑을 얼빠진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말이 얼빠진 사랑이라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꼭 그렇다고 얼빠진 사랑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고 결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서로 친해지면서 완성해 나갈 수 있을 거니까요. 어느 사랑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 사랑이 앞으로 이제 부족한 요소들을 채워서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회적 사랑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회적 사랑은 동반자적 사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람하고 너무 친해요. 그래서 얘밖에는 없는 것 같아. 너무 친한 이 사람이 나의 동반자인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오래된 우정 같은 연인 사이에 이런 결혼이 이제 우회적 사랑에 해당한다. 라고 보는 거죠. 자, 마지막 사랑은 드디어 이제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다 있는 사랑인데요. 성숙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사랑이라고도 하고요. 세 가지의 요소가 모두 다 있으니까 이제 완전해진 거죠. 그렇죠? 친밀감, 열정, 헌신, 결심 모두가 공존하면서 균형을 이룬 상태의 사랑을 성숙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사랑의 유형. 방금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형을 살펴봤었는데요. 한 가지만 있는 경우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가운데는 세 가지 모두가 함께 있는 성숙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 결혼과 관련해서 배우자 선택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배우자를 선택해라고 하는 다양한 이론이 있는데,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우드리의 배우자 선택의 여과망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드리의 배우자 선택의 여과망 이론은 어떤 이론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여과망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통과한 사람을 선택하더라 하는 이론이 바로 배우자 선택의 여과망 이론입니다. 자, 몇 개의 여과망을 통과한다라고 봤냐면 여섯 가지의 여과망을 통과한다라고 봤습니다. 자, 어떤 여과망을 통과하는지 우리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여과망, 근접성의 여과망입니다. 자, 근접성의 여과망은 이런 거죠. 가까워. 자, 뭐가 가까워요? 집이 가까워. 혹은 직장이 가까워. 그래서 오다 가다 자주 만날 가능성이 있어라고 하는 여과망이 근접성의 여과망입니다. 지리적으로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가라고 하는 관련된 특성으로 가까울수록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살펴볼 수 있는 여과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여과망을 통과한 그 다음 단계의 여과망은 매력의 여과망입니다. 자, 매력의 여과망은 매력을 느끼는 요소에 관한 여과망입니다. 자, 매력을 느끼는 요소는 사람마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외모가 중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성격이 중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능력 있을 때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가진 특성이 상대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가라고 하는 여과망이 두 번째 여과망인 매력의 여과망입니다. 자, 이 매력의 여과망을 통과했어요. 매력을 느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세 번째 여과망, 사회적 배경의 여과망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사회적 배경의 여과망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배경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살펴보는 여과망입니다. 자, 나이는 어떻대? 뭐 결혼 적령기래? 아니면 뭐 조금 더
지금 뭐 우리가 골드미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골드미스의

아니면 나이가 너무 어리대, 이런 것들 살펴볼 수도 있고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 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야? 뭐 종교라든지 가정환경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는 여과망, 세 번째 여과망입니다. 자, 이런 사회적 배경의 여과망을 살펴봤는데 이 여과망도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살펴보는 여과망이 의견 일치의 여과망입니다. 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의견이 맞는 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치관. 그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제 살아가면서 보니까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교육관도 굉장히 비슷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싸울 일이 적어요. 자, 그처럼 어떤 자기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각들이 유사한지 살펴보는 것이 네 번째 여과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의견 일치의 여과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살펴보는 여과망은 상호 보완성의 여과망입니다. 자, 상호 보완성의 여과망은 이런 거죠. 나는 77맞은데 상대방이 좀 꼼꼼해서 잘 살펴줘.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흘리고 다닌 것들 잘 챙겨주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되네. 그리고 되게 따뜻하게 느껴지네. 라고 하는 게 상호 보완성의 여과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서로가 가진 단점을 보완해주고 자신이 원하는 인간상이 되는데 도와줄 수 있는지 여부가 상호 보완성의 여과망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사람은 나하고 정말 잘 맞는 것 같아. 결혼을 해야 되겠어? 라고. 그러면 결혼이 준비되어 있나 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결혼 준비 상태 여과망 여섯 번째 여과망입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제 결혼에 이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드리의 배우자 선택의 여과망 이론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이런 여섯 가지의 여과망을 모두 다 고려를 한다라는 게 너무 계산적인가? 이렇게 여러분 보일 수 있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굉장히 오랜 기간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그런 인생의 행보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론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자, 이 여섯 개의 여과망이 있어로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단계를 거치는 거기 때문에 이 단계에 따라서 여섯 단계를 여러분 순서대로 꼭 기억해 두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결혼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결혼과 관련해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뭐 배우자 선택의 여과망 이론, 그리고 결혼에 이르기 위한 친밀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 앞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결혼은 성년기의 발달과업인 친밀감의 결과이다. 그리고 사랑의 성취로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출발점이다. 라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혼자였던 삶에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일이고, 인생의 동반자와 함께 이제 정서적인 안정감 얻고, 휴식처도 제공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종족 계승, 경제적인 부양을 담당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 변화 내용과 원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뭐 사회 변화와 관련해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늘어나고 있고, 결혼의 평균 연령도 늦어지고 있고, 그리고 뭐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면서 딩크족이라고 하는 것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딩크족이라고 하는 건 뭔데? 둘이 더블 인컴, 둘이 경제 생활을 하면서 소득은 두 배로 벌면서 노 키즈. 아이는 낳지 않는 유형을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미혼이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비혼이다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미혼이다라고 하는 용어가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거야라고 하는 의미에서 비혼이라는 용어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거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부모가 되는 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 부모가 되는 일은 자녀에게 특별한 대가 없이 자신이 가진 물질, 시간, 노력, 애정 등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모의 역할을 통해서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함으로써 이제 그 안에서 자라난 자녀가 사회에 나가서 잘 적응하고 적절한 사회화 과정을 거칠 수 있고요.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일이라는 거 우리 함께 생각해 봐야 하겠죠. 그리고 자, 자녀 시기별 부모의 역할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영아기에는 아이가 제대로 자기 몸을 주체를 못하는 그런 발달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 그리고 길러주는 양육자의 역할을 주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유아기가 되면 이제 자기 신체를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지만 신체를 정말 마음대로 하죠. 하면 안 되는 것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는 것들에 있어서는 안 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수 있는 훈육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 아동기가 되면 아이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시절 생활을 시작해요. 자, 그래서 학교 생활에서 이제 자기 스스로도 많은 좌절들을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첫 사회생활을 응원해주는 격려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청소년기에는 이제 이 아이는 성인으로서의 독립을 앞두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나의 자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사회에 나가서 첫 발을, 독립을 해서 첫 발을 디딜 그런 성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보면서 이 아이의 겪는 일들을 상담해주는 상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됨에 적응. 부모가 되는 거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부모가 되지 않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 열리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 안에 힘듦과 어려움도 물론 많이 들어있지만 그 안에서 생기는 정말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모됨에 대해서 어려움들도 잘 견디면서 그런 기쁨을 찾아 나가는 방법을 배워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능 실전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다음 소설의 줄거리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하는 1, 2번 세트 문항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랑의 유형 분석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부터 라가 오드리의 배우자 선택 여과망 이론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석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느 여름날 노아는 축제에서 아름답고 청순한 모습의 엘리를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자, 가 아름답고 청순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건 매력의 여과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는 놀이공원 관람차에서 무모한 행동을 하면서 엘리에게 데이트 요청을 하고 엘리 역시 노아에게 매료되어 이를 수락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노아와 엘리가 서로에게 반하는 지금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사랑의 요소 중에서 여러분 열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는 감수성이 풍부하고 낭만적이래요. 자, 낭만적이다, 감수성이 풍부하다,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매력의 여과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생각과 견해가 비슷한 노아에게 점점 빠져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삶을 바라보는 생각과 견해가 비슷한 거 어떤 여과망에 해당하죠, 여러분? 의견 일치의 여과망에 해당합니다. 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노아는 엘리에게 시를 읽어주고 호숫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선 여러분, 우리 어떤 요소가 보이나요? 여러분, 서로 친해져가는 친밀감의 사랑의 요소가 보이고 있죠. 그죠? 하지만 부유한 상류층인 엘리의 부모는 엘리가 가난한 목재 노동자인 노아와 어울리는 것을 반대하고

하며 엘리와 노아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데까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엘리와 노아는 아직까지 뭐 서로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노아의 직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직업은 여러분 사회적 배경의 여과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랑의 요소는 열정과 친밀감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열정과 친밀감이 있는 사랑은 우리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낭만적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우리 낭만적 사랑을 살펴볼 수 있고, 우드리의 여과망 이론은 가나다라 이와 같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사랑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는 건데요. 자, 사랑의 유형 낭만적 사랑이었어요. 낭만적 사랑에 해당하는 거 우리 골라보도록 할까요? 공허한 사랑에 해당한다? 아니죠. 정서적 요소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서적 요소 뭐예요? 여러분, 친밀감입니다. 근데 열정도 있어요. 헌신 결심의 요소가 더해지면, 요거 마침 부족했는데, 더해지면 성숙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 됩니다. 그죠? 3번이 정답입니다. 사랑이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는 사랑의 요소, 헌신 결심이거든요. 이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급격히 감속하는 요소, 열정인데요. 이거 외에도 친밀감이 있어서 5번 정답이 아닙니다. 자, 2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가부터 라를 오드리의 배우자 선택의 여과망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한 것으로 옳은 거 고르는 거예요. 자, 가는 여러분 매력의 여과망 맞습니다. 나는 사회적 배경의 여과망 아니고 매력의 여과망이죠. 그다음에 다는 다가 속하는 여과망 다음 단계는 상호 보완성의 여과망이다. 자, 다는 의견 일치의 여과망이었고요. 이 다음 상호 보완성의 여과망 맞습니다. 자, 나는 매력, 라는 사회적 배경의 여과망이어서 동일한 여과망 아니죠. 답은 기역 티귿으로 묶인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살펴볼까요? 다음 대화에서 A부터 CC의 대답을 직업 선택의 요소에 근거해서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자,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게 제일 중요해? 라고 A씨가 물어보면서 자신이 답하고 있어요. 나는 발전 가능성과 안정성이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B씨는 나는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가 수평적인 것이 좋고, 그리고 급여가 높으면 좋아. 라고 해서 근무 조건 및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CC도 보겠습니다. CC는 워라밸이 중요해서, 재택근무 가능하고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것이 좋아. 라고 이 사람도 근무 조건을 지금 중요한 요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A씨는 적성과 흥미 아니고요. 발전 가능성과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B씨는 근무 조건 및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CC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B와 C는 동일한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답은 니은 디귿으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4번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자녀가 속한 발달 시기의 부모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자녀 어느 시기인지를 우리 알아야겠어요. 자, 학교 늦겠다. 얼른 나가야지. 하는데도 계속 안 나가고 있어요. 머리 모양이 이상해요. 안 이상해. 라고 하는데도 엄만 잘 몰라요. 친구들이 이상하다고 할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벌써 10분 지났는데 왜안 나가고 이렇게 계속 매일 이래? 이러니까 애들이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익숙하죠? 그죠? 여러분들도 이런 시기 거쳐왔잖아요. 그렇죠? 청소년기에 자, 다른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본다라고 생각하는 상상적 관중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청소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가 해야 할 역할 뭐였죠? 여러분, 상담자로서의 역할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성년기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맞춰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년기의 내용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보자드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숨특강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오늘 1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벌써 절반이 가까이 왔는데요. 여러분들 또 지금부터 또 다시 시작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절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목 보시면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또 새로운 품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은 부사와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부정 형용사와 부정 대명사를 배웠죠. 오늘은 부사 접속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부사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문법에서 나오게 되면요. 굉장히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셔야지 되겠습니다. 또 접속사도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에서 조금 좀 혼동이 되는 것도 있으니까 저와 같이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제 부사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제일 먼저는 장소가 되겠죠. 뭐 여기, 저기, 뭐 이런 이렇게 나타낼 때 장소의 부사, 시간의 부사, 수량의 부사, 또 기타 등등 문장을 좀더 풍요롭게 하고 또 구체적으로 만들어 줄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사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출발점인 장소부터 보도록 할게요. 장소는 이씨 여기 라 저기 여기 라바 저기에 그곳에 저 빡뚜는 도처에 여기저기 라는 뜻이고요. 파에는 가까이죠. 루엥은 멀리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부사로 사실 이게 칸이 묶여져 있긴 하지만요. 어떻게 보면은 순응어휘이기도 하죠. 이거는 순응어휘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다 뜻과 철자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시간을 나타내는 거 볼게요. 오늘 5주고 뒤, alors, 그때, déjà, 벌써, demain, 내일, 그죠? enfin, 드디어, 마침내, avant, 뭐뭐 전에, hier, 어제라고 돼 있죠. avant이 나오면은 다 같이 또 앞에를 쌍으로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조심할 점은 여기 또 avant하고 앞에가 나오게 되면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하고도 헷갈리시는데, 느벙하고 데이에가 있죠? 뭐뭐 앞에, 뭐뭐 뒤에. 그쵸? 이거는 뭐, 길 안내하거나 아니면은 그 위치를 나타낼 때를 쓸 수가 있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저거랑 좀 개념이 다르, 그 뜻이 다르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땅은 늦게 또 일찍 반대되는 거죠. 요렇게 같이 묶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Toujours 항상, puis 그 후에 이어서, bien 또곧 오래지 않아 라는 뜻이고요. 수량은 뿔 거의 없는 듯이 조금이란 뜻이고요. 뿔은 조금이란 뜻이고, 아세 충분히 복구 많이 토는 너무 지나치게 많다라고 할때쓸수 있죠. 네, aussi bien ensemble mal très 뚜는 이제 부사로 쓰게 되면 아주라는 뜻이 있어요. surtout 특히 vite 빨리 alors 그러면 그래서라는 뜻이에요. alors가 그러면 그래서라는 뜻도 있고.

있고요. 여기에 그때라는 뜻도 있습니다. 문장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l a plu partout. 도처에 비가 내렸다. Partout, 도처에. 그죠? 비가 내렸다. 요거는 pleuvoir, 비가 오다. 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 On va bientôt arriver à la prochaine station. 다음 역에, prochaine station. 다음 역에 도착할 겁니다. 곧. 부사점. Elle marche le plus vite d'entre nous. 라고 했어요. 가장 빨리, vite. 빨리. 때 가장 빨리. 최상급이죠? Le plus vite d'entre nous. 우리 중에서 가장 빨리 걷는다. 그렇죠? 그래서 부사. 이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계속 볼게요. 부사의 용법이다 라고 해서 네 가지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는 거, 그쵸? 그다음에 형용사를 수식하는 거, 부사가 부사를 수식하기도 해요. 그리고 문장 전체를 부사 하나가 수식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동사의 수식부터 보면요. Parlez plus lentement, s'il vous plaît. 더 천천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돼 있죠. 천천히, lentement, 부사예요. 이때는 말하다라는 거를 수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형용사 수식하는 거, ces lunettes sont très chères. 비싼데 매우 비싸다라고 해서 이거는 형용사를 비싼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수식해 주고 있죠. 그다음 부사를 똑같이 수식하는 거, Charlotte marche trop vite. vite라는 부사를 수식하고 있죠. 너무 지나치게, 빨리 걷는다.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걸 라바 일리아 르 슈퍼마켓 저기에 슈퍼마켓이 있다 라고 해서 요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전체를 수식할 때는요 보통은 이제 문장의 제일 앞에 오는 경우가 많죠. 동사를 수식할 때 위치를 볼까요? 동사 뒤에 위치한다, 그렇죠? 그리고 복합 시제에서 품질, 수량, 빈도, 부사 등은 보통 조동사와 과거분사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조동사는 아부아나 에트르를 조동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과거분사는 말 그대로 과거분사. 그쵸?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Elle parle beaucoup ce matin. 그녀들은 말을 많이 한대요. 오늘 아침에 말을 많이 한다. 그래서 동사 빠글레를 지금 수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사 뒤에 지금 이렇게 와서 수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또 수식이 이렇게 혼동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je souvent pense à toi. 조동사, 그죠? 조동사와 과거분사 사이에 souvent. je souvent pense à toi. 너를 생각했다라고 해서 지금 그 사이에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형용사와 부사를 수식하는 거. 형용사 부사 앞에 위치를 한다. 뭐 형용사와 부사의 의미 강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사 역할이 이런 거죠. 의미를 강조하거나 또 풍요롭게 하는 거죠. 보시면 ils sont vraiment méchants. 그들은 정말 못됐어라고 하는데 이 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 앞에, 형용사 앞에 위치하고 있죠. 3번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문장의 맨앞 또는 맨 뒤에 써도 돼요.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Hier, j'ai rencontré Claudine dans la rue. 어제 나는 길에서 클로딘을 만났다. 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사의 위치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제 4번을 보시면은 형용사에서 파생된 부사가 있어요. 이거는 철자 문제에서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형용사의 여성형에다가 기본적으로 MN대를 붙이면 부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성형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조금 특이하긴 하죠. 보통은 이제 남성 단수 형용사부터 시작을 하는데, 남성 단수부터 가장 기본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부사를 만들 때는요, 형용사를 여성형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MN대를 붙이죠. 볼게요. facile이라고 되는데, facile은 이게 남성과 여성의 형용사형이 똑같기 때문에요. 그냥 얘는 바뀌지 않고 그냥 MN대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acilement 그러면 쉽게.

라는 뜻이 되고요. 이거를 색깔을 바꿔서 해볼게요. 그 다음, 레제는 가벼운이라는 뜻인데, 이걸 여성형으로 바꾸게 되면, 레제, 흐,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철자 악상의 기호가 반대방향이 아니죠. 없었던 게 새로 생깁니다. 악상 그 앞과. 레제, 흐로 바꿔준 다음에, MN대를 붙이죠. 그러면, 레제르멍, 가볍게. 두는 부드러운, 온화한이란 건데, 두스라고 해서 여성형으로 바꿔준 다음에, 엠엔트를 붙여서 부드럽게 이렇게 바꾸죠. 주와이 유 행복 즐거운이란 뜻인데 주와이 유즈로 바꾼 다음에 이제 엠엔트를 붙이죠. 그래서 즐겁게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파실레멍, 레저멍, 두스멍, 주와이유즈멍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꾸는데. 모음으로 끝난 형용사의 경우에는요, 그냥 남성형에다가 MN대를 붙여요. 그래서, vrai, joli, poliment,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이렇게 뭐, facile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그냥 MN대를 붙이는 거는 끝에가 으로 끝나기 때문인데, 사실 으도 모음이긴 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남성형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붙인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다 으가 아니잖아요. 끝에가 으는 아니죠. 그래서 몸으로 끝난 형용사 남성형에다가 MNT를 붙인다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또 카테고리를 묶은 거예요. 자, 보시면 vrai라고 되어 있는 거 전부 다 이로 모음으로 끝나죠. 그래서 이거는 남성형에다가 그냥 붙이는 거예요. 굳이 또 여성형으로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vraiment, joliment, poliment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일단 예외가 있어요. 우리는 예외를 항상 공부를 해야겠죠. 정띠 친절한인데 얘는 친절하게라고 할 때는요 특이하게 이 L가 빠져요. 이렇게 빠지고 정띠를 쓴 다음에 MN대를 붙여요. 그래서 정띠망이 됩니다. 정띠유 뭐망 이렇게 쓰지 않고요. 정띠망이라고 쓰고요. 디페헝은 다른이란 뜻인데 얘는 철자가 조금 많이 바뀌죠. 디페헝멍 이렇게 됩니다. 디페헝멍 여기도 으 여기는 아예 그냥 N대가 날라가 버리죠. 디페하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외니까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형용사에서 파생된 부사 1, 2를 봤고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일부 남성 단수 형용사는 부사로도 쓰여요. 아이고 밑에도 지우고 남성 단수 형용사는 부사로도 쓰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형용사이자 동시에 부사로도 쓰기 때문에 조심할 점은 문장에서 얘가 지금 형용사로 쓰이는지 부사로 쓰이는지를 구분하셔야 서 쓰셔야 되겠죠. 요거 문제로 나오면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래서 요거는 출제가 될 때마다 항상 높은 오답률을 자랑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사가 뭐가 있냐면 봉, 포, 와, 쇼. 그죠? 요거는 좀 대조죠? 와, 쇼, 오바 역시 대조고요. 높은, 낮은, 추운, 더운, 그다음에 젊은, 밝은, 존, 클레어, 듀오, 힘든. 레지어 가벼운, 루흐 무거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형용사와 부사 같이 쓰일 수 있다라고 되는데 문장을 보시면요. 일 숑트 퍼그라고 돼 있죠. 그는 크게 노래를 부른다. 이때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로 쓰이는 거죠. 지금. 여기 지금 다 부사겠지만 동사를 꾸미고 있어요. 숑트라는 동사를 꾸며요. 그러니까 얘는 퍼그는 이때 강한, 뭐 잘하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다. 크게라고 하는 부사로 쓰인 거다. 그럼 두 번째. Elle a toujours travaillé dur pour son avenir.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부사. 열심히. 그죠? 열심히라고 하는 부사로 쓰인 거고요. 이랬다. En général, on boit le vin blanc froid라고 되어 있어요. 차갑게 마신다. 차갑게. 이거 부사.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가 부사인지 형용사인지를 구분하셔야 되고 구분하는 이유는요. 문장에서 형용사로 쓰이면 명사의 성수에 일치하지만 부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뒤에다가 을을 붙이면 안 됩니다. 얘는 부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부사구 볼게요. 부사구는 문장에서 이렇게
보다 더 구체적인 의미를 만들어

낼수 있는 그런 단어들인데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알랑은 정시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통 arrive하고 많이 쓰여요. 뭐 j'arrive à l'heure, 정시에 도착한다. 뭐 이렇게 많이 쓰이고요. 다버그는 우선이라고 해서 어떤 순서 관계를 할때 우선 뭐뭐 하고 그 다음은 뭐뭐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할때쓸수 있어요. 드본에어는 일찍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뭐 좋은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의미는 그런 직역을 하면 그렇지만 뜻은 일찍이란 뜻이에요. 드본에어. 그다음에 투드스위트는 즉시라는 뜻이고요. 아펜의 겨우, 아빠는 따로 별도로라는 뜻이에요. 엉투 모두라는 거고 뚜딸령어는 특이합니다. 조금 후에도 되고요. 조금 전에도 돼요. 그러니까 전과 후의 개념을 두개다 동시에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문장에 따라서 후인지 전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프프레는 거의고요. 아누보, 드누보는 다시고, 뚜따페는 완전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장을 볼게요. Il arrive toujours à l'heure라고 돼 있죠. 그는 항상 정시에 도착한다라고 돼 있어요. À l'heure 정시에라고 했죠? 아까 arrive 동사랑 자주 쓰입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 예문이 뒤에 나오네요. 두 번째 문장은 J'ai pris Gabriel à part pour lui parler라고 했어요. 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브리엘을 따로 불렀다라고 돼 있죠? 아빠가 따로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좀 여러분들 잘 보시지 못한 그런 표현일 거예요. 그 다음, J'arrive tout de suite. 아, 곧 도착합니다. 제가 금방 가요. J'arrive tout de suite. 곧.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걸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부사 여기까지 봤고요. 부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형태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이제 형사와 부사 둘다다 쓰이는 거, 이런 것들 다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접속사 볼게요.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등위 접속사는 이제 문장과 문장을 이제 동등하게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볼게요. 에는 그리고, 뭐뭐와. 저 이건 아실 거예요. 우는 또는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이고요. 매는 그러나 그런데 농 그러므로 꺄는 왜냐하면 뭐뭐이니까 니는 뭐뭐도 아니다 뜻이고 종속 접속사 꼬무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요것도 꼬무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뭐뭐처럼 이란 뜻도 있고 록스크 뭐뭐 할때 뭐뭐인데도 껑 뭐뭐 할때 빠스크 왜냐하면 비스크 뭐뭐이기 때문에 씨 뭐뭐라면 그 뭐뭐라고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종속 접속사에서 꽃물 특히 잘 기억해 두시고 이런 것들이 있다. 단어 기억 뜻을 이제 알아두시고요.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es enfants aiment les fraises et les pommes라고 해서 접속사 에로 연결이 되고 있죠. 내 아이들은 딸기와 사과를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aime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앞에 정관사를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딸기 앞에 레, 뽐물 사과 앞에 레 이렇게 쓴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누브니 글라스 니가 또꼼 데세라고 나오죠. 디저트로 뭐뭐로 할 때도 꽃물을 쓸수 있어요. 아이스크림도 케이크도 원하지 않아요. 느, 니, 에이, 니, 비, 에이도 비도 아니다라는 거죠. 두개다 동시에 부정을 할 때. 아이스크림, 도, 케이크, 도, 원하지 않아요. 느, 니, 니, 구문이죠. 다음에, 꽝, nous sommes arrivés à Paris, il neigeait 라고 했어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 뭐뭐 할 때, 꽝. 눈이 내리고 있었다. il neigeait, neigeait 동사의 반과거 형태죠.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는 다 뜻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틀리고요. 문장에 쓰일 때, 문장 안에서 쓰일 때 위치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하셔야지 될 텐데요. 볼게요. 1번. 꺄저절은 원인을 표현하지만 종속이 아닌 주절과 대등한 관계로서 설명의 역할을 한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빠스크에 비해서 원인과 결과의 필연적인 강도가 약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문장의 앞부분에 쓰지

않아요. 그래서 깨가 문장에서 대문자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뭔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깨가 나옵니다. 뭔가 뚜루루루 나오고 그 다음에 깨 어쩌고 저쩌고가 나와요. 볼게요. 데페숑 누 서두르자. 깨 왜냐하면 르트랑 와 빡지어 당 깨끗미니트 몇 분의 줄 기차가 출발하니까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앞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깨가 나옵니다. 여기를 보시면 덩이 나오는데요. 덩은 일리아와 반대로 뒤에 시간이 나오게 되면 뭐뭐 후에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몇분 뒤에 몇몇이 몇 개이라고 할때 우리 부정형사에서 배웠죠? 깰끔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챙겨 보시고요. 그다음 바스크 볼게요. 깨하는 문장이 맨 앞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바스크는 부쿠아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하거나 보통 뿌쿠아라고 물어보면 바스크로 대답을 합니다. 주절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한다. 그래서 후자의 경우에 내용의 중심은 종속절에 있다라고 했어요. 뿌쿠아 뛰는 속바 너왜 외출하지 않니? 라고 하니까 바스크 주에 말 알라떼트 왜냐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라고 대답하고 있죠. 그래서 뿌쿠아하고 짝을 이루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또 같이 묶어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럼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꽃무입니다. 꽃무는 주절보다 항상 앞에 위치해서 원인을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깨하고 좀 반대죠. 깨하는 문장이 앞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꽃무 문장이 맨 앞에 나와요. 그래서 뭐뭐이니까 이렇게 나와요. Comme on a du temps libre. 자, 여유 시간이 있으니까 Comme allons au parc. 공원에 가자. 그렇죠? Pour nous promener. 산책하기 위해서 공원에 가자라는 거예요. 산책하다 스 포문에인데 이게 지금 1인칭 복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알롱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명령문 1인칭 복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뿌고 다음에 나오는 스의 형태도 누로 바꿔준 거예요. 아시겠죠? 반면에 포문에는 뿌고 다음에 나오니까 부정법의 형태로 써야 되니까 포문에는 그냥 포문에 원형의 형태로 가져가는 거고요. 인칭만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꽃무는 앞에 위치한다였고 마지막. 네 번째, 비스크 볼게요. 비스크는 화자와 청자 둘다 아는 이유를 설명하고 내용의 중심은 주절에 있다. 주절은 명령문 의문의 형태로 쓸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다 아는 이유를 설명한다라고 하는 거는, 다 알면 왜 질문을 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문장을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피스킬리아 왕 포라고 되어 있죠. 피스킬리아 왕 포라고 되어 있죠. 강한 바람이 부니까, 우리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거는 다 알아요. 화자와 청자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럴 때 쓴다는 거예요. 세미유 드 빠셀 라니 쉐 모아. 우리 집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좀 뭔가가 다르죠?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부사와 더불어서 접속사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놓쳤던 거 공부하시면서 좀 아, 이런 것도 있었네라고 하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화 지문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음식 주문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식당 예약하기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음식 주문하기의 표현은 전화대화처럼 뭔가가 여기에서 꼭 필요한 그런 표현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내면요. 잘 꼬아서 낼수 있기 때문에 은근히 조금 의사소통 영역에서 오답이 많이 나오는 그런 주제가 되겠어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레서버가 이제 주문을 받으러 온 분이겠죠? 그 데제가이브 무엇을 원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던 손님이 여기 보시면 라 클리앙트가 있고요. 여성 고객이죠. 르 클리앙이 있어요. 이게 남성 고객이에요. 이분이 르 클리앙, 이분이 라 클리앙트가 되겠습니다. 여성 고객이 뽀모아 앙플라 두슈오. 저는요, 오늘의 요리를 주세요. 플라 두슈오는 오늘의 요리예요. 뿌거 모나미 그리고 제 친구한테는 어머니 아 트렌트상 요거 실브플레라고 했어요. 제 친구한테는 35유로짜리 코스 메뉴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 점원이 뭐라고 합니까? Monsieur, que voulez-vous comme entrée라고 하죠. Entrée는 전식이에요. 전식 본식 전에 먹는 거. 전식으로는 무엇을 드시겠습니까?라고 하니까 남자분이
주부들

네, 술몽 엄플라 에 앙데세요. 저는요, 전식 말고요, 그냥 본식이랑 주요리, 본식이랑 디저트만 먹을게요. 술몽 뭐뭐만이죠, 단지. 꼼플라 그 주요리. 본식으로는요, 엄플라 아벡주히 에 꼼데세어 윈 글라스 쇼콜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다 지금 꼼물을 쓰고 있죠. 뭐뭐로는, 주요리로는 또는 디저트로는. 주요리로는요, 엄플라 아벡주히 쌀을 곁들인 닭고기 요리를 주시고요. 디저트로는 초코 아이스크림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닦아 에 꼼부아송.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음료로는요? 라고 꼼 다시 또 물어보죠. 이때는 관사가 전부 다 없습니다. 이게 꼼 그냥 명사를 쓰면 됩니다. 플라 데세어 부아송. 그 여자 손님이 두 베어 드반 호즈. 적 포도주 두잔 주세요. 라고 했어요. 음식 주문하기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뭘 원합니다. 이런 표현으로 대답을 하고 있네요. 이거 쭉다 전부 다 음식 주문하기 표현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계속, 아이고. 그러면 이제 표현 연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대제가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음식을 주문받는 표현에서 대제라는 동사를 썼고요. 여기서는 vouloir, vous voulez, qu'est-ce que vous voulez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je vous écoute라고 해서 écoute라는 동사를 썼는데요. 원래 écoute는 듣다라는 뜻이긴 하지만요. 제가 당신의 말을 듣고 있어요.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문맥상으로 음식을 주문받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듣고 있습니다. 손님 말씀하시죠.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que désirez-vous로 이렇게 똑같이 쓸수 있다. Qu'est-ce que vous voulez? Je vous écoute. 그다음에 음식을 주문하는 표현. 얘는 지금 음식 주문을 받는 거잖아요. 얘는 주문을 하는 거예요.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이거 막 뒤섞여가지고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혼동하는 거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음식 주문도 그렇고요. 전화 대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길찾기 같은 것도 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주문하는 거 표현 볼게요. Je voudrais 뭐뭐를 원합니다. 그죠? J'aimerais도 마찬가지고요.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러면 Qu'est-ce que vous désirez? 무엇을 원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Je vais prendre trois baguettes, s'il vous plaît. 바게트 세개 주세요. Je vais prendre 라고 지금 쓰고 있죠?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문에서 오고 갈 때,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얘가 주문을 받는 사람인지, 그리고 아니면 주문을 하는 사람인지를 구분해서 문장을 선별해야 됩니다. 이거 선별을 못 해가지고요. 오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음식 주문하기는 쉽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긴장을 놓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자, 이제 2번 가볼게요. Que voulez-vous commenter? 전식으로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꼭 무관사 명사 나오네요. 아까 관사가 들어가지 않아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관사가 없어요. 자격소송 뭐뭐로서다. Qu'est-ce que tu prends compla? 본식으로 무엇을 먹느냐? compla.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죠. 디저트로는 아까 뭐였어요? com dessert. 전식으로 compla. 전식으로 com entrée. 그렇죠? 이게 관사가 없이 쓰인다.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Deux verres de vin rouge, s'il vous plaît. 저 포도주 두잔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숫자, 수량을 표현하는 명사, 뒤에 형태로 다양한 수량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숫자. 그쵸? 그 다음에 수량을 표현하는 명사. 그쵸? 한 잔, 두잔할때그 잔이죠? 그 다음에 드. 형태로 수량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un verre d'eau는 물한 잔. 지금 verre가 단수로 나온 거죠? 여기는 수량 단위 아 명사 그다음에 드. 드 플러스 온데 여기 모음이니까 이게 아포스트로프로 축약이 된 거죠. 그다음에 trois kilos de tomates 숫자 수량 표현 단위 숫자 수량 표현 단위 드 숫자 수량 표현 단위 드. 두 목소 드 비앙드 고기 두 조각 숫자 수량 표현 드 나오죠? 윈 부재기 들래

유 한병. Tu peux acheter 1 kg d'orange. 1 kg d'orange. S'il te plaît, 오렌지 1kg를 살수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숫자, 단위, 두 이렇게 나오죠. 이럴 때이두 다음에는요, 관사가 없어요. 무관사가 나옵니다. 무관사, 명사가 나와요. 무관사, 명사. 저 관사가 다 없어요. 대토마토, 뭐, 대조황시, 뭐,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봤고요. 두 번째로는 식당 예약하기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엄플루아예 하고 마담 막땡의 대화가 되겠습니다. 엄플루아예는 직원이란 뜻이에요. 여기도 나오죠. 직원, 엄플루아예. 여성의 경우에는 을을 붙이면 됩니다. 자, 봉슈어, 루제솔이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여성이기 때문에요. 여기 썰에 을을 붙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마담 막땡 씨 부인이 Bonjour, en fait, je viens réserver une table pour 4 pour vendredi soir라고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뭐뭐 하러 왔어요. Venir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 나오면 뭐뭐 하러 오다. 그죠? 제가 예약을 하러 왔습니다. 테이블 하나를 예약하러 왔어요. 4명이 위한. 그러니까 4명 테이블을 제가 지금 예약하러 온 거예요. 뭘 먹으러 온게 아니라요. 라는 뜻이죠. 금요일 저녁에라는 거죠. 자, 분이르는 동사 원형이 바로 나오면 뭐뭐 하러 오다고요. 분이르 드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뭐였죠? 기억나시죠? 근접 과거. 막 뭐뭐 했다죠? 그 다음에 분이르 드 명사, 장소나 국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때는 출신을 나타낸다 그랬죠? 뭐뭐에서 온다, 뭐뭐에서 왔다, 뭐 한국에서 왔다, 뭐 서울에서 왔다. 이렇게 뜻이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계속 볼게요. 이제 직원이, 아떤데, 마담, 기다려주세요, 손님이라고 합니다. Oui, c'est possible. 네, 가능합니다. Vous êtes madame? 라고 하죠. 아, 성함이라고 할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Vous êtes madame?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씁니다. 아땅대는 아땅드가 동사, 기다리다라는 동사의 명령형이 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세요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막땡 부인이 주 마벨 나탈리 막땡이라고 하죠. 이거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주 마벨. 내 이름은 뭐뭐입니다. 나탈리 막땡이에요. Mais vous pouvez réserver au nom de Monsieur Raphael 막땡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제 이름은 나탈리 막땡이지만요. 혹시 예약할 수 있을까요? 오농드 무엇무엇의 이름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파일 막땡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예약할 수 있을까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남편분이신 것 같죠? 보면. 그러니까 d'accord, 알겠습니다. Et pour quelle heure exactement이라고 했어요. Exactement 정확히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몇 시로 예약해 드릴까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 18h30라고 하죠. 6시 반이요라고 했어요. 6시 반에 예약을 할게요라고 하니까 직원이 위 마담 알겠습니다. 부인. 그래서 on vous réserve une table. 테이블 하나를 예약을 해 드렸습니다. pour 4 4인 4명을 위해서 예약을 해 드렸고요. au milieu de la salle. 이거는 au milieu de가 뭐뭐의 한 가운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식당 홀의 한 가운데에 4명을 위한 테이블 하나를 예약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뒤에 나오죠. 여기 꺄흐 앞에 뭐뭐라고 하고 이제 왜냐하면 뚜뚜레 따블러드 꺄트 모든 4인용의 테이블이 어디예요? 슈올레 꽃대 그 가장자리에 있는 그 구석에 있는 테이블 모두가 다 자리가 꽉 찼다는 얘기죠. 송 대자 프리즈 다 이제 예약을 찼기 때문에 홀정 가운데로 예약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pas de problème. 괜찮아요. 문제 없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예약하는 표현 나오죠. réserver라는 동사가 이제 예약하다라는 동사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표현 연구 보도록 할게요. 자, vous êtes seul, 혼자이신가요? 라고 했어요. 제가 혼자다, 뭐두 명이다 라고 할때 인원수를 물어보는 표현에서 지금 할 수가 있는데요. Vous êtes combien? 그러면은 저 꼼비행이
가격을

물어보는 거, 그리고 날짜를 물어보는 거, 저번에 방금 했죠. 가격과 날짜와, 그 다음에 인원수와, 그 다음에 온도, 뭐 이런 것도 다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인원수를 나타낼 때는 부제트공비행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거는 사람인데 부제트공비행 가격이라고 하면 큰일 나겠죠. 그쵸. 날짜도 안 되겠죠. 인원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몇 분이시죠? 그러면 또 이렇게도 하고요. 또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부공비행드 백선. 이렇게도 많이 나옵니다. 몇 분을 위한 거죠? 그래서 부호를 함께 써가지고요.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누섬 누. 저희 두 명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수 있는 거죠. 요거는 가격을 물어보는 거나 뭐 정도를 물어보는 거, 아, 뭐죠? 가격이나 날짜 이런 거 갖고 같이 묶어가지고요. 꽁비엔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이제 볼게요. Je viens réserver une table pour 4 pour vendredi soir. 금요일 저녁 4인용 테이블을 예약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Venir 동사 원형 뭐뭐 하러 오다.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거죠? 엘레분이 뭐 샥쉐라고 했어요. 이거는 과거예요. 지금 복합 과거를 쓰인 거죠. 복합 과거가 조동사가 에트르일 때는 주어의 성과수 일치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엘은 여성 단수이기 때문에 분이에 의가 붙은 거죠. 그래서 그녀가 왔다. 뭐 하러 온 거예요? 무 나를 샥쉐 찾으러 왔다라는 거죠. 동사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해저베 예약하다, 마련해 놓다, 예정해 두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해저가베는 무조건 그 예약할 때는 항상 나오는 동사죠. 주드가의 해저가베 은 쉬엉보고 르니 이틀 동안에 묵을 방한 날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해저가베 오브자 해저가베 세트 따블르 당신을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쵸? 미리 마련해 놓은 거죠. 예약하다는 의미에서 이제 계속 파생이 됐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예약하다. 그러니까 따로 내가 마련해 놓은 거예요. 꼭 예정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볼게요. Vous pouvez réserver au nom de Monsieur Raphaël Martin. Raphaël Martin 씨 이름으로 예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죠? 주 부드해 블루와 동사의 조건법 현재형이다 라고 나오는데 여기도 지금 나오죠? 주 부드해 두빵 오쇼콜라 초콜릿 두 개를 원합니다. 네, 오농드 지금 나오죠 여기에 오농드 어머의 이름으로 주베 부 파글레 오농드 라 클라스 반을 대표해서 제가 당신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농드 이것도 가끔 등장을 합니다. 오농드 그래서 이제 예약하는 사람의 이름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것도 나와요. 이렇게 음식 할때 주문하는 거. 요즘에 좀 배열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보기에 문장 한 3개 정도, ABC 문장을 3개 정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순서로 배열하는 거에서, 이제 요런 것도, 오농도 들어가는 거, 빈칸을 뚫어놓기도 하고, 집어넣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제 대화를 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참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음식에서는. 그래서 한번 봤고요. 이제 의사소통 기본 표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와 식당에서 이제 식사 인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예약하기까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어렵지는 않아요. 볼게요. Bon appétit,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어라. 뭐 이런 뜻인데 요거는 이제 어떤 것들하고 같이 묶어서 많이 나오냐면은 상황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밥을 먹기 전에 이제 뭐 식당에서 아이들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맨 마지막 문구에서 들어가는 거 밑줄 그어놓고 Bon appétit 또는 뭐 Bon courage라든지 Bon vacances라든지 이런 거 같이 넣어가지고요. 굉장히 쉽게 출제되면 뭐 그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고. 사성봉이라고 하면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라고 하는 거. 성띠흐라는 동사의 변화형이에요. 이거는. 세봉 아시어요 라는 뜻이고요. 그 데즈가이브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원하시나요? 깨스크 부블레 이거 똑같이 쓸수 있죠. 이거 두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주브드 엄 비프텍 실브블레 비프스테이크 주세요라고 했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언급해 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프랑스어에서 비프스테이크는요, 스테이크에 스가 없어요. 스가 빠져 있습니다. 비프테크예요. 스가 없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예약하기 볼게요. Je voudrais réserver une table pour demain soir. 내일 저녁 식사를 예약하고 싶어요. 예약하다라는 동사 réserver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 pour combien de personnes, monsieur? 몇 분이신가요?라고 할때 요거 아까 쓸수 있다라고 했죠? 요거랑 요 문장이랑 vous êtes combien이랑 똑같이 바꿔서 쓸수 있다라고 했어요. 요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인원수 말하기 하고 요거 예약하기 할때이 묻는 거, 묻고 답하는 표현들은 자주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식사 표현들 알아봤는데 식사 표현들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주문하는 사람과 주문을 받는 사람의 그 주체를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그다음에 대화 배열하는 거 이런 것들 많이 나오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문화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문화는 약간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제 왕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프랑스 왕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데 문화편에서 이게 조금 어렵다. 주제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우에는 조금 그 1, 2, 3, 4, 5번의 보기 문항이 조금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수능 그 실전 문제 8번에서도 이 다음번에 나오는 프랑스와 일세에 대해서 또 물어보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앙리 4세, 앙리 꼈트가 되겠습니다. 자, 1553년부터 1610년에 이거 이제 제위는 이렇게 요렇게 되어 있다. 89년부터 제위를 했다라는 거죠. 프랑스 무고봉 왕가의 첫 왕이다라고 해서요,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종교개혁 이후에 출현한 프랑스의 신교도를 지칭하는 위그노였으나 프랑스 종교전쟁 속에서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카톨릭으로 개종했다라고 해서 이 종교하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왕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카톨릭으로 개종했다. 1598년 낭트 칙령이 굉장히 유명하죠? 낭트 칙령을 반포했다. 위그노에게도 종교적인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 갈등으로 인한 오랜 내전에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특징적인 내용이 되겠죠. 첫 번째로는. 근데 이건 이제 수능으로 바꿨을 때좀 어휘가 많이 어렵겠죠. 아무래도. 이거는 그래도 상식으로는 좀 알아두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는 농업과 상업을 장려하고 도로와 다리 운하를 건설하며 파리를 재건하고 국가 경제를 회복시켰다. 백성들이 매주 닭고기를 먹을 수 있을 만큼 풍요롭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뭐 이런 정도는 바꿀 수가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는 프랑스를 상징하는 수탁의 이미지과도 연관이 되어서 그의 통치를 상징하는 이야기로 남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프랑스를 상징하는 거뭐몇 개가 있죠. 뭐 수탁도 있고, 네, 마리안느도 있고, 그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 상징하는 것들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1610년에 광신적인 카톨릭 신자에 의해서 살해가 되었지만 이후에도 좋은 왕 앙리라는 애칭으로 불리면서 종교 화해와 민생을 중시한 군주로 기억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부르봉 왕가의 첫 왕이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종교 전쟁하고 연관이 조금 있고요. 위그노 낭트 칙령 기억해 두시고 매주 닭고기를 먹을게 약속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수탁은 뭐죠? 르 꼬끄죠. 그래서 뭐 그런 상징하는 것들 뭐 알아두시면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 앙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 헨리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영어식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요. 프랑스에서는 아쉬가 발음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영어에서의 헨리가 프랑스에서 앙리로 발음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프랑스와 일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프랑스와 일세는 그 나중에 우리가 수능 문제 풀 때도 같이 보겠는데요. 요걸 이제 쉽게 이렇게 풀어가지고요. 이제 프랑스어로 전부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는 대신에 한글로 나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내용이 조금 많이 좀 어렵다. 그리고 시대가 조금 굉장히 많이 좀 멀리 있잖아요. 우리 현대하고는 조금 좀 거리가 많죠. 그러면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쉽게 출제가 될 수, 쉽게 출제된다 그러면 안 되죠. 그 문제 자체가 조금 보기 같은 거는 조금 쉽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너무 여러분들이 겁먹을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퐁수아 1세 볼게요. 퐁수아 퍼미에라고 나오죠. 그래서 제위 기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백작의 자기를 가진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0: 5총 당숙인 루이 12세가 아들을 두지 못하고 사망함에 따라서 좀 남자만 왕이 될수 있다는 원칙에 의거해서 15년에 프랑스 왕위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유년 시절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외국어, 항해술, 신대륙 발견과 같은 르네상스적 요소를 책으로 접하며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할아버지 뭐 이런 정도 나오겠죠? 그다음에 뭐 외국어 뭐 이런 것들도 뭐 쉽게 바꿔서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후 왕자에 오르자마자 밀라노 원정에 참여했는데, 이때 이탈리아 르네상스 예술의 실체를 목도하고 프랑스에도 르네상스를 받아들이는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도 같이 나와서 설명할 수 있겠죠. 르네상스 하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특히 만년에 레오나드로 다빈치를 프랑스로 초청해서 자신이 머무는 앙부아즈성, 샤토 당부아즈 근처의 클로 뤼세성, 샤토 두 클로 뤼세에서 지내게 하며 작품 활동을 지원했다라고 나옵니다. 이처럼 가까이 살면서 서로 자주 만나서 교류했다. 그래서 프랑스와 1세가 레오나드로 다빈치를 아꼈다는 부분은 레오나드로 다빈치의 임종을 바라보는 프랑스와 1세에 나오죠. 라는 도미니크 장 오귀스트 도미니크 앵그르의 작품에서도 볼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프랑스와 1세 나오면은 항상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같이 등장을 합니다. 계속 볼게요. 또한 르네상스 건축 양식에도 관심이 많아서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샤또 샹보우가 나와요. 샤또 도 샹보우는 수능에서 가끔 등장을 하는 성 중에 하나예요. 아까 여기 나오네요. 저 여기 이 지역 뚜르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어서요. 나오기도 하고요. 퐁스와 일세하고도 같이 연관이 돼서 나오기도 하니까 이 샹보르 성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름 정도는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이제 계속. 예를 들어서 파리와 근교에서는 루브르 박물관, 뮤제 두 루브르, 그리고 퐁텐블로 궁전, 샤토 드 퐁텐블로, 그리고 뚜구에서는 샹보르 성이 대표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성, 뮤제 듀 루브르는 워낙에 좀 많이 아실 거니까, 퐁텐블로 궁전이라든지 샹보르 성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니까 요 이름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르네상스를 받아들인 이유를 정치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데, 당시 프랑스는 제후의 힘이 너무 강해서 국가가 분열되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프랑스와 일세는 통합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제도뿐만이 아니라 문화까지 바꾸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들도 뭐 나올 수가 있겠죠. 뭐죠? 문화까지 바꾸고자 했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쉽게 바꿔가지고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와 1세부터 프랑스가 중앙 집권화를 시작했다라고 후대에서 평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샹보르성은 이렇게 뭐죠? 이렇게 그림으로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사진으로도 나온 적이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뚜루에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프랑스와 1세 1, 2, 3, 4, 5번 한번 정리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자, 처음에는 왕족이 아니었다. 귀족 집안에서 살아났다.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할아버지의 서재에서부터 같이 공부했다. 이런 내용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르네상스 예술의 실체다. 레오나드로 다빈치하고 같이 연관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오나드로 다빈치 하면서 같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앙부아즈 성도 기억해 두시고요. 이것도 가끔 1, 2, 3, 4, 5번 문항 중에 하나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도 다빈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퐁텐블로, 그리고 뚜루, 샹보글성, 퐁텐블로 궁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중앙 집권화했다. 이 정도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왕들이나 아니면은 또 문학 작가들, 뭐 빅토르 위고 정도는 뭐 쉽지만, 아무튼 굉장히 무좀 어려운 그런 문학가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면서 바로 긴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도가 높아지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하면요, 다른 분들도 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신감 있게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사와 접속사를 봤는데요. 좀 혼동하시는 것들 다 정리를 하시다가 질문 있으시면 Q&A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같이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이제 집에 가자. 오늘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집에 가자. 이제 슬슬 피곤하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10강이고요. 우리가 같이 공부할 주제는 지구의 역사입니다. 필수 개념 같이 공부할 건데, 지구의 역사 단원만큼은 조금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하고, 약간 암기 요소도 좀 있어요. 그리고 좀 지엽적인 요소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어떤 부분들 우리가 좀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필수 개념 확인하기 전에, 출제 포인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10강. 지구의 역사에서의 출제 포인트는, 자, 지상의 법칙과 상대 연령, 특히나 상대 연령에서 지질학적 사건의 순서를 먼저 우리가 좀 표현해주는 방법. 요거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층 대비, 건층을 이용한 지층 대비, 그 다음에 표준어석을 이용한 지층 대비, 우리가 많이 얘기했었고요. 절대 연령이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나 방사성 원소의 동위 원소의 이 특성을 잘 알고 있느냐. 한 문항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모의 평가나 수능에서 가장 마지막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로 좀 나올 만큼 수준 높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좀 자세히 알아야 되고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아셨죠? 그다음에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은 한 문항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약간 두 번, 세 번에 한 번씩 문제가 나오는 요소거든요. 특히나 약간 지엽적이고 지식적인 부분들을 많이 묻는 문제들이 있어서 좀 연습을 하다 보면 좀 자연스럽게 이제 암기가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놓고요. 그럼 필수 개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지구의 역사를 공부하는 지사학. 이 지사학의 기본 원리는 동일 과정의 원리다. 동일 과정의 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현재를 가지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가지고 미루어 짐작해서 과거를 해석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지사학의 법칙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도 그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지. 이를테면 바닷속에서 퇴적물이 퇴적이 잘 되는데 퇴적이 될 때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 수평적으로 퇴적이 되는 게 정상 상태야. 지금 봤을 때. 그럼 과거에도 그랬겠지. 됐죠? 지금 보면 밑에 있는 녀석이 오래전에 쌓여있는 거고 위에 있는 녀석이 최근에 쌓인 거야. 순차적으로 쌓이니까 지금 봤을 때. 그럼 과거에도 그랬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일 과정의 원리를 적용해서 전체적으로 지사학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 지사학의 법칙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직접 무슨 법칙이냐를 묻는 문항은 사실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이 원리를 이용해서 지질학적 사건의 순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수평 퇴적의 법칙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별다른 어떠한 지층이 지각 변동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물 속에서 퇴적이 될 때는 수평적으로 쌓여요, 이렇게. 그런데 내가 어느 지역에 갔더니 그 지역의 지층이 이렇게 지금 경사방향, 경사가 되어 있는 상태로 누워있대.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지각 변동을 받았구나. 지각 변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이렇게 쌓였구나가 아니라 지각 변동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구나. 아셨죠?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평퇴적의 법칙을 적용해서 지구의 역사를 이해한다 하는 방법. 됐죠? 그 다음에 볼게요. 이렇게 수평적으로 쌓이는 거 맞는데 A층 쌓이고 B층 쌓이고 C층 쌓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밑에 있는 지층은 위에 있는 지층보다 오래전에 쌓여 있는 거야. 만들어진 거야. 이게 지층 두중의 법칙. 기본적으로. 아셨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를 비교해 보면 생성 순서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지. 왜냐면 지금 그렇게 쌓이고 있으니까.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관입의 법칙은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여기 화성암이 있습니다. 이 화성암이 A와 C가 퇴적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화성암이 관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관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얘 열에 의해서 변성을 받은 영역이 이렇게 나타나지. 변성이라고 하는 건 마그마에서 원래의 지층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바뀐 암석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변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성 영역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는 얘가 더 최근에 만들어져서 얘와 얘의 성질을 바꿔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 순서를 보면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A가 밑에 있으니까 먼저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B가 관입을 한 거 됐죠. 근데 여기를 보면 얘는 지금 B에 의한 변성 영역이 B와 C의 경계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B의 침식물이 여기 있단 말이지. 그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아, A가 만들어졌었고 B가 얘를 관입을 해서 여기엔 변성 영역을 만들어냈는데 그 이후에 얘가 풍화 침식을 받고 그 이후에 C가 퇴적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만약에요. 만약에 이 화성암이 심성암이라고 한다면 A가
만들어지고 땅 속에서 B가 A를 관입한 다음에 그 지역은 융기에서 풍화침식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 침식물이 만들어지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난정한 면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물속으로 가라앉아서 다시 C가 퇴적이 되면 둘의 관계는 난정합이 되겠지. 그럼 그때 이 화성암의 침식물은 우리가 기저여감이라고 불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됐죠?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됐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사학의 법칙의 좀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짚어봤고요. 순서를 잘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지층 대비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층 대비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지역의 지층들을 서로 비교해서 퇴적 시기의 선후 관계를 밝히는 것. 그러니까 이 대비라고 하는 건 그냥 조금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대조하고 비교해서 순서를 밝힌다. 대조하고 비교해서 순서를 밝힌다. 이게 포인트예요. 아셨죠? 자, 그렇게 대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지층들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지층이 필요하지. 우리가 이 기준이 되는 지층을 암석을 이용한다. 표준화석을 이용한다라고 해서 기준층을 찾는 거고 그걸 기준으로 서로 다른 두 지역 또는 세 지역의 지층을 대조하고 비교해서 누가 더 먼저 만들어진 거니 누가 더 나중에 만들어진 건지를 비교한다. 아셨죠? 자, 이 기준이 암석일 때 암석층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그 기준이 되는 암석층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건층 또는 열쇠층이라고 부르고 주로 이 건층으로 활용되는 암석층이 응회암층이나 석탄층 응회암층이나 석탄층이 잘 만들어지는 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인근 지역에 응회암층이 A, B, C에 다 분포한다? 그러면 인근 지역이라 했었죠. 여기서 화산활동이 일어났었고 화산활동에 의해서 화산체가 쌓이고 쌓이고 쌓였어? 그럼 동일한 시기에 만들어진 거지?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암상에 의한 대비는 주로 가까운 지역, 인근 지역에 있는 지층들을 대비할 때 많이 쓸 수가 있다. 석탄층 역시 마찬가지예요. 석탄층이 잘 안 만들어져. 흔히 발견될 수 있는 층이 아니야.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 석탄층이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 이 석탄층은 동일한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흔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암상에 의한 대비는 인근 지역 해석을 할 때 좋다. 그 다음에 화석에 의한 대비. 이 화석이 기준이 될 만큼 생성 시기가 명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화석에 의한 대비는 주로 표준 화석을 쓴다는 거지. 표준 화석은 생성 시기가 명확하니까.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비교를 하는데 화석에 의한 대비는 인근 지역이 아니어도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어도 대조가 가능하다. 대비가 가능하다. 즉 우리나라에서 삼엽충이 나와요. 미국에서 삼엽충이 나와요. 완전히 너무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이죠. 그래도 그 시기는 같은 시기야 고생되었어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고. 아셨죠? 왜냐하면 표준화석이라고 하는 게 시기가 명확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표준화석 몇 가지만 얘기하면요. 자, 고생대 표준화석, 삼엽충, 필석, 갑주어, 방추충, 삼필갑방, 고생대 표준화석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생대 표준화석, 암, 모나이트, 공룡, 시조새 아셨죠? 신생대 표준화석, 화폐석, 매머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건

는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도 물어봐요. 아셨죠?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칭 대비 얘기하고 그럼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 암상에 의한 대비야. 건층을 찾는 게 포인트. 근데 건층으로 될수 있는 건 응휘암층이나 석탄층이라고 했어요. 볼게요. 쭉 보니까 여기 응휘암층이 있잖아. 이 응휘암층은 동일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지. 인근 지역에서. 그럼 얘가 기준이 되는 거야. 얘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기준으로 놓고 얘네들이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석회암도 같은 시기겠네. 그 밑에 있는 셰일도 같은 시기겠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여기서 볼게요. 여기 여감 있죠? 여감 있죠? 여감 있죠? 얘도 같은 시기란 말이야. 이렇게. 그쵸? 그러면 1 지역 같은 경우는 여감 위에 3, 2암까지 있는데 이 지역은 여감 위에 없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아, 얘는 여감까지 쌓이고 나서 물 위로 올라왔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로운 암석층이 안 쌓였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에 여감과 여기에 여감이 있죠? 그럼 얘와 얘는 같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3도 같은 시기라고 봐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지. 여기에 이 이암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거. 1지역, 2지역, 3지역 중에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층이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걸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 볼게요. 2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셰일층까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얘는 1, 3지역에 비해서 가장 과거부터 퇴적이 진행된 어떠한 흔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암석에 의한 지층 대비 얘기했고 건층이 역할이 중요하다. 아셨죠? 이렇게 얘기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석에 의한 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화석에 의한 지층 대비를 얘기할 때 중요한 건 표준화석이야. 생성 시기가 명확한 표준화석인데 이 표준화석의 형태까지도 우리가 알아두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지 공부하는데 편합니다. 지금 얘가 누구냐면요. 삼엽충이야, 삼엽충. 삼엽충이라고 하면 언제? 고생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아셨죠? 얘가 누구냐면 얘가 화폐석이에요, 화폐석. 화폐석. 어느 시대? 신생대. 이렇게. 아셨죠? 그러면, 삼엽충 나오고, 삼엽충 나오고, 삼엽충 나오니까, 아,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거야. 언제? 고생대에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가는 거고. 지금 화폐석, 화폐석 나오니까 언제 만들어진 거야? 신생대에 만들어진 거야. 자, 그러면 1 지역에서 지금 맨 위에 있는 지층은 누구예요? 삼엽충이 들어가 있는 지층. 삼엽충은 언제? 고생대. 그러면, 아, 1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자료에 의하면 고생대 지층까지 있고 그 위에 지층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고생대 이후 얘는 지금 물 위로 올라와서 퇴적이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런데 1이나 2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신생대 지층까지 나온다라고 하는 건 얘네들은 계속 어떠한 퇴적이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특히나 1 같은 경우는, 1 지역 같은 경우는 2, 3 지역보다는 더 과거의 지층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2, 3 지역 같은 경우는 신생대 지층, 그 위에 또 젊은 지층들이 또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특히나 이 표준화석을 이용한 지층 대비는 앞서 말씀드렸죠. 인근 지역이 아니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시기가 명확하기 때문에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층 대비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이러한 지층 대비의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 이제 상대 연령 얘기하는 거고, 상대 연령에서의 포인트라고 하면 지리학적 생성 순서를 밝히는 거. 자, 보겠습니다. 자, 상대 연령이라고 하는 건 지사학의 법칙을 적용하여 지리학적 사건의 발생 순서나 지층과 암석의 생성 시기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거. 그래서 상대 연령에서의 포인트는 얘가 언제 만들어졌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얘보다 더 오래전에 만들어졌니? 더 최근에 만들어졌니?를 표현하는 방법. 또는 이 사건이 어느 시기와 어느 시기 사이에 있었니? 또는 이 사건이 어느 시기 이후에 있었니? 이전에 있었니?를 밝혀내고 표현하는 걸 우리가 상대 연령이라고 합니다. 절대적 시기를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표현. 아셨죠? 그랬을 때, 자, 여러분들에게 또 숙제가 나갑니다. 선생님은 숙제를 내주고 숙제를 확인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숙제를 확인하다 보면 정말 개념을 내가 잘 알고 있는지를 알수 있겠더라고요. 아셨죠? 자, 이번 숙제는 뭐냐면, 보겠습니다. 지금 A층부터 B, C, D, E, F 퇴적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I가 화성암 관입이고요. H가 화성암 관입 또는 뭐 분출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단층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부정암 면도 있고요. 지층도 있고요. 현재는 지금 융기되어 있는 상태. 자, 숙제는 뭐냐면요.
여기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누구냐면

층이에요. A층이 제일 많이 먼저 만들어졌고,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층이 누구냐면 G층입니다. 가장 마지막. 그리고 나서 G층 만들어지고 나서 융기하고 이 융기한 모습이 지금 현재가 돼요. 현재. 됐죠? 숙제는 뭐냐면 여기 안에 들어갈 사건들은 무엇일까요? 이게 숙제입니다. 즉, A 다음에 어떠한 녀석들이 쌓였고 그 쌓인 녀석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지질 구조만 얘기한다고 하면 습곡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층도 있어요. 이 단층이 역단층인지 정단층인지도 밝혀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정합도 있어요. 물론 여기에 관입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질학적 사건들을 여기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상대 연령을 표현할 수가 있느냐? 이게 숙제입니다. 아셨죠? 꼭 해서 여러분들이 수강 후기에 올려주시고요. 선생님이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를 보면 굳이 쓰지 않아도 바로 쭉 나올 수가 있어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대 연령 얘기해봤고 숙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절대 연령을 얘기할 건데 절대 연령이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간을 좀 많이 쓰는 문제도 나오고요. 절대 연령이 상대 연령과 같이 묶여서 얘가 기역년 디귿 중에 니은 디귿, 상대 연령이 기역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구성이 되고 있다. 자, 절대 연령이라고 하는 건 암석의 생성 또는 지질학적 사건의 발생 시기를 절대적 수치로 나타낸 거예요, 수치. 그러니까 얘는 언제 만들어진 거야? 몇년 전에 만들어진 거야가 딱 나와요, 절대 연령.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 절대 연령을 알아내는 원리는 뭐냐면 누구를 이용하느냐?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다.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당 붕괴율이 일정하다. 시간당 붕괴율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아주 큰 특징이 있어요. 방사성 동위원소는 시간당 붕괴율이 일정하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시간당 붕괴량이 감소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방사성 동위원소가 어떠한 광물 또는 암석 내에 100%가 들어있어요. 그랬던 녀석이 일정 시간 지났더니 50%가 됐대. 그러면 그 50%에서 다시 50%인 25%가 되는데 걸린 시간은 앞서 100에서 50%가 되는데 걸린 시간과 같더라. 일정. 시간당 붕괴율이 일정하더라. 이게 방사성 동위원소의 핵심이고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암석의 절대 연령을 알아낸다. 왜냐하면 우리는 방사성 동위원소마다 얘가 시간에 따라서 얼마의 비율로 붕괴되는지 이미 실험실 데이터 값이 있어요.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암석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처음 양의 몇 퍼센트가 들어있네? 아, 얼마 동안 붕괴했구나라고 하는 걸 바로 찾아내는 방식. 아셨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절대 연령을 알아내는 거고 됐죠? 이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이 아이가 시간당 붕괴율이 일정하다라고 했었죠? 여기서 좀 우리가 간혹 놓치는 게 뭐냐면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는 외부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얘는 자기 나름대로 일정한 비율로 붕괴된다는 거야. 만약에 외부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데 얘가 붕괴 비율이 중간에 이 영향을 받아서 변한다? 라고 하면 이거 가지고 절대 연령 안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외부가 어떻게 변한든지 간에 얘는 자기 나름대로 계속 일정하게 붕괴한다는 얘기야. 아셨죠? 요걸 가지고 우리는 알아낸다. 자, 반감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하여 처음 양의 절반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볼게요. 여기 모원소가 있죠? 모원소라고 하는 건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모원소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요만큼 들어있었대. 요만큼 들어있었는데 시간이 얼마큼 지났더니 요렇게 줄어들었대. 원래 함량의 절반이 된 거야. 그리고 얘가 줄어든 것만큼 자원소라고 하는 녀석이 생긴 거야. 됐죠? 원래 함량의 절반이 되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시간을 우리가 반감기라고 한다. 아셨죠? 그래서 반감기가 지나면 방사성 동위원소는 반감기가 지나면 무조건 원래 함량의 50%. 또 반감기가 지나면 이때 함량의 50%. 또 반감기가 지나면 그때 함량이 50%. 그리고 얘가 줄어든 것만큼 자원소가 생겨난다. 이게 절대 연령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원리, 메커니즘. 됐죠? 요거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자료 볼게요. 이 자료 참 많이 보고요.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보겠습니다. 자, 반감기와 절대 연령의 관계 보겠습니다. 자, 얘는 절대 연령이고요. 얘는 반감기. 그 다음에 얘는 반감기 횟수. 자, 어떠한 광물에 방사성 동위원소의 함량이
처음에 50%래. 처음에 50%란 얘기는 반감기를 한번 지난 거지. 반감기를 한번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반감기만큼의 연령을 갖게 된다. 그 광물이 암석이. 만약에 어떠한 광물에 또는 암석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25%래. 그건 반감기를 두번 지난 거지. 100에서 50. 50에서 25. 50에서 25. 맞죠? 그럼 반감기를 두번 지나면 그 광물이나 암석의 연령은 반감기 곱하기 2만큼의 연령을 갖게 된다. 그런 원리예요. 아셨죠? 얘는 뭐냐면 처음 양에 대하여 반감 절대 연령이 T일 때의 함량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처음에 100이었어요. 그 다음에 50이 됩니다. 그 다음에 25가 됩니다. 반감기 한번 지났고 반감기 두번 지난 거지. 처음에 함량을 1이라고 할게. 그럼 반감기가 한번 지납니다. 그럼 함량은 얼마가 되죠? 2분의 1. 판이 됐으니까. 반감기를 한번더 지납니다. 그러면 함량 얼마가 되죠?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 맞죠? 요거. 원래 함량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 반감기를 몇번 지났느냐? 한번 지나면 2분의 1. 두번 지나면 4분의 1. 그러면 지난 시점에, 그 시점에 함량이 된다라고 하는 공식. 요거까지 우리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요 n을요. 요거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요 n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반감기 분의 절대 연령. 그렇죠? n을 놔두고 t를 넘기면 반감기 분의 절대 연령. 요 식까지도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아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고 선생님이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절대 연령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더 지금도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더 어렵게 수능에 출제한다라고 하면 이 요소가 나올 수밖에 없다. 나올 때가 됐다. 아셨죠?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자료 볼게요. 자, 원래 광물이 딱 만들어질 때 방사성 동위원소가 100%였대. 자원소는 0%래. 그 녀석이 반감기를 한번 지났더니 절반이 된 거야. 여기죠? 절반이 된 거야. 그럼 얘가 줄어든 것만큼 자원소가 늘어난 거야. 반감기를 한번더 지나면 요거에 다시 절반이 된 거야. 얘가 줄어든 것만큼 자원소가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반감기를 한 번, 두 번, 세번 지나면 지날수록 무원소의 양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은 그 원래 함량의 50%씩 줄어드는 거고, 얘가 줄어든 것만큼 자원소는 늘어나는 거고, 그런 꼴. 됐죠? 자, 여기서. 그럼 여기다가 이제 시간이라고 해볼게요, 시간. 암석이 또는 광물이 만들어진 시간. 즉, 어떠한 광물이나 암석에 방사성 동위원소와 자원소의 함량이 50대 50이래, 그러면 그 암석의 나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T가 되는 거야. 반감기만큼이 나이가 되는 거야. 지금 25%, 75%래. 그러면 반감기를 두번 지난 거지. 그럼 그 암석이나 광물의 나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T가 되는 거야. 얘는 3T가 되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반감기를 가지고 절대 연령을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하나 더 갑니다. 여기에 75%가 있지. 방사성 동위원소가 처음 함량의 75%가 될 때. 그때의 시간을 선생님이 임의로 스몰 t라고 표현해 볼게요. 이 스몰 t와 반감기의 관계를 우리가 따지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방사성 동위원소는 시간당 붕괴 율이 일정해요. 시간당 붕괴 양은 감소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25만큼 줄어들었지.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만큼 줄어들었지. 붕괴량은 똑같은 거예요. 량으로 따지면. 근데 이때보다 더 금방 붕괴한다고. 시간당 붕괴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때가 더 빠른 시간이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처음 함량의 75%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처음 함량의 50%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이 시간의 절반보다 짧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정리하면 T라고 하는 시간은 절대 2분의 1 라지 T. 반감기의 절반보다 짧을 수밖에 없다. 아셨죠? 무슨 얘기냐? 여기가 스몰 t죠? 그러면 스몰 et, e 스몰 t, 얘의 두 배의 시간을 여기다 표시하라고 하면 두 배의 시간은 여기에 표시가 된다는 거야. 절대 반감기만큼 갈 수가 없다라는 거지. 아셨죠? 아니면 계산해 보면 돼요. 100에 75%잖아. 그럼 75에 75%를 하면 절대 그 함량은 50%보다 무조건 넘을 수밖에 없다고. 아셨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관계까지 우리가 꼭 정리하셔야 돼요. 됐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절대연령까지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럼 지구의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 변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걸 얘기하려면 출제 포인트 먼저. 아까 얘기했었죠?
시간에 따른 방사성 동위원소의 함량 변화를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붕괴의 율은 일정하다. 시간에 따른 붕괴의 량은 감소한다. 요 꼭 기억하시고 요 식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 변화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다루는 거 표준화석과 시산화석. 자, 표준화석이라고 하는 건 포인트가 뭐냐면 지질 시대를 결정하고 지층 대비에 이용한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표준화석이 나오면 그 표준화석을 이용해서 어느 시대야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찾아낸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표준화석이 될 수 있는 생물의 조건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생존 기간에만 분포해야 돼. 얘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다 생존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를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 특정한 그 시대라고 한다면 그 시대 동안 전 지구에 꽤나 넓게 분포하고 있어야 돼.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아니면 뭐 남아메리카 여기 다 분포하고 있어야지 아, 그 시대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자, 고생대 표준화석이 될 수 있는 녀석들은요. 삼엽충, 필석, 갑주어, 방추충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생대 표준화석, 암모나이트, 공룡, 시조새. 신생대, 화폐석, 매머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상화석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생존한 생물의 화석으로 자 포인트는 퇴적 환경 및 기후를 추정한다. 그러니까 이 시상화석이 나온다. 어느 지층에서. 그러면 얘는 어떠한 환경이었어? 그 퇴적 지층이, 퇴적 환경이. 아셨죠? 그걸 알려주는 녀석들. 그래서 얘는 특정한 환경 조건만 맞춰준다라고 한다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굉장히 넓은 지질시대 동안 생존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셨죠? 대신에 분포 면적이 그 특정한 환경에만 제한되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면 생존하면 안 되는 거지. 아주 고위도 지역과 아주 저위도 지역에 같이 생존하면 걔는 시상화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위도 따뜻한 환경에서만 생존한 녀석이라고 한다면 그 환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지질시대 동안 생존해야 되는 녀석들이 시상화석이 될 수 있는 녀석들이다. 됐죠? 시상화석으로 우리가 교육과정상 다루는 녀석들은 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고사리, 따뜻하고 습한 육지. 그러니까 어느 지층에서 고사리 화석이 나와요. 그럼 아, 이 지층이 만들어질 당시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구나 라고 해석한다고. 어느 지층에서 산호화석이 나와요. 그럼 아, 이 지층이 이 만들어질 당시 환경은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구나. 이제 이런 거 아셨죠? 이 정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요. 지질시대에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질시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로 암기를 하셔야 될 것들, 숫자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 요 시작시간. 시생누대는 40억 년 전부터 25억 년 전까지다. 원생누대는 25억 년 전부터 5억 4천만 년 전까지다. 현생누대는 5억 4천만 년 전부터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현생누대는 다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다시 구분이 되는데 고생대는 5억 4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 중생대는 2억 5천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 신생대는 6,600만 년 전부터 쭉.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로 다시 갑니다. 이 현생누대 다시 가져가 볼게요. 자, 고생대 시작이 언제냐면 5억 4천만 년 전부터 해서 중생대 시작이 언제냐면 2억 5천만 년 전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고생대니까 대략 한 3억 년의 기간. 중생대는 2억 5천만 년 전에서 대략 6,600만 년 전까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2억 년 정도의 시간. 그 다음에 신생대는 뭐 6,600만 년의 시간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요 숫자를 먼저 암기. 다시 갑니다. 40억 년 전에서 25억 년 전까지 대략 15억 년. 25억 년 전에서 5억 4천만 년 전까지 대략 20억 년. 자, 현생누대 갑니다. 5억 4천만 년 전, 2억 5천만 년 전, 6,600만 년 전.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좀 직관적으로 암기합니다. 옷 사세요, 이 옷 사세요, 6,600만 년이요. 6,600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옷 사세요, 이 옷 사세요, 6,600만 년.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지 숫자가 좀 암기가 됩니다. 아셨죠? 이거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 현생누대의 기들을 우리가 좀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순서대로. 그래서 고생대는 캄브리아기부터 페름기까지, 중생대는 트라이아스기부터 백악기까지, 신생대는 팔레오기, 사기, 제4기 이렇게 됐는데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들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캄, 오다가 영어로 캄이잖아. 캄 하고 오실 때 석탄, 페트를, 주라 몇 개 줘야 돼? 108, 4개. 넷 숫자가 4잖아? 4개. 캄 하고 오실 때 석탄, 페트를, 주라 108, 4개. 아셨죠? 어쨌든 요 순서 꼭 외우셔야 돼요. 암기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암기를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야. 아셨죠?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질시대의 기후 조금 보고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신라시대의 기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선캄브리아 시대의 기후,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하는 건 시생누대, 원생누대를 주로 다룬다. 여기는 우리가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잘 다루지 않아요. 현생누대의 기후를 우리가 많이 다루는데 고생대는 두 번의 빙하기가 있었다 정도 아셨죠? 그 다음에 중생대는 중간에 조금 추운 시기가 있었지만 이 시기도 지금과 비교해보자면 따뜻해요. 그러니까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어. 신생대는 후반부에 빙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제4기에 빙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정리. 빙하기는 신생대 제4기, 그다음에 고생대에 두번 있었다. 중생대는 없었다. 요 정도 기후 기억하시고요. 이러한 지질시대의 기후를 우리가 이제 고기후라고 하는데, 이러한 고기후를 연구하는 방법? 화석. 주로 이제 시상화석이 되겠지. 화석. 그 다음에 지층의 퇴적물, 나무, 나이테, 빙하, 코어 등이 있는데, 이 화석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현생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지질시대를 추정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줘요. 과거에도 화석이 있으니까. 아셨죠? 그런데 지층의 퇴적물, 나무, 나이테, 빙하 코어 이런 것들은 주로 신생대 정도의 고기율을 연구하는 데 활용이 된다. 그러니까 중생대, 고생대의 정보는 이들로부터 얻기에는 쉽지가 않다. 아셨죠? 이 정도. 얘네들은 주로 신생대.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까지 가려면 그래도 화석 정도가 돼야지 조금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 정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 전체적인 맥락 잡고 좀 세부적인 거, 암기해야 될 요소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암기해야 될 요소들은 지금 당장 여러분이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선생님이 자료실에 업로드해 드린 그 자료를 다운받아서 우리 열람실 앞에다 붙여놓는 거야. 내 책상 앞에다 붙여놓고 쉬는 시간에 한번 보고, 쉬는 시간에 한번 보고, 쉬는 시간에 한번 보고, 아침에 공부하기 시작하기 전에 한번 보고, 자기 전에 한번 보고 하다 보면 외우기 싫어도 외워지는 거지. 아셨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시생누대는 포인트가요. 최초의 광합성 생명체가 출현하였고, 이 최초의 광합성 생명체에 의한 퇴적 구조 또는 화석이 스트로마톨라이트다. 아셨죠? 그러니까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시생누대를 대표하는 화석이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표준 화석은 아니야. 왜냐하면 이 남세균이 시생누대 말고 원생누대, 현생누대에도 계속 있거든. 그러니까 스트로마톨라이트는 계속 만들어져요. 하지만 시생누대에 만들어진 또는 시생누대에 어떤 발견되는 화석이라고 한다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대표될 수가 있다. 표준 화석은 아니지만 이 시대를 대표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 그다음에 원생누대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였고 그 최초의 다세포 생물의 화석으로 우리가 다루는 게 누구냐면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 다뤄진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이 원생누대 우리가 기억할 거 하나 더. 로디니아라는 초대륙이 원생누대에 만들어졌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 자, 현생누대로 갑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가는데 번성한 생물 볼게요. 자, 고생대 번성한 생물. 무척추 동물이 첫 번째로 번성을 했고 그 다음에 어류가 두 번째로 번성을 했고 양서류가 세 번째로 번성을 했어. 생물의 진화적 관점에서 봤을 때 진화가 더된 생물들이 순차적으로 번성하는 느낌을 가져가시면 돼요. 중생대는 파충류, 신생대는 포유류. 자, 순서적으로 보면 아, 진화가 점점 더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번성한 생물들이 나타난다. 보면 되는 거고 식물도 마찬가지. 고생대는 양치식물이 번성하였다. 중생대는 겉치식물, 신생대는 속치식물. 양치식물이라고 한다면 고사리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표준화석 얘기했었죠? 기억하시고요. 자, 지구 환경에서 기억하실 건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형성이 되었다. 그리고 고생대 빙하기가 두번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중생대. 아, 그리고 이 판게아가 만들어질 때 하나 더 기억하시면 좋을 거. 에팔레치아 산맥. 우리 에팔레치아 산맥. 이거 베개너의 대륙 이동설 할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에팔레치아 산맥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판게아가 만들어질 때 형성. 그 다음에 중생대 초에 판게아가 분리가 되었고요. 판게아가 분리가 되면서 대서양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신생대에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 전체적인 맥락 아셨죠?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포인트 갑니다. 자, 고생대 포인트 우리가 기억하실 거는요. 이런 겁니다. 자, 캄브리아기부터 페름기까지 쭉 가는데, 자, 캄브리아기 삼엽충의 시대 기억. 그 다음에 오르도비스기 최초의 척추 동물인 어류가 출현하였다라고 하는 것. 실루리아기 쭉 최초의 육상식물이 출현하였다는 얘기는 육상식물이 출현할 만큼 지구 환경이 좀 나아진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자외선이 충분히 차단되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물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운전

특별한 5등층이 형성되었다라고 선생님이 임을 한번 써봤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대분기는요, 최초의 양서류가 출현하였다. 석탄기는 최초의 파충류가 출현하였다. 나머지 내용들도 우리가 다 봐야 되지만, 이 최초의 출현은 조금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페름기는 거시식물이 출현하였다. 그 다음에 페름기 말에 판게 형성이 되면서 대멸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 그래서 고생 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순서대로 3, 6, 양파건. 3, 6, 양파건. 아셨죠? 순서대로. 캄브리아기부터 페름기까지. 요것들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 이게 암기의 포인트야. 나머지 것들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걸 먼저 암기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해결해보자. 아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생대 얘기해봤고요. 자, 이어서 중생대랑 신생대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중생대 트라이아스기부터 백악기까지인데, 포인트는 중생대는 공룡, 그 다음에 포유류. 포유류의 출현. 포유류의 출현이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그러니까 생각보다 원시 포유류, 그러니까 최초의 포유류는 생각보다 좀 일찍 출현한 거야. 아셨죠? 신생대에 번성을 하지만 이때 출현을 한다고. 그 다음에 주라기는요, 치조새가 출현한다. 그죠? 그 다음에 백악기는요, 속시식물이 출현한다. 그래서 중생대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포시소. 포유류, 출현, 치조새, 출현, 속시식물. 출현이 제일 많이 나오는 포인트. 자, 그 다음에 신생대, 팔레오기, 네오기 전반부,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로 이제 사기,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보통. 앞에 신생대, 전반부는 화폐석이 번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매머드가 번성을 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 그 다음에 인류의 조상이 이 사기에 등장한다. 자, 중생대는요, 말씀드렸죠? 빙하기가 없습니다. 신생대는요, 요 사기에 빙하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요 정도가 일단 암기의 포인트인 거고, 나머지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고, 일단 얘는 적어놓고 계속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부터 연계교재도 풀 거고, 모의고사도 풀 거고, 학력평가도 풀 거고, 모의평가도 풀 거잖아요? 풀다 보면 정리가 돼요. 아셨죠?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지질시대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더 얘기할 것은 바로 요거죠. 주요 멸종 시기. 최근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자, 현생누대에 다섯 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다섯 번의 대멸종이 있었다. 굉장히 많은 종이 멸종한 시기예요. 다섯 번. 자, 이 중에서 고생대와 중생대의 경계가 이쯤이고요. 중생대와 신생대의 경계가 이쯤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고생대에는 세 번의 대멸종이 있었다. 중생대는 두 번의 대멸종이 있다. 신생대는 대멸종이 아직 없다라고 한 포인트. 자, 여기에 이 대멸종의 시기가, 이 시기까지 정확히 알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만, 오르도비스기 말, 그 다음에 얘는 대본기 후기, 그 다음에 얘는 페름기 말, 그리고 나서 중생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얘는 트라이아스기 말, 얘는 백악기 말, 그리고 나서 신생대로 넘어가는 거. 아셨죠? 그요 다섯 번의 대멸종이 있었고, 이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은 언제냐면, 페름기 말, 얘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은 페름기 말.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대 말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요 시즌에. 어떤 시즌이 있냐면, 요 시즌 즈음 해가지고 기후가 추워졌어. 한랭해졌어. 빙하기가 왔고, 요 시기 즈음 해가지고 판기가 막 형성되기 시작하고, 요 시기 즈음 해가지고 이런 대멸종. 그리고 나서 중생대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요 과정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요 자료에 보시면, 이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가는 요 경계 있죠? 요 경계가 이제 페름기 말, 대멸종의 시기가 되는 거고, 그 시기에 삼엽충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삼엽충은 고생대 전반에 걸쳐서 생존을 해서 고생대 전 시기에 어느 정도 화석으로 발견되는 생물인데, 그 이후부터는 발견이 안 돼. 이때 대멸종 과정에서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완종류라고 하는 조개류입니다. 이 조개류는 조개류 역시 이 고생대 말에 굉장히 종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과의 수가 확 줄어들었죠. 많이 줄어들었지만 얘는 완전한 멸종은 아니고 어쨌든 생존한 녀석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자료 해석 측면에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필수 개념 얘기했고요. 이제 문제풀이 한번 해볼 텐데요. 문제풀이에 앞서서 또 중요한 포인트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용스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문항 선생님이 가지고 온 용스픽 보면요. 자, 3번 문항 지층 대비에 되려면 간단한 문제고, 그 다음에 4번과 8번은 단면 해석하는 건데, 이 지질 단면 해석할 때는 지질학적 사건의 순서, 뭐부터 만들어졌는지, 상대연령 측면에서.

그죠? 기본적으로는 수평 퇴적의 법칙에 의해서 수평적으로 쌓여요. 근데 지각 변동을 받으면 뭐 습곡 같은 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기울어지겠지. 그러니까 얘는 지층 누중의 수평 퇴적의 법칙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겠습니다. 지층에 역전이 없었다면 아래에 있는 지층은 위에 있는 지층보다 먼저 퇴적된 거예요. 맞죠?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쌓이니까 지층 누중의 법칙의 원리를 제가 지금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얘는 수평 퇴적의 법칙, 얘는 지층 누중의 원리. 그다음 누중의 법칙. 얘 같은 경우는 퇴적 구조와 표준화석을 이용하면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그렇죠? 뭐 동물군 천의의 법칙이라고 생각해도 좋죠. 삼엽충, 암모나이트, 화폐석 이런 순서가 돼야 되는데 맨 밑에 화폐석이 있어. 맨 위에 삼엽충이 있어. 그럼 이 지역은 역전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또는 만약에 건열 같은 퇴적 구조가 단면상에서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발견이 돼 어느 지역에서. 그럼 이건 역전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얘도 맞는 얘기. ABC 다 맞는 얘기라고 고를 수가 있겠네요. 됐죠? 1번 문제 비교적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보고요.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보면 그림 가는 마그마의 관입이 일어난 모습이고요. 나는 마그마의 분출이 일어난 모습이다라고 되어 있고 밑줄 뭐냐면 C와 D는 서로 같은 시기에 퇴적되었다. 아, C와 D가 같은 시기에 퇴적되었다.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암석 AF를 생성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그러니까 상대 연령을 잘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볼게요. 지금 B에 의해서 B가 만들어질 때 여기와 A와 C가 지금 변성을 받은 거예요. 그죠? 변성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B가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거고 A와 C의 관계에서는 지층 누중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겠지. C가 먼저, 그다음에 A. 그러니까 아 여기는 C, A, 그다음에 B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맞죠?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F가 있고 E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변성이 일어난 거니까. F 다음에, 그 다음에 E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나서 풍화침식 받고 나서 새로운 D가 쌓인 거예요. 맞나요? 그런데 지금 이 문항 조건에서 뭐였냐면 C와 D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건데 얘와 얘가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대. 그러면 F, E, 여기다가 C를 넣으면 그 다음에 A, B. 그러니까 생성 순서라고 한다면 F, E, C와 D는 같은 거, 그 다음에 A, B, 이런 순서가 돼야 되겠죠. 이 순서를 표현하고 있는 게 지금 어디에 있죠? F, E, 그 다음에 C, D, A, B. 아, 5번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 5번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다. 이러한 지질학적 사건 순서를 밝히는 과정,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쓰지 않아도 바로 답이 나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항 봤고요. 이어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면 지층 대비죠. 여기서 포인트는 세 지역의 석탄층은 같은 시기에 생성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밑줄. 세 지역의 석탄층은 같은 시기에 생성되었다. 이게 결정적인 정보. 얘가 지금 건층이라는 거야. 자, 볼게요. 석탄층이 어딨니? 아, 너가 석탄층이구나. 얘 석탄층입니다. 석탄층이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아, 얘는 같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됐죠?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거야. 요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대비를 하는 거지. 얘가 같은 층에 만들어졌어요? 그럼 밑에 있는 요 녀석들도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거야. 위에 있는 요 녀석들도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대비를 하는 거예요. 인근 지역에서. 얘와 얘도 같은 시기에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얘와 얘도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볼수 있는 거지. 그럼 얘기할 수 있는 건, 가는 얘까지 만들어지고 나서, 얘가 누구죠? 볼까요? 석회암까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물 위로 올라왔다고 보는 거예요. 이 자료가 전부라고 한다면. 퇴적이 진행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다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새로운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를 더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물 밑에 있었던 시기가 최근까지 있었다라는 거지. 이 자료에 의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걸 해석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가장 오래된 녀석은 누구야? 이 중에서. 얘가 되겠지. 가장 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대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보겠습니다. 석탄층은 건층에 해당한다. 맞죠? 건층에 해당한다.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비할 수 있는 기준이 된 층이 건층인 거니까. 얘가 있어야지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 가의 여감층은 나의 여감층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가의 여감, 아, 얘가 여감층이죠? 얘와 얘를 비교하는 건데, 보세요.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니까 얘가 가장 과거, 얘는 얘보다 상대적으로 좀 최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가의 여감층은 나의 여감층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맞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생성된 지층이 분포하는 지역은 다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대비를 해놓고 봤더니 얘가 가장 최근 지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다에서 가장 최근에 생성된 지층이 분포한다. 맞는 얘기. 됐죠?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기준층이 있어야지 비교가 가능한 거고, 이러한 비교는 이제 인근 지역에서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3번 문제 봤고요. 용스픽. 아셨죠? 중요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자, 그림은 지층 AD가 분포하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상대 연령으로 표현할 수가 있느냐. 보면, 제일 밑에 있는 녀석이 오래되었다라고 보는 거지.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A, B, C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요 녀석들이 힘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휘어진 거지. 수평퇴적이 아니라 휘어진 상태가 되는 거야. 습곡이 된 거지, 습곡. 습곡이 되었고,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잘렸지. 단층이 만들어졌지. 단층이 만들어진 거고. 맞죠? 그 다음에 누가 쌓인 거예요? D가 쌓인 거지. 물론 이 과정에서 지금 얘네들 습곡이 됐고 나서, 잘리고 나서 그 위에 D가 쌓여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원래 부정합이 있는 거지. 왜냐면 얘는 습곡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기 부정합이 있는 거고, 얘와 얘의 지층 경사를 보면, 여기 이제 경사 부정합 면이 있겠지. 경사 부정합 면이 여기에 존재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현재 어떤 상태? 현재는 융기 상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됐죠? 보겠습니다. 자, 경사 부정합이 나타난다. 얘와 얘의 지층 경사가 달라요. 이런 조산 운동이 일어나면 이제 이런 경사 부정합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지. 자, 단층 F, F'이 형성될 당시에 장력을 받았다. 지금 보면 얘가 단층 면 또는 단층 선이 되는 거고, 여기에 사람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고. 미끄럼틀을 탄 사람. 얘가 상반이고, 얘가 하반인데, 보면 요 B층을 기준으로 보면 B층이 지금 내려간 거예요. 상반의 B층이 지금 내려간 거라고. 하반과 비교해 봤을 때. 상반이 내려갔어? 잡아당겨야 내려가지. 잡아당기는 건 장력. 장력에서 만들어진 단층은 정단층. 그러니까 맞는 거고. 지층의 생성 순서. 암석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A, B, C, D가 되겠지. A, B, C, D가 되겠지. 물론 중간중간에 지질학적 사건들이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아셨죠? 여러분들은 중간중간에 이 사건까지도 찾아보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네 문제 풀어보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해볼 건데, 우리가 이러한 지질학적 사건 순서를 상대 연령으로 표현할 때는 항상 더해야 될게 뭐냐면, 언제 융기를 했고, 언제 침식을 했고, 언제 침강을 하고, 언제 퇴적을 했는지, 융기 침식, 침강 퇴적이 한 묶음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까지 표현을 해야지 완벽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5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스페인어 안주희입니다.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교재 10강 우리 함께 보는 날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교재 10강에는

문법적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좀 어려워지니 예습 꼭 해오세요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6강, 7강, 뭐 8강, 9강까지는 표현, 일상 표현 위주로 조금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요. 10강부터 한 15강 정도까지는 또 어려운 문법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습 꼭 해오시고 또 철저한 복습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교재 10강 우리 오늘 함께 볼거 어떤 것이 있는지 학습 목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적 대명사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 대명사는 또 사실 직접 목적 대명사와 간접 목적 대명사로 또 나뉘어지는데요. 오늘은 직접 목적 대명사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중성 대명사에 대해서도 같이 볼 거고요. 중성 대명사 로입니다. 더불어 중성 관사 로. 자, 형태가 이제 같은 형태인데 쓰임이 달라서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질 거고요. 불규칙 동사 3개 준비했습니다. 트라에르 동사, 보네르 동사, 코노세르 동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목적 대명사부터 같이 보죠. 자, 직접 목적 대명사는 뭐냐라고 하면은 직접 목적어를 다시 말할 때 쓰는 대명사. 직접 목적어를 받는 대명사라고 설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뜻은 뭐뭐를 뭐뭐을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직접 목적 대명사의 형태는 표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빈칸을 넣어 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해석을 쓰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 하면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맞아요. 나를 이란 뜻이 되고요. 때 하면은 너를 이란 뜻이 됩니다. 자, 3인칭의 경우는 지금 형태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로는 남성형이고 라는 여성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 하면 그를 또 당신을 당신이 이제 남자일 경우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사물도 봤습니다. 그것을 이란 뜻을 가져요. 라는요? 그녀를 이란 뜻. 그리고 이제 요거 나머지는 같겠죠? 당신을. 그리고 그것을 이란 뜻을 갖습니다. 자, 이제 복수로 오겠습니다. nos 하면은 네, 우리들을 이란 뜻이고요. os 하면은 너희들을. los는 그들을. 그리고 당신들을, 그것들을, 라스는, 네, 그녀들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또 뜻이 같죠. 당신들을, 그것들을.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직접 목적 대명사의 형태와 뜻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쓰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이 직접 목적 대명사의 위치는 어디냐? 라고 물으시면 일반적으로 동사 앞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자, 대화인데요. Porque me llamo mamá? 라고 했죠. Porque, 왜? 왜 엄마가 나를 불렀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동사 앞에 me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사실 근데 엄마가 왜 나한테 전화했지?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B가 뭐라고 하냐면 quiere saber si vienes a comer. 해서 si 뭐뭐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밥 먹으러 올 건지 알고 싶어 하셔. 깨레르 동사 뒤에 동사 원형 뭐뭐 하고 싶어 하다, 뭐뭐 하길 원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동사 앞에 위치한 것, 네, 요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복형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중복형은 뭐냐면 형태가 전치사 아 뒤에 전치격 인칭 대명사가 와서 중복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대화문 속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Tú me quieres a mí, ¿no? 라고 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복형은 어디예요? 요거죠. 아, 뒤에 전치격 인칭 대명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중복형은 왜 쓰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중복형을 쓰는 이유는 강조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구체화시키고 싶을 경우에 중복형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 2인칭 같은 경우는 강조를 위해서 쓰이는 경우가 많고요. 3인칭은 이제 대상을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매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한번더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사랑해. 그렇지? 가 되는 겁니다. 또도 써준 거 보면은 이것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주어도 생략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또와 아미가 없어도 사실 뜻은 돼요. Me quieres, no? 너나 사랑하지? 그렇지?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중복형을 써주면서 강조가 되는 거죠. 너 나를 사랑해. 그렇지?가 되는 겁니다. Por supuesto, 물론이지가 돼요. 그래서 중복형 강조와 구체화를 위해서 사용된다. 자, 형태는 이러하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직접 목적 대명사의 위치가 일반적으로 동사 앞이다라고 좀 전에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직접 목적 대명사가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가 포함된 동사구와 쓰이거나 아니면 긍정 명령형과 쓰일 때, 자, 이때의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사 원형과 현재 분사가 포함된 동사구와 쓰일 때는요, 이 뒤에 동사 원형과 동사 원형 혹은 현재 분사 뒤에 붙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사구 앞으로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모두 가능해요. 앞에 써도 되고 뒤에 붙였어도 되고. 자, 그렇고요. 자, 긍정 명령형과 함께 쓰일 때는 요거는 뒤에 붙여 써줍니다. 네, 그래서 앞에 쓰이지 않고요. 뒤에 이렇게 딱 붙여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문들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모이야 사카를로 만냐나라고 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는 지금 동사 원형 뒤에 바로 붙여 쓴거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일 그것을 꺼낼 거야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뭐라고 그랬죠? 앞에다가 빼서 쓸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다시 표현해 볼수 있을까요? 다른 표현으로는 로가 앞으로 빠지죠. 그래서 로 모이아 사카르 마냐나.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뒤에 붙여 쓰거나 앞으로 빼거나. 네. 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Puedes quitarlo de la mesa? 자, 동사 원형 뒤에 지금 또 역시 붙여 썼습니다. 그래서 깃다라면 제거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 테이블에서 그것 좀 치워줄래? 치워줄 수 있어? 라는 뜻이 되죠. 자, 요것도 지금은 뒤에 붙였었지만 앞으로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Lo puedes quitar de la mesa.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동사 원형이 포함된 동사구의 예문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긍정 명령형과 쓰일 때입니다. 자, 요거 보시면 comprarlo라고 했어요. 요 경우에는 반드시 뒤에 붙여 쓴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뺄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라라는 명령형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정리가 됐는데 지금 하나가 빠져 있어요. 예문에 뭐가 빠져 있냐면 현재 분사가 포함된 동사구는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 여러분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작문을 해드릴게요.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될까요? 네, 너를 쓰면 되죠. 자, 우리 현재 진행형 간략하게 봤었습니다. 에스다르 동사 뒤에 현재 분사가 와서 현재 진행형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나니까 estoy. 그다음에 기다리다, esperar니까 그거의 현재 분사형 esperando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뒤에 때 너를 tilde 들어가고, 그래서 estoy esperando te 하면은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목적 대명사는 현재 분사 뒤에 지금 붙였었습니다. 그쵸? 자, 이 직접 목적 대명사 어떻게 할수 있다고요? 앞으로 뺄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빼볼까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Te estoy esperando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현재 분사가 포함된 동사구에서의 이 위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옆에다가 꼭 예문 적어 놓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이해가 빠르십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했고, 자, 요건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꽃표가 하나 달렸는데요. 네, 꽃표 보도록 하죠. 자, 이건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요. Las flores las compró José 라고 했어요. Compró José. 자, 또 이제 과거형이 나온 상황인데요. 호세가 산 거예요. Comprar 동사의 3인칭 단수, 과거 변화형입니다. 그래서 호세는 샀다. 뭘 샀어요? Las flores. 꽃을 샀다라는 표현을 하는 건데요. 뜻은 그건데 지금 Las flores라는 목적어가 앞으로 지금 나와 있죠. 동사 앞으로 뺐죠. 그죠? 자, 그럴 경우 목적어가 앞으로 빠져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목적 대명사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Las flores compró José라고 하는 게 아니라 Las flores las compró José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네, 목적어가 앞으로 도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목적 대명사를 반드시 동반한다.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직접 목적 대명사 요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중성 대명사 로와 중성 관사 로에 대해서도 같이 보기로 했잖아요. 자,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이 로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보게 될 텐데, 이 로는 보통 여러분들 과정에서 셋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조금 전에 방금 봤었던 직접 목적 대명사. 직목대 3인칭 단수형. 로가 있죠. 뜻은 뭐였죠? 그를, 그것을, 당신을 이란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 로가 있고요. 아니면 지금 보게 되실 중성 대명사의 로가 있고요. 아니면 좀 이따 보실 중성 관사의 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셋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이걸 봤으니까 이제 중성 대명사 로를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중성 대명사 로는 언제 쓰이는지. 자, 먼저 앞에서 언급된 구나 절이나 문장 혹은 내용 전체를 대신해서 요로 하나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문을 보시면 no lo sé 라고 했어요. 세는 사베르 동사의 1인칭 단수형이죠. 알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no lo sé. 난 그거 모르겠어. 그래서 이 그거는 구가 될 수도 있고 절이 될 수도 있고 문장이 될 수도 있고 내용 전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난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로를 요한 단어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대화문 하나 보시면 Puedo quedar con Pablo hoy? 라고 하죠. quedar 하면 여기서 이제 만나다, 만나기로 하다라는 뜻으로 쓰였겠죠. 그래서 오늘 파블로를 만날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Ya lo hemos hablado. 자, 이거는 이제 현재 완료형이 나온 거고요. 여기서 야는 이미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것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사나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빠블로랑 오늘 만나는 거가 되겠죠. 앞에 나온 것을 이걸로 로하나로 받는 겁니다. 아, 그러면서 Hoy no puedes salir. 오늘 너는 나갈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에 나온 것을 받을 때 중성대명사 로를 쓸 수 있다. 자, 일단 요거 하나를 정리를 하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또 언제 쓰냐? 세르 동사, 에스타르 동사, 빠레세르 동사와 함께 쓰인 주격 보어를 대신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화문을 보시면 Tu amiga es italiana? 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Tu amiga es italiana? 너의 친구, 여자겠네요. 아미가니까 너의 친구는 이탈리아 사람이니? 자, 세르 동사와 함께 쓰인 주격 보어입니다. Si, lo es. 어, 그래. 이탈리아 사람이야. 가 되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네. 자, 하나, 대화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Estás feliz? 자, 이번에는 에스타르 동사와 쓰인 주격 보어입니다. Feliz 하면 행복한 이란 뜻이죠. 그래서 너 행복해? 라고 물었더니 Desde luego. Desde luego 하면 물론이지 이란 뜻이죠. Pero no lo pareces 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아. 행복해 보이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대화문에서 확인하셨지요? 예, 그래서 중성대명사 로의 쓰임은 이런 것들입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정리할게요. Desde luego 하면은 이게 이제 무슨 표현이라고 했죠? 물론이지 라는 표현이었죠? 자, 우리 물론이지 라는 표현 또 여러 개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또 뭐가 있어요? 에, claro. 그죠? 이거 써야겠다, 이거는. 그죠? claro. 혹은, 뭐, claro que sí.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desde luego. 그리고, como no. 그리고, por supuesto. 자, 이거 전부 다 물론이지,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중성관사로입니다. 자, 이 중성관사로는 다시 이제 세 개로 세분화 시킬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로 뒤에 형용사가 와서 뭐뭐 것으로 이제 추상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lo mejor de esta casa es el jardín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esta casa, 이 집이죠? 이 집의 가장 좋은 거는 es el jardín, 정원이야. 가 됩니다. 그래서 로 뒤에 형용사가 와서 뭐뭐 것이란 뜻으로 쓰이고요. 또 로 대 뒤에 명사가 와서 뭐뭐의 일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lo de Claudia es mentira 하면 뭐예요? 클라우디아의 일은 멘티라, 거짓이야, 거짓말이야 가 돼요.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로께 문장으로 되면은 요거는 뭐뭐 하는 것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로께 me parece más importante es ser feliz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끊어야 되는 거죠. 뭐예요? 내게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ser feliz, 행복한 거야. 행복해지는 거야. 그게 나에게는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성관사의 로의 쓰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직접 목적 대명사 로, 그리고 중성 대명사 로, 중성관사 로를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불규칙 동사 3개 보기로 했어요. 그 동사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라에르 동사, 보네르 동사, 코노세르 동사 나와 있는데요. 먼저 트라에르 동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라에르 동사 같은 경우는 1인칭 단수가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traes, trae, traemos, traes, traen 하고 변화해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traer 동사는 기본적으로 가져오다 라는 뜻을 갖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문장입니다. Me puedes traer un paraguas. 자, paraguas 하면은 우산이란 뜻이죠. 그래서 나에게, 여기서 me는 나에게란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간접 목적 대명사 배울 거거든요. 그 간접 목적 대명사 me입니다. 나에게란 뜻. 그래서 나에게 우산을 좀 가져다 줄수 있니?가 돼요. 그래서 가져오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사실은 이제 교재에는 또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뜻이 나눠져서 되어 있는데 어찌되었던 그 가져오다라는 기본 의미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충분히 유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Mi abuelo va traer a su perro 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나의 할아버지는 su perro 그의 개를 그의 강아지를 데려오실 거다.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가져오다 해서 이제 데려오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traer 동사는 데려오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보시면 ese chico trae problemas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ese chico. 자, chico는 이제 소년을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뭐 연령대로 이렇게 딱 끊어질 수 있는 어휘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그 남자로 해석하셔도 되고 뭐그 소녀로 해석하셔도 되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남자로 갈게요. 그래서 그 남자는 problemas 문제를 가져온다. 그래서 문제를 야기시킨다라는 뜻이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 보시면 Las nubes traen lluvia 라고 했어요. 자, 누베는 우리가 배웠죠? 무슨 뜻? 구름이란 뜻이었어요. 그래서 구름은 유비아 하면은 느낌 어때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건 비란 뜻이죠. 우리 비오다 요베로 동사였죠? 유비아는 비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구름은 비를 불러일으킨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가져오다, 데려오다, 야기하다, 뭐 그다음에 불러일으키다 뭐 이런 뜻다 가져오다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암기하는 것을 조금 줄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동사로 가겠습니다. 보네로 동사입니다. 자, 뽀네르 동사 마찬가지입니다. 1인칭 단수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뽕고 뽀네스 뽀네, 뽀네모스 뽀네이스 뽀넨 하고 변화를 해요. 자, 뽀네르 동사는 뜻이 굉장히 많은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뜻이 있냐? 이제 교재에서는 많이 쓰이는 그 뜻을 한 6가지로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Ponemos las llaves encima de la mesa. Encima de 하면 무슨 뜻이었어요? 장소전치사구, 뭐뭐 위에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는 우리가 되겠네요. Ponemos니까 우리는 llave, 열쇠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쇠들을 테이블 위에 놓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ponere 동사는 놓다, 두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Puedes poner la música si quieres. 자, 여기서 si는요, if의 뜻이에요. 그래서 너가 원한다면 너는 música, 음악을 틀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poner 동사는 뭐 틀다, 작동하다 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Poner la película que quieres ver. 자, 뭐예요? 너가 보고 싶어 하는 영화가 상영한다. 그래서 여기서 뽀네르 동사는 상영하다의 뜻을 갖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 Esto me está poniendo enferma. 해서 여기서 뽀네르 동사는 어떠한 상태로 만들다라는 뜻이 돼요. 지금 여기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네요. 그래서 이것은 나를 아프게 한다. 아프게 만들고 있다. 병들게 만들고 있다. 예,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시면

En otoño nos ponemos el abrigo 라고 했어요. En otoño니까 가을에는 우리가 여기서 poner 동사는 입히다 라는 뜻으로 가져서 우리는 입는다가 됩니다. Nos ponemos 하면은 ponerse에서 el abrigo 외투를 입는다가 돼요. 자, 마지막 Ayudo a mi mamá a poner la mesa. 자, 그래서 여기서 poner la mesa에서 상을 차리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는 엄마가 상 차리는 것을 돕는다가 돼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자, 상 차리다는 poner la mesa잖아요. 그러면 상을 치우다라는 표현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나왔었던 동사를 활용해서 quitar la mesa 하면은 요거는 상을 치우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네, 보네르 동사 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동사입니다. 코노세르 동사예요. 우리가 스페인어의 알다라는 동사 하나 배웠었어요. 사베르 동사 한번 배웠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은 또 똑같은 뜻이에요. 알다라는 뜻을 가진 코노세르 동사에 대해서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노세르 동사도 1인칭 단수만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예요. 자, 읽어볼까요? Conozco, conoces, conoce. Conocemos, conocéis, conocen. 자,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코노세르 동사는 언제 쓰이느냐? 자, 이거는 아는데 경험을 바탕으로 알때 씁니다. 자, 우리가 사베르 동사는 지식 기반이었다면 이건 경험 기반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알거나 또 지역을 알거나 네, 이럴 때는 코노세르 동사를 써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문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osco a tu primo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Tu primo. 자, 우리가 가족 어휘를 따로 배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정리하진 않았는데요. Primo는 사촌이란 뜻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너의 사촌을 안다 라는 뜻이 돼요. 자, 사촌 사람이죠? 그래서 conocer 동사를 썼습니다. 자, 대화문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Eva, eres mi novio. 자, novio는 남자친구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Eva, 그가 내 남자친구야. 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소개 상황인 것 같지요. 그래서 얘가 내 남자친구야. 자, 이렇게 해석하셔도 될것 같고. 자, 그랬더니 이제 비가 이알로 꺼너스코 해서 그를 알아. 이미 나는 그를 알아. 자, 사람을 아는 상황이죠. 이미 그를 알고 있어. 왜? Melo presentaste en la fiesta. 자, 뭐래요? 나에게 그를 presentaste. 소개해줬어. 파티에서.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줬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알 때, 이 conocer 동사 쓰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장소를 알 때도 conocer 동사를 쓴다라고 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Nosotros conocemos esta ciudad 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esta ciudad, ciudad 하면 도시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도시를 안다. 이 도시를 안다. 이 도시를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와본 적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인 거죠. 대화문 속에서 한번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e acompaño a hacer turismo 라고 하죠. 너 여행하는데 내가 함께 할까? 우리 같이 여행할까?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No, gracias. 사양하는 거죠. 고맙지만 괜찮아. Conozco bien la zona.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어. 해서 장소를 알아서 conocer 동사 쓴것볼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우리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요 가족 어휘 몇 개만 정리하도록 할게요. 구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자, 할아버지는 아보엘로, 할머니는 아보엘라 해서 조부모님을 아보엘로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아빠, 마드레, 엄마, 마드레 해서 부모님, 마드레스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아들 하면은 이호, 딸, 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 형제 에르마노, 여자 형제 에르마나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혈연으로 묶인 뭐 삼촌 뭐 이런 외삼촌 뭐 이런 분들은 띠오라고 하고요. 뭐 이모 고모 이런 분들은 띠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촌, 남자 사촌은 뿌리모, 여자 사촌은 뿌리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카 있죠. 조카. 조카는 뭐라고 하게요? 조카는 남자 조카면 소브린노, 여자 조카면 소브린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자, 니에또, 손녀, 니에따. 네, 요 정도의 가족 어휘는 알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 엄청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잠깐 여러분 머리 식히시는 시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볼 거는요. 스페인 미술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 사진은요. 스페인 박물관, 프라도 미술관 사진이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사실 예술의 나라인 거 아세요? 그래서 건축물도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고요. 뭐 천재 건축가 가우디도 스페인 출신이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계를 주름잡는 화가들 스페인 출신 많습니다. 자, 박물관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먼저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 미술관은 프라도 미술관이고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3대 미술관이라고도 일컬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부죠, 북부. 북부에는 구겐하임 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데요. 이 빌바오에 있죠. 이건 이제 티타늄 소재의 박물관이고 옆에서 보면 배 모양, 위에서 보면 꽃 모양.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미술관 상도 받았었다고 해요. 예, 그런 것들이 있고 교재에는 없지만 사실 또 마드리드에 가면은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술관 삼각지대라고 있거든요. 그 미술관들의 위치를 이렇게 찍어보면 삼각형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미술관 삼각지대라고 해서 그 꼭지점 세 개에 해당하는 미술관이 지금 이 사진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 그리고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 티센 보르네미사 미술관이 요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미술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나중에 스페인 마드리드에 가셔서 이 박물관 세 개만 돌아다녀도 시간이 엄청 걸린다고 하네요. 며칠 걸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자, 그렇고요. 그래서 박물관 소개를 했고요. 자, 이제 화가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스페인 17세기죠. 바로코 시대를 대표하는 네, 벨라스케스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벨라스케스는 궁정 화가고요. 대표작으로는 지금 보시는 시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보면 볼수록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걸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 화가 자신이 캔버스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벨라스케스가 보이고요. 자, 그리고 저 뒤쪽으로 보면 거울이 있는데요. 그 거울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왕 부처, 그러니까 국왕 부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보고 있는 국왕 부부의 모습도 저 거울 속에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미술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찬사를 받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작가는 고야인데요. 프란시스코 데 고야입니다. 그래서 근대 회화의 아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벨라스케스와 마찬가지로 궁정 화가였습니다. 근데 이제 고야 같은 경우에는 청각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청력을 잃은 후에는 뭐 검은 그림 시리즈, 어두운 파나 시리즈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려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대표작으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오디븐 마하, 또 교재에는 없지만 또 옷벗은 마하 이런 것들이 고야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파블로 피카소는 우리가 천재는 요절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장수한 그런 천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카소 하면은 프랑스 출신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의 말라가라는 도시에서 태어났고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작품 활동으로 프랑스에서 많이 해서 네, 프랑스 화가라고 우리가 잘못 아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입체주의의 창시자라고 하지요. 그래서 대표작은 뭐 게르니카, 아비뇽의 처녀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피카소가 그림만 그린 건 아니에요. 뭐 판화도 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했었던 천재임은 분명합니다. 자, 한 사람 더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은 이 코수염으로도 되게 유명한데 살바도르 달리가 되겠습니다.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작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프로이트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초현실주의 작품을 많이 했고요. 뭐 대표작으로는 기억의 영속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피카소도 그림만 그린 게 아니잖아요. 달리도 그렇습니다. 조각도 했고요. 그리고 또 영화도 만들었어요. 심지어 그 루이스 부뉴엘이라는 스페인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영화감독이 있거든요. 부뉴엘과 함께 영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달리가 스스로 뭐 천재라고 말을 했었던 사람이라 그냥 괴짜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 이제 플로리다에 가면 달리 박물관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제가 한번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 달리의 작품을 직접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천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 대단한데? 라는 말이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그 츄파춥스 있죠? 그 사탕 로고도 요 달리가 그린 겁니다. 자, 더불어 요 정도 알려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인 미술은 정말 할 얘기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미술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한번 이 작가들 한번 다 이제 찾아보시면,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실 겁니다. 네. 자, 요 정도 소개하는 걸로 하고요. 자, 우리는 다시 교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화문을 볼게요. 케이츠와 종업원에 대합니다. 우리에게 메뉴를 좀 갖다 주시겠어요? 여기 있습니다. 자, 무엇을 주문하실지 아시겠나요? 라고 하니까, 준비되셨나요? 주문할 준비되셨나요? 정도로 의역이 되겠죠? 뭘 드시겠어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메뉴 델 디아, 우리 이거 봤었죠? 요거, 한 12에서 15유로 요 사이에 보통 많이 형성이 되는데, 첫 번째 요리, 두 번째 요리, 후식까지 이렇게 같이, 식당에서 파는 메뉴 델 디아, 혹은 뭐 메뉴 델 플라또라고도 합니다. 자, 메뉴 델 디아 주세요. 했더니, 종업원이 첫 번째 요리로는, 네, 프리메로는 첫 번째 요리로는 뭐가 있냐면요. 샐러드와, 그다음에 여기서 글라세스 나오잖아요. 우리가 글라세 하면은 뭐 교실, 뭐 수업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종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종류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수프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케이트가 네개 솔라 소파스. 자, 뭘로 만들어졌나요? 수프들은? 자, 두 종류의 수프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종업원이 하나는 감자로 되어 있고요. 또 다른 거는 토마토로 되어 있습니다. 감자 수프, 토마토 수프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제 케이트가 그럼 queremos dos sopas de patatas, por favor라고 하죠. 감자 수프 두개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종업원이 ahora se las traigo라고 하죠. 자, las는 sopas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가져다 드릴게요. 매우 감사합니다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까마레로가 뭘 물어보냐면 이 para beber. 자, 뭘 물어보는 거예요? 마실 걸로는요? 마실 걸로는 뭐 드릴까요? 그랬더니 케이트가 una botella de agua y una Coca-Cola, por favor 라고 하죠. 물한 병과 코카콜라 부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웠었던 내용이 잘 녹아있는 대화문 확인했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없으시죠? 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정리를 해드릴 거냐면요. 코노세르 동사와 사베르 동사를 한꺼번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다 알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이좋게 둘다 1인칭 단수만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동사 변화를 같이 한번 해보면 코노세르 동사 같은 경우는 코노스코, 코노세스, 코노세, 코노세모스, 코노세이스, 코노센 하고 변화를 하고요. 자, 사베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세, 사베, 사베, 사베모스, 사베이, 사벤 하고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둘다 알다란 뜻, 1인칭 단수만 불규칙 변화한다. 자, 요것까지 정리하셨고요. 자, 큰 차이는 제가 아까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코노세르 동사는 경험을 기반으로 할 때,
그럴 때 conocer 동사를 쓰고요. 또 saber 동사는 지식을 기반으로 알 때 saber 동사를 씁니다. 자, 그래서 conocer 동사로 다시 돌아가서 자, 경험을 통해 경험을 기반으로 어떠한 사람이나 혹은 장소를 알 때 그때 conocer 동사를 쓰는데요. 자,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ozco a Marta, la esposa de Paco. 자, 나는 안다. 누구를? Marta, 사람이죠. 나는 Marta를 알아. 자, Marta는 누구예요? Paco의 부인이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El chico conoce todas las montañas de la zona. 라고 했어요. 자, 그 남자는 chico 혹은 소년도 상관없어요. 안다. 뭘 알아요? Todas las montañas. 모든 산을 안대요. De la zona, 지역의 모든 산을 안다. 그래서 장소를 알 때 conocer 동사 쓰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알 때, 장소를 알 때. 자, 이제 saber 동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식을 바탕으로 어떠한 사실, 방법 등등을 알 때 saber 동사 쓰는데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Mi abuela sabe japonés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나의 할머니는 뭘 알아요? 일본어를 아신다 라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 문장 ¿Sabes si mamá está en casa? 라고 했어요. 너 아니? 엄마가 집에 계신지 아닌지 아니? 세 번째 Mi hermana sabe preparar paella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의 언니는 안다. 뭘 알아요? 파에야를 만드는 법을 안다. 가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꼬노세르 동사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명사가 오잖아요. 그런데 사베르 동사는 명사가 올 수도 있고 절이 올 수도 있고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문장 보시면 이거 이제 사베르 동사에 썼을 때 정리는 했었던 내용입니다. Este zumo sabe al limón 라고 했어요. 그래서 saber a 하면 이거 무슨 뜻이었어요? 뭐뭇의 맛이 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스는 무슨 맛이 나요? 레몬 맛이 난다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onocer 동사와 saber 동사 이렇게 비교 정리 한번 해봤고요. 자, 꼬표 한번 보겠습니다. El señor Fernández conoce muy bien la historia de México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거 일단 해석을 해보면 페르난데스 씨는 안다, 매우 잘한다. 뭐에 대해서? 멕시코 역사를 매우 잘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 멕시코 역사 이거 지식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정통할 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게 아주 잘할 때 자, 그럴 때는 conocer 동사를 쓴다 라는 것도 더불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동사 하나 더 볼 건데요. tomar 동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tomar 동사는 규칙 변화하는 동사예요. 그런데 이 동사도 뜻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동사라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장, 문장을 통해서 뜻 정리하도록 할게요. Ellos se tomaron de la mano en el cine. 자, 여기서는 tomar 동사가 잡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잡았다. 지금 이제 과거형으로 나와 있거든요. 영화관에서 손을 잡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Tomamos una cerveza en el bar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tomar 동사는 마시다 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tomar 동사는 마시다 라는 뜻 말고 먹다 라는 뜻도,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에서 cerveza, 맥주죠. 맥주를 마신다 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La mujer toma el metro. 자, 요거는 근데 지난번에 어떤 대화문이라 요런 데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통수단을 타다 라는 뜻으로 또마르 동사 씁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자가 뭘 타는 거예요? 메트로, 지하철을 탄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문장. 자, 요거는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No me tomes por tonto. 자, tonto는 바보란 뜻이거든요.

0: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나를 바보로 취급하지 마. 뭐이 정도로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또 마라 동사 같은 경우는 잘못 알다, 오인하다로 쓰였다라는 거. 그런 뜻도 있습니다. 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장 보시면, Este año voy a tomar clases de piano 라고 했어요. Este año, 올해 란 뜻이죠. 올해 나는 tomar clases 하면은 수업을 받다 란 뜻입니다. 어라? 그럼 이제 생각나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수업을 하다 라는 표현은 어떤 동사 썼었죠? 이건 다른 동사 썼어요. 그래서 dar clases 하면은 수업을 하다 라는 뜻이고요. tomar clases 하면은 수업을 받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올해 나는 피아노 수업을 받을 거야 가 됩니다. 자, 여섯 번째, vamos a tomar el sol en la playa. 해서 tomar el sol 하면은 일광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변에서 일광욕하자. vamos a 동사원이요. 뭐뭐 하자라는 뜻을 가졌었죠. 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omar 동사의 다양한 뜻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수는 다 했어요. 그죠? 막큰 단위 숫자까지 다 봤는데요. 서수는 아직 안 배웠어가지고 서수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수는 이제 순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순서를 나타내는 것을 서수라고 하고요.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용사로 쓰일 때의 요 변화, 형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요.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눈 속에 넣어두시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서수는 명사 앞에 위치할 수도 있고 명사 뒤에 위치할 수도 있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명사에 성수일치시킨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La tercera lección 하면 이거 뭐예요? 삼과 세 번째 과라는 뜻이에요. Lección이 이제 여성이니까 tercera의 형태에 맞춰준 거볼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el tercer piso 하면은 이거는 3층이란 뜻이죠. tercero, 남성 단수 명사 앞에서 오 탈락합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자, 요건 이렇게 나뉘어져야 되는데, los primeros días del año 하면은 연초란 뜻이 되는 거고요. el primer día 하면은 요거는 뭐예요? 첫 번째 날. 그래서 primero 역시 남성 단수 명사 앞에서 오 탈락하죠.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늘의 의사소통 기본 표현입니다. 자, 식사 표현. 우리 한번 정리했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맛있게 먹어, 맛있게 드세요라는 표현. Buen provecho, buen appetito, que aproveche.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고요. 자, 상대방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똑같은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한 단어. Igualmente. 너도 맛있게 먹어. 자, 이렇게 할수 있고요.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Parece muy rico 해서 정말 맛있어 보이네 까지 이제 붙였네요. 그래서 우리 다 알고 있는 표현들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10강 내용 모두 다 끝났습니다. 자, 오늘은 문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네, 복습입니다.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교재 11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재 11강 이제 간접목적 대명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복습하시고 예습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물어보는 문항이 지금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볼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생명공학의 기술의 의미와 분야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던 분야고요. 농업에 이용되는 생명공학의 기술을 종류별로 나열할 수 있다. 맞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농업에 이용되는 생명공학의 특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공학의 의의와 발달 과정이에요. 일단 생명공학 기술, 바이오고 테크놀로지고, 생명체를 의미하는 바이오라는 단어하고 과학 또는 공학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입니다. 생물공학 또는 BT라고도 합니다. 자, OECD에서 이제 어떻게 정의를 내렸느냐? 지식 그리고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을 목적으로 생물 또는 무생물을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생명체 및 생명체 단편, 그리고 제품 및 제품 관련 모델에 적용하는 기술을 BT,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생명공학의 핵심 기술 첫 번째, 생체 기능 계량 기술입니다. 우수한 생물 자원을 탐색하고 돌연변이 유전자 제조합, 세포 용합 기술 등이 이 기술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 하나씩, 그러니까 식물을 예를 들어 보자면 하나씩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씩 이제 키우려면 굉장히 많은 땅 같은 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을 하면 무슨 그러니까 생장점 조그만 거 하나에서 한 개체를 키우는 데든지 이렇게 해서 미생물, 동식물 등의 세포를 배양을 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미생물과 효소의 고정화 기술, 생물 반응 기술 등이 이 기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물 기능의 모방 해서 바이오 센서, 그리고 장기, 인공장기 등이 모방 기술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생명공학의 분야예요, 분야. 일단 인체는 인간의 유전체 해석 및 기능 연구하는 분야, 그리고 암등 난치병 예방 및 치료하는 기술 분야, 의료기기 및 의료용 생체 재료 기술, 그리고 의약품 안전성 평가 기술 하는데 사용이 되고요. 동물 같은 경우는 아니면 형질 전환, 동물의 형질 전환, 아니면 실험 동물 생산, 그리고 곤충 자원 이용 기술이 생명공학 분야였고요. 식물의 생명공학 분야는 식물 유전체 해석 및 연구, 식물 조직 배양, 그리고 유전자 제조업 등의 식물 형질 기술, 그리고 식물의 2차 대사 산물, 2차 대사 산물이라고 그래서 식물도 방어를 해요, 방어를. 우리 그 2강에서 모용이라는 거할때 풀독이라는 걸 잠깐 설명했죠. 모용에서 그 뭘까 좀 이제 접근을 막는 물질, 그러니까 우리 그냥 맨살로 풀 같은 거 이렇게 만지다 보면 막 오돌토돌하고 가렵고 그렇잖아요. 그게 그런 게 2차 대사 산물이에요. 식물이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내뿜는 그런 성분들. 자, 미생물에 대한 생명공학 분야는 미생물 유전체 해석 및 기능, 그리고 미생물 대사 산물 이용 기술, 미생물에 대한 농업, 환경, 식품에 이용하는 이런 생명공학 분야가 있겠습니다. 자, 바이오 센서. 센서는 무언가를 감지하고 측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이오야, 바이오. 생명체의 뛰어난 감각 기능과 분자 식별 능력을 이용하거나 모방해서 만든 장치. 다음, 하이브리드 인공장기. 장기는 말 그대로 장기. 생체 유래에 살아있는 세포나 조직을 인공의 고분자막 등에 고정화해서 장기 본래의 기능을 할수 있는 그런 인공장기, 그리고 식물 2차 대사 산물, 세포의 기본 기능과 관련이 없으나 식물체가 주위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병해 쪽 침입 및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해내는 방어 물질이 대사 산물입니다. 자, 조직 생명공학에서는 이 기술의 개념, 어떻게 이 기술을 하냐가 아니고 이건 뭘 하는 기술이구나, 그래서 어디에 사용이 되겠구나를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조직 배양 기술 다 들어봤죠? 말 그대로 조직을 배양해, 그래서 하나의 개체로 만드는 거죠. 다세포 생물체 조직 중에 그 조직 중에 일부나 세포를 분류해서 인공적으로 키워요. 그래서

익히는 게 조직배양 기술이에요. 일단 식물의 조직배양 기술은 요거. 이게 7강에서 했나요? 7강? 7강에서 전형 성능. 식물은 뿌리만 있어도 줄기와 이파리를 만들고, 이파리만 있어도 줄기 뿌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영양기관으로 다른 영양기관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전형 성능. 전형 성능. 식물의 조직배양은 식물의 전형 성능을 이용해서 무균 상태에서 그 식물의 일부, 생장점이 됐건, 하여튼 그 일부로 완전한 식물체를 만들어내는 기술, 조직배양 기술입니다. 자, 전형 성능, 세포가 완전한 개체로 다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켈러스, 식물에서 나옵니다. 식물. 식물에서부터 조직 또는 세포를 분리해서 배지에서 배양한 세포 덩어리입니다. 이 세포 덩어리, 이 세포 하나하나가 전형 성능으로 인해서 하나의 개체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생장점과 바이러스. 생장점으로 하나의 개체를 만들 수 있는데, 생장점의 분열 속도가, 생장점이 커지는 속도가 바이러스 감염 속도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생장점은 바이러스가 없는 개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생장점을 이용하면 무병주라고 그래요. 무병주. 자, 조직배양을 그냥 좀 크게 보면 일단 조직배양을 그 시료 준비해요. 근데 이제 조직배양은 작은 조직을 키워야 되니까 굉장히 청결해야 됩니다. 오염이 최소화돼야 돼요. 초기 배양 식물 재료를 살균해서 새로운 조직을 생장 유도, 켈러스를 유도하고요. 2단 여기 그 1단계에서 얻은 배양체로부터 많은 수의 유모, 배양체로부터 작은 모를 증식을 시켜요. 그리고 그걸 많은 수의 모, 이게 대량 증식으로 얻어진 유모를 신장시키고 밝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뿌리가 내리고 나면 그걸 서서히 외부 환경에 심어서 하나의 개체로 만들게 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식물 생명 공학의 기술. 식물도 나올 거고 동물도 나올 거예요. 자, 식물 일단 대량 증식 기술. 대량은 크게가 아니고 많이죠. 많이. 일단 기내 급속 증식. 형질이 비슷한 식물체를 기내에서 단시간 내에 대량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종자 번식이 어렵거나 영양 번식을 하더라도 생장이 느린 것들에 이걸 생장점을 떼다가 한꺼번에 많이 증식을 하는 거죠. 인공 종자예요. 종자가 인공 종자가 있어요. 자, 조직 배양 또는 세포 배양으로 만들어요. 근데 완전한 개체를 생육할 수 있는 식물의 싹이나 체세포 배를 이 배를 영양액, 그러니까 배 젖이 있어서 양분을 충분히 줄 수도 괜찮은데 그럴 수 없는 배를 영양액과 함께 캡슐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인공 종자. 그러니까 배 젖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병개체. 아까 생장점이 퍼지는 속도가 바이러스 감염되는 속도보다 빠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생장점을 영양번식을 하는 정부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문제가 될때 생장점은 바이러스가 없으므로 그 생장점을 채취해서 그걸 키워요. 그래서 병이 없는 개체를 만들 수가 있죠. 단, 생장점의 크기는 요만큼, 0.1에서 0.3. 이거보다 크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우려가 있고, 이거보다 작으면 생존율이 낮아집니다. 자, 세 번째, 품종 개량 기술. 일단 배 배양이에요, 배 배양. 씨앗의 배 부분, 그배 부분을 배양하는 겁니다. 자, 종자의 배가 미숙하거나 발아에 필요한 양분이 제공할 기능이 없을 때, 그러니까 배젖이 없을 때, 배를 분리해서 시험관에서 무균 발아하는 기술입니다. 씨 속에 들어있어서 실제로 그 개체, 뿌리가 나오고 이파리가 나오는 그 부분이 배죠. 다음은 꽃밭 배양. 조금 아까 배 배양에서는 종자의 배를 배양하는 거고, 이건 꽃가루를 무균 상태에서 배양한 다음에 콜리친을 처리를 하면 두 배체로 돼요. 두 배체. 콜리친은 이렇게 생식세포 수를 배수체로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콜리친을 처리를 해서 배양을 해서 새로운

새로운 개체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꽃밭배양. 다음, 돌연변이. 돌연변이는, 이건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긴 만드는 건데, 정확히 알고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떠한 상태가 될지 모르는 거죠. 물리적, 화학적 처리를 통해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유용한 형질을 가진 개체를 선발하는 기술이에요. 물리적은 방사선, 자외선, 아니면 고온, 저온 처리를 하거나, 화학적으로는 유기화합물질을 처리를 한다거나,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거죠. 근데, 돌연변이의 상업성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품종이 나왔으면 이게 계속 대를 이어서 가야 돼요. 돌연변이에 얻어진 특성이 반드시 안정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은 돌연변이인데 얘에서 나온 씨앗으로 키웠더니 원래가 나왔다. 이건 돌연변이의 상업성이 없는 거예요. 아시죠? 돌연변이의 상업성은 그렇게 나온 특징이 계속 대를 이어서 전달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생물 반응기를 이용한 유용물질의 생산 기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포닌을 채취를 한다. 그러면 사포닌은 어디서? 인삼에서 채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인삼은 막 키워야 되고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죠. 그런데 생물 반응기는 이제 만약에 사포닌을 발효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걸 넣어서 그렇게 발효를 시켜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게 생물 반응기예요. 생장 및 대사 활동을 왕성하게 할수 있는 인공 조건을 만들어줘요. 만들어줘. 그래서 유형물질을 생산해내는 기술입니다. 발효기, 균주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발효기, 그리고 동물세포나 식물세포를 대량으로 연속 배양할 때 사용하는 바이오리액터, 생물반응기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동물생명공학이요. 크게 세 개 있네요. 수정란 이식, 그리고 수정란 복제, 체세포 복제. 일단 수정란 이식은 수정란이 뭐냐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을 이룬 게그 수정란이에요. 이제 앞으로 개체가 될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그 수정란은 어디서? 자궁 안에서 수정란이 생기죠. 근데 수정란 이식은 그 생겼던 자궁에서 수정란을 빼서 다른 개체에다가 이식을 해주는 거예요. 이식을. 그게 수정란 이식이에요. 양포에서 배려된 난자를 수정시킨 후에 수정란을 데리고 이식하는 장소에서 이건 크게 두 가지로 할수 있는데 일단 다배란 처리, 배란을 많이 하게 만든 다음에 정액을 넣어서 체내에서 수정시킨 다음에 체내에서 빼내서 다른 쪽에 심어주는 거죠. 이거 왜 이거 어떨 때 이런 걸 하냐면 굉장히 그 좋은 암컷, 성적이 좋은 암컷, 그리고 성적이 좋은 수컷 이걸 만약에 소라고 봤을 때. 소로 봤을 때는 소가 보통 280일, 285일에 새끼를 한 마리씩 낳기 때문에 이걸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한 10마리 만드는 데는 쌍둥이를 낳는다 그래도 최소 5년이 걸리잖아요. 최소 5년. 그런데 다배란 처리를 해서 난자 수를 확 크게 만드는 거지. 한꺼번에 10개, 20개 정도. 그리고 나서 그 성적이 좋은 정액을 갖다 붙이면 수정란이 한꺼번에 10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10개를 그대로 빼다가 다른 그냥 자궁만 늘리는 거죠. 그러면 우수한 형질의 개체를 한꺼번에 많이 생산할 수가 있죠. 수정란 이식. 그러니까 수정란을 말 그대로 이식하는 기술이에요. 자, 수정란 복제는 수정란이 됐어. 이게 이제 수정란이 됐는데 이게 이제 수정란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세포 분열을. 세포 분열하다 완전히 세포 분열을 해버리면 완전히 떼내버리면 이게 다시 하나의 수정란이 돼요. 그래서 똑같은 형질의 동물이 생기는 거지. 수정란 복제는. 세포 분열 중인 한 개의 수정란을 여러 개로 나눠 버리면 그게 하나의 수정란으로 다시. 그래서 여러 마리의 동일한 개체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체세포는 보통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만나서 그 수정란을 이루는데 체세포는 난핵, 그러니까 난자는 그대로 있어야 되고, 정자는 없어. 정자 대신에, 그 유전 물질이 있는 체세포에서 핵만을, 체세포 핵을 취하고, 그러니까 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난자, 그리고 체세포의 핵을 융합을 시켜.

융합을 시키면 보통 이제 그 유전물질이라고 그러죠. 유전물질이 어디 있어요? 핵에 있어, 핵에. 핵에. 그러면 이렇게 융합을 시키면 이게 수정란이 돼. 수정란. 그럼 이 수정란을 대리모에게 이식을 하면 임신 기간을 거쳐서 출산이 되죠. 근데 이 기술은 아까 그 유전물질이 어디에 있다? 체세포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 태어난 이양 같은 경우는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이건 체세포를 어디서 가져왔어요, 지금? 이 양에서 가져왔죠. 그러니까 이 양하고 똑같이 생긴 복제양이 나타나요. 복제양, 체세포.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가면 수정란 이식은 그 수정란을 말 그대로 다른 자궁에다가 이식을 해주는 거고 수정란 복제는 일단 수정이 된 상태에서 수정란을 쪼개서 거기에 대한 복제 동물이 나오는 거고 체세포는 체세포를 가져온 동물의 복제 동물이 생기는 거예요. 아셨죠? 물론 이제 체세포 복제라고 해서 이제 복제 동물이라고 얘기는 하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복제 동물, 100% 복제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혹시 나중에 대학 가서 이걸 전공한 친구들이 있다면 100% 복제가 아니라는 건 그때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동물 생명공학 이용에는 수정란 이식, 수정란 세포 분열 중인 수정란을 나누어서 각각의 복제 동물을 만들 수 있는 거. 체세포는 난 정자가 필요 없고 체세포를 가져다가 체세포 핵으로 만들어서 그 체세포 공여해준 그 동물과 클론, 똑같은 복제 동물을 만드는 기술이죠. 그러니까 보통 세포가 생식 세포와 체세포로 나누잖아. 체세포 얼마나 많아요? 피부 세포도 체세포고 다 세포죠. 그러니까 핵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그 복제 동물을 만들 수 있는 난자가 문제지 유전물질은 굉장히 많다는 거. 자, 다음 체세포 복제의 장점은 일단 우수한 형질을 보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체가 죽었더라도 죽기 전에 그 체세포를 보관해 놓으면 그 체세포로 복제 동물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우수한 형질을 보존할 수가 있지. 멸종 위기 생물도 보존할 수 있죠. 체세포로 이렇게 만들면 되니까. 희귀 생물도 대량 생산할 수 있지. 체세포만 있으면 되니까. 단시간 내 복제 동물을 여러 개할수 있죠. 난자만 제공이 되면 유전자와 같은 생물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도 있고 대체 장기를 보유한 동물도 대량 생산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체 장기를 보유한 동물의 체세포를 갖다가 복제 동물을 만들면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수정란 복제와 체세포 복제의 차이점이에요. 체세포 복제는 체세포를 제공한 동물과 복제품이에요. 체세포를 제공한 동물과 복제품. 수정란 복제는 하나의 똑같은 수정란에서 나눠졌으니까 똑같은 동물을 여러 마리를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복제를 하는데 수정란 복제는 수정란을 가지고 온 것과 그러니까 이 형질을 어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체세포 복제는 얘가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생겼을지 다 아는 거지. 수정란 복제는 나와 봐야 알아. 나오면 똑같은 애들만 나온다는 거야. 알았죠? 자, 다음은 줄기세포 이용.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와 기관의 근간이 되는 세포예요. 지금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친구들, 수험생들의 가장 첫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가장 첫 모습. 이거 아니었을까요, 이거? 그쵸, 수정란. 수정란이었지, 맨 처음은. 수정란일 때 머리카락이 있어요, 손톱이 있어요, 발톱이 있어요, 피부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이제 얘가 수정란이 갈라지면서 장기도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피부도 만들고, 이렇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세포가 줄기세포예요, 줄기세포. 그래서 줄기세포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어. 첫 번째는 배아줄기세포. 배반포. 처음 그 수정란에서 나오는 줄기세포야. 어떤 조직으로라도 분화할 수 있어. 어떤 조직으로라도. 대신에 어떤 조직으로 분화할지까지는 아직까지는 잘 몰라요. 그런 위험성. 성체 줄기세포는, 아, 이건 손톱이 세포야. 그럼 얘는 손톱을 만들어. 얘는 피부 세포야. 그럼 피부 만들어. 아, 어떤 걸

유전자로 만들 수 있는지 알수 있는 그런 미분화 세포야. 유도 만능 줄기세포는 역분화에요, 역분화. 체세포를 이용해서 다시 줄기세포를 만드는 세포입니다. 줄기세포. 자, 다음 형질전환 기술. 형질전환 기술은 기존에 있던 형질이 아니고 새로운 형질이에요. 어떻게? 유전자를 뭐 없던 유전자를 넣어주거나 있던 유전자를 뭐 잘라서 다시 붙이거나 그래서 새로운 형질을 만드는 거지. 유전자 제조업은 쓰고자 하는 유전자를 찾아서 염기서를 밝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 유전자를 넣거나 편집하는 거. 형질 전환 기술, 유용한 유전자 DNA를 상태로 분리한 후에 목표하는 생물체에 도입해서 새로운 형질을 발현하게 되는 기술입니다. 자, 식물 형질 전환 방법. 식물에서 새로운 형질을 만들고 싶어. 예를 들어서 장미꽃이 이렇게 되는데 장미꽃 대신 거기다가 뿌리가 나왔으면 좋겠어. 장미꽃 대신 뭐 팔리진 않겠지만 하여튼 없던 형질을 만들고 싶어.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식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방법. 첫 번째, 아그로박테리아. 뭔가 어렵게 보이지만 쉽게 일단 제목부터 아그로박테리아법이 있고 유전자 총법이 있고 원형질체율법이 있어.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어떤 방법으로 넣어줄 것인가요? 어떤 방법으로 넣어줄 것인가? 아그로박테리아법은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아그로박테리아, 흙 속에 사는 아그로박테리아가 가서 유전자를 줘. 그걸 유전자를 갖다 줘. 아그로박테리아를 이용하면 아그로박테리아법. 유전자 총법, 그걸 코팅을 시켜서 유전자 총으로 쏴서 DNA를, 내가 원하는 DNA를 갖다 넣어. 이게 유전자 총법. 원형질체 융합법은 세포 융합법. 자, 일단, 그러면 형질전환 과정에서 이렇게가 좀 다르고, 이렇게가 좀 다르긴 한데, 아그로박테리아법은 내가 원하는 유전 형질을 갖다 넣을 거야. 갖다 넣는데 뭐, 흙 속에, 땅에서 사는 아그로박테리아에 내가 넣고자 하는 DNA를 심어요. 그러면 그 아그로박테리아가 감염시켜. 여기서 감염이라는 게 원래 아그로박테리아는 식물에게 암을 일으키는 놈인데 그걸 빼버리고 내가 원하는 DNA를 심는 거지. 그러면 아그로박테리아 가서 내가 원하는 그 세포에 내가 원하는 DNA를 싹 넣어줘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DNA를 가지고 있는 염색체가 생겨. 얘를 캘러스로 분화해서 심으면 돼. 그러면 이렇게 나온 식물체는 내가 원하는 DNA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얘는 무슨 단점이 있느냐? 얘는 쌍덩잎 식물에만 잘 돼요. 외덩이 식물은 좀 약하지. 그러니까 얘는 생물을 이용하고 있네, 아그로박테리아. 그에 비해서 유전자 총법은 뭐냐면 내가 도입하고자 하는 DNA를 코팅을 해. 텅스텐이나 금으로. 그 다음에 유전자 총으로 쏴요. 쏴서 그 DNA를 넣는 거지. 그렇게 넣어진 걸 다시 이렇게 캘러스 분화해서 키워내는 거야. 그러니까 아그로박테리아법하고 유전자 총법을 좀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원하는 DNA를 그 DNA에다 심는데 미생물인 아그로박테리아를 이용하면 아그로박테리아법. 물리적으로 총으로 쏘면 유전자 총법 이렇게 됩니다. 아시죠? 그다음에 원형질체 융합법은 세포 융합법이에요. 그러니까 토마토의 세포, 감자의 세포를 폴리에틸렌 글리코를 처리를 해서 세포를 하나의 세포로 융합을 시켜요. 그래서 이걸 캘러스 분화해서 조직 배양해서 하면 밑에는 감자, 위에는 토마토가 열리는 이런 형질의 작물을 개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식물의 형질 전환 과정 알겠죠? 형질 전환. 원형질체 융합법은, 이 둘은 그냥 그 접목해도 돼요, 접목. 접목해도 나올 수 있어요. 그, 토마토 가지를 감자 가지에다가 그냥 접목해도 이렇게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타 방법으로 바이러스 이용하는 법 있고, 전기 충복법 있고, 뭐, 리포솜 융합법 있고, 뭐,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 식물의 형질 전환을 하는데 형질 전환의 그 기술의 정의가 뭔지, 새로운 DNA를 어떻게 넣는지, 아니면 이따 좀 나중에 나오겠지만 외부에서 DNA를 주입하는 방법도 있고 원래 있던 DNA를 잘라서 편집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그 DNA를 편집해서 새로운 형질을 만들어내는 기술, 유전자 제조업 기술입니다. 형질 전환 기술. 자, 다음은 동물 형질 전환 기술이에요. 동물 형질 전환 기술. 미세주의법하고 줄기세포 이용법이 있어요. 동물의 형질을 전환을 하려면 수정란 자체에서 뭔가 DNA를 들여보내야지 이게 세포 분열하면서 새로운 형질을 가진 개체가 나오죠. 그래서 그 수정란에 수정 직후 세포 단계에서 원하는 DNA를 집어넣어요. 뭘로? 피펫으로. 근데 피펫인데 수정란에다가 DNA 절편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마이크로 피펫으로. 마이크로 피펫이죠. 그러니까 완전 가는 걸로 내가 원하는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줄기세포 이용법도 있긴 합니다. 자, 여기도 동물세포도 하여튼 새로운 유전자를 주입해서 새로운 형질을 만들었다.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분자표준 기술. 아,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어렵긴 한데, 일단 분자표준 기술이 뭐냐. 분자가 표지판을 들고 있어. 나 누구예요? 하고. 쌍둥이가 있는데 얼굴이 굉장히 똑같아요. 하고 다니는 것도 똑같아.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잘 분간이 안 가. 그런데 분간을 해야 될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얘가 하는지 외국에서 왔는지. 근데 똑같이 생겼어.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 그걸 DNA 염기 서열의 차이로 판별을 해버려요. 그게 분자 표지 기술이에요. 그래서 보통 분자 표지 기술이 답지나 선택지에 나올 때 서술이 어떻게 되냐면 무엇을 판별하였다 또는 무엇을 구분하였다 뭐 이렇게 서술이 돼요. 하여튼 분자표준 기술은 눈으로 봐서 잘 모르는 걸 DNA 염기 서열 차이를 감별해서 이용을 해요. 얘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봐. 근데 그때 쓰는 방법이 전기용동법. 전기용동법 어렵죠. 전기용동법. 아유. 자, 전기용동법은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이게 이제 다시 전기장에서 이제 전기를 주면, 그러니까 일단은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면 DNA 절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DNA 절편이니까 얼마나 작겠어? 굉장히 작죠. 그래서 그걸 어디다 띄우냐? 아갈로스라는 그 스크린? 체 같은 게 있어, 체. 그래서 이 크기에 따라서 이걸 통과하고 못 통과하고. 그러니까 우리 체질을 하면 작은 건 통과하고 큰건 통과 못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형식으로 하는데, 일단 전기용동법. 전류가 움직이는 방향하고 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죠. 반대요. 그래서 그 전하의 DNA 절편을 띄워서 움직여. 그러다가 더 이상 못 가면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체에 걸려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기용동법. 여기다가 음극. 여기다가 양극,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그러면 전류는 이렇게 흐르죠. 근데 전하는 이렇게 흘러. 그럼 그 전하를 타고 DNA 단편이 움직여.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뚝뚝뚝 이렇게 떨어져. 그러면 이건 마커야. 아, 여기에 떨어지는 건 어떤 놈? 여기에 떨어지는 건 어떤 놈? 이렇게 해서 DNA 상에서 이건 어떤 DNA, 어떤 DNA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PCR이라는 게 있어요. PCR. 우리 지금 생각이 잘 날지 모르겠는데, PCR 검사법이 언제 많이 나왔냐면, 우리 코로나 때 PCR 검사를 많이 했어요. 이건 쉽게 얘기를 합니다. PCR은 증폭하는 거예요. 증폭하는 거. DNA를 증폭하는 거. 그래서 충분히 실험을 할수 있도록.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 정도로만. PCR. 자, 여섯 번째. 유전자 질병 진단 기술. 유전자 질병 진단 기술에 생명과학 기술이 쓰여요. 인체 세포를 배양해서 효소 반응, 염색체의 개수나 형태 등을 조사해서 어떤 질병이나 증후군의 원인을 유전자 수준에서 알아보는 기술이에요. 그 종류에는 DNA 또는 RNA를 확인해서 진단하는 게 있고,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전자 질병 진단 기술 활용은 이렇게 나중에 걸릴 수 있는 질병을 미리 예측하고 뭐 친자 확인할 때도 유전자 감별로 범죄수사 이용할 때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유전자 질병 진단 기술 이용. 병원균 중 비항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 비항 기간이 길어서 신속한 검사가 어려울 때, 변종 바이러스 출현에 의해서 빠르게 전파될 때, 이럴 때 유전자 진단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GMO. GMO는 유전자 변형 식물이에요. 형질 전환 동물. 형질 전환 식물. 자, 이 식물을 왜 식량 문제? 훨씬 더그 수확량을 많은 작물로 개량할 수 있어. 식품의 기능성 강화, 뭔가 비타민이 많거나, 아니면 뭐 철분이 많거나, 이렇게 기능성 강화할 수 있고, 에너지원, 뭐 기름을 더 훨씬 많이 넣을 수 있거나, 아니면 환경 문제, 농약을 좀덜 써도 된다거나, 난치병 치료, 이런 효과가 있는 식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GMO를 개발을 합니다. 유전자 변형 식물. 자, 하지만 이 GMO 작물의 위해, 해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필수 영양 성분의 변화 가능성이 있고, 항생제 내발 유발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GMO 식물 중에 항생제 내성을 가진 식물이 있어. 그리고 새로운 독성 물질을 생성할 가능성. 그러니까 GMO 식물을, 작물을 먹으면 몸에 해롭다, 해롭지 않다, 지금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어. 밝혀진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괜찮다라고 딱 밝혀지면 괜찮은데, 이게 그 유전자 자체를 조작해 놨기 때문에 사람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잘 모르는 거지. 그런 유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유전자 가위 기술. 아까는 유전자를 도입하는 거였는데, 이건 그 자리에서 그냥 유전자를, 그 자리에서 아니죠. 그러니까 한 유전자에서 도입하지 않고 필요 없는 유전자를 잘라내는 거야. 어떤 사람이 유전자를 봤더니 이 사람은 참암 발생률이 높아. 근데 그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인지를 밝혀냈어. 그러면 그 유전자를 자르서 없애버리면 그 요소를 없앨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유전자 가위 기술, 도입이 아니고 DNA를 편집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1세대 징거핑거 뉴클레이즈, 2세대 탈렌, 3세대 크리스토퍼 가위 기술이 있습니다. 자, 관련된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알수 있는 생명공학 기술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지금 혈액 내 조혈모 세포를 채취해서 세포 배양하고 세포 내 유전자를 교정을 했네, 교정. 교정된 세포를 배양해서 유도를 했네요. 자,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겸상 적혈구병 환자를 치료하는 길이 열렸어요. 이 적혈구병 환자는 난 모양으로 변형된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질병으로 빈혈, 두통, 뭐 이런 게 생기네요.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이 조혈모 세포를 분리해서 실험실에서 배양을 해. 구 CAS9 카스 9 이렇게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 유전자를 좀 편집을 하고 있네. 편집을 하고 있어. 그래서 문제가 있는 그 유전자를 절단해서 유전자를 교정을 하네요. 유전자 편집 기술, 유전자 가위 기술이네요. 그럼 이 기술은 DNA 수준의 유전자 편집이 가능해요. 전통 6종 대비 신품종 작물의 6종 기간. 그렇죠. 전통 6종이면 이걸 키워서 꽃 피고, 종자 맺고 이걸 다시 심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바로 새로운 품종을 만들 수 있죠. 자, 작물의 우성 형질을 유지하기 위해 교배가 아니죠. 교배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으로 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이에요. 유전체 내에서 바로 유전체를 교정할 수 있는 기술. 자, 2번. 다음 기사에서 클로버 6종에 활용된 생명공학 기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연구소는 옥상에서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 클로버, 잎이 5개 달린 클로버 등 각양각색의 클로버가 자라고 있네요. 이 클로버는 모두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신품종이야. 자연 상태에서 발견되는 네잎 클로버는 일시적 변이체로 후대에 유전되지 않고 당대에만 나타나는 현상이야. 아, 이게 돌연변이라는 얘기죠. 돌연변이. 그러나 여기에서는 감마선을 클로버 꽃에 처리해. 감마선을 처리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기술. 뭔가요? 돌연변이 기술이죠. 돌연변이 기술. 돌연변이. 이건 말 그대로 배를 배양해야 되는 거고. GMO 생
GMO는 새로운 유전자를

갖다 놓는 거 또는 유전자를 편집을 한다든지 이건 세포를 융합해야 하는 거고 이건 무병개체 조직배양 기술인데 여기는 지금 감마선 처리한 건 돌연변이 유도 기술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돌연변이 위도는 화학적, 물리적 방법이 있어요. 물리적 방법은 빛을 비춰, 방사선, 뭐 자외선 이런 거 또는 저온 처리를 한다거나 고온 처리를 한다거나 화학적 방법은 유기 화합물질로 처리를 하는 거죠. 돌연변이의 상업성에서 한번 나타난 그 돌연변이에 대한 특성이 당대에서 그치면 안 되고 어떻게 계속 유전해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생명공학 발달 연대포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학생 A는 생명공학 수업에 배운 생명공학의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연대표를 이용해서 정리했어요. 53년도 보니까 DNA 이중 나선 구조를 규명을 했고, 90년도 가니까 인간 개놈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 94년도에 최초 형질 전환 작물이 시판이 됐어요. 시판. 개발된 게 아니고 시판. 96년도에 효소 개놈 지도 발표했고, 97년도에 체세포 복제 양 논리가 이때 탄생을 했고, 2008년도에 인간 개놈 프로젝트를 완성을 했어요. 90년에 시작해서 2008년에 인간 개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고, 2012년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이 개발이 됐고, 2023년도에 인간 배아 줄기세포 복제를 성공을 했네요. 자, 가. 최초의 형질 전환 작물을 시판을 했어. 가는 식물 교배로. 교배가 아니죠, 교배가. 교배가 아니죠. 나 기술이 체세포 복제. 체세포 복제 기술을 활용하면 동일 유전자 형질을 가진 개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죠. 체세포는 많으니까. 난세포에만 주면 그 체세포 공여한 동물과 같은 개체가 많이 나타날 수 있죠. 다. 인간 개놈 프로젝트 완성. 인간의 모든 유전자 질환을 치료할 수 있게 되지 않았죠. 그냥 유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정도 알수 있는 거죠. 이제 해석이 됐다 이거지. 리을, 라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DNA 유전 정보 편집에 사용되었다. 옳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로 된 4번이 정답이네요. 3번의 정답은 니은과 리을로 된 4번이 정답입니다. 맞죠? 대량 생산 가능하고 유전자 편집. 자, 4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조사한 생명공학 기술이 농업에 적용된 사례네요. 학생 A는 생명공학 시간에 배운 신품종 육종 기술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모직도를 다음과 같이 그려보았어요. 유전자 금가루 코팅을 했네, 금가루에. 그 다음에 빵하고 고압가스로 핵에 삽입을 했습니다. 유전자 총법이네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유전자를 금가루로 유전자를 도입을 했어. 그래서 유형 유전자를 도입한 작물, 유전자 재조합, 형질 전환 작물을 지금 형질 전환 작물의 생산 방법에 도식하네요. 그렇죠? 자, 생장점을 배합해서 국화의 무병주, 이거 조직배양 기술이죠? 당근의 체세포를 배양해서 인공종자 조직배양 기술이죠?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를 삽입했어. 유전자를 삽입해서. 이게 정답입니다. 4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분자 표지를 이용해서 은행나무 암수를 판별해서 분자 표지는 판별, 구분, 구별하는 거. 토마토와 감자의 세포를 융합, 세포 융합, 원형질체 융합법. 4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형질 전환 기술. 내가 원하는 그 유전 정보, 유전 물질을 무얼 이용해서? 아그로박테리아를 이용해서? 아니면 유전자 총을 이용해서? 생물인 아그로박테리아? 그리고 물리적인 방법? 유전자 총법. 얘는 아그로박테리아는 쌍떡잎 식물의 주로 이용하고 외떤 식물에는 잘 이용이 되지 않았으나 성공률이 낮았으나 유전자 총법은 양쪽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갈대 생산 특허 자료의 일부이다. 이 특허에서 갈대의 생산을 위해 사용한 생명공학 기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뭔가 특허가 이렇게 나와 있고 발명의 명칭 조직 배양에 의한 갈대의 대량 생산 방법. 자, 조직 배양이고

부여 조직병이고, 이것도 조직병인가? 조직병, 조직병, 일단 다 조직병인데. 자, 본 발명은 갈대의 미성숙 화기, 화기. 배양에서 갈대 식물체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법, 화기, 뭐, 꽃가루, 꽃. 꽃밭배양이에요, 꽃밭배양. 배 배양은 종자의 배를 배양하는 거고, 돌연변이는 뭐, 감마산을 쓰든 자외선을 쓰든 그렇게 화학적, 물리적으로 새로운 형질을 만들어내는 방법이고, 인공종자는 보통 이제 배젖이 없을 때, 배젖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영양제를 넣고 그 씨앗을 개발하는 기술이고, 바이오 리액터 기술은 뭐, 그 물질을 생산할 때, 사람에게 유용한 물질을 생산할 때, 작물을 키워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뭐, 발효기나 생물 배양기, 바이오 리액터 등을 이용해서 따로 식물이 아니고 그냥 만들어버리는 기술이죠. 이건 꽃밭 배양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뭐, 꽃밭을 사용했으니까 뭐, 꽃밭 배양, 다른 말로 약배양이라고도 하죠. 5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꽃밭 배양, 꽃밭 속 꽃가루를 이용해서 반수체 식물체를 만드는 것이에요. 뭘로? 꽃밥을 채취해서 영양과 호르몬이 포함된 배양, 액에서 배양하고, 꽃가루 모 세포가 분열, 분화해서 캘러스를 형성하거나 배를 만들고 이를 다시 식물체로 성장시키는 기술입니다. 꽃밥 배양. 자, 6번입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발표한 식물 생명공학 기술을 하는 목적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식물 생명공학 기술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에요. 자, 일단 생장점을 채취해서 생장점을 치상하고 그 생장점에서 발근이 되고 이제 분화가 돼서 이제 하나의 식물체가 됐네. 얘를 이제 이 식물체들을 생체 육성해서 아니 이 식물체를 배양을 해서 자연에서 잘살수 있도록 순화한 다음에 성체로 만드는 기술. 그러니까 생장점을 가지고 하나의 개체로 만들어낸 조직 배양 기술이네. 자, 생장점은 일단 무병 개체를 생산이 가능하나요? 가능하죠. 생장점은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적기 때문에, 물론 크기가 크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무병 개체 만들 수 있고, 모종을 지금 이렇게 생장점 하나를 하나의 모종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대량으로 생산 가능하죠. 식물체의 돌연변이는 감마선이나 이렇게 돌연변이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화학적 물질 기술 써야 되는 거고, 새로운 형질이 도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새로운 형질을 도입을 한게 아니고, 그 생장점, 조직을 가지고 여러 개로 한꺼번에 많이 키우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으로 된 1번, 6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무병 개체 증식 기술, 조직배양 기술이죠. 영양 번식을 하는 작물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문제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생장점. 생장점 바이러스가 없어요. 생장점 크기는 0.1에서 0.3mm 정도로 해야 됩니다. 작으면 생존률이 낮고 크면 바이러스 감염 여부가 있습니다. 자, 7번.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수정해야 될 부분을 실습 과정 단계 중 가해서라. 그래서 모든 걸은 것은. 자, 학생 A는 DNA 정기공동 실습을 위한 실습 과정을 다음과 같이 모식도와 함께 작성해서 선생님께 제출 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서 지도를 받았어요. 일단 여기 나온 기술은 무슨 기술이냐면 정기영동법인데 뭐할때 쓴다고요? 분자표지 기술. DNA가 어떻게 그러니까 DNA 자체에서 얘가 무언지 어떤 놈인지를 알아내는 기술이라고 했어. 분자표지 기술이에요. 분자표지 기술에서 자 정기영동을 위한 DNA 절편을 준비합니다. DNA 절편이니까 굉장히 작겠죠. 응고된 아가로스 개를 스크린으로 준비한다. 채로. 자, 이거 옳은 내용이고요. 완충 용액을 DNA 절편이 잠기게 붓는다. 이것도 DNA 절편이 잠기게 붓고 완충 용액 붓고 아가로스 개를 홈에 DNA 절편을 스포이드로 넣어준다. 스포이드로 넣어준다. DNA 절편을. DNA 절편이 굉장히 작을 건데 그걸 스포이드로. 완전 미세 피펫이 아니고, 저이 부분 이상하고. 자, 라 보면, A의 양극, B의 음극을,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전류는 요렇게.
전화 이

이동을 어떻게? 요렇게. 그러면 DNA 단편을 여기다 띄우면 DNA가 이쪽으로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 전하에 따라 움직이니까 이쪽으로 움직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움직이면 안 되지. 이쪽으로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지금 5번이 틀렸고 스포이드가 아니고 피펫, 미세 피펫으로 옮겨줘야겠네요. 그래서 다와 라가 현재 틀렸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DNA 단편. 여기까지 문제가 나올까 싶어요. 이제 보통 이제 어디에 많이 사용을 하느냐. 사례를 골라라는 문항이 지금까지 많이 나왔었어요. 자, 8번.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조사한 생명과학 기술 가, 나의 특징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오른 것은? 자, 일단 가를 보니까 이형 부위는 수정란이고 이건 체세포네. 이것만 봐도 답은, 답, 감이 오죠? 분열 중인 한 개의 수정란을 여러 개로 나누어 수정란 복제 기술이네. 난세포의 핵을 제거하고 복제하고자 하는 동물의 체세포의 핵을 이제 이건 체세포 복제고. 수정란 복제, 체세포 복제. 그러면 수정란 복제 기술을 이용하면 형질 전환 동물하고 상관이 없죠. 복제 동물 나오는 거지. 형질을, 그러니까 뭐 DNA를 집어넣고 이런 게 아니잖아, 지금. 나, 체세포 복제 기술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생명체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생명윤리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죠. 벌써 사망한 죽은 동물을 이제 다시 살려내고 이제 이런 생명윤리 문제하고 좀 관련이 있죠. 가와 나 기술을 활용하면 유전 형질이 동일한 개체를 다시 생산할 수 있어. 그렇죠. 체세포 기술은 체세포 공유 동물과 동일한 개체. 수정란은 그 수정란을 쪼개진 같은 동물이 여러 마리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디귿은 맞고 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교재 20강의 내용은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해서 총 21강부터 25강까지는 그동안 이제 풀지 못했던 이제 8번, 9번 문제를 각각 이제 좀 비슷한 영역끼리 묶어서 요점을 다시 한번 함축해서 설명하고 풀지 못한 문항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요점 정리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중입니다. 미국 하면 떠오르는 게 진짜 다문화 국가라는 것이죠. 식민지 시절부터 건국 초반까지 다양한 민족과 종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나라를 만든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미국 역사의 한 축을 튼튼히 세운 집단이 있는데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청교도들 덕분에 시작됐다는 거 다들 한 번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청교도 정신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미국의 정치, 경제, 외교, 문화까지 거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 정신 없인 좀 힘들다고 볼 수 있죠. 그만큼 깊게 뿌리 내린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청교도 정신이 대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그 정신이 어떻게 역사를 지나 현대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그것이 미국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국제 무대에서까지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까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든 다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청교도 정신에도 밝은 면 뒤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어두운 부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청교도주의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예외주의죠. 쉽게 말하면 우린 특별히 선택받은 나라다, 그런 믿음이죠. 이 생각이 미국 정체성의 뿌리가 됐다는 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7세기 신대륙으로 이주하던 시절부터 이미 이 예외주의는 미국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중심엔 언덕 위의 도성, City upon a hill 이라는 강렬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건 청교도 지도자 존 윈트롭이라는 사람이 1630년에 미국 땅에 발을 딛기 바로 직전에 한 설교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신대륙 공동체가 단순한 정착지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빛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하지만 이게 그냥 로맨틱한 이상향 이야기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맺은 엄격한 언약 아래 공동체가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거라는 강한 경고도 담겨 있습니다. 이 예외주의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확실히 구별되는 특별한 나라임을 사람들이 믿게 만들었고,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데도 정치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청교도들이 꿈꿨던 자유와 민주주의 본보기라는 이야기는 나중에 Manifest Destiny 같은 서부 개척 사상과 심지어 제국주의 정책의 이데올로기적 근거로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언덕 위의 도시는 단순한 정교적 꿈을 넘어 미국이 세계의 도덕적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명을 상징했죠. 미국 지도자들 연설에도 이 사명이 계속 등장하면서 예외주의 정신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청교도 정신은 미국 사회와 문화 전반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가르침에 따라 엄격한 삶을 살았고 근면과 자기 절제, 개인 책임 같은 가치가 특히 중요했죠. 청교도들은 프로테스탄트 노동 윤리라는 개념을 따랐는데, 그냥 일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자기 수양하고 사회적 성공도 이루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청교도들은 자신의 운명이 하나님의 뜻과 이어져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0: 일하고 자기 절제를 지키는 게 신성한 의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근면함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을 넘어서 도덕적 정체성의 중심이 됐고 개인주의도 공동체 안에서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또 사회 질서와 규범을 매우 중요시해 어긋나는 행동은 엄격하게 다스렸죠. 이런 문화가 미국 자본주의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이 되었고 지금도 미국인의 사고방식과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역사학자 페리 밀러가 윈스롭 설교를 다시 학문적으로 재발견하면서 언덕 위의 도시는 미국 건국 이념의 뿌리로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밀러는 이 설교가 미국의 특별함과 도덕적 사명의 출발점이라고 봤고 청교도 예외주의가 미국 정체성의 기반임을 확실히 했죠. 다만 그는 윈스롭 본래의 메시지가 경고하던 대로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이런 이상을 갉아먹고 있다는 점도 냉철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뒤 언덕 위의 도시는 정치적 상징으로 다시 태어나 미국 대중과 지도자들에게 자주 인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 상징을 적절하게 활용했는데 자유와 번영 그리고 국가의 힘을 찬양하는 애국적인 이미지로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1: We can have a strong and prosperous America at peace with itself and the world. We will again be the exemplar of freedom and a beacon of hope for those who do not now have freedom.
0: 그는 언덕 위에 빛나는 도시를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번영의 등불을 비추는 리더로 그려내면서 원래 담겨있던 공동체적 책임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국가적 자부심에 더 무게를 실었죠. 이렇게 언덕 위의 도시는 시간이 지나면서 뜻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원래 있던 엄격한 도덕적 요구와 공동체 연대의 의미는 점점 희미해지고 그 대신 미국의 특별함과 세계사적 사명을 찬양하는 정치문화적 신화로 굳어지게 된 거죠. 결국 이 상징은 민주주의와 개인의 성공, 국가적 힘을 강조하는 세속적 인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엔 그 역사적 신학적 뿌리와는 별개로 미국이 세계 특별한 역할을 맡은 국가라는 집단적 자의식을 대표하는 핵심 언어가 되었습니다. 청교도 예유지는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특별하다고 믿게 된 뿌리 깊은 생각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믿음 덕분에 미국은 국내 정책을 정당화해 왔죠. 그렇지만 이 믿음 안에는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면도 숨어 있어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언덕 위의 도시라는 윈스롭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상향이 아니라 책임에 대한 부담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섞인 복잡한 상징이에요. 이렇게 복잡한 생각과 현실을 고려해야 미국 예외주의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초 미국을 강타한 제2차 대각성 운동이 발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부흥을 넘어선 일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미국 예외주의를 새롭게 해석하고 그 범위를 확장하는 데 엄청난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 파도 같은 변화가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그 뿌리는 훨씬 전 18세기 중반에 있었던 1차 대각성 운동 시절부터 이미 조용히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1730년대부터 1740년대까지 이어진 1차 대각성 운동은 당시 청교도적이고 엄격했던 교회 중심 신앙 체계를 흔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 웨슬리는 사람들한테 단순히 예배 참석하고

그 덕에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체성을 갖게 되고 마침내 미국 식민지 사회에 활기차고 자발적인 신앙 공동체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1차 대각성 운동은 단순히 종교 얘기에 머물리지 않고 사회와 정치에도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개인의 영적 각성이 자율성과 도덕적 책임감으로 연결되면서 그 옛날 봉건적이고 권위적인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인들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갈망과 다 있었고 결국 혁명과 독립의식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토대 위에 19세기 초 제2차 대각성 운동이 등장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미국 예외주의가 하나님의 선택받는 나라라는 신념과 합쳐지면서 대서양 건너 더 넓은 세계에 민주주의와 자유를 전파하려는 사명감으로 확장되었죠. 1차 운동이 개인의 내면 신앙에 집중했다면 2차는 그 열망을 모아 사회 개혁과 집단 행동으로 옮긴 셈이죠. 1790년대부터 1840년대까지 펼쳐진 2차 대각성 운동은 개인 자유 의지와 사회 개혁에 대한 열망을 붙여 청교도적 예외주의가 단지 신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국민이 공유하는 신념으로 다가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이 널 퍼졌다는 얘기죠. 이 시기가 되면 미국 예외주의는 종교적 이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신앙의 개인화가 확산되면서 언덕 위의 도시라는 이상적인 국가상을 미국인 모두가 마음속에 품게 만들었습니다. 각 개인의 회심과 도덕적 완성이 곧 국가의 도덕적 우월성을 뜻한다는 믿음이 퍼졌고 이것이 금주운동, 노예제도 폐지, 여성권리 신장, 교육개혁 같은 다양한 사회개혁 운동을 촉진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부흥의 주역들은 미국이 완전한 기독교 국가로 거듭나는 사명을 강하게 외쳤습니다. 개인 영혼의 구원에 그치지 않고 미국 사회 전체가 신의 뜻에 따라 도덕적으로 완전 해제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미국은 단순한 국가를 넘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특별한 나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믿음이 Manifest Destiny라는 팽창주 이념을 종교적으로 뒷받침하며 서부개척과 멕시코 미국 전쟁이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신성한 운명임을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19세기 초 대각성 운동은 청교도 경건주의에 머물러 있던 미국 예외주의가 전 국민적 도덕적 사명을 강조하는 국가 이데올로기로 변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 운동 덕분에 미국은 특별한 나라라는 자의식을 깊이 새기고 도덕적 종교적 사명과 사회개혁 영토 확장이라는 두 가지 축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국가 정체성과 외교, 문화적 자부심을 들여다보면 이 시기의 대각성 운동이 뿌리 깊게 박혀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부분이 있습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은 주로 북부와 서부 개척지에서 불붙듯 퍼졌죠. 북부랑 중서부 사람들은 단순히 신앙만 키운 게 아니라 노예제 폐지, 여성 권리와 금주운동 같은 사회 문제까지 끌어안으면서 꽤나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남부는 좀 달랐어요. 남부는 농업사회였고 노예제를 고수했기 때문에 2차 각성운동이 사회정치적 변혁운동으로 이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남부도 주로 개신교가 지배적이었지만 그곳에선 노예제 폐지나 여성해방운동과 같은 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되지 못했던 것이죠. 만약 남부에서도 대각성운동

운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났고 그것으로 노예제 폐지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더라면 미국의 역사는 바뀌었겠죠. 남북전쟁은 발발하지 않았을 것이니까요. 미국 건국 이후로 미국은 좀 특별하다. 이 생각, 즉 미국 예배주의가 외교의 중심에 쭉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세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도덕적 리더 역할도 혼자 해야 한다는 강한 믿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 외교 정책도 이 믿음을 바탕으로 생성되었습니다. 1823년 제임스 모노 대통령이 발표한 모노 독트린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미국은 남북 아메리카 대륙을 자기 영향권으로 여기면서 유럽 나라들이 이 대륙에 더 이상 끼어들지 말라는 경고를 강하게 던진 거죠. 그 바탕에는 초기 청교도들이 언덕 위의 도시 같은 깨끗한 이상향을 꿈꿨던 정신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타락한 문명과는 거리를 두고 미주 대륙은 유럽식 간섭 없이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었죠. 미국이 대륙 횡단으로 땅을 확장하는 게 신성한 임무라고 본 것이죠. 초기 미국 외교는 청교도적 이상주의와 고립주의가 엮여 있었지만 몬로 독트린과 명백한 운명은 미국이 그냥 신생국가가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가진 나라라고 자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문명과 민주주의 본복이라는 이상과 함께 대륙 팽창을 정당화하며 세계 무대에서 나름 독자적인 역할을 차리려 한 것이죠. 결국 이런 게 미국 예외주의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20세기 들어서 미국의 힘이 눈에 띄게 커지면서 예외주의도 훨씬 적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중심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있었죠. 이분은 평생 개신교 신앙의 뿌리를 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미국이 단순히 강대국 그 이상 도덕적 사명을 가진 나라라고 진짜 믿었습니다. 심지어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을 십자군 운동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윌슨은 미국이 민주주의 정신뿐 아니라 높은 도덕 원칙을 실현하는 나라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고립주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세계 무대를 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국제 지도자가 되려는 야심을 품었죠. 이게 바로 윌슨주의의 핵심 모습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밀 외교 금지, 자유로운 무역과 군비 축소, 민족 자결권 보장, 국제연맹 창설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민족 자결권은 너무 소중했죠. 우리가 언젠가는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독립을 해서 민족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갖게 되었죠. 물론 윌슨의 민족 자결권은 우리나 다른 아시아 및 아프리카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유럽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이러한 이상은 그의 이상주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계적 상황에서 보면 윌슨의 이상주의는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시 서구 열강 모두는 제국주의 식민 경쟁에 미쳐 날뛰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미국만 반식민주의를 외치며 민족 자결권과 자유의 원칙 등을 외쳤을까요? 윌슨주의는 바로 미국 예외주의의 새로운 외침인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미국 이익만 챙기겠다는 게 아니라 이상적인 국제 질서를 만들자는 도덕적 사명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떻든 윌슨주의는 미국이 자국을 뛰어넘어 세계 질서를 바꾸려 한 첫 시도였고 미국 예외주의가 도덕적 책임과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모습으로 한 단계 진화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20세기 미국 애교에서 윌슨의 영향력은 정말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20세기를 윌슨주의의 세기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냉전 시절엔 이 미국 예외주의가 다시 한껏 힘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특히 눈에 띄죠. 그는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부르면서 미국을 민주주의에 빛나는 등대로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둘 사이 싸움은 그냥 정치적 대결이 아니라 선과 악, 빛과 어두움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런 말투와 이미지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이념적으로 맞서 싸우는 걸 정당화하는 도구가 된 것이죠. 마치 미국이 전 세계를 돌며 도덕적 사명을 띠고 성전을 수행하는 기사단 같은 이미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자기가 옳고 세계를 구원해야 할 주인공으로 스스로 포장하면서 냉전을 단순한 권력 싸움이 아닌 도덕적 대결로 승화시켰습니다. 냉전이 단지 무기 경쟁만이 아니라 악을 물리치는 미국의 사명이라는 이야기가 생긴 것이죠. 반대 진영인 소련은 그냥 악당이고 미국은 세상을 지키는 슈퍼 히어로 같은 그런 느낌이 생기면서 미국 예외주의가 더 확실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부시주의는 사실 레이건주의가 한 발짝 더 나아간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이건이 냉전 시절 악의 제국과 맞서 싸우면서 미국을 세상에 빛나는 등대로 세웠다면 부시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그 불씨를 놓치지 않고 더 강력한 군사 개입과 민주주의 확산을 외교의 교리로 삼았죠. 근데 여기서부터 비판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시주의가 미국의 국제법이나 규칙 같은 건 알아서 예외적으로 적용해도 된다는 핑곗거리로 쓰였다고 봅니다. 특히 이라크 전쟁 같은 건 이 도덕적 사명이라는 명분이 무력 충돌을 정당화하는 데 너무 편리하게 이용됐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시주의는 레이건주의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예외주의를 더 강하게 밀어붙인 셈인데 그 결과 세계 무대에서 미국이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것을 공식화한 셈이죠. 남들 눈에는 좀 무심한 독불장군 같아 보였지만 부시는 그걸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미국 예외주의가 면제와 이중잣대라는 양면상은 트럼프 행정부 때 엄청 뚜렷하게 드러났죠. 대표적으로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한 경우입니다. 또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탈퇴해버렸죠. 국제형사재판소도 무시했고 유엔인권이사에서도 탈퇴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국제기구가 돈만 들어가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세계 ATM, 즉 현금 인출기 노릇이나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제무대에서 미국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느낌을 주면서 다른 나라들에겐 불신과 우려를 동시에 안겨줬죠. 예외주의는 미국의 자부심과 이상주의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품고 있습니다. 미국 예외주의는 도덕적 우월성을 내세워 자국 이익과 행위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강했죠.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와 청교도 세계관은 신대륙 원주민에 대한

강제 이주와 토지 강탈, 인종차별을 신성한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1637년 피쿼드 전쟁 등에서 원주민들을 학살했는데 청교도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로, 원주민을 악마의 자식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그 학살을 신의 뜻이라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 해석은 노예제도 정당화에도 이용돼 흑인을 함족의 저주받은 후손으로 간주하며 백인 우월주의와 계층 구분을 신성시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남부주들에서 더욱 두드러졌는데 청교도주의가 내세우는 예외주의의 씁쓸한 부분이죠. 아무튼 미국 예외주의가 내세운 선한 이상 뒤에는 폭력과 억압이 숨어있던 셈입니다. 청교도적 예외주의는 미국은 잘못하지 않는다는 자기 면죄부를 제공합니다. 1846년 멕시코와의 전쟁,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 특히 그 전쟁 이후 필리핀과의 전쟁 등에서 적나라하게 노출되었죠. 미국은 필리핀을 스페인의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시키겠다고 스페인과 전쟁을 했는데 전쟁 후 독립을 요구하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총구를 겨눴던 것은 씁쓸한 아이러니입니다. 이 아이러니의 배경에 미국의 예외주의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에 의한 미국적 가치를 야만적인 필리핀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총칼을 써서라도 필리핀 반란군을 진압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를 두고 학자들은 청교도 나르키소스라고 합니다. 자기 도치가 폭력을 낳는 구조라는 것이죠. 또한 청교도 공동체는 미국 내 도덕적 예외주의 형성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초기 청교도 사회는 철저한 도덕적 기준 위에 세워졌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는 무자비하게 배제됐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법은 곧 그 사회 주류가 만든 법이었기에 주류에 속하지 않은 개인이나 집단은 가차없이 배척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1692년 세일럼 마을에서 벌어진 마녀 재판은 이러한 극단적 탄압의 상징입니다.

당시 광기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은 의심만으로도 이웃을 마녀로 몰아 20명을 처형했고 수백 명을 고문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보다는 집단적 도덕성 유지가 우선시되는 청교도적 세계관이 얼마나 파괴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죠. 이런 엄격한 도덕주의와 배타성은 오늘날까지 미국 사회의 문화전쟁, 반이민감정, 진영 간 깊은 갈등으로 이어져 그 뿌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주로 미국 북동부에 정착해 1,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 확산되었고 북부를 중심으로 노예제 폐지와 여성 평등 같은 진보적 사회운동의 씨앗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은 남부가 보수주의적 예외주의의 토대가 되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죠. 이 의문을 풀려면 미국 역사를 전체적으로 봐야 하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남부의 보수적 예외주의는 청교도 정신의 직계 전승이라기보다는 그 사상이 남부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맞게 변형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부는 청교도적 이상보다는 백인 중심의 귀족적 농업사회와 개인주의를 중시하며 독자적인 예외주의를 구축했습니다.

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예 제도는 남부의 예외적 제도로 자리 잡았던 것이죠. 남부는 전통적으로 백인 개신교 중심의 문화가 강하지만 이는 북부 청교도 정신과는 차별화된 형태입니다. 그런데 남부의 복음주의적 개신교 문화가 남부 예배주의의 근간이 되기에 사람들은 남부를 청교도적 예배주의와 연결지으려는 것이죠. 1930년대 뉴딜 정책에 반대한 남부 민주당 보수파와 공화당 보수 세력이 보수 연합을 결성합니다. 1960년대에는 민권 운동에 대한 반발로 남부 백인들이 보수주의와 예외주의를 강화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보수적 미국 예외주의의 강력한 토대를 형성했습니다. 결국 남부 보수주의는 청교도 정신에서 직접 출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예외주의에 담긴 도덕적 자기 정당성과 사명의식의 일부가 변형되어 스며든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준이었습니다.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이제 집에 가자. 오늘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집에 가자. 이제 슬슬 피곤하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100점 맞으면 걱정해요. 왜 걱정하죠? 다음에 100점 못 맞으면 어떡하지? 또 다른 과목도 100점 맞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은 지금 참 자기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거짓 자기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삶대로 살기 위해서 이겨내야 할 감정은 수치심이에요. 안녕하세요. 청년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은 정신과 의사 김현수입니다. 오늘 제가 청년들의 마음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청년 상담에 정말 흔한, 정말 자주 나누는 이야기인데, 왜 나는 내가 좋지 않은가? 나는 내가 왜 미운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청년이 그렇게 말하진 않죠. 주로 이제 우울하고 힘든 청년들,

0: 진료실에 와서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싫다. 자신에 관한 미움에 관해서 정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미워서, 내가 싫어서 여기 왔다.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하기도 쉽지 않다. 뭐 친구 만나서, 야, 내가 밉다? 이런 얘기 계속 할 수도 없잖아요. 네, 아마 또 부모님한테 나는 내가 싫다 이런 얘기하면 또 부모님이 아마 걱정을 진짜 많이 할 거예요.
1: 엄마, 나 자신이 싫어요.
2: 무슨 소리야? 네가 왜 싫어? 엄마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데.
0: 그리고 아마 뻔하죠? 네가 왜 싫으냐?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주고 너를 키웠고 너는 정말 소중하다 이런 얘기 하실 텐데 나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드세요? 어쨌든 우울하고 힘든 그런 청년들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를 시작해요. 아마 세상에서 나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 아마 나 자신일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 상담의 많은 부분은 자신에 대한 실망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 또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미운지, 자기가 혐오스럽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 같아요. 왜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느냐? 왜 자기가 싫어졌을까요? 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자기가 싫었던 건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할수 없다. 이런 상태에 도달해 준 꿈에도 몰랐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요, 기대에만 있었죠. 청소년기 때 기대가 많이 부서졌죠. 청년이 되면 그 기대의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그 기대에, 뭐, 부모님의 기대에도 못 미쳤지만, 내 기대에도 못 미쳤다.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자기를 미워하는 큰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더 자기를 미워할까요? 기대가 너무 컸던 사람들이에요. 능력 면에서도 굉장히 출중하고 그런 걸 전능하다고 하죠, 이렇게. 모든 걸다 잘하는 사람. 그런 기대가 깨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기대를 계속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기대를 했나요? 영웅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혹시 나에게도 저런 초능력이 있기를 바라기도 하셨나요? 또 동시에 비슷한 얘기지만 좀 다른 말로 기준도 되게 높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좋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매우 높다는 거죠. 미국에서 어떤 점수를 가지고 민족별로 얼마나 만족하는지 연구하는 것도 있대요. 그런데 라틴계 매우 희망적이에요. 똑같은 10점을 맞아도 거기는 자긍심을 느낀대요. 백인계 그냥 70점이면 자기 관리는 했다. 아시아 이쪽은 똑같은 10점을 받았는데 정말 큰 죄를 저질렀다. 부모 얼굴을 못 보겠다. 그리고 우리는 더한 것 같아요. 100점 맞았다고 쳐요. 너무 행복해요. 걱정이에요. 그렇게 물으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100점 맞으면 걱정해요. 왜 걱정하죠? 다음에 100점 못 맞으면 어떡하지? 또 다른 과목도 100점 맞으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들고 또그 높은 기준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니까 자신이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 둘씩 생활의 영역에서 자기의 이상적인 기대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자꾸 모든 게 싫어지죠. 마치 물감이 퍼지듯이 이거 하나만 여기까지만 내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아, 내가

정말 많은 부분에서 모자라는구나, 기대에 못 미치는구나 하면서 실망하고 그 실망 뒤에는 사회적 비교를 하면서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너무 뒤처진 그런 열등감도 느끼고 또 수치심도 느낍니다. 그런 시간이 누적되면 결과적으로 나를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나 자신이 되어 있어요. 나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나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나 자신이라는 역설적 상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와 기준을 또 자신에게 바랬던 능력을 낮추기를 힘들어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자신의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게 안 될까? 라고 또 물어봤더니 거기에는 또 다른 사실이 있었어요. 위니컷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정신분석가예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세상에는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자신의 참모습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참자기의 사람들이 있고요,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고 주변에서 바라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을 자기라고 착각하고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바라는 것, 부모가 바라는 것, 또 이 세상에서 비교의 기준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마치 자신의 진정한 바람인 줄 알고 사는 거짓자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참자기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거짓자기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거짓자기에 관한 이야기는 옛날에 우리 동화에서도 들었어요. 남의 털 다 모아서 제게한테 꽂고 그랬던 새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자기의 모습은 금방 드러나는, 하지만 그 순간이라도 자기를 꾸미고 싶은 거짓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스트레스, 인생의 과업 이런 거를 만나면서 사실 실망하게 되는 일은 타인의 기대에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라요. 자신의 실제 욕구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 사람들 아주 편한 얘기로는 폼나고 싶은 마음, 자기 혐오가 시작되는 이유는 바로 타인의 바람으로 가득 찬 거짓자기로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점차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청년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뭔가,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나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타인의 욕망을 우리 마음에 두고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진짜 자신의 바람이 뭔지 욕망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황을 하고 이것저것 해보고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또 그런 방황을 하는 자신이 좀 한심하게 느껴지거나 또 싫어지기도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아니, 인생에서 자신의 삶대로,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마음대로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렵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인생은 정말 쉽지 않고 짜증나는 일이 많죠. 때때로 또 주변의 여러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네 진로를 찾지 못하냐, 아직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했냐 라고 들으면 더 무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대로 있는 그대로 사는 게 왜 안 되고 이렇게 나는 나를 탓하고만 지낼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미국의 또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이 수치심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한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자신의 수치심, 또 부모의 수치심,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수치심, 이 수치심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진 그런 상태가 된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멋대로 사는 자기를 칭송하는 것보다 집단의 분위기에서 눈치 보고 사는 삶이 더 익숙하고 남들과 튀게 지내는 것을 이제 더 어려워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삶대로 살기 위해서 이겨내야 할 감정은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으로 인해서 자기를 차갑게 대하고 막대하고 비난하기를 이제 멈춰야 하는데, 이제 이게 마치 내 마음속에 내면화돼서 나를 굉장히 옥죄고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면 비난하고 막아섭니다. 타인의 기준, 타인의 바람을 빼내고 거기다 나의 기준, 나의 바람을 자기 안에 넣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있는 그대로 또 나를 보니까 좀 별로인 면도 꽤 있어요.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출발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도 또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안 살려면 판타지로 살면 되죠. 동화 같은 삶? 하지만 그 삶에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을 거예요. 판타지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수용하고 한 발짝씩 나간다. 조금씩 스스로 만들어가는 재미로 산다. 표현이 쉬운데 사실 이것은 어떤 시기까지는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태로 나아가지 못하면 계속 자신을 비난하고 못났다고 하고 만족하지 못하면서 괴로운 채로 지내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남들에게 그런 격려와 응원을 많이 받아보지도 않아서 격려와 응원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시작은 부족하고 못났지만 나 자신에게 나라도 뭔가 격려하자라는 마음의 터닝포인트가 일어났을 때 사실 조금씩 변하는 시작이 돼요. 딴 것보다 나에 대한 비난은 멈추자. 이것만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냥 나는 내 식대로 그냥 해볼래. 이런 마음, 용기 있는 마음이고 변화가 일어난 상태인데 이런 마음이 변화의 시작이에요. 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을 거야. 그냥 내 존재 그 자체로 밀어붙이고 한번 살아볼 거야. 남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진짜 바라고 하고 싶은 일을 해볼 거야. 이런 마음이 사실 되게 멋진 마음이에요. 이런 생각에 도달하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필요하죠. 제 청년들에게 제안하는 거,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 별건 아닌데요. 괜찮다와 잘했다, 응원한다. 이 세 마디를 여러분이 한 일 옆에 꼭 써주기를 바라요. 지금의 나 괜찮다, 내가 한 일 잘했다, 그리고 나를 응원한다. 나조차도 나를 이렇게 미워하면 나를 누가 돌보겠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돌보기 시작한다,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괜찮고 잘했고 응원한다, 그런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격려,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각보다 힘이 되는 시간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대단해져서 새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대단한 꿈이 있어서 새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긍정하면서 새 출발을 해보자. 이 청년들에게 희망 어떻게 생기냐 물어보면 내가 나에게 괜찮다고 할 때 생기기 시작한다고 해요. 이렇게 내가 멋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한테 내가 괜찮다고 할 때 생긴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미워하는 내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나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본연의 모습과 만나서
여러분을

0: 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멋진 출발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청년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1: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이었어요. 돌이켜보면은 저는 그때 정해진 규율이라는 것 자체에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가면은 선생님이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래서 저는 제 발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힘들 때 손 내밀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주저하지 말고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0: AI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핀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차곡차곡 차곡 쌓아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1: The winter vacation is coming. What will you do during the vacation?
2: I will join a book club.
1: That's a good plan. I will visit my uncle. He lives in Sydney, Australia.
2: Have a good trip.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 있는 단어들 winter, vacation, during, join, trip 하나씩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winter이에요. winter. 친구들, 우리 사계절 혹시 알고 있나요? spring, summer, fall, winter. 사계절 중에서 네 번째, 겨울을 winter이라고 하죠. 그리고 vacation 또는 vacation. 두 가지로 발음할 수 있어요. vacation, vacation. 방학 또는 휴가를 나타내는 말. 그리고 during, during. 뭐뭐 동안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게 during이에요. During the vacation 하면은 방학 동안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join, join이에요. join은 어디 어디에 참가하다, 참여하다 이런 뜻이에요.

0: Winter, 겨울이고 vacation, 방학이니까 겨울방학이 is coming, 오고 있네. 겨울방학이 다가온다. What will you do during the vacation? What will you do? Will은 뭐뭐 할 것이다인데 이건 물어보는 거니까 할 거니가 되겠죠. 너는 무엇을 할 거니? What will you do? 언제? During the vacation. 방학 동안에 뭐할 거야? 그랬더니 I'll join a book club 이라고 했네요. 여자아이의 계획은 I will 할 거야. join 참가한대요. a book club. 북클럽 들어봤죠? 우리말로도. 책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게 북클럽이잖아요. I'll join a book club. That's a good plan. 좋은 계획이구나. I will visit my uncle. uncle은 삼촌이죠. 나는 뭐할 거예요? I will visit. 방문할 거야. 누구를요? My uncle. 우리 삼촌한테 가볼 건데, 어디 사셔요? He lives in Sydney, Australia. 호주의 시드니에 살고 계셔. 라고 했죠. Have a good trip. 뭐라고 인사했어요? Have a good trip. Good trip은 좋은 여행이겠죠. 좋은 여행을 가져라. 아, 여행 즐겁게 해. 좋은 시간 보내. 이런 뜻이 되겠죠. Have a good trip. 자, 그럼 우리 오늘 배운 단어와 대화 속에 있는 문장들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나요? 오늘은 Topic World 6로 가서요. 우리 Topic 103, 103, 923 눌러볼게요. 잘 듣고 단어 순서대로 눌러서 문장 완성하고 끝까지 생각해보기. 보자. 첫 번째는?
1: The winter vacation is coming.
0: 아하. The winter vacation is coming. 겨울방학이 다가오고 있다.
1: What will you do during the vacation?
0: 이것도 우리 대화에 있던 문장이죠. What? 물어보는 말. Will you do during the vacation? 방학 동안 너뭐할 거야?
1: I will learn English.
0: 엄청난 계획인데요. I will learn English. 나는 영어를 배울 거야.
1: I will visit my uncle.
0: 이건 우리가 아는 거죠. I will visit, 방문하는 거. My uncle. 나는 삼촌을 방문할 거예요.
1: I will join a book club.
0: 역시 대화에 있던 거죠. I will join a book club. 나는 북클럽에 가입할 거다, 참여할 거다.
1: That's a good plan.
0: That's a good plan. 그거 참 좋은 계획이네요. 이렇게 어렵지 않았죠? 내가 알고 있는 단어와 문장들 이렇게 확인해 봤어요. 이제는 우리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미션. 너는 방학 동안 뭐할 거야? 나는 할머니 댁을 방문할 거야. 그녀는 호주 시드니에 사셔. Alright, let's talk을 켜고요. Step 3는 에피소드 24, 방학 계획 말하기 시작해 볼게요. 방학에 뭐할 거야? 나뭐할 거야? 이런 내용이 주가 되겠죠?
2: This summer vacation is coming.
0: 여름방학! 너는 방학 동안 뭐할 거야? 하고 우리가 펭수한테 물어볼 거예요. 뭐할 거니? What will you do? 기억하죠? 방학 동안에 during the vacation. 해볼까요? 천천히. What will you do during the vacation? 펭수의
2: I
0: 계획은?
2: will visit my hometown, the South Pole. How about you?
0: 펭수는 이제 펭귄이니까요. 고향인 남극을 방문을 한대요. How about you? 나는 뭐할 건지 물어봤으니까 나는 할머니 댁을 방문할 거야. I will visit. 나머지는 우리 친구들이. I will visit my grandma. 그렇지.
2: Where does she live?
0: 어디 사시는지 she lives in 하고 시작해봐요. She lives in Sydney, Australia. 성공.
2: Oh, she lives pretty far
0: 저
2: away.
0: 멀리 사셔.
2: Have a nice vacation.
0: You too have a nice
2: Bye.
0: vacation. Bye.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펭수와의 대화 성공했네요. 자,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방학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친구들한테 인사하잖아요. 방학 잘 보내. 이런 인사하는 법들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방학 전에 할수 있는 인사들 알려줄래? 방학 전 인사. Have a great summer. Have

A great winter. 여름 잘 보내. 겨울 잘 보내. Have a wonderful vacation. 멋진 방학 보내. Have a good trip. 여행 잘 다녀와. 어때요, 친구들? 방학 전에 우리가 방학 재밌게 보내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여름, 겨울에 방학하니까 Have a great summer. Have a great winter. 이렇게 하면 여름 재밌게 잘 보내, 겨울 잘 보내 이렇게도 인사할 수 있겠죠. 요거 아주 좋은 인사고요. 그리고 have a wonderful vacation. 보니까 have, 요게 많이 들어가죠. 이 have가 어떤 시간을 보내다 이런 뜻이 될수 있거든요. Have a wonderful vacation. 멋진 방학 보내. 물론 wonderful 대신에 fantastic, awesome 좋은 말다 집어넣어도 돼요. 그리고 방학 전에 우리가 친구들이 보통 여행을 가니까 여행 계획을 말했다면 have a good trip. Have a good trip. 이렇게 얘기하면 여행 잘 다녀와. 이렇게도 인사할 수가 있겠네요. 방학이 다가올 때 이런 인사들을 기억해놨다가 친구들에게 멋지게 영어로 인사하면 좋겠죠? 이번 시간에는 방학 계획 묻고 답하기 배워봤어요. 방학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는 방학이 미래잖아요. 물어볼 때도 What will you do? 대답할 때도 I will 하고 동작 내가 할 일들 이렇게 will 사용하는 거꼭 기억해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선업수강 베트남어 1강입니다. 아, 강의 20강이에요. 우리 교재의 13, 14, 15, 16강. 아, 우리 뒷부분 수능 따라잡기죠? 수능 따라잡기와 또 실전 문항 중에서 수능 따라잡기와 관련한 문항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먼저 볼게요. 자,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에 관해서 알수 있다. 우리 13강이 취미였잖아. 아, 그래서 이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가 나왔어요. 우리 이거 알죠? 베트남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축구. 국민 스포츠라고 해. 아주 그냥, 이 축구 경기, 뭐 국제 경기가 있다. 그러면 그날 밤은 조용해요. 조용해. 다들 그거 보느라고. 특히 우리나라 이 감독들이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둬주니까 아주 지금 상황이 좋죠. 베트남의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알수 있다. 이제, 베트남어 관련한 과목을 듣는 학생들이 있어, 대학에서, 교양에서도. 그럼 물어봐요. 왜 베트남어 선택했냐? 그러면 학생들이 대부분 베트남에 여행 갔다 왔다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다낭. 그렇죠? 우리 다낭 배웠어. 다낭. 또 최근에는 푸꾸옥이라고 하는 곳. 여러 곳이 있지만, 여기 이제 그런 주요 관광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음식 맛을 나타내는 표현. 우리 본문에서 배웠지? 음식에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야. 베트남 음식들하고. 자, 그 다음에, 웅웬 왕조 목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여러 왕조가 있었죠. 그 중에서 이 베트남도 여러 봉건 왕조가 있었는데, 마지막 왕조가 웅웬 왕조야. 아, 웅웬이 성이죠? 우리나라 김씨, 이씨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웅웬 씨가 가장 많아요. 베트남에. 이 웅웬 왕조가 마지막 왕조인데 그 당시의 목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또 베트남의 초중등 교육 과정. 우리랑 어떤 다른 게 있을까? 그 다음에 문묘 국자감이 있어요. 베트남에도.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취미와 여가생활 관련 표현이 나왔어요. 이제 이런 베트남어로 뭐라고 하는가? 아, 이것을 알면 우리가 문항을 바로 풀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지금 모아놨어. 자, 노래한다라고 하는 거 핫이죠? 자, T로 끝났어. 우리 C, CH, P, T로 끝나는 단어는 성조 6개가 다 있다고 하지 않았어? 이거 아니면 요것만 있다고 그랬어. 그 중에서 위로 올라가는 성조야. 노래하는 거, 예외가 없어요. 자, no 한 단어로 요리한다. 우리 no만 해도 요리하다야. 안은 먹다죠?

합쳐져서 요리하다 되는 거예요. 람바잉, 우리 바잉, 빵, 떡이었지? 우리 반미라고 했던 거. 그 반이 이거야. 지역에 따라서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바잉, 그 다음에 람은 우리 동사인데 뭐뭐 일하다, 뭐 하다, 뭘 만들다. 그래서 빵을 만들다 하는 동사로도 람이 쓰인다는 거야. 레오 누이. 자, 누이가 산이야. 산을 오르다 하는 게 레오라는 동사를 써. 그래서 이게 등산하는 거고. 럭사익 이렇게 돼 있죠? 사익 책이지. 책. 한자어 역시 CH로 끝났어. 위로 올라가는 성조. 자, 럭도 C로 끝났어. 요번엔 내려가는 성조야. 럭. 우리 독서하다로 기억하라고 그랬지? 책을 읽는 거야. 뇌냐. 음악할 때 악자에서 왔어. 뇌는 듣다. 우리 뇌가 전화를 받는다. 그런 뜻으로도 쓰였었죠? 전화를 듣는다. 전화 받는다. 샘킥 이렇게 돼 있어. 역시 CH로 끝났어. 극, 연극할 때 극자. 그렇지? 극본 할때 그런 극자야. 샘, 보다. 그래서 샘, 필름. 필름에서 왔다고 그랬지? 영화를 보다. 또 샘, TV. 자, 이렇게 쓴단 말이야. 텔레비전을 보다 할때그 보다야. 예. 저희 태타오. 자, 태타오 역시 한자어에서 왔어요. 체조라고 해서. 체조, 스포츠라고. 스포츠를 플레이하다. 놀다였었지? 그래서 저희 다음에 스포츠 종목이 나오면 그 종목을 플레이한다. 저희 축구, 저희 농구 이렇게 한다고 했어. 그 다음에 이 버이는 수영하다. 그렇지? 수영하다라는 것이고 저희 게임, 게임 그대로 쓰지요. 그리고 게임을 하다라는 동사로 저희를 쓴다는 거. 여기 지금 이게 나왔어요. 이 범소가 배스킷볼이라고 그랬지? 바구니 공. 그래서 이게 농구야. 플레이한다. 자, 요번에는 멍반 이렇게 돼 있는데 반이 테이블이거든. 테이블 공이야. 이것을 탁구라고 해. 그래서 탁구 친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이런 문항을 풀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봐요. 한가할 때. 한가할 때 친구 너는 보통 람 한다라는 거야. 근데 몰라. 그래서 Z가 온 거야. 뭘 하냐? 이렇게. 그렇지? 그랬더니 나는 보통 산을 뭐 해? 누이가 왔지? 자, 그럼 여기 들어갈 단어가 뭐냐? 어휘 문항이죠. 어떤 단어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는가? 자, 럭, 우리 독서한다고 그랬지? 책을 읽는다. 레오, 산을 오르다. 유력해. 쩌이, 뭔가 플레이한다. 스포츠 종목을 한다. 또 악기가 나오면, 악기를 연주하다란 뜻도 된다고 했어. 즙은 동사로 돕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네 듣다. 그렇지? 전화 받는다. 또 음악을 듣는다. 이렇게 할때 네를 썼지? 그래서 여기선 산을 오른다. 등산한다. 여기 지금 취미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런 표현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2번이 되겠다 하는 거고요. 자, 하나 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A와 B가 함께 주말에 할 일이 뭔가? 자, 봐요. 친구 너 좋아해. 멍반, 우리 테이블 공이었지? 탁구 플레이하는 거 좋아해?를 꼭컴 의문문으로 물어봤어. 그랬더니 좋아하고 말고, 쯔는 뭐 먹어 말고, 그렇지? 좋지, 좋아하지. 나는 쩌이 플레이해. 바로 이거야, 이거. 나는 쳐 해. 모이 또원. 모이 다음에 명사가 나온다고 그랬지? 매 명사. 각각의 명사. 자, 또원이 주란 말이야. 그러니까 매주, 각각의 주마다 한 번. 쳐, 플레이해. 그리고 강조해 주는 거야. 나, 매주 한 번씩 치거든. 그러면, 자, 태는 영어의 so의 뜻이라고 그랬어. 앞에 말을 받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 t는 이거 상관없고에서 나왔죠? neo a, tb. 만약 a이면, 그런 조건이라면 b이다. 아, 그렇다면, 주, 끝. 그렇지? 꼬이가. 그래서 주말이라고 그랬어. 이 주말에, 이번 주말에, 우리, 꿍, 동사, 함께 뭐뭐 한다. 저희 함께 치자. 응? 이런 거죠. 좋아. 우리 하이가 재밌다. 좋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주말에 함께 할게 뭐냐? 자, 요리를 할까요? 탁구를 칠까요? 이렇게 지금 이 단어를 아느냐?

이거지? 이 표현을. 그리고 이거는 지금 축구를 하는 것 같아. 축구인지 농구인지. 근데 공은 축구인데? 자, 그 다음에 여기 공연을 보러 간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건 게임하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서 사랑받는 스포츠 종목. 이걸 이제 베트남어 지문으로 쓴 거야. 문화 문항이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볼게요. 머니라고 하는 것이 종목이야. 스포츠 종목. 자, 이에우틱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에우는 사랑하다란 뜻이야. 틱은 좋아하다야. 그러니까 사랑하고 좋아해. 그런데 드럭이 왔죠? 드럭은 뭐예요? 수동태의 의미가 있거든. 수동의 의미. 그러니까 사랑하고 좋아함을 받는 거야. 사랑받는 종목이라는 거야. 어디에서? 베트남에서. 베트남 사람은 매우 사랑하고 좋아해. 스포츠를. 자, 여기 지금 스포츠 종목이죠? 그래서 스포츠 종목들이지. 깎은 복수니까. 뭐뭐들 중에서. 축구는 A라비지. A는 B야. 스포츠 종목이야. 축구가. 보비엔 한자어죠? 보편적인. 최상급. 가장 보편적인 스포츠 종목이야. 어디에서? 베트남에서. 자, 사람이죠? 베트남 사람은 매우 좋아해. 뭐 하는 걸 좋아할까? 축구를 플레이하는 거. 자, 그리고 쌤 보는 건데 뭘 볼까요? 자, 전로우 이렇게 돼 있지? 자, 이 전이 한자어야. 우리 뭐 축구 한일전 할때그 전자야. 아, 자, 러우는 전투할 때그 투자야. 거기서 온 거야. 그러니까 시합이라는 거죠. 시합들을, 경기들을 복수니까 보는 걸 좋아해. 축구를 하는 거, 또 축구 경기를 보는 거. 근데 축구 경기 어디? 젠띠비라고 돼 있지? 텔레비전에서. 자, 어디 어디에서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젠은 원래 뭐뭐 위지요. 위.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텔레비전에서 시합을, 경기를 보는 걸 좋아해. 직접 하는 것도, 보는 것도 좋아해. 무아이라고 하는 것은 밖이란 뜻이야. 뭐뭐 외에. 그러니까 축구 외에. 거울렁이라고 하는 것은 배드민턴이에요. 이것도 베트남 사람 좋아해요. 자, 배드민턴 역시, 여기 나와 있죠? 역시 사랑받아요. 베트남에서 만 친구, 너, 당신, 네가 뭐뭐 할수 있어. 꼬태 다음에 서술어 나오면 뭐뭐 할수 있지? 자, 트응수엔이라고 하는 건한 단어로 늘 그런 뜻이야. 늘 터이 볼 수가 있어요. 자, 뭘볼수 있냐? 베트남 사람이 쩌이 역시 배드민턴을 플레이하는 거지. 누구와? 가족과. 자딩. 그렇지? 또는 누구와? 만배. 한 단어야. 친구. 친구들. 우리 만만 하면 우리가 친구라고 했는데, 만배 하면 친구들, 보편적인 친구들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 어디에서? 꽁뷰엔에서. 뭘까? 한자어인데 공원이야. 공원. 공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늘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터이가 나왔어요. 터이는 보다인데, 보다가 우리 여러 개 있었어. 아까 우리 여기 쌤이라고 하는 것은 쌤 영화, 쌤 텔레비전에서 거 텔레비전에 프로그램 내용을 본다는 거지. 텔레비전 수상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야. 뭘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닌이라고 하는 동사를 알아요. 닌. 이게 바라보다야. 쳐다보다야. 닌. 닌 TV도 이렇게 쓸수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텔레비전을 쳐다보는 거야. 뭐 이상 없나 하고 쳐다보는 거야. 텔레비전의 그 내용을 우리 흔히 텔레비전 본다고 할땐 쌤을 쓰는 거고. 자, 여기 터이는요. 어딨지 하고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 시야에, 내 시각에 뭐가 들어와서 보여져서 보는 게 터이야. 터이? 그래서 우리 길 찾기 할 때, 아, 너 여기서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면 바로 그 병원이 보일 거야. 그때 보이다가 터이야. 이게 딱 들어오면 내 시야에 뭐가 건물이 나타나. 아침에 내가 도서관에 있었는데 김 선생님이 보였어. 나 김 선생님 도서관에서 봤어. 할때그 보다가 터이야.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공원에 갔는데, 베트남에서 공원에 갔는데 공원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흔히 가족과 친구들과 배드민턴 치는 것이 보여져서 보는 거야. 그게 터이야. 그래서 이 터이를 보다라고도 해석하고 또는 느끼다라고도 해석을 해서 보여져서 느끼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문항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자, 같은 내용이고. 베트남 사람들은 스포츠를 좋아해. 그렇지? 좋아해. 이건 맞고. 축구는 베트남에서 가장 보편적인 스포츠야. 베트남 사람들은 TV로 축구 경기 보는 것도 좋아해. 여기 나와 있죠? 텔레비전에서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해. 자, 베트남 사람들은 흔히 공원에서 가족과 배드민턴을 친다. 그렇지? 그걸 자주 볼수 있다고 그랬어? 베트남에서 배드민턴은 2005년 이후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알맞지 않은 거. 5번이 되겠지. 우리가 지금 방금 해석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풀수 있었는데, 보면 이거 하나하나씩 맞춰봐야 되니까 천천히 시간 가지고 하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3강 봤고, 14강 수능 따라잡기. 관광지가 나왔어요. 처음에 한국하고 베트남이 교류했을 때, 뭐, 90년대 또 2000년대까지도 이 할롱만이라고 하는 곳이 가장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곳이었어. 자, 여기 지금 윙 할롱 이렇게 돼 있지? 이 윙이 만이야. 만이라고 하는 건 바다가 이렇게 이제 베트남이 이렇게,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이쪽 지역이야. 여기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을 만이라고 해. 여기 지금 이렇게 들어간 곳을 좀 크게 그리면, 자, 이거. 그게 이제 할롱만인데, 자, 이거 한자어예요. 할롱이라고 하는 것이. 롱이 용자야. 용. 용이, 자, 뭘까요? 한자어. 용이 올라갔을까, 내려갔을까? 아래 하자야. 하강한다라고 할 때. 그래서 용이 내려온 만이야. 이것이. 자, 용이 왜 내려왔는지 한번 봐요. 할롱베이는 베트남 북부 꽝닝성에 위치한 천혜의 자연명사로 자연명소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 에메랄드빛 바다 위에 솟아오른 2000여 개의 석회암 섬과 기암괴석은 경이로운 풍경을 자아낸다. 이제 이 숫자는 사실 자료마다 조금씩 달라. 할롱은 용이 내려오다라는 의미이세요. 하늘에서 용들이 내려와서 베트남을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었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다는 거야. 자, 여기 지금 중국이 있고, 라오스, 캄보디아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다예요. 이 베트남도 강대국과 같이 접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침략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렇죠? 침략을 하는데 바닷길로 침략을 해. 왜냐면 여기가 산간지대야. 여기가 산간지대.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바닷길로 침략을 하니 이쪽이 늘 침략을 당했단 말이야. 그런데 전설에 따르면 이제 외적이 침략하고 우리도 이제 해군이 나가지, 수군이. 그런데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아, 하늘에서 용이 두 마리가 내려와서 입에서 불을 뿜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무슨 보석을 뿜었다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런 내용들이 있어. 근데 그것들이 이 바다에 떨어져서, 여기 바다에 떨어져서 장벽을 이루어줬다는 거야. 바로 이렇게 섬을. 그래서 외적을 막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얼마나 이 침략을 많이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전을 했는지 그게 이 전설에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용이 내려온 곳이야. 그 지명이.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다낭이 나왔네요. 다낭은 베트남 중부 해안에 위치한 도시고 바다와 산 도심이 어우러져 있어요. 자, 대표 명소로 미케라고 하는 비치, 해변이 있고 바나힐 그리고 손 모양 다리 사진이 나와 있죠. 유명한 골든 브릿지가 있어. 자, 이게 거우가 다리야. 왕이 노란, 색깔로 노란이고 금이란 뜻이 있어. 그래서 이게 골든 브릿지가 된 거야. 자, 용다리 거우죠. 그다음에 여기 롬, 좜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용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자, 용이란 단어가 아까 할롱 할 때, 한자어에서 온 거. 그다음에 우리도 그렇죠. 사람이 있고 사람인이 있지. 둘다 사람을 의미하지요. 그것처럼 한자어에서 온 것이 있고 순수 한국어가 있는 것처럼 베트남어도 마찬가지야. 둘다 용을 의미하는데 한자어에서 온 거. 이거는 베트남어. 자.

주말마다 불가물이 분사되는 쇼가 열린다. 해산물 요리와 로컬 시장 음식도 여행객들이 다낭을 찾는 하나의 이유다. 많이 이것을 이제 가본 학생들은 이걸 직접 봤을 거예요. 자, 한국어로 이런 정도 암기할 건 없어. 아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암기할 건 없어. 그냥 보고 넘어가면 돼요. 자, 왜냐? 문항이 나오면 여기 지금 문항이 나오면 이 문항을 해석을 하면 돼. 아까 여기 있었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걸 가지고 문항을 풀수 있기 때문이야. 암기할 필요 없어요. 자, 근데 한번 이렇게 봐두면 훨씬 해석을 하기가 좀 편리하겠지? 자, 그런 정도. 자, 여기 관련된 문항이라서 여기다 한번 뽑아봤어요. 자, 친구 너는 sup이라고 하는 것은 서술어 앞에 쓰여서 시제 중에서 근접미래, 곧 뭐뭐 할 거야? 다낭에 곧 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거기에서, 자, 있어요? 무엇이? 근데 유명한 뭔가가 있니? 이러는 거예요. 다낭이라고 하는 곳을 네가 가는데 거기에 뭔가 유명한 게 있어? 없어? 그걸 물어보는 거지. 그랬더니 자, 이렇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 뭐뭐라고 해. 이런 얘기였지? 자, 앵에노이 한 단어로 그렇게 쓰였어. 자, 여기 보세요. 거 있다고 해. 뭐가 있어? 미케 해변. 우리 방금 봤죠? 미케 해변이 매우 아름다운 미케 해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고 들었어.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지금 1번은 그런 의미고, 자, 2번 보세요. 그 형은, 그 오빠는 쌤몸할 거야. 니갈 거야. 언제? 우리 동이 수원하 투덤 춘하 추동 할때그 동자였지. 겨울. 그리고 무어가 계절, 철이니까 겨울철에 들어서 갈 거야. 지금 이걸 물어본 게 아니지. 다낭에 대해서 지금 물어본 거야. 미나는 아직 무어가 사다, 구매하다지. 왜는 티켓이야. 마이바이 비행기지. 나르는 기계. 비행기야. 비행기 티켓을 아직 사지 않았어. 호이안은, 역시 호이안도 지명이죠. 호이안은 라의 부정이죠. 근데 컷만 붙이지 않고 파이를 끼워넣는다고 했어. 뭐뭐인 것이 맞지 않다라고 부정한다고 했어. 그래서 라의 부정은 컴라가 아니라 컴파일라다. 자, 두도는 수도지. 수도가 아니다. 만, 친구 너는 좋아하질 않아. 뭘요? 안 먹는 거. 하이산이 해산물 할때그 해산이에요. 그래서 모니 음식이니까 해산물 음식이야, 이게. 해산물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자, 여기에 지금 들어갈 말이 뭐냐, 이거야. 1번이 되겠죠, 1번. 자, 이제 호이안이 나왔어요. 호이안은 한 타인포 도시야. 근데 작은 도시야. 어디에서? 어디에 있어? 미에는 지역이고, 중. 자, 대문자로 쓰였지. 베트남의 중부 지역이라서, 특정한 그 지역이라서 이게 대문자로 쓴 거야. 베트남 중부 지역에 있는 작은 한 도시야. 옛날, 스가 옛날이란 뜻이야. 나이는 날이죠. 그래서 나이스 하면 옛날. 태기라고 되어 있어요. 한 단어로 세기야, 세기. 17세기. 자, 태기 다음에 뒤에 17이 왔어. 단위 다음에 숫자가 오면 자연스럽게 서수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지. 뭐뭐 몇 번째. 17번째 세기. 그걸 우리가 17세기라고 하잖아. 그한 세기를, 17세기에 들어서 너희들의 한 단어예요. 여기, 이곳이 뭐뭐였다는 거지. 나 알라니까 과거에 뭐뭐였어. 자, 깡은 항구를 얘기해요. 항구. 꼭대 국제. 한자어야 큰 국제항이었어. 그 당시에. 자, 많은 떠우투이. 한 단어야 배요, 배. 이 투이가 물 숫자야. 물 숫자. 그래서 이게 배야. 선박이 어디서부터? 니엿반. 일본이지? 일본에서부터. 중국에서부터. 그리고 저우. 자, 이 저우가 대륙이에요. 대륙. 자, 어우가 유럽이야. 유럽. 유럽 할때그 유자야. 거기서 온 거야. 그러니까 유럽에서부터의 배들이 나덴 이르렀어. 여기에. 뭐뭐 하기 위하여? 무어반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항화.

상화를. 상화는 상품이죠. 상품을 무어 사고 팔기 위하여. 그래서 이게 국제항이 된 거야. 여기가. 자, 현재 옛날 현재 호이안에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자, 번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여전히 서술화하다 그런 뜻이야. 자, 건은요. 남아 있다란 뜻이야. 그러니까 호이안에는 여전히 남아 있어. 뭐가 남아 있을까요? 니응 복수죠. 니우는 많은 그런 뜻이야. 뭐뭐들 많은 뭐뭐들이 남아 있어. 자, 응오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냐는 집이야. 그리고 이 응오이가 건물에 대한 분류사야. 아, 그러니까 집 이라고 해서 여기 응오의 분류사가 쓰인 거야. 마오방 이렇게 돼 있죠. 마오가 색깔이지. 그리고 방은 노란색이야. 노란색 집이야. 노란색 집들이 많이 있어. 또 뭐뭐들이 여기 덴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불이죠. 등불. 그리고 찌액은 분류사로 쓰인 거야. 아, 매우 아름다운 등불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야. 자, 노란색 집과 아름다운 등불들이 많이 남아 있어. 루카이기 여행객이죠. 여행객들이 여기에 오는 여행객들이 여기까지가 주어야. 보통 틱 좋아해. 리보. 자, 리 가다란 뜻이고 보는 우리 한자어에서 일보, 이보 할때그 걸음 보자라고 했지. 그래서 리보 하면 걸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도심을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는 거야. 보면서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안 먹어 멀려 우리 반미, 바잉미, 바잉미를 먹고 그리고 니저 시장에 가는 거야. 뭐 하러 갈까요? 사러 가겠지. 멀려 꽈 기니엠 이렇게 돼 있어. 자, 기니엠이 한자어로 기념이라는 거야. 꽈는요 우리 선물이지. 그러니까 기념 선물, 기념품들을 사러 시장에 가는 거야. 이런 것들을 아, 여행객들이 좋아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문항이 나왔어. 이런 문항이. 호이안이 옛날에 뭐뭐였어? 한강, 항구였어. 큰. 맞아? 자, 룸이 맞다란 뜻이니까. 룸, 맞아. 자, 여기 voy가 쓰였는데 이 voy는 태와 함께 같은 뜻이야. 우리 영어의 so의 뜻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렇지 맞아라고 강조해 주는 거예요. were이나 태가 함께 쓰이면 그렇지 하고 그것을 강조해 주는 거야. 맞아. 17세기에 들어서 이곳은 큰 뭐뭐였어. 많은 선박들이 일본, 중국으로부터 많은 선박들이 자, 이곳에 왔어. 뭐 하기 위하여? 물품을 사고 팔기 위해서, 매매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곳은 큰 뭐뭐였어. 그런 말이 오겠죠? 자, 1번 볼까요? 나알라, 과거니까 뭐뭐였어. 깡, 꼭대, 국제 항구였어. 그렇지? 에이, 라, 비. 이곳이, 에이지, 뭐뭐였어.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돼요. 이런 문항은 사실 보편적이진 않은데, 문화적인 요소가 있으면서 이것을 어순 문항으로 냈는데, 보편적이진 않지만, 이 호이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번 풀어봤어요.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사용된 단어는 다 똑같은데, 어순이 틀리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볼게요. 이제 호이안에 관해서 문화문항이 나온다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호이안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쭉 나왔죠? 이건 본문 조금 전에 해석을 해봤고. 자, 이 호이안에 관한 걸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자, 1번 볼게요. 과거 국제적인 항구였다. 자, 여기 나와 있어요. 옛날에 17세기에. 자, 이곳이 큰 국제 항구였다. 그렇지? 이건 맞는 거야. 알맞은 거. 베트남 북부에 위치해 있다. 저기 여기 나와 있죠? 베트남 중부 지역에 위치해 있다. 자, 여기 중 가운데 중이었어. 그래서 나라 이름 중에 우리 이런 나라가 있었죠. 중국? 그렇지? 가운데 있는 나라라고 한 거야, 지금. 중. 그 다음에 현재 파란색 집이 많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파란색 집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세요. 자, 현재

첫째, 호이 안에는 여전히 남아있어. 많은 집들이. 노란색 집들이. 그렇지? 파란색 집이 아니야. 17세기 한국과 무역을 하던 곳이다. 이런 거에 이게 넘어가면 안 돼요. 17세기는 있어. 그런데 한국이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 그게 없고, 케이블카를 타고 관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역시 그런 내용도 없죠? 그러니까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과거의 국제적인 항구였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15강 수능 따라잡기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음식이잖아. 자, 문보 후에가 나왔어. 분이라고 하는 음식이에요. 우리 분짜는 많이 먹어봤죠? 문보 후에, 글쎄,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을까 모르겠어. 이게 매콤한 맛이거든. 자, 후에 보세요. 대문자로 쓰였지? 지명이야, 지명. 베트남 중부 지역이죠? 후에에서, 이게 특산물이죠. 특산 음식. 근데 워낙 이 독특한 그 맛이 있어서 이 보편적으로 전국에 많이 알려졌어요. 우리도 보통 비빔밥 하면 전주 비빔밥, 뭐 양평 해장국 이렇게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문보 후에, 자, 보는 뭘까요? 소지요, 소. 우리 퍼보 소고기 쌀국수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분 쌀국수라고 해서 이것도 이게 이제 소와 관련된 그 음식이 뭐가 들어가겠지? 그리고 후에 지역이라는 거야. 자, 본보 후에는 베트남 중부 후에 지방의 대표적인 쌀국수야. 소고기 육수에 레몬그라스와 새우젓을 넣어서 깊고 진한 맛을 낸다. 퍼보다도, 자, 쌀국수가 퍼도 있고 분도 있다는 거야. 근데 면발이 둥글고 굵으며, 퍼면은 우리 쌀국수 면처럼 이렇게 약간 눌려진 거죠. 좀 달라. 매콤한 맛이 특징이다. 고기, 그리고 족발이 있어요. 그리고 허브, 숙주 등을 곁들여 먹는다. 베트남 사람들은 아침 식사로 본보 회를 즐겨 먹는다.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자, 요번에는 마인세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꼭 우리 부침개 모양이지? 아, 베트남 부침개야. 이 마인세오가. 자, 여기 보세요. 반미 할때그 마인이야. 역시 이것도 떡이야. 베트남 떡 요리 중에 하나야. 그래서 마인이 붙었어. 자, 마잉새우는 바삭한 베트남식 부침개다. 쌀가루 반죽에 강황을 넣어서 노란색을 띠며 얇고 바삭하게 부친다. 속에는 돼지고기, 새우, 숙주나물이 들어가고 보통 신선한 채소와 함께 싸서 느엉맘 소스. 아마 베트남을 가본 학생들은, 베트남 로컬 음식점에 간 학생들은 이 느엉맘 소스를 먹어봤을 거예요. 우리의 간장에 해당해. 그런데 이 베트남도 이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생선 요리가 많이 있어요. 생선 액젓과 비슷해요. 그래서 찍어 먹어. 지역에 따라 크기나 속재료가 다르게 변형되기도 한다. 여기 지금 쌀가루 반죽이라고 돼 있지? 이 베트남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쌀 생산지예요. 쌀 생산지야. 그렇기 때문에 쌀을 많이 생산하고 수출도 많이 합니다. 세계의 2위, 3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베트남도 상당히 농업에 있어서 쌀 생산에 있어서 아주 쌀 생산이 많은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쌀 요리가 많은 거야. 밥만이 아니라 쌀로 만든 국수, 쌀 종이. 그렇지? 그걸 활용하고 쌀가루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째가 나왔어요. 이 째는 한 간식인데 한번 볼게. 째는 뭔 요리야? 음식이야, 음식. 자, 먹는 음식. 얘는 가볍다. 원래 무게가 가볍다는 뜻이야. 가벼운 음식이라는 거야. 포비엔, 보편적인. 어디에서? 베트남에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간식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가볍게 먹는 거. 째는 음식인데 단 음식이야. 뭐지? 달다 그런 뜻이지? 보통 no 만들어. 근데 만들어지는 거지. 수동태로 지금 형식으로 쓰였어. 뭐뭐와 함께 만들어져요. 르엉. 아, 우리 르엉이 길이란 뜻도 있고 길. 또 음식 중에 설탕이라는 뜻도 있어. 설탕으로. 단 음식이겠지. 그러니까. 그리고 로아이가 나왔네. 로아이는 종류할 때 류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종류의 무엔리우라고

되어 있지? 자, 원료의 한자어에서 온 거야. 앙웬리, 원료, 많은 종류의 원료, 뭐뭐 같은. 자,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나와요. 가오는 쌀이야, 쌀. 도, 콩이야, 콩. 콩두 자에서 온 거야. 두 자에서. 한자어, 콩. 그리고 화과, 한 단어로 과일이란 뜻이야, 과일. 이런 여러 종류의 원료들과 설탕으로 만드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V 나왔죠? V, A. 그리고 냄비, 냄비. 그렇지? A, 왜냐하면 A이기 때문에 그래서 B다라고 하는 그때의 V야. 자, 이건 so의 뜻이지. 앞에서 받는 거야. 다양한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쟤는 거 매우 많은 종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매우 많은 종류가 있어. 자, 까 A와 B. 그렇지? A와 B 모두라고 하나하나를 다 강조해 준 거였지? 자, 째놈, 뜨거운 째. 그리고 라는 우리 축구할 때 그때 몸다가 나왔죠? 몸다. 이 봉은 공이고 그때 다는 발로 차다야. 그래서 차는 공, 축구였어. 근데 또 하나, 라. 커피, 아이스 커피 할때이 다가 아이스, 얼음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스째가 있다라는 거야. 너더 그런 것도 더 있다라는 거야. 이것이 다 있어. 째는 컴치 에이. 상관없고가 많이 나오네요. 자, 컴치 에이. 에이 그리고 마콘 비. 단지 에이만이 아니라 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의미였었지? 그러니까 넌 맛있을 뿐만이 아니라 즙 돕기도 한다라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꺼테라고 되어 있어. 한 단어야. 꺼테. 몸이란 뜻이야. 신체. 몸이 터이 느끼도록. 뭘 느껴요? 시원하다고. 맛은 우리 시원하다라고 했지. 휘 뭐뭐 할 때. 날씨가 더울 때. 날씨가 더울 때 몸이 시원하게 느끼는 걸 돕는다라는 거죠. 이 수육이 돕다니까 이게 비에 해당되는 거야. 자, 맛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걸 돕기도 한다. 자, 그렇게 쓰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문항이 나온다 이거예요. 자, 쟤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자, 내용은 그 내용이야. 여러 종류가 있다. 그렇지? 아까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어. 많은 종류의 원료를 이런 쌀과 콩과 과일 같이 이런 걸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많은 종류가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이지. 식전에 먹는 음식이다. 그런 말은 없어. 식전에 먹는 음식이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 사실 베트남 사람들이 보통 먹을 때 중간에 간식으로 먹기도 하고 또 보통 주로 많이 먹는 게 식사를 하고 한 후에 먹기도 해요. 식사를 하고 요새 우리도 그냥 이런 음료 같은 거 먹을 때뭐 밀크티라든지 그런 거 먹을 때 내용물을 넣어서 우리도 먹기도 하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거기가 이게 다양한 내용물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 차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식전에 먹는 음식은 아니고 반드시 익힌 재료를 넣는다. 여기 지금 그런 표현이 없어. 자, 여기 지금 쌀, 콩, 그리고 과일, 설탕 이런 걸 넣는다고 했지? 익힌 음식이 그런 재료를 넣는다는 말은 없어. 더울 때 몸이 시원하다고 느끼게 해준다. 자, 날씨가 더울 때 여기 지금 몸이, 신체가 시원하게 느끼는 걸 돕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표현이 여기 있어. 자, 그러니까 A하고 D가 되겠네? 2번이 되겠죠. 2번, AD. 예, 자, 여기까지, 이제 봤어요. 이제 16강 수능 따라잡기 볼게요. 자, 응웬 왕조 목판이라고 되어 있어. 지금 이거 보세요, 베트남어. 이걸 보니까 이거 해석할 수 있겠지. 목반이야. 목판이지. 목판, 지웅웬, 자, 왕조의 이름이니까 성씨지?
그래서 고유 명사로 보고 이게

이게 대문자로 쓰인 거야. 웅웬 왕조. 베트남에서 성씨가 웅웬씨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웅웬씨가 제일 많아. 베트남 성씨 중에. 웅웬 왕조. 자, 찌오가 여기 보면은 왕조 있지? 그 조자야. 이 찌오가 거기서 온 거야. 그래서 웅웬 왕조 목판이야. 자, 내용을 한번 봐요. 웅웬 왕조 목판은 웅웬 왕조 시기에 사회 규범, 법률, 왕의 업적, 역사 사건 등의 기록을 인쇄해서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이 목판은 34,500개의 목판으로 되어 있으며, 이건 이제 암기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는 정도로 한번 읽고 넘어가면 돼요. 역사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예술적 가치도 가지고 있다. 또한 웅웬 왕조 목판은 베트남에서 목판 제작 기술이 발전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우리랑 똑같지? 그렇지? 목판 제작 기술, 인쇄술이 발달했다. 이런 걸 보여준다. 현재 웅웬 왕조 목판은 달라시 제4 국가기록원. 자, 이걸 한번 볼게요. 베트남어니까. 자, 중점이라고 돼 있지? 한자어야. 중심이야. 중심, 센터. 무슨 센터? 자, 르쭈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보관한다. 그런 거야. 여기 지금 어떤 국가 자료를 보관하는 센터인 거예요. 국사, 국가예요. 국가. 한자어. 그다음에 이거 4죠. 1, 2, 3, 4할 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쓴 거야. 에 보관되어 있고 2009년에 베트남의 기록유산 중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자, 이 베트남에서 어떤 유적지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이 목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또는 뭐 역사 유적에 등재된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문화를 설명할 때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는 내용이야. 그런 가치가 있으니까 또 우리 한국에서 제2외국어로 베트남어를 배우는 학생들한테 소개를 하는 거겠지. 하지만 이것을 반드시 뭐몇 년도에 어디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온다면 베트남어로 설명이 나오기 때문이야. 물론 우리가 한번 읽었으니까 베트남어를 봤을 때 쉽게 이해할 수는 있을 거야. 또 한자어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발음도 비슷하고 하니까. 근데 이걸 외우려고 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양이 많아지죠. 사실 외울 필요도 없고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도 없어. 이제 문화 문항에서 지식을 요구하는 문항이 있다고 그랬죠. 지식을 요구하는 거 해석을 다 해도 그런데 이게 뭐지? 정작 답을 고르려면 예를 들어서 이 도시는 베트남의 남부에 위치해 있다. 또 초대 국가 주석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 이름을 지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도시는 어디인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 그건 지식을 요구한다고 그랬지? 그런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는 한정되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출 문항을 보면 도시 중에서는 하노이하고 호치민시만 물어봤어. 지금까지. 다른 도시를 그렇게 지식으로 물어보지 않았어. 다른 도시가 문화 문항에 나오기도 하지만 설명을 쭉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해석만 할수 있으면 풀수 있어. 그러니까 모든 문항을 다 이걸 외우려고 하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하노이와 호치민시 정도. 또 인물 중에서는요. 많은 인물이 우리 있었지만 호치민 주석만 나왔어. 지금까지 지식 문항으로는. 아, 그렇지. 우리가 제2외국어로 베트남어를 공부한 학생들이 베트남의 인물 정도를 미리 지식을 가지고 알 정도의 사람은 호치민이라고 하는 인물로 선생님들도 보는구나. 출제하는 선생님들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출을 보고 기출에 나왔던 것 정도만 그 범위 안에서 지식을 가지고 나머지들은 해석을 할수 있으면 된다. 자. 이제 베트남의 초중등 교육 과정. 여기 지금 쯔용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이라는 거야. 프로그램. 자오숙. 교육이지. 한자어야. 교육 프로그램이야. 포통, 보통. 베트남에서 보통 교육 프로그램. 이것을 초중등 교육 과정이라고 지금 해석을 한 거예요. 베트남의 초중등 교육 과정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12년 과정이야. 초중고등학교는. 그런데 차이가 5년, 4년, 3년이야. 우리는 6, 3, 3이지?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베트남의 새 학기는 보통 9월 초에 시작해. 여름이 뜨겁고 길기 때문에 여름 6월, 7월, 8월을 보통 여름 방학으로 보냅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게 끝나고 9월 초가 되면 새 학년이 시작돼요. 새 학년이. 그래서 대학 입시도 베트남은 이제 여름이 막 뜨거워지는 그 6월 달 그때 시험을 봐요. 방학 전에. 우리도 겨울에 이제 우리는 지금 수능이 11월 달에 있지. 그리고 겨울방학 지나서 3월에 새학기 시작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베트남은 그래서 거기도 아주 입시 열기가 뜨거운데 뜨거운 날에 뜨거운 입시를 보는 거야. 베트남에서는 9월 초에 시작되고 학생들은 약 3개월의 긴 여름방학을 보내고 대신 겨울의 개념이 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겨울방학은 따로 없어요. 다만 음력설이죠. 그러니까 2월달 보통 음력설인 때 기간에 일주일 이상 실질적으로 쉴수 있어요. 그것을 이제 겨울방학이라고 보는 거예요. 실질 뭐 공식적으로 겨울방학은 아니지만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문묘국자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묘국자감 완묘 이게 문묘예요. 구옥국 뜨잠 국자감 한자어니까. 자, 문묘국자감은 남어. 자, 남은 원래 사람이 눕다란 뜻이야. 침대에 눕는다, 방에 눕는다 할 때. 근데 어디에 눕는다라는 거야? 직역을 하면. 근데 이렇게 우리 문화, 어떤 위치를 설명할 때 어디 어디에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노이에 있어, 위치가. 자, 문묘는 써이즈응이 한 단어예요. 건설하다란 뜻이에요. 건설 되어진 거야. 그렇지? 문묘가 주어니까 건설되어졌어. 언제? 1070년에 들어서. 자, 그리고 이게 뭐야? 문묘가 너의 장소야. 어떤 곳이야? 터는 제사하다. 누구에게? 흥뜨. 누굴까요? 공자. 그래서 이 문묘에 가면 공자상이 있어. 공자상이 있고 그 제자들 상도 있어. 그래서 공자에게 제사 지내는 곳이야. 자, 1076년에 이르러서 국자감이 역시 건설되어졌어. 수동태로. 어디에? 맨카잉. 우리 몇번 나왔죠? 옆에. 옆쪽이라고 했어. 문묘 옆쪽에. 그리고 저타잉. 다음에 A. 뭐가 나오면 주어가 A가 되다란 뜻이야. 저타잉. 뭐가 됐을까요? 지응. 학교. 다이홉. 대학이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 지형다이옥이 대학교야. 크게 공부하는 학교. 대학교. 러우띠엔 한 단어. 최초에. 처음에. 베트남의 처음. 최초의 대학교가 되었어요. 국자감이. 자, 옛날 베트남에. 자, 현재 문묘국자감은 모점링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뭐뭐들 중에 하나야. 자, 지띠 유적이지. 여기 유적 릭스 역사 유적 유명한 역사 유적에 베트남의 유명한 역사 유적들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문항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내용은 동일해.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야. 자, 문묘는 어떤 장소야? 공자를 더 제사 지내는 곳이야. 자, 아까 거기 있었죠?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자, 이건 맞는 표현이지? 맞는 거야. 자, 국자감은 위치에 있어요. 문묘 옆쪽에. 1076년에 국자감을 지었어. 그렇지? 문묘 옆에다가 지었어. 문묘 옆에. 문묘 옆에다 건설을 했어.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맞죠? 문묘 국자감은 베트남의, 자, 여기 보세요. 남쪽에,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저기 여기 보세요. 하노이에 위치해 있다고 그랬어. 하노이는 어디 있어요? 베트남 북부에 있어. 베트남 북쪽에. 자,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야. 그럴 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게 유력하죠? 3번이. 4번. 문묘와 국자감의 건설한 해가, 남이 연도지요? 그런 연도가 서로 다르다. 그래. 1070년에 문묘는, 그리고
1076년에 국자감이 건설된 거야. 서로 다르지. 이거 맞는 표현이고. 자, 5번. 국자감은 샘은 보다죠. 원래 이런 표현이에요. 샘 에이 라비야. A를 B로 보다. 근데 A가 지금 주어가 된 거야.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지, 수동태. 맞아, 떨어져. 뭐라고, B라고 보여져. 베트남의 최초의 대학이라고 보여진다는 거야.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야.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알맞지 않은 것은 베트남 남부에 위치해 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알맞지 않은 거. 자, 여기까지 문항을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16강까지 다 풀어봤어요. 이제 다음이 우리 교재 17강 진료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예요. 미리 한번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가 만점으로 가는 유니버스의 이윤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우주 단원으로 들어와서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행성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요, 우리가 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을 선택한 이유 중에 대부분의 친구까지는 아니어도 몇몇의 친구들은 선생님, 저는요, 천문이 너무 좋아요, 별이 너무 좋아요, 이런 낭만적인 이유로 지구과학을 선택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사실 우리가 이 우주라는 게 되게 낭만적으로 느껴지지만,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공부하다 보면요, 천체 물리학이라고 해서 물리적인 개념, 화학적인 개념들이 이 천체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과학이 응용과학이잖아요. 물리나 화학적인 내용들이 응용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처음 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별의 물리량 단원에서도요, 간단한 수식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 좀 물리적인 부분들이 연관이 되는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근데 여러분들 너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처음 공부하는 거다라는 걸 기본으로 선생님이 아주 차근차근히 설명해 줄 테니까요, 겁먹지 말고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별의 물리량에서 배우는 이 단원의 핵심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요, 별의 물리량에 대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물리량이라는 게 뭘까? 맞아요. 이 물리량이라는 건요, 일단은 값으로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특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우리가 별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 그럼 우리가 별에 대해서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특성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떠올려 볼수 있겠지?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별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럼 이 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하늘에서 별이다 라고 부르는 건 맞아요. 일단 첫 번째로 밝게 빛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 별의 밝기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두 번째로 이 별은요, 되게 뜨겁습니다. 표면의 온도가 몇천도에서 몇만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별의 표면이 얼마나 뜨겁냐, 표면 온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요, 이 별도요, 크기가 전부 다 다릅니다. 우리 지구만한 별도 있고요. 우리 태양 같은 별도 있고, 태양보다 훨씬 큰 별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는 별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 말하는 별의 물리량이라는 것은 세 가지이더라. 별의 표면 온도, 별의 밝기, 그리고 별의 크기이더라.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는 일단은 표면 온도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광형과 표면 온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광형

물의 색깔도 정해지나 보다. 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겠지. 자,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요. 우리가 흑체 복사 법칙과 별의 광도를 배울 건데, 여러분들 보세요. 식을 보면, 식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에 있는 빈의 변이 법칙과 슈테판 볼츠만 법칙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이 식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요거. T. T가 뭘 나타내는 걸까? 그렇지. 우리가 방금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표면 온도를 나타내는 게이 T의 값입니다. 따라서 표면 온도랑 관련이 있는 빈의 변이 법칙과 슈테판 볼츠만 법칙. 아, 이거 진짜 문제에서 자주 사용되는 공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광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광도가 바로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별의 밝기를 나타내요. 우리 아까 별의 물리량 중에 밝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밝기라는 표현 말고 광도라는 표현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광도 공식이 있습니다. 아, 이 공식도 진짜 시험 문제에 무조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 광도 공식에 보면 T, 표면 온도 역시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뭘까? 라지알. 맞아요. 우리 아까 세 번째 특성, 별의 크기였습니다. 이 라지알이요, 별의 반지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광도 공식에 우리가 배울 세 가지, 표면 온도와 밝기, 광도와 별의 반지름, 크기에 대한 정보까지 다 들어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자, 그럼 우리 먼저 진짜 우리가 내용을, 본 내용을 배우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뇌를 자극하는 오감 깨우기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프리즘이라는 광학 도구가 있습니다. 이 프리즘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러분들 알 거예요. 보통 유리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삼각 기둥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프리즘에 빛이 이렇게 흰색빛, 태양빛 같은 이 빛이 통과를 하면은 이 빛이 여러 개의 색깔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빛이 여러 개의 색깔로 나뉘어져. 근데 옛날 과학자들도요,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여러 개의 색깔, 무지개색의 색깔을 띈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존의 이론, 기존의 과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 프리즘을 통과하는 동안 이 빛이 프리즘과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색이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프리즘을 통해서 색이 만들어지는 걸 거야 라고 유추를 했었는데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뉴턴 굉장히 유명하죠.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럴까? 정말 이 프리즘이 색깔을 만들어내는 걸까? 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 어떤 실험을 진행하느냐. 자, 지금 흰색 빛이 통과해서 빨주노초 파남보의 무지개 색깔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뉴턴이 어떤 일을 했냐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 빛, 이 빨간색 빛만 골라내서 이 빛만 다시 프리즘에 통과를 시켜 본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알던 이론대로 정말 이 프리즘이 색깔을 만드는 거라면 붉은색 빛이 프리즘을 통과해도 다양한 색깔이 나와야겠지. 그런데 실제로 붉은색 빛이 프리즘을 통과해도요, 그건 그대로 붉은색 빛으로 나오지, 다른 빛깔의 색은 안 나오더라. 다른 빛깔의 빛은 나오지 않더라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여기서 지금 빨주노초 파남보의 띠가 나왔잖아요. 이 띠의 빛을요, 다시 렌즈를 통해서 하나의 빛으로 모았어요. 모았더니 이 빛이 무슨 색깔이 되었게? 맞아. 처음 들어오던 이 투명한 흰색 빛이 되었다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뉴턴이 무엇을 밝혀낸 거냐? 아, 이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색이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이 흰색 빛은 다양한 빛깔의 색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그 빛이 하나로 모여져 있었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였던 거다라는 걸 밝혀낸 겁니다. 따라서 뉴턴이 무엇을 알게 된 것이냐? 아, 태양빛은 빨주노초 파남보의 일곱 빛깔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빛의 색깔이 다양할까부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선생님이요 지금 계속 빛,
장치라고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을 했는데

하는데 이 빛을요,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좀더 어렵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총네 글자인데 혹시 이거 아는 친구 있을까요? 힌트를 주자면 마지막이 파로 끝나요. 무슨 무슨 파. 맞아요. 지금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우리 빛은요, 전자기파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전자기파 뒤에가 무슨 무슨 파로 끝났어. 물결파, 피파, S파. 이런 거 지금 다 무슨 형태로 전달이 되는 거냐? 맞아요. 파동의 형태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뒤에 파자가 붙은 겁니다. 즉, 빛은 파동의 형태로 전달이 되더라. 근데 우리 파동에서 이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길이를 파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파장의 길이가 전부 다 다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빛이 이렇게 빨주노초 파란보로 다른 색깔을 띠는 건 사실은 이 빛의 파장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의 파장도 좀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붉은색 빛이죠. 그죠? 그리고 저쪽으로 갈수록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을 띠게 됩니다. 자, 어디가 파장이 더 기냐면요. 봐봐요. 붉은색 쓸 때는 다시 한번 써볼까? 붉은색을 쓸 때는 오래 걸리죠. 근데요, 봐봐요. 보라색 쓸 때는요, 짧게 걸리죠. 어디가 파장이 짧다? 맞아요. 보라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고요. 붉은색으로 올수록 파장이 깁니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 붉은색으로 올수록 글씨 쓸때 오래 걸리더라. 아, 파장이 길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빛의 파장에 따라서 무엇이 결정이 되냐면요. 빛마다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전부 다 다릅니다. 이 에너지의 양이 결정이 되거든요. 네, 여러분들 봐봐요. 우리가요, 지금 이 빛은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 눈에 보이잖아.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을 뭐라고 하냐면요. 네 글자로. 맞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을 우리는 볼수 있는 광선이에요 라고 해서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익숙하죠? 가시광선이 빨주노초 파란보 우리 눈에 보이는 광선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선, 다른 선들 또 있어요. 맞아요. X선, 뭐, 감마선, 적외선, 자외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전자기파의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붉은색보다 파장이 긴 전자기파도 존재할 거야. 그치? 그러면 붉은색보다 파장이 길다는 건 붉은색 바깥쪽에 있는 전자기파죠. 자, 우리 붉은색을 한자로 뭐라고 할까? 적색이라고 합니다. 근데 붉은색 바깥쪽에 있어. 우리 바깥 외자죠. 이거 무슨 선? 맞아요. 적외선입니다. 붉은색보다 파장이 긴 전자기파는요, 우리가 적외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름이 생긴 거고요. 자, 그럼 일로 가볼게요. 이번엔 보라색이야. 우리가 보라색을 한자로 뭐라 그럴까? 자주색, 자자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자야. 뭔지 알겠지? 보라색 바깥에 있는 선이다. 이게 바로 자외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학교 올 때, 나갈 때, 외출할 때, 우리 자외선 차단제 발라요? 적외선 차단제 발라요? 자외선 차단제 바르지. 근데 실제로 적외선도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 근데 왜 자외선 차단제만 바르냐? 자외선이 우리 몸에 해롭기 때문에. 즉, 파장이 짧을수록요. 이쪽으로 갈수록 이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은 더 강력한 거고요. 이거보다 파장이 더 짧은 거에 X선, 감마선, 이런 방사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원리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충분히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아, 빛은 전자기파의 형태로
전달이 되는 거고, 파동의 형태로 전달이 되는 거고, 빛의 파장에 따라서 색깔이 전부 다 다르구나 라는 걸알수 있었고, 또이 빛의 파장에 따라서 색깔을 나눈 것을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한다라는 걸 배운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뒤로 넘어가서 개념 완성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스펙트럼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근데 이 스펙트럼이라는 게 무엇이냐? 특정한 빛을 분해한 것이래요. 근데 우리 방금 봤었죠? 우리가 이 빛을 무엇에 따라서 분해할 수 있었지? 맞습니다. 바로 파장에 따라서 분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부가 나오는 게 바로 스펙트럼인데, 근데 이 스펙트럼의 종류가 다양하더라. 가장 첫 번째로요, 방출 스펙트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고온의 기체를 관측을 하고 있어. 근데 이 기체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밀도가 크게 높지 않은 상태. 저밀도의 기체입니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이 기체가 수소 기체였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요, 여러분들도 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뭐 좋아하는 뭐 만화, 이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딱 정해져 있죠. 그거는 나만의 고유한 취향이 있고, 친구들도 각각의 다 고유한 취향이 다릅니다. 그것처럼요, 우리 원소들도요, 본인들마다 고유한 취향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빛의 파장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내가 이런 저밀도의 고온의 기체를 관측할 때, 이 기체는 고온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방출할 거야. 근데 에너지를 무슨 형태로 방출할 거냐?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할 거예요. 근데 아무 빛이나 그냥 막 방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체가 좋아하는, 이 기체 취향의 빛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파장, 아, 이 기체가 좋아하는 파장에서만 빛이 방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였을 때 특정한 파장에서만 밝은색 선이 나타나게 되더라. 이 밝은색 선을 뭐라고 하느냐? 방출선이라고 하고요. 이런 방출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 검은색 바탕에 밝은색 선이 나타나는 이런 스펙트럼을 우리가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출 스펙트럼이 관측되는 것의 예시로는 기체 방전관, 우리가 수소 기체 같은 것을 넣어놓고 여기에다 전압을 세게 걸어주었을 때 기체가 밝게 빛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 이런 걸 관측했을 때 우리가 방출 스펙트럼을 볼수 있더라.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요. 지금 아까 선생님이 이 고온의 기체는 저밀도 상태다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기체들이 점점 점점 뭉쳤다고 해보자. 점점점점 기체가 모여가지고 아주 빽빽하게 뭉쳐진 상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빽빽하게 뭉쳐졌으니까 밀도는 어떻게 됐을까? 밀도는 훨씬 더 높아졌을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 요 상황입니다. 고밀도의 상황. 광원. 자, 이때는요. 우리 아까 분명히 기체마다, 원소마다 각각의 고유한 취향이 있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파장의 빛만 방출한다 라고 했는데, 근데 얘네들이 너무 빼곡하게 모여 있는 거야.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야. 너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요, 이 원소들이 개개인의 각자의 취향을 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덩어리 자체가 하나의 그냥 덩어리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럼 이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파장의 빛만 쏙쏙쏙쏙 방출하지 못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밀도가 높아져서, 아, 원소들 하나하나의 개개인의 특성이 없어지고 하나의 덩어리로 작용하게 되면요, 그때는 어떤 스펙트럼이 관측되느냐? 요런 스펙트럼. 빨주노초 파남보의 이 빛의 띠가 연속적으로 하나도 끊김이 없이 방출되는 이러한 연속 스펙트럼이 관측이 되더라. 그래서 모든 파장의 빛이 연속적으로 방출이 되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경우. 아, 기체가 너무 고밀도로 모여 있어서 불투명해 보이는 경우에 이런 상태가 관측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로는 백열등 빛을 관측하면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번에는 흡수 스펙트럼을 볼 건데, 여러분들 이 상황 한번 보세요. 일단, 광원에서 빛이 출발했지. 그러니까 요거는 고밀도 상태거든. 자, 여러분들, 우리 고밀도

제주도의 광원에서는 연소기 방출된 데서 연소 스펙트럼이 관측된 데서요. 방출 스펙트럼이 관측된 데서요. 연소 스펙트럼. 모든 파장의 빛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근데 요 빛이 출발해서요. 바로 프리즘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온의 기체를 통과를 한대. 그러니까 이 기체는 상대적으로 저온이야, 이 광원보다. 즉, 광원보다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적어. 그리고 요거는 저밀도 상태입니다. 저밀도 상태이니까 원소 하나하나가 각자의 개성, 각자의 취향을 드러낼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봅시다. 지금 이건 어떤 상태냐면 이 원소들이요, 뷔페에 온 거예요. 왜냐? 모든 파장의 빛이, 연소 스펙트럼으로 나타나지는 모든 파장의 빛이 이 저온의 기체로 들어왔잖아. 그러면 여기에 모든 파장의 빛이 쫙 깔려 있는 거야. 내가 뷔페 간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우리 뷔페 가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내가 싫어하는 음식을 먹진 않잖아요. 똑같아요. 이 저온의 기체도요, 모든 파장의 빛이 다 있어. 근데 그 중에서 딱이 저온의 기체가 흡수할 수 있는 빛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어떤 빛? 아까 요 방출했던 빛. 그 똑같은 파장에서 흡수선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아, 이번에는 고밀도의 광원에서 연소 스펙트럼, 모든 파장의 빛이 들어오니까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이번엔 방출이 아니라 흡수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특정 파장의 빛이 연소 스펙트럼 위에 검은색 흡수선으로 쭉쭉쭉쭉쭉쭉 흡수된 요런 스펙트럼이 관측이 되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이때의 이 흡수 스펙트럼을 여기 나타난 이 검은색 선을 흡수선이라고 하고요. 이 흡수선이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더라. 근데 이 흡수 스펙트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별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별빛을 관측하면 흡수 스펙트럼이 관측이 되거든요. 요거 왜 그런지 우리 뒤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펙트럼 내용. 선생님이 지금 말로 설명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는, 여기서 원소는 이제 저밀도의 상태, 각각의 개개인의 취향을 드러낼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겠어요. 원소는 각각 고유한 파장의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한더라. 따라서 동일한 기체에 의해서 나타나는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는 서로 어때야 될까? 내가 흡수하는 빛이랑 방출하는 빛의 파장이 같은 거니까 요 위치는 서로 일치해야 하더라. 그리고 그다음 지구에서 관측한 별의 스펙트럼은 무슨 스펙트럼으로 관측이 된다? 맞아요. 흡수 스펙트럼으로 관측이 되더라. 이게 왜 그런 거냐? 고온의 별 표면에서 나온 빛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별의 대기를 통과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우리 예를 들어 태양. 태양의 표면, 광구라고 하는데 이 태양의 표면이 있습니다. 이 표면의 내부까지는 전부 다이 태양이 굉장히 고밀도의 상태예요. 즉, 광원이에요. 우리 고밀도의 상태에선 원래 무슨 스펙트럼이 방출된다 그랬지? 맞아. 모든 파장의 빛이 들어있는 연소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태양도 지구처럼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명한 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투명한 대기는 태양보다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온의 저밀도의 대기를 통과하는 거지. 우리 이거 아까 봤었잖아. 광원, 고밀도의 광원에서 나온 빛이 저밀도의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 이 기체에 의해서 흡수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특정한 파장에서 검은색 흡수선이 생긴다. 이때 관측되는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이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별을 관측을 하면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된다. 왜냐? 별의 대기에 의해서 흡수선이 나타나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우리가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면요. 일단은 별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 별의 대기에 있는 성분을 통해서 별의 구성 성분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스펙트럼이
그냥 구성 성분이랑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표면 온도랑도 관련이 있대요. 어떻게 관련 있는지 이건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걸로 한번 연습을 해보자. 자, 우리 아까 뭐라고 했냐면 원소들마다 고유한 파장의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시 자료를 보시면 수소, 헬륨, 칼륨에 이거 무슨 스펙트럼이야? 세 개? 그렇지. 검은색에 밝은색 방출선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요세 개는 전부 다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그런데 세 개의 지금 방출선의 위치가 전부 제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 이런 스펙트럼은 이 원소의 스펙트럼은 원소의 지문 역할을 하는구나. 원소들마다 전부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위에 보면 별 A에 이거 무슨 스펙트럼일까? 그치. 별을 관측했더니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 있어요. 근데 우리 아까 뭐라고 했냐면 특정한 원소에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의 위치가 같다라고 했거든.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수소 흡수선의 위치랑 수소 방출선의 위치가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할수 있느냐? 아, 별 A의 대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수소가 포함이 되어 있구나. 자, 헬륨도 볼까요? 헬륨의 방출선 위치에 흡수선 들어있죠. 똑같은 위치에 흡수선 나타나고 있으니까, 아, 이별 A의 대기에는 헬륨도 존재하는구나. 자, 근데 칼슘 보겠습니다. 요렇게 봤더니, 요 위치에 지금 흡수선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모든 게 지금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이 원소 가지고 있지 않은 거야. 칼슘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요렇게 응용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 흡수선의 위치나 세기가 우리 방금 본 것처럼 요렇게 원소의 종류, 성분이랑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흡수선이요, 온도, 표면 온도에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진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번 단원의 핵심으로 나왔었던 분광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근데 이 분광형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별을 관측하면 별의 스펙트럼은 무슨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냐면 하버드에서 그 유명한 하버드에서 이 별들의 스펙트럼을 더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흡수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별들을 분류하려고 했어요. 어떤 종류의 흡수선이 나타나는지를 통해서 별들을 분류를 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를 했냐면요. 이렇게 지금 별들을 보시면 대부분의 별들에서 무슨 흡수선이 나타나느냐? 수소의 흡수선이 나타나거든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 별들을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수소 흡수선의 세기가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첫 번째 분류 방법. 수소 흡수선의 세기를 이용해서 수소 흡수선의 세기가 가장 강한 게 A,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C. 이런 식으로 일단 별을 분류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분류해놓고 보니까 수소 흡수선만 요 관계를 만족하지. 여기 보면 헬륨의 흡수선도 있고 마그네슘 흡수선, 뭐 칼슘 흡수선, 다양한 흡수선들이 있거든요. 그 흡수선들은 뭔가 중구난방으로 배분이 되더라. 배열이 되더라. 그래서 아, 우리가 수소의 흡수선만 고려하지 말고 모든 흡수선을 고려를 해서 모든 흡수선들이 세기가 강해졌다, 약해졌다. 강해졌다, 약해졌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세기가 변하도록 이 별들을 다시 한번 분류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 순서를 다시 한번 섞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어머나, 이 흡수선의 종류가 결국엔 이 별에 무엇과 관련이 있었냐면요. 표면 온도랑 관련이 있네? 라는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수소 흡수선의 세기로 별들을 분류를 해봤어. 근데 이 별들을 다시 한번 좀더 정교하게 재분류를 해보니까 결국에 이 별들의 스펙트럼은 표면 온도랑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아까 이름을 이미 정했었잖아. A형별, B형별, C형별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했었거든요. 이 이름을 가지고 다시 별들이 배열됩니다. 어떻게 배열되느냐? 표면 온도가 높은 별부터 표면 온도가 낮은 별까지 쭉 배열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순서가 나온 거예요. 그냥 A, B, C, D, E, F, G 하면 될것 같은데 O, B, A, F, G, K, M 이라는 뭔가 외우기 싫게 생긴 이런 순서가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순서가 만들어진 거더라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7가지의 분광형으로 분류를 했는데 여기에서 O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거고요. M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 OBA, FG, KM 외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버드에서는요. O, B, O, Fine girl, kiss me. 이렇게 이제 외우는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보다 우리 좀 한국이니까 쌤이 하나 알려주자면, 누구나 이런 경험 있죠? 오, 배, 아, 파. 잠, 칸, 만.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오, 배, 아파. 잠깐만. 하면은, O, B, A, F, G, K, 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표면 온도에 따라서 분광형이 달라지는 거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근데 보시면 지금 O형별이 표면 온도가 제일 높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표면 온도가 3만 켈빈 이상이야. 그리고 M형별은 표면 온도가 제일 낮은데, 3700 켈빈 이하이거든요. 여러분들, 온도 차이가, 온도 범위가 되게 넓지. 몇만 도의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7개로만 나누면 너무 세세하지가 않잖아. 너무 정교하지가 않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또 10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각각의 분광형을요, 고온의 0, 숫자 0을 뒤에다 붙여주고요. 저온으로 갈수록 숫자 9, 숫자가 점점 커져요. 예를 들어서 A형 한번 볼게요. A형에서 표면 온도가 제일 높은 게만 켈빈이거든. 그럼 만 켈빈은 A에다가 뒤에다가 0을 붙여주는 거야. A0형별. 그리고 A형 중에서 제일 표면 온도가 낮은 게 7200K. 그럼 이게 A9형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F잖아. F에서 표면 온도 제일 높은 게 7200이니까 요게 F0형. 요게 F9형. 요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됐었죠? 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 또 선생님이 요거는 좀 암기해 주세요라고 하는 애들 체크를 하자면 A0형별은 여러분들 암기해 주세요. 요 기준별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잘 봐요. A0형별은요, 표면 온도가 몇 켈빈이야? 만 켈빈. 외우기 되게 쉽죠? 아, 표면 온도가 만 켈빈이야.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백색이야. 흰색이야. 우리 이 별의 색깔도 표면 온도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백색이구나. 정도 외워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A. 선생님이 여기 아까 옆에다 썼었는데, 우리가 처음에 A, B, C, D, E, F, 이렇게 분류를 했었던 게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했던 거다? 그렇지. 수소흡수선의 세기를 기준으로 분류를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뭘할수 있느냐? 이 모든 분광형 중에서 수소흡수선이 가장 강한 건 누구다? 그렇지. A형별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A형을 기억하라는 이유, 요런 다양한 특징. 표면 온도도 만 켈빈이고, 색깔도 딱 백색이고, 그 다음에 수소흡수선의 세기도 가장 강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우리 태양. 태양도 기준별이 되거든요. 태양의 표면 온도가요, 5800K 정도가 됩니다. 5800K이니까 G형별에 속해요. 그래서 G2이고요. 5800K이더라라는 거 외워주세요. 그래서 우리 태양 보면 살짝 노랗게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G형별, 황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다양한 OBA, FG, KM 분광형들의 스펙트럼이 나와 있어요. 자, 이 스펙트럼의 특징을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요, 수소 흡수선은 대부분의 별에서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표면 온도가 높은 OB형별. OB형별 우리가 표면 온도 높은 별로 많이 묻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흡수선이 바로 헬륨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흡수선을 보았어. 스펙트럼을 관측했는데, 헬륨의 흡수선이 관측이 되더라. 그럼 이거, 아, 표면 온도가 높은 OB형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치? 여기에서만 나타나고 있지. 자, 그리고 A형별에서는 수소 흡수선의 색이 가장 강하고. 자, 그 다음에, G, KM 이렇게 표면 온도가 낮은 별로 오면요. 칼슘선이 좀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M형별로 가면 표면 온도가 되게 낮거든요. 온도가 되게 낮으면서 분자까지도 존재할 수 있게 돼요.
표면 온도가 되게 높으면 분자들이 다 분리되기 때문에 분자 형태로 존재할 수가 없는데, 우리 M형 별 같이 표면 온도가 낮은 저온의 별에서는 분자선도 관측이 되더라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내용을 우리

글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방금 스펙트럼 OBA, FG, KM으로 보았던 걸 선으로 세기를 나타낸 게이 모습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가로축이 표면 온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만 켈빈이지. 여기가 A 영향별이구나. 라는 거알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만 켈빈 정도에서 지금 수소의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OB형, 표면 온도가 높은 별에서는 헬륨의 흡수선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은 별, GKM으로 갈수록 칼슘선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 또 저온의 별에서는 분자선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더라. 자, 내용 정리해 볼게요. OB형 별은 헬륨선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뒤에 로마자 1이 붙은 것도 있고, 로마자 2가 붙은 것도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 1이 붙어 있다. 그러면 이거 그냥 중성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헬륨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원소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2가 붙었다? 전자 하나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화되었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럼 만약에 뒤에 3이 붙었다. 예를 들어 여기 규소 3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전자 몇개 잃었다? 2개 잃었다. 4가 있으면 전자 하나 더 잃었으니까 전자 3개 잃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온화가 얼마나 일어났는지를 나타내는 게 로마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A형별은 무슨 세기가 제일 강하더라? 그렇지. 수소 흡수선인데 뒤에 로마자가 1이야. 그러니까 중성수소겠지. 이온화되지 않은 중성수소의 흡수선이 가장 강한 게 A형별. 그리고 G2형별은 우리 이거 태양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태양은 요거 칼슘선인데 로마자 2잖아. 전자 하나 잃은 상태인 거지. 그래서 칼슘선, 이온화된 칼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더라. 그리고 M형별로 가면 표면 온도가 제일 낮은 별이고요. 분자의 흡수선도 나타나더라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내용 전부 배웠으니까 개념 체크로 빈칸 완성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특정 빛을 파장에 따라 분해하여 나타낸 것을 우리 뭐라고 부르더라? 그렇지, 이것을 스펙트럼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A형별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중성수소의 흡수선이었고요. 태양의 분광형은 G2더라, G2더라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백열전구에서 나온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다. 우리 백열전구에서는 연소 스펙트럼이 관측이 되는데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 비패야. 내가 좋아하는 거 쏙쏙쏙쏙 먹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곳곳에 검은색 흡수선 생기겠지. 따라서 흡수 스펙트럼 관측될 것이고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라고 했어요. A형별의 색깔 무슨 색이다? 그렇지. 흰색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OX 퀴즈입니다. 별빛은 연속 스펙트럼이다. 내가 별빛을 관측하면 항상 저온의 별의 대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으로 관측된다라고 했고, O형 별은 M형 별보다 표면 온도가 높아, 3만 켈빈 이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태양의 스펙트럼에서는 중성수소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 우리 중성수소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건? 그렇지. A형 별이었고요. 태양은 G2이더라. 4번입니다. 고온의 기체가 방출한 빛이 분광기를 통과할 때, 고온의 저밀도 기체는 특정한 파장의 빛만 방출하니까 방출 스펙트럼 관측 되겠죠. 자, 다음으로 단답형 문제입니다. 별의 분광형을 표면 온도가 높은 것 순서대로 나타나면 아까 기억하라고 했던 거. 오, 배 아파, 잠깐만이었죠. 그래서 O, B, A, F, G, K, M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요새 달달 하실 정도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내신 기초 문제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관련된 문제 8번, 9번, 10번, 11번 요렇게 풀어볼 거니까 지금 먼저 여러분들 잠시 멈추시고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답 맞춰봐야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할 수 있겠죠. 자, 잠시 멈추시고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맞춰볼게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스펙트럼 ABC가 만들어내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는 지금 광원, 고밀도의 광원에서 그대로 빛이 관측이 되고 있어? 모든 파장의 빛다 방출되겠네. 연속 스펙트럼.

그럼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번에는 연소 스펙트럼이 나왔을 텐데 이게 전의 기체를 통과를 했어. 그럼 그 기체에 의해서 그렇지.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는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고온의 기체를 내가 관측을 합니다. 그럼 이 고온의 저밀도의 기체에서는 특정 파장의 빛만 방출을 하니까 그렇지. 검은색의 바탕에 밝은색 방출선이 나타나는 방출 스펙트럼이 관측이 되겠더라. 정리를 하면 A는 연소, B는 흡수, C는 방출 스펙트럼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9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에서 보시면 세 가지 스펙트럼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가는 뭐예요? 그렇지. 연속 스펙트럼 위에 검은색 흡수선이 생긴 거니까 흡수 스펙트럼. 나는 검은색 바탕에 밝은색 방출선이 나와 있으니까 방출 스펙트럼. 자, 다는요? 전체적으로 다 모든 빛의 파장이 다 방출되고 있죠? 그러면 연속적인 띠가 나타나네. 연속 스펙트럼이구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흡수 스펙트럼은 가인 거 맞지? 자, 니은입니다. 별의 스펙트럼은 대부분 나와 같은 형태이다라고 했어요. 우리 별은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저온의 대기를 통과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광원, 광구, 별의 표면에서 방출이 될 때는 연속 스펙트럼인데 이게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서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되더라. 따라서 흡수 스펙트럼으로 관측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를 판별을 하면 이 별의 표면 온도까지 알수 있는 거였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백열 전구래요, 여러분들. 백열 전구. 우리 백열 전구는 모든 파장에서 빛을 다 방출하는 거였지. 따라서 이 빛을 분광기를 통해서 보면 연소 스펙트럼의 형태로 관측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지금 기역과 디귿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기역, 디귿이 답이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10번 문제로 가볼게요. 분광형과 별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 분광형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분광형, 표면 온도 순서대로 배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분광형 총 7개로 나뉘어질 수가 있었어요. 누구부터 시작했지? 맞아요. 5부터 시작했습니다. 우, 배, 아, 파. 그 다음에 잠, 간, 만이었지. 그래서 O, B, A, F, G, K, M이었고요. 이때 O 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거였어요. 근데 각각의 특징도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OB형 별은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더라. 그래서 누구의 흡수선이 관측이 되더라? 맞아요. 헬륨의 흡수선이 관측된다라는 것이 표면 온도가 높은 OB형 별의 특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A형 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었지. 어떤 특징이 있었지? 맞아요. 중성수소의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름이 A인 이유가 중성수소의 흡수선이 가장 강한 것부터 우리가 A로 나타냈기 때문이었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GKM으로 가서 여기 지금 뒤에 있는 저온의 별들에서는 이 흡수선이 되게 강하게 나타났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태양을 비롯한 저온의 별들에서는 이온화된 칼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했고요. 또그 가장 저온의 별인 M형 별에서는 분자선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1번 볼게요. M형 별은 붉은색으로 보인다. 이거 사실 우리 뒷 시간에는 별의 색깔에 대한 걸좀더 자세하게 볼 건데 M형 별, 우리 O형 별로 갈수록 푸른색을 띄었었고요. A가 백색이었습니다. 그래서 A를 기준으로 A보다 표면 온도가 높으면 푸른색, 온도가 낮으면 노란색부터 붉은색까지 바뀌거든요. 이 원리는 우리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하게 볼 거고, 1번은 맞더라. 자, 2번입니다. B형 별은 F형 별보다 표면 온도가 높다. 그치? 이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 높은 거니까.

없다라는 얘기. 자, 3번입니다. A 영형별의 표면 온도 외우라 그랬어요. A 영형별 기준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워라. 표면 온도 몇이다? 만 켈빈이고 색깔은 흰색별이다라는 걸 선생님이 강조했었죠. 자, 4번입니다. 청색별의 표면 온도는 3만 켈빈 이상이다. 우리 청색별이요. 우리 아까 표에서 O형별로 분류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O형별의 표면 온도가 3만 켈빈 이상이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따라서 4번 맞는 얘기. 자, 그다음 5번 보겠습니다. 표면 온도가 약 6천 켈빈인 별의 색은 흰색이다. 아까 우리 흰색, 백색의 별은 누구다? 그렇지. A형별이고 A형별의 표면 온도는 만 켈빈이라고 했었지. 지금 표면 온도가 6000 켈빈이면 G형별, 태양이랑 표면 온도가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황색을 띄어야 합니다. 따라서 5번이 틀렸더라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마지막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분광형에 따른 흡수선의 종류와 상대적인 세기를 나타낸 것이더라. 자, 1번 보겠습니다. 분자의 흡수선은 모든 별에서 나타난다? 아니지, 지금 분자의 흡수선은요, 여기. 저온의 별에서만 나타나고,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가 분자 상태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기억 틀렸습니다. 1번 틀렸어요. 2번입니다. K형 별에서는 수소, 중성수소의 흡수선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아니지. K형 별에서도 중성수소의 흡수선 나타납니다. 다만, 그 세기가 A형이나 뭐 이런 별들에 비해서는 약할 뿐이에요. 2번 틀렸고. 3번입니다. G형별에서는 금속의 흡수선이 나타나지 않는다. G형별에서요, 철의 흡수선도 나타나고 칼슘의 흡수선도 나타납니다. 따라서 금속 흡수선 나타나고 있어요. 금속 흡수선 나타나고 있고. 4번 보겠습니다. O형별은 A형별보다 수소 흡수선의, 중성수소 흡수선의 세기가 약하다. 우리 중성수소 흡수선이 가장 강한 게 A형이었어. 그리고 A형에서 O형으로 갈수록 세기가 약해지고 있는 거 우리 그래프를 통해서 알수 있어요. 따라서 4번이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5번입니다. 규소인데 뒤에 로마자 4가 붙었어요. 이것은 중성 규소에서 전자가 4개나 분리됐다? 아니지. 중성 규소가 로마자 1이잖아. 그럼 거기에서 2, 3, 4, 3단계 더 올라간 거니까 전자가 3개 사라진, 3개가 분리된 상태인 거겠지. 따라서 5번 틀렸더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답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뭐에 대해서 한 거냐? 별의 특성 중에서 별의 표면 온도. 근데 이 별의 표면 온도랑 관련 있는 것 중에서 누구에 대해서 본 거냐면 분광형에 대해서 본 겁니다. 그래서 아, 별의 표면 온도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표면 온도에 따라서 분광형이 달라지는구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또 새로운 별의 다양한 특성들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우지 않았던 별의 광도라거나 아니면 별의 크기에 대한 정보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뒤에서 계속 연관돼서 나오니까요. 오늘 내용 잘 복습하시고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이 많았습니다. 안녕.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 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초, 나의 작전은 이렇다. 중등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2.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3.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포기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7학년도 수능 완성 인간 발달의 계라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사회의 우리 10번부터 20번 문항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 더운 무더위에 지치지 말고 좀 뭔가 시원해질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좀 찾아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열기를 식힐 맛있는 음료도 좀 찾아보면서 이 더운 여름을, 무더위를 건강하게 잘 보내시면서 건강하게만 보내면 안 되겠죠,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계획했던 모든 공부들도 잘 마치는 그런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이제 사회 10번부터 20번 문항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문제 풀면서 여러분 점점 더 잘 풀어지고 있는 거 맞죠? 그죠? 선생님과 문제 풀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고 선생님 만나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문제 풀어봤는지 선생님이 풀어보는 것과 함께 비교해 보면서 우리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의 10번 문항 함께 보도록 할까요? 10번, 11번 세트 문항입니다. 10번, 11번 지금 실험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실험에서는 어떤 내용을 우리 알아야 할지 먼저 그럼 문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항에서는 뭘 물어보고 있을까? 실험 결과에서 아동의 대답과 같은 결과가 나온 원인 뭔지 알아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11번에서는 뭘 알아내라고 하고 있나요?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기 알아내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실험을 통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언제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을 보시면 아동의 인지 수준을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실험의 과정을 3단계로 되어 있고요. 자, 먼저 1단계부터 볼게요. 교사가 아동에게 동일한 점토 덩어리 A와 B를 보여줍니다. 자, 이 A와 B를 하나는 동그랗게 하나는 길게 느린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3단계에서 교사가 아동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할 거예요. 자, 어떤 질문을 하죠? 점토 덩어리 A와 점토 덩어리 B가 같은 양일까요? 아니면 다른 양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실험 설계는 뭘 위해서 우리 설계되어 있는 걸 살펴볼 수 있죠? 자, A와 B가 같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이걸 보는 앞에서 모양을 변경시키지만 자, 모양만 변경시켰다 뿐이지 점토를 더하거나 아니면 덜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1단계에서 2단계로 모양이 변화한다 하더라도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같다라는 것을 아는 거 우리 보존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존 개념을 획득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실험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같은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보존 개념을 획득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고요. 모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양도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보존 개념을 획득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험 결과를 보시면 아동의 대답은 어떻죠? 점토 AB의 모양이 변하기는 했지만 점토의 양은 같아요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 아동은 지금 보존 개념을 획득했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보존 개념을 획득한 시기는 언제다라고 할수 있죠? 피아제에 의하면 구체적 조작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구체적 조작기는 우리가 8단계로 나눈 시기로 바꿔보자면 아동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네요. 자, 10번 문항입니다. 위 실험 결과에서 아동의 대답. 자, 같아요라고 이야기한 결과가 나온 원인 뭐였죠? 여러분, 보존 개념을 획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존 개념과 관련된 답은 없어요, 선생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존 개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런 보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 세 가지를 알아야지만 보존 개념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자, 보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 조건. 자, 이해해야 되는 개념 뭐가 있었죠? 동일성의 개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역성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성의 개념이 있다는 거 여러분 함께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존 개념을 획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성, 가역성, 보상성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포함한다는 거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동의 대답과 같은 결과가 나온 원인, 우리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동일성의 개념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4번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 직관적 사고를 하기 때문이다. 이거 유아에게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그다음에 비가역적 사고를 하기 때문이다. 아니죠. 오히려 가역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시기를 벗어나고 탈중심화 되게 됩니다. 자, 체계적 조합적 사고를 아직 획득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존 개념은 우리 아동기를 대표하는 여러분 아동기에 가장 흔하게 나오는 출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동기와 관련해서 여러분은 보존 개념을 잘 기억을 하시고 이 보존 개념의 실험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변형되어서 나오는 문항들을 익숙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실험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방금 전처럼 우리 실험으로 구성이 돼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상황에서 뭐 엄마와 아이들의 문제 상황이나 아니면 대화 로도 여러분 변경시켜서 나오게 됩니다. 자, 2023학년도 수능에 지금 방금 전 문항과 같이 실험의 모습으로, 실험의 제시문으로 구성된 문항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까요? 다음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수 있는 아동들의 발달 특성을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보기에서 골라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민수와 석호와 철수 3명의 아동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아동들에게 단계 1, 크기와 모양이 동일한 유리컵 AB에 동일한 양의 물을 채우고 아동에게 물의 양이 같은 것을 확인하게 합니다. 자, 이게 1단계인 거죠. A, B 같습니다. 그렇죠? 둘이 같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시킵니다. 자, 아동 3명이 보는 앞에서 유리컵 A는 그대로 둘 거고요. B는 C에 옮겨 붙습니다. 자, C에 옮겨 부은 다음에 단계 2에서 자, 물어봅니다. 아동 3명에게 유리컵 A와 C에 담긴 물의 양이 같은지 질문을 합니다. A와 C를 물어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단계 3에서는 아동 3명에게 단계 2의 대답에 대한 이유를 물어볼 겁니다. 자, 양이 같은지 물어볼 거고요.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한 실험 결과, 아동들의 대답을 봐볼까요? 자, 민수와 석호, 철수, 먼저 단계 2의

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자, 모양이 변화됐지만 같아요라고 민수와 석호는 대답을 하고 있고요. 철수는 달라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아요라고 대답하는 민수와 철수는 여러분 보존 개념을 획득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달라요라고 하고 있는 철수는 보존 개념이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대답을 볼게요. 자, 민수, 물을 더하거나 빼지 않았으니까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동일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석호 대답을 볼까요? 물의 폭이 좁아졌지만 높이가 더 높아져서 유리컵이, 자, 좁지만 높은 컵으로 옮겨졌으니까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리가 보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수는 동일성, 석호는 보상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거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와 같은 내용을 분석을 했는데요. 답지를 확인해 볼까요? 자, 민수는 동일성의 원리에 근거하여 대답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렇죠? 자, 석호는 보상성의 원리에 근거하여 대답하고 있다. 맞습니다. 자, 철수는 보존 개념을 아직 획득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전조잡기에 해당합니다. 자, 민수와 석호는 양에 대한 지금 보존 개념을 획득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1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11번은 그러면 이런 보존 개념을 획득한 시기는 언제냐라고 하는 거였죠. 자, 시기는 여러분 구체적 조작기 아동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 조작기인 아동기와 관련된 답을 골라볼게요. 프로이트에 의하면 이 시기는 잠복기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자, 피아제에 의하면 무슨 시기라 그랬죠? 구체적 조작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에릭슨에 의하면 이 시기는 어떤 발달 과업을 획득해야 할까요? 근면성을 획득해야 하는 시기이거든요. 주도성 획득이 발달 과업인 시기는 3살에서 6살이니까요. 아니죠. 답은 기억만 있는 1번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피아제의 발달 이론에서 구체적 조작기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여러분 보존 개념, 실험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문항을 풀어봤는데요. 자, 이 보존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피아제의 단계는 구체적 조작기입니다. 자, 이 구체적 조작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대상이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제하는, 뭐,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만지고 볼수 있는, 자, 이런 실제하는 사물에 대해서 정신적인 활동을 통한 사고를 할수 있는 시기를 구체적 조작기라고 합니다. 이 구체적 조작기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이제 보존 개념을 획득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보존 개념을 획득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기준을 적용해서 차례대로 나열할 수 있는 이런 서열화할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 조작기의 특성으로 보존 개념이 나타난다, 분류할 수 있다, 서열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잊지 않고 여러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탈중심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탈중심화되는 특성도 나타난다는 거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 조작기와 관련해서 이제 보존 개념에 대한 문제를 다뤄봤었는데요. 이런 구체적 조작기에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서열화와 그리고 분류, 에 대한 기출 문항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024학년도 6모에 보시면 16번 문항에 이런 문항이 나와요. 대화에서 알수 있는 민지가 속한 시기의 발달 특성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입니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 근거할 거고요. 자, 민지는 어느 시기일까? 어떻게 알수 있을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정주와 영우가

이런 서열화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민지의 이런 서열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이 시기는 구체적 조작기다라고 우리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구체적 조작기의 발달 특성을 고르면 되는 이런 문항입니다. 자, 유목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분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결정성 지능이 절정에 달한다. 아니에요. 이거는 중년 이후에도 발달합니다. 자, 부피에 대한 보존 개념을 획득하기 시작한다. 이런 보존 개념을 획득하기 시작하는 거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으로 묶인 3번을 선택하는 이런 문항입니다. 자, 서열화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문항을 구성한 거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서열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분류에 대한 것을 가지고도 문항을 구성한 거 살펴볼 수 있거든요. 분류와 관련된 문항도 함께 해결해 볼까요? 2022학년도 수능 문항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윤주의 사고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의 발달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있는데요. 자, 윤주 어느 시기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 대화를 보고 우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윤정이와 윤주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우표를 잘 정리했네. 그런데 이거 어떻게 정리한 거야?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윤주가 색깔과 크기를 동시에 생각해서 정리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표를 정리한다 라고 하는 건 분류를 하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이 분류를 하는데 두 개의 기준을 동시에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다중분류를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중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칸에는 빨간색이면서 큰 거, 두 번째 칸에는 빨간색이면서 작은 거, 세 번째 칸에는 파란색이면서 큰 거, 네 번째 칸에는 파란색이면서 작은 거. 이렇게 두 개의 기준을, 자, 분류의 기준으로 동시에 적용을 한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다중분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시작하는 시기, 자, 다중분류를 할수 있기 시작되는 시기라고 하는 거, 구체적 조작기라고 볼수 있고요. 이런 구체적 조작기, 즉, 아동기인 시기를 여러분 발달 특성 골라보면 가설적 사고를 한다? 아니죠. 보상성 개념을 획득한다? 이게 아동기 구체적 조작기의 발달 특성이 되겠네요. 시각 항상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영아기이고요. 전환적 추론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유아기입니다. 자, 성장 급등기를 지나서 근력이 최고 수준에 달한다. 성년기에 해당이 됩니다. 12번 문항 함께 보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대화에서 아동 A에게 나타난 인지 발달 특성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런 문항이네요. 자, 아동 A의 어떤 인지 발달 특성이 나타날까요? 엄마, 드라마를 보고 이성과 진정한 사랑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생각이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구체적 조작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구체적인 조작기는 만질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볼수 있고, 이런 것들에 한한 논리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했었죠. 자, 이 구체적 조작기와 형식적 조작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렇게 사랑, 뭐 민주주의, 정의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도 사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뭐 사랑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사랑을 이와 같이 은유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 등의 추상적 사고가 나타나는 것은 청소년기다라고 우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저는 남들과 달리 너무 특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도 이 세상에서 다시 없을 그럴 사랑을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는 남들과 달라. 너무 특별해.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그런 일들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거. 개인적 우화의 특성이죠. 자,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여러분 자기중심적 사고의 하나인 개인적 우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 살펴보겠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A에게 나타난 인지 발달 특성으로 적절한 거 우리 골라볼까요? 추상적 사고를 한다. 추상적 사고. 지금 보이고 있고요. 개인적 우화 보이고 있습니다. 자, 흑백 논리에 의해서 판단하는 건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으로 묶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3번은 표가 나오고 있고요. 이 표에 사고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고 특성인가 우리 찾아보고 이걸 피아제 이론에 근거해서 평가해 보도록 할까요? 자, 모든 거미는 절지 동물이다라고 하는 자, 일반적인 명제가 있습니다. 자, 타란툴라라고 하는 자, 얘도 거미입니다. 자, 이런 일반적인 사실에서 자, 특별한 구체적인 어떤 사실을 대입을 해서요. 자, 이 일반적인 사실에 이 구체적인 사실을 대입했더니 타란툴라도 거미이기 때문에 절지동물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고의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연역적 추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연역적 사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사고 특성이 나타나는 시기는 형식적 조작기라고 우리 봅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피아제의 이론과 연결지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을 한번 골라볼까요? 자, 구체적 조작기에 속하나요? 연역적 추론을 하는 시기는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합니다. 자, 연역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자아중심성을 보이고 있을까요? 자아중심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쵸? 자, 특정 행동의 결과를 예상하여 어떤 현상에 대해 대안적 설명을 할수 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항 함께 풀어봤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형식적 조작기의 연역적 추론의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이런 사고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형식적 조작기에서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역시 우리 형식적 조작기인 청소년기의 특성으로서 기출 문항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2016학년도 수능 6번에도 이와 같이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연역적인 사고의 과정을 보여주고 이걸 통해서 식이 알아내도록 하는 문항이 나온 걸 살펴볼 수 있거든요. 자, 6번 문항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탐구 절차가 나오고 있고요. 탐구 절차에 따라서 활동을 수행한 학생 A가 속한 시기는 언제냐? 이런 문항인 거예요. 자, 이 학생 A가 속한 시기가 언제인지 어떻게 알수 있어요? 자, 궁금해졌어요. 이 궁금해진 거에 대해서 가설을 세울 거예요. 그래서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세운 것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탐구의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낼수 있는 이런 연역적 추론의 사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설 연역적 사고를 하는 시기는 언제다라고 하는 거죠? 청소년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에 있는 뭐 탐구 배경 가설이 뭐고 탐구의 과정이 뭐고 결론을 도출한 내용은 뭐고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설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탐구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도출해 낼수 있는 이런 가설 연역적인 사고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가설 연역적인 사고를 할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다라고 결론 내리면 되는 거예요. 자, 개인적 우화가 나타난다.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에 해당하고요. 이상주의적 사고를 한다.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입니다. 전환적 추론이 두드러진다. 유아기입니다. 상징적 표상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발달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우리 영아기 마지막 단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답은 기역, 니은으로 묶인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른 모양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2016학년도 6모에 보시면 똑같은 실험이기는 하지만 실험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자, 다음 실험을 수행한 아동 A가 속한 시기의 발달 지원 프로그램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런 문항인데요. 어쨌든 우리는 아동 A가 속한 시기를 알아내고 해결하면 되는 이런 문항입니다. 자, 어떤 내용을 보고 우리가 시기를 알아내야 할까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자, 실험을 하는데 사과의 갈변 반응에 물과 레몬물이 영향을 줄까? 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가설을 세운 다음에, 자, 빈 비커, 물을 담은 비커, 레몬물을 담은 비커, 이렇게 각각 할수 있는 모든 상황을, 이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상황들을 다,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고요. 그런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결과를 얻어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역시 가설을 세우고 결론을 추론해내는 가설 연역적 사고도 보이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점검하는 체계적 조합적 사고도 보인다는 거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비슷한 문항이지만 우리 함께 풀어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설을 세우고 결론을 내리는 가설 연역적 사고도 살펴볼 수 있고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체계적 조합적 사고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사고 특성을 나타내는 시기 청소년기 형식적 조작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청소년기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뭐가 있을까요? 상징적 사고를 촉진시키는 역할놀이 프로그램 어때요? 이거는 유아에게 적절하겠죠? 연역적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는 논설물 작성 프로그램. 요거 아주 적절하네요. 그렇죠? 눈과 손의 협응 능력을 증진시킨다. 자, 이건 영아에게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니은만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항 우리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가시기에 해당하는 발달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항입니다. 자, 다음 글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함께 볼게요. 나는 내 인생의 여름 한복판을 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양한 도전을 하며 탐험의 삶을 보내고 서툴게 사회에 발을 들인 뒤 수많은 선택과 책임, 인간관계 속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어요. 자, 여름이란 계절이 그러하듯이 이 시기는 뜨겁고 밀도 높은 시기이다. 직업을 정하고 가족을 이루며 나만의 삶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성장 속도는 느려지지만 뿌리 내리고 가지를 뻗는 일은 오히려 본격화된다. 나는 지금 내 삶이라는 밭에 땀을 흘려 씨를 뿌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이 있기에 가을에 수확도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사계절 중에서 지금 나는 여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레빈스는 인생을 사계절로 나누어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봄이 어느 시기죠? 아동, 청소년. 그다음에 여름은 어느 시기? 자, 지금 여름 여기에 나오는 직업 정하고 가족 이루고 나만의 삶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독립의 시기, 성년기라고 봤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가을은 그럼 언제가 됐어요? 중년기이고요. 그다음에 겨울이 노년기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처럼 레빈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여름은 자, 성년기를 나타내고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성년기의 발달 특성 우리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무랄론적 사고를 하는 시기 유아기입니다. 피아제에 의하면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시기 아동기입니다. 남성은 메타포스 신드롬이 나타난다. 자, 이거는 중년기에 해당이 되죠. 자, 그다음에 페리에 의하면 다원론적 사고가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시기, 이게 바로 성년기에 해당이 됩니다. 은퇴 후 역할 상실에 적응하고 통합적 자아를 이루려는 시기는 노년기에 해당됩니다.

시간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5번 함께 살펴볼까요? 자, 15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을까요? A씨와 B씨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한참 이렇게 새로운 회사 들어가고 직업에 적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직업 선택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 나타나는지를 우리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A씨가 새로운 회사에 다닌대요. 이직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왜 이직했나요? A씨. 전 직장은 급여는 괜찮았는데 주말에도 종종 불려나가고 상사 눈치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시 퇴근이 확실하고 복지 제도도 잘 되어 있는 회사로 옮겼다고 합니다. 출퇴근 환경이 좋아지니까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씨는 근무 조건이 직업 선택의 중요한 요인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B씨 얘기를 살펴볼까요? B씨. 자, B씨는 다른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개발 관련 스타트업에 들어갔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이 많지만 코딩을 좋아해서 밤새 뭔가 만들고 있을 때가 제일 재밌어서 즐겁게 일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때문에 선택했다. 나의 흥미와 관련된 직업 선택이 이루어진 걸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자, A씨와 B씨의 직업 선택 가치관, 우리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었고요. 이와 관련된 답지를 골라볼게요. A씨는 미래에 발전 가능성이 보장되는 직업을 선택했나요? 자, 발전 가능성은 지금 나타나지 않았죠? 자, A씨는 근무 환경이 자신의 기대 수준과 맞을 때 직업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된다. 직업 조건이, 근무 조건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B씨는 직업 선택에서 근무 조건을 가장 중요시하지는 않았죠. 뭐 밤새 일을 해도 일이 힘들어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무 조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흥미, 좋아하는 거. 이걸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난 즐거운 게 좋아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16번 문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16번. 자, 다음 사전에서 가와 나에 해당하는 지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런 문항입니다. 자, 가와 나 지능은 어떤 지능일까? 우리 알아봐야겠어요. 자, 우리 지능에 대한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턴버그가 얘기하는 지능도 있고요. 가드너가 이야기하는 다중지능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 문항에서는 어떤 지능을 다룰 거예요? 혼과 캐틀의 지능을 다룰 거예요. 자, 이런 단서 조항 여러분 반드시 꼭 챙겨서 읽어보셔야지 됩니다. 자, 혼과 캐틀이 얘기하는 지능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쵸? 자, 어떤 게 있죠? 우리 그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 유동성 지능과 그 다음에 교육적인 영향을 받는 결정성 지능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가나 지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아봐야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스피어만의 선구자적 연구가 있은 지 수십 년 후에 캐틀은 일반 지능의 두 가지 명확한 특징을 발견하였습니다. 자, 캐틀 얘기네요. 캐틀. 그죠? 캐틀이 두 가지 지능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지능이 있고 두 번째 지능이 있어. 자, 첫 번째 지능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지식을 빨리 획득하고 새로운 상황에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능력 이야기합니다. 자, 이건 뭐죠? 여러분, 유동성 지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지능은 경험, 교육, 문화 등으로부터 축적한 지식과 기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이 지능, 나지능은 결정성 지능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찾아볼 수가 있죠. 자, 가지능, 유동성 지능이에요. 유동성 지능은 유전적이고 타고난 지능에 해당이 됩니다. 뇌의 발달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나는 결정성 지능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 추리력 등이 해당이 됩니다.

자, 나는 10대 후반의 절정에 도달할까요? 자, 뇌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신체 능력치가 최고조일 때 절정에 도달하는 것은 유동성 지능입니다. 결정성 지능이 아니죠. 그렇죠? 자, 가는 유동성 지능, 나는 결정성 지능.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으로 묶기 1번을 선택하면 되는 이런 문항이네요, 여러분. 자, 우리 지능과 관련해서 혼과 캐틀의 지능도 항상 많이 다뤄지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혼과 캐틀의 지능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해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문항에서 다루고 있는지 우리 2024학년도 구모 문항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7번 세트 문항이어서 여러분 함께 연결되어 있는 문제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죠. 다음은 책 내용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럭비공 자녀와 지혜로운 부모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다룬 책인가 봐요. A 시기에 자녀를 둔 갱년기 부모들은 좀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갱년기 부모와 A 시기의 자녀의 이야기입니다. A 시기는 제2의 성장 급등기로 복잡하고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나 심리적 격동기, 반항기 등으로 표현될 만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시기라고 해요. 자, A 시기 어느 시기인지 알겠죠? 청소년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A 시기의 이러한 발달 특성과 부모들의 갱년기 증상이 부딪히면서 부모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혼과 카텔은 살아오는 동안에 경험과 교육을 통해서 누적된 지능, 가지능, 뭐죠, 여러분? 결정성 지능인데요. 이 결정성 지능을, 부모들이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실마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번 먼저 볼까요? 윗글에서 알수 있는 A시기의 발달 특성. A시기 어느 시기였는지? 청소년기였죠. 자,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 골라볼까요? 초자아가 발달하기 시작한다. 이거 언제예요? 남금기예요. 3살에서 6살. 이상주의적 사고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 이게 청소년기의 사고 특성이죠. 그렇죠? 조직화 기억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거는 분류를 할수 있게 되면 조직화를 자연스럽게 할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아동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 중 잠복기에 해당하는 거 아동기입니다. 에릭슨에 따르면 발달 과업이 친밀감인 것은 성년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우리가 지능과 관련된 기출 문항으로 지금 이 문항을 풀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능과 관련된 문항 7번 한번 같이 해결해 볼까요? 가지능 뭐였을까요, 여러분? 결정성 지능이었어요. 이 결정성 지능과 관련된 설명으로 고르면 되는데요. 자, 어떤 것들이 맞는 답일까요? 유동성 지능이다. 아니고요. 언어 이해 능력, 상식. 이게 결정성 지능에 해당이 됩니다. 자, 유전적 요인에 의한 건 뭐였죠? 유동성 지능. 그다음에 결정성 지능은 교육, 문화, 경험에 의해서 축적되는 지능인 거라는 거 구분해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답은 니은만 포함되어 있는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17번 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다음 인터넷 검색 결과를 통해서 알수 있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아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의사소통 방식. 자, 뭐가 있죠, 우리?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죠, 지금? 볼까요? 메시지가 한 가족원을 통하여 한 가족원 혹은 둘 이상의 가족원에게 전달되는 유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 가족원을 통해서 한명 또는 두 명에게 이렇게 전달이 된다고 해요. 그렇죠? 자,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는 가족에서 흔히 볼수 있는 형태로 친부모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계부모와 자녀 간의 중간에 위치하며 친부모만이 자녀를 훈육하는 이런 규칙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 메시지가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되게 이렇게 전달

연결되는 유형, Y자형, 의사소통 유형이라는 거 여러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답은 Y자형 고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다른 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렇죠? 자, 사슬형 같은 경우에는 위계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에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일방적으로만 전달되는 유형이 사슬형에 해당이 되고요. 바퀴형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한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유형이 바퀴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완전 개방형은 네 명이 있어요. 그러면 네명 누구나 모두 다 이렇게 대화하는 유형은 완전 개방형이라고 합니다. 자, 완전 개방형을 제외한 나머지는 타인을 통해서 의사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네, 이런 의사소통 방식과 관련해서도 많지는 않지만 기출 문제들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3학년도 6모 우리 기출 문항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음 대화를 통해서 알수 있는 가족 구성원의 의사소통 유형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런 문항입니다. 자, 아빠, 엄마, 아들, 딸이 나오고 있어요. 대화를 한번 봐볼까요? 자, 장모님이 바람 쐬고 싶다고 하시네요. 우리 이번 주말에 가족 캠핑 가면 어때요? 아빠가 이야기를 해요. 애들도 시간이 괜찮은지 물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아빠가 애들한테 안 물어보고 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거실에 있다가 아들 방을 놓고 하고 들어가면서 아빠가 가족 캠핑 가자고 하는데 시간 괜찮니? 라고 하면서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저는 뭐 괜찮은데 동생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동생 방에 가서 물어볼게요. 이러면서 아들이 또딸 방에 가서 엄마가 캠핑 가자고 하는데 어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뭐 단편적인 지금 현재의 이 대화만 가지고 판단했을 때에는 대화가 이렇게 아빠에서 엄마로, 엄마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딸로 일방적으로만 전달이 되고 있는 걸 살펴볼 수 있죠. 그렇죠? 뭐 딸이 방에서 나온 다음에 다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빠한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건 몰라요. 지금 현재 있는 이 제시문 안에 나타나 있는 것만 보고 여러분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지금 대화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옆에 있는 한 사람하고만 대화를 나누는 걸볼수 있어요. 자, 이런 유형을 우리는 사슬형 의사소통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가족 중한 사람이 의사소통의 중심에 있는 건 바퀴형인데요. 지금은 누구 한 사람이 딱 중앙에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각 구성원은 다른 모든 구성원들과 직접 의사소통을 하는 모습은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사슬형 의사소통 유형이다만 있는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항 함께 살펴볼까요? 다음 인터뷰에서 A씨와 B씨의 여가 유형에 대해서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A씨와 B씨 여가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사진 동호회에서 회원들과 단체로 사진 찍기 명소를 찾아서 정기적으로 촬영을 나가고, 다음에 촬영 후에는 회원들과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서 쓰레기 줍기, 이런 봉사활동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는 등 사회 참여형의 여가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B씨 볼게요. 은퇴 후 대부분의 시간을 남편과 보내고 있어요. 집안에 작은 화단도 만들고 화초를 가꾸고 있어요. 오래된 물건 좋아해서 고가구나 그릇 쇼핑하면서 집안을 꾸미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B씨 같은 경우에는 집안일에 집중하고 있는 가족 충실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맞는 답을 골라볼까요? A씨는 우회 방문이나 자, 관혼상제 등의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자, 이런 유형은 여러분 어떤 유형이죠? 친구 교류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아니죠? 자, B씨는 미술이나 서예, 다도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유형에 속한다.

자, 이런 취미 활동을 하면서 보내는 유형은 우리가 단독 충실형이라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자, A씨는 사회 참여형, B씨는 가족 충실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D근만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20번 문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20번에서는 어떤 내용을 알아야 하는지 문두부터 확인을 하죠. 자, 유추할 수 있는 식이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번도 역시 식이 알아내면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어느 식이인지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가식이의 이제 놀이 치료 방법인데요. 자, 필요성 이렇게 얘기해요. 에릭슨에 따르면 이 식이는 자, 에릭슨의 발달 과업을 바탕으로 우리 시기를 판단해야 되겠어요. 에릭슨이 나왔으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의미를 찾는 것이 핵심 과업이라고 해요. 하지만 신체적 한계, 사회적 고립, 은퇴로 인한 경제적 문제와 역할 상실 등의 이유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그래서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자아통합과 절망감의 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시기는 노년기구나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네요. 노년기입니다. 자, 노년기의 발달 특성으로 적절한 것 골라볼까요? 전두엽의 발달이 완성되는 것은 성년기입니다. 초자아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것은 3살에서 6살. 수면의 연속성에서 각성이 잦아지는 거, 자주자주 깬다는 거죠. 이게 노년기에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자, 남성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죠. 이제 분비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서 거의 이제 안 나올 때예요. 나의 고음보다 저음의 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할까요? 고음부터 알아듣지 못하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항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노년기에 기억에 대한 변화로 적절한 것을 이제 고르라고 하고 있거든요. 노년기가 되면 기억과 관련돼서 이제 기억력이 줄어들게 되면서 기억에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자, 기억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볼게요. 언어로 된 기억보다 몸으로 익힌 기억을 보다 잘 기억하게 됩니다. 자, 몸으로 익힌 기억을 보다 더잘 보존하게 돼요. 그래서 언어로 된 기억이 더잘 보존된다? 아니에요. 몸으로 익힌 걸더잘 기억합니다. 자, 귀로 들은 청각을 통한 기억이 시각을 통한 기억보다 더잘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답입니다. 자, 기계적인 기억이 논리적이고 복잡한 기억보다 잘 보존됩니다. 이렇게 착착착 절차적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할수 있는 게막 복잡한 것들보다 새롭게 머릿속에 잘 입력되지 않겠죠? 그래서 기계적인 기억이 더잘 보존이 되고요. 자, 앞으로 해야 할 일.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기억보다 이미 했어. 한 거에 대한 기억이 더잘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기억이 더잘 보존된다? 아니죠. 이미 한 일에 대한 기억이 더잘 보존된다. 요걸 선생님이 동그라미인데 X를 해놨네요. 그쵸? 청각을 통한 기억과 기계적인 기억이 더잘 보존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을 선택하시면 되는 이런 문항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사회의 내용도 모두 다 풀어봤고요. 벌써 중반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회의 문항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16강, 여러분이 30강 중에서 이제 절반을 넘어서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16강에서는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15과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점점 뒤로 갈수록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과 단어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암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데 절대로 겁먹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 일을 모두 다 알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부족한 부족한 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이 단어를 보면, 헉, 내가 이걸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알로, 이런 거는 뭐 확실하게 알아야겠죠. 누구십니까? 그 다음에, 뭐 메시지, 그 다음에 다시 전화할게요. 뭐 이런 그 기본적인 표현들.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좀 만안타 이게 아니고 다른 용어를 쓰거든요. 다른 표현을. 그래서 그런 거몇개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5과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의사소통 기본 표현이에요. 그래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딱 기본 틀로 만들어 놓은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나머지는 뭐 몰라도 괜찮고 알면 더욱 좋고 뭐이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외워서 내가 알아보는 만점을 바꿔야 말겠다. 혹시나 만점 받으면 저한테 오세요. 그 학생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밥도 사고 차도 살게요. 네. 자, 아마 그렇게 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15가 내용 볼까요? 알로, 여보세요. 헬로하고 똑같죠? 네. 그다음에 야타칼라무. 야타칼라무 그러면 말한다예요. 근데 야가 붙었죠, 앞에? 야니까 아타타 야타 3인칭 남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한다. 야타칼라무 앞에 주어 표시가 있는데 아타타 야타 이런 식으로 주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주어 표지가 야면은 3인칭이구나. 이거 알수 있습니다. 물론 3인칭 단수 복수는 뒤에 또 나와요. 그죠? 야타칼라무나 이렇게 쓰면 복수고 야타칼라무 이러면 단수고 이렇게 서로 다른데 이런 그 단복수는 뭐 뒤에 본다 쳐도 야 그러면 3인칭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뮤투 이렇게 완료형 동사 과거에 쓰이는 또는 과거 표현에 쓰이는 완료형 동사의 주어 표지는 동사의 뒤에 붙어요. 이 위에 미완료 동사의 주어 표지, 주어 표지라면 주어를 대신할 수 있는 말들 그것이 앞에 붙거든요. 그래서 아타타야타가 붙었는데 완료 동사는 내가 들었다. 사미투 내가 들었다. 사미타, 사미티, 사미아, 사미아트 이런 식으로 투타티 아아트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표시하는 그 대명사나 표시가 동사의 뒤에 오면 과거 형태, 동사의 앞에 오면 현재 형태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어요. 사미투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마우주둔 마우주드 마우주드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뜻은 발견되어진 이런 말이에요. 발견되어진 수동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발견되어집니까? 호와 마우주둔 했을 때 그가 여기 있습니까? 호와 마우주둔 호나 그가 여기 있습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발견되어지다에서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바이툰은 여러분 여러 번 나왔죠. 그래서 바이툰 그러면 여러분 베들레헴이란 말도 그 같은 세모 계통이라서 바이툰이 그때 벳이란 말이 그 집이란 뜻이에요. 이타살타비 아까 여기서 투를 했으면 1인칭이고 타를 했으면 2인칭 남성이에요. 그래서 이타살타비 그러면 당신이 또는 네가 연락했다. 과거형이죠.

하티프는 전화기입니다. 하티프 마흐물. 마흐물은 수동 분사 형태예요. 마우주든과 마찬가지로 마흐물 그러면 같은 패턴이에요. 마흐물, 지녀지는,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니고 다니는 또는 지녀지는, 몸에 지녀지는 그런 전화기. 그러니까 휴대 전화를 얘기하죠. 모글라크. 모글라크도 수동 분사형인데 이거는 사형 동사의 수동 분사형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서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거든요. 모글라크 그러면 잠겼다, 잠긴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모글라크. 사이아르자. 사는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 그러면 그가 뭐뭐 할 것이다. 그럼 사야 그다음에 돌아온다. 라자. 사이아르자 그러면 그가 돌아올 것이다. 라자가 돌아오다라는 어간이고요. 야가 붙어서 현재 형태로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야르지야 그러면 그가 돌아온다. 아르지야, 타르지야, 다르지야, 이나, 야르지야, 타르지야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앞에 주어 표시가 왔으니까 이건 현재형 동사인데 또 그 앞에 싸가 또 붙었어요. 그러면 미완료 동사, 현재 나타나는 미완료 동사 앞에 싸가 붙었으니까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그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사타슬로, 여기도 싸가 붙었어요. 무엇뭐 하겠다 할 것이다. 아타슬로 내가 뭐뭐 한다. 그죠? 아타슬로 내가 연락한다. 뒤에 전치사가 뭐예요? 아타슬로 비가 오겠죠. 여기 마찬가지예요. 이타설타 비가 오듯이 아타슬로 비 이렇게 전치사가 온다면 안 오면 뭐 다시 전화할게요. 아타슬로 마르라탄 사니아탄 이렇게 하면 끝나겠지만 만약에 목적어가 여기 있다면 비를 썼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르라탄 사니아탄 두 번째 번, 두 번째로 이런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다시 이렇게겠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지금 사람이 없어서 전화 통화를 못했어요. 다시 전화할게요. 그럴 때 사타슬루 마르라탄 페니아탄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습니다. 뭐예요?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 통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사실은 여러분이 여행을 가서 전화 통화를 알아보러 할 일은 많지 않아요. 어쩌다가 뭐 예약 같은 거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약도 사실은 전화로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가서 확실하게 눈으로 보면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화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랍어 회화를 배워 했을 때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닐 거예요. 차라리 시장 가서 흥정하는 거라든지 뭐 큰 걸 주세요, 작은 걸 주세요, 뭐 더 뭐 싼 거 주세요, 비싼 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많지 이렇게 전화로 해서 친구를 찾는다? 여러분이 아랍에서 좀 시간이 지나서 친구도 생기고 아는 사람 많이 생기면 그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용욱. 용욱인지 영욱인지는 몰라요. 자, 용욱이에요. 용욱. 그러면 우리말로 용욱이라고 했지만 읽을 때 영욱도 괜찮아요. 영욱. 예. 용욱입니다. 알루 사바할 하일. 사바할 하일. 그러면 좋은 아침. 여보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전화 받는 사람이 아부 하산이에요. 아부 하산은 두 개의 명사가 연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가 주격이고 뒤에가 소유격이에요. 주격과 소유격이 두 개가 명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연결형이라 그래요. 두 개가 연결. 가을, 철 이런 식으로 가을과 철이 이렇게 뭐 버스, 노선 이럴 때 버스와 노선이 명사끼리 연결되죠. 이런 거를 연결형이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아부 하산인 그러면 하산의 아버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용욱이하고 하산 아버지가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아부 하산이 사바한누르 뭐 밝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만 야타칼라무 만 야타칼라무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했어요. 근데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보이질 않으니까 3인칭으로 했습니다. 1인칭과 2인칭은 말하는 그 대화의 장소에 얼굴이 보이거나 존재해야지 돼요. 근데 여기 전화상으로 하기 때문에 얼굴이 안 보이죠. 그래서 참가하지 않은 누군가가 멀리서 전화했을 때 누군지 모르니까 3인칭으로 씁니다. 만 야타칼라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만 야타칼라무. 항상 전화 통화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이 문제가 나올 확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왜? 특이하잖아. 3인칭으로 대화를 하니까. 누구신가요? 만야타 칼라무 마이. 만야타 칼라무 마이. 나와 함께 대화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3인칭으로.

용욱이가 아나 용욱. 저는 용욱입니다. 저는 용욱이에요. 근데 용욱이 누구냐? 사디쿠 하산인 연결형이죠. 하산의 친구. 하산의 친구가 용욱이고 용욱이 하산의 친구예요. 이두 개는 무슨 관계예요? 동격이다. 격이 똑같다. 이렇게 해줘.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써도 괜찮아요. 아나 사디쿠 하산 이렇게 써도 괜찮고 아나 용욱 민 코리아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친절한 용욱이가 아나 용욱 사디쿠 하산. 하산 친구 용욱입니다. 근데 그 사람 어디서 왔어요? 민 코리아. 한국에서 온. 사실은 한국에서 온 용욱 이렇게 할 때는 이게 그 한국에서부터 온 친구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저게 표현이 두 개의 문장이 돼 버려야 되는데 한국에서 좀 많이 쓰여요. 나는 용욱이고 하산 친구 용욱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한국에서 온 용욱이는 안 돼요. 그래도 우리말로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부 하산이 마르하반 안녕. 마르하반, 야, 용욱. 이제, 자기 아들 친구인 거 아니까? 이제, 마르하반, 야, 용욱. 편하게 대화하는 거죠. 용욱아, 안녕? 아나, 아부 하산. 나는 아부 하산이야. 이렇게 아부 하산 그러면, 뭐가 기억납니까? 하산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관계를 가지고 부를 때, 어떤 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아랍 사람의 정서상, 나이가 많은 사람을, 뭐, 예를 들어, 홍길동, 길동아, 길동아 안 해요. 그러면 누구? 길순이 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산 아버지라고 부르지.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뭐 무함마드라면 무함마드 씨 이렇게 무함마드 이렇게 안 하고 아부 하산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랬어요? 쿤야 툰이라 그랬어요. 쿤야툰 쿤야 툰이라 그랬어요. 쿤야라고 그랬죠. 쿤야. 그래서 관계로 부르는 이름. 우무 하산, 아부 하산, 암무 하산. 하산 삼촌 뭐 이런 식이에요. 또는 누구 아들 하산 아들 이분 하산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부르는 것이 쿤야라는 이름입니다. 지금 아부 하산은 그런 이름을 쓰는 거예요. 사메트 안카 케시란 사메트 안카 사메트 들었다 들었던데 귀를 기울이 드는 게 아니라 하산이 많이 얘기하니까 내 귀에 들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소리가 내가 막 새소리 들으려고 막 산에 가고 그러는 거 아니고 저절로 들리는 것처럼 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이렇게 할 때. 가시란. 그러니까 용우기가 마르하반 빅. 당신도 안녕하세요. 이게 존칭이 없으니까 마르하반 빅. 아랍어의 존칭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복수로 쓰면 존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수. 마르하반 빅쿰 이렇게 쓰는데 그건 존칭하고 조금 달라요. 그거는 약간 그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조금 다릅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할때 사람과 두 천사를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 쿰 하면 그거는 사람 한 사람에 천사 둘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르하반 빅 어른한테도 빅해요. 안타고 할 하산은 마우주든 필바이트. 자, 할 하산은 마우주든 하산이 발견되어집니까? 까지 해도 문장이 돼요. 이렇게 할 하산은 마우주든 하산이 있습니까? 도 되고, 이 마우주둔을 빼고, 할 하산은 필바이트? 이것도 말이 돼요. 하산이 집에 있습니까?는 여러분 넣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할 하산은 필바이트? 그러면 집에 있습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는 마우주둔 필바이트? 그러니까 집에서 발견되어집니까? 이런 식으로. 집에 있습니까?를 좀 이렇게 세세하게 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세심한 표현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부 하산이 아니, 호와, 가이루 마우주딘 알 아나. 지금 발견되어지지 않는다. 뭐예요? 없단 얘기죠? 그는 없어. 하산 없는데, 아랍어에서는 이 대명사를 되게 많이 씁니다. 우리말은 하산 없는데, 뭐, 하산 없는데, 하산 있습니까? 하산 없는데, 하산 언제 돌아오래? 계속 하산 얘기해요. 이렇게. 주어를 계속 씁니다. 근데 아랍어에서는 주어를 계속 쓰는 적이 없어요. 대부분 다 대명사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는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없다 이런 말이죠. 가이르 마우주딘 그러면 이거는 부정이에요. 가이르가 부정을 나타내는데 뒤에 오는 형용사 형태들 이거는 수동 분사도 형용사 형태예요.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연결형 형태의 그런 표현입니다. 가이르 뒤에 소유격이 와서 뭐뭐 하지 않는

있다 없다. 마우주든 가이르 마우주딘. 마우주든 있다. 가이루 마우주딘. 그러면 가이루 마우주딘 연결형이죠. 사리온. 사리온은 빠르다. 가이루 사리인. 빠르지 않다. 가비룬 나이가 많다. 가이루 가비린 나이가 많지 않다. 전부 다 연결형으로 씁니다. 그래서 뒤에가 항상 탄윤으로 끝내요. 가이루 뭐 가비린, 가이루 사리인, 가이루 마우주딘 이런 식으로 항상 연결형으로 쓴다. 기억하세요? 할담에 이터살타. 근데 할리터살타 붙여갖고, 왜냐면 이 알리프가 발음이 없잖아요. 여기도 스쿤이고 여기도 스쿤이기 때문에 두 개의 스쿤이 겹친다. 그걸 뭐라 그랬어요? 두 개의 스쿤이 겹치면 발음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발음하기 어려운 것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앞에다가 모음을 조성 모음을 부드럽게 발음할 수 있는 모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을 넣어주는데 할리타살 이렇게 할리타살타 이렇게 해죠. 예, 미히 그에게 연락했니? 연락했니? 알하티피힐 마흐물 알하티 그의 전화기로 연락했니? 할리타살타 비히 알하티피힐 마흐물 휴대하고 있는 그의 전화기, 그 하산 휴대 전화기로 연락했었니? 이렇게 쓰죠. 여기서도 후예요. 하산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아들 뭐 전화기로 연락했니? 또는 하산 전화기로 연락했니? 하산 번호로 연락해봐. 이렇게 우리말을 하는데 아랍은 계속 대명사를 씁니다. 용우기가 남, 예, 했어요. 왈라킨나후, 그러나 그는 왈라킨나후 대거 알리프입니다. 왈라킨나후 무글락. 그러나 그것은, 이때 후는 하티프훌 마흐물이죠. 이 그의 휴대 전화기가, 그러나 그의 휴대 전화기가 무글락. 잠겨 있었어요. 꺼져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죠. 마타 사야르자. 마타 사야르자 하산은 일랄 바이트. 여기서 하산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죠. 이렇게. 이제 한국식 알아보여요. 이게. 마타 사야르자 일랄 베이트 이렇게 써야 되는데 왠지 좀 허전하니까 하산을 넣은 것 같아요. 지필진들이 마타 사야르자 일랄 베이트 집에 언제 올 것입니까? 집에 언제 오나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때 쌀을 넣어서 미래인 건 알겠는데 이 쌀을 여기서 빼도 상관이 없어요. 왜? 언제 집에 오나요? 하니까 지금 집에 안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없어도 문맥상으로 마타 사야르자 일랄 베이트 그러면 집에 언제 오나요?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라는 표현은 미래를 나타내는 말인데 뒤에 오는 어떤 내용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이해가 가능하면 사는 생략할 수도 있다. 아부 하산이 필마사 저녁에 와. 필마사 저녁에 용욱이 하드론 알겠습니다. 하드론 알겠습니다. 아타슬루 필마사 그러면 저녁에 연락하겠습니다. 어떻게? 마라탄, 사니아탄, 다시, 저녁에 다시 연락해 볼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마라탄, 사니아탄 빼고, 이렇게, 사니아탄, 또는 마라탄 오크라, 뒤에도 오크라를 쓸수 있어요. 오크라, 이렇게 쓰면, 다시, 아하르의 여성형입니다. 다른 번에, 그러니까 다른 번에, 다시, 이런 말이에요. 또는 사니아탄 다시 두 번째 또는 뭐 마르라탄 우크라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르치냐면 여러분이 한 표현만 딱 알고 쓰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이 말할 땐 괜찮은데 상대방은 여러분이 아는 단어로 아는 표현으로만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화를 하려면 여러분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어떤 표현도 있고 상대가 말하는 표현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레인지, 그 약간 영역을 넓혀서 아랍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언어 공부가 그렇죠. 내가 아는 고어만 달달달달 외워서 말만 하고 들을 줄 모른다. 아, 그러면 조금 의사소통이 안 되죠. 의사는 있는데 소통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되려면 내가 말하는 그런 표현과 상대가 말하는 표현을 말도 하고 듣고 이해도 하는 그런 수준의 약간 폭을 넓히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나는 항상 마르라탄 사니아탄 하는데, 내 친구는 항상 마르라탄 오크라 해. 나하고 정말 달라. 이게 아니고, 사람마다 표현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면 좋겠어요. 마르라탄 사야니야탄 다시 하지 말고

다시라는 말은 마르라탄 사야니아탄 또는 뭐 사야니아탄 또는 마르라탄 오크라 뭐 이렇게 여러분이 바꿔서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화상 통화에서 쓰는 가장 중요한 표현 만 예트 갈라무 누구신가요?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화 걸어서 지금 친구들한테 만야타 칼람 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되게 생소할 거야. 전화기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만야타 칼람 그러면 내가 3인칭이구나 지금. 대화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거 아니지? 이러니까 야타 칼람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누굽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럼 누굽니다? 야타 칼람 하산. 야 하산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나 하산 할 수도 있겠지만 야타 칼람 하산 마크. 당신과 함께 하산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3인칭으로 답할 수도 있습니다. 알루 만야타 칼라무 누가 말하고 있나요? 누구신가요? 알루 만 마이 마아는 함께죠. 거기다가 대명사 전미인칭 대명사 이가 붙어갖고 마이가 됐으면 마이 그죠? 마아에서 요 모음과 이 모음이 서로 겹쳤어요. 그러면 마아이가 아니고 마이가 됐습니다. 왜? 두 개의 모음 중에서 강한 모음이 살아남아요. 뭐가 강합니까? 이가 제일 강하고 우가 두 번째로 강하고 아가 그 다음에 강하고 모음이 없는 게 제일 약하죠. 그래서 모음끼리 부딪혔을 때 어떤 게 살아남느냐? 이, 우, 아, 없고 요 순서대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가 제일 강하니까 마이가 됐어요. 그래서 마이 만 마이 그러면 나와 함께는 누굽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유선상으로 전화했거나 아니면 통화하는데 지금 누가 나와 함께 있습니까? 전화기로 그러면 저는 누굽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만 야타 칼라무 만 마이 또는 만 야타 칼라무 마이 해도 됩니다. 누가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통화 표현들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통화 대상자가 건너편에 가서 물어보는 거죠. 전화 걸어서 누가 있습니까? 할 할리둔 마우주든 할리드 발견되어지나요? 할리드 있나요? 이렇게 했거나 또는 할 할리둔 마우주든 필바이트 이렇게 하거나 할 할리둔 필바이트 할리드 집에 있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알았었는데 하면은 마우주든 빼고 얘기합니다. 할 할리드 필바이트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완전히 한국식 알아보죠. 우리도 하나타 갈라마 마 알 우스테다티 파티마타 말하고 싶습니다. 통화하고 싶습니다. 대화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통화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하나타 갈라마 마 누구? 누구는 뭐 누군가요? 선생님 알 우스테다티 여자 선생님이네요. 여자 교수님. 근데 이름은 파티마타예요. 파티마 전치사 뒤에이기 때문에 소유격이 왔습니다. 그럼 파티마는 알 우스테다와 동격이에요. 그죠? 교수님이 파티마고 파티마가 교수님이에요. 만약에 정관사가 없으면 파티마의 교수님이에요. 정관사가 없으면 파티마를 가르치는 여자 교수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정관사가 있으면 그 교수님이 파티마고 파티마가 그 교수님 동격이에요. 두 개가. 그래서 전치사 뒤에 마 뒤에 우스테다 티가 나왔으니까 여기도 소유격이죠. 파티마 틴 해야 되는데 여자 이름은 전부 이격 형태예요. 파티마 투, 파티마타, 파티마타. 그러니까 파티마 타라고 마치 목적격인 것처럼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자 이름들, 고유명사는 이렇게 이격 형태로 쓰인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알 수 있어야죠. 할 용키누 아나타 갈람, 아타 갈라마마 아, 옴미 하산인, 하산 어머니와 대화할 수 있을까요? 하산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할 때 할 용키누 안 해놓고 안 이하의 내용이 주어예요. 그래서 하산 어머니와 내가 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전체가 주어고 가능합니까?가 동사예요. 그러니까 동사가 앞에 오고 전부 주어가 뒤에 오는 거죠. 왜? 알아보는 문장이 비한정이라고 그랬어요. 그 비한정 문장은 동사 또는 그 수로보다 뒤에 오는 거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 아타칼라마 여기도 안 뒤에 아타칼라마 접속법이고요. 용키누 안 아타칼라마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할 때 안 아타칼라마 전부 접속법들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통화를 하고 싶은 대상을 전화로 유선상으로 이렇게 찾을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Nerasa tu loga tela Korea ti. 한국어 공부. 한국어는 수식이에요. 수식. 한국의 언어죠. 한국의 언어. 한국어는 한국어를 공부하기. 여기서는 공부하기는 이렇게 연결 형태예요. 수식은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하고 연결형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럼 한국어 공부하기. 한국어 공부는 가이로 사바틴.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어 공부가 어렵지 않다면 세상에 어려운 언어가 별로 없을 겁니다. 아, 여러분이 16강쯤 이르니까 이제 할수 있는 뭐 고백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이 어려운 언어 중에 속하는 것이 한자권 언어예요. 한자권.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가 어렵습니다. 왜? 한자를 쓰거든. 그리고 한국어 같은 경우는 되게 그 색이라든지 의성어 의태가 되게 풍부해요. 다른 외래어보다 의성어 의태어가 되게 풍부합니다. 그래서 뭐 몽실 몽실 뭐 빵긋 빵긋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아랍어로 표현을 못해요. 그냥 크게 웃습니다. 방글방글 뭐잘 웃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지 방실 방실 웃습니다. 방글방글 웃습니다. 이게 뭐 벙글벙글 합니다. 이거 안 돼요 우리 아랍어로. 그러니까 한국어가 우리한테는 쉽죠. 자연이 자연스러우니까 나는이고 그다음에 내가고 이렇게 하는데. 아, 철수는이고, 그 다음에, 영순은이에요. 영순. 받침이 있는 단어 뒤에는 은을 쓰고, 받침이 없는 건 는을 써요. 우린 자동으로 나오지. 그러니까, 철수는, 영순, 그러니까, 영길은, 이렇게 하죠. 영길는, 이런 사람 없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 공부할 때 보니까 이걸 받침을 계산해서 해요. 영길, 받침이 있었지? 그럼, 은, 이렇게 합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한국말이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전 세계 국민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말 열심히 배우는데 어떻게 배우느냐? 드라마로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듣고 배웁니다. 그래서 드라마에 대한 그 표현들이 아주 일상생활 표현들이잖아요. 근데 너무 어떤 때는 좀 닭살 돋는 표현도 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표현들 막 그냥 쓰는 걸 갖다가 이렇게 한국말로 뭐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렇게 써서 저 뭐지? 한국말이 이상하게 배웠네? 뭐 이러는 건데 그 드라마로 배워서 그래요. 그래서 뭐 잠금이 대잠금 표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아 조금 이상하다 생각되는 거는 아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고 드라마로 배운 이제 한국어입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super hard language입니다. super hard. super hard는 아주 어려운 언어예요. 전 세계 언어 중에서 super hard language 한국어가 들어가 있어요. 거짓말이죠. 느라사틀 로가틀 꼬리야 바이러스 하바틴 어렵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라킨나. 라킨나는 항상 이렇게 대괄 알리프가 붙어 있어요. 대괄 알리프. 길게. 저거 무슨 말이냐? 라, 킨, 나. 이 다섯 개의 글자를 합성해 놓은 거예요, 저게. 어떻게 합성했냐? 이렇게 된 말을 저렇게 써 놓은 겁니다. 어떻게? 이 알리프가 위로 올라가고, 크는 그대로 있고 눈두 개가 겹쳐갖고 겹쳐서 셧다 표현 W 모양의 셧다 표현을 해서 이게 이리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글자 같지만 저거 다섯 개다 글자가 모여 있는 거예요. 라킨 나는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했죠. 알바이투 가비룬 집은 집이 큽니다. 와 라킨 나 그러나 와 라킨 나 그러나 하디카투 하디카타후 라킨 나 뒤에는 목적격 주어가 오죠. 하디카타 하디카타후 그 집의 정원은 그 집의 마당은 사기라툰 작습니다. 아, 집은 큰데 정원이 작아요. 이렇게. 하달 키타부 무피둔 이 책은 무피둔 유용합니다. 이익을 줍니다. 유용합니다. 왈라킨나후 사아분 그렇지만 너무 어려워요. 이 책은 유용하긴 한데 어렵습니다. 뭐 이런 거 이제 할때 라킨나를 쓸수 있습니다. 역접할 때 그러나라는 표현을 쓰면 됐죠. 자, 아까 모두에서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주지시켰듯이 가장 중요한 표현. 여러분이 이 수능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표현들은 다 이거예요. 이 의사소통 기본 표현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웬만큼의 점수는 확보하는 셈입니다. 전화할 때 여보세요. 알로. 그다음에 아나 사디꾸 살림인 살림 친구입니다. 저는 살림 친구예요. 할리사이드 원래 할인데 여기도 스쿤이에요.

되는데, 왜? 이건 빌려온 알리프이기 때문에 발음이 없어요. 그럼 스쿤과 스쿤이 만났으니까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이에요. 모음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생략돼야 돼요. 생략될 여지는 없으니까, 이거 발음 안 되니까 이거를 앞에 거를 모음을 집어넣어서 할리가 됐습니다. 할리사이두, 할리사이두, 사이이두에 할리사이두, 할리둔, 마우주우둔. 할리드와 사이드는 동격이죠. 그래서 아사이드가 할리드고 할리드가 사이드예요. 그러니까 정과서 붙여서 그 미스터인데 할리드, 할리드인데 그 미스터 이렇게 쓴 겁니다. 할리드 씨, 마우주우둔 계신가요? 발견되어집니까? 할 무함마둔 필바이티, 이게 정상적인 아랍 표현이에요. 할 무함마둔 필바이티, 무함마드는 집에 있습니까? 라는 그 있다라는 동사. 그러니까 계사에 해당되는,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되는 고 있다라는 표현을 아랍어에선 쓰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할 무함마둔 필바이티, 무함마드 집에 있나요? 할 윰키누니 안 아타칼라마마 아사이드 김, 사이드 김, 김씨. 미스터 킴이죠. 아, 왠지 김씨 그러면 좀 저급한 것 같고, 미스터 킴 그러면 있어 보이고, 아, 약간 사대주의적인 건 아니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아사이디 킴, 그러면 김 선생님, 또는 김 미스터 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미스터 킴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저에게 가능하겠습니까? 미스터 킴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아사이디 킴, 이런 말이 우리는 김씨 또는 미스터 킴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미스터라는 말은 되게 뭐 동급이거나 약간 뭐 그냥 아랫사람 부를 때 미스터 킴 하죠. 근데 아랍에서는 아사이드 붙이면 되게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탁구 선수가 예를 들면 코치를 부를 때, 메스터라는 말 대신 아사이드, 그러니까 미스터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메스터겠지. 미스터라고 그랬더니, 아, 미스터가 이게 되게 그 존칭에 해당되는 표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 이게 문화가 다르구나 한거 알았습니다. 만야타 칼라무,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신가요? 라하바탄,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만요. 라하다탄, 그러면 보통 나키카탄 와하이다탄, 1분만 기다리세요. 인타드르 칼릴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전부 다 같은 식의 표현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희 집안의 어르신 한분 중에서는 아,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 1초만 기다리라고. 1초. 1초 기다리면 안 오세요. 1초. 근데 이제 표현이 그런 거죠. 1초만 기다려. 금방 바꿔줄게. 이렇게. 근데 1초라고 하는데 1초 너무 짧고 1분 정도. 나키카탄 와하이다탄. 1분만 기다리세요. 요세 표현이 기다려달라라는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 본문입니다. 두 번째 본문도 내용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알면 좋고 몰라도 좋고 알면 더욱 좋고 뭐이 정도. 여러분 샤리카툰은 회사입니다. 회사 샤리카툰. 그 다음에 윰키누 앞에 나왔었죠. 윰키누 가능하다. 윰키누하고 뒤에 나오는 내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아타칼라마 앞에가 아니 나왔다면 이렇게 아니 나왔다면 접속법으로 접속법으로 우리도 안 아타칼라마 이런 식으로 아로 이렇게 끝나죠. 접속법이니까 아로 끝났습니다. 무디르란 말은 무디르는 한 공간에서 최고 책임자예요. 은행이면 은행의 무디르면 은행장이에요. 과에서는 과장이에요. 부에서는 부장이에요. 팀에서는 무디르는 팀장이에요. 그러니까 무디르 파리 그럼 팀장이죠. 팀의 장. 어디 있거나 이 사람이 운영자예요. 그 팀, 그 과, 그 부, 또는 그 은행 전체를 운영하는 또는 그 책임지는 장입니다. 그래서 사장, 실장, 이사, 국장 다 썼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아니, 사장하고 국장하고 똑같이 쓴단 말이야? 네. 장소에 따라서 다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르란 말은 그 있는 공간에서 최고 책임자, 제일 높은 사람,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마크타분, 여러분 나왔었는데, 마가 들어가면 장소 명사다. 막타분. 그래서 글을 쓰는 장소. 글을 쓰는 장소인데 사무실과 또는 책상.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가 달라요? 막타바툰. 마크타바툰. 이런 말도 있어요. 막타바툰. 막타분이 있고 막타바툰. 뒤에 여기 타마르부타가 하나 더 붙으면 이게 뭐냐?

글 쓰는 장소가 아니라 책이 많은 장소. 그래서 도서관 또는 책방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크타바툰 책방이나 도서관. 투리디나 당신이 바란다 이런 말인데 2인칭 여성 형태예요. 그죠? 투가 있어서 2인칭인 것 2인칭인 것 같은데 이나가 붙어갖고 여성인 거 알 수 있습니다. 투리디나. 타투르키, 타투르키는 안 뒤에 접속형이 접속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접속법이니까 타투르키나였었는데 요 나가 떨어져 나가고 왜? 안 뒤에는 접속법이 오는데 동사 미완료의 접속법은 보통은 끝에가 아로 끝납니다. 우리두 안 아두르사, 우리두 안 아즈하바 이렇게 우리두 안 아크투바 아로 끝나죠. 근데 투리디나 안 타크투비 두리디나 안타슈테리 이렇게 뭐예요? 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2인칭 여성 같은 경우 특히 장모음 뒤에서 장모음 뒤에 이게 이 장모음 뒤에 눈이 있으면 장모음 뒤에 있는 눈이 탈락합니다. 그래서 발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두리디나 안할 두리디나 안 타투르키 이렇게 남기는 것을 원합니까?라고 물어볼 때할 두리디나 안 타투르키 나였었는데 나가 생략된 거라 그랬죠. 왜? 접속법에서 2인칭 여성 형태 같이 이렇게 장모음이 있어요. 장모음. 이 장모음 뒤에 오는 접속, 눈은 탈락합니다. 그래서 안타투르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리사알라탄. 할 두리디나 안타투르키 리사알라탄? 그럼 메시지. 보통은 편지 또는 뭐 대학교 논문 이렇게 되겠는데 여기서는 메시지죠. 리사알라. 그죠? 누군가를 뭐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마다 깔릴린 잠시 뒤에 조금 후에 이렇게 하겠죠. 다타셀루 아타셀루는 내가 연락하는데 다타셀루는 당신이 연락하는 거죠. 또는 그녀가 연락하는 거예요. 3인칭 여성 다타셀루. 사 아툰은 시간도 되고 시각도 되고 우리가 차고 있는 시계도 되고 벽에 붙어 있는 벽시계 같은 시계도 됩니다. 그래서 사아툰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시간, 시각, 시간, 그다음에 시계 다쓸수 있어요. 인터뷰를 했으면 남성에게 하는 말, 인터뷰리 했으면 여성에게 하는 말이죠. 깔릴란 조금만 잠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인터뷰리 깔릴란 이렇게 여러분이 말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윤시우 아, 좀 특이하게 썼어요. 윤시우 이게 이제 딜레마예요. 아랍어의 모음이 세 개밖에 없으니까 이인섭 할 때, 이제 이인섭도 섭을 이렇게 씁니다. 숲 이렇게 써요. 숲. 숲 쓰는데 이게 숲인지 섭인지는 가봐야 알아요. 리인숲 또는 리인섭 이거 모릅니다. 뭔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윤시우 그러면 그러니까 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윤서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서라는 것이 이제 영어로 표기할 때 SEO로 표기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표기하다 보니까 윤서라고 이렇게 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표기 안 해요. 만약에 이인섭 할때 섭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다면 윤 리인시웁 했을 거예요. 리인시웁 섭이라고 안 읽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발음은 섭 이렇게 했을 텐데 여기는 윤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어쨌거나 뭐 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알로 알무아바파투가 직원이 알로 만야타칼라무 누구신가요?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윤서가 아나 윤서 민 샤리카티 쿡. 저는 국이라는 회사의 그 윤서입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회사 이름이 쿡도 되고 국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쿡 해봅시다. 쿡. 쿡 회사에 뭐 또는 쿡 회사에 뭐 이렇게. 할 윰키누나 아타칼라마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누구와? 마아 알무디르 장과. 그러면 회사 사람인데 당신의 무디르면 뭐예요? 당신 회사의 사장님과 이렇게 되겠죠. 또는 만약에 부서 부였다면 부장님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사장님과 대화하는 거 통화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알무와다파투 직원 여직원이 라 후와 가이르 마우주딘 피 막타비히 그럼 알아나 지금 그의 사무실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호우와 가이르 마우주딘 알아나 지금 발견되어지지 않아요. 없어요.

또는 호우와 가이르 마우주딘 필 막타비 이렇게 쓸수 있는데, 이걸 만약에 가이르 마우주딘 안 쓰면은 라이사 마우주단 이렇게 쓸수 있어요. 라이사 마우주단. 뭐 어쨌거나, 자, 가이르 마우주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없습니다. 할 투리디나 안타 투르키, 무엇을 남기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투리디나 2인칭 여성인데, 여기도 나아가 있었는데 안 뒤에서 접속법이 오다 보니까 이 장모음 뒤에 있는 이 눈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할 투리디나 안타 투르키 리살라탄 라후, 그에게 메시지를 남기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윤서가 라 사터슬 바다 칼릴린, 그럼 잠시 후에 사터슬로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는 마르라탄 사니아탄 이런 말 나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아터슬로 바다 칼릴린, 뭐 잠시 뒤에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지났어요. 다타슬로 윤서 밀 무디르, 윤서가 그 사장님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언제? 바다 사아틴 와 하이다틴, 딱한 시간 뒤에. 한 시간 뒤에 연락했습니다. 바다 사아틴만 해도 되는데 와 하이다틴, 한 시간이나 꽉 채워서 이렇게 지나고 나서 연락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윤서가 할릴 무디르 이렇게 그죠? 할릴 무디르 마우주든 알라나, 이렇게 할릴 무디르 마우주든 알라나. 그러면 사장님 지금 계신가요? 깔 무왓다파투가 나암 인타디리 깔릴란,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는 식의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하고 이제 바꿔주는 참입니다. 이런 식으로 통화할 때 여러분이 쓸수 있는 표현들을 봤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그랬죠. 통화를 많이 할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알아야 되는 그뭐 기본적인 표현들이니까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꼭 숙지하도록 하세요. 자, 그다음에 인타디리 여성형이에요. 인타디리 하고 눈이 떨어져 나간 상태로 명령형은 탄타디리나에서 인타디리가 됐습니다. 기다리세요, 여성형. 나케카탄 와 하이다탄. 그러면 1분만요. 기다려 주세요. 잠시만요. 또는 라하다탄, 잠깐만요. 이렇게. 그래서 인타디르 칼릴란, 남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남자에게. 왜냐면 이게 남성형 명령형이에요. 근데 인타디리 칼릴란 그러면 이건 여성형 명령이에요. 남성형, 여성형. 이게 왜 이러느냐? 여기 눈이 있었었는데 눈이 떨어져 나가고 명령형이 돼서 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인타디리 칼릴란,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씁니다. 남성, 여성형. 자, 다시 한번 중요한 표현들 나왔습니다. 의사소통 기본 표현. 에타실 그러면 연락하세요. 에타실 연락하세요. 바다 칼릴린, 잠시 후에 연락하세요. 조금 이따가 연락 다시 주세요. 이럴 때 이타실 바다 칼릴린 민 파들릭 하는 당신의 덕택으로니까 please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뒤에 전 다시 한번 주세요 할때 이타실 바다 칼릴린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알핫 마슈울룬, 이 말도 만야타 칼라무와 이 핫들 마슈울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에요. 라크마 카타 이렇게 세 번째 표현도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번호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번호로 전화하셨네요. 이런 표현들이 아핫 마쇼울 라큼을 하티프 하타 이런 표현들, 특히나 통화할 때 많이 쓰는 표현들입니다. 하트 마쇼울은 마쇼울은 바쁘다예요. 이것도 수동 분사 형태예요. 수동 분사 형태는 뭐예요? 마스루룬 마우주둔 마흐물룬 이런 표현들이에요. 마흐물룬 마우주둔. 근데 여기선 마쇼울룬 바쁘다. 그러면 알핫 마쇼울, 선이 바빠요. 그 영어가 똑같아요. Line is busy. 그러면 통화 중입니다. 그죠? 그래서 알핫 마쇼울룬 알 아나, 지금 그 전화는 통화 중이야. 그 번호 지금 통화 중이야. 이렇게. 후와 가이르 마우주딘,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알 아나, 지금. 그 사람 지금 없어요. 라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누가 있다 없다 표현 같은 거쓸때 이렇게 가이르 마우주딘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라꾸물 하티피, 전화번호가 카타운, 잘못입니다. 전화번호가 잘못입니다. 그러면 전화번호가 뭐 잘못된 겁니다. 뭐 이렇게 잘못 거셨어요. 이런 말이죠. 수동분사 앞에서 설명했는데 다시

0: 한번 예를 몇개 들어볼게요. 자, 수동분사는 첫 번째 이 수동분사들은 전부 다 일형 동사의 수동분사예요. 예를 들면 와저다, 마나, 아라파, 하말라, 사르라, 파타 전부 일형 동사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글자로 되어진 그런 일형 동사들의 수동분사는 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마우주둔 발견되어지는, 만노온 금지된, 마루푼 알려진, 알다니까 알려진 거죠. 그다음에 마무룬 운반 가능한, 운반되는, 마스루룬 기쁜, 그러니까 사르라가 기쁘게 하다예요. 그죠? 그다음에 마프투훈 파타에서 와갖고 마프투훈 그러면 열렸답니다. 무글라카는 사형 동사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아글라카 무글라쿤이에요. 이 동사 패턴하고 다르죠? 그래서 장모 마뭐 무글라쿤 할때 우가 없어요. 다 여기 우가 있는데 이렇게 우가 있어서 마스루룬 마무룬 마루푼 맘누온 마우주다투 마우주든 다 있어요. 앞에는 다 마가 들어가고 앞에는 다 마가 들어가고 가운데서 끝에서 두 번째 우가 들어가고 억언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말라에서 마무룬 아라파에서 마루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억하면 되겠어요. 일형 동사 수동태는 다 이런 식이다. 앞에 마가 들어가고 끝에 두 번째에 우가 들어간다. 뭐 이거 기억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데 하나는 기억해야 됩니다. 맘누운.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금지. 맘누운 아두홀루. 진입 금지. 맘누운 아타스위르. 촬영 금지. 이런 거꼭 기억해야 돼요. 맘누운은 경고문이니까. 동사 미래 시제. 동사 미래 시제는 앞에 사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할 사투사피루 일라 미스라 이집트로 너는 여행 갈 것이니 이 사가 없으면 너 이집트로 여행 가니 이렇게 했는데 할 사투사피루 여행 갈 거니 사알 아부코라트 살라티 농구를 할 것이다 알 아부코라트 살라티 난 농구를 한다예요 지금 마 아스테카이 근데 사가 붙으면 농구를 친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지금 아직 안한 거죠. 사우파 아드로스 로가탈 고리아타 필 오틀라티. 그러면 휴가 때, 휴가나 방학 때 한국어를 공부할 것이다. 사와 사우파는 사우파에서 준말이 사예요. 그래갖고 한 음절로 된 것은 아랍어의 한 음절로 된 단어는 뒤에 오는 단어와 붙여서 쓰죠. 그래서 전치사 하나짜리도 비, 리, 뭐 이런 거좀 붙였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 한 글자짜리는 뒤에 오는 말과 붙였습니다. 사우파에서 온게 싸인데 학자들은 사우파는 더긴 시간대, 싸는 짧은 시간대 미래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안 써도 괜찮아요. 그냥 이아사부 할리둔 일랄 마크타바티 할리드가 도서관에 갑니다. 싸약 이아사부가 아니고 언제? 가단 사바한 내일 아침에. 아, 내일 아침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죠. 이렇게 시간 부사 같은 것이 있거나 아니면 상황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 타스타이키즈 무바키란 피 여우 무사프티 그러면 라 타스타이키즈 그러면 너는 일어나지 않는다 토요일에는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 란 우사피라 나는 여행하지 않을 것이다 가지 않을 것이다 일라 아이 발라딘 아하르 다른 나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자 이제 공부는 다 했고요 마지막으로 아랍 문학 또는 아랍 그 인물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전 세계 지도를 그려서 11세기에 일본과 중국과 한국의 위치를 알려준 그런 유명한 지리학자, 이드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책 제목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또 이븐 바투타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전 세계를 여행한 14세기의 유명한 여행가였습니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책들인데, 우리말로 밑에 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궁금한 사람은 찾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전화 내용을 했는데, 가능하면 많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마살라마.
1: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2: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잠깐만.
1: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답답해. 안 돼!
1: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2: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1: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0: 도시.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1: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범블리 정성범 쌤입니다. 자, 우리 지난 13강까지 111번 문항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오늘은요, 14강 112번 문항부터 풀어볼 거고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운동량과 충격량 관련된 문항들을 같이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문제 풀 준비 되셨죠?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문제 첫 번째입니다. 112번 문항이고요. 23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0번 문항입니다. 20번이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떤 문항인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12번입니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X축을 따라 운동하는 물체 ABC를 나타낸 거고요. 자, 그림 나는 가의 순간부터 AB의 위치 X를, 자, 위치 X를 뭐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겁니다. 자,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상황입니다. 자, 이 위치라고 하는 거는 두 물체 사이의 위치라기보다는 각각의 물체의 위치에 대한 시간 그래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기울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기울기가 바로 속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활용해주셔야 되겠죠. 자, 문제 조건을 한번 보세요. ABC의 운동량의 합은 항상 뭐래요?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보시면 T=T0일 때, 이때죠? T0일 때 C의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 X방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A하고 B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T0라고 하는 시간은 뭐 대략 이쯤 될 것 같은데 T0일 때는 A하고 B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A하고 B는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그렇죠? A하고 B는 모두 다 플러스 X 방향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 조건에 따라서 모든 운동량을 다 합쳤을 때 항상 0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A하고 B의 운동량도 여러분들 플러스 X 방향이니까 속도 플러스 X, 그래프 기울기 따져보면 플러스 X임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운동량도 모두 다 플러스 X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C가 무엇이어야 전체 운동량 합이 0이 나올까? 그렇지. C의 운동량은 반드시 마이너스 X 방향이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C의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어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틀린 설명이 아니라 맞는 설명이군요. 맞는 설명. 자, 니은 보겠습니다. T = 4T0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 OT0일 때를 잘 보세요. OT0일 때는 A하고 B의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OT0일 때 누구하고 누가 충돌을 했다? 그렇지, A하고 B가 충돌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A, B가 충돌을 하는데 지금 문제의 조건에서 지금 질량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는 속도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기울기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초, OT0일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A의 기울기, B의 기울기, 그리고 충돌 이후의 기울기 모두 다 우리가 활용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건데, 자,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OT0분의 10L인데 우리가 편의상 T0분의 L을 우리가 V로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A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요? 5분의 10이니까 2V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가 마이너스 EV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OT0 EU 같은 경우에는 ET0분의 EL이니까 이때는 플러스 V라고 정리를 우리가 해둘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A하고 B가 충돌을 하니까 그 충돌 전후 상황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비교를 해볼 건데, 충돌 전에는 A가 얼마였냐면 EV였죠? B는요, 마이너스 EV였어요. 근데 충돌 이후에는 AB가 속도가 같아요. 그쵸? 몇으로 갔냐면 플러스 V로 갔습니다. 자, 두 물체가 꽝 하고 충돌을 할때이 개념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충돌을 할때 서로 힘을 주고받고, 그쵸?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그리고 A가 B에게, 또 B가 A에게 가한 충격량의 크기는 같아요. 근데 충격량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설명할 수가 있죠.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과 속도의 변화량을 곱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충격량의 크기라고 하면 이렇게 절대값까지 씌워서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충돌을 할때 충격량이 같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크기가 같기 때문에 얘를 1로 간주해두고 질량과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서로 반비례함을 우리가 적극 활용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A 충돌 전후에 속도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V입니다. B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스 EV에서 V가 됐으니까, 그치, 3V가 되겠지. 그러면 A하고 B의 운동량의 변화량 B가, 크기 B가 몇대 몇인 거예요? 그렇죠. 1대 3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질량비를 찾아낼 수가 있겠네? 어떻게? 반비례 관계로. 몇대 몇? 그렇죠. 3대 1?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B를 M이라고 한다면, A를 3M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T equal 4T0일 때, 운동량의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운동량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4T0일 때, 충돌 전이니까, 여러분들. 충돌 전에 속도의 크기 비는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1대 1입니다. 자, 그러면 운동량의 크기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렇지. 질량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근데 우리 질량비 방금 찾았어요. 무엇으로 찾았냐 하면, 충격량의 크기가 같으니까 질량과 속도 변화량의 크기의 비가 반비례함을 이용했어요. 자, 몇대 몇이었냐면 3대 1이었죠? 3대 1입니다. 그러면 운동량의 비는 A 대 B가 몇대 몇이어야 되냐면, 그렇죠. 3대 1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A가 B의 2배가 아니라 몇 배여야 돼? 그치. 3배여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에는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자, 질량은 C가 B의 2배이다, 8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7T0일 때예요. 7T0일 때. 자, AB가 충돌을 하고 나서, 잘 보시면, 3T0에서 7T0까지, B 같은 경우에는, C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왼쪽,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쭉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을 여러분들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시간을 보시면, 7T0일 때는 A하고 B 한 덩어리 하고, 그리고 그 C가 충돌을 나중에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자, 그때 시간은 7T0란 말이죠. 그러면, 3T0에서부터 7T0까지 4T0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지금 14L에서 쭉 보시면 12L까지 2L이라고 하는 거리를 이동하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C의 속도를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C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4T0분의 2L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붙여서. 그러면 우리는
t제곱분의 l을 v로 두자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v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것을 하나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ABC의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한 번에 적용해서 가봅시다. 자, ABC 7T 전후로 볼 거예요. 자, 7T 전후로 보면은 AB의 질량 합 4M이죠? 자, 풀어서 그냥 써볼게요. 3M 더하기 M에다가 AB의 속도는 얼마였냐면 V였어요, V. 그리고 더하기 C의 질량, 현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MC. 그리고 C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2분의 1V로 운동을 하고 있고, ABC의 운동량의 전체 합이 얼마이다? 그렇죠. 문제 조건에 따라서 0이다라는 것을 이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왼쪽에는 4MV 마이너스 2분의 1MVC는 0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량 M 날려버리면 VC는 얼마가 되냐면 VC가 아니라 MC여야 되겠죠? MC. MCV. 이렇게 되어야 돼요. 자, 그럼 M을 지우면 안 되고 V를 약분해야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따라서 MC, 즉 C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8M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디귿에서 C가 B의 8배이다라 그랬는데 B는 우리가 M으로 잡아놨잖아요? 그럼 C는 8M이에요. 그러니까 C가 B의 8배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해서 정답은 기역 디귿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20번 문항인 만큼 상당히 생각할 거리들이 좀 많았던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위치와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잘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점꼭 기억해 두십시다. 자,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문항 11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13번입니다. 23학년도 3월 학력 평가 15번 문항이네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0초일 때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점 P에 정지해 있는 B를 향해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B의 질량은 각각 4kg, 1kg이고요. 자, 써놓을게요. 4kg, 1kg. AB는 시간 T0일 때 충돌을 한대요. 자, 충돌하는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가는 0초일 때고 나는 20초일 때로 나와 있는데 T0일 때 충돌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둘 사이에 어느 시간대인 T0일 때 충돌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T0부터 같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요. 등속도 운동을 계속하고 나는 20초일 때 A와 B의 위치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의 조건에서는 질량만 제시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뭘 모르냐면 속력을 몰라. 물체 속도를 몰라요. 근데 보기를 보니까 T0를 구하세요. 이거를 이제 구하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관계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두 물체는 충돌을 하게 되니까 무슨 법칙을 써야 돼?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써볼게요. A의 속도를 VA라고 하고요. 충돌 이후 A와 B의 속도를 각각 VA 프라임, VB 프라임 이렇게 세팅을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 자, 보시면 질량 4에다가 속도 얼마인지 모르죠? 4VA. B는 정지해 있었으니까 0이고, 이거는 자, A의 질량 4kg, VA 프라임 더하기 VB 프라임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식만 보고서는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T0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T0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관계식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문제에서 잘 보시면요. 거리에 대한 정보를 줬습니다. 이거 써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써야 된다라는 거고, 0에서부터 T초까지는 여러분들, A는 4m라고 하는 거리를 T0초 동안 이동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VA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 얼마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T0분의 시간분의 이동 거리니까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리고 식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자,

충돌 이후에요, 이후. 0에서부터 T0 초 지난 이후에 20초까지는 요 사이의 시간 간격이 20초에서 T0초를, 그렇지,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T0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동안의 A는 4m를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같은 방법을 한번 더 써볼게. VB 프라임입니다. 자, 똑같이 20-T0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B는 4m에서 4m를 더 갔으니까 처음에 이 P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몇 미터 이동한 거야? 그렇지. 8m 이동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6, 16, 8이니까 약분해서 2만 남겨보면 T0분의 2는 20 마이너스 T0분의 2 더하기 1이니까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방정식을 풀어보면 3T0는 40 마이너스 2T0이기 때문에 5T0는 40이 나옵니다. 그쵸? 따라서 T0는 얼마임을 알수 있어요? 맞습니다. 8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8초가 되겠네요. 자, 이런 문제에선 여러분들 T0라고 하는 것을 문제에서 정확하게 구하세요라고 했잖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일단 쓰고 이 주어진 식에서 VA와 VA 프라임, VB 프라임을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으로 적절하게 식을 바꿀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여러분들 풀어볼 수 있는 문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연습도 많이 잘 해보세요. 자, 이렇게 113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114번. 2020 3학년도 수능 16번 문항입니다. 자, 문제 조건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벽 P와 Q 사이의 거리가 8m인 물체 A가 4m/s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체 B가 P와 Q 사이에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림 나는 P와 B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어요. 자, P하고 B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죠? P하고 B 사이의 거리. 그거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으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상대 속도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상대 속도. 자, 그러면 기울기를 한번 구하고 가볼게요. 자, 0에서 1초까지는 1분의 4니까 플러스 4. 그 다음에 1에서 3초까지는 마이너스 2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문제 조건. 자, B는 1초일 때와 3초일 때 각각 Q와 P에 충돌을 합니다. 자, 1초하고 3초일 때 충돌 조건을 제시를 해줬어요. B는 1초일 때 Q하고 충돌을 하고 3초일 때는 P하고 충돌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3초 이후에 A는요. 3초 이후 A는 5m/s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조건을 다 찾았으니까 A하고 B의 질량을 현재 모른단 말이죠. 모르는데 large M, small M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 두고서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한번 써 볼게요. 운동량 보존 법칙. 자, 처음에 A는 4m/s의 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4m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0에서부터 1초까지 B와 Q가 충돌하는 동안에 A, B 사이, 그러니까 이 P가 여러분들 A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어차피 A의 한 부분이니까. P와 A 사이의 기울기, 즉 상대 속도가 얼마냐면 플러스 4예요, 4. 그러면 B에서 A의 속도를 뺐을 때 플러스 4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B의 속도는 얼마여야 될까? 그렇지. 8m/s여야 됨을 우리가 상대 속도 기울기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아, 그러니까 8m이구나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충돌 이후에 두 물체는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3초 이후에

5m per se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한다 그랬잖아요. 처음과 끝의 운동량 그 전체 합을 한번 써보게 되면 m 더하기 스몰 m의 하나의 물체로 5m per se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러한 등식이 하나 만들어지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풀어서 써보면 5 라지 m 더하기 5 스몰 m이니까 정리하면 라지 m이라고 하는 것은 3m으로 구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의 질량은 b의 질량의 3배이다 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에요. 일단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하나 쓰니까 조건이 풀리네요.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2초일 때 a의 속력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자, 2초일 때를 잘 보면 B하고 Q가 충돌하고 나서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뭐냐면 B가 Q하고 이렇게 꽝 충돌을 해요. 이게 Q고 Q죠? 이게 B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간단 말이야. 충돌을 해요. 하고 나서 이 B라고 하는 아이가 과연 이렇게 앞으로도 나아갈지 아니면 반대로 뒤로 갈지 그 방향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정보가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방향을 하나 세팅을 해두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온 결과가 문제의 조건과 맞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아, 내가 세팅한 그 방향이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은 Q와 충돌을 했을 때 뭔가 왼쪽으로 갈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 식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왼쪽으로 두고서. 자, 그러면 우리 바로 한번 식을 연결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질량은 3m였고요. 속력은 VA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대 속도에 의해서 B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얼마였어요? 2초일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잖아요. 그러니까 B의 속도는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합이 20m이 나오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m을 다 지워봤을 때, 3VA, 자, 왼쪽으로 두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VA 빼기 4는 20. 요렇게 이제 식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정리해보면, EVA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 4를 넘기면 16이니까, VA는 8m per sec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럼 이게 진짜 맞는 건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A는요, 여러분들, 1초에 8m 이동한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이 8m per sec가? 그런데, 2초일 때는, 자, 보시면요. 2초일 때는 1초에 4m를 이동을 해야 B하고 P가 충돌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결과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우리가 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얘를 플러스로 둔다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럼 플러스로 둔다라고 했을 때그 결과 값은 4VA는 마이너스 4가 넘어가면 24니까 VA가 6m per sec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고 이 결론은 1초부터 3초까지 1초에 4m씩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VA가 6m per sec라고 하는 것은 맞는 설명이 될수 있겠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니에는 맞는 설명이 되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초일 때 운동 방향은 A하고 B가 같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초일 때 방금 찾았듯이 A의 속도는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렇죠? 그리고 B도 마찬가지로 플러스이기 때문에 두 운동 방향은 모두 다 여러분들 기준에서 오른쪽, 플러스 X 방향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5번입니다. 자, 이 문항은요, 우리가 많이 볼수 있는 상대 속도 시간 그래프이고요. 그러니까 두 물체 사이의 거리에 따른 그래프, 시간 그래프, 기울기가 상대 속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운동량 보존 법칙도 잘 적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연습 많이 해보도록 하고, 또 특히나 하나 더 중요하게,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방향입니다. 방향. 방향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결정을 해두고서 방향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로 세팅을 하고 결론을 봤을 때 뭔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방향을 바꾸시면 돼요. 알겠죠? 자, 114번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 1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항 115번입니다. 자,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8번 문항이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물체 A에서 D가 정지해 있고요. B와 C는 압축된 용수철에 접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압축된 용수철에 접촉이 되어 있어서 정지해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탁 놨겠죠? 그러면, 아, 이거는 무슨 상황이다? 분리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림 나는 가에서 BC를 동시에 가만히 놓았더니 A와 B, C와 D가 각각 한 덩어리로 등속도 운동을 한대요. 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자, A, B, C, D의 질량은 M, 2M, 3M, M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충돌하는 동안 A, D가 각각 B, C에 작용하는 충격량의 크기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각자 가면서 AB 충돌하면서 그리고 CD 충돌하면서 A하고 D가 BC에 가한 충격량의 크기를 I1, I2라고 한대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A가 B의 충격량을 가하면 반대로 B도 A한테 충격량을 가하겠죠. 그 크기는 맞아요. I1과 같을 거예요. 그리고 C가 D에 가한, 문제에서 D가 A에 가한 C에 가한 충격량의 크기를 I2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럼 반대로 C가 D에 가한 충격량의 크기도 I2일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고,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I2분의 I1이 얼마냐?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핵심 개념, 요거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뭐냐면, 충격량의 크기는 평균임과 시간의 변화량을 곱한 건데, 그게 뭐랑 같냐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과 속도의 변화량을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 체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가에서 분리가 된 상황이잖아요. 분리가 되고 나서 각각의 물체는 운동량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분리 전에 운동량이 0이었기 때문에 분리 이후에 b부터 보면 마이너스 b 플러스 pc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각각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bc의 분리 이후 속도를 바로 세팅할 수가 있어요. 얼마냐면 b는 3v, c는 2v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A하고 D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질량, 속도의 변화량을 이용을 할 건데, AD 같은 경우에는 질량비가 어떠냐면, M으로 똑같아요. 그쵸? 그러면 1대 1이라는 거알수 있어. 그럼 결국에는 요걸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걸 구하려면 속도 변화량의 비를 알면 되겠죠. 그럼 속도 변화량의 비를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식을 쓰면 되겠죠. 자, 이용해 볼게요.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자, A, B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정지해 있었고, B만, EM이라는 질량을 가진 B만 3V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왼쪽으로, 그럼 마이너스 6MV가 될 거고, 나중에는 하나의 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3M. 그때의 속도는 몰라요. 왼쪽으로 가겠죠? 따라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었을 때의 속도는 EV라고 우리가 크기를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C하고 D를 볼 건데, CD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3M과 EV를 곱하게 되면 6MV였고, 하나의 덩어리가 되면 4M. 그 다음에 속도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 크기를 구해봤을 때 우리가 2분의 3V가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요걸 이제 구했으니까 얘네 둘의 비를 한번 살펴보세요. 비를 보면 4대, 그렇지, 3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둘다 정지에 있었잖아. A하고 D는 처음에 정지에 있었는데 B하고 C랑 부딪히고 나서 속도가 각각 이렇게 변한 거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변화량 자체가 이 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속도 변화량의 B가 4대 3이므로 운동량의 변화량의 B도 4대, 그렇지, 3, 이렇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한 I2분의 I1은 3분의 4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나서 그에 맞게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추출해낸다면 이런 문항도 충분하게 여러분들 쉽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됐죠? 자, 잘 정리해 보시고요. 우리는 그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게요. 116번입니다. 116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의 일직선상의 물체 AB가 각각 속력 4V, V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물체 C는 정지에 있어요. 자, 그리고 AB가 충돌을 해서 한 덩어리가 됐고요. 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3V로 나와 있어요. 그 AB 덩어리가 정지에 있는 C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AB는 C와 충돌하여서 나중에 또 하나의 덩어리가 됩니다. 자, BC의 질량을 각각 MB, MC라고 했을 때 B와 C의 질량의 B가 얼마가 됩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얘를 MB라고 했고요. MC. A의 질량도 모르니까 MA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식을 바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자, AB를 보세요. AB 같은 경우에는 MA 4V니까 4MAV 이렇게 쓸수 있고, B는 MBV. 이게 뭐랑 같냐면, AB 한 덩어리인 MA 더하기 MB에다가 3V를 곱한 것과 같겠지. 그리고 이 운동량으로 C 사이의 관계까지 한번 같이 써본다면, C는 정지에 있었으니까 0이고, 이게 뭐랑 같은 거냐면, ABC 하나의 덩어리가 되었을 때의 운동량. 과 같겠죠. 자, ABC 하나의 덩어리는요, MA 더하기 MB 더하기 MC의 V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씩 잡아서 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나 식을 아이고 분필이 부러졌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V가 이렇게 날아갈 거고요. 4MA 더하기 MB는 바로 전개해버리면 3MA 더하기 3MB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MA라고 하는 것은, 정리가 되네. EMB라고 정리가 바로 됩니다. 첫 번째 식을 통해서는 A와 B의 질량에 대한 관계식을 찾았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식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이 식을 이용을 해보자면, V 역시나 이렇게 날리고, A의 질량이 EMB라고 했으니까, 한 번에 적용해서 써버리면 3MB가 되겠죠. 그게 3이랑 곱해져 있는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즉, 요두 개가 3MB니까, 3MB 더하기 MC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9MB니까, 3MB를 넘겨버리면 6MB가 될 거고, 그게 MC와 같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냐면, MB분의 MC이기 때문에 정리하면 6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자, 이 문제는 운동량 보존 법칙식을 한 줄로 쫙 세운 다음에, 식 하나, 식두 개, 그리고 하나의 식을 통해서 두 물리량에 대한 관계식을 찾은 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식에 대입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B와 C의 질량의 관계를 파악하는 이제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자, 전형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항이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볼 수 있는 연습을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되고요. 이 문제는 비교적 간단하게 방향도 다 오른쪽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항이었던 것 같아요. 자, 정리를 잘 해두시고.

체크를 해 주시고, 그 크기를 다 이제 구하면 되는데,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여러분 잘 알겠죠? T0하고 D는 계속 반복되는 기호니까, T0분의 D라고 하는 것을 V라고 세팅을 하면, 이걸 이렇게 하면, 이 기울기 값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V. 그리고 요 기울기 값은 2분의 6D니까 플러스 3V. 요렇게 세팅을 해볼 수가 있겠네. 그치? 자, 그리고 마지막 줄. A는 충돌 후 속력 V로 충돌 전과 같은 방향으로 운동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돌 후에, 그러니까 AB하고 충돌하고 나서 똑같은 방향으로 V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EV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V가 된다라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의 조건에서 일단 기억 보시면 A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A의 질량을 현재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은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야 되는데 ET0일 때는 여러분들, B하고 C 사이의 거리가 0이 될 때예요. 그럼 이때는 B하고 C가 충돌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T가 되는데, 4T일 때는 B와 C 사이의 거리가 늘 똑같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그치. B하고 C의 속도가, 그렇죠. 같다라고 하는 정보를 제시한 거예요. 그래야 속도가 계속 같아야 두 사이, 물체 사이의 거리가 늘 시간에 따라서 일정할 테니까요. 그죠?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로 B와 C 사이의 운동량 보존 법칙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이고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3mv죠. 운동량이 3mv고 C는 정지해 있었으니까 0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충돌 이후에 B의 질량 당연히 변화가 없을 거고, B의 속도는 VB라고 쓸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썼다라고 한다면, 잘 보세요. C의 질량은 2m이고, 우리 상대 속도의 크기를 3V라고 기울기 통해서 찾았잖아요. 그럼 C의 속도에서 B의 속도를 뺐을 때 3V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VB에서, 그렇지. 3V를 더한 값이 바로 C의 B와 충돌 이후의 속도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정리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질량을 다 약분하고서 정리를 해 볼까요? 3V는 VB 더하기 EVB 더하기 6V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VB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V가 나오게 되고요. BC 충돌 이후 C의 속도는 VB에서 3V를 더한 것이었으니까 얼마가 되어야 돼? 그렇지. EV가 된다. 이렇게 B와 C의 속도에 대한 정보를 하나 얻어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얘는 BC였고요. 자, AB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B 사이에서는 질량을 현재 A의 질량을 몰라요. 그렇죠? MA라고 둘 거고 그 다음에 A의 속도는 EV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B 같은 경우에는 3mv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요 식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충돌 이후에 B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간다 그랬죠? 왼쪽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mv 이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문제의 조건에서는 여기서 있죠? VB는 마이너스 V라고 찾아놨기 때문에 B는 왼쪽으로, A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질량을 보면 A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얼마가 되냐면 V가 될 거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 M에다가 EV를 곱하면 EMV 이렇게 이제 될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요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V를 다 지워버리면 MA라고 하는 것이 3M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A 질량은 3M이다의 내용은 맞는 내용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니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충돌 과정에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C가 A의 두 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C가 A의 두 배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자,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죠? 변화량의 크기와 같아요. 그러면 얘는 질량과 속도 변화량의 크기를 곱한 것과 같을 텐데, 지금 C하고 A를 비교하는 상황에서 A와 C의 질량은 몇대 몇이냐면 3m 대 2m이니까 3대 2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속도 변화량의 B만 찾으시면 되는데, 자, A 같은 경우에는 속도 변화량이 나중에 이제 V가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중 속도 V에서 처음 속도 EV를 빼는 게 바로 A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예요. 그쵸? 다음 C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얼마가 됐었냐면 EV가 됐어요. EV. 그렇기 때문에 나중 속도 EV에서 처음에는 정지해 있었으니까 0. 그러니까 정리하면 크기만 보면 마이너스 V 대 EV니까 1대 2가 되겠죠. 크기만 보면, 지금 크기만 보는 거니까. 그러면 3대 2와 1대 1을 이용해서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를 보면 몇대 몇이에요? 4대 3, 3대 4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죠? 그럼 3대 4니까 C가 A의 두 배인 게 아니라 몇 배여야 되냐면 3분의 4배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에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마지막 자, D급 보겠습니다. D equal 0일 때 A와 B 사이의 거리는 4D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T equal 0일 때가 바로 이 순간이잖아요. 이 사이의 거리가 얼마니?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 A가 여기에 있었고, 그치? 그리고 B가 이쯤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A하고 B는 여러분들 나중에 4t0일 때 만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A가 4t0까지 이동한 거리가 있을 거고, 그리고 B도 ET0 동안 이동했다가 또 C와 충돌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A하고 만나게 되니까 B는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어찌되었건 간에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여기를 4T0라고 했을 때 이때 AB는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이 사이의 거리임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걸 구하려면 A의 변이에서 B의 변이의 크기를 빼버리면, 그치, 여기를 구할 수가 있겠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EV라고 하는 속도로 4T0까지 8T0 VT0,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B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속도가 3V였잖아요. 그러면 3V라고 하는 속도로 ET0만큼 가면은 6VT0 이동을 한 건데, 다시 돌아와서는 V라는 속도로 ET0만큼 이동을 하게 되니까 얼마가 되냐면, EVT 제로가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요 사이는 6에서 1을 뺀 4VT 제로가 될 거고, 이 전체가 8VT 제로이고, 이만큼이 4VT 제로니까 여기는 얼마가 해당이 되겠어요? 그렇죠. 4VT 제로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요거 이해되시죠? 아마 처음에 t 이퀄 제로일 때 AB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라는 그 문장을 보고서 저게 무슨 말이지? 이제 생각을 할수 있었을 텐데, t 이퀄 제로일 때는 요 상황을 의미를 하고요. 이 상황에서 A와 B의 4t0일 때까지의 그 정보를 이용해서 AB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싸, 잘 구했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보고서 문제를 보니까 4D다라고 되어 있어요. 4D? 우리가 방금 4VT0라고 구했거든요. 근데 4D다? 무슨 말이에요? V하고 T0와 D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 문제의 첫 번째에서 풀때 이렇게 뒀잖아. T0분의 D를 V, 그러니까 D라고 하는 거는 VT0로 둘 수가 있겠구나. 라고 쓸수 있고, 그러면 이 VT0를 여기다가 바로 이제 써버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D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기역 디귿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잠깐만 지어볼게요. 파악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을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아마 여러분들 이제 계속 풀 문제들에서 자주 나오게 될 텐데, A하고 B, 그러니까 특정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사이 거리 시간 그래프, 요 시간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렇지, 무엇이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한다? 그렇지, 상대 속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 속도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 있는 역학 내용에서도 상대 속도를 아주 많이 활용을 할 텐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충격량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은데 그게 질량과 속도 변화량의 크기와 같다라는 걸알수 있고, 두 물체가 충돌할 때는 두 물체를 비교할 때 서로 주고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얘를 1로 간주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질량과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서로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17번 문항까지 살펴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118번 문항부터 볼 건데 만만치 않은 문제들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출의 미래 생활관리 김상건입니다. 우리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민 불복종을 보도록 할 건데, 오늘 약속했었던 대로 만점으로 가는 개념부터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지사항과 자료실에 여러분들 링크를 하나 올릴 거예요. 이제 어떤 드라이브 링크인데, 여러분들이 거기 가시게 되면 제가 그동안 EBS에서 강의를 찍으면서 만들었던 판서들, 심화 자료들, 비교 포인트들, 다양한 내용들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늦지 않게 올리고 여러분들이 좀 공유를 받아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홍보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공부할 때좀 흥미를 유발하고 싶거나 내가 놀고 싶은데 좀 그래도 좀 공부하는 느낌으로 놀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제 SNS 계정 하나에 제가 윤리 관련된 영상들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정말 많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거의 한 진짜 만든 것만 한 2, 300개 되고 그중에 추려가지고 올렸는데 한번 나중에 심심할 때 보시면서 공부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2027 수능 준비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갈게요, 이제. 오늘 여러분 첫 번째 만점으로 가는 개념 되겠습니다. 약속했던 대로 크게 한번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핵심 구조에 대한 판서를 진행을 할 때는 소로 또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로에 따르면 양심의 근거에서 시민 불복종을 한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설명드렸고요. 이 비교 판서의 경우에는 시민 불복종에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 롤스와 싱어를 비교하는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정말 제가 다 이렇게 여러분 구겨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핵심 개념들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 롤스입니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는 포인트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완전히 정의로운 혹은 매우 부정의한 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제 이후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두 번째, 거의 정의로운 여러분 사회에 대해서 정의의 원칙을 그냥도 아니야. 심각하게 어겼을 때 불복종이 일어납니다.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 특히나 평등한 자유, 공정한 기회균 등을 심각하게 어겼을 때이 시민 불복종이 성립한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롤스에게 시민 불복종의 근거는 다수의 공유된 정의관, 아니면 최근에 또 기출되고 있는 뭐 공공적인 정의관, 뭐 아니면 공적인 정의관, 등등을 근거로 시민 불복종을 진행합니다.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 여러분들 이 전제들을 확인하게 되면 그것은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체제를 변혁하겠다, 뒤엎겠다 이게 아니라 정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정의로운 체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시민 불복종이다. 법에 대한 충실성이 한계 내에서 합니다. 그쵸? 우리 지난번에 기출에 나왔던 표현이에요. 그때 오답으로 나왔던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쵸? 네. 이렇게 한계 내에서 하니까 그때가 오답이었지, 그치? 네, 됐죠? 다음으로 여러분들, 양심적인 신념의 표현, 정치적인 행위이고요.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간접적인 시민 불복종도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간접적인 시민 불복종의 경우에도 예전 기출들에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또 복습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싱어 여러분 경우에는 공리주의 원리에 근거해서 이제 불복종을 합니다. 그는 결과론적 관점에서 불복종을 하고요. 시민 불복종이라는 것이 오히려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복원하는 시도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가 전제한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는 이 공리주의 관점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이 가져오게 될 이익과 이 손해, 손실을 비교해서 불복종을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복종을 가져올 사회적인 이익이 더 컸을 때 불복종을 하자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적, 뭐 비폭력적, 처벌 감수 행위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내려가서 성공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끝으로 합법적인 수단을 먼저 하고 나서 불복종을 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포인트들 여러분들 이번에 풀게 될 기출 문제에 거의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제 풀이를 하면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의 경우에는 이렇게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 또한 있습니다. 첫 번째, 불복종은 법을 어기는 행위야. 그런데 각자의 입장에서 정의로운 행위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의에 대한 의미 차이가 사상가마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다 정의로운 행위라고 말하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복종을 가져올 결과 또한 신중히, 효과 또한 신중히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롤스에 따르면 불복종이 산발적으로 막 일어나서 체제가 막 붕괴될 위험, 혼란에 빠질 위험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싱어의 경우에는 불복종이 갖고 오게 될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심각한 감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가끔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마다 친구들이 막 어떻게 저렇게 긴걸막다 말로 막 합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많이 많이 보면 돼요. 네. 거의 뭐 노래 가사 외우듯이 막 나중엔 기억이 날 겁니다. 네. 그쵸? 갈게요, 여러분들. 네. 이제 바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한 내용들을 실제로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먼저, 가의 가브리엘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때 적절한 질문을 골라줄 거예요. 네. 펜을 좀 바꿀게요, 여러분들. 펜을. 오케이.
시민불복종은 거의 정의 사회 내에서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 나왔다! 그러면 롤수일 가능성이 확 높아집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전체 문맥을 다 봐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옛날에 앞에서는 롤스인 척 했다가 뒤에서 롤스를 비판했던 싱어에 대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많은 친구들이 앞에서 바로 그냥 롤스구나 해서 틀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문제는 충분히 다 보시면서 해야 됩니다.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평등한 자유원칙의 심각한, 그쵸? 위배나 공정한 기획윤 등의 원칙에 현저한 위배에 국한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잠깐만. 왜 국한되지? 롤스가 여러분들 얘기했던 정의의 원칙, 우리가 세 개가 있었어, 그치? 제가 이거 외울 때 그냥 쉽게 재채기에서 자차기라고 외우는 방법 설명드렸고, 아니면 자기 차못 뽑았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기 차라고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개 뭔지 한번 같이 복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 평등한 자유의 원칙. 두 번째, 공정한 기획윤 등의 원칙. 세 번째, 차 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 위에 두 개의 경우에는 심각하게 어겼을 때 불복종할 수 있대. 근데 차 등의 원칙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쵸? 네, 여러분들 맞습니다. 롤스는 그 법이 평등한 자유, 공정한 기획윤 등을 심각하게 어겼을 때 불복종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차 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겼는지 판단할 만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개인의 이기심에 의해서 이거 차 등의 원칙 어겼으니까 불복종해야 되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롤스는 차 등의 원칙이 아닌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획윤 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기는 것에 한해서 시민 불복종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뒤에 여러분들 나오는 선지를 보게 되면 제가 방금 말했던 걸 오묘하게 꼬아서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리게 했던 선지가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내용을 복습하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됐죠, 여러분들? 갑은 롤스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문장 하나하나에 배울 개념들이 참 많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 한번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불복종은 공리주의 관점에서 정당화된다. 끝났네. 공리주의 관점. 싱어가 나오겠네. 우리는 우리의 불복종 행위가 실패해서 반작용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다른 수단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위험을 고려해야 된다. 신중히 불복종해야 돼. 잘못했다가는 다른 걸로 했을 때 성공했을 텐데 이거를 실패하게 만들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말이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를 실패해서 반작용을 일으켜서 다른 수단이었으면 성공할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위험을 가져오게 하면 안 된다라고 싱어는 얘기합니다. 싱어 여러분들 전반적인 내용에서는 계속 결과를 고려하는 이익과 손실을 고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맥을 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이제 내려갈게요. 여기는 지금 롤이었고요. 네. 롤스, 여긴 지금 싱어였습니다. 일단은 A의 경우에는 롤스, 예스, 싱어, 노고요. B의 경우에는 롤스, 예스가 나오면 되고 C의 경우에는 싱어가 예스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고! 기억! A. 합법적 권위에 맞서는 의도적 불법 행위는 정당화될 수가 있죠. 그쵸? 위치를 좀더 뒤로 할게요, 여러분들. 있죠, 그쵸? 네. 시민 불복종을 떠올리면서 그냥 기억은 간단하게 A, 여러분 예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롤스에게 예스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기억은 정답이에요? 아니야. 우리는 뒤에 있는 싱어도 확인해야 돼. 싱어는 예스라고 할까, 노라고 할까? 여러분, 싱어 또한 시민 불복종을 얘기했기 때문에 예스라고 할수 있겠죠. 합법적인 권위에 맞서는 의도적인 불법 행위, 시민 불복종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싱어 또한 얘기합니다. 따라서 둘다 예스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있던 정답은 아니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스와 노를 찾고 있던 거니까. 니은입니다. 시민 불복종은 민주체제 유지를 위한 모든 시민의 권리인가? 롤스가 여러분 얘기하는 시민 불복종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 정의로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민주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사람들의 권리입니다. 그 사회 속에 있는 시민들의 권리입니다. 네. 조금 낯선 표현이었지만, 롤스의 시민 불복종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선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니은 별표치고 롤스에게 예스다라고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니은은 우리가 찾고 있던 정답이 맞습니다. 네.
다음 디귿입니다. 시민불복종은 행위자의 양

양심에 부합하는 정치적인 행위인가? 이제 많은 친구들의 경우에 양심이 나왔어? 양심은 쏘로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복습, 아까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이라는 건 여러분들 양심적인 신념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행위자의 양심에 부합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별표. 그러니까 이제 디귿 또한 동그라미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니은 디귿이 이미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럼 정답 바로 3번이라는 거 체크가 가능하겠죠. 제가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실력을 먼저 키우면 됩니다. 시간은 이렇게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줄어들게 될 거예요. 리을입니다. 씁니다. 싱어에게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다수가 공리 증진을 위해 합의한 정책에 대한 불복종은 불가능한가? 가능하죠, 여러분들. No. 불가능하지 않아. 왜? 다수가 공리 증진을 위해 합의한 정책이라 해도 그것이 공리를 증진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떨어뜨린다면 불복종 가능하지, 그치? 사회적인 이익과 손실 고려해서 불복종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NO! 라고 하시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3번, 다시 체크. 네, 됐죠? 이제 넘어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복종은 민주사회를 특징 짓는 공공적인 정의관으로부터 생겨난다라고 얘기합니다.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공공적인 정의관, 뭐 공유된 정의관, 공적인 정의관 등등등.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들이 좀 다양하게 나온다는 걸 확인하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시민불복종의 이론은 입헌민주주의에 대한 법적인 관점을 보충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법에 반하는 것이긴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과 민주 체제의 정치적인 원리들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합법적인 민주적 권위에 반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정식화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무죄의 배일이라는 걸 통해서 누구나가 동의할 만한 정의의 원칙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렇죠? 평등한 원칙 입장에서 이 정의의 원칙을 탄생시켰습니다.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사회가 이제 운영이 될 거예요. 사회 구조가 정해질 거고 사회가 운영이 될 것입니다. 정의 원칙 하에서 이제 헌법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 헌법 하에서 일부 법률과 정책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우리는 정의 원칙을 함께 지키고 살아가는 이런 정의로운 사회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롤스가 말하는 표현,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는 표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 거의 정의로운 사회일까요? 그냥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 혹은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면 안 돼? 왜 굳이 거의라는 말을 썼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 롤스에 따르면, 롤스가 분명히 알고 있던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오류도 가능하고요. 혹은 이기적인 마음에 의해서 정의 원칙에 반하는 법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떠한 입법자들의 경우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안타깝게도 정의의 원칙은 완전하고 완벽하겠지만 이것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법률이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그 사회 속에서 그런 일부 부정의한 법들과 정책을 변혁하기 위해서 시민 불복종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정말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였다면 그런 경우도 없겠지. 다 완전한 법들이 만들어질 테니까. 근데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러기가 어렵다. 따라서 일부 부정의한 법과 정책들이 생겼을 때 그때는 불복종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로 달려가고 있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 속에 살고 있다. 야, 너 어디야? 너 언제쯤 올 거야? 야, 거의 다 왔어. 거의. 그 말을 여러분들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네. 가끔 이제 혼자 웃고 막침 튀기고 하는데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화면 속에서 안 튀었죠? 오케이. 네. 네, 여러분 누구? 롤스. 네. 롤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 문제 여러분들 오답률이 무려 80%였습니다. 네, 10명 중에 8명이 틀렸습니다. 네. 1번, 사회 기본 구조의 규제 원칙. 사회 기본 구조의 규제 원칙이 뭘까? 아까 제가 방금 말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사회 기본 구조를 규제할 원칙이 뭐야, 롤스에게? 정의의 원칙, 그치? 정의의 원칙에 대한 불복종이 허용될 수는 없다. 허용될 수 없지, 그치? 뭐야? 정답 1번. 끝났는데? 뭐지? 네. 이게 오답률이 그렇게 높다고? 네. 높을 수 있지, 그치? 아마 내려가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했던 선지가 있겠지, 그치? 네. 근데 이제 1번에 대한 설명을 끝내고 내려가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 롤스에 따르면 정의의 원칙이라는 것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정의의 원칙을 근거로 해서 시민 불복종을 하는 거예요. 화살표의 방향이 정의 원칙에 근거해서 시민 불복종을 하는 거야. 그 일부 법과 정책이 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겼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불복종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불복종을 정의 원칙에다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조금 간단하게 여러분들 적어드리면, 이 롤스에게 정의의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이지 대상은 아닙니다. 정의의 원칙에 불복종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따라서 허용될 수 없다? 맞습니다. 네. 1번 여러분들 별표 치고 요 내용 다시 복습. 네. 이제 뭐가 그럼 어려웠을까?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 사회는 부정의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 2번이 많이 헷갈렸겠구나, 그치? 네. 봐봐. 일단 여러분들, 시민불복종이 성립하는 사회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 성립하지 않는 사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의한 사회. 아마 이걸 여러분들 기억했던 친구들은, 아, 그렇지. 부정의한 사회에서는 불복종이 성립하지 않지. 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 사회는 부정의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지. 라고 해서 2번을 여러분들 동그라미 쳐서 오답으로 빠졌을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정말 잘하는 거야. 헷갈린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더 확실하게 더 하나를 더 알아야 되겠지, 그치? 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부정의한 체제, 부패한 체제, 이런 경우에 불복종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롤스의 대로 따르면 뭐 혁명적인 방법까지 얘기합니다. 불복종은 안 돼요. 그런데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들, 완전히 정의로운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질서 있는 경우, 완전히 그냥 우리가 좀 우리끼리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인 경우도 있습니다. 비켜.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여러분들 불복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이미 정의의 원칙하에 완벽하게 헌법이 만들어지고 완벽하게 법들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일부 부정의한 법과 정책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인 경우에도 불복종이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2번은 틀렸죠. 이 2번 선지 여러분들이 다시 보고 한번 이것도 정리하길 바랄게요. 이게 괜히 1등급 도전 문제가 아닙니다. 네. 다음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이 정의로운 체제의 안정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었던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불복종이 벌어져서 체제가 여러분들 막 위험, 막 붕괴 위험에 빠지거나 막 혼란이 발생하는 것도, 혼란이 발생할 경우도 이 롤스는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네. 너무나 막 무질서해지는 그런 상황 또한 우리가 생각해서 불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한 가능합니다. 4번입니다. 기본적 자유를 제한한 법은 불복종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네. 이 말은 여러분 달리 말하면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면 무조건 불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아니죠. 네. 두 가지 설명할게요. 첫 번째, 로열스라는 관점에 따르면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거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자유가 상충할 때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분배정의 때 얘기했습니다. 그쵸? 다음 여러분들 두 번째, 롤스의 관점에 따르면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법, 이것만으로 부족해. 그치?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 그치? 롤스의 관점에 따르면 시민불복종이라는 것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겨야 돼요. 단순히 제한한다고 무조건 불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평등한 자유를 심각하게 어겨 혹은 공정한 기회균등을 현저하게 어겼을 때, 그럴 때 불복종이 일어난다. 그 내용들 두 가지를 여러분 참고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5번입니다. 헌법에 근거한 법을 위반하는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죠. 그렇죠? 네, 5번은 문제없이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굉장히 여기저기 중요한 개념이 잔뜩 나왔던 좋은 문제. 그런 의미에서 별표. 네, 됐죠? 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번 문제입니다. 누군지 확인해 봅시다. 정치 권력을 가진 다수자에게 제시가 됩니다. 나아가서 정의 원칙에 의해서 정당화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사람들, 여기 보세요. 이 일부 법과 정책이 너무나 부정의합니다. 이거 좀 알아주세요. 이거 우리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거 함께 지키기로 했던, 약속했던, 우리 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거 어긋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롤스가 얘기하는 시민불복종이에요. 시민불복종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할 수 없고요. 빨간 펜, 네. 그것은 공유된 정의관에 의거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유된 정의관, 공공적 정의관에 근거해서 불복종을 해야 된다. 롤스가 되겠죠. 바로 한번 기억부터. 네. 시민불복종은 정치체제 효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약될 수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그대로예요. 네. 만약에 무질서가 일어나서 막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어지러워지는 것들, 여러분들 그런 효율성을 침해하게 되면 이 롤스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가 그걸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 침해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약될 수 있기 때문에 X라고 치고 지워주면 돼요. 네. 이건 뒤에 또 제대로 또 설명이 나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막 효율성 때문에 헷갈려 하는데, 네. 롤스에게도 효율성이라는 말쓸수 있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여러분, 니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니은. 시민불복종은 위법한 행위이지만 입헌 체제를 안정시키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분명히 법을 어긴 행위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긴 일부 법과 정책을 바꾸기 위한 행위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입헌 체제를 안정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니은 여러분들 별표 치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불복종을 통해 다수자에게 소수자의 요구를 숙고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니야.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민불복종을 함으로써 여러분들 소수자의 욕구를 생각할 수 있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 생각해 주세요. 이 일부 법과 정책들이 우리 소수의 자유를, 소수의 권리를 너무 심각하게 어겼습니다. 좀 봐주세요. 라고 여러분 얘기하는 게 시민불복종. 됐죠? 네. 디귿 X. 다음 이제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복종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의지에 의해서 법에 대한 충실성이 표현될 수 있다. 이제 원문 표현에 근거해서 낸 선지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롤슨 여러분 얘기합니다. 법에 대한 충실성을 표현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네. 첫 번째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그 행위가 공공적이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비폭력적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 행위의 법적 결과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에 의해서 법에 대한 충실성이 표현됩니다. 특히 세 번째,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의지에 의해서 충실성이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리을 정답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불복종은 여러분들 다시 말하지만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서 일부 부정의한 법과 정책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그 체제 내에서의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 체제라는 게 정의롭다는 걸 알고 있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불복종을 하면서도 나 법에 대한 충실성은 지키고 있어요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공공적, 비폭력적, 그리고 처벌 감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 내용과 연결해서 리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정답 바로 여러분들, 니은과 리을의 몇 번? 4번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107번 문제입니다.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할 때 어떤 개인적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 교설이 우리의 주장을 지지해 준다고 해서 그것에 의거해서는 안 된다.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 좋아하는 선지예요. 네, 좋아하는 지문, 선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요거 한번 별표 치고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책에서는 여러분들, 네, 제가 이거 예전 책이라서 좀, 네, 아버지가 또 윤리교사였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버지께 물려받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도 여러분들 불복종이 뒤에 쫙 나오거든요. 근데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참고로 포스트잇은 제가 다 붙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쨌든, 네, 뒤에 보게 되면 불복종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막 뿔뿔이 여러분들 흩어져 있습니다. 네, 하나의 챕터로 구성되어서 내용이 나와 있지만, 출제가 되고 있는 선지들 문장들의 경우에는 여기저기 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막 보겠다고 막 책을 사서 읽고 막 보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효율성 혹은 내용이 좀 어렵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여러분들 마음도 괜찮고 내가 정말 막 정치 관련된 뭐 학과나 아니면은 윤리 관련된 학과를 갈 거라서 이 정의론을 꼭볼 거야라고 하면은 봐도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강의 때 추천드리는 지문들을 보면서 아, 이게 책 속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였구나라는 걸 파악하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럼 다시 한번 보면서 이제 롤스가 말했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롤스에 여러분 따르면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뭐죠? 공유된 정의관, 다수의 공유된 정의관, 공적인 정의관, 정의의 원칙, 바로 연결을 쫙 하시면 돼요. 롤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 원칙을 정당화할 때 그것이 개인적인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인 가르침, 종교적인 교설, 그것이 우리의 주장을 지지해 준다고 해서 그것에 의거하면 안 된다. 시민 불복종의 근거는 공유된 정의관, 정의의 원칙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복종의 근거가 오직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할 필요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롤스님, 뭐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되죠? 공적인 정의관, 공공적 정의관에 의거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상관없이 별거 아니네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맥락이야. 불복종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종교적인 교설이 되면 안 되고 도덕 원칙이 되면 안 돼. 그것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하면 안 돼. 그것은 공적인 정의관에 기초해야 돼. 공적인 정의관에 근거해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지문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롤스라는 거 확인해 보고 문제를 풀 건데요. 참고로 이 지문은 다음 문제들을 풀 때도 또 활용이 된다라는 걸 미리 예고해 드릴게요. 네, 1번 보겠습니다. 소수자가 지닌 정의관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수 없다. 뭔 소리야? 될수 있어. 네. 사회에 여러분 존재하는 소수자라 하더라도,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지닌 정의관 여러분들 개인의 이익에만 기초해 있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지, 그렇지? 소수자들 여러분 또한 공유된 정의관을 지닐 수 있는 거예요. 그들 또한 공공적인 정의관을 바탕으로 이 일부 법과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라고 호소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1번 근거될 수 있기 때문에 X가 되겠죠. 우리가 머릿속에서 괜히 막 읽으면서 이거 소수의 정의관을 말하는 건가? 일부 사람들만 생각하는 정의관을 말하는 건가? 라고 오해를 해서 친구들이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들. 소수자들 또한 분명히 공유된 정의관에, 공공적인 정의관에 근거해서 불복종할 수 있다. 네,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은 불복종의 대상이 될수 있다. 2번 여러분들 별표 치겠습니다. 이제 많은 친구들을 정말 헷갈리게 했던 선지예요. 성건쌤, 차등의 원칙에 근거해서 시민 불복종할 수 없다면서요. 차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겼다고 해서 그거 불복종할 수 없다면서요. 네, 여러분들 맞습니다. 2번이랑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2번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교묘하게 나왔기 때문에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근데 다시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야. 봐봐, 여러분들. 봐봐.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이야. 어떤 법이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사회구조를 편성하도록 하자라는 법이 만들어진 거야. 차등의 원칙에 그럼 근거해서. 그런데 그 법이 만약에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겼다면, 공정한 계획인데 원칙을 심각하게 어겼다면, 불복종의 대상이 될수 있죠. 네. 정답 여러분들, 2번이죠. 신기하지, 그치? 오답인 이유.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 잘하고 있어.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계속 세밀화 시켜야 돼. 계속 조금 더 문제 상황에 맞게 내가 해석을 하고 계속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런 게 문제 풀이력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다시 정리. 평등한 자유의 원칙, 공정한 계획인데 원칙을 심각하게 어겼을 때 불복종 성립합니다. 차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긴다고 불복종이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이라고 해도, 그쵸? 법은 여러분들, 법이라고 해도 그것이 평등한 자유와 심각한 공정한, 다시, 굉장히 말이 길어지니까 좀 꼬이네, 그쵸?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은 여러분들, 법이라고 해도 그것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겼거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겼다면 그때는 불복종의 대상이 될수 있다. 여기서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별표 체크. 됐죠? 별표, 그쵸?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법의 의무는 기본적인 자유를 방어할 권리와 상충할 수 있죠, 그쵸? 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와 내 자유를 지킬 권리가 부딪힐 수 있습니다. 4번,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기본적 자유의 심각한 위반에 국한된다. 아니지,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했잖아. 두 가지. 그것은 평등한 자유에 심각하게 어긋나거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겼을 때.

그때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 불복종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본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네, 두 가지를 다 기억을 해야 돼. 다음 이제 5번입니다. 양심적 거부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불복종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양심적 거부라는 포인트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국가의 규제예요. 국가가 만약에 규제를 하는 과정에서 평등한 자유를, 공정한 기회균등 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 불복종 될수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 2번인 거 다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맥락 속에서 시민 불복종의 근거나 어떤 경우에 불복종을 할수 있느냐가 질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개념을 정리하면서 그 포인트에 집중해서 개념을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되게 재밌던 문제. 네. 다음 이제 10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과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시민들의 기본적인 자유가 침해될 때 시민 불복종으로 반대한다면 기본적인 자유는 더 확고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네. 우리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부정의한 일부 법과 정책들을 계속 불복종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시민불복종은 다수자가 정의감을 갖고 있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합당함을 인식해야 된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 재밌는 포인트. 여러분들, 롤스에 따르면 시민불복종이라는 거는 뒤에 또 지문에 계속 나오지만 다수자가 정의감을 갖고 있는 것을 전제합니다. 사람들 이 일부 법과 정책이 매우 부정해요. 이거 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겼어요. 라고 사람들한테 그 정의감에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바꿔야 돼요. 우리 달라져야 돼요. 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네. 그 내용을 여러분들 이제 이따가 또 문제를 풀때 연결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이라는 거 집중하시면 됩니다. 네. 거의 정의로운 사회는 공유된 정의관이 존재하는 사회라는 것을 뜻한다. 네, 108번의 누구? 룰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한번 내려가서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기억입니다. 국가의 처벌이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없다. 아니, 있죠, 그쵸. 언제? 국가의 처벌이 만약에 평등한 자유를 심각하게 어겼거나 공정한 기회균등 등을 심각하게 어겼을 때 불복종의 대상이 될수 있죠. 앞에 나왔던 국가의 규제라는 것과 여러분들 맥을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X. 방금 제가 여러분들 피식 웃었던 이유는 나오는 게 진짜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한 법에 대한 항거도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했으면 시민 불복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여러분들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위반한 게 아니라면 부정의한 정도가 여러분들 이게 얕다라고 표현하기는 애매한데 부정의한 정도가 지나치지 않다면 그럴 때는 부정의한 법도 롤스는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자연적인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롤스의 자연적 의무. 부정의한 정도가 심각하지 않으면 부정의한 법도 일단 따르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롤스의 맥락이에요. 네. 이제 여러분들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따른 숙고를 권력자들에게 촉구합니다. 그렇죠? 앞서 나왔던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별표 치고 보겠습니다. 네, 일부 부정의한 법과 정책을 어기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해서 생각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리을. 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감을 전제함으로 소수자가 주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사회의 소수자가 자신들의 기본적인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었을 때 정의의 원칙에 근거해서 사람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따라서 리을. 틀렸기 때문에 정답 바로 니은디귿의 3번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수자 또한 주체가 될수 있다는 거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참고. 별표. 네. 10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 62.0% 여러분들, 10명 중에 6명 틀렸다. 보시면 돼요. 가겠습니다.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평등한 자유원칙에 대한 심각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현저한,

반에 국한된다. 갑은 여러분들 롤스, 그쵸? 아니 지금 롤스 싱어 나오면 두 명인데 왜세 명이지? 네, 아까 얘기했었던 네 소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공리의 관점에서 네 끝났네요. 공리의 여러분 관점, 네 싱어가 되겠죠. 시민 불복종이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와 그것이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가능성을 비교해봐야 돼. 결과 고려해봐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시민 불복종을 해서 얻는 이익이 크냐, 손해가 크냐 비교해서 불복종하자. 바로 을은 싱어가 되겠죠. 다음 병입니다. 우리는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됩니다. 국민이기보다 먼저 인간이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 정의에 대한 존중심을 바탕으로 법이 부정의하다면 그것을 어길 줄 알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바로 여러분들 병은 소로가 되겠습니다. 소로. 오랜만에 소로가 또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소로에게 중요한 포인트, 양심에 따라 시민 불복종해야 된다. 네. 이 소로의 여러분 책 굉장히 얇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봐도 부담이 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치과나 윤리과, 사회과 등등등 희망하는 친구들은 보고 나중에 교과 세트에다 넣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또 그에 맞는 쌤들의 말씀을 잘 듣고 독서 활동이 있다면, 알겠죠? 오케이. 이제 한번 순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의 경우에는 롤스 예스, 싱어랑 소로는 노. B의 경우에는 싱어 예스, 소로 노. C의 경우에는 싱어만 예스가 나오면 되고요. D의 경우에는 소로만 예스가 나오면 됩니다.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A입니다. 다수 의사를 반영한 법은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되는가? 아니요.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셋다 마찬가지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정답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A에 yes, no가 나왔어야 됐는데 지금 다 no가 나왔기 때문에 정답이 되지 못합니다. 기억 지워주시면 돼요. 이미 두 개가 딱 이렇게 날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참고로 기억 선지는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가 하나를 더 배울 수 있는 재밌는 선지입니다. 셋이 지금 공통적으로 no라고 얘기했어. 그럼 여러분 달리 말하면 셋다 다수 의사를 반영한 법이라 할지라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공통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또 공통점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서 뒤집어서 볼수 있습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양심에서 비롯된 불복종도 실패 가능성이 크면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는가? 싱어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적어볼까 여기다가? 롤, 싱, 소. 됐죠? B는 여러분들, 싱어 예스, 소로 노가 나와야 됩니다. 양심에 비롯된 시민 불복종도 실패 가능성이 크다면, 네,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는가? 싱어에 따르면 상실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겠죠. 시민불복종이 만약에 실패 가능성이 커, 결과를 고려했을 때 실패할 가능성이 커, 그럼 여러분들, 싱어에 따르면 정당성 상실하겠죠. 그 시민불복종 고려해 봐야 되겠지. 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치. 따라서 싱어에게 예스입니다. 반면 여러분들, 소로에게 중요한 건 양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게 실패 가능성이 크든, 아니면 높든, 다시, 크든 여러분들 적든, 이 소로의 관점에 따르면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죠. 따라서 소로에게는 노가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니은은 우리가 찾고 있던 정답이 맞습니다. 다시 정리. 싱어는 결과를 고려했다. 나아가서 다음 여러분들. 오케이. 다시. 싱어는 결과를 고려했고 여러분들. 플러스 소로의 경우에는 양심에서 비롯되었다며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니은 동그라미. 이제 정답은 이렇게 3번과 4번 중에 하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 디귿 C 보겠습니다. 네, 별표 치겠습니다. 싱어가 특히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법에 대한 존중이 강한 민주사회일수록 싱어는 시민불복종이 옹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서 다시 우리가 깊게 내용을 볼 건데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지금 제가 예고편으로 읽어드리고 뒤에 가서 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싱어는 얘기합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복종하는 습관이 더 깊이 배이면 배일수록 불복종은 그만큼 더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 네, 그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이렇게 디귿처럼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싱어에 따르면 법에 대한 존중,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이 더 강한 사회일수록
불복종이 옹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네. 뒤에 가서 조금 더 제가 깊게 설명드리고 지금은 yes라고 하고만 넘어갈게요. 네, 리를 보겠습니다. 딥니다. 불복종은 개인적인 양심과 사회적 승인에 근거해야 된다. 소로가 여러분 얘기하는 건 양심입니다. 사회적 승인이 아닙니다. 소로에게 노가 나왔기 때문에 리을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정답 바로 여기 니은과 디귿이다라는 걸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다음 이제 내려가서 여러분들 1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누군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불복종은 정치적인 원칙, 즉 헌법과 사회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서 지도되고 정당화되는 행위란 의미에서 정치적인 행위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네. 롤스를 지금 딱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딱 문장이 나왔습니다. 정치적인 다수자에게 정상적인 호소를 해왔지만 그 호소가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 최후의 대책으로 시민 불복종을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롤스의 시민 불복종 여러분들, 기본적인 개념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제시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것도 또 원문을 또 보게 되면 또 심화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또 설명드리고 지금은 여기 지문에 나와 있는 것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0번 주인공 바로 롤스다. 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유권자 다수가 공개적으로 참여해야만 불복종이 정당화된다. 분명히 시민 불복종은 여러분들 공공적 행위가 돼야 됩니다.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하고 있다는 걸잘 보여주기 위해서 공공적, 비폭력적 처벌을 감수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 때마다 늘 말하고 있는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만입니다, 만. 시민 불복종 여러분들 정당화되기 위해선 유권자 다수가 공개적으로 참여해야만 되나요? 소수일 순 없나요? 소수여도 괜찮지, 그치? 분명히 사회의 소수인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겼어요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불복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다수일 필요는 여러분들 없습니다. 네. 소수여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소수여도 가능. 여러분들이 아마 롤스의 불복종을 보게 되면 계속 소수, 다수 막 이런 표현들이 왔다 갔다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강의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분명히 소수들 또한 그들이 갖고 있는 공유된 정의관, 그쵸? 공적인 정의관, 즉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그런 정의관의 근거에서 이거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의한 정치 체제에서 법률은 정당한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부정의한 정치 체제입니다, 여러분들. 부정의한 정치 체제. 부패한 정치 체제, 부정의한 정치 체제, 시민 불복종 성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립할 수 없습니다. 부정의한 체제에서는 불복종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롤스가 말하는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정의로운 체제 아래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성립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번 선지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별표를 치고 보시길 바라고요. 롤스에 따르면 요 위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 내에서 이뤄진다. 내에서만 이뤄진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보겠습니다. 정의의 원칙에 근거하지 않는 양심적인 행위도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될수 있다. 네? 여러분들? 정의의 원칙에 근거하지 않겠다고요? 안 되지, 그치? 따라서 여러분들 3번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시민 불복종을 할때 정의의 원칙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다음 이제 4번입니다.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지 못하는 정책. 차등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것에 대한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된다?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는 평등한 자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어겼을 때 불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거 최소수의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지 못하는 것 같은데? 라는 것을 근거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죠? 그쵸?

심각하지 않을 땐 이런 경우가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110번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1번 여러분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불복종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되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의 사회협동체의 원칙, 즉 정의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불복종은 신중하고 양심적인 정치적인 신념의 표현인 청원의 한 형태이기에 은밀히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 석상에서 공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롤스가 말하고 있는 시민 불복종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함축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기억부터 볼게요. 시민 불복종은 항의의 대상이 되는 법을 위반할 때만 정당화된다. 기억 여러분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간접적 시민 불복종. 따라서 X라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어? 성건쌤. 시민 불복종은 분명히 그 부정의한 법과 정책에 대해서 위반하는 거 아니에요? 어기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롤스는 간접적인 시민 불복종의 경우 또한 얘기합니다. 때로는 그 법을 직접 위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어겼을 때 너무나 큰막 피해가 있거나 그럴 때, 아니면은 뭐 국가 간에 관련된 법들일 때, 그건 내가 불복종도 할수 없는 상황이야, 그치? 그럴 때 롤스의 관점에 따르면 교통 법규나 다른 정당한 법들을 어김으로써 나이 법에 대해서 부정의하다고 생각해. 근데 이 법을 내가 직접 어기지 못하니까 다른 법을 어김으로써 그 마음을 보여줄 거야 라고 롤스가 얘기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간접적 시민 불복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당한 다른 법을 오히려 어김으로써 해당하는 법이 잘못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기억 여러분들, 간접적 시민 불복종을 떠올리면서 X 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또한 뒤에서 지문에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니은 보겠습니다. 정치 체제의 효율성을 위해서 불복종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나왔던 선지도 참고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롤스의 여러분 따르면 정치 체제의 효율성을 위해서 때로는 불복종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예를 들어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불복종이 발생했을 때 체제의 무질서 혼란이 일어나서 붕괴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러한 상황 또한 우리가 생각해서 불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합니다. 들어보세요. 만일 그들이 모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게 될 경우에, 즉 산발적으로 불복종이 발생할 경우에, 정의로운 체제의 효율성을 침해하게 될 극심한 무질서가 따르게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다. 나는 여기서 체제를 파멸로 이끌고, 그럼으로써 모든 이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위해 시민 불복종에 가담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다라고 가정한다. 그런 경우에는 제약이 있다, 한계가 있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디귿입니다. 정의의 원칙과 일치하는 종교적인 신념은 불복종의 근거가 될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은 불복종의 근거가 될수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 또한 여러분들, 거의 무슨 뭐 라디오 느낌인데, 그치? 들어보세요. 룰스 여러분 따르면, 위에 앞에 나왔던 지문이야. 어떤 개인적인 도덕 원칙이나 혹은 종교적인 교설이 우리의 주장에 일치하고 이를 지지해준다고 해서 그것에 의거해서는 안 된다. 또한 오직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되게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진짜 온갖 여러분 책들을 소개해드리면서 또 정리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듣고 보시면서 네,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답은 자연스럽게 사실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번 리을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시민의 평등한 기본적인 자유를 심각하게, 현저하게 여러분들, 침해한 정책은 불복종의 대상이 됩니다. 그쵸? 네, 확실하게 되죠. 그쵸? 심각하게, 현저하게 어겼으면 그때는 된다. 다시 복습. 평등한 자유,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을 심각하게 어겼으면 시민 불복종이 성립한다. 네. 리을 따라서 정답 바로 3번 체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이제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개념들이 막 쏟아져가지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전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원문도 막 읽어드리고 소개해드리면서 공부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때로는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어려움은 반복하면서 듣고 보고 공부하다 보면 해결됩니다. 처음엔 어려웠던 부분이 오히려 공부하다 보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계속 듣고 보고 하면서 익숙해지길 바라고요. 공부할 때 너무 힘들면 가끔은 좀 쉬었다가 바람 좀 쐬고 와서 공부해도 된다라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불복종은 네.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에 대해서 부정의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표현이 재밌습니다.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난 법을 존중합니다. 이 체제를 존중합니다.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이 잘못되었을 때 그걸 어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합니다. 그런데 위법행위다라고 얘기합니다. 위법행위다라는 말을 룰스는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법을 어기는 거니까. 이제 이 표현도 이후에 또 나오게 됩니다. 네.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복종에 가담함으로써 소수자는, 그쵸? 이 사람들 여러분들, 다수자에게 그들의 행위가 정의 원칙들에 대한 위반으로 해석되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공통된 정의감에 비추어 소수자의 합당한 요구를 인정하고자 하는지를 숙고하도록 강요하게 된다. 이거 정의 원칙 심각하게 어긴 것 같아요. 한번 다시 생각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시민 불복종. 바로 롤스가 되겠죠. 이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 지문도 이 소수자와 관련돼서 불복종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별표 치고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부터 볼게요. 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감을 나타내는 양심적인 행위이다. 네, 다수자의 정의감을 나타내는 혹은 다수의 공유된 정의관을 나타내는 양심적인 신념의 표현, 행위입니다. 기억 여러분들, 동그라미입니다. 네. 롤스가 말하고 있는 시민불복종에 대한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니은, 잠깐 별표를 치고 제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참 여러분들이 보면서 어려울 수 있는데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네. 니은 여러분 옆에다가 별표. 불복종은 법의 경계선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행위이다. 일단 정치적인 행위인 건 맞습니다. 우리 앞선 지문들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왔던 표현이에요. 근데 이 앞에 있는 경계선 내에서 행해진다가 틀렸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한 여러분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룰슨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복종은 또 다른 이유에서도 비폭력적이다. 시민 불복종은 그것이 비록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법의 경계선 내에서 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즉, 법을 어기는 거예요. 따라서 요 부분 내에서가 아니다. X라고 과감하게 쳐야 됩니다. 네. 뭐라고 여러분들?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다.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는 것이다. 이 표현을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니은 틀렸다고 지워주면 돼요. 다음 이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디귿. 부정의한 법의 변혁은 시민불복종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이다. 부정의한 법의 변혁은 여러분들 시민불복종의 목적입니다. 네. 목적이에요, 목적. 아, 이게 또 이거 웬만하면 또잘 써주고 싶어가지고 또 이게 신경 쓰이네.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는 것이긴 하다. 여기 선까지 여러분들 넣을게요. 알겠죠? 오케이. 디귿 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롤슨 여러분 얘기합니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서 일부 부정의한 법과 정책을 변혁하기 위해서 시민불복종을 한다. 즉, 부정의한 법의 변혁은 불복종의 목적이다. 따라서 과감하게 X치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몇번 여러분들? 기억만 있는

0: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많은 문제들 중에서 특히 이세 개짜리가 나오면 대부분의 친구들의 경우에 좀 약간 얕잡아 봅니다. 이건 뭐 별거, 그냥 세 개밖에 없네. 네개볼 필요 없겠네. 좀 쉽겠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세 개짜리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오히려 확실합니다. 너희들 정말 제대로 알고 있어? 이거 뭐가 틀린지 알겠어? 이거 진짜 너 O 할 거야? X 할 거야? 라는 걸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좋은 문제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세 개짜리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그 지표들을 계속 확인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확인의 용도로 되게 좋은 문제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네, 제가 아까 확인했었던 요, 니은. 경계선 내에 있는 건지 밖에 있는 건지 요걸 한번 다시 보시면서 다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민 불복 중 계속 롤스, 싱어 나아가서 소로까지 해서 반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롤스가 헷갈린다, 혹은 싱어가 헷갈린다, 혹은 소로 내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중요한 것 같은데, 뭐잘 모르겠다, 뭐 알겠다 등등등 다양한 여러분 생각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 네,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거듭 말하지만 기출을 풀면서 계속 연습을 해야 되고, 내가 모르는 게 있다면 기출만 계속 보는 것보다 오히려 개념 강의 돌아가서, 오히려 특강 강의 돌아가서 모르는 것들을 다시 파악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의 생활과윤리 개념 강의의 경우에는 이제 2025 학년도, 2025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개념 강의가 있고요. 나아가서 특강과 완성 또한 그 당시에 다 찍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의 수업 방식에 맞게, 극적인 윤리에 맞게 공부를 하고 싶다면은 그 내용들 참고해서 복습하길 바라고요. 궁금한 내용들은 언제든지 후기를 통해 해결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보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종원입니다.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도시체계 기억하시죠? 도시체계 그 도시 순서, 특히 인구 100만 넘는 도시들 순서대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화성도 100만에 올라왔다라는 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권역별 도시 순위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두면 되게 좋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호남권은 그래도 한 2순위까지는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한 4순위, 5순위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알겠죠? 그건 조금 암기적인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해야지 뭐 어쩌겠어. 그치? 근데 또 하다 보면은 문제도 더 잘 풀리고 되게 재밌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힘내시고 할 수 있으니까 항상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역시 수능 문제고요. 13번입니다. 그래프는 인구 규모에 따른 수도권 도시 순위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되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2020년과 2000년의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고 해서 2000년에 있었던 그런 도시 순위까지 다 기억을 할 필요는 없거든. 다만 최근 거는 기억을 해야지. 그치? 최근 거는. 이 순서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요. 특히 수도권

수도권 도시잖아. 수도권 도시면은 적어도 인구 100만 넘는 것들은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뭐 서울, 인천, 수, 용, 고, 그리고 최근에는 화성까지. 화성 인구 100만 넘었으니까 2024년 기준으로 인구 100만 넘었거든요.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요, 성남보다는 화성이 더 인구가 많습니다. 아시겠지? 이렇게까지만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인구도 기억하면 좋겠지? 900만 넘어요. 300만 정도 됩니다. 그치? 300만 초반. 그리고 수원, 용인, 고양, 화성 다 100만 초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수원이 이제 조금 더 많은 거야. 100만 초반 중에서도. 알겠지? 그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여러분 여유가 된다면은 여기까지도 좀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성남, 부천, 안산, 남양주. 뭐 이런 거. 이 정도. 좀 기억을 해두면은 진짜 유리하긴 합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인구 100만 넘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문제는요, 어차피 보고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면서 풀면 됩니다. 기억부터 살펴볼게요. 자, 기억입니다. 2000년. 2000년 기준이죠. 4위에서 7위 도시. 얘는요, 모두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도권 1기 신도시 바로바로 여러분 나올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위치도 같이 좀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성남, 안양, 군포, 부천, 고양.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4위부터 7위까지 살펴보니까요,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전부 다 1기 신도시예요. 그치? 군포만 안 들어갔네. 그치? 맞는 소리죠. 근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요,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 왜냐하면 여러분들, 1기 신도시 이렇게 다 외우진 않았었거든요. 1기 신도시 하면은 성남하고 고양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그 당시에 학생들은 되게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요. 근데 지금 보면 되게 쉽지. 그래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할 거면은 확실하게 하세요. 애매하게 하지 마세요. 위치도 반드시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2000년 대비 2020년 인구 증가율은 용인이 2000보다 높다라고 되는데 핵심은 그거지. 인구 증가 수가 아니라 인구 증가율입니다. 용인하고 2000을 비교해 보니까요. 자, 용인 한번 볼까요? 용인 그리고 인천입니다. 2000이 아니라 자꾸 왜 2000이라고 할까? 인천입니다. 자, 인천 같은 경우는요, 한 250에서 300만 정도로 늘어났네. 그치? 250에서 2.5에서 한 3으로 늘어났어. 근데 용인 같은 경우는요, 거의 한 40만 정도에서 100만 정도로 넘어갔다. 그치? 그래서 한 0.4에서 한1 정도로 늘어난 거야. 뭐1.1 정도 뭐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고요. 인구 증가율을 보면은, 수는 당연히 누가 더 많아요? 아, 수도 당연히 용인이 많고요. 비율로 보더라도 몇 배야 여기는? 0.4에 곱하기 2만 해도 0.8인데 여기는 두 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두 배도 아니지. 그렇지? 2분의 1도 아니야 사실은. 이거는 막 한국지리에서는요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가 이렇게 막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대략 봐도 알수 있게끔 나오거든요. 인구 증가율을 봤을 때는 용인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디귿도 볼게요. 2000년 대비 2020년에 새롭게 10위 안에 진입한 도시는 모두 서울과 행정구역이 접해 있다라고 하는데요. 2000년 대비 2020년이니까 이런 거는 하나씩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씩 찾아보자. 자, 서울 아니죠. 이런 거는 지워가면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보면서 해도 돼. 한번 지워가면서 한번 해볼까요? 지워가면서. 지워가면서.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하나씩 지어가면서 하자. 서울 일단 아니지 있으니까 인천도 아니죠. 수원도 여기 있으니까 아니죠. 용인도 있으니까 아닙니다. 또 고향도 지우고 성남도 지우죠. 화성 오 새롭게 탄생한 도시네요. 부천 지우고요. 안산 지우고요. 남양주가 또 새롭게 들어온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 대비 2000년 대비 2020년에 늘어난 새롭게 10위에 진입한 도시는 화성하고 남양주거든. 자,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요 정도 지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수도권이면은 서울이 이렇게 가운데 있잖아. 그치? 그럼 남양주는 어디 있어? 남양주. 남양주는 서울에서 한 북동쪽, 동쪽 이 정도에 위치한단 말이야. 붙어 있어요. 근데 화성은 평택 위에 있잖아. 너무 떨어져 있거든. 그치?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 틀리면 안 됩니다. 화성이 워낙에 명확하게도 서울과 떨어져 있는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아닌 거예요. 수도권 내 서울의 인구 집중률은 2020년이 2000년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구 집중률을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뭐 당연히 지식적으로도 배웠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의 인구 집중률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상식은 알잖아. 근데 여기 수도권 내 서울의 인구 집중률이니까

봤을 때요, 1위를 제외하고는 2위부터 10위까지는 전부 다 상승한 모습이에요. 그치? 전부 다 상승했어. 전부 다 상승했어. 이제 여기 세부적인 거 보지 말고서. 근데 서울은요, 인구가 감소했죠. 그치? 그럼 전체적으로 수도권의 인구는 늘어났는데, 서울의 인구는 감소했으니까, 인구, 서울의 인구 집중률은 2020년이 2000년보다 낮다라고 해야죠. 그치? 이걸 막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되더라. 알겠죠? 항상 서울은 낮아졌네. 근데 다른 것들은 다 웬만하면 높아졌네. 그 수도권 인구는 증가했는데, 서울 인구는 감소했네. 그럼 수도권 내에서의 서울 인구 집중률은 떨어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답은 기역과 니은입니다. 알겠죠? 수도권 내지만 여러분들 화성까지는 좀 확실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14번입니다. 이런 문제도 결국 도시체계 문제야. 권역별로 도시 순서를 기억하고 있으면은, 아니, 문제 풀게 너무 용이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용이한데 왜안 하냐, 이거야. 그치. 용이하면은 해야지. 유리하면 해야지. 했을 때. 출제 의도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출제 의도대로. 자, 그래프의 가, 라의 권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단, 가에서 라는 각각 수도권과, 영남권과, 충청권과, 호남권 중에 하나이다. 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니? 수도권은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그치? 충청권은 최근 들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왜? 수도권 효과 때문이지, 어떻게 보면은. 그치? 수도권에 인구가 너무 많이 집중하니까 그 수도권과 붙어 있는 충청권에서도 인구가 같이 증가하는 것이죠. 반면 호남권은 인구가 계속해서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영남권도 마찬가지죠.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치? 그래서 최근에 성장하고 있는 지역은 수도권하고 충청권이고, 과거부터 성장했던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수도권, 워낙에 서울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었고, 영남권, 부산과 대구를 중심으로 성장을 했었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좀 도시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조금 감소하고 있다라는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이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는 거야. 봤을 때요, 표하고 막대 그래프하고 또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걸 보니까 역시 자주 나오는 거지. 인구 규모에 따른 도시 군별의 인구 비율입니다. 그러면서 100만 이상, 50만에서 100만 이렇게 주어졌어요. 제가 여기까지만 좀 칠한 이유가 있다. 50만이 넘어가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보통 대도시라고 해요. 대도시. 인구 50만이 넘어가면 그냥 보통 대도시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봤을 때요. 가하고 나 지역은 뭐야? 인구가 대도시에 집중하는 모습이야. 대부분에 다 대도시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다하고 라 같은 경우는 좀 대도시의 집중 현상이 조금은 덜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지? 자, 이 말은 가하고 나 같은 경우, 가하고 나의 권역 같은 경우는요, 워낙에 도시가 잘 발달하고 인구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뜻이고, 다하고 라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전체적으로 많이 없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만 인구가 집중했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자, 그렇게 본다면은 가하고 나는 여기는 수도권 아니면은 영남권이겠구나라고 추측이 가능하고요. 다하고 라는 충청권 아니면은 호남권이겠구나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는 거야. 가에서 라의 인구 규모 2위 도시 인구 변화인데요. 봤을 때요. 가의 2위 도시. 자, 가나다라의 각각 2위 도시를 본다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2위 도시가 뭐예요? 인천이야. 그치? 그리고 영남권 같은 경우는 2위 도시가 대구예요. 그리고 호남권 같은 경우는 2위 도시가 전주이고요. 이거 당연히 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충청권 같은 경우는 2위 도시가 청주가 됩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한300 초반. 그치? 대구 같은 경우는 200 중반.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는 65만, 청주 같은 경우는 85만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냥.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절대적인 인구 수도 나오지만 80년대부터 2019년까지, 80년대부터 최근까지 인구가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얼마만큼 감소했는지도 볼수 있거든. 봤을 때 수도권하고 충청권의 도시는 인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의 인구 증가 속도가 어마어마해. 이렇게 봤을 때요, 둘 중에 물론 이것만 보고서도 아 가의 2위 도시가 인구가 거의 300만이네, 그럼 가는 수도권이겠구나라고 푸셨어도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인구 증가율을 봤을 때, 둘이 대도시인데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나 같은 경우는 인구가 좀 주춤하고, 가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네? 아, 그럼 가가 수도권에 위치한 도시겠구나. 라고 추론하셨어도 진짜 진짜 잘한 겁니다. 그게 사실상 사고력이에요, 사고력. 알겠지? 그럼 가는 뭐가 되는 거야? 수도권이 되는 거고, 나는 영남권이 되는 거지. 그치? 다 하고 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치? 라 같은 경우는 인구가 주춤한데, 다 같은 경우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 그러면은 다가 바로 청주가 되는 거예요. 청주는 인구가 한 85만 정도 되니까 더 많네. 이렇게 보셨어도 잘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다가 되고 이게 라가 됩니다. 그렇지? 가나 라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아, 순서 좀 바꿨을 걸.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고서도 사실 알수 있다. 이것만 보고서도. 아, 왜냐면요. 왜냐면은 다하고 라 같은 경우 특히 비교했을 때 인구 100만 도시하고 인구 50만에서 100만 이몇개안 되거든요. 충청권은요, 인구 50만 넘어가는 거, 인구 50만에서 100만 사이가 되는 거, 천안하고 청주밖에 없어요. 근데, 호남권 같은 경우는 전주 하나밖에 없거든. 그럼 전주 하나밖에 없는 거하고, 두개 비교한 거하고, 당연히 그 비중적으로 봤을 때, 다가 충청권이 되겠다라고 푸셨어도 잘한 겁니다. 왜냐면은 1위 도시 좀 비슷할 거니까, 어차피. 그리고 인구수도 충청권이 조금 더 많긴 하나, 막 호남권하고 엄청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게 찾았어도 여러분들 되게 잘 찾은 거예요, 사실은. 알겠죠? 자, 어쨌든요, 이렇게 찾을 수 있었고요. 뭐 찾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그래프를 준 이유가 여기서 반반 나누고 여기서 한번 추론해봐라는 그런 의도여서 그 의도대로 한번 풀어본 건데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여러분들이 도시체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다면 이것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풀수 있었어요. 가하고 나도 마찬가지지. 가가 50만 이상의 도시 비율이 훨씬 더 높네. 아, 그럼 가가 수도권이겠구나. 이렇게 찾았어도 되게 잘 찾은 겁니다, 여러분들. 1번부터 볼게요. 라이의 2위, 인구 규모 2위 도시는 광역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라이의 2위 도시인 전주시이죠. 광역시가 아닙니다. 가는 나보다 총인구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도권이 영남권보다는 총인구가 더 많죠. 정답 2번입니다. 3번. 영남권은요, 호남권보다 권역 내 촌락 인구 비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호남권이 더 촌락적인 성향을 띠고 있어요. 그치? 그래서 낮다라고 해야 됩니다. 충청권은요, 수도권보다 인구 규모 1위 도시 인구가 많다. 1위 도시 인구를 비교하자면 충청권은 대전. 한 150만 정도 되죠? 100 중반, 100만 중반.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 900만이 넘어갑니다. 이게 압도적인 차이야. 아니죠. 가 영남권 아니고요. 나 수도권 아니죠. 다는 충청권이 맞네요.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프상 되게 좀 중요했고, 만약에 이게 절대값이 주어지지 않고 상대값이 주어졌다면은 약간 수능과 비슷한 그런 문제가 됐겠지. 그랬어도 여러분들 풀수 있어야 돼요. 그치? 그래서 제가 이거를 더본 거예요. 이렇게. 절대적인 수로만 푸는 게 아니라 수도권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구나. 영남권하고 호남권은 인구가 좀 주춤하거나 감소하는 추세구나. 라는 그런 흐름을 좀 기억하라고. 알겠지? 넘어갈게요. 15번입니다. 그래프는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단, 가에서 다는 물에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중에 하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래프가 좋았는지 보니까요. 인구 규모에 따른 도시 및군 지역의 인구 비율이래요. 아, 군이 주어졌다는 거는 좀 촌락적인 성향이구나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촌락이 가장 좀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거고, 호남권하고 충청권은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겠죠. 충청권하고 호남권을 비교한다면, 호남권이 더 많은 촌락적인 성향을 띠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권역 간 인구 이동도 알려줬습니다. 권역 간 인구 이동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그냥 항상 두 가지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인구 수가 많을수록 인구 이동이 많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지. 절대적인 인구량이 많은데. 그치? 두 번째는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인구 이동이 많습니다. 그럼 거리하고 거리가 가까우면서 인구가 많은 충청권하고 수도권 간의 인구 이동이 많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이것만 가지고서도 웬만하면 좀 추측이 가능하긴 했습니다. 봤을 때요. 일단은 1위 도시하고 2위 도시만 주어졌어. 이것만 가지고서도 사실 풀수 있지. 일단 군 지역이 있어요. 이군 지역까지 안 줬어도 충분히 풀수 있었죠. 나하고 다는 충청권 아니면 호남권일 거야. 그럼 간은 수도권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그리고 가를 봤을 때 2위 도시하고 1위 도시 간의 격차가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 인천 한 300만 정도. 그렇지, 300만 초반.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 900만,
살짝 넘어가죠. 900만 초반. 그럼 한 3배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럼 그 비중

비율적으로 봤을 때한 3배 차이가 나네? 좀 격차가 많이 난다. 비율적으로 봐도. 군이 없다. 너무 힌트가 많지? 수도권입니다. 나하고 다를 비교했을 때요. 아예 군 지역이 비중이 많은 나가 호남권일 거야. 라고 추측을 했어도 잘한 건데요. 우리 1위 도시하고 2위 도시도 알잖아. 그런 것도 한번 보는 거야, 그러면은. 자, 볼게요. 호남권 같은 경우는 2위 도시가 몇만? 여기다 써볼까? 자, 호남권. 그리고 충청권. 자, 호남권 같은 경우는 1위 도시가 광주예요. 그리고 2위 도시가 전주입니다. 충청권 같은 경우는요, 1위 도시가 대전이죠. 2위 도시는 어디죠? 청주예요. 그럼 대전이 한 100만 중반, 150만 정도 되고, 광주도 한 150만 정도 된단 말이에요. 둘이 비슷비슷해요. 근데 청주는 한 85만 정도 되고요. 전주가 한 65만 돼요. 그러면은 광주하고 전주, 대전하고 청주를 비교했을 때 어때? 전주 곱하기 2보다도 더 많은 게 광주일 거고, 그렇지? 그리고 두배 차이가 살짝 안 나는 게 청주겠구나, 그렇지?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비중으로 봤을 때더 적은 비중을 차지해요. 1위 도시에 비해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니? 그러면은 다가 대전 청주겠고, 나가 광주 전주겠구나라고 추론할 수도 있었어요. 오른쪽에 있는 힌트도 봤을 때 힌트가 되게 많지. 우리는 오고 가고 하는 것만 보는 거야. 일단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인구가 거의 좀 많이 이동을 하겠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나하고 다에 비해서 봤을 때 가하고 나 또는 가하고 다 이렇게 많잖아. 그럼 가는 어디서나 인구가 오고 가고 하는 거야. 그럼 가가 수도권이겠구나라고 이렇게 찾을 수도 있었고요. 그럼 가가 수도권이니까 나하고 다를 비교했을 때더 많이 움직이는 다가 충청권이겠구나라고 볼수 있겠지. 그치? 그렇게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여고 같은 경우는요. 이게 좀 과거, 이게 2015년에서 2019년 자료다 보니까 이게 좀 과거 자료예요. 그래서 지금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거든? 근데 어차피 양적 또는 비율적으로 봤을 땐 비슷비슷하단 말이야. 결국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이 움직일 거고. 그치? 그리고 수도권과 호남권보다는 수도권과 충청권 간의 그런 이동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지. 그 흐름. 그러니까 이걸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 가지고 추론할 수 있잖아. 그치 않니? 굉장히 많은 힌트가 있었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은 1위입니다. 1번입니다. 나에는요, 행정중심 복합도시, 나가 아니라 어디 있어? 다 있어요, 다. 충청권 있죠? 세종입니다. 세종 인구는 한 40만 정도 된다라고 했었어요. 2번. 가는 나보다, 수도권은 호남권보다 2위 도시의 인구가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 수도권의 2위 도시는 인천이고요. 나의 2위 도시는 어디예요? 전주죠. 인천이 훨씬 더 많지. 그치?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3번. 수도권은요, 충청권보다 생산자 서비스업. 자, 생산자 서비스업은 항상 생각하세요. 그냥 서울입니다. 그죠? 생산자 서비스업은 서울이에요, 서울. 서울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다못해 수도권이야, 얘들아, 수도권. 경기도 사실 생산자 서비스업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어디가 많을 수밖에 없냐면은 가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압도적인 비중이야, 압도적인 비중. 4번. 호남권은 충청권보다 2015년 이후에 인구 순유입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오른쪽에 있는 권역 간 인구 이동을 가지고 추론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는 지식으로 봤을 때, 호남권하고 충청권을 비교했을 때, 충청권이 수도권하고 더 거리 가깝다 보니까, 가까운 거리의 효과를 좀 많이 받는 거지. 그치? 그래서 충청권은 인구가 많이, 조금씩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보인다라고 알수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얘들아. 호남권은 인구가 더 빠지는 게 훨씬 더 많아. 그치? 심지어 이 둘이 비교해도, 충청권으로 들어가는 게더 많아. 이렇게만 봐도 사실은 호남권은 인구가 다 빠지고 있구나 라는 그런 추측도 가능하죠. 그렇죠? 아닙니다. 타는 가보다 도시 수가 많다라고 되는데요. 요런 거좀 애매하죠. 근데 이거를 막 찾아서 외울 필요는 없어. 제가 한번 세봤거든요. 수도권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 제가 한번 세봤는데 수도권이 한 29개 정도 됩니다. 틀릴 수 있거든요. 그냥 시 지역을 다 한번 찾아봤어. 충청권은 충청청이라고 되어 있네요. 충청청은 뭐니? 포청청도 아니고, 그렇지? 충청권입니다. 충청권 같은 경우는요 한 13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두 배가 넘어가는 거지, 도시 수만 비교해도. 그렇지? 그러니까 시가 붙으면 전부 다 도시라고 봅니다, 한국 지리에서는요.
그래서 도시 중에서도 이렇게 좀 비교를 많이 하죠, 상대적으로.

어쨌든 아닙니다. 충분히 추론할 수 있긴 했었어. 자, 이렇게 정답은 3번이라는 거 찾을 수 있었습니다. 되게 그래도 좀 우리가 알아갈 것들이 있었죠. 적용할 것도 있었었고, 이런 것들, 1위 도시, 2위 도시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도시 구조와 대도시권인데요. 아,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크게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도시 내부 구조. 특히 도시 내부 구조라고 본다면은 서울하고 부산에서 잘 나오는 그런 구가 있거든요. 그런 구들을 잘 정리를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지 않아. 흐름을 통해서, 약간 역사를 통해서 기억을 하면 되게 쉽게 기억이 되거든요. 두 번째는요, 대도시권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 그치, 뭐 인천 이렇게 합해가지고 수도권, 아니면 영남권, 이런 식으로 좀 비교가 많이 되는데, 특히 수도권을 가지고 정말 많이 물어보죠. 신도시하고 연결 짓기도 하고, 그치, 앞에 나왔던 도시책이랑 연계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정말 많은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늘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단원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16번입니다.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3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사실은 막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아니, 사실상 어렵다라는 것도 좀 아쉽고요. 쉬운 편에 속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정답률이 낮아가지고 대체 좀 어디서 여러분들 헷갈려 했을까?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생소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혼동이 온게 아닌가?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볼게요. A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는데, 문제가요. 가, 나 지역은 지도에서 찾아서 하나씩 지운 후, 남은 지역 A를 찾아 쓰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단, 가, 나는요, 각각의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 하나라고 나옵니다. 세 지역이 대체 뭔데? 를 봤을 때요. 진짜 많이 나오지, 여기는. 어디야? 노원구야, 노원구. 인구 한 50만 정도 되는 노원구예요. 주변 지역이죠. 대표적으로 주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구가 되겠죠. 중구는 한 인구 12만 정도, 10만 정도 됩니다. 주간 인구 지수가 정말 높은 지역이죠. 인구는 적은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인구가 정말 많으니까 일자리가 많아서. 자, 이쪽은 구로구가 되겠습니다. 구로구. 구로구는 대표적인 제조업 지역이에요.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볼게요. 하나씩 보자, 하나씩 봐. 가 지역은요, 국가 산업 단지가 조성된 곳으로 1970년대 우리나라 수출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하였대요. 자, 일단 산업 단지, 공단.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 지식 기반 산업 관련 업체가 증가하면서 첨단 산업 업무 지구를 형성하고 있다. 아마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 좀 헷갈렸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국가 산업 단지 1970년대부터 중심 역할. 자, 우리 흐름을 봅시다. 흐름을. 흐름을 보면은 한강 이남 지역은 사실 언제부터 개발했어? 라고 한다면은 1960년대부터 개발했어요. 그럼 그 전에는 이 위쪽만 서울이었던 거야, 사실은. 근데 이 위쪽만 서울이다 보니까 인구가 너무 많이 몰리는 거야. 그래서 한강 이남 지역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산업도 개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좀 분산시킬 그런 목적으로 내려보낸 거지. 인구 분산의 목적도 있고. 그래서 구로구를, 구로구 금천구를, 여기를 공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단을 만드는데요. 최근에는 여기에 디지털 산업 단지가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IT 기업도 정말 많고요. 중소기업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조업도 되게 많아요. 여전히 많습니다. 제조업이 막 여러분 생각하는 막 대규모 제조업이라기보다는 되게 소규모 제조업이 되게 많아요. 무언가 조립하고 막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한다면은, 아, 가는 구로구가 될 수밖에 없는데 라는 생각이 그런 드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만 보고서도 구로구구나 생각을 했었어야 돼. 아, 왜냐하면 중구는 1960년대 이전부터 이미 도심이었는데, 여기는. 그치? 아니죠. 아니죠. 자, 나 지역은요, 1980년대 대규모 주거 지역, 여기만 봐도 사실은 나는 노원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치? 서울에서 손꼽히는 아파트 밀집 지역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틀렸다면 이 가를 중구하고 구로구하고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럼 이제 A는 뭐가 되는 거야? 중구가 되는 거지. 그럼 볼게요. 1번. 자, A 지역의 특징이니까요. A 지역은 가보다 금융기관 수가 많다. 금융기관 수는 생산자 서비스업이죠. 생산자 서비스업은 대기업의 본사가 많아야 되겠지. 대기업의 본사는 중구에 많죠. 그러니까 생산자 서비스업 밀집 지역 어디? 중구입니다. 되게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보고 있어요. 되게 기본적인 내용. 그치? 그래서 A가 대표적으로 도심이니까 금융기관 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도시.

도심, 금융기관수도 많습니다. 아시겠죠? 2번입니다. 나보다 초등학교 수가 많다 이러는데 상주 인구가 되게 적은 곳이에요. 인구 한 12만, 여기는 50만 정도예요. 인구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3번. 용도 지역 중 공업 지역이 상업 지역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업 지역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중구 지역은 상업 업무 지역이 중심이 되니까. 결국 이것도 1번하고 3번하고 같은 거를 물어보는 거야, 사실은. 그치? 자, 4번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 상주 인구가 가장 많다라고 되는데, 아, 중구는 가장 적을 수밖에 없어요. 12만, 노원구는 50만, 구로구는 40만 정도 됩니다. 그치? 차이가 꽤 많이 나지. 그쵸? 그래서 아닙니다. 5번 같은 경우는 통근통합 유출 인구가 통근통합 유입 인구보다 많다라고 되는데요. 중구는 대표적으로 통근통합 유입 인구가 제일 많은, 아니, 그 비중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간 인구 지수가 무려 300이 넘어가요. 여기 12만 명 사는데, 주간에 낮 동안의 인구를 계산해 보면 38만 명 정도도 되거든. 그러니까 최소한 20만 명 넘는 인구가 들어온다는 거야, 최소한. 그렇지? 아닙니다. 정답 1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었고요. 아,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긴 했어요. 17번도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많이 틀렸던 문제거든요. 근데 정말 쉬웠습니다. 근데 2월 쉬웠는데 왜 틀렸냐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들이 결국 안 해서 틀린 거거든. 아니, 부산도 몇 개만 딱 기억하면 돼요.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시 같은 경우는요, 중구죠, 중구. 그치. 그리고 비 같은 경우는 강서구가 되겠습니다. 낙동강의 서쪽에 있네요, 강서구. 아유, A는 북쪽에 있다. 북구가 되겠죠. 사실 뭐, 북구, 금정구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쪽은 주거 중심이다라고 좀 기억을 해두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구는 상업 기능이고, 강서구는 제조업 중심이고, 북구는 여긴 주거 중심이겠구나라고 접근하면은 생각보다 또 쉽게 풀린다. 봐봐. 자, 일단 항상 제조업이 나오면은 제조업부터 보세요.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다 같은 경우는 제조업 출하액이 압도적으로 많잖아. 그럼 다가 뭐가 되는 거야? 강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B는 다예요. 아니, 쉽잖아. 그치? 그리고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 수하고 주택 유형형 아파트 수가 있는데요. 나하고 가를 비교했을 때요. 나는 가에 비해서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 수는 적으면서 아파트 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수 있어요. 아, 이게 바로 주거를 담당하는 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는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 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중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구를 좀 헷갈려 했던 이유는 아마 그거 같아.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안 나잖아? 이거 같아요. 근데 워낙에 인구가 없어서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중구의 인구 같은 경우는 10만도 안 되거든요. 굉장히 좀 적어요. 그리고 면적도 되게 조그맣다 보니까 분명히 전체 비율 중에서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맞거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아쉽죠. 너무 조그맣다 보니까 금융 및 사업체 수가 엄청 월등히 많진 않은 거예요. 막 중구나 서울에 있는 강남구에 비해서요. 그치? 그래서 이게 바로 좀 부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찾을 수 있잖아요. 그치?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게 항상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중구는 어쨌든 면적이 조그마나 상업 중심으로 돌아간다. 생산자 서비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해가지고 가는 C, 나는 A, 그리고 다는 B가 되겠죠. 제조업 항상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18번입니다. 지도는 내 구의 주간 인구 지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인데요. 이것도 서울하고 부산이 같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을 물어보는데 어떤 지역에 따라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만 좀 기억을 해두면 좋거든요. 아니, 서울하고 부산하고 똑같아. 나오는 지역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치? 어떤 지역이 나왔는지 보니까요. A는 중구죠, 중구. 중구. 중구는 서울의 도심이에요, 도심. 인구는 적은데 일자리가 많아. 그치? 인구 한 12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구가 주간 동안에, 낮 동안에 인구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무려 300이 넘어가. 아니, 전국에서 이렇게 300 넘어가는 데가 없어요. 주간 인구 지수가. 근데 B 같은 경우는 주간 인구 지수가 100 미만이죠. 100 미만이라는 거는, 여긴 노원구예요. 100 미만이라는 거는, 낮만 되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주변으로. 거기에. 살아있는. 낮 동안에 존재하는 사람의 숫자보다도요. 그럼 뭐야? 여기는 배드타운적인 성향을 지닌다라고 볼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낮만 되면은 주변에 또는 도심, 부도심으로 인구가 많이 유출이 됐다가 다시 밤이 되면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안 되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지. 대표적으로 주거 밀집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